해수면 아래쪽에 있네요. 갯벌이 되겠죠? 갯벌. 자, D 같은 경우는요, 해수면 위쪽에 퇴적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빈이 되겠습니다. 사빈. E 같은 경우는 사빈 뒤쪽에 있는 모래가 날려서 만들어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해안 사구가 되겠죠? 사구. 그렇죠? 결국 뭔가 좀 색다른 지형도가 나왔나 했더니 결국은 뭐 똑같은 문제였잖아.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치? 자, A의 섬을 볼게요. A의 섬은요,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보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황해니까 당연히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겠구나 라고 푸셔도 잘한 거고요. 제가 말했죠. 최종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지 않았던 섬딱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울릉도하고 독도야. 그치. 독도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았어요. 제주도도 연결되었었다니까? 그치. 괜히 또 나중에 제주도 물어보면 괜히 또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안 하면은. 제주도는 그래도 좀큰 섬이고, 해수면 좀 깊지 않나? 막 괜히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확실히 해두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죠. 그치? 이게 황해든, 동해든, 어쨌든, 독도와 울릉도가 아니니까. 다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래도 황해로 보셔도 잘한 겁니다. 자, 2번입니다. 비는 주로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왜? 암석해안은 암석해안이니까 곳은 파랑의 침식작용, 에너지가 집중. 딱 그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딱두 개밖에 안 물어보잖아. 크게 보면은. 곳이냐, 마니냐. 그치? 신은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갯벌이 어떻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뭐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사실 모든 생태계가 다 자연이 냅두면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갯벌은요, 자연 생태계 보고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염물질을 다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D는요,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 여기 갯벌이니까 해수욕장 없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 봐. 해수면 위쪽에 있는 퇴적물이네. 그러면은 해수욕장, 사빈, 사빈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그치? E, D 둘 중에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큰 거는 D가 됩니다. 더 작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작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5번인 거야, 정답은. 그치?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 5번. 물어보는 게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질리죠, 질려. 그치? 근데 질릴 때까지 해야 돼. 질려져야 돼, 여러분들. 질린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좀 기출을 계속해서 분석해야 됩니다. 자, 59번입니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영랑호라는 게 나왔는데요. 영랑호라는 것보다는 사실 이 지도를 보고 좀 판단하면 좋겠죠. 영랑호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설악산 울산 바위인 걸로 봐서는 속초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치? 설악산에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영랑호는 동해에 나타나는 호수일 거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요거는 석호겠구나라고 추론하셨어도 잘한 거고요. 석호죠, 석호. 그리고 아니면은 또 그런 거 보고 찾으셔도 되게 잘한 거예요. 뭘 보고 찾았어도 되게 잘한 거냐면요. 자, 일단 써보자, 여기다가. 석호. 여기 보면 이거 보이니? 퇴적물. 사빈이란 뜻이야, 사빈. 그치. 사주가 사빈이. 또 사주가 이렇게 가로막은 거잖아. 뭐를? 호수를. 퇴적물이 가로막았으니까 호수가 만들어졌네. 근데 뒤에선 또 이렇게 하천이 흘러오네. 이거 석호의 일반적인 개념이잖아. 석호겠구나. 라고 찾으셨어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주어진 것만 보지 말고. 영랑어. 영랑호, 내가 알기로 영랑호는 석호야.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알겠지?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영금정은요, 해안 절벽 위에 있는 정자인데요. 여기 해안 절벽이 나타나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파도 소리가 검은 고 소리와 같다고 하여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청초 넘어 동해에 떠있는 조도는요, 이 청초호도 사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주에 가로막혀져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도 석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 파랑의 침식작용. 자, 우리가 이걸 보고서 해식애니까, 해식애는 곳이니까, 곳은 암석해안이니까, 당연히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겠다라고 풀었으면 되게 잘한 겁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3번, 디귿의 면적은요, 청초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좁아지죠. 되게 기본적인 거지. 석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사실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리을은, 조도는요, 썰물 때, 여기 리을이죠. 리을 좀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썰물 때 육지와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는 어디야? 동해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썰물 때 연결이 되려면은 우리가 지형도를 통해서 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지형도만 봤을 때도 여기 뭐가 있었어야 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혀져 있었어야지. 갯벌이 찍혀져 있었어야지. 그래야지 물이 빠졌을 때 연결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물론 동해라는 기본적인 사실로 푸는 것보다는 지형도만 보고 풀었을 때 사실 저는 더 칭찬하고 싶긴 해요. 물론 앞으로 앞에서 그 전자로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형도가 좋을 때는 항상 지형도만 가지고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웬만하면요. 연결되지 않죠? 5번. 미음은 주로 삽입은 주로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봐. 그냥 문제 풀 때, 아, 여기 동해잖아. 동해는 조차가 없어. 조류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 조류의 영향을 받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좀 아쉬운 거야. 잘못됐다기보다는 아쉬운 거야. 지형도를 봤을 때, 여기는 해수면 위쪽에 있는 이건 삽입이네. 삽입은 모래 해안이네. 모래는 파랑과 연안 위에 퇴적작용으로 형성됐지. 이렇게 했다면 사실상 그게 더 100점짜리인 거예요. 그게 더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좋죠. 좋은데, 지리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엎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60번이에요. 지도에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역시 앞선 문제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 얘들아. A는 섬. B는, 오, 여기는 연결돼 있네. 뭐로? 사주로 연결이 돼 있네. 이거 육계 사주, 육계도네, 육계도. 육계도, 오랜만에 나오네, 육계도. C는요, 해수면 안쪽에 있네요. 그치? 해수면 쪽에 있네. 요거, 갯벌이죠. 갯벌. D는요, 요거는요, 뭘까요? 요거는 뭐 사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여기에 조금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봐서 육계사주인가? 그러니까 육계도인가? 약간 요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는 사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는요, 최종 비행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맞는 설명이죠. 항상 말하잖아. 또쓸 거야. 뭐라고 쓸것 같아? 이제 여러분들이랑 맞춰볼래요?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울릉도, 독도, 또 X 할 거잖아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치?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점수 얼마나 잘 맞겠어, 그러면은. C는 갯벌이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태계의 보고니까. 생태계가 잘 돌아가 오염물질을 잘 정화할 것이야.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3번 E는요. 삽입은요. 파랑과 연안 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이게 맞는 설명이지. 삽입은 모래해안이고 모래해안은 만에서 발달하죠. 그치? 파랑과 연안 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게 삽입이잖아요. 모래해안이잖아. 그치? E는요. 삽입은요. C보다 갯벌보다 퇴적물 중 점토의 비율이 높다. 어떤 게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더 작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갯벌이 작아요? 사빈이 작아요? 당연히 갯벌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점토의 비율이 높은 게 아니지. 차라리 모래질의 비율이 더 높든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치?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꼬지도 않았어, 심지어.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잖아. B와 T 모두 사주에 의해서 육지와 연결된 육계의 도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걸 보고서, 아, D도 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어요. 뭔가 좀 이게 사주로서 이런 식으로 형성되긴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좀, 그치? 이런 식이 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보고서, 육계도였구나, 약간 좀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만약 수능에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그냥 하나 정도는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고 한번 생각하는 거야. 너무 여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 61번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번인데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지형에 대한 답사 보고서 일부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봤을 때요. 동해하고 서해, 황해와 관련된 지형이다라는 게 뭔가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보입니다. 그치? 근데 서해라고 해서 무조건 갯벌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어, 항상. 그런 거 조심하세요. 자, 봤을 때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쌓인 모래 언덕이래요. 그러면은, 아, 사빈의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 사구겠구나. 해안사구. 아, 여기 태안인데. 태안의 신도리 해안사구를 물어본 거였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죠. 티긋부터 볼게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오, 뭔가 서해안이 나타나서 뭐 퇴적지형을 주로 많이 물어볼 것 같았는데, 오히려 침식지형을 물어봤네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평탄한 바위 면입니다. 이거는 파식대가 되겠죠, 파식대. 조류가 나타난다고 해서 파식대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해식의 파식대가. 물론 암석해안은 동해안에서 잘 나타나긴 합니다. 딱 그것뿐이야. 알겠지? 니은. 사주의 성장으로 많은 입구가 막혀서 형성된 호수. 이거는 석호가 되겠고요. 뭐또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죠. 뭐 염도 무릎이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지반의 융기에 의해서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는 해안당구가 되겠죠. 해안당구나 하안당구나 메커니즘은 비슷합니다. 알겠죠? 과거 해안의 영향을 파랑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지형이 신생대지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융기에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당구의 핵심. 알겠지? 기역부터 보도록 하자. 기역의 밑에는, 사구의 밑에는 바닷물보다 염도가 낮은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6월에 나왔을 때는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왜냐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내지 않았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이야 봤을 때, 아, 이 사구니까 모래니까, 뒤쪽에 쌓인 모래 언덕이니까, 빗물이 내리면 당연히 거기 밑에 지하수층이 쌓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지만, 과거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 잘 내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아마 많이 틀렸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염도가 낮았다. 약간 이런 거에 또 초점이 가가지고, 그치?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민물이 분포하겠죠. 사구 밑에는. 그치? 담수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지하수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인 거예요. 뭐 지금은 좀 익숙합니다. 니은. 석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활용될 수가 없어요. 왜? 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치? 디귿에, 그래서 이 석호에 있는 물과 사구에 있는 그런 그 아까 봤던 습지 지역에 있는 물과 또 비교하기도 했었잖아요. 염도 비교. 그치? 그런 문제가 사실 이 기역에서 파생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디귿은요, 해시계가 후퇴하면서 면적이 넓어진다. 더안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해시계는 육지 쪽으로 점점 이렇게 후퇴하죠. 파랑이 계속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때리니까. 그치? 그래서 파식대는 면적이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 앞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 또 지겨워 하면서 넘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기역 맞고, 디귿 맞아요. 리을에서는, 해안 당구에서는요, 과거 바닷가에 퇴적되었던 둥근 자갈을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치, 여기서 핵심은 퇴적, 막 이게 아니야. 뭐냐면은, 둥근 자갈이 포인트예요. 둥글다라는 거는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치? 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여기가 파랑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구나. 그럼 과거의 해수면은 여기쯤보다 조금 더 높았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 융기에서 가능했던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인 거야.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다 맞는 설명이죠. 요거는 사실 하안당구로 적용해도 맞는 문제지, 사실은. 그치? 왜? 하안당구에서 또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이거 물어보잖아. 해안당구도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 물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야. 파식대인데 어떻게 퇴적지형이 아니잖아요. 파식대, 만약에 파식대가 융기에서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둥근 자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나타날 수 있죠, 당연히. 그치? 그 돌들이 나타나는 거, 돌들이. 그쵸? 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좀잘 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알겠죠? 포인트를.

자, 넘어갈게요.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었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지도에서 A의 D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찾아보도록 할게요. A는요. 그냥 바로바로 해보자.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앞에서 계속했던 건데. 암석 해안이죠. 암석 해안. B는요. 해수면 아래쪽의 퇴적물, 갯벌. 그래서 진짜 오히려 해안지형은요, 이렇게 지형도가 나오면 너무 땡큐야. 있는 대로 보면 되거든. C는요, 여기는 사빈이 되는 거고요. 사빈 뒤쪽에 퇴적물이니까 요거는 사구가 되는 겁니다. 사구에서의 핵심은 사빈의 모래가 날려서 형성되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지, 그치? 1번입니다. A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 좀 말도 좀 이렇게 지어낸 게좀 재밌습니다.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라는 게 되게 좀 재밌는 표현이잖아, 그치?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석 해안은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지. 해식에는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예?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파식대가 점차 넓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2번 B는 주로 갯벌은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갯벌 해안과 모래 해안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만에서 형성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갯벌은 조류의 영향을 받고 모래 해안은 파랑과 연한 유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약간 요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치?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D는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 D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B라고 해야죠. B. B. 갯벌이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C에서는요, 사빈에서는요, A에서보다 암석 해안보다 파랑의 침식 작용이 아니라 퇴적 작용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치? 여기다가 퇴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지. 퇴적. 그리고 마지막 D는 C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 이것도 진짜 많이 비교가 되는 거죠. D하고 C 중에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사구의 퇴적물질이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크다가 아니라 더 작다라고 해야지. 그치?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다음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형, 사진, 공모전, 안내문과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주제. 가와 관련해 형성된 지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참여 방법. 촬영한 사진에 설명을 넣어 제출함.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좀 공통점을 찾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 휴게소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정동쪽. 정동쪽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양에서 정동쪽이란 말이잖아. 아니, 강릉. 그치? 계단 모양의 해안당구. 그래서 정동진 해안당구 정말 유명하죠. 요게 정동진 해안당구입니다. 수상작 2, 영월군. 오, 영월 하면 가미콩류하천이 잘 나타나는 곳이라는 게 훨씬 더 유명하죠. 그치? 서남마을 하면서도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지 사이를 흐르는 가미콩류하천의 모습.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신생대지 3기 경동성 요구군동.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그치? 다른 거는 다 정답이 될 수가 없어. 화산활동, 대부조선운동. 대부조선운동이야 뭐. 산맥의 방향이나 중남부 지역의 산맥의 방향이나 기억하시죠? 아니면 화강암 관입이다. 약간 요 정도와 관련이 있어 사실은. 용식도 사실상 관련 없는 내용이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퇴적 지형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지. 그치?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63번이었습니다. 3번. 자, 다음 6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게 2026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근데 2026학년도 수능 문제를 보니까요. 최근 수능 문제죠. 이전과 조금 스타일을 달리한 게 확실히 좀 보였어요. 이전에는 그냥 지형도 주고서, 그렇지? 너무 질리게 나왔던 뭐가 모래 해안이고, 뭐가 암석 해안이고, 뭐가 갯벌 해안이니, 이거 구분했으면 각각의 특성을 좀 알고 있니? 약간 요 정도 물어봤었다면요. 지금은 뭔가 좀 생각하게끔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문제 낸 것도 아니고 여기 그로인이라는 그런 이전에는 좀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도 등장한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게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어. 근데 새로운 게 완전 새로운 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건 중요한 개념인데, 교과서에서도 분명 많이 언급되는데,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공부할 때,

0: 뭐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공부하긴 해야지.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석호 중 하나였던 풍호는요, 어쨌든 기억은 석호가 나왔습니다. 네. 풍호는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매립과 골프장 건설로 사라졌다. 약간 이게 좀 요새 문제의 트렌드인 것 같아. 실생활과 연동해서 문제를 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최근 건설된 방파제로 인해 모래 이동의 균형이 깨져서 일부 구간에 사빈, 니은은 사빈이고요. 디귿 해안 사구에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위적으로 발생한 좀 침식 작용이 형성되고 있는 거지. 원래는 퇴적 지형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퇴적이 일어나면서 좀 균형이 맞춰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퇴적 지형들이 점차 침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로인을 설치하였지만 침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그로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니? 그로인? 바다 쪽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운 거지. 그러면은 파도의 힘이 약해지니까 또는 연안유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그로인에 의해 가지고 좀 파란과 연안유에 의한 침식 작용이 덜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만든 좀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해안 변화는요, 인간의 개발로 지형이 얼마나 쉽게 변형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기역은 최종 빙기에 형성되었다. 근데 역시 보면은 뭔가 좀 색다른 걸 물어보나 했었어, 사실은. 근데 물론 색다른 걸 물어봤어도 기존의 거와 똑같았을 거야. 근데 너무 기존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물어볼 줄까진 몰랐죠. 너무 대놓고. 그치? 석호는 최종 빙기가 아니라 석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수면이 상승한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진 퇴적 지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천의 하류의 퇴적 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해안 쪽에 나타나는 퇴적 지형들은 후빙기에 만들어졌다니까요. 해수면 상승 이후에. 그치? 그래서 후빙기라고 해야지 맞겠죠? 후빙기에 형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었죠. 앞서서 다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은 결국 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어. 자, 니은가 같은 경우는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분포한다. 이것도 역시 별다를 게 없었죠. 집중되지도 않고, 곳도 아니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분산되는 만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치? 3번입니다. 디귿의 지하수층은요, 해안사구의 지하수층은 바닷물보다 염도가 높다. 이것도 좀 많이 물어봤던 거지. 그치? 염도가 높을 수가 없지. 애초에 왜냐면은, 한 번만 더 그릴게요. 한 번만 더. 이 마지막으로 그릴게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조차까지 그리는 거야. 밀물과 썰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퇴적물도 있고요. 또 이쪽에서 나타나는 퇴적물도 있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퇴적물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썰물 때 드러나고 밀물 때 잠기는 이곳이 바로 갯벌이 되는 거고. 그치? 여기까지가 바로 사빈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이쪽 뒤쪽은 사구가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막 명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 중요한 거는 파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파랑과 연한 위에서 만들어졌냐, 바람에 의해 가지고 날려 가지고 만들어졌냐 핵심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사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 비가 내렸을 때이 모래다 보니까 이 모래에 투수가 발달한 투수가 있다 보니까 그 투수에 의해 가지고 배수가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수가 만들어졌고. 어쩌면 이런 곳에서는 좀그 지하수가 들추어 나가지고 드러나 가지고 습지가 발달했기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잖아요. 그치? 이런 거. 그럼 바닷물보다 대체 염도가 높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지. 그치? 왜? 요거는 민물이니까 애초에.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사실 4번 같은 게 되게 오랜만에 등장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좀잘안 물어본 내용이기도 했었어. 그로인을 설치하는 주 목적은요, 풍속을 낮춰서 모래를 퇴적시키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렸다면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안에서 그런 거야. 안에서. 안에서. 네, 봐봐요. 생각을 해봐. 자, 보자. 자, 여기 보면은, 리을이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세워져 있는 거. 이 나무 기둥이에요, 나무 기둥.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그려본다면은, 약간 요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모래 해안이 나타나는데, 원래라면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어떻게 균형이 맞아야 돼? 파랑과 연안류에 흘러가는 침식도 있을 거고 퇴적도 있을 거야. 그 균형이 맞았을 때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왜? 파랑과 연안류가 모래를 가져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여기 개입해서 계속해서 이 모래를 푸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침식이 많이 되는 거고 또 하천에 있는 모래를 많이 푸다 보니까 하천에서 해안 쪽으로 좀 모래가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파랑과 연안류의 힘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우는 거지. 그러면은 이 연안류가 어떻게 되겠어? 힘을 이 안쪽까지 받지 못하고 파랑도 이 안쪽까지 들어오기가 좀 힘이 들잖아요. 어쨌든 구조물이 앞에서 막고 있으면 마치 곡과 같이 미리 파랑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현상을 나타낸 거 아니니?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곡과 관련한 역할을 한 거야. 집중되게 하고 뒤쪽을 만처럼 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풍속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은 알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파랑과 연안유와 관련한 설명이죠. 연안유와 파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핵심인 겁니다. 풍속을 낮추는 거는 오히려 모래포집기라고 좀 뒤에 가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저 그게 차라리 더 관련이 있지, 그치? 풍속을 낮추는 거는. 바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사빈의 모래 침식을 막는 게 주인 거니까. 그래야지 해안사고도 침식이 덜될 거니까 그런 거지. 자, 그래도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당황을 했었더라도 넘어가서 5번에 풀었더라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안사구는요, 사빈에 비해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크다. 4번에서 뭔가 탁 하고 새로운 게 나왔지만, 결국은 5번은 굉장히 쉬웠다. 그치? 입자 크기가 작다라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 나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그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그로인이 있었을 때, 연안류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 퇴적물이 이렇게 쌓였을 때 연안류의 방향이 어느 쪽일까? 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이해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해안 지형에서는요, 하천 지형과 비슷하게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중요한 거 복습해 볼까요? 해안지형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라고요? 항상 이거 구분하라고 했어. 곶하고 만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곶은 암석 해안이 나타나고, 왜?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하는 곳이니까. 힘이 세죠. 주로 침식. 그래서 암석 해안. 그리고 만 같은 경우는 퇴적지형이 나타나지. 왜? 분산되니까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모래해안. 그리고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갯벌해안.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최근에는 좀 다양하게 문제가 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결은 똑같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게 6월, 9월 모의평가 때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익혀보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면. 아, 이것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요. 알겠죠? 자, 어쨌든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만점을 녹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 해밀의 사임나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탈 행동 공부했었잖아요. 네. 자, 우리 개념도 아주 조금 빠르게 살펴봤었고요. 앞에 문제 12개 풀었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지는 98번부터 쭉 순차적으로 늘 그래왔었던 대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탈 이론이라고 하면 네 가지 이론이 있었죠. 우리 한번 얘기해볼까? 첫 번째, 일단 아노미 이론이 있어. 근데 이 아노미 이론이라는 거 얘기한 두 명의 학자가 있었죠. 한 명은 뒤르켐, 그리고 머튼. 그리고 차별교제 이론, 마지막으로 낙인 이론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낙인 이론이 좀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낼 만한 포인트들도 좀 많고요. 다른 것들과 좀 구분되는 특성도 존재를 했기 때문에 낙인 이론이 좀 많이 나오는 포인트다. 그런데 지난 시간 문제를 통해서도 봤지만 선지 속에 등장하는 개념, 내용, 뭐 아니면 워딩 그 자체가요. 사실 문제별로 되게 반복적이었었죠.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A, B, C, D 그 이론을 구분하는 게 결국 관건이었었고 하단에 나와 있는 정답을 고르는 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훈련을 통해 열심히 우리가 체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문제 전부 다 푸셨을 거예요. 우리 72쪽에 98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이론만 다루고 있어요. 뒤르켐 아노미가 빠졌고 머튼 아노미부터 차교론 그리고 낙인 이론까지 나왔고요. A, B, C가 서로 일탈을 설명하는 아, 왜 일탈이 발생했지? 그러니까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내놓는 방식, 그 관점이 서로 상이하겠죠. 자, 첫 번째 A는요. 폐가의 유리창을 깨고 지붕을 오르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일종의 놀이에 불과하나 지역 주민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을 점차 구제 불능이라고 규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별로 의미 없이 그냥 거기서 유리창 깨고 놀았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쟤 진짜 저 구제 불능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내면화해서 아이들은 점점 더 심각한 비행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 여기에서 이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낙인 행위에 따라서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그냥 아주 단순한 놀이였었던 것이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진다. 1차적 일탈에서 2차적 일탈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 주목을 하고 있는 A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법을 어기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소질보다는 그들이 배워온 내용에 있습니다. 범죄가 적은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은 법 위반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성장하고 어디에서 자라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범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범죄율이 적었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태도를 갖게 되고 범죄가 많은 슬럼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은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아, 이렇게 범죄 저질러도 문제없구나. 괜찮구나. 나 해도 되겠구나. 라는 태도를 습득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B 바로 그치 차교론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교류하느냐가 내가 일탈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 하는 데 영향을 준다. 자, C. 물질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인 강조는 가능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추구하라는 압력으로 작동을 한다. 자, 이때 이 물질적 성공이라는 거 사실 누구나가 원하는 문화적인 목표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제도화된 합법적인 수단을 따라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방법,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라 라는 거. 성공 목표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규칙에 대한 감정적 지지를 훼손하고 제도적 규제의 효과적인 작용을 방해한다. 마지막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그치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인, 차교, 뭐와 구분을 했으면 1번부터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의 신중한 적용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실

A에서 얘기하는 거 따르면 애초에 어른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아이에게 구제불능이야라고 얘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 심각한 비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자꾸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스스로 부정적으로 내면화가 되면서 비행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하는 거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정답은 1번이요. 자, 2번.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누구한테는 낙인, 누구한테는 낙인을 안 찍어. 낙인을 찍은 경우에 2차적인 일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낙인. 세 번째,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를 훨씬 더 중시하는 거. 그럼 3번은요, 바로 낙인 이론. 계속해서 낙인 이론이죠. 자, 4번. 개인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을 한다. 여기서 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 건 낙인 이론과 차별론 둘 다에 해당을 하는데 A는 B와 달리래요. B, 즉 차별론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은 오답선지입니다. 자, 마지막 5번. B는요, C와 달리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외계층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뒷받침한다. 아무래도 이러한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수단이 좀덜할 테니 그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수단을 좀더 많이 확대하세요를 얘기하는 거. 바로 머튼의 아노미. C잖아요. 근데 C와 달리라고 얘기하니까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 정답은 98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99번입니다. 자,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나왔죠. 자, 요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아, 일탈 묻겠대요. 근데 갑을병정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요.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옳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옳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되게 편한 마음. 그런데 여기서 넷 중에서 하나는 틀리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을 봅시다. B는 일탈 행동이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학습이라는 키워드. 타인과의 교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에 대해서 내가 배운다라는 개념. 그럼 갑이 얘기하는 건 결국 차교론이죠. 그럼 B가 차교론이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안 되지. 왜? 지금 갑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갑이 바로 그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단정을 하긴 좀 일러요. 그리고 을을 보세요. A, B는 모두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건 아노미가 되겠지. 근데 애초에 이 문제에서는 나노미가 머튼의 아노미만 나왔어요. 근데 을은 지금 A와 B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거는 무조건 을이 틀렸다라고 또볼수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사실 갑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친구가 옳게 응답을 했다면 B가 차교론이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을 같은 경우에도 요기에 이제 차교론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게두 개의 이론이 될수 없기 때문에 을이 틀렸다. 그럼 B가 결국 차교론이다. 요걸 찾았으니까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병을 감는 거예요. C는요, A와 달리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본다. 그럼 여기서 A와 달리라고 부정되어 있는 요 A가 바로 뭐겠어요? 그치. 낙인 이론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C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A, B, C를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 정은 빈칸인데, 한 사람만 제외, 그한 사람이 바로 갑이 아니라 바로 을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빈칸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간다. 알수 있어요. 2번. 일탈 행동이 그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아니라 그 행동의 속성에 의해 규정된다. A가 낙인 이론. 우리 이 낙인 이론이라는 건 행동의 속성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반응, 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제불능이야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낙인 찍기 부분에 더 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틀렸네. 오히려 요 부분에 주목하니까. 자, 3번. 일탈 행동이 의 기술과 달리 일탈 행동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은 학습되지 않는다. B가 차교론인데요. 차교론은 일탈 집단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도 습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하는 집단이랑 어울리면은 어떤 식으로 내가 절도 행위를 하는 게 좋을지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테크닉을.
그리고

그리고 아, 이렇게 절도를 해도 괜찮구나 라는 우호적인 가치관, 이 부분도 함께 학습된다고 보죠. 어떤 하나에 대해서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자, 4번 C. C가 바로 머튼의 아노미.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 정답 딩동댕 4번입니다. 마지막 5번. 빈칸 가에는 옳은 내용이 나와야 되죠. A씨는요, B와 달리, 즉 낙인과 차교로는요, 머튼의 아노미와 달리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부분에 주목한다. 근데 여기서 요 A씨가 낙인이론,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건 A, 즉 낙인이론과 차교론, B에 해당을 하죠. 그러면 A, B는 C와 달리라고 서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A, B, C 구분을 하고 이게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의 근거를 찾아내는 거 바로 지금 기출 강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99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100번입니다. 자, A국에서 물질적인 성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다. 이거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는 거. 개인의 사적인 목표가 아니라 누구나가 추구하는 거? 그럼 이때 이 물질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문화적 목표라고 이야기하죠. 문화적 목표. 자, 그런데 A국에서는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합법적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인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도해야 된다. 아, 저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한 행위라도 저질러야겠어. 그래서 절도 사기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다. 라는 거. 이거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일탈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되겠죠. 1번.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 일탈 행동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낙인 이론. 자, 두 번째.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 아, 원래는 의도도 없었고 되게 즉흥적으로 했었던 행위가 사람들의 낙인을 통해서 2차적 일탈로 이루어지는 거야. 낙인 이론. 3번.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기존의 일탈 집단이랑 어울리니까 잘못된 거 배워서 저래. 일탈 안 저지르는 괜찮은 애들이랑 어울리면 더 이상 일탈 저지르지 않을 거야. 자, 3번은 자교론. 4번.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의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자교론이고요. 5번.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괴리 나왔네요. 문화적 목표가 여기서 물질적 성공이고, 제도적 수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합법적인 기회가 제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완벽하게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의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101번입니다. 101번은 23년 수능 기출인데요. 제시문이 상당히 깁니다. 예. 이 안에서 또 각각의 어떠한 이론을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선생님의 해설이 쭉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례를 읽어볼게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했었던 갑은 집안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여기서 이 경제적인 성공,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갑의 문화적인 목표가 되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이 머튼의 아노미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꿈을 이루기 어려워지자 좌절감에 빠진 갑은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을 모아서 일확천금을 노리며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네, 청소년기 쭉 나와 있고. 자, 성인이 된 갑은요, 중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됐고요. 출소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로 취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범죄 이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너 지금 전과 저질렀잖아. 어디 전과 자가? 이런 식으로 거절을 당합니다. 이에 갑은 자신이 어차피 범죄자, 범죄라는 굴레에 얽매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어차피 나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계속해서 해야겠다.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 아, 그렇다면 요 성인기, 특히 교도소 출소 이후에 두드러진

우리 낙인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낙인이론. 자, 두 번째 단락.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컸던 을입니다.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성공, 좋은 학점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목표. 근데 이를 달성할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까 부정을 저지른 거. 그럼 이거는 우리 머튼의 아노미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한 회사에 취업한 을은 승진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어요. 근데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탈락합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없음을 알고 체념. 그러던 중 회사 기밀을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는 경쟁 회사 측의 제의에 응해 이 기밀을 훔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머튼의 아노미, 뭐 낙인, 머튼의 아노미로 연결시킬 법한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 해설 보면 제시된 사례에서 청소년 시기 갑의 일탈 행동은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A가 뭐겠어요? 이 앞부분에. 경제적으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도화된 수단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좌절감에 빠졌다. 그 어떠한 괴리감으로 인해서 일탈을 저질렀다라는 거니까 A가 바로 뭐예요?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죠. 교도소 출소 갑의 행동은 C가 아니라 B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출소 이후에 스스로 범죄자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내면화한 거죠. 그렇다면 B가 낙인 이론이고요. 마지막 C가 결국에는 차별 교제 이론이겠네요. 자, 을의 취업 후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을은 이 부분 나와 있죠. 자, 을 여기 나와 있었는데 취업 이후에 어떠한 요 내용, 요거 자체도 본인이 계속해서 승진하고 싶은데 기회 없고 하니까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로 일탈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때 을의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도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네, 적합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빈칸에는 A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 C, D 연결을 하고 자, 기억에는 A다. 라고 바로 정답 나왔네요. 1번입니다. 자, 2번. B는요, 일탈 행동을 학습하지 않은 사람은 일탈 행동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차교론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차교론은 C인데요. 자, 3번.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아, 이걸 달성할 법한 합법적인 수단을 좀더 확대하고 강화하면 괜찮아질 거야.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을 하죠. 자, 네 번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 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 낙인이론, 그리고 차교론입니다. 낙인과 차교론은 B와 C에 해당을 해요. B와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A라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하는 설명도 아닙니다. 머튼의 아노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 좀더 집중하죠. 마지막 5번 A는 머튼의 아노미는 BC와 달리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 부담,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1차 일탈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보다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 지금 5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낙인 이론인데 낙인 이론은 B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시기별로 어떠한 일탈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102번이요. 자, 이번에 세계 이론이에요. 머튼의 아노미가 빠졌고 뒤르켐 아노미가 나왔어요. 자, 갑니다. 사람마다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일률적이지 않아. 일탈에 대한 반응도 다상이하다. 특히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면 일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내면화해서 일탈자가 될수 있다. 아, 일탈해도 괜찮구나. 라는 거. 사실은 그들과 어울리지만 않았더라면 이러한 태도를 내면화해서 일탈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건그 일탈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집단과의 교류가 핵심이다. 그럼 가는 뭐예요? 차별론이네. 차별교제 이론. 자, 나. 사회 변동이 빠르게 진행.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왔죠. 사회 변동의 빠른 진행. 사회의 어떤 급변. 자, 전통 규범이 붕괴된 거예요. 기존의 어떤 사회를 딱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던 규범이 붕괴가 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규범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상황.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렇게 표현했었죠. 말 그대로 규범이 없는 상태다라고 해서 무규범이라고 하고요. 이 무규범을 아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대체 뭘 따라야 될지 몰라요.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서 일탈을 한다. 자, 나는 바로 뒤르캠의 아놈입니다. 다. 일탈이 사회적 통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가 일탈을 야기한다. 일탈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통제다. 일탈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적 반응과 인식. 행위와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평가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구분했으면 1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이 학습. 상호작용과 학습이라는 포인트. 자, 이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상호작용과 학습 나오면 이거 뭐예요? 사교론이죠. 사교론 뭐예요? 가죠. 그럼 정답 1번 딩동댕. 자, 2번.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나는 일탈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내면화하는 거. 낙인이론. 낙인이론은 단데. 3번. 대책으로 새로운 사회규범의 정립. 지금 현재 사람들이 규범이 없어서 뭘 따라야 될지 몰라서 일탈을 저지르는 거다. 지금 그거 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범이 없어서 일탈 저지르는 거. 그러니까 규범만 잘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예요. 3번에서 얘기하는 건 뒤늦게 마놈이 나에 해당하죠. 4번. 가는 나와 달리.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 오, 우리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거, 이거 완전 낙인 이론 거였는데, 다에 해당하는데. 마지막 5번.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 괜찮은 애들이랑 어울리면 일탈 더 이상 안 저지를 거야. 5번에서 얘기하는 거 차교론이죠. 예, 차교론은 가에 해당을 합니다. 가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10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03번. 자, A, B, C. 서로 다른 이제 또 사례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이제 각자 렌즈가 다른 거예요. 대체 왜 일탈을 저지르냐? 청소년이 그와 친밀한 비행 청소년 집단과 자주 오래 어울리다 보면 그들로부터 범행 기술은 물론 법 위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가치와 태도 등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자꾸자꾸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 일탈 집단과 교류를 하다 보면 일탈해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효과적이야, 효율적이야. 이거 기술을 습득한다. 자, A는 뭐예요? 자교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B. 청소년이 사소한 비행을 저질렀을 때 주위 사람들이, 이 사소한 비행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1차적 일탈. 이거 되게 사소한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에게 비행 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에이, 저 구제불능. 에휴, 저런 진짜 행동을 하나. 에휴, 비행 청소년. 이게 뭐예요? 낙인이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그 청소년은 스스로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 자, 스스로, 나는 비행 청소년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사소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비행 활동을 하게 되는 거. 자, 요두 번째 본격적인 비행 활동이 바로 2차적 일탈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거 완벽하게 왜 1차적 일탈이 2차적인 일탈로 이어지냐에 주목을 하는 거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도 커다란 포부를 갖도록 사회화되지만 그와 같은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더라도 되게 커다란 포부를 가져요. 이거 누구나가 원하는 건데 실제로 제도화된 수단과 기회 자체가 뭐래요? 적대요. 부족하대요. 이로 인해서 물질적 성공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들은 불법적인 수단이라도 사용하게 된다. 왜? 그 문화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열악하니까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요? 그럼 나 일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죠. 자, 1번. 일탈 성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일탈 행동을 사회적으로 학습해서 일탈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차교론이고요. 자, 2번.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 일탈자랑 어울려서 비행 청소년들과 자주 오래 어울리니까 일탈 생기는 거야. 그럼 이들과의 접촉만 차단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자, 2번은 마찬가지로 차별론 A에 해당하고요. 3번. 하층계층보다 중상층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자, C가 머튼의 아놈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 C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청소년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마침. 그리고 잘 생각해보더라도 중상층 계층보다는 아무래도 하층 계층이 제도화된 수단, 그 기회 자체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더 희박하잖아요. 그걸 갖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번에서 얘기하는 건 하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상대적으로 중상층 계층보다 조금 더 용이하고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서술돼서 틀렸고, 4번. 일탈 행동에 따른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된다. 사람들의 반응, 이에 대한 차별적인 제재를 지칭하는 것, 바로 낙인 이론 B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번.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오히려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 사회적 제재라는 게 바로 사람들의 반응과 꼬리표에 해당을 하죠.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합니다. 4번과 5번은 둘다 낙인 이론이에요. B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4, 5번처럼 B와 달리라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3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104번입니다. 오! 선생님, 이거 뭐야? 표 나왔어. 채점령. 아까 우리 이전에 풀어봤었던 문제가 좀 생각나는데요. 네. 근데 요 정도면은 충분히 쉽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예. 낙인과 디르켐의 아놈이 나왔고요. 예, 아니오로 표시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예인 답변의 개수를 한 개, 두 개로 얘기한다? 근데 잘 봐. 지금 B가 질문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예라고 응답을 하는 게두 개래. 근데 마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응답을 했어. 그럼 다준 거지, 뭐.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빈칸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얘가 들어가지 않겠니? 그쵸? 근데 B가 지금 얘인데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근데 A, B가 하나는 낙인이고 하나는 뒤르켐의 아놈이잖아요. 낙인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보죠. 아, 그렇다면 이 A가 낙인 이론이 될 거고 여기에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고 이때 이 B가 바로 뒤르켐의 아노미가 되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A가 얘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둘다 아니오잖아요. 1번, 3번 질문이. 그럼 두 번째 얘가 들어가니까 결국 요 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뒤르켐의 아노미와는 구분되는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반대로 낙인 이론과는 다른 뒤르켐의 아노미에만 해당하는 질문이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1번에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자, 지금 이거는 완전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가. 뒤르켐 아노미와 구분되는 낙인 이론의 특성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 1번 나왔네요. 바로. 자, 2번입니다. 납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 지금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를 얘기해요. 애초에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3번, B, 뒤르켐 아놈인데요. 일탈 집단과의 교류로 일탈 행동 학습, 교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건 차교론에 해당하고요. 4번,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 설명한다. 자,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아놈이 이론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뒤르켐 아놈이가 되겠죠. A와 달리 B는. 근데 4번 지금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5번.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낙인은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B는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 오문화. 이거 완전히 반대로 서술되어 있죠. 오히려 낙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낙인의 여부 자체, 사회적 반응 자체가 2차적인 일탈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니까 낙인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 뒤르켐 아노미는 지금 사회 급변으로 사람들이 뭘 지켜야 될지 몰라서 규범의 혼란 때문에 일탈을 저지른 거니까 이 사회 규범의 기능을 회복하자. AB가 반대로 그 대책이 잘못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네,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104번 정답은 1번. 자, 이어서 105번 갑니다. 자,
여기서는 낙인과 버튼 아놈이 그리고

그리고 차별론 이렇게 세 개의 이론을 다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요.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 자, 요세 가지 이론 중에서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거는 머튼의 아노미밖에 없죠. 아니요, 아니요라고 응답을 하니까 우리는 이 A가 머튼의 아노미라는 걸알수 있어요. 말해. 일탈 행동이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학습이라는 포인트. 그럼 이 학습을 강조하는 순간, 어떠한 일탈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이걸 배운다. 그 차교론에 해당을 하죠. 그럼 여기 예라고 응답을 하는 C가 바로 차교론. 그럼 마지막, 낙인 이론인가요? 이 B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네. A, B, C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관의 내면화 과정에 주목을 한다. 자, 이렇게 가치관의 내면화 과정에 주목을 하는 거. 자, 이거 지금 A 머튼의 아노미와 전혀 무관한 선지고요. 자, 두 번째.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이 둘이 서로 달라서 일탈이 발생을 하는 거야. 이거 머튼의 아노미 A에 해당하고요. 3번 C 차교론인데요.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 급변하는 사회 변동, 급변하는 사회 변동, 급격한 사회 변동 같은 말이죠. 예. 그리고 무규범 상태, 이거는 뒤늦게 만호미입니다. 뒤늦게 만호미는 여기 없어요. 자, 4번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거, 이거 오히려 B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 5번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일탈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 요 낙인 자체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완벽하게 B,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106번입니다. 수행평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 일탈이론 A, B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수행. 자, 어쨌든 둘다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았으니 우리는 마음 편하게 가면 돼요. A. 어렸을 때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청소년기의 형사처벌 받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범죄자로서의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돼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대한대.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처음에 잘못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쟤 수근수근수근수근 처벌받았어 수근수근수근수근 이 따가운 시선 이게 바로 낙인이라는 거잖아. 그로 인해서 스스로 아 나는 이렇게 수근수근 거림을 당해도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범죄자구나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1차적인 일탈이 2차 일탈 저지르는 애들이랑 자꾸 어울리면은 범죄 저지르는 거야. 이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형사처벌 받아 교정시설 갑니다. 그럼 거기서 애들이 배워온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 태도를 강화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자,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뭘까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범죄에 대한 우호적 태도 강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을 습득. 자, B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차교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 일탈 행동 그 자체보다 사회적 반응이 더 중요해. 낙인 이론인데요. 정답 1번 나왔네요. 바로 1번. 자, 2번. 일탈 행동의 원인을 차별적인 제재에서 찾는다. 요거는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거 A고요. 3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행동이 학습.

요거 되게 그래도 천사 같은 문제였어. 왜? 질문이 4개가 있다? 그런데 마침 갑의 답변. 이 친구 잘했네. 사정이요, 사정. 그럼 이 친구는 질문에 대해서 다 옳게 응답을 했구나. 근데 을은요, 4개의 질문 중에 하나만 맞았다라는 거야. 자, A와 B를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일탈자의 부정적인 자아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가? 자, 이거 지금 낙인 이론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지금 갑이 전부 다 이게 옳게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갑이, 즉 A가 낙인 이론이다라는 걸 찾아요. 그럼 그 순간 B는 차별 교제론이 되겠지. 그리고 요게 틀렸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A는 낙인 이론인데 일탈 행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 문화를 학습? 자, 여기서의 핵심은 상호작용과 바로 학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차교론이죠. 근데 우리 A가 낙인이니까 B가 차교론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A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억에는 결국 아니요가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요게 맞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응답하는 게 옳은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B는 차교론이죠.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그치? 이둘 중에 차결론이 그러하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니요, 예가 맞으니까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고. 근데 어쨌든 1점은 맞아야 되니까 요 부분에 니은이 예, 아이고, 요 부분이 지금 아니요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죠. 요게 지금 맞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 다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리을 부분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아니옵니다. 예, 네, 그래서 리을 틀렸고. 자, A, 낙인 이론인데요. 최초의 일탈보다는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 그러니까 1차적인 일탈이 왜 발생했는지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원인 규명보다는 왜 자꾸 2차적으로 반복되는 일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게 낙인 이론. 자, 니은.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 낙인 이론이죠. A에 해당하네요. 자, 디귿입니다. 가에는 가에 아니오라고 응답해야 돼. B는, 즉 차별교제로는 차별적 제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오, 선생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 지금 낙인이론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낙인이론은 A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해서 B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B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게 옳은 거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디귿은 맞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107번의 정답은요, 네, 기역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08번. 자, 문제 108번 좀, 오, 뭐야?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니까 가와 나 서로 다른 이렇게 이론을 적용을 해서 뭐 X축, Y축 뭐 정말 길어요. 이게 뭐냐? 근데 먼저 가를 봐봐. X축, 가로축에요. 일탈 집단과의 교류. 이게 적고 많고. 그리고 정상 집단과의 교류. 이게 많고 적고. 아, 우리 일탈 집단과의 교류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결국에 지금 가는 차교론 얘기하겠네.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교론에서 설명하기로는, 그치. 정상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일탈 집단과 교류를 많이 한요 비집단에서 일탈이 일어날 거야. 더 많이 발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욕구. 이거 누구나 높아요. 왜? 이거는 개인의 사적 목표가 아니니까. 부, 권력, 명예, 시험 잘 보는 거,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는 거 누구나가 갖고 싶죠.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높은 고액의 연봉, 이런 것들. 이거 다 높아, CD. 그런데 CD가 구분되는 건 제도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 C는 높아요. 그러면 이 합법적인 수단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면 돼. 그런데 D는요, 그 가능성이 희소합니다. 희박합니다.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그들 간의 괴리로 부정, 일탈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 바로 버튼에 아노미를 적용했겠다. 라는 거, 추론이 되죠. 그리고 1번에 차교론입니다. 가에 따르면 B 집단보다 A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죠. 오히려 일탈 집단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류를 했을 때 예, 일탈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게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B 집단이 더 많이 일탈을 저지를 거야. 자, 두 번째, 나. 머트나눔이죠. C 집단, D 집단 비교하는데 일탈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건 오히려 뭐예요? D 집단이죠. 여기 C 집단보다 D 집단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정답 2번 찾았네요. 자, 이어서 3번. 가는 나와 달리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사회규범이라는 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이 규범의 기능을 딱 올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3번에서 얘기하는 일탈이론 뭐죠? 그래요. 이거 듀르켐의 아노미가 되겠네요. 틀렸네. 듀르켐 아노미 안 나오잖아. 4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거 지금 낙인 이론인데, 우리 낙인 이론 안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5번. 가, 나는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시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둘 중에서 중시하는 거 바로 가에만 해당하고 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10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무난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76쪽에 109번입니다. 자, 세 개의 이론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낙인, 버튼의 아노미, 차교론. 듀르켐 아노미가 빠졌어. 요렇게 게임의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 기출 풀다 보면 학력평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셨나 싶어요. 갑을병정 각각 ABC 서로 다른 하나의 이론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래 네 장의 카드 중 자신이 선택한 일탈 이론에 부합하는 설명이 적힌 카드 두 장을 고르면 우승자가 된다. 그럼 여기서 각각 이 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탈 이론이 뭐에 해당하는지 연결시키면 되죠. 카드 1. 2차적 일탈의 발생 과정에 주목한다. 대체 왜 처음에 최초의 일탈이 발생했는지. 이게 되게 의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생긴 걸 텐데, 이거 왜 했는지는 주목하지 않아. 이게 왜 이렇게 일탈 다시 반복되고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 카드 1은 낙인 이론에 해당하고요. 카드 2. 일탈 행동이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한 학습의 결과. 자, 여기서의 포인트. 교류, 그리고 학습. 상호작용과 학습이라는 거죠.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교류 대신에 한번 써볼까요? 상호작용이라는 말로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드 2는 바로 차교론에 해당하는 거. 자, 카드 3.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내가 달성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합법적인 수단이 부족해서 일탈 저지른다.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고요. 자, 카드 4. 일탈 행위자가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 자, 지금 카드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상호작용 과정,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한대. 그러면 카드사, 우리 낙인 이론과 차교론이라는 거알수 있죠. 차교론이라는 건말 그대로 일탈 집단 간의 교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과 이 범죄 기술을 습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호작용 과정. 마찬가지로 낙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1차적인 일탈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너 구제불능이야. 너는 범죄자야. 너는 일탈자야. 라고 사람들이 자꾸 낙인 찍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니까 갑이 여기서 우승자래요. 근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을 옳게 골랐어야 되거든요. A 이론이 뭔지 모르는데 옳게 골랐대요. 그리고 카드 2와 4를 골랐어요. 그럼 2와 4의 공통으로 드러난 일탈 이론이 뭐야? 차교론이지. A가 뭐다? 차교론이다. 찾았네. 그리고 을을 봐. 을은 B를 골랐는데 1과 4를 골랐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 B가 낙인 이론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만약에 B가 낙인이었으면 1과 4가 둘다 공통적으로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을도 두 장을 골라서 우승자가 되어야 해. 근데 여기서 지금 갑이 우승자잖아요. 그러면 B가 낙인이 될수 없고 그 순간 C가 낙인이 되면서 나머지 하나, 바로 머튼의 아노미가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B가 버튼의 아노미라고 했을 때 일사를 고르게 되면 전혀 버튼 아노미가 없죠. 그리고 병을 가면 C가 낙인이잖아요. 3, 4를 골랐다. 이렇게. 낙인 이론에 해당하는 건 카드 4밖에 없어. 아하. 이렇게 차교론, 버튼 아노미, 낙인 이론까지 구분을 했다면 기어 A는 차교론.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규범의 통제력 강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뒤늦게매 아노미가 되겠고. 두 번째.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낙인 이론이 되겠죠. C죠. 자, 그 다음 디귿.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을 발생시키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누구는 낙인 찍고, 누구는 낙인 안 찍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일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낙인 이론. 자, 리을. B는요, 버튼 아노미는 차교론 낙인과 달리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 설명한다. 아노미잖아요. 구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규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였잖아. 자, 그렇다면 이것도 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09번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0번. 자, 사례. 갑은요, 실직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자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둑질을 저질렀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원래는 합법적으로 내가 대출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은 지금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A는 뭡니까? 제도화된 수단, 그 기회의 부족으로 어떤 그 문화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았다. 버튼의 아노미. 자, B. 친구 집에서 장난 삼아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장난이었던 거야. 그냥 즉흥적으로 했을 뿐이야. 재밌겠다 하면서. 근데 친구들이 을을, 에휴, 저 도둑놈. 저 친구 집에서 장난감 훔쳤대. 하면서 멀리합니다.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 을은 부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도둑질 반복. 왜 이렇게 일탈이 자꾸 반복되는지 과정에 주목하는 B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죠. A, B 구분했네요. 자, 1번. 일탈이 학습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거. 이거 뭐예요? 자교론. 자, 2번.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거 낙인 이론. 낙인은 B인데요. 3번. 1차적 일탈이 2차적인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 낙인 이론. B죠. 정답. 딩동댕. 3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로 일탈이 발생한다. 이거 지금 버튼의 아노미인데요. 버튼 아노미는 A인데요. 마지막 5번.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 것. 이둘 중에는 B, 낙인에만 해당하고 버튼 아노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110번 정답 3번. 이어서 111번이요. 자, 뭔가 이렇게 표가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긴장. 그래프 나오니까. 공식적인 처벌과 범죄 행위와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즉, A, B, C, D 집단 모두 T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T년에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구분을 해. 그런데 T 플러스 1년에서 범죄 경험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구분을 해.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처벌을 T년에 받았고 이에 따라서 차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냐 이걸 보는 거니까 결국에 이거는 완전 이제 낙인 이론의 근거가 되겠다. 그 자료가 되겠다. 말풍선 보면 이 그림을 활용해서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아 역시 가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그래프 분석인데요. 가이론에 따르면 이 B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수 있다. 이 낙인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2차적인 일탈자는 일단 1차적인 일탈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았어야 되죠. 그래서 낙인이 찍혔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이 B집단을 보니까 T년에 공식적인 처벌을 받았고요. 그래서 T 플러스 1년에 범죄를 저질렀지. 그럼 2차적인 일탈자가 맞지. 그래서 기억은 맞네. 자, 니은. D집단은요, 가이론을 반박한다. B와 D를 비교해봐. B는요, D와 마찬가지로 둘다 처벌을 받았는데, 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D는 처벌을 받았어도 다시 T 플러스 1년에 범죄 저지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처벌받았어도 범죄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2차적인 일탈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박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 지금 가 이론에 따르면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지금 요번 요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 A와 B는요, T 플러스 1년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T년의 공식 처벌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구분이 돼요.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 이렇게 일탈자로서 내면화하는 거,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된 건 오히려 B 집단에 해당을 하겠죠. 왜요? B 집단은 그 이전에 T년의 공식 처벌을 받았어. 나 이렇게 처벌받아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지탄하고 나를 자꾸 낙인 찍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B 집단. 틀렸고, 릴. 낙인이론은요, 일탈자와 C 집단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을 일탈 문제 해결 방안. 애초에 요 C 집단은요, 처벌도 안 받았고, T 플러스 1년의 범죄도 안 저질렀어. 이 집단을 우리는 정상 집단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이러한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를 주장하는 거는, 얘는 뭐예요? 차교론에 해당하죠. 우리는 낙인이론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무관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 112번입니다. 자, 읽기 자료 쭉 길게 나와 있어. 중학생이었던 AB는 가벼운 장난을 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로 문제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A는 스스로 문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 다닐 때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서에 들락거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스로 문제아라고 이제 내면화를 했으니까, 요 부분에서 어때요? 여기 지금 낙인 이론의 냄새가 난다 생각이 들죠? 고등학교 입학한 B는 경제적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고액연봉 받는 프로 운동선수가 돼서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운동합니다, 열심히. 근데 기록 향상을 위해 금지된 약물까지 복용을 하다 적발돼서 프로구단 입단 기회가 박탈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과의 괴리로 지금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머튼의 아노미가 이두 번째 사례에서 적절하겠죠. 고등학교 졸업 후 범죄 조직에 가입한 A는 B에게 범죄 행위를 도와달라고 요청, 우연의 과정에 접촉하고, 예, 이에 대해서 수락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 네, 이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교사와 우리 친구들이 분석을 하는 작업인데요. 일탈 이론을 적용을 해요. 그리고 갑을병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을 보니 AB의 일탈 행동에 가난은 적절하게 사용이 됐대요. 지금 가나를 얘기하는 건 갑과 을이에요. 이 친구 괜찮은데 지금 병 부분, 달을 적용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갑을 간이 A의 중학교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나타난 일탈 행동에 주목하면 이거는 뭐예요? 가, 바로 낙인 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나,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죠. 그리고 병을 이야기하는데, 병 같은 경우에는 B가 A와 접촉, 그리고 학습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다에는 뭐가 들어가요? 차교론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의 마지막 마무리, 차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탈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서 학습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이건 그냥 단발성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차교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가나다를 구분을 했으면 1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차교론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틀렸고. 다니까요? 자, 두 번째.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이야기하는 거. 자,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에 해당합니다. 자, 머튼 아노미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자, 3번.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거. 낙인 이론. 가에 해당하고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을 하는 건 낙인 이론과 차교론, 즉 가다에 해당을 합니다. 자, 마지막 5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낙인 이론만 부정을 하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12번의 정답 2번이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3번입니다. 자, A는 선배들과 두루 잘 지냈다. 중학생 때는 비행을 저지르는 선배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다른 친구들에게 짓궂게 장난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신을 그런 선배들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비행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친구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 평범한 생활에서 벗어나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 형태가 방금 거랑 상당히 유사하죠. 당해년도 6월 시험, 그리고 수능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자, 갑이요. 지금 마지막 선생님 말을 보니까 갑을 모두 잘 설명을 했대요. 자, A의 일탈은 차별론으로 설명을 할수 있다. 선배들과의 관계에서 알수 있듯이 A의 일탈은 가에서 비롯됐다. 근데 지금 여기 가에서 얘기하는 차별적 제재, 1번 선지, 이거 낙인이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을을 보니까 다른 이론을 적용해서 A의 일탈을 설명을 한대요. 그 이론이 뭘까? 친구들이 A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친구들이 자꾸 그 친구의 행동 하나하나를 비행과 연결시키고 저러한 선배들과 동일시했다라는 거. 바로 낙인이론이 되겠죠. 그럼 을 같은 경우에는 낙인이론을 적용한 거야? 나에는 낙인과 관련된 거. 자, 2번, 3번인데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머튼의 아노미, 3번에서 얘기하는 건 뒤르켐의 아노미. 마지막 다는요, A의 일탈이 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두 학생 모두 동일하다. 결국 차교론과 낙인이론 둘의 공통점이 요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탈에 대해서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 이거는 차교론에만 해당하죠. 자, 이어서 5번에 타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래요. 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차별구제 이론과 그다음 낙인이론. 둘 다의 공통점으로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하는 거. 그래서 우리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 상호작용 안에서도 좀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는 했어요. 차별교제 이론은 교류를 통한 학습 부분이었다면, 낙인 이론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타인의 어떠한 부정적인 통제, 어떠한 사회적인 반응,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니까, 안에서의 초점은 다를지라도 둘다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의 포인트를 짚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 모두 풀었습니다. 일탈행동 끝이에요, 여러분. 전반부 풀어봤었던 문제들보다는 좀 평이하고 무난한 수준이긴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고변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 73쪽에 101번 같은 문제들. 사례가 굉장히 길고 이 안에서 어떠한 이론들을 또 분석해서 적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게 느껴졌을 거고요. 중간에 107번처럼 채점형 문제가 있긴 했는데 최신 기출보다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아마 그래프 보는 거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108번이나 111번 같은 문제를 보고 좀 당황했을 수 있는데요. 자, 기출 문제 풀이 연습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문제 패턴에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개 문제를 풀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때요? 예. 평가원이 좋아하는 내용, 그리고 평가원이 좋아하는 선지, 뭔지 알겠다는 감이 이제 슬 잡히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진이죠.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그 목감기가 있어서 그 이슈로 인하여 프로폴리스를 뿌렸는데요. 조준을 잘못하여 여기에 좀 묻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닦고 왔는데도 아, 프로폴리스의 향이 강력하게 얼굴에서 느껴져요. 기분이가 좋지 않은 향이야. 이거 안 없어져. 그렇지 않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잘못 조주는 데 방향을 잘못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맛도 별로지만 향도 별로예요.

몸에 좋다는 거는 딱좀 그렇지 않아? 막 홍삼 이런 것도 꼭 갖고 나오면 어디에 쏟아갖고 차에 홍삼 냄새가 근데 그 홍삼 냄새만 나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얘 뚜껑이 자꾸 빠져가지고 나름 웃겼는데 이거 이제 그래도 고정을 시켜주셔서 이제 뚜껑 빠지지조차 않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의 시작 이야기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안 켰어요, 여러분. 짠. 자, 오늘도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목소리에 베이스가 깔릴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플 때는 흰죽을 먹는다. 그러니까 저는 흰죽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도 장염이 걸리거나 그래도 흰죽을 되게 먹기 싫어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요. 뭐 전문적인 엄청난 이야기까지는 아니어도 몸이 흰죽을 먹을 때 제일 좀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몸이 아플 때는 괜히 더 다른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네. 그러니까 몸이 좀 쉬어갈 수 있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걸로 흰죽을 먹는 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꼭 흰죽을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죽을 뭐 적게 먹을 필요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도 상관은 없대요. 흰죽은 몸이 아플 때에는 오히려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흰죽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잖아요. 주말에 감기는 그렇다고 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내 스스로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간 기름진 형태를 음식을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고 막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몸이 어쨌든 간에 신호를 보내는 아픈 나 지금 좀 아파 이렇게 신호를 보냈을 때 무시하고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까지는 아프든 말든 약간 무시해. 막 무시하고 나는 배탈이 나서 치킨을 먹을 거야. 막 이랬었고 실제로 배탈 나서 치킨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고 크게 괜찮았어. 심지어.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루틴이 탈이 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만 몸이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얘기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나 아플 것 같아 이럴 때 미리 좀 쉬어줘야 진짜 아플 것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나를 좀 챙겨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실내에 많이 있고 움직임도 적어지고 몸이 약간 골골골골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씩씩해질 시간이 좀 없어, 진짜로. 반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창백해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때 몸이 좀 아파진다 싶을 때에는 흰죽을 꼭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먹기 싫든, 어쨌든 그 먹기 싫다는 거는 나의 얘가 보내는 신호인 거잖아. 내 몸은, 나 쉬고 싶대잖아. 그럴 때좀 쉬어주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흰죽 먹었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처럼 그러면 안 된다. 몸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그두 번째에 해당하는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가디슨 부분들은 쭉쭉쭉 했었고요. 최단 거리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이거 이제 옷을 위에 이거 입고 있다가 수업을 계속 이거 입고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지나가다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받았어. 아니요? 벗고 합니다. 이랬어. 위에 거 가운은 벗어야죠. 이랬어.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착장을 빼는 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 아니요 그냥 올려다 놓고 주섬주섬 하는데요. 그때 빵 터지시더라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걸 그냥 주섬주섬이 워낙. 그래서 선생님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편하실 것 같아. 그냥 원래도 그렇게 수업을 해와서 그래서 아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띠를 빼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띠를 빼면서 원래 떠야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아무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쥐어놓고, 자, 최단거리라는 것으로 제가 가디순의 대표 주자를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사항은 있어요. 최단거리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지, 가디순의 메인 아이템은 아닙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가장 최단거리의 대표 주자는 지난 시간까지 하던 형태들. 그냥
대표주자라고 할까? 그거는 오히려 구성후 배열이에요. 최단거리에 대한 복습. 최단거리 말고 가디순에 대한 복습. 어차피 이게 가디순 두 번째 시간이니까. 가디순에 대한 복습으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유형을 제가 뭐 AAA, BBC 이런 거 배열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하고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등장을 할 때에는 구성을 한 다음에 배열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X랑 Y랑 Z랑 있는데 세 수의 합이 뭐 5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세 수의 합이 5야. 이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얘네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 1, 4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 1, 1, 3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하는 거야. 왜 구성을 먼저 해야 되는가? 구성하고 배열을 할 겁니다.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디순 배열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1, 3도 있고요. 뭐 1, 2, 2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더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작은 숫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문제보다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겹치니까 3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런 식이 되지만 뭐 이를테면 더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할 때에는 뭐 2, 2, 2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세수의 합이 6인 경우 중에. 2, 2, 2는 배열이 없잖아요. 한 가지잖아. 이런 식으로 구성에 따라서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배열하면서 가디순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최단거리는 왜 따로 뺐느냐? 엄청 중요하니까가 아니고 좀 낯설고, 좀 낯설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느낀다? 실제로 어려울 건 없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최단거리에서 여러분들 뭐그 내신에 나올 만한 형태까지 전부 다 다루기는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가디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최단거리가 지금부터 할 내용 중에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사실 잘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디순을 적용하는 것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최단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보세요. 자, 가디순의 대표적인 유형이 최단거리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둑판 길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 자, A부터 B까지 가는 최단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단거리. 최단거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단거리가 아니라면 내가 길을 가다가, 아이고, 돌아왔다가, 가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래 버리면, 가운데를 끊고 가지는 않지만, 이래 버리면 수없이 많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탄생을 할거 아닙니까? 근데 최단거리라고만 했기 때문에 재밌는 건 여러분이 한번 예시를 들어봐요. 가장 단순한 걸 보통 예시를 들더라고. 슉. 이런 거 생각을 하겠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오, 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빨간색 길과 노란색 길의 공통점이 뭘까요? 빨간색 길과 노란색 길의 공통점. 이게 지금 이 최단거리를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를 떨어뜨려가지고. 아무튼, 가루가 나와가지고. 자, 핵심은 뭐냐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이동을 할수 있고요. 위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최단거리니까. 왼쪽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A에서 B로 가는 것보다 가는 순간 돌아야 돼. 아래로 내려가도 돌아가야 돼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위로만 이동을 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몇번 이동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위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동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쪽으로 여섯 번, 즉, 제가 지금 화살표 나타내놨잖아요. 화살표들을 밑에다 써볼게. 셋, 넷, 다섯, 여섯 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는구나.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진짜 획기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수학 공부를 할 때,
아, 이런 거 내가 왜 하는 이런 표정을 내려놓고요.

우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우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니까? 아, 이게 아니고, 그치. 결국은 얘네의 발견이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는 이렇게 계속 세면서 가야 됐었겠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쪽으로 6번, 위로 5번만 이동을 하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오오오오오 오른쪽 6번, 위로 5번을 배열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가디순 적용할게요. 총몇 번? 11번을 배열할 건데 오오오오오 할 때의 배열과 위위위 할 때의 배열이 어때요? 겹치는 경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게 결국은 뭐랑 같아져요? 왜? 총 11번 이동을 하는데 위로 5번을 언제 갈지 고르시면 되고요. 총 11번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6번을 언제 갈지 고르면 됩니다. 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획기적인 방법이야. 이게 되게 획기적인 방법. 그죠? 근데 혹시 그 어린이 때 가끔 이거 어린이 때 배워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때 수학 막그 올려주는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풀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이런 거할때 혹시 이런 거 봤던 적 있어요, 혹시? 내가 왜 혹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점마다 숫자를 쓰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아서 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몰라도 돼. 아무 상관없이 지금부터 얘기할 거니까. 아는데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방법만 아는 친구들이 있어. 왜 더해? 몰라요. 그냥 더하래요.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금부터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로 해본 거야. 뭐냐면, 제가 그래서 제목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풀이법으로. 알쓸 잡풀이라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잡다한 풀이법이긴 하거든. 자, 잡다한 풀이법이 되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최단거리 문제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다면 가디순을 대표해서 등장을 한 것일 거야. 근데 제가 이 알쓸 잡풀은 풀어보시면 가디순의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쓸 잡풀의 방법은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하브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하브의 법칙을 활용한 풀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잡다한 풀이법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알려줍니까? 알쓸 잡풀이라면서. 알아두면 쓸 데는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에서 최단거리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뭔가 장애물이 생기거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럴 때 아우 다 모르겠다 싶으면 알쓸 잡풀로 풀어내면 돼요. 다 풀리긴 풀려. 자,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뭐냐면, 여기 점까지 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점으로 올 겁니다. 이 점까지 오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점으로 오려면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야만 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랑 하트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더해줘야만 합니다. 왜 하베 법칙인지 알겠죠? 이 점에 도착을 하려면 케이스가 두 가지라고. 별에서 오거나 하트에서 오거나. 그래서 별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 에다가 하트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더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 알쓸잡풀을 그냥 외운다? 나는 그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하베 법칙이 쓰이고 있구나. 말하자면 케이스가 나뉘어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 점까지 오려면 어떻게 와야 된다고? 위에서 내려올 순 없어요. 세단거리니까. 옆에서 올 수도 없어요. 사방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오거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와서 쭉. 또는 여기서 쭉 이렇게밖에 없어서 그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게 됩니다. 볼래요? 자,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 솔루션 1은 방금 전에 했던 형태로 어떤 거? 가디순을 적용해 볼까요? 위입니다. 오른쪽, 위, 네 개를 이동하는데, 오른쪽 두 번, 위로 두번 이동할 때마다 같은 것의 배열이 쓰였으니까, 요 계산하시면 여섯 가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알쓸자풀로 가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봐요. 각 점마다 올 수 있는 최단거리로 오는 방법의 수를 쓰는데요. 제일 쉬운 건 스트레이트로 가는 길들이겠죠. 이전까지 오는 방법은 A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거잖아. 여기로 오는 거한 가지, 이 점으로 오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여기에서도 요 하나 전에도 막 여기다 다1111막 여기도 1111 이런 거 썼었잖아. 그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가는 길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쭉쭉 가야만 하니까 맞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때요?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길들의 점에 가는 경우의 수를 먼저 1이라고 다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갑니다.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은 어때요?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개를 더해서 써주면 돼요. 그 꼭지점마다 숫자를 적어주는 거야. 그럼 여긴 어떻게 써? 여기서 오는 두 가지 그대로 여기서 오는 한 가지를 더해서 총세 가지. 여기는 한 가지, 두 가지를 더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더해서 여섯 가지. 그래서 정답은 여섯 가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시간상 가디순으로 풀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가디순으로 풀어야 됩니다. 출제의 의도도 당연히 가디순일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알려주느냐? 뒤에 보면은 막 물웅덩이도 있을 거고요. 막 어떤 점은 지나야 돼, 지나지 않아야 돼, 이런 이제 장애물들을 우리한테 주거든. 그러면 일단 일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가 생겨.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기만 하시면 됩니다. 볼래요? 제가 알쓸자풀로 이래저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갈 거예요. 이제 유형이에요. 이제 소개는 끝났어. 풀이법은 딱그두 가지인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점을 거쳐서 가는 최단거리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C를 지나서 가야 된대요. 무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홀로그램 이런 거 알아? 약간 삥 뜨듯이 삥 떠오르면서 길이 어떤 길만 보이게 되는 거냐면 언젠가는 약간 분필계 형광펜 같은 게 등장하지 않을까? 좀 두꺼운 거. 그지 않아요? 약간 이거 원래 필기구라는 게 발전을 하니까 내가 만들지는 못하는데 약간 형광펜 같은 게 필요해. 이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지 않아? 아, 눕혀서 색칠을 하면 되죠. 그건 맞아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은 없어. 자, 여기 A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비끔칠게요. 말하자면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여기만 떠오르면 되고요.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어때? 여기만 떠오르면 될걸? 얘네들만. 그렇지 않아? 나머지 길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데 C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갈 수는 없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A에서 B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이동만 할수 있어요. 맞아?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그 바둑판 무늬를 딱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들이 양끝의 꼭지점이 되어주는 대각선 양끝의 꼭지점 C와 B도 이렇게. 그럼 보세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와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각각 구해볼게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펜딱 들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총몇 개? 네 개를 배열하는데 그세개 배열할 때마다 겹쳐서 세개 되니까 나누어 줘야 되겠죠. 자, C에서 B로는 오오아아 배열할 거예요. 그러면 네 개를 배열하는데 두개 배열, 두개 배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둘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하면 되겠죠? 낚시는 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 큰일 나. 곱해야지 무조건이지. 이거 그거야. 말하자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에다가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입니다. 곱의 법칙의 대표 주자라고.
언제 곱하는지가 헷갈리시면 찬찬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선택한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방법도

선택을 해야만 한 경우가 완성되죠? 그러면 곱한다고 했어요. 알았지? 계속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몇 가지? 4 곱하기 6이야. 24가지. 뭐, 크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전혀 없어. 간단한 유형이 되어줍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리자면, 별거 아닌데, A에서 C로 갈 때는 결국요, 오른쪽으로 세번간 다음에 아래로 한 번이잖아요. 그거를 굳이 4팩을 3팩토리알로 나눈다보다는 저는 최대한 별거 아닌 문제여도 최대한 더 단순하게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남들보다 덜 노력하고 답을 구하면 우리가 베스트인 거잖아. 그치? 그걸 생각을 하면 아래로 타고 내려가는 길을 이거 할까, 요거 할까, 요거 할까, 요거 할까를 고르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건 4가지. 대신에 C에서 B로 가는 건 어때? 그건 무조건 오오 아아를 이용해서 가디순 적용을 해야 풀이를 하긴 하겠죠. 그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제가 고인리를 위안이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천천히 더 소개를 해요. 할때 차라리 진짜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좋잖아. 그치? 우리는 봐봐요. 알쓸자플로도 풀어봐. 솔루션 2 알쓸자플. 이 문제는 무조건 가디순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2가 추천풀이는 전혀 아니고요. 연습용으로. 자,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먼저 골라볼게. 1, 1, 1. 1. 더 이상 밑은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에서 C로 가기 때문에 요만큼만 필요해.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2가 되겠죠. 그 외에 아까는 이렇게 둘이 더해서 여기다가 써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둘이 더하나요를 물어보신다면 알쓸자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야. 결국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점으로 오려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그 외에는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구나를 아셔야 돼. 근데 그걸 아는 것 자체가 하브이 법칙에 대한 케이스가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이 점으로 오려면 여기서 내려오거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세 가지. 1 더하기 2니까 여기는 4. 그래서 C까지 오는 방법이 4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C에서 B로 갈 때도 여기를 택하는데 알쓸자풀을 활용을 할 거면 여기가 4가지였잖아. 이 점까지 오는 방법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이걸 써주세요. 왜? 스트레이트 길이니까 4가지로 와서 쭉쭉밖에 없어. 요걸 써줬으면 좋겠어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 연습했으면 좋겠어서, 여기다가도 알쓸자풀을 한번 적용을 해본 거야. 그럼 요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내려오거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여기는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구나, 얘네 둘이 더하면 되겠구나. 정답은 24가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쓸자풀을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둘 거면 제대로 알아둬야지. 나의 주인은 그래. 알 거면 제대로. 모를 거면 아예 모르든가. 오케이? 그런 거 한번 해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볼 거거든.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주 약간 찌뿌둥찌뿌둥해. 그래서 뭔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뜨뜻한 데에 이렇게 탁 감싸고, 군고구마를 먹고 있고 싶은 그런 컨디션 상태? 아, 뭔지 알겠어. 몸은 무겁고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고 싶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소원을 이루어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뚜둥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원을 항상 이루어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소원 나와주세요. 짜잔. 다 이루어질지니, 그쵸? 공부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 뿜뿜하게 해주세요. 요런 소원, 요런 부탁, 요런 것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그쵸? 의욕이 없어진다고, 의욕을 막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의욕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욕이 없어지면서부터 약간 슬럼프가 오고, 그 의욕이 없어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열심히 안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 의욕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멋진 대학 캠퍼스,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대학교 생활 재밌습니까? 막 이런 질문할 때 있거든요. 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요?

대학교 생활 재밌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할만해. 내가 볼 때, 공부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할 만한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상상해 보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어른이 되어서 어떤 모습에 약간 무언가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 이런 것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내 미래의 예고편을 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해서는 공부해서 뭐해?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인 예고편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지낼 것 같아. 그때의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모습으로 투영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생각을 상상을 해보잖아. 그러면 괜찮다 그 미래. 오케이. 예고편 봤더니 마음에 들어. 계속 진행시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욕이 없어지고 열심히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나의 멋진 미래 같은 것들을 미리 한 번씩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저는 그게 이제 과거잖아요. 그쵸? 나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야. 내가 겪었던 나의 과거보다 여러분의 미래는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그더 멋진 버전으로. 브랜뉴잖아. 멋진 버전으로 상상을 해봐봐요. 그러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실 내 예고편을 내가 떠올려 봤는데 모든 드라마가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아요. 그 과정 안에 현재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지금이 몇 회일지 몰라도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뭐 약속의 8회의 그 멋짐을 여러분이 미리 상상을 해봤다면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한 6회쯤, 5회쯤에 있으니까 되게 그 주인공의 고생의 기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살짝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저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을 노력할 만하겠군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를 미리 보기를 한 번씩 해보셔도 공부 의욕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의욕은 선물처럼 자 이거 의욕이야 이럴 수는 없어.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의욕은 충분히 좀더 생길 수가 있답니다. 재밌어 생각보다. 나는 10대로는 못 돌아갈 것 같은데, 20대로는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의 미래잖아. 얼마나 좋아,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공부 의욕이 생겼으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요.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갈수 없는 점이 있는 최단거리에 대한 이야기. 갈수 없는 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뭐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쉽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A부터 B까지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들이 각 양끝 대각선 꼭지점에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바둑판 무늬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찾았는데 여기가 없어. 어떻게 할까? 없어진 길을 만들어내셔요. 좀더 진하게 해볼게. 없어진 길을 만들어내버려 이렇게. 없는데 생겼어. 있는 척. 그죠? 자, 그런 다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네번 이동을 할 거고, 위로도 세번 이동을 해요. 그러면, 네 번, 하나, 둘, 셋, 맞잖아. 오, 오, 오, 오른쪽 네 번, 위, 위, 위, 세 번의 이동을 시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 일곱 번의 이동을 할 건데요. 오른쪽 네 번, 위로 세 번을 배열할 때마다, 겹치게 되니까 요거는 나누어 줍니다. 라고만 끝내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뭐 할까? 지날 수 없는 점을 지난 것을 빼. 지난 경우만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지파벳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지날 수 없는 점, 지금은 누구냐면 여기가 내가 없어진 점인데 내 맘대로 C를 만들어내서 보낸 거거든. 그러면 A에서 지날 수 없는 C를 지나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34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버전이니까, 지금은 엄청 간단한 버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를테면은 지날 수 없는 점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있는 때도 있어. 얘만 없어.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제외시켜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알쓸자풀을 적용하셔도 되고. 우리에게는 알쓸자풀이 생각보다 좀 매력적인 요소가 되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 길은 만들어 놓고, 이 길은 만들었어요. 갈수 없는 점이 여기 있어. 공사 중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유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예제로 친해지기에 있는 문제 뒤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꼭 지나는 점을 이용하는 풀이로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먼저. 요것만 먼저. 얘는 보지 말고 요 그림을 이용을 해볼게요. 이왕 어차피 할거 갖고 왔어요. 솔루션 첫 번째는 뭐라고? 지날 수 없는 점. 을 지나게 되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두 개나 되다 보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서 살짝 변형을 해볼게. 여기는 만들어 주시고요. 얘만 공사 중으로 바꿔봐. 괜찮아? 얘만 지날 수 없는 경우. 한 점이야. 그게 한 점일 때. 한 점. 이렇게 쓸게요. 지날 수 없는 점이 한 점일 때라면 굳이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꼭 지나야 되는 점들 찾아가지고 케이스 형태로 풀지 않고요. 얘만 지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경우는 전체에서, 어떻게? 지날 수 없는 점을 지난 경우를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의 방법이라면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둘, 셋이니까 총 8개를 배열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5개, 위로 3개예요. 맞아. 여기에서 빼주면 돼, 누구? 이점 하나를 제가 C라고 해볼게요. 잘 보이지? 그지? C를 지나서 가는 경우. 그럼 A에서 C를 지나 B로 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공사 중인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물 웅덩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날 수 없는 점이 한 점밖에 안 되면 전체 경우에서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돼요. 이를테면 A에서 C로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O, O, V, V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겠습니다. C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건 또 쉽게 하자. 우리 해봤잖아. O, O, O, 위기는 한데,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요기를 택할까, 요거 택할까, 요거 택할까, 요거 택할까, 네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네 가지라고 쓰면 돼.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요거는 지날 수 없는 점이 한 점인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예제로 친해지길 제가 너무 쉬운 거를 갖고 와서 조금 더 한번 살려봤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어때요? 예제 먼저 한번 보시면. 공사 중이었어. 아까 말대로 지날 수 없는 점을 지나야 돼. 근데 지날 수 없는 점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럼 얘를 지나서 가는 경우와 요걸 지나서 가는 경우 각각의 케이스에서 둘다 지나서 가는 경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야 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약간 귀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친구들이 가장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요거 같아요.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찾아내기. 자, 케이스를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꼭 지나는 점이라는 말을 표시해 주세요. 지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나갈 거야. 지날 수 없는 부분, 반대로. 지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지나가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 이 점을 지나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것도 같고,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제가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찾을 거예요. 근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겹치지 않게 빠짐없이 케이스를 나눈다. 그거

이렇게 가는 루트의 대각선 방향이면 이런 쪽이죠. 요길 안에 있으면서 이쯤에 있으면서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꼭 지나는 점들 볼래요? 예시를 들어봐봐. 자, 대각선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쯤에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지나는 점들을 빠짐없이 찾아야 돼요. 겹치지 않게. 자, 일단 C, 이점 하나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는 없어. 자, D를 지나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각선이어도요, 약간 비스듬해집니다. 자, D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B를 갈 수가 있구나가 돼요. 맞아? 자, 대신에 D를 잡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를 E로 잡으면 안 되나요? 여기를 E로 잡게 되면 케이스를 다르게 나타내야 돼요. 왜? 얘를 E로 잡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요 점을 지나서 여기로 안 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들도 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E가 되고 여기가 없었다면 보세요. 봐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점을 꼭 지나야 돼? 아니, 위로 올라가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꼭 지나야 되는 점들을 잡는 게 쉽지 않아.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팁은 여기에 대각선으로 가되 당연히 그 격자 무늬가 만나는 점을 찍어줘야 되는 데에다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런 점들을 찾아오는데 요 점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로는 못 올라가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와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점 대신에 누구? 여기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좋아. 팁은 그래요, 꿀팁은. 자, 그러면 결국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에서 C를 지나 B로 간다.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D를 지나 B로 간다. 세 번째 케이스는 A에서 E를 지나 B로 간다.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 지나서 가는 요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다른 B로 가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빠지는 경우가 없어야 되고, 겹치는 경우도 없어야 됩니다. 보세요. C를 지났는데 D를 지나서 갈 방법은 없어요. D를 지났는데 C를 지날 방법도 없어요. D를 지났는데 내려와서 E를 지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지도 않고요. 빠지는 길도 없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C에서 B로 오는 것도 한 가지. 그냥 한 가지예요. 얘는 쉽죠. 자, A에서 D로 오는 방법은 위로를 이거 탈까, 요거 탈까, 요거 탈까, 요거 탈까 골라서 D로 오면 되잖아. 오른쪽 세 번은 확실하고,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D에서 B로 가는 방법은 5, 5, 위, 위가 됩니다.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맞죠? 4, 6, 24.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마지막. A에서 E로 가는 방법은 스트레이트니까 이건 무조건 한 가지. E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잘 보세요. 여기만 쳐다보는데 5, 위, 위, 위여서 4팩을 3팩으로 나누어 주셔도 되고, 아까 제가 하듯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요걸 탈까, 요거 탈까, 요거 탈까, 요거 탈까만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네 가지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4. 정답은요. 이들을 싹 더해줘야지. 케이스잖아.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더해줘야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얘기할게.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고, 말하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활용하는 방법의 풀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 꼭 지나는 점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건 사실이야. 연습은 연습대로 하되, 만약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 하라 그랬죠? 자풀. 예스! 알쓸자 풀 풀어봐요. 나쁘지 않아. 여기서 갈게요. 솔루션 2.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다한 풀이법을 갖고 왔습니다. 왜 쓸데가 있느냐? 이럴 때 쓸데가 있지. 내가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을 말하자면 케이스처럼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게 나눠야 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땐 가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스트레이트 길들을 먼저 찾아요. 이쪽은 무조건 한 가지씩일 거 아니야. 자, 여기 점까지 올수 있어요? 있어요. 오른쪽 또는 위에, 아래에서 위로 두 가지. 얘네 둘이 더해서 3. 얘네 둘이 더해서 4. 요렇게 5. 요렇게 6까지는 잘했어. 봐요. 여기 올수 있나요? 그럼 이 점으로 오는 방법은?
아래

에서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와야 되니까 이 1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여기다가 1이라고 씁니다. 그럼 요 점은요? 아래에서 나한테 올라올 길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한 가지가 그대로 연결돼서 여기도 1이라고 씁니다. 알쓸자풀 알 거면 제대로 아셔야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갑니다. 이 점으로 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넘어올 수는? 아래에서 올라올 수는? 그럼 네 가지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어? 4로 씁니다. 이제 끝났어. 얘네 둘이 더한, 얘네 둘이 더한, 얘네 둘이 더한, 얘네 둘이 더한, 정답 29. 아까 나왔던 29랑 똑같죠. 그죠? 그렇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쓸자풀이 속도도 빨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데에서 숫자를 틀리면 이제 도미노예요. 그냥, 으아! 다,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쓸자풀은 알 거면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 오케이. 제가 그래서 문제 풀 때,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루어질 진의는 공부 요건 우리가 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혹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한 문제는 풀어봐야지. 그래요.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B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갈 거예요. 너무 쉽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3월 학평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3이 되어서 3월 달에 모의고사 딱 만났는데 이 문제가 나타났어. 근데다가 어때요? 3점짜리예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최단거리가 출제가 되었다면, 출제의 의도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출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의외로 출제가 되었을 때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게 등장을 하진 않았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세요. P에서 Q까지 갈 거야. 그럼 어떻게 갈까요? 이 길이 없어. 그럼 어때요? 보수공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게 될걸요? 그렇지 않게? 그치?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 위, 위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네 번. 위, 위, 위입니다. 어때요? 7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눠줘요. 여기서 어떻게 빼? 누구를? 이 점을 지나서 강경호만 제외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돼? 스트레이트 한 가지만 제외합니다. 정답은 그래서 34. 재밌는 게요. 제가 알쓸자풀 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최단거리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 문제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갔다 올게. 진이가 자꾸 떠서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어때? 똑같이 생겼죠. 얘를 어떻게 한 거야? 180도 뒤집기만 했어요. 격자무늬 개수조차 어때? 개수조차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념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는 개념 공부하시면 똑같은 문제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데요라고 하지만 그 너무너무 쉽지만 기본을 알고 있으셔야지 풀 수가 있는 거죠. 안 해본 사람들은 당황을 해요. 길이 없어졌는데 어떡하나요?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만들어내면 되죠. 만들어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떡하지? 만들었는데? 그 길을 지난 경우를 제외하는 겁니다. 자, 개념적으로 봤을 땐 이거 어때요? 여. 전체에서 지날 수 없는 점을 지나간 경우. 지나면 안 되는데 지났으니까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지.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 아닌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나 더는. 이럴 때 해야지 또. 그지? 이거에서 제가 알쓸자풀 안 했었거든요. 이 문제에서 하려고. 알쓸자풀 하면. 뭐든 풀리긴 풀리거든. 자, P에서 Q까지 갈 겁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 길만 1이라고 쓰셔야 돼. 여기까지는 2. 이젠 쉽죠? 2 둘이 더한 3. 2 둘이 더한 4. 이유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에서 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점까지 오는 건 이렇게, 요렇게 두 개의 합의 법칙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 여기도 쉬워. 여기까지 다 잘하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로 온네 가지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가지. 그럼 이 점은요? 이 둘은 어떻게 할수 있어? 이제는 더할 수 있죠. 여기서 오는 10가지, 여기서 온네 가지, 14가지. 그리고 이 둘이 더합니다. 정답 34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지, 그치? 근데 당연하지만

이 풀이보다는 어때요? 이건 여사건 여집합을 이용한 전체에서 지날 수 없는 점한 가지만 빼는 게 훨씬 쉬웠고요. 당연하지만 출제의 의도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보면 대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그렇잖아.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만 좀더 적용을 하는 거야. 막, 얘는 지날 수 없고, 봐봐요. 얘는 지나야 되고, 얘는 지날 수 없고. 그게 그거예요. 지날 수 없으면 그 경우를 제외하시면 되고, 지나야 하면 그 지나는 점을 A에서 B를 지나, 뭐 C로 간다, A에서 C를 지나, B로 간다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1번까지 하고요. 2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다음에 2, 3번 마무리를 하고요. 2, 3, 4를. 그리고 나열하기에 대해서 한판 쓰기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 중복순열에 해당하는 거, 가디순에 해당하는 거, 총정리 시간을 자꾸자꾸 가질 거예요. 한판 쓰기를 하다 보면 개념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착! 키워드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최단거리 구하기라고 쓰여 있지만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방향 기다려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과 마주보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잠깐 뒤를 돌아섰고. 그걸 생각하셔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만 갈수 있구나를 생각하셔가지고 갈수 있는 개수, 오른쪽으로 몇 번, 위로 몇 번을 알고 배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가 가디순으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유형에 얹어졌습니다. 제가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알쓸 잡툴도 알려드렸고요. 꼭 지나는 점들을 이용해서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케이스 나누는 형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하고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저는 정치화법의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째 강 형법의 이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법의 이해 파트는요, 이제 우리 사회생활과 법 파트라는 걸로 넘어오게 되는데, 형법의 이해가 만약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에서 이번에 시험범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가 최대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형법의 이해 같은 경우는 일단 형법이 무엇인지 형법의 의미를 시험에서 물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사전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뿐만이 아니라 범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총몇 개, 최대 4개까지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형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까지 포함이 된다면은요, 이 내용들이 한 번에 또 다른 시험 문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시험에서 정말 많은 배점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선생님이랑 형법의 이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하나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는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사제재, 대표적으로는 형벌과 보완처분 등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요, 사실은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요두 개를 비교하는 내용은 단독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를 때에는요,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이름이 형법인 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요, 내가 어떤 책을 봤어. 그랬더니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바로 형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어떤 법조문을 봤어. 책을 딱 덮었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형법이라고 붙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바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식적 의미의 형법을요, 다른 표현으로는 좁은 의미의 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입니다. 자, 우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여기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법의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즉, 우리가 법을 읽다가 그 앞을 딱 덮었을 때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 등등을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형법 안에는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형법도 포함이 될수 있겠죠. 왜?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사 제재를 규정한 법을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우리가 뭐 명칭과 상관없이 그 안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제재가 나타나 있다면은 우리는 이를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료 플랫서에 나와 있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을 우리가 외운다라기보다는 사례에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랬더니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무엇이 나와 있냐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가 바로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리고 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형사적 제재가 주어지는지 이두 가지가 바로 자연공원법에 나타나 있게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부터 우리 밑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법적인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우리는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과연 시험에 나올까? 왠지 여러분들이 막 필요성과 기능 보면은 아,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형법의 필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왜 필요하냐면요. 형법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즉, 만약에 형법이라는 게 없다면은, 즉,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에 해당하는 형사적 제재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겠죠. 이를 막기 위함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헌법의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은요, 범죄로 규정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형벌을 받아라고 부과하기 때문에 법익과 사회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은 이렇게 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은 이렇게 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사회적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장적 기능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 헌법이라는 게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형벌을 내리고 범죄를 규정했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형벌권 남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났죠.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플러스에서는 형법에 규범적 기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속법도 법이니까 기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행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이 행동은 해도 되는구나,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기준을 삼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어서 재판에 갔을 때에도 재판 규범으로서, 즉 재판에서도 그 기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형법의 필요성과 기능에서 한 문제, 바로 앞에 있었던 실질적 임의형법, 형식적 임의형법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죄형법정주의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죄형법정주의의 변천입니다. 우선 그 전에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에 해당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미리 성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바로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죄형법정주의. 범죄랑 형벌은 미리 성문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형법정주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시대가 흐르면서 변천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근대적 의미, 다른 표현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자, 우리 이때는요, 선생님 밑줄 한번 쳐볼게.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점차 반성하면서 변천해 나갑니다. 어떻게 변천하냐면요, 현대적,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변천했습니다. 여기는 밑줄 쳐볼게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얘들아,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있죠? 여기에서 서로 다른 글자, 추가된 글자가 무엇이 있어? 그렇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적정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추가된 거죠. 되셨어요? 즉, 그 말은요,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그냥 법률만 있으면 돼. 그 안에 있는 목적과 내용은 고려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요, 법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근데 그 법률 안에 있는 목적과 내용이, 즉,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이 정의 등등의 인간의 권리에 합치되어야 돼 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안 봤지만, 요두 가지만 비교해 봤을 때도 어디선가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내용들은요, 법치주의의 유형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 유형 공부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그 내용과 연결시키면은요, 매우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없으면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아서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은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한다.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무엇도 내용도 실질적인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자유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법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법률 안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목적과 내용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요 화면만으로도 한 문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내용, 다른 표현으로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얘들아, 이제부터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을 나랑 먼저 한번 눈으로 싹 체크해 보자. 제일 첫 번째는 성문 법률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넘어간다. 네 번째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마지막으로는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형법정주의 내용 파생 원칙은 총 다섯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하는 거야?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너무 좋은 주제다. 물론 서술형, 논술형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관식으로도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주제라는 거는요, 객관식으로도 주관식으로도 둘다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우리 객관식 오지선다라면은 다섯 개 내기 딱 좋은 주제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각각에 해당하는 파생원칙의 의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률주의는요, 범주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로 우리는 성문법률주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왜냐면은요, 관습법은 안 돼. 관습법의 경우에는요, 너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기에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문의 법률은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명확성의 원칙이 뭐냐면, 없다면은요, 법관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명확성의 원칙이 그럼 무엇이냐면은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즉 범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를 우리는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잘못하면 혼난다. 이런 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겠죠. 도대체 잘못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한 혼난다의 범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돼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은 안 돼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면요, 선생님 비유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의 교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요, 머리를 염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요, 아, 선생님, 지금 교칙에 나와 있는 대로 염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은요, 파마해 올 거예요. 머리 폼을 할 건데요. 이거는 걸리나요? 걸립니다. 왜 걸리나요? 왜냐면은 지금 교칙에 염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죠? 네. 근데 파마도 머리에다가 하는 거죠? 네. 파마도 미용실 가서 하는 거죠? 네. 거 보세요. 염색이나 파마나 그게 그겁니다. 라고 불리하게 적용해서 벌 주면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염색과 파마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염색의 경우에는요, 머리에다가 뭔가 색칠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염색이라고 하는 거고, 펌은 그렇지, 지금 보이는 대로 곱슬곱슬하게 예를 들면 열 처리를 가하는 거를 펌이라고 하는 거잖아. 둘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비슷해. 머리에다 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얘들아, 소급의 의미가 뭐냐면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야 되고, 여기다 체크하자.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어디에 의해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얘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떤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작년도, 2년 전, 3년 전에 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내서 처벌합시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려고 할 때에는 행위 이후에만, 즉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돼.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사람들은요,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할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행동을 무언가를 했어? 근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서 나를 처벌하면 어떡하지? 이후에 뭔가를 만들어져서 나를 처벌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동을 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적용이 돼라고 하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들아, 우리 밑에 있는 적정성의 원칙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맨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플러스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급표 금지 원칙 나와 있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 무엇이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행위를 한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소급 입법을 통해 앞으로 더 올라가서 범죄가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만약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를 한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더 이상 나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혹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행동에 대해서 최대 5년형이었던 게 최대 3년형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죠. 법률이 변경되어서 이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제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예외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개념 플러스 위의 내용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적정성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같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체계에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정리하면은 무엇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법률의 내용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적정성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요겁니다. 범죄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비례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벌하면 안 되겠죠.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벌하고,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겁게 벌하면 안 되겠죠. 가벼운 범죄에는 가볍게 벌해야 되는 겁니다. 즉, 범죄와 그에 해당하는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바로 우리는 적정성의 원칙. 거기다가 적정성의 원칙의 내용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소급표 금지 원칙 예외적인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1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차근차근 범죄는 무엇이고 형벌과 보완 처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범죄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거는요,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서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행위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체크할 거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했다. 그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면요, 형벌도 부과되지 않겠죠. 다시 한번, 만약에 범죄가 성립을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라면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 거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 도식화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부터는 바로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선생님은 이거를 줄여서 구위책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을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구성 요건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행동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자,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1단계 통과,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행동이 만약에 위법성이 깨지게 된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겠죠? 다음 단계는 굳이 안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어떤 사람 행동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해요.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행동이 책임이 없다면은 마찬가지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겠죠. 그 말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모두 다 갖춘 경우에 무엇으로 성립한다? 이때 범죄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큰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바로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자, 우리 구성 요건 해당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 이걸 바로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법률로 정해 놓은 범죄 행위 유형을 바로 구성 요건. 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법성도 여러분들이 의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봐봐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라는 말이 나온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왜? 위법성을 따져본다라는 거는 무엇은 통과한 거야? 구성 요건은 통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 객관적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가치 판단을 우리는 바로 위법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얘들아, 위법성 조각사유는 말 그대로 위법성이 깨지는 거야. 자, 위법성이 깨진다라는 건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위법성이 없다면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도식화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는요, 총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당행위입니다. 얘들아, 정당행위는 선생님처럼 같이 기억해 줍시다. 어떻게 기억하자? 요렇게. 법령에 의한 행위, 제일 첫 번째. 법령에 의한 행위. 그리고 두 번째,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내용을 꼭 암기해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내가 일부러 번호를 붙였습니다. 정당행위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라고? 법령에 의한 행위. 그리고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자, 우리 사회상규가 뭐냐면요, 여러분 교재 왼쪽에 이렇게 날개로 나와 있을 겁니다. 사회상규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사회상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당행위는 총 3개가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정당행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현행 범인의 체포입니다.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물건을 훔치고 있는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꽉그 사람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꽉 안고 있었어요. 도망 못 가게. 자, 우리 이 경우에는 정당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 법령에 의한 행위.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라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정당 방위입니다. 얘들아, 우리 정당 방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밑줄 쳐볼게요. 현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정당 방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정당 방위의 경우에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법익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피난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바로 우리는 긴급피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긴급피난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거 요거 다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들을 정당방위랑 긴급피난 다시 한번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피난은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다음 자구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다음에 고의로 갚지 않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 막 아르헨티나로, 브라질로 이민 간대. 돌아오는 티켓은 예약하지 않았대. 자, 그 사람을 공항에 찾으러 갔습니다. 공항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꽉 끌어안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우리 이런 경우를 바로 대표적인 자구행위의 사례라고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피해자의 승낙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재산상의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자료 플러스에 긴급피난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긴급피난의 요건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긴급피난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긴급피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게 내가 폴더정리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드리는데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그 사례가 위법성 조각사유인지 책임 조각사유인지를 잘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긴급피난은 어디에 들어간다? 위법성이 깨지는 위법성 조각사유 안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생겼어? 위법성 조각사유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책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하여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구성 요건 따져봤지. 그다음에 위법성 따져봤지. 두개 단계를 통과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야? 위법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하여라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다음 두 번째,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해 드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책임의 의미, 위법성의 의미, 구성 요건의 의미가 나올 거니까 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책임 조각사유와 책임 감경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조각사유의 경우에는요, 형사 미성년자 행위 14세 미만 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이나 타인을 변별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행위.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폭력같이 강요된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왜? 책임이 깨지기 때문에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책임 감경 사유라고 표현할 때에는요, 심신 미약자 행위 감경 가능합니다.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감경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형의 감경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왼쪽에다가 적어보자. 책임 조각 사유는 범죄로 성립한다. 책임이라고 하는 요건이 깨지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책임 감경 사유는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로 성립하지만 형이 감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 들어갈게요.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도식화해서 기억하자라고 한 내용 중에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행동이 범죄로 성립한다, 그러면은 형벌이 부과됐다라고 했던 거. 그럼 형벌의 의미가 무엇인데요? 라고 묻는다면은요, 바로 요거겠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부과당하는 법익의 박탈이다. 즉, 무엇을 뺏을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 먼저 체크합시다. 생명을 뺏을 수도 있고요. 신체의 자유를 뺏을 수도 있고요. 명예를 뺏을 수도 있고 재산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형벌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봅시다. 생명형은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생명을 뺏는 거니까. 자유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징역, 금고, 구류가 들어갑니다. 명예형은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마지막 재상형은 벌금, 과료,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요. 형벌의 종류를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작업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징역은 자유형일까요? 명예형일까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징역은 자유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분류했으면은요.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각각에 해당하는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형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징역, 금고, 구류입니다. 자, 우리 징역, 금고, 구류 모두 다 이렇게 체크해 볼래?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수용시설 등등에 구금하게 되는 거예요. 징역과 금고는 기간이 다릅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이에요. 아, 기간이 같아요.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똑같게 되는 거죠. 봐봐. 1개월 이상. 교정시설에 수용해서 집행.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차이점이 등장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징역이. 반면에 금고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류는 날짜가 다릅니다. 기간이 달라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이고요. 마찬가지로 금고처럼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셋 모두에 당하는 공통점. 그다음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징역과 금고의 공통점,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중에서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요 부분. 정해진 노역에 부과하게 하는 거, 부과하는 거는 유일하게 징역만입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할까? 징역만이 정해진 노역, 줄여서 정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징역만이 정역을 부과합니다. 앞 글자 따서 기억을 해주세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한 건 유일하게 무엇이다? 징역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명예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즉 기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징역, 금고야.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성의 선거권 등등을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유기금고, 유기징역, 이번에는 기한이 있어요.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해당되는 자격을 일시정지하는 걸 바로 자격정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재산형은요, 벌금, 과료 볼 수가 있습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그리고 몰수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거나 혹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등을 뺏는 걸 몰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완 처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형벌의 목적은 뭐야? 그치.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형벌만으로는 범죄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형벌을 대체 보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대안적인 형사 제재를 바로 보완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징역의 종류를 기억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보완 처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회봉사 명령, 보완 처분이게 징역이게. 보완 처분이게 징역이게? 보완 처분이게 형벌이게. 자, 이번에는 치료 감호, 보완 처분이게 형벌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형벌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보안 처분에 들어가는 거를 꼭 나눠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치료 감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감호는 여기다가 밑줄 쳐세요.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서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치료 감호 시설은 일반적으로 병원을 의미해요. 자, 여기다 밑줄 칠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블라블라블라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데, 얘들아, 이제부터는 하나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심신상실자 체크해봐. 심신상실자 행위는 범죄로 성립합니까? 범죄로 성립하지 않죠. 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형벌이 부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가능한 겁니까? 치료 감호 처분은 가능하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관찰 들어가 볼게요. 형의 선고 유예를 받거나, 얘들아, 요거 혹시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일단 체크를 해 주세요. 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가석방 되는 경우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서 보호 관찰 처분 받은 경우 등등의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밑주십시다. 교정 시설 등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시설을 허용하면서 보호 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걸 바로 우리는 보호 관찰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강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밑줄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만약에 뒤에 나와 있는 집행 유예가 시험 범위다, 꼭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정한 장소나 기관에 출석해서 강의, 훈련, 상담을 받도록 하는 걸 바로 수강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회봉사 명령, 우리가 이름 그대로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였죠.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걸 바로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서 형벌과 보안처분 마무리했고요. 이제 둘의 관계 한번 살펴보려고 할 건데, 이 둘의 관계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얘는 주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 물론 객관식도 가능하지만 주관식이 있는 학교라면 주관식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내용.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가 주된 내용입니다. 반면에 보안처분은 치료나 수강 등 교화를 위한 수단이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형벌은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함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자, 심신상실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책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었지? 치료과목.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도 치료과목이라고 하는 보안처분 가능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형벌과 보안처분 범죄랑 형벌의 의미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의미까지 모두 다 개념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수능 특강 풀어보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 122쪽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모르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푸실 수 있습니다. 왜? 자, 우리 밑줄 친 기억 볼까? 기억에는 자유형과 재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형,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징역. 재산형은요? 벌금형. 됐네. 그러면 자유형과 재산형 나와 있게 되는 거겠죠?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환경주거정비법의 경우에는요, 니은에 나와 있는 형법과 달리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선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도시 환경 무슨 무슨 정비법뿐만이 아니라 형법이라고 이름 붙인 거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이기 때문에 둘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은 개인적 이익만 보호한다? 아니죠.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도 같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니까 정답은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전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문제 3번의 발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그거 여러분 몇개 생각해야 돼? 그렇지. 5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시문 읽기 전에 선지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적어볼까? 1번. 범죄와 형벌은 관습법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겠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된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 3번.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 범죄 행위의 경중과 형벌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적정성의 원칙. 규정이 직접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자, 이제 우리 밑줄 친 기억의 근거가 된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피고인 갑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운전편의를 위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불법으로 개조했대. 그런데 해당 오토바이는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아버지 명의로 등록이 되었대. 자, 그래서 자동차를 출퇴근, 아니, 오토바이를 출퇴근 관리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은

갑이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했다라고 보아서 자동차 관리법상 소유자로 간주하고 유죄를 선고했대. 그런데 마지막에 대법원 봐봐. 형벌법규는 명확하게,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행했거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얘들아, 잘 봐. 지금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어? 아버지 명의로 등록했어. 그럼 이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소유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은 아니 운행을 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유로 등록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벌주면 안 돼. 즉 유추 해석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밑에 있는 문제네요. 자, 우리가 가나다라를 읽어보니까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밑줄 치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얘들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니까 가는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나는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그럼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나는 긴급 피난. 자, 그렇다면 다는 피해자의 승낙. 마지막 라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지는 자구행위. 라고 가나다라 먼저 우리가 적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 토대로 문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푸는 방법,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갑을 병정부 중에 비교해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여러분의 답변을 잘 달았다라는 전제겠죠? 자, 우리 진술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가에 해당이 된다. 정당 방위입니까? 아니죠. 정당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술 1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운전자가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버스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없어서 급제동한 결과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긴급 피난은 우리 앞에서 나에 해당이 됐던 거였죠. 옳은 설명. 자, 우리 진술 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B의 승낙하에 A가 B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대되죠. 사회상규가 뭐였는데?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과정에 반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일부러 요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보험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허락한 거야. 어떻게 나에게 좀 상해를 입혀봐. 나를 막 찔러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보험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상해는 사회상규, 건전한 일반인의 윤리감정에 벗어나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경찰에 올 때까지 붙잡고 있는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모두 다 옳게 설명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무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하는 무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마지막 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철 출구 앞에서 행인 A와 10일 끝에 A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징역 바로 기억으로 내려가 볼까? 금고와 달리 수용자에게 노역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요거 연습 한 번만 더 해보자. 징역은 정해진 노역. 얘들아, 앞에 초성 따절했어. 정해진 노역 부과한다. 부과 한다. 자, 그런데 금고는 정해진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억 읽어봐봐. 밑줄 친 기억, 징역은 금고와 달리 수용자에게 노역을 부과한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징역은 밑줄 친 리을, 치료 과무와 징역과 달리 치료 과무는 보완 처분에 해당한다. 선생님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형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료 과무는 어디에 들어가니까 보완 처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무죄를 선고했대. 무죄를 선고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대. 그럼 무죄를 선고한 이유 한번 찾아볼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

0: 갑과 을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얘들아,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책임이 없기 때문이겠죠. 왜? 이래서 선생님이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줄 친 디귿에만 해당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법원은요, 갑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았다.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무엇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2심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범죄랑 형벌과 관련되어 있는 형법에 의해 12 12번째 단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서 꼭이 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 12강에서는요 사람의 유전 문제풀이를 좀 경험을 해볼 예정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도 분석의 어떤 초입 부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출제자들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내고 싶을 때는 어떤 표현 방법들을 쓰는지 공부를 한 다음에 또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약간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도 분석을 조금 맛을 봤단 말이에요. 가계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였다? 바로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간단한 가계도를 주고, 여기에서 뭐 정상 표현형과 가가 발현되는 것 중에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써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해라 하는 그런 논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떤 게 있다고 했냐면, 갑툭튀한 형질이 있다.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형질이 자손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그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다. 요걸 가장 기본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어떤 자료의 내용을 통해서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이 확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다 하는 거. 요거는 이 우성이라는 것의 정의에 기반한 그런 풀이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은 결국에는 2번이랑 합쳐지는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A만 갖고 다른 한 명이 A별만 갖는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대립 유전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태어나는 딸은 무조건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한 명으로부터 A를 받을 것이고 다른 한 명으로부터 A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이 될 텐데 그때 발현되는, 표현되는 형질이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 안에서 우리가 그 우열관계를 찾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열관계를 알고 있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두 번째, 유전자의 위치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가계도만 딱 주고 요거 어디 어떤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유전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계도만 가지고 요거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입니다라고 낼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는 요거 X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낼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흐름이 셋 중에 하나로 딱 귀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Y염색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X염색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상염색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요거 요렇게 아니라는 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열성 표현형을 가진 여자예요. 그럼 열성 유전자를 small a라고 했을 때 그럼 여자는 X염색체를 두개 가질 테니까 이렇게 두개 X염색체의 small a로만 갖고 있는데 요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은 무조건 small a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아들이니까 y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은 무조건 엄마랑 똑같은 표현형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을 낳게 된 아빠도 요 X염색체 하나를 물려줬을 텐데 나머지 하나는 이 아빠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Y 염색체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다면 열성 표현형을 보이는 여자는 아버지 또는 아들과 무조건 표현형이 같아야만 합니다. 열성 표현형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가계도에서 불일치하는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뭔가 표현형이 다른 부분이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요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로 설명해야 되는데 요걸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둘다 제외되면 상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가 1단계에서 갑툭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툭튀로 태어난 그 자손이 만약에 딸이면 그러면 이거는 그두 단계를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자, 일단 갑툭튀니까 요 딸의 표현형이 열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열성 표현형의 여자인 건데 갑툭튀라고 했으니까 엄마 아빠랑 표현형이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표현형이 달라. 그럼 이거는 X염색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그냥 바로 상염색체. 로 직행해도 된다.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요게 2점 테스트 7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유전 문제를 처음 풀이하는 단계의 친구들이라면 너무 어렵게 보인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의 어떤 성별도 가려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심지어 그 사람들의 스몰 A DNA 상대량도 012 매치 유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겼어도 그냥 지레 겁을 먹지 마시고요. 쉬운 문제들도 반드시 숨어 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집안의 구성원, 동그라미 A, B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서 유전 형제 가가 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나타낸 가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이 된 사람들은 가가 발현이 된 사람들이고 색칠 안된 사람들은 정상 표현형인 사람들이래요. 자, 그 다음에 표가 또 하나 있는데 표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그다음에 7번 요세 명에게서 스몰 A라는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몇 개인지를 하지만 숫자는 하나도 없죠. 기역니은 디귿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역니은 디귿에 각각 0, 1, 2가 매치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계도를 만나면 일단 인사하듯이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하듯이 일단 똑똑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갑툭튀라는 거는 이렇게 3, 4번은 둘다 가가 발현이 됐는데 갑자기 발현이 안된 6번이 태어났어요. 요런 게 갑툭튀라고 했죠.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누가 태어나든 갑툭튀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가 발현된 자녀가 태어났어. 아빠가 가가 발현됐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빠가 발현됐었으니까 그거 물려받았나 보다. 근데 만약에 정상 표현형이 5번처럼 요런 자손이 태어났어. 그렇더라도 엄마가 어차피 정상이었으니까 정상이 태어나도 갑자기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나죠. 둘 다, 부모가 둘다 가가 발현됐는데 얘는 정상이야. 갑자기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갑툭튀입니다. 그래서 부분을 찾아주면 되고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갑툭튀의 성별이 뭐면? 딸이면, 여자면 바로 한 방에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갑툭튀니까 정상에 대해서 가가 발현이 되는 것이 우성이라는 걸알수 있고 정상으로 갑툭튀한 게 열성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A로 유전자형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라고 했을 때 갑자기 튀어나온 요 정상 표현형이 열성. 선생님은 정상을 그냥 발현이 안 됐다는 표시로 이제 X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가 발현된 것이 우성인. 요런. 그래서 우열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고. 근데 갑툭튀가 딸이야? 이거 바로 뭘로 가면 된다고요? 요거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6번 같은 경우에 유전자형이 스몰A, 스몰A입니다. 그러면 이 스몰A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죠? 그쵸. 그래서 3번도, 4번도 스몰A를 하나씩 갖고 있다. 하지만 3, 4번의 표현형이 가가 발현된 것은 가를 발현하게 하는 라지 A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얹어 놓으면 6번이 갖는 스몰 A 중에 하나는 반드시 3번으로부터 하나 온걸 텐데, 3번은 이 표현형을 만족하려면 또 가를 발현하는 라지 A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두개한 쌍이죠. 남자에게서 유전자형이 두개한 쌍이라면 그거는 상염색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그건 상염색체로 바로 직행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논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요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 그 다음에 7번이 각각 스몰 A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A와 B의 어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어떤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는 우리가 밝힐 필요는 없고.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단서는 뭐예요? 7번이 뭐가 발현됐다? 가가 발현이 되었다. 가가 발현됐다는 얘기는 적어도 라지 A를 한개 이상 갖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7번은 라지 A거나 아니면 라지 A 스몰 A의 이형 접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7번이 라지 A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지금 0, 1, 2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스몰 A가 0이면 유전자형이 뭐란 얘기예요? 라지 A로만 두개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몰 A가 하나면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란 얘기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두 개면 스몰 A, 스몰 A로 구성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7번이 라지 A로 가정을 해보면 A와 B가 라지 A, 스몰 A와 스몰 A, 스몰 A여야 할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라지 A, 스몰 A고 이 사람이 스몰 A, 스몰 A라고 칩시다. 이 사이에서 라지 A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오죠. 요 사람이 라지 A를 갖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걸로는 성립이 안 되니까 이 7번이 라지 A, 스몰 A겠다. 요렇게.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7번이 갖고 있는 것이 한 개. 한 개의 요 라지, 스몰 A와 라지 A 각각 한 개씩을 갖고 있게 되겠죠. 7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A, 스몰 A의 유전자형임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A가 그러면 라지 A가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라지 A가 되려면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을 받아야만 하는데, 지금 표현형을 보니까 2번이 열성 표현형이에요. 그럼 2번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란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서 라지 A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스몰 A를 반드시 하나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라지 A여야 할 텐데, 그게 동그라미 A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동그라미 B가 라지 A일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A는 스몰 A로 두개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요셋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유전자형이. 요런 식으로 완성을 할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성염색체 있느냐? 그렇지 않았죠. 요거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찾았는데, 갑툭튀가 딸이었기 때문에 바로 상염색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A가 스몰 A를 두개 갖고, 동그라미 B는 0개 갖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2다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3과 동그라미 B의 가의 유전자형은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3번은 라지 A, 스몰 A고요. 동그라미 B는 라지 A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요런 문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렵게 생겼지만 갑툭튀 딸로 상당히 많은 단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는 상염색체 유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출제자들이 상염색체 유전으로만 낼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내가지고 지겨워. 나 X염색체 유전 좀 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위치를 X염색체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계도만으로는 설정이 안 됩니다. 다른 단서를 줘야지만 X염색체 유전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단서를 주느냐? 그 유형 첫 번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일단은 최소 4인 가족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냄새를 풍기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 냄새는 어떻게 풍기냐? 부모 중한 명은 A만 갖고 다른 한 명은 A 별만 갖는다. 이런 표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열관계 확인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대표적으로 X염색체로 출제하고 싶을 때 많이 많이 설정하는 그런 단서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걸알수 없고요. X염색체로 출제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냄새를 일단 맞는 거죠. X염색체 유전일 것 같은데? 하고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을 비교합니다. 근데 그 표현형이 다르다면, 다른 것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X염색체 유전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엄마가 A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어쨌든 두 개의 한 쌍으로 항상 갖기 때문에 A의 유전자 형일 거고, 그 다음에 아빠가 A 별만 갖는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고 하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A별이어야 되죠. 남자도 여자도 두개한 쌍씩일 테니까. 그러면 이 밑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들과 딸은 유전자형이 A 하나, A별 하나여야만 해요. A 하나, A별 하나. A 하나, A별 하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유전자형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상염색체 있을 때는 절대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른 걸 확인했어. 그럼 뭐가 아니다?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이게 X염색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A별 Y였던 거죠. 그러면 지금 딸이 태어난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A별 하나를 받게 됩니다. 엄마로부터는 A 하나 받겠죠. 근데 아들이 태어난다면 엄마로부터 A 하나 X염색체를 받고 아빠로부터는 Y염색체를 받아야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표현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최소 4인 가족, 부모와 아들, 딸. 아들만 둘이어도 안 되고 딸만 둘이어도 안 돼요. 아들, 딸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X염색체 있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때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다. 근데 사실은 조금 확장해보면 딸이나 아빠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고요. 엄마와 아들이 보여주는 표현형 항상 열성 표현형으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구성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가족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근데 X염색체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만 내면 누가 못 풀겠어요. 그렇죠? 눈치를 다챌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요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남녀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그럼 등장인물이 가족이었잖아요. 최소 4인의 아들과 딸이 반드시 포함된 4인 가족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면 돼요. 혈연 관계여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냄새를 풍기냐면, 일단 두 남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두 남녀가 특정 대립 유전자를 똑같은 양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줬죠. 특정 대립 유전자 상대량이 1로 같다. 근데 1이라는 표현을 안 줘도 어쨌든 1로 같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런 어떤 문장이나 어떤 뭐 그래프나 표로 냄새를 좀 풍길 겁니다. 남자, 여잔데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 예를 들면 A별이라는 거를 똑같은 양을 갖고 있대.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확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남녀의 표현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대립 유전자 상대량이 똑같이 1이라고 했는데, 둘의 표현형이 달라? 아, 이거 X염색체에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왜 그런지 볼게요. 아까랑 논리적인 흐름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다 남자, 여자가, 가족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둘다 A별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있다면, 만약에 이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다면, 나머지 한 자리도 채워줘야 되죠. 근데 요거는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나머지 한 자리를 A별로 똑같이 채워줬다. 이렇게. 그러면 유전자형이 똑같죠? 표현형이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A별 한 개로 채우더라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A별 한 개로 나머지 하나 A여야 되는데 당연히 유전자형 같으니까 똑같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0개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0개로 갔더라도 상염색체 있다면 결국에는 유전자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염색체 있으면 어떻게 해도 둘의 유전자형을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유전자형이 다를 수가 없다면 표현형도 당연히 다를 수가 없겠죠. 항상 같겠죠. 근데 표현형이 달라? 상염색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틀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 A 별이라는 거 같은 양 갖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다른 개수로는 절대 성립이 안 되고, 예를 들어 A 별을 한 개로 같이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X염색체에 있다면 이 여자는 이거 한 개만 갖고 나머지는 A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남자는 그게 끝이고 나머지는 Y염색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형이 다르잖아요. 만약 이런 경우에 A가 A 별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성 표현형으로 발현되고 이 사람은 열성 유전자만 가지니까 열성 표현형으로 서로 표현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특정 대립 유전자를 같은 양 갖고 있대. 몇 개로 같은지를 안 줘도 됩니다. 어쨌든 한 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두 남녀의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했다?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X염색체 있겠구나. 왜? 상염색체 있으면 그 둘의 표현형이 다를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르다? 그러면 X염색체겠지.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추가 단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이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지금 요 여자는 우성 유전자 하나, 열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는 E형 적합이어야만 하거든요. 요 세팅에서. 그러니까 요 사람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고 남자는 표현형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열성 표현형이어야만 하겠죠. 자, 그다음에는 여기서 얘기한 그 특정 대립 유전자 있잖아요. 같다고 얘기한 그 대립 유전자는 항상 열성 대립 유전자로 줘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성 대립 유전자를 똑같은 양 갖고 있다고 칩시다. 우성이면 한 개를 가지면 당연히 같이 발현이 되고, 두개 가져도 똑같이 발현되고, 안 가져도 표현형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상대량이 같으면서 표현형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유전자가 열성 대립 유전자일 때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성으로는 그런 문제 자체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아, 이렇게 했는데, XM색체 확인. 그러면, 그때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이 우성이라고 했지. 빨리빨리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A별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A별이, 열성 유전자에 기호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전 테스트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계도가 하나 그려져 있고,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를 잘 느껴보세요. 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가 발현된 사람들이 색칠이 돼 있습니다. 가라는 요 형질은 대립 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라지 H가 스몰 H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래요. 이렇게 우열 관계. 자, 그리고 1번과 2번은 각각 라지 H와 스몰 H 중한 종류만 갖는다 라는 문장 단서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라지 H와 스몰 H를 각각 한 종류씩 갖는다. 둘 중에 한 명은 라지 H만 갖고 둘 중에 한 명은 스몰 H만 갖는다는 얘기죠. 냄새가 몹시 납니다. 요거 일단 X염색체를 내고 싶을 때 냄새 풍기는 어떤 문장, 어떤 단서라고 했어요. 자, 냄새가 나. 근데 거기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요 둘이 어떤 한 종류씩만 갖고 있다면 뭘 확인해야 돼? 거기서 태어난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하면 된다고 했어요. 아들은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다 5번인 딸과 표현형이 다른 걸 확인했죠.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요거는 X염색체일 수밖에 없어요. 냄새를 풍기는 것을 문장 단서로 줬고, 그 다음에 확인을 가계도를 통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장 단서가 없다, X염색체 문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단서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그때 선생님이 요 다음 스텝이, 만약에 그걸 찾았어, 확인까지 했어. 그러면 이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빠는 라지 H, Y였던 거예요. 엄마는 스몰 H로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라지 H만, 둘 중에 하나는 스몰 H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때 딸은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으니까 라지 H도 하나 받고, 엄마로부터는 당연히 스몰 H 하나 받게 되겠죠. 그러면 아빠처럼 우성 표현형이 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밑에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X염색체 받으면 무조건 스몰 H가 하나씩 오게 되는데 아들이므로 아빠로부터는 라지 H를 받지 못하고 Y염색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딸은 우성 표현형, 아들들은 열성 표현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럼 6번은 유전자이 뭐예요? 4번, 3번이랑 똑같이 스몰 H, Y겠지. 그 다음에 7번은 어떻게 되죠? 지금 정상 표현형이니까 5번으로부터 라지 H 하나 받았다를 알수 있고, 6번으로부터는 X염색체 받아서 딸이 되어야 되니까 스몰 H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그래서 상염색체 있으면 3, 4, 5의 표현형이 무조건 같아야 할 거예요. 그런 문장 단서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을 때 X염색체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열성 형질이다. 그래서 지금 라지 H 있을 때 정상 표현형, 라지 H 없을 때 가가 발현됐기 때문에 가는 열성 형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1번부터 7번 중에 라지 H, 스몰 H 모두 갖는 사람 몇 명이냐? 보면은 일단 5번하고 7번 두 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명이다. 맞는 보기.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뭐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가족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요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2.9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가계도이다. 자, 가계도 만났는데 갑툭튀 보여요? 안 보이죠? 갑툭튀 안 보여.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그리고 라지에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유전자형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표가 1, 2, 3, 4가 각각 스몰 A를 얼만큼 갖는지인데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연습한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자리에 0 또는 1 또는 2를 매치하면 된다. 요렇게. 근데 우리가 처음 문제를 좀 풀어볼 때는 여기서 냄새 자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X염색체로 문제를 낼 때는 냄새가 꼭 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뭐 언제나 굉장히 쿰쿰하게 잘 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11번 문제는 냄새를 굉장히 강렬하게 풍겼죠. 둘 중에 하나는 뭐 라지 H만 갖고 둘 중에 하나는 스몰 H만 갖는다. 이렇게 전형적인 문장을 넣어줬는데, 지금 여기는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요 형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어디서 찾아내면 되냐면요. 요런 부분이죠. 1번과 2번이, 1번은 남자고요. 2번은 여자입니다. 근데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같은 수죠.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기역이라는 똑같은 기호를 쓰면 같은 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 그것도 열성 유전자를 같은 만큼 갖고 있어? 하면 여기서 냄새를 맡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은 어디서 한다? 이두 명의 표현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그때 여자가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이다. 그리고 요 유전자 상대량은 뭐 스몰 A라는 열성 유전자여야 되고 그 상대량은 1로 같을 수밖에 없다. 요건 이제 추가 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요렇게 같은 양 가지고 있는데 표현형이 다르려면 이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는 동일해야 되고요. 그때 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하나 갖고 나머지 하나가 더 없어. Y 염색체인 거예요.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는 스몰 A 하나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라지 A라는 우성 유전자가 있어서 표현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2번이 보여주는 표현형,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이 우성이고 가가 발현이 된 것이 열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번은 정상 표현형이 남자입니다. 그럼 2번으로부터 라지 A 하나 받았는데 아빠로부터 Y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스몰 A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4번은 열성 표현형의 여자이기 때문에 스몰 A로 두개 갖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디귿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0, 1, 2 매치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0, 1, 2 매치 유형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가로 공부한 것들의 단서들이 여기저기 좀안 보이게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짬뽕 돼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눈을 잘 씻고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런 출발점들이 이렇게 똑같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으면 1번과 2번이

치스모리를 갔는데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X염색체 유전인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4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가 발현될 확률은 뭐예요? 스몰 A만 가질 확률입니다. 스몰 A만 가질 확률인데, 1번은 어차피 뭐, 뭘 주든 항상 스몰 A 또는 Y염색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형은 누가 결정하느냐? 2번이 둘 중에 어떤 X염색체를 물려주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라지 A를 주면 가가 발현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주면 가가 발현이 되는 딸 또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은 2번이 스몰 A 물려줄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죠?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거기 나온 단서를 하나씩 잘 풀어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요거 13번 문제입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방금 전에 봤던 것들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 방금 전까지는 한 가지 형질만 다뤄서 저렇게 가가 발현됐다, 안 됐다,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형질이 두 가지로 늘었습니다. 뭐 심한 문제는 뭐세 가지 형질을 같이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역시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가나 중에 가와 나에 대한 두 가지 유전자를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그래서 둘이 독립돼 있긴 합니다.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둘 중에 하나는 X염색체. 누가 어느 종류의 염색체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가라는 형질은 대리미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고, 나는 대리미전자 라지 B와 스몰 B의 요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 대문자가 완전 우성인, 요렇게. 그래서 요런 기호를 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계도가 있죠. 가계도는 구성원 1번부터 7번까지에서 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 옆에 법례를 일부러 자리가 좀 좁아서 삭제를 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보고 여기다가 표현형을 위에다 적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된 사람들은 가나가 둘다 발현된 사람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플 모양의 사람들은 나만 발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조금 더 찾아내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 중에 2번과 4번에 나에 대한 유전자형 있잖아요. 이 B에 대해서. 이 유전자형은 모두 동형접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성인 거는 라지 B로 두개 갖거나 스몰 B로 두개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둘 중에 2번과 4번의 유전자형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가계도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인사를 해줘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갑툭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1번과 2번은 가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도 표현형이 다릅니다. 그 밑에서는 갑툭튀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다 대해서 표현형이 다르니까. 자, 그런데 3번과 4번 사이에서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르거든요. 3번은 나가 발현됐고 4번은 나가 발현됐다는 얘기가 안써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발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른 거죠. 근데 가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같습니다. 둘다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그죠? 이 사람은 나만 발현된 사람이니까 가가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같은 표현형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써 있을 때 아, 나에 대해서는 표현형이 다르지만 가에 대해서는 둘다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거기서 가가 발현된 6번이 갑툭튀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가 발현이 되는 게, 가가 발현되는 게 열성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열성이니까. 그리고 정상 표현형이 우성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어? 갑툭튀가 심지어 딸입니다. 갑툭튀가 딸이면 그건 그냥 바로 상염색체 유전으로 직행한다고 했어요. 왜? 일단 이 사람은 열성 표현형이 여자니까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거든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가가 표현된 여자니까. 근데 그 스몰 A는 각각 부모로부터 하나씩 왔을 거예요. 여기 3번으로부터 4번으로부터 하나씩 왔을 겁니다. 근데 둘다 가에 대해서 발현이 안된 표현형이잖아요. 그럼 발현

안 되게 만드는 라지에이 유전자도 하나씩 있어야만 하겠죠. 써놓고 보니까 남자인 3번의 유전자 형이 두개한 쌍이다. 그런 거는 상염색체 유전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갑툭튀가 딸이면 아빠의 유전자 형이 두개한 쌍으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쓰다 보면. 그러니까 갑툭튀 딸이 나오면 그거는 상염색체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선생님은 객관식 문제풀이에 맞게 갑툭튀 딸이잖아요. 이거 상염색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가끔 논술형 문제를 출제가 됐을 때 자, 여기서 우여곡절을 쓰고 위치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갑툭튀 딸이니까 상염색체 열성이다.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논술형에서는 좀 풀어서 쓸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정상 부모 사이에서 가가 발현됐으므로 가가 발현되는 것이 열성이고 갑툭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상 부모 사이에서 가가 발현된 자손이 태어났으므로 가가 열성이고 그다음에 열성 표현형의 여성인 6번의 아버지가 지금 정상 표현형이려면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으로 두 자리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풀어서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조건에 의해서 요게 상염색체면 나머지 하나 나는 X염색체 유전으로 확정. 요렇게. 그래서 위치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2번과 4번의 유전자형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둘 중에 하나는 라지비, 라지비, 둘 중에 하나는 스몰비, 스몰비입니다. 만약에 4번이 라지비, 라지비가 4번이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동형 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요 밑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4번으로부터 라지비를 반드시 하나씩 물려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지금 라지비가 만약에 우성이면 다 정상 표현형으로, 나가 발현 안된 정상 표현형으로 다 나와야 될 텐데, 나가 발현된 6번이 태어났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성 표현형이면 나가 발현되려면 스몰비 스몰비여야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요 밑에서 스몰비 스몰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걸로 가정했더니 안 맞더라. 얘가 라지비 라지비가 아니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의 유전자형은 스몰비 스몰비란 얘기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스몰비 스몰비. 그러면 2번의 유전자형이 라지비 라지비란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지비만 가지고 있을 때 나가 발현됐으니까 나가 발현되는 게 우성. 발현이 안 되는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비가 일단 하나 있겠죠? 라지비가 하나 있어서 나가 발현됐을 텐데 4번으로부터 스몰비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나가 발현됐죠? 라지비 있을 거예요. 근데 1번이 나가 발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스몰 비 y인 요런 상황이었고 지금 5번은 남자니까 아빠로부터 y를 이렇게 받아서 라지비를 한개 갖고 그게 발현된 그런 우성 표현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일단 가가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라지에이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번이 열성 표현형인 가가 발현됐으니까 2번인 엄마는 스몰 a 스몰 a였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a를 하나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X염색체에 있다. 가는 갑툭튀 딸을 통해서 상염색체인 거를 금세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2번과 6번의 나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2번 라지비 라지비, 6번 라지비 스몰비. 서로 다르죠? 다르다. 맞다.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디귿. 5번과 6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 유전자형 가지고 조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가 발현될 확률은 가는 열성 형질이니까 스몰 a일 때만 발현될 수 있고 나가 발현이 되려면 우성 형질이니까 라지비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지면 되겠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각각을 조합해서 곱해주면 최종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럼 스몰 a가 태어날 확률은 이 5번이 라지에이 말고 스몰A를 주기만 하면 뭐 6번이 뭘 주든 스몰A니까. 그래서 5번으로부터 스몰A 받을 확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라지비를 적어도 하나 이상 가질 확률은 지금 라지비 Y랑 라지비 스몰B의 이 유전자형 사이에서 뭐만 아니면 되냐면 스몰B Y만 아니면 다 라지비가 적어도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몰B Y 한 가지 빼고 4개 중에 3개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곱해주면 8분의 3이라는 최종 확률.

그래서 8분의 3이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답은 4번인 이런 문제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상념색체 유전, XM색체 유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다룰 수 있지만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단 갑툭튀 있나요? 해서 가에 대해서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준 단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그죠? 여기 XM색체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15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요것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제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형 색체에 있다. 그래서 X형 색체 연관 문제 한번 볼게요.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형 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가는 대리민전자 라지A와 스몰A에 의해서 나는 대리민전자 라지B, 스몰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각각 대문자가 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 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가계도가 있는데 가계도는 구성원 1번부터 5번에게서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2번이랑 4번에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같다라는 단서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 X형 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가지고 표기해서 풀어내는지를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X형 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그냥 확실히 못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남자로부터 접근해서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일단은 표현형을 위에다가 한번 올려봅시다. 이렇게 B급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가만 발현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색칠돼 있죠. 그러면 가나가 모두 발현된 사람이란 얘기고 5번은 색칠 안돼 있으니까 둘다 발현 안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단 갑툭튀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가 발현된 사람 사이에서 가가 발현 안된 5번이 태어났고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으로부터 5번이 갑툭튀했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정상 표현형이 열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발현되는 것은 우성이다. 이렇게 갑툭튀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갑툭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 나가 둘다 발현이 안 됐는데 나가 발현된 3번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가 발현되는 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요렇게 우열 관계는 우리에게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선생님은 이제 X염색체 연관된 걸로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자, 1번은 남자니까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는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나는 발현하지 않게 하는 정상 유전자 가지고 있는 요렇게 연관된 X염색체를 가질 거예요. 끝. 남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남잔데 X 하나, Y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XM색체에 가와 나 모두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로 연관된 XM색체를 가질 겁니다. 5번은 어때요? 5번도 X 하나, Y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둘다 발현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로 연관된 XM색체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과 5번의 이 XM색체들은 출처가 누굴까요? 둘다 엄마가 준 거예요. 왜? Y염색체는 아빠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엄마는 Y염색체가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X염색체의 출처는 엄마입니다. Y염색체는 아빠가 줘야만 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준이 X염색체 두 개가 지금 조합이 다르잖아요. 이거 두개 합쳐주면 엄마의 X염색체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가와 나를 모두 발현하게 하는 유전자만 연관된 X염색체도 갖고 둘다 발현하지 않게 하는 요런 둘 다에 대한 정상 유전자가 연관된 XM색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4번은 딸이죠. 그죠? 그러면 XM색체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두 개인데, 딸이 태어나려면 아빠로부터 XM색체를 반드시 하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로부터 가는 발현하고 나는 발현하지 않게 하는 조합으로 하나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됐다. 그럼 엄마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가를 발현하게 하는 거를 줬다면 가를 발현하게 하고 나는 발현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유전자 조합으로 가졌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실 이거를 줘도 이 4번의 이 표현형은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서가 있었던가? 2번과 4번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2번은 나에 대해서 2형 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나에 대해서 2형 접합으로 요거 받았다는 거를 그 조건을 통해서 한정을 해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보기 기억에 A는 가를 발현하게 하는 대리민 유전자이다. 맞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4번의 가의 유전자형은 동양

동영접합성이다. 요 조건을 만족시켜놓고 봤더니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동영접합이더라.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2번과 5번은 모두 스몰 A와 라지 B가 함께 있는 XM 색채를 갖는다. 요럴 때만 요걸 변환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스몰 A 가지면 뭐야? 정상 유전자. 라지 B 가지면 뭐야? 정상 유전자. 요 조합으로 갖고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번. 네, 있죠. 5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으로 가진 XM 색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은 4번인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인 이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거에 대한 단서 해석도 우리가 좀 쉽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140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형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요거는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이 문항을 통해서 다인자 유전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이제 연습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다인자 유전인데 그세 쌍이 각각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 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라고 했으니까 모두 독립되어 있는 상태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독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염 색체에 있다는 조합을 잘 기억을 하세요. 상염 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한 개도 안 갖는 세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EN 상태일 때는 항상 두 개의 한 쌍의 유전자 형을 가져야 합니다.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유전자 형은 두개한 쌍이어야 되고 그걸 아예 안 갖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 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하는 다인자 유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해석 단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유전자형, 우열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문자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표가 하나 나왔죠. 표는 어떤 가족 구성원에서 가의 유전자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유전자형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입니다. 이런 유전자형. 일단 대문자는 몇 개예요? 대문자 총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가졌죠? 그럼 이런 어떤 표현형일 거예요? 어머니는 물음표 처리가 돼 있고 자녀 1은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이 사람도 대문자 4개네요. 그러면 유전자형은 완전히 딴판이지만 아빠랑 같은 표현형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녀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대문자 3개네요. 그러면 다른 요 2명의 가족이랑은 다른 표현형을 보일 겁니다. 요건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유추할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을 조합해서 어머니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녀 1이 라지 A, 라지 A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빠로부터, 둘 중에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겠죠. 엄마는 라지 A가 적어도 하나는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도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라지 D, 라지 D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가 줬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 1을 통해서 세 자리의 유전자형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녀 2를 보겠습니다. 자녀 2는 라지 A, 스몰 A인데, 스몰 A를 아빠는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엄마로부터 받은 게 확실합니다. 엄마 스몰 A 있었구나.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이면 엄마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았을 테니까 엄마도 라지 B가 하나 있어야만 하겠네요. 그 다음에 스몰 D, 스몰 D면 어때요? 이것도.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겠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엄마는 세 쌍에 대해서 모두 이형접합이면서 대문자는 총몇 개? 대문자는 총세 개를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누구랑 같은 표현형? 자녀 2번과 같은 대문자 수를 가지니까 같은 표현형이겠죠. 이렇게 유전자형은 달라도 표현형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의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냐? 두쌍 이상에 의해서 결정되면 다인자 유전이거든요. 세 쌍이니까 다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아버지와 자녀 1의 가의 표현형은 같다. 아버지랑 자녀 1이 같죠? 그 다음에 어머니랑 자녀 2가 같고, 그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어머니의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다. 지금 여기서 자녀 2명만 가지고 조합을 해도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풀려면 단서를 숨겨놔야만 하거든요, 출제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푸는 내신 시험에서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숨겨진 문제들도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포함이 돼 있을 테니까 너무 거기서 겁먹지 마시고 하나씩 단서를 찾아 나가면서 조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냈더니 이런 유전자형이 맞더라. 그래서 디귿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도 꼭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의 유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유전병 부분을 볼 텐데, 그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밟아왔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 미리 한번 훑어보고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통합사회 첫 수능. 따라가다 보면 고득점 되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사회 전체를 마무리 짓고 통합사회 2에서도 마지막으로 가는 미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야기하기 위한 첫 번째 주제로 인구 문제를 짚어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세계의 인구 변화입니다. 이 주제에 오늘 저와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시죠. 그럼 이 세계의 인구 변화라고 하는 내용을 전체의 단원의 흐름 속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개념 펼쳐 좀 보겠습니다. 교재 267쪽이고요. 교재 주제 41 부분입니다. 이 단원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환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미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고려해 봐야 되는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인구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첫 단원으로 여는데요.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의 인구 성장, 분포, 인구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계 인구 구조와 세계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크게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내용 토대로 해서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점, 그리고 연령층별 인구 구조와 인구 부양비, 산업별 인구 구조, 혹은 세계의 인구 이동의 원인으로서 환경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등의 다양한 원인을 짚어보는 것까지 이 단원에서는 인구 분포, 인구 구조, 인구 이동 그 세 가지 내용을 짚어봅니다. 그럼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이 문항으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272쪽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항 미리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면 둘 다 지리적인 자료가 나와 있죠. 지도에 표시된 내 국가의 특성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서 우측에는 지도가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인구에 대해서 원 그래프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요소는 초고령 사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그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두 번째,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을 함께 생각해보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3번에서처럼 중위 연령, 그 연령대를 쭉 줄이셨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중위 연령을 판단하는 내용과도 연결되고요. 총 부양비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도 들어가네요. 5번 선지에 국내 총 생산을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이건요. 표 속에 국내 총 생산을 1인당으로 나타내 줬잖아요. 그거에다가 내 나라에 대한민국까지 들어간 내 나라의 인구 규모까지 생각해 보면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 양으로 표현되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열심히 달려보면서 앞에서 말했었던 크게 세 가지 주제와 함께 그 주제가 이 문항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념 묶어 좀 시작해 보죠.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번 단원의 첫 번째 주제는 세계 인구 성장과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구 성장이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나타났고 인구의 분포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묻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인구의 세계의 인구가 성장하는 시점에 대해서 중요하게는 산업화의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인구의 성장이 정체됐다라거나 인구의 규모가 정체됐다라거나 혹은 증가했다라고 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뒷부분에 이것을 이론화시켜서 설명드린데요. 고위도 정체라고 해서 출산율도 많지만 사망률도 많아요. 출산율, 사망률 모두 많은 시점들을 지나와서 변화가 있는 시점이 와야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위도 시점 또 오면서 이 인구의 성장의 변화들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산업화 이전에는 정체 또는 느린 증가로 평가할 수 있고, 산업화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을 것이고, 보건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시점이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인구 성장이 일어난 시점에 대한 평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인구들은 이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까?인데요. 대개는 북반구에 거주합니다. 숫자로 표현해 보자면 약90%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면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도, 중국, 미국, 유럽, 또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들이 다 북반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 인류사를 보더라도요, 중요한 문명들이 발생했던 지역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더불어서 농업, 그 이후에 다양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들이 되었어요. 그럼 이런 요소가 된 이후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했죠. 기후적으로는 온대기후 지역에 있는 대체로, 자, 지리에서 대체로라는 말을 앞에 항상 붙여서 생각해 주세요. 대체로 온대기후 지역에 들어가거나 하천이나 해안 등을 통해서 이러한 농경생활 혹은 그 이후에 다양한 경제활동에 동력이 될수 있었던 요인들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 지리적이고 기후적인 요인이, 지형적인 요인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농업, 그 이후에는 공업까지 또 일자리가 풍부한 선진국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평가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의 최근에 인구 추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보면 크게는 두 축으로 이야기 많이 해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체로 유럽과 북미 지역의 선진국 지역에는 인구 정체율이

지역별 인구 변천의 차이를 인구 변천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5단계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요. 이걸 앞에 단원에서 크게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산업화 이전과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큰 차이로 증가되느냐, 정체되느냐, 감소되느냐. 이큰 차이를 이야기한 건데요. 디테일하게 인구 변천 모델로 보자면 1단계 고위 정체, 2단계 초기 팽창, 3단계 후기 팽창, 4단계 저위 정체, 5단계 인구 감소로 설명합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1단계 고위 정체라고 했을 때 고위, 대비되는 말로 4단계에서 저위, 고위와 저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위 정체에서는 출생률, 사망률 모두 높은 값으로 나타날 때, 4단계 저위를 얘기할 때는 그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게 나타날 때. 그래서 각각 고위, 저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는 출생률도 사망률도 모두 높아서 정체기입니다. 그런데 둘다 높을 때는 고위 정체라고 표현한다는 거. 다음 2단계로 가게 되면요. 의학이 발달합니다. 보건 환경이 더잘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출생률이 증가하는데 사망률이 줄어들게 된다면 인구는 팽창하는 모형을 보이겠지요. 거기에다가 3단계로 가게 되면 후기 팽창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에는 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에는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 그 이전에 비해서 여성들이 고학력화 되거나 여성들의 경제 생활이 또 활발해지거나 또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이 변화되거나 사회 구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 사회와는 달리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에 대해서 그 가족의 원래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양육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자아실현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변화의 시기들. 그러면서 가족 계획이 발생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출생률이 줄어드는 시점이 오는 것이 후기 팽창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4단계로 가게 되면 정체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정체기는 사망률에 출생률까지 모두 떨어지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5단계에 가게 되면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때는 자연 감소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률이 위에 이야기 했었던 내용들과 연결점에 있는데 더더욱더 보건 환경이 더 위생적이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사망률이 줄고 또 출생률도 그 이전과는 다르게 증가되기보다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연 감소 현상으로 5단계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다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분류 체계로 보자면 위에 이야기한 저위 정체와 5단계 인구 감소에 선진국 유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했었던 항아리형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개발도상국은 2단계나 3단계가 대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2번에서 인구 변천 모형으로서 좀더 자세하게 이론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그럼 이 내용 토대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구조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걸 정리해 보죠. 연령층별 구조, 인구 부양비, 산업별 구조, 개념 펼쳐주면서 짚어봤었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연령층별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유소년층 비율, 노년층 비율, 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위 연령이라는 개념과 노령화 지수라는 것을 판단해 봐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항으로 작용되진 않다.

하더라도 자, 참고사항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위에 이야기 했었던 전체 인구 구조에서 연령층으로 봤을 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0에서 14세에 해당되는 인구. 그래서 0에서 14세에 해당되는 인구 나누기 전체 인구 곱하기 100.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유소년층에는 제가 이 연령대만 메모를 해 놓을게요. 두 번째, 노년층 비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자면 6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도식화해 보자면 65세 이상 인구 나누기 전체 인구 곱하기 100이라는 도식화가 나오죠. 유소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비율을 판단하는 법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위에 이야기한 노령화 지수예요. 뭐그 사회, 뭐그 지역 혹은 그 나라가 얼마나 노령화가 되었나요?에 대한 답이겠죠. 그걸 수치화시켜서 나타냈을 때 노년층 인구에다가 유소년층 인구를 나누겠죠. 그것에 곱하기 100을 한 상태가 노령화 지수가 돼요. 그래서 노년층 인구와 유소년층 인구 이두 가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되고 이 비율을 이야기를 하되 만약 이게 10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노령화 지수까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뒤에 가게 되면요. 부양비 얘기가 나오니까 부양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부양비 이야기를 하려면요. 생산 가능 인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었던 거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소년층에 해당되는 0세에서 14세, 또 노년층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뺀 생산이 가능한 인구를 하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걸 연령으로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15세에서 64세 정도까지가 생산 가능한 인구일 거예요. 그 내용을 두고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위에서 말한 유소년층 인구에 노년층 인구가 생산 가능하지 않은, 말은 생산 가능한 인구에서 빼야 되는 인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기 생산 가능 인구. 아까 말했듯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부양비를 판단할 수 있는 도식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소년층, 노년층, 노령화, 부양비,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등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넣어둔 상태에서 중위 연령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중위 연령은요, 인구 전체에서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구 전체를 일렬로 줄을 쫙 세웠을 때딱 가운데에 들어가는 연령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위 연령의 의미에 더 가까워요. 이게 중위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위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회, 그 지역, 그 나라는 젊은 나라, 연령층이 젊은 나라가 될수 있고 중위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역은 연령대가 높은 나라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위 연령이 낮은 나라, 예를 들어 10대, 15세 정도가 되는 중위 연령이 낮은 나라도 분포하고요. 중위 연령이라고 해도 40대 이상이 돼야 되는 나라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 동아시아에 있는 어떤 선진국의 나라들과 같이 대표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중위 연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중위 연령 자체의 수치를 외우는 것보다는 지도,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표시들을 보면서 이제 문항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 개념을 총동원해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분류해서 설명해 보면 선진국은요, 출산율이 낮죠. 유소년층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노년층 높아요.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년층이 더 두텁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위 연령이나 노령화 지수 자체가 높게 나타나겠네요. 반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하자면 대체로 출산율이 높아요. 대신에 노년층이 좀 적어요. 그런 점에서 연령층별 구조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인구 부양비 측면에서 보게 되자면 선진국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많이 들겠죠. 그 이유는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년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양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 노년 부양비는 더그 부담이 증대되게 되겠죠. 반면 개발도상국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왜? 이곳에는 유소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게, 대체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산업별 구조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입니다. 1차 산업, 3차 산업 앞에 단원 내서 학습하면서 왔는데요. 1차 산업의 경우에는 자연의 대상물에 대해서 채취하는 산업들에 대개 들어가게 되죠. 농업, 임업, 광업까지 들어가는 내용들이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죠. 반면에 유통, 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은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1차 산업 종사자가 높게 나타나겠죠. 이게 세계의 인구 구조에 대한 항목별 분류 정리였어요. 자, 그럼 세계의 인구 이동. 이런 인구들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동의 원인에는요, 당연 교통과 통신의 발달, 세계화입니다. 이 얘기는 통합사회 전반을 통틀어서 자주 얘기하게 되죠. 교통, 통신 발달에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도시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어떻게 더 가속화되느냐, 뿐만 아니라 인구가 어떻게 이동되느냐까지도 연결되는 중요한 핵심 축이에요. 그래서 통합사회에서 이 교통, 통신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세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또 다른 이면에 정치, 경제, 문화,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인구가 이동이 돼요. 특히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제가 1단원, 2단원 시작하면서 이미 사례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끝 단원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었던 게 바로 그건데요. 그 유형을 먼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인구가 이동되는 데 있어서는 이동하려는 사람의 자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강제적인 요인으로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 범위가 국내에서 인구 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특히나 경제 구조의 변화,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격차가 나타나는지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 이유로 국내 안에서도 이동이 나타나지만 국제적으로도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거에 가장 큰 높은 비율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임금 등을 위해서 경제적 차원의 인구가 이동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차원은 분쟁으로 또 난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인구가 이동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단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들의 노력들이나 역할들 이야기하면서 난민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나왔죠. 이런 난민들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의 문제부터 해서 그 캠프를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이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인데 이러한 난민이 발생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또 기후변화나 사막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사일지대, 사일지역.

지역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치적인 분쟁이나 난민이 일어나는 곳에는 시리아 이야기가 좀 빠질 수가 없죠. 또 미얀마, 정치적인 거,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헬 지역과 차르호 주변 지역 등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정도 오니까 딱 느낌 오시죠? 앞에 있는 다른 단원들 공통으로 엮일 수 있는 것들과 사회문화 지리, 목은 이런 내용들과 다른 그 영역의 내용들이 연결되면서 문항화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이것들을 개념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구 이동의 요인을 두 가지로 크게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출되는 요인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빈곤, 낮은 임금, 일자리 부족, 경제적인 요인에 들어가겠죠? 또 반면, 인종, 종교 문제, 정치 억압, 혹은 자연재해까지 정치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게 될 때의 요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유출된 인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임금이 높을 때, 혹은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나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쾌적할 때, 인구들이 흡입되는 요인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세계 인구 이동의 원인과 유형을 나눠본 내용이었어요.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자료 엮어 좀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개념들을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연결시키면서 개념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인구 밀도가 나타나는 지역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앞에 봤었던 개념이에요. 자,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으로부터 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지역까지 색깔의 농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농도가 짙은 지역을 보면, 여러분, 이전 세계에서 어느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 밀도가 집중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 개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90% 이상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 다른 기후,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기 힘든 기후 지형이 있는 곳에서는 인구 밀도가 희박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주로는, 대체로는 북반구에 그 인구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중국이나 인도, 혹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 뭐 유럽 지역, 혹은 미국 지역과 같은 곳에서 이런 대표적인 인구 분포가 나타난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개념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 토대로 다음 이런 인구 분포들이 변화되게 된 시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사건들이 언제가 있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일단 2차 세계대전의 종식 그리고 산업화라는 사건. 그러면 산업화를 좀더 일찍 겪은 선진국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이제 그 산업화 이후에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체되는 거나 혹은 감소되는 추세까지 나타나는 것이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나라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래프에서는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인구 구성비를 보게 되면, 아, 지금 증가 혹은 뭐 증가된다라기보다는 감소되거나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표시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아프리카, 중국, 인도, 그리고 중국,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추정 인구 구성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인구들에서는요,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선진국의 5배를 넘고 있어서 이 개발도상국 인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산업화를 좀
이후에 겪게 되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체로 이후에 겪게 되고, 그 시점 이후로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그런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요, 좀 더 자세하게 대륙별 인구 비율과 각 국가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겠는데요. 먼저 왼쪽 대륙별 인구 비율의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세계 인구 중에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처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인구의 퍼센트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언어화시켜서 정리시켜보자면 최근 세계 인구 성장 추세를 평가해봤을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기준으로 보면 인구 증가율이 어디가 더 높으냐? 개발도상국이 더 높다. 그래서 인구 성장을 이 개발도상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선진국이 많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는 인구 증가율이 정체 혹은 감소 상태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는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죠. 그러니 좌측에 있는 대륙별 인구 비율의 그래프에서는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까지 해서 이 가 지역은 대륙은 아시아, 이 지역의 인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토대로 좀 더 자세히 국가별로 가보면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에서 국제연합에서 발표된 2022년 자료입니다. 그 기준점을 두고 가나다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의 인구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텍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중 가는 동부 아시아에 있고요.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은 중국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2023년 시점으로 가게 되면 이 가보다요, 나아가 인구가 더 많아져요. 남부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어디겠어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22년 시점이고 2023년 시점으로 가게 되면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워딩이 된다는 거죠. 해석이 된다는 거죠. 다로 가보죠. 다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이 가장 많아요. 동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미국이겠습니다. 라로 가보면 되겠네요. 남아메리카에 있고요. 가장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갖고 있고 아마존강이 있고요. 동부 해안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면 브라질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특성들을 가진 내용들과 그 나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료 분석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까지 매치시켜서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인구 변천 모형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중요한 건 출생률과 사망률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내용 정리한 대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각각의 특성이 자료를 통해서도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퀴즈처럼 정리해보면서 핵심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1단계는요. 고위 정체기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출생률도 사망률도 모두 높은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경제 발전 수준을 토대로 해서 인구의 자연 감소 부분과 출생률, 사망률을 비교해 봤을 때 1단계는
출생률, 사망률,

모두 높다. 그럼 이 내용의 핵심, 1단계의 고위 정책에는 출생률, 사망률 모두 높다. 핵심이고요. 2단계로 가볼게요. 초기 팽창 단계인데, 의학이 발달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는 출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망률이 반면에 낮아지는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시점이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팽창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다음 3단계 가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는요,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고 출생률도 낮아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 증가 추세가 낮아지는 단계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2단계와 3단계, 초기 팽창과 후기 팽창을 겪으면서 전체 인구가 증가되게 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 3단계에서는 가족 계획이나 가치 간의 변화 등으로 출생률이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사망률도 낮아진다. 그러면서 자연 증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고요. 4단계 가볼까요? 4단계에서는 출생률, 사망률 모두 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망률도 낮아지고 출생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정책이 이때 둘다 낮기 때문에 저위 정체라고 표현해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4단계는 인구가 정체된다. 그 이후에 5단계로 가게 되면 인구가 자연 감소 추세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자연 감소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국가는 대체로 주로는 선진국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앞에 개념으로 한번 학습했고요. 그래프로도, 네, 그래프 위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인구 이동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유입과 유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난민과 노동자를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는 색깔이요. 파란색 화살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난민들의 유입.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노동자의 분류. 그러니까 뭐 정치적이거나 혹은 뭐 종교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민들을 대체적으로는 많은 사례로 볼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노동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위의 자료를 통해서 아프리카 혹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의 개발 도상국에서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등의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대표적인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이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지역과 앵글로 아메리카 등지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이동하는 사례를 분석해 볼수 있다. 반면, 정치적으로 불안한 아프리카이거나 서남아시아, 대표적인 지역이죠. 이 국가에서 주변 국가로 분산하면서 인구가 이동되었죠. 예를 들자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튀르키예, 이란, 파키스탄 등지로 인구가 이동해요.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개념을 통해서 항목들을 분류해서 핵심을 설명해 봤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전체 세계 지도에서 인구의 이동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난 흐름과 방향을 통해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를 학습해 보자 라는 의미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인구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료를 마무리 짓는데요. 인구 밀도를 이야기하는 이 자료에서 앞에서 봤었던 대륙별 인구 비율 그래프가 한번더 나왔습니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인구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토대로 세계의 인구 밀도, 이것도 앞에서 잠깐 봤었죠? 인구 밀도가 희박한 곳으로부터 집중되어 있는 곳까지 생각해 보면 북반구에 더 많은 인구들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2023년 시점 이후로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 인도 얘기 중요하겠죠?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또 냉대,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러시아 북부 혹은 캐나다 북부는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살기에 좀 불리한 자연적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다. 세 번째, 중국 중에서도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동부 지역은 건조 기후가 나타나는 서부 지역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에서도 보면 중국에서 동부 쪽은 온대 기후의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또 중국에서 넓은 지역 중에서 동부 지역은 건조 기후가 나타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밀도도 다르게 나타나는구나라는 기후적인 요인과 인구 밀도와의 상관성을 체크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과 3번의 내용이 그런 기후와의 연관성을 정리해 볼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대륙별 인구 비율 그래프에 가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그 지역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아시아 지역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그 외에 유럽부터 오세아니아까지의 이제 비율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시아가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다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 토대로 정답 맞춰 좀 가볼까요? 평가원 예시문항인데요. 지도에 표시된 국가의 특성에 관한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내용에서 구성된 선지는 초고령 사회, 생산 가능 인구, 중위 연령, 총 부양비, 국내 총 생산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이 그래프에 각 국가가 오른쪽에 있는 내 나라와 연결시켜서 그내 나라 중에 가, 대한민국, 나, 다와 같은 분포를 나타나고 있는, 인구 규모를 나타나고 있는 그 분석을 해보는 것. 그걸 토대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에서 물어보는 개념과 연결시켜 판단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로치기 왼쪽에 가로치게 유소년층 비율이, 세로치게 노년층 비율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원 크기에는 인구 규모를 말하고 있고, 이 네모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하늘색부터 짙은 청색까지 국내 총생산의 규모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 대상이 대한민국과 가나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에 구체적인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부터 분석을 해보면요. 가 국가는요, 유소년층 비율이 10 초반대여서 낮게 나타나는 분석이 나오고요. 노년층 비율은 원의 가운데 값을 봤을 때약30 정도가 나오니까 노년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 특징이 나와요. 그럼 이 점에서 일본은요, 노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가는요, 노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초고령 사회이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하겠고, 그렇다면 일본 아니겠는가라는 추정도 역시 가능해요. 이 지점에서 하나 참고적으로 정리해보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여기서 각자 7%, 14%, 20%, 노년층의 비율이 이 이상이 되었을 때, 이 각각의 명칭으로 분류를 해주는데, 가의 경우에는 노년층의 비율이

약30%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 부분은 일본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거의 맞겠죠. 다음, 대한민국 나라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요, 유소년 비율이 10% 초반이어서 낮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노년층은 유소년층보다 좀더 높게 15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유소년보다는 높게 나타난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어요. 단, 노년층 비율이 15%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다. 나아로 가볼까요? 나에서는요, 그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 수치 보기 전에 압도적으로 인구 규모가 제일 크죠. 그 지점에서 나아가 중국이겠다라는 추정이 강력하게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두 비율을 따져서 보면 유소년층 비율은 15에서 20 사이에, 뭐약17 정도 되겠지만 추정치를 얘기해보자면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노년층 비율은 약15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본과 대한민국, 가와 나, 추정한 나라에 비하자면 노년층 비율도 상대적으로 좀 낮고 유소년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네요. 그럼 다 한번 가볼까요? 다의 경우에는요, 유소년 비율이 넷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요. 노년층 비율이 약5% 정도로 가장 낮게 나타나요. 그 특성을 제가 이 나라를 말씀드리면서 이 지도 활용한 거 바로 여기서 한번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 표시된 네 나라 중에 대한민국은 이미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 지역이 중국, 우측에 일본, 하단에 필리핀이 있으니 각 지역 중에서 초고령화의 특성이 보이는 일본의 추정,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이라는 추정, 또 유소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필리핀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 일본, 나의 경우에는 중국 가능하고요. 다의 경우에는 지금 필리핀. 네, 유소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성에서 각각의 내용을 유추한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령화 분류를 할때 노년층 비율이 7% 이상이냐, 14% 이상이냐, 20% 이상이냐에 따라서 고령화 분류 기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더욱 좋고요. 이 상태로 선지 가보겠습니다. 1번. 나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름을 쓰고 갈게요. 가가 일본이었고요. 나가 중국이었고요. 다가 필리핀이었어요. 네, 잘안 보이지만 이제 표시해놓고 가볼게요. 그럼 중국이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느냐라고 했을 때 초고령 사회에 해당되는 건 일본이었잖아요. 일본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그 조건에 맞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1번은 일본에 해당되는 설명에 가깝고,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에는요, 노년층 비율이 약 14%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까지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2번. 다는 대한민국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많다예요. 다는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건 앞에서 개념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15에서 64세에 해당되는 청장년층인 거고요. 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을 따져보자면 전체 인구 비율 100%에서 노년층 비율, 유소년층 비율을 뺐을 때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이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요, 수치가 정확한 수치로는 좀 작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요, 즉 필리핀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아요. 그런 점에서 생산

수용 가능 인구는 필리핀이, 즉 다가 대한민국보다 많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근데 이게 전체 인구 비율까지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3번, 나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일본보다 노년층 비율이나 노년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위 연령도 낮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고, 4번, 총 부양비를 물어보는데요. 필리핀이 일본보다 총 부양비가 높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총 부양비는 노년층에다가 유소년층 비율의 합에 비례하게 되죠. 그 합을 생각해 보면, 필리핀이요, 일본보다 낮아요. 그 합은. 그래서 총 부양비를 생각해 봤을 때, 필리핀이 일본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낮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고요. 5번 선지. 국내 총 생산이요. 근데 제시문에, 그러니까 자료에 주고 있는 내용대로 보자면,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일본이 중국보다 많다라고는 보이지만, 여기에 인구 규모까지도 넣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중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자면 중국이 일본보다 많고 필리핀은 가장 적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세계 인구 변화 클리어했고요. 이 문제 나오면 꼭 득점해 주셔야 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그려볼 겁니다. 이 분자의 구조는요, 총 2차 시를 통해서 할 건데요. 오늘은 분자의 구조 그리기, 다음 시엔 분자의 구조 그리고 분자의 극성을 판단해 볼 겁니다. 우리 한번 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공유 결합은 전자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싶어서 했던 게 뭐였냐면,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콕콕콕콕콕 찍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상, 공유 전자상,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럼 오늘은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토대로요, 다시 한번 더 분자의 구조, 눈에 잘 보이도록, 이제 나타내도록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결합의 극성을 배웠어요. 전자가 치우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도록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분자의 구조를 그릴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한 가지냐면 전자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전자상을 공유하고 있을 때 사실은 공유 전자상 또는 비공유 전자상, 공유 전자상 또는 공유 전자상 이런 식으로 전자상끼리 있으면 반발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도록 우린 그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다? 전자상 반발 이론입니다. 이걸 잘 지켜서 그려주는 게 이번에 정말 중요해요. 이걸 잘해야지 분자의 극성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 반발 이론이 무엇이냐? 분자 또는 이온에서요, 중심원자 주위에, 중심원자는 이딱 중심에 있는 원자를 의미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산화탄소예요. 탄소 그리고 산소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때 이중결합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유전자상을요, 그냥 결합선으로 나타내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중결합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럼 여기 중심원자는 누구예요? 탄소. 그래서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들은요, 모두 무엇을 띠고 있어요? 전자쌍이니까 음전하여. 이 전자쌍들, 공유전자쌍 있죠? 얘네들이 다 음전하여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기적 반발력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 최소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전자쌍이 멀리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우리 중요한 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제, 아, 탄소 있고요. 여기 지금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어요. 그럼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게 아니잖아. 가능한 멀리 양쪽 팔처럼요. 멀리 떨어뜨리도록 우리는 해주는 게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멀리예요. 그래서 전자쌍이라고 했을 때는 공유

전자쌍도 있지만 사실은 비공유 전자쌍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쌍이라 하면은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모두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전자쌍이 두개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세개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네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베릴륨 하나랑 플로린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베릴륨에다가 플로린이 와요? 그럼 플로린은 사실은 뭐라고 배웠냐면, 전자쌍 하나만을 공유하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애잖아요. 그럼 베릴륨은 원자가 전자가 두 개인데, 왜 지금 전자쌍 두 개만 공유하죠? 이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이중의 원소, 뭐랑 뭐 외우라고 했었죠?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다. 그래서 탄소는 사실은 공유 가능한 전자가 몇 개다? 네 개. 질소는 세 개. 산소 두 개. 플로린 하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나머지 그 앞에 붕소랑 베릴륨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얘네들을 왜 언급 안 했냐면,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릴륨은 전자 네 개만 있으면 되고, 붕소는 여섯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건두 개, 그리고 얘는 세 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결합수는 두 개에 세 개가 됩니다. 그럼 베릴륨 몇개 필요하다고요? 두개 더.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다 공유하고 나면, 한 쌍, 두쌍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두 개면 끝나요. 안정한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그럼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베릴륨이 있고요. 플로린 있고, 여기도 플로린 있고. 자, 한쪽에 플로린과 전자쌍 공유하고 있고, 다른 쪽 플로린과 전자쌍 공유하고 있고, 그두 전자쌍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두 전자쌍 수, 전자쌍이 두개 있는 경우에, 최대한 멀리 할수 있는 방법 뭐다? 얘네를 최대한 멀리 양팔을 쫙 펼친 것처럼 바로 직선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형을 했을 때 최대한 멀리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베릴륨, 플로린, 플로린 최대한 멀리 찢어지도록 직선형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전자쌍 수가 두개 있을 때예요. 자, 이번에 세개 있으면 여기다가 그리면 될까요? 그럼 여기 아직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살짝 내려와 주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려가기 위해서요. 얘네들 여기 각이 360도라고 하면은 하나, 둘, 세 개. 그럼 3으로 나눠주면 하나당 120도 갖도록 해주면 쫙쫙쫙 벌어졌죠. 그때 원자들의 위치를 연결해주면 마치 뭐 같아요? 평면 삼각형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예시 뭐가 있는지 보고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아까 붕소는 가능한 결합수가 3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붕소 있고요. 플로린 3개가 와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런데 가능한 한 멀리 찢어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 둘, 세 개. 마치 평면 삼각형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세개 있을 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다 라고 할때 삼각형이긴 한데 평면에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평면 삼각형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전자쌍 수가 4개인 경우에요. 자, 4개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나? 여기 하나 더? 한번 제가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약간 교차되어 있는 선의 모습이니까 여기서 각은 90도 되면 되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니까 얘가 평면이면 차라리 입체로 앞에 약간 좀 튀어나오고 요 뒤로 좀 가고 이게 입체 구조라면 90도보다 좀 커지게 더 멀어지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테인을 그려볼 건데요. 메테인에서 탄소는 결합이 4개 더 가능하죠. 그래서 수소가 4개 왔습니다. 그때 가운데에 탄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수소를요, 최대한 멀리 찢어뜨렸을 때 어떤 모습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삼각형 하나 있죠? 여기도 지금 삼각형 하나 있어요. 제가 수소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삼각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그리고 뒤에서 하나 더. 밑에서 하나 더. 이 면을 총몇개 그렸어요? 네 개. 그래서 이거는 정사면체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그려주면 이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옆으로 조금 더. 다시 그려볼게요. 정사면체를 그려주게 되면 이 가운데에 딱 탄소 있고 꼭지점에 수소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여기에서 수소, 탄소, 수소. 이 각은 몇 도가 될수 있냐면 109.5도고요. 5보다

커졌어요? 90도보다 더 커져요. 그럼 최대한 멀리 찢어뜨릴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건 바로 입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장상 수가 만약에 4개야? 그럼 여기에서 정, 사, 면, 체 구조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자쌍 수가 4개라는 건 이게 여기서는요,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이에요. 하지만 모두 다 공유 전자쌍 아닌 경우도 있겠죠? 여기 지금 나타낸 것처럼요, 산소라는 거몇개 가능하대요? 2개요. 왜 공유 전자쌍 2개 가능해? 비공유 전자쌍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산소가 있어요? 여기 수소수소가 오는 경우, 바로 물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얘네들 딱 180도잖아요 라고 할수 있지만 다시 전자쌍 수가요 이 산소 기준으로요 두 개예요 몇 개예요 공유 전자쌍 두 개에다가 사실 비공유가 두개더 있어요 토탈 얘네는 전자쌍 수가 네 개인 애들이에요 그럼 2, 3, 4 중에 누구로 그려줘야 돼요? 당연히 4로 그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선형이 아닙니다 그럼 4로 그려줘 어떻게 4로 그려주지? 다시 한번 더 일단은 정사면체 구조 그려줬어요. 사면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산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다 수소를 나타내줬어요. 나머지는 무슨 위치예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된 위치입니다. 아, 그럼 얘네들은 딱요 모습이겠네요. 그럼 여기도 109.5도인가요? 아니요.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앞에서는 모두 다 공유 전자쌍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죠? 이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반발력과 공유 전자쌍의 이 반발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아, 여기 안에서 결합각이 더 좁아진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비공유 전자쌍은요, 사실은 이 산소 원자핵 하나에만 끌리고 있어요. 근데 공유 전자쌍은요, 탄소랑 수소가 같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는 혼자서 끌어당기네, 얘네가 더 넓게 분포하게 돼요. 납작하고 넓게 분포해. 다시 말해서 이 반발력이요, 공유 전자쌍보다 더 커집니다. 그럼 이 결합각을요, 점점 좁게 만들어요. 그럼 109.5도보다 작아지는 바로 여기는 104.5도가 돼요. 이 각이 점점 작아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고려하면서 그려줘야 돼요? 반발력이요. 그래서 반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요, 전자쌍 수에 따라서 대략적인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윤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사면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면체라고 생각해도 돼 라고 했던 거는 오는 원자에 따라서, 만약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올 수도 있고, 원자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 그렸다가 나중에는 사면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조정해야 되는 건 바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과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아까 비교했었죠? 공유 전자쌍 두 원자핵이 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바로 혼자 원자핵이, 혼자 모두 다, 이렇게 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넓게 납작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가장 크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아까 제가 예시 들었던 거는 산소, 그리고 수소수소가 오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좁아진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매트인 그렸죠? 탄소, 수소, 수소, 수소, 수소. 제가 약간 입체 구조처럼 뒤에 있는 건 점으로 나타내 봤어요. 그럼 이 각은요, 여기보다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아까 104.5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아까 몇 도라고 했어요? 109.5도로 더 커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질소예요. 질소가 수소를 3개 가지고 오는 구조다라고 하면 사실 비공유 전자쌍 하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 전자쌍 수는 4개예요. 그럼 이 4개니까 이 밑에만 우리가 나타내주면 되는데 정사면체 구조 그려주고 질소 가운데 꼭지점에다가 수소 3개 나타내줍니다.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요. 연결해주면 마치 무슨 모양 같아요? 요 모양이죠? 그래서 삼각불형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불형을 봐주시면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단 작아요. 왜냐면 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기 때문에. 근데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단 커요. 그래서 이 결합각이요. 딱 104.5도, 그리고 109.5도 그 사이, 107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실 때 만약 헷갈린다? 그러면 물, 암모니아,
그리고 메테인을 가져오면 모두 다 전자 쌍수는 4개로 동일하죠.

하지만 여기 사이의 각은 점점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제가 이 각을 계속 뭐라고 부르는지 눈치채셨나요? 결합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결합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중심원자의 원자일까? 그리고 중심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두 원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 원자 핵을요, 가지고 연결해줘요. 중심원자 원자에 옆에 있는 원자에 대한 원자 핵,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원자의 원자 핵 연결해줘요. 그때 생기는 이 내각을 결합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할 때 많은 친구들이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 산소가 있고요. 수소, 얘네들이 좁아지는 것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왜 여기가 결합각인가요? 왜 여기로 보면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각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원자와 원자 사이 여기에 있는 내각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요, 아까 이산화탄소처럼요, 여기 쭉 뻗쳐 있는 직선형이면요, 여기를 재나, 모두 다 180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합각이다라고 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여기 안쪽에 바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내각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건몇개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직선형보다 얘가 큰지 아니면 작은지 이것만 판단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연습 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 모양을 예측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제가 요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수업이 끝나고도 요걸 한번더 언급할 텐데요. 그때 끝나고 들었을 때좀 느낌이 달라져야 돼요. 자, 일단은 봤더니 첫 번째, 원자의 구성 원자 수가 두 개일 때 또는 세개 이상일 때로 제가 크게 나눴어요. 자, 두 개일 때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수소. 같은 종류의 원자가 왔을 때 만약에 이번엔 수소랑 플로린 서로 다른 원자의 종류가 왔을 때 이렇게 원자 두 개로만 이루어진 애가 있어요. 그때 같은 종의 원자인가요? 네. 그럼 우리 요거 수소인 경우. 아니요. 그럼 플로린이나 수소 같은 경우. 하지만 모두 다 얘네들은 무슨 모양이냐면 직선형입니다. 모두 다 직선형이에요. 그런데 이 직선형이라는 이 분자 모양까지는 쉬운데 그다음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여기에서 분자의 극성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에 대한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서로 다른 종류에 대한 여기 원자 다르죠? 원자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했었죠. 모두 다 직성형이야. 하지만 무극성 공유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냐에 따라서 얘네들 분자의 극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분자 모양까지는 모두 다 그냥 직선형이요.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세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중요한 문구. 탄소. 양쪽에 산소가 왔습니다. 자, 여기 산소 이중결합인데, 그쵸? 자, 이번에는요, 여기 산소, 양쪽에 수소가 왔습니다. 둘의 큰 차이는 뭘까요? 구성 원자 수는 제가 동일하게 그렸거든요. 다른 차이는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있나요? 네,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요. 여기 반발이 커져서 쭉쭉쭉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 결합각이 좁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에 다른 데 말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나요? 이걸 봐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구분형, 삼각불형이 있고요. 구분형은 아까 말했던 물 같은 거, 삼각불형은 질소 같은 거, 질소, 수소. 여러분들 펜세 개가 있으면 펜세 개를요, 이렇게 그냥 해주면 바로 삼각불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각불형이 바로 펜세 개를 연결지어 모습이다. 자, 근데 만약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없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나올 수 있는 거 직선형 또는 평면 삼각형. 아까 그렸던 기억나요? 붕소 있었고 플로린 있었고 플로린 있었던 거. 이게 바로 꼭지점 연결해 준게 마치 평면 삼각형 같았다. 정사면체 구조는 메테인 같은 경우죠. 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입체 구조였기 때문에요. 요렇게 탄소,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면 정사면체 그려주고 수소, 그리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또는 만약에 요 수소 하나가 염소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정사면체가 될수 없습니다. 사면체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면체인 경우로 나뉘어요. 그러면 실제로 분자의 모양은 이게 단가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 그린다는 생각으로요, 빈종이를요, 딱 올려두세요.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을 빠르게 수소랑 수소 사이에 공유전자 쌍 하나. 자, 그럼 이제 분자 구조 그렸죠? 이제 모형으로 나타낼 때는 수소, 수소, 여기 단일 결합. 자, 똑같이 나타낸 거고요. 모양은 뭐예요? 직선형.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빠르게 여기도 한번 채워볼게요. 자, 여기도 다시 산소랑 산소. 원자가 전자가 6이니까 전자 두개더 필요해. 공유전자 쌍 수가 두 개. 하지만 사실은 산소라는 건 비공유전자쌍 몇개 가지고 있다? 두개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분자 모양 달라졌나요? 아니요. 여긴 무조건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분자 모양 봤더니 직선형 이중결합 되어 있네요. 여기도 직선형입니다. 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이번에 다른 원소로 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예요. 그럼 좀 달라질까 한번 볼게요. 수소 왔고 플로린 왔습니다. 공유전자 쌍몇 개? 하나. 그럼 플로리는 비공유전자 쌍몇개 있어요? 세 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최대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보다 바로 직선형. 제일 멀리 찢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선형입니다. 이번에 수소랑 염소예요. 그럼 수소랑 염소. 어차피 앞에서 그렸던 이 플로린과 다른 건 없어요. 비공유전자 쌍 똑같이 몇개 해야 돼요? 세 개. 여기도 최대한 멀리 찢어뜨렸다. 그래서 무슨 구조다? 직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타나져 있는 것처럼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직선형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나타내세요. 그러면 결합선 수를요. 다르게, 여기는 공유전자 쌍 하나네, 두 개네. 그것만 달라졌지. 나머진 모두 다 직선형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 나왔어요. 모두 다 직선형입니다. 빠르게 쓸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 직선형이다? 이원자 분자? 아, 이제, 얘네들은 그냥 만약에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때만 원자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만 판단하면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그쵸. 구성 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구성 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중심 원자의 결합된 원자 수라고 잘못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구성 원자 수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구성 원자 수가요, 3개 이상인 경우, 중심 원자가 있고,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가요, 2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살펴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전자쌍만 있다? 빠르게만 떠올려볼래요? 누가 있을까? 이주기 원소 중에, 탄소요. 바로 탄소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가 있어요? 베릴륨과 그리고 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릴륨 붕소가 이주기 원소 중에 오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까먹어요. 하지만 얘네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아, 잊으시면 안 돼요. 오택 규칙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옆에다가 꼭 써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베릴륨 나왔습니다. 베릴륨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썼어요. 뭐라고요? 오택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전자 몇개더 필요하다? 두개더 필요하다. 그럼 두개더 필요하니까요. 베릴륨 나왔고, 양쪽에 플로린 올 때요, 공유전자쌍 몇 개씩 오면 돼요? 하나씩. 그러면 완벽하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만 있네요? 그럼 우리가 최대한 멀리 전자쌍 반발력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뭐다? 직선형이다. 그래서 여기 직선형으로 그려줬어요. 그리고 혹시 나는 까먹을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요, 비공유전자쌍도 나타내 주시면 돼요. 무슨 모양이라고요? 직선형. 직선형 최대한 멀리 찢어뜨렸네요. 이 결합각은 몇 도다라고 가주면 돼요? 바로 180도예요. 사실은 180도가 결합각 중에 가장 커요. 그래서 이 직선형 하나 가지고 오고 나머지 결합각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선형 빠르게 판단할 때는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빠르게 판단이 됩니다. 공유전자쌍만 있네? 그러면 여기서 원자 구성하는 원자 수가 3개야? 아, 직선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탄소 있어요. 양쪽에 산소가 있습니다. 이때 탄소라는 건 공유전자쌍 몇개 있어야지 완전한 전자 배치가 될수 있지? 4개요.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친구죠. 그래서 공유전자쌍 양쪽에 2개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소는 하나, 둘, 하나.

둘, 비공유전자쌍 두 개씩 와요. 하지만 중심원자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에요. 무슨 구조다? 딱 직선형 구조다. 그래서 직선형 구조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결합값, 산소, 탄소, 산소, 요 결합값 몇 도다? 180도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딱 여기 탄소 있고, 양쪽에 수소, 그리고 여기 질소네요. 근데 탄소라는 건 무조건 중심 원자고, 여기에서 비공유전자쌍 없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할수 있는 거, 수소랑 질소가 왔을 때, 수소랑 질소가 왔을 때, 얘네들의 구조보다 직선형일 것이다. 여기 단일 결합. 여기 질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5이기 때문에 공유전자쌍 몇개 필요해요? 3개요. 그래서 삼중결합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슨 결합이다, 지금? 아, 직선형이다. 자, 직선형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여기 근데 질소에 비공유전자쌍 있잖아요. 중심원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전자쌍 사이 반발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반발력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선형이고요. 여기 결합값 몇 도다? 180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중심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중에서 3개인 경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해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H, C, 여기 H 대신에 F로 바꿔볼까요? F, C, N으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지금 무슨 구조일까요? 자, 얘는요. 분자의 모형이 딱 보니까 여기가 직선형이니까 180도입니다. 여기 결합값 180도구나, 직선형이구나라는 게 빠르게 보여야 되고요. 플로린 비공유전자쌍 3개 갖고 있는 거 맞아요. 질소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하지만 중심원자가 바로 비공유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직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자 수가 세 가지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이세 종류예요. 근데 플로린 대신에 같은 종이에 염소가 올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사실은 공유전자쌍 하나면 되니까 수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모두 다 직선형 그려주면 돼요. 자, 여기도 제가 수소 대신에 사실은 플로린으로 바꾸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네 라는 걸 빠르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기 했고 여기에서 다섯, 여섯 까지 그려주시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서 나타나져 있는 거, 바로 이 직선형, 구성원자가 3개인 거에서 딱 하나만 제가 추가해 볼 겁니다. 자, 추가를 했을 때, 자, 상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를 한다? 얘네가 지금 결합각이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 추가하면 살짝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직선형 옆에에서 붕소랑 플로린 결합에서는 살짝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모양이었죠? 평면삼각형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는 붕소가 있고요. 염소, 염소, 염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형을 나타내 보려고 제가 좀 가려봤어요. 여기 붕소 왔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아까는 직선형이었기 때문에 180도였지만 여기에선 서로 결합각이 같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아, 얘네들이 120도씩 가져주면 되겠네 라고 표현했어요. 모두 다 같은 결합과. 그래서 여기 염소, 여기 염소, 염소. 분자 모양은요, 가장 끝에는 염소들을 연결해 주었더니 무슨 모양이 나오더라? 아하, 얘네들은 딱 보니까 평면 삼각형 같아요 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평면 삼각형이고, 결합각은요, 염소, 붕소, 염소, 여기니까 120도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구성원자 수가요, 4개인 게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탄소가 있고, 수소, 수소, 산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똑같이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아까 배운 것처럼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세 개. 그럼 얘랑 똑같은 구조네. 탄소, 그리고 여기서 산소, 여기다가 수소, 수소. 그럼 여기가 120도일까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 밀도가 단일 결합보다 더 커져요. 그럼 여기를 꾹꾹꾹 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결합각이 120도보다 더 커집니다. 그 책마다 다르긴 한데요. 전 122도로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122도 정도 이렇게 쫙 돼요. 그럼 사실은 여기는 그러면 120도보다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분자의 모양은요. 다시 한번 더 꼭지점을 우리가 연결해 줬거든요. 그럼 산소, 수소,

수소. 똑같이 연결해줬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평면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평면삼각형인데 어차피 우리가 아까처럼요, 정사면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결합각이 달라졌을 때도 똑같이 평면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어떻다? 같게 쓰고 있습니다. 결합각이 모두 다 같지 않더라도 평면삼각형이에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결합각은 우리한테 구하라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요. 여긴 제가 빈칸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세요. 결합각이 달라져도 평면삼각형이라는 명칭은 바뀌지 않는다. 이번에 구성 원자수 5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연습한 것처럼 공유 전자쌍이 몇 개? 3개이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럼 큰 틀은 뭐다? 정사면체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탄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여기 수소요. 만약에 어려운 친구는 바로 정사면체 그려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탄소, 그리고 꼭지점에다가 수소,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연결해 준 다음에 바로 탄소랑 수소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정사면체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루이스 구조식은요, 마치 90도 같지만 실제로 여기 수소, 탄소, 수소에 대한 결합각은 뭐라고 해줘야 돼요? 90도보다 큰 109.5도입니다라고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 모양은 뭐다? 정사면체고요. 여기에서 결합각은 뭐다? 109.5도입니다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럼 이번에 얘도 한번 맞춰볼래요? 얘 구조, 모양이 어떨 것 같아요? 분자의 구조 딱 보니까. 여기 근데 하나 달라졌어. 뭐가 달랐어? 수소 하나가 염소로 바뀌었어요. 그럼 수소 하나 염소로 바뀌었네? 그래서 분자 모양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염소가 엄청나게 크기도 크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아, 얘네들은 결합각이 더 이상 염소, 탄소, 수소, 그리고 수소, 탄소, 염소가 같아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사면체가 아니라 그냥 사면체형이다라고 하고요. 결합각은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 가지는 경우에 구성 원자수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렸냐면 전자쌍 수가 3개인가요? 3개인가요? 4개인가요? 4개인가요? 그 틀에서 그려졌어요. 하지만 구성하는 원자수, 중심 원자와 같이 결합한 원자에 대해서 수는 같아요. 하지만 종류가 달라진 경우에는요, 정사면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또 그려주면 좋은 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붕소에다가 염소를 결합시켰어요. 하지만 17쪽 같은 애 모두 누구 있어? 플로린이요. 얘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뭐 수소로 바꿔도 상관없죠? 요것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도요. 사실 수소 대신에 염소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플로린 오는 경우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모두 다 그려보면서, 아, 얘는 지금 정사면체형이야? 평면삼각형이야? 결합각이 달라도 우리는 똑같이 평면삼각형이야? 라고 부른다. 근데 결합각이 달라진 경우에는요, 우리한테 어렵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종이 갖다 대고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정말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뭐가 헷갈리냐면, 중심 원자에 무조건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땐 어떻게 그려요? 비공유 전자쌍 수도 같이 세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집니다. 그럼 이주기에서 오태 규칙 만족한 애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질소랑 산소요. 그래서 여기 산소, 질소, 여기 산소, 그리고 질소 이렇게 다 나타냈어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분자 모형을 나타내려 봤더니 루이스 구조식으로는요, 그냥 양쪽에 수소, 왜냐면 반응을 하지 않은 거야, 실제 구조 모양을요. 근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럼 이 반발이 엄청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결합각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래서 여기 산소, 그리고 수소, 수소, 비공유 전자쌍을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느끼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그릴 때는요, 얘가 지금 전자쌍 수가요, 하나, 둘, 셋, 넷, 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죠. 그러면 정사면체 구조에서 아까 제가 그렸죠. 산소 가운데 탄소처럼 꼭지점에 수소, 수소,
그리고 다른 꼭지점에는 비공전자

모양이다. 그리고 나머지를 연결해준 모양, 이것이 바로 뭐다? 구분형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읽을 때는요, 비공유 전자쌍에 대한 건 배제를 하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분자 모양은, 아, 요거 두 개는 비공유 전자쌍이니까요, 얘를 이제 빼고 남아있는 모습만 보고, 얘는 더 이상 직선형이 아니라 굽었잖아. 그래서 얘는 구분형 모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분형 모양의 이 물에 대한 거,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109.5도보다 작아진 바로 104.5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또 다른 애를 제가 가져왔어요. 구성 원자 수가 3개입니다. 얘 3개를 보니까요, 여기 지금 질소가 있는데, 여기 비공유전자쌍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그려줄 때 우리가, 아, 여기 그러한 비공유전자쌍 있는 경우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직선이 아니라 굽어버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잘 많이 기억 못하더라고요. 질소라는 건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 그래서 직선형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결합각을 맞출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똑같이 산소인데요.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는 수소? 수소였어요. 여기 수소? 여기 플로린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소. 그리고 나서 비공유 전자쌍이 똑같이 하나, 두 개가 올 거예요. 자, 하나, 두 개가 와요. 그럼 여기가 축 처진 구분형 모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플로린으로요, 온해가 달라졌죠?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결합각이 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지 않을게요. 구분형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성 원자 수가 세 가지일 때 해봤고요. 마지막은 암모니아예요. 이 암모니아는 네 가지일 때입니다. 질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수소가 3개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럼 전자쌍 3개일 때? 아니요. 얘도 모여야 돼요. 사실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정사면체 구조에다가 가운데 질소, 꼭지점에다가 수소, 수소, 수소, 여기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얘네가 갖는 건 삼각불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타내 줄때 질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축축축 처진 삼각불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삼각불형이고요. 여기에서 각도는 아까 물보다는 크고 정사면체 구조인 메테인보다는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107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합각을 말할 수 있다는, 여기 지금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수소 질소 수소 여기, 수소 질소 수소 여기, 뒤에 수소 질소 수소 결합각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느 위치를 잡든 간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성 원자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서요, 비공유 전자쌍을 갖게 되면은 직선형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커져서 축축축축축 처지는 모양, 구분형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의할 거는 사실 공유 전자쌍이 하나 더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삼각불형으로 나타내주고, 얘는 지금 입체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은 메테인과 암모니아 이 물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암모니아는 질소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산소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전자쌍 수는 사실은 메테인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쌍 네 개고요. 여기서 암모니아는 공유 전자쌍 세 개에다가 비공유 하나. 물 같은 건 비공유 전자쌍 두 개에다 공유 전자쌍 두 개. 모두 다 전자쌍 배열 구조가 정사면체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했지만 분자 구조할 때는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쌍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는 정사면체, 하나는 삼각불형, 하나는 구분형이더래요. 그래서 얘네가 왜 다르지라고 했을 땐 뭐가 다르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심 원자에 전자쌍 수가 공유 전자쌍은 탄소는 4개, 비공유 전자쌍 없죠. 근데 질소는 공유 전자쌍 3개에다가 비공유 하나, 산소는 공유 전자쌍 2개에다가 비공유 2개로요. 비공유 전자쌍 있게 되면 점점 결합각이 작아진다. 그래서 109.5도 가장 크고요. 107도 가장 작은 건 104.5도입니다.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꾹꾹꾹꾹꾹 눌려져서 그 모양이 띄는구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루트 갑니다. 교재 88쪽이에요. 그 유니크 루트에서요. 수소와 이중의 원소의 XSZ로 구성된 분자, 가해사다에 대한 자료를 주어졌고요. 여기서 중심원자는 모두 오택 규칙을 만족합니다. 이주기에서 오택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를 외우도록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뭐뭐 있었어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고요. 여기서 공유 가능한 전자 수몇 개였다? 탄소 4개, 질소 3개, 산소 2개, 플로린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공유 전자상 수 2, 3, 4 보자마자 대답이 나와야지. 두 개면 누구야? 산소. 그래서 여기는 산소구나. 자, 여기 세 개야. 누구야? 여기는 질소. 여기 네 개니까 누구? 탄소. 그럼 빠르게. 산소랑 여기 수소가 올 거예요? 산소랑 수소가 올 거예요? 산소랑 수소가 올때 비공유 전자상 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선 직선이 아니라 뭐다? 구분형이다. 그래서 구분형 나타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H 몇 개였어요? 두 개. H2O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암모니아 가볼까요? 자, 암모니아에서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질소라고 우리가 써놨죠? 그럼 질소는 공유 가능한 전자상 수가 지금 3개여야 된대요. 그래서 질소. 그런데 비공유 전자상 하나 있잖아요. 그럼 축 처지게. 수소, 수소, 수소. 그러면 여기서 NH 수소 몇 개? 3개, 3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고요. 더 이상 정사면체 아니에요. 이건 비공유 전자상이니까 절대로 나타내면 안 된다. 분자의 모양할 땐 밑에만 봐주니까 삼각불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메테인이에요. 메테인은요, 여기 탄소가 공유 전자상 4개래요. 그래서 선이 교차한 이 90도 이렇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구조? 입체 구조로 나타내줘야 된다. 그래서 입체 구조 조금 더 느껴지도록 제가 이거 정사면체로 나타내 볼게요. 가운데 탄소, 꼭지점에 수소, 수소, 수소. 마치 무엇과 같다? 정사면체 구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여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수소 몇 개였어요? 네 개요. 그래서 C는 뭐다? 4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결합각 가장 큰애 누구여야 돼요? 비공유 전자상이 없는 메테인이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몇이다? 109.5도이고요. 그 다음 큰애 누구예요? 바로 암모니아 107도고요. 그 다음은요, 바로 물, 여기선 104.5도입니다. 자, 각각 누구인지 찾으시오라고 했죠? 가에서는 H2O, 나에서는요, NH3, 다에서는 CH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얘네들보다 결합각이 가장 큰애 하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사실은 가장 큰 애가요. 탄소 있고 양쪽에 산소 산소 있거든요. 얘가 누구게요? 직선형. 바로 18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결합각은요, 사실 몇개안 돼요. 직선형 180도, 그리고 메테인 109.5도, 그리고 삼각불형 암모니아에 대한 거 107도, 물에 대한 구분형 104.5도. 요네 가지만 외워두시면요, 비교하는 데 어려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착안해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 OF2다라는 게 왔어요. 그러면 중심원자가 산소, 양쪽에 플로린, 하지만 산소는 여전히 비공유 전자상에 있으니까 구분형 구조죠. 여기에 대해서 결합각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직선형보다 어떻다는 거알수 있어요? 작아요. 요 정도 비교하게 하기 때문에 직선형에 대해서는 딱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거와 비교해서 커졌다, 작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다원자 이온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원자 이온은 화학결합에서 계속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를 가려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일부러 안 가렸거든요. 보이는 그대로 공유 전자상 수, 비공유 전자상 수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륨 이온입니다. 하이드륨 이온에서요, 산소라는 거는 사실은 원자가 전자가 6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는 지금, 아, 여기 없다는 뜻이구나. 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사실 각자를 찾아낼 때는 하나 더 더해주면 돼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알려줬기 때문에 바로 산소. 그럼 공유 전자상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수소랑 산소 사이에
수소랑 산소 사이에, 수소랑 산소 사이에 총몇 개다? 세 개다라는 게 보이네요. 자, 근데 비공유 전자상 하나 더 보이지 않나요? 주황색으로 하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수를 다 찾았어요. 그럼 마치 무슨 모양처럼 보이나요? 전자상 수가 몇 개예요? 지금 네 개입니다. 그럼 네 개니까요. 얘네 정사면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전자상에 대한 배열 구조고요. 우리가 실제로 얘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세요라고 할때 무엇을 생략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비공유 전자상을 생략해야 돼요. 이걸 나타내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상 위에 있고 나머지 공유 전자상 세 개가 있는 누구다? 삼각불형이다라고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암모늄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은 여기에 지금 질소가 있어요. 질소가 있고 수소랑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상 수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하지만 비공유 전자상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우리 전자상 배열 구조에서요. 당연히 전자상 다 더하니까 네 개니까 정사면체형. 근데 비공유 전자상 없네? 그럼 뭐로 가져야 된다? 정사면체형이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원자 이온 와도 똑같이 공유 전자상 몇개 있어요? 아, 이렇게 있구나. 자, 그럼 비공유 전자상 몇개 있어요? 라고 세주고 전자상 배열 구조에서 세 개, 네 개, 두 개도 있었죠?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거에 대해서 맞는 애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비공유 전자상 있으면 제거해주고, 분자의 구조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페이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요걸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요. 유니크 블룸 숙제 내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거는요, 분자의 모양을 가지고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오늘 해야 되는 건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는 거 먼저 아셔야 돼요.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전자상 반발 이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서요, 여러분들 분자의 모양을 예측해 주셔야 돼요. 전자상 반발 이론에 의해서 또뭘 예측할 수 있냐면 결합각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죠. 그 결합각을 보고서는 모양을 예측을 하고 그 모양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분자의 극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아마도 아까는 이해 안 됐던 게 이제 잘 이해가 될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원자 분자는요, 어차피 같은 종류든 다른 종류든 상관없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H2, 만약에 HF가 있다, 모두 다 얘네는 직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거 한번 볼게요. 자, 탄소 있고요. 여기에서 산소가 있습니다. 마치 꼭 산소처럼 보니까 살짝 여기 비워줬어요. 이 경우에 중심 원자에는 뭐가 없다? 비공유 전자상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물이에요. 산소 있고 수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 안 되긴 하죠. 산소에 뭐가 있다? 비공유 전자상이 있다. 그래서 직선형이 아니라 살짝 축축 처진 모습, 구분형 구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상 있나요? 네, 그럼 얘는 직선형이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여기 비공유 전자상의 반발력에 의해서 구분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똑같이 원자 수지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상이 없어서 얘는 아니요, 뭐가 됐어요? 직선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아, 여기에서는 암모니아가 뭐다? 삼각불형이고, 그리고 평면 삼각형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탄소가 이중결합을 해서 나타난 게 있었고요. 붕소가 플로린과 결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는 이중결합에 의해서 결합각이 달라지는 게 발생했었죠. 하지만 모두 다 뭐였어요? 평면 삼각형이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얘네들 뭐가 없어요? 비공유 전자성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할땐 뭐다? 메테인이고요. 이 메테인에서 딱 하나만 바꿨어요. 자, 우리 염소로 바꿔줬었죠? 치환시켰을 때 결합각이 다 동등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면체 구조다. 하지만 모두 다 보시면요, 뭐예요? 아,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빈 페이지에 요걸 펼쳐놓고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다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거 먼저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유니크 블룸은요, 모든 제가 분자의 모형을
다 드릴 겁니다. 짜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직선형, 평면삼각형, 정사면체형, 삼각불형, 구분형, 삼면체형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이 모든 거를 오늘 하나씩 붙여주세요.

무조건 예시를 들어서 그려보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 우리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본점 모양으로요, 극성 맞춰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포물선에 접선 들어갑니다. 오늘 수능 완성 76조 포물선에 접선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2차 곡선이라는 게 결국은 다 패턴이 똑같다. 크게 봤을 때 접선 얘기를 하냐 안 하냐. 안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 3강에서 했었던 것처럼 정의를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것이고, 오늘 4강부터 해서 우리가 4, 5, 6강에서 하게 되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 얘네들은 모두 다 우리가 수학 1, 수학에서 정말 많이 했었던 거 있죠? 도형의 방정식.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접선 얘기가 나오면 더 쉽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보자고요. 포물선의 접선 붙어볼게요. 1학년 때죠. 원의 방정식 때부터 접선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똑같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수학2에서 우리가 미적분을 하게 되면서 미적분에서 도함수여 활용해서 접선 얘기할 때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곡선 위의 점,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밖에서 그은 접선,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계속 해왔단 말이죠. 2차 곡선이라고 해서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포물선의 접선 얘기를 하는 그 스타트에서는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려지게 되고 y제곱은 4px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접선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접하니 안 만나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를 얘기할 때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둔다라고 한다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모여서 누가 봐도, 이걸 내가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단원을 학습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만나냐 안 만나냐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연립방정식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매번 계산을 하자니 너무 어때? 너무 계산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접하네, 안 만나네를 얘기할 때 매번 판별식을 하기 귀찮으니까 그 경계에 있는 녀석이 누구야? 접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접하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화하자. 아예 공식화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접선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이쪽으로 오면 안 만나고 이쪽으로 오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를 내가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경우 기울기를 아는 거니까 y절편만 구해주면 되고, 얘네 둘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0이다 가지고 이 y절편을 구해봤더니 그 접선의 방정식 뭐가 된다더라? y는 mx 플러스 m분의 p가 되더라 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이 포물선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x1, y1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더라? y1, y는 이 p의 x 플러스 x1이 된다더라 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는 경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물어보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써먹으면 되는 거고,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기억하는 방법도 우리가 2차 곡선에서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죠. 제곱은 뭘로 바꿔? y 곱하기 y로 바꿔서 하나에다 1을 붙여주고, 두 배의 y 1차식은 y 더하기 y로 바꿔서 하나로 바꿔준다.

x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물선이 어떤 포물선? y제곱은 4px라고 얘기를 했을 때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바꿔주고 4p를 2p 곱하기 2x로 바꿔준 다음에 2x를 x 더하기 x로 바꿔준 다음에 하나에다가 원을 붙여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은 기억하기 쉽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울기와 포물선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 포물선은 얘의 초점이 요렇게 있고 준선이 요렇게 x축의 수직이냐, 준선이 y축의 수직이냐에 따라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그럼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랑 같을까? 아니겠죠. 왜? 도형의 방정식이 다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y는 mx 플러스 n이랑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x에 대한 이차식을 만들면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해서 n의 값을 m에 가는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스타트식이 다르니까 결과식도 당연히 다를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2차 곡선, 포물선 단원 학습할 때그 어디에서도 이 2차 곡선, 이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안 배워요. 왜? 왜? 얘는 몇 함수야? 2차 함수거든. 즉, y제곱은 4px가 아니라 x제곱은 4py는 2차 함수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물선 1강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등장하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얘는 2차 함수니까. 근데 그렇다더라도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케이스들도 종종 등장을 할 겁니다. 왜? 어차피 2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물선의 정의가 중요한 거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게 같아. 이게 중요한 거라서 얘네들도 종종 등장했어요. 근데 접선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 이 참수거든. 내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몰라도, 공식을 몰라도, 내가 수학2에서 배운 이 참수로 접선을 풀 수가 있거든. 애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서 수학 배울 능력을 시험한다. 네가 고등학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아무거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취 기준, 얘네가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접선, 포물선의 접선을 몰라도 이 수2의 그 미분의 개념으로 풀수 있어? 그럼 출제 의도가 비껴가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접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은 얘만 나오는 겁니다. 얘에 대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라라고 한다면은 포물선이 요렇게 그려지게 됐을 때 y제곱은 4p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밖에 어떤 점에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접선을 긋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뭐? 얘를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2번. 얘를 이용하는 경우. 뭐예요? 뭐긴 뭐예요? 이게 다죠. 즉,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건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y는 mx 플러스 n분의 p를 두고서 이 포물선의 식은 주어진 거니까 p의 값을 알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이 접선, 여기에 있는 점, a,b를 여기서 그은 접선이잖니? 그럼 이 접선이 a,b를 지나니까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 p의 값이 1이고 뭐 a가 뭐 마이너스 1,3이다.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m만 내가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m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을 수 있어. find m. m을 찾아주면 다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접점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접점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럼 역시 이 접선이 누구를 지나? a,b를 지나니까 y 자리에다 b를 집어넣고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y1 몰라, b 알아, p 알아, a 알아, x1 몰라. x1 y1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관계식 하나 어디서 가져온다? 얘가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y1 제곱은 4px1을 이용해서 y1과 x1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x1 y1에 찾아. 그럼 접점좌표를 찾으니까 접점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하겠어? 얘가 편할 거예요. 왜? 연립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m에 대한 방정식 한번 푸는 게 편하거든. 얘가 좀더 계산이 편할 겁니다. 그럼 얘는 별로 쓸모가 없나요? 아니요. 얘는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 접점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접점좌표를 물어보는 상황이라면 얘가 조금 더 미세하게 계산이 좀 편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럼 얘는 접선을 조금 더 빨리 구하는

어떤 경향이 있죠. 왜? 얘 접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이용하면 이걸 가지고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포물선이랑 다시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접점 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잠시 후에 얘기하지만 포물선의 경우는 접선만 알았을 때 접점 좌표를 좀 빠르게 구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접선이 구할 때좀 유리하다, 접점을 구할 때 좀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뒤에 얘기하는 타원과 쌍곡선, 이차곡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잠시 후 얘기할 포물선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은 접점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간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우리는 박계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기본 공식들을 가지고 기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몇 가지 포물선에서 좀 기하적인 특징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이야기. 포물선이 요렇게 자 X축 그리고 Y축이 있어요. 접선이 포물선을 샤샤샤샤샤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초점을 요렇게 F를 잡아주고요. 여기서 어떤 점에서 내가 적절하게 접선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럼 이 접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접선을 내가 X절편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접선의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접점에, 이 접점의 X좌표, Y좌표, X1, Y1이라고 불러서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1, Y1이라고 불러줬을 때요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EP의 X 플러스 X1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Y를 0 집어넣게 되면은 X값이 마이너스 X1이거든.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에요. 얘를 뭘로 쓸까? 얘로 쓸까? 기억해 둬야 될거 하나. 이 접점의 X좌표랑 접선의 X절편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 기억할 만한 내용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Y절편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죠. Y절편은 Y1분의 EPX1이에요. 근데 Y1제곱이 4PX1이기 때문에 EPX1은 2분의 Y1제곱이거든. 그럼 2분의 1 Y1제곱 나누기 Y1은 약분해버리면 2분의 1의 Y1이 나와. 여기에 Y절편은 이 접점의 y좌표의 절반, 2분의 y1이 돼요. 요 값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x절편과 y절편이 나오기 때문에 접점 x좌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 접점의 y좌표는 여기다 두배 내준 거로 조금 빠릿하게 내가 계산할 수가 있다더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차곡선의 접선, 포물선의 접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이에요. 포물선 위의 점을 초점이랑 이어봤어요. 그러면 포물선이니까 내가 준선도 그려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준선을 이렇게 이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포물선의 정의에서 너랑 너랑 길이가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포물선의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거든요. Y제곱은 4px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X는 마이너스 P니까 여기 X좌표는 X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1에서 마이너스 P를 빼주면은 X1 더하기 P가 돼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F의 X좌표가 P라며? 그럼 여기서 F에서 요 X절편까지 여기를 요렇게 이어보면 P에서 마이너스 X1을 빼주게 되면 얘도 X1 플러스 P가 돼요. 얼마? 너랑 길이가 같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너랑 평행하네? 그럼 요 사각형에 대해서 얘네 둘이 평행한데 길이가 같아. 우린 이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너랑 같아. 그럼 이웃한 면까지 같으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름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이 사각형이 마름모가 나온다라는 것을 눈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담아 두세요. 눈에다가 쑥 집어넣어. 그러고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x1 플러스 x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같다. 얘가 중점이거든, 대각선에. 그럼 얘네를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 직각으로 만나면서 2등분, 여기서 2등분.

이렇게 되는 그림을 눈에 담아두세요. 요거는 좀 기억 꼭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거든요. 특히 요 녀석에 잡혀, 이 녀석에 잡혀, 절대값이 갖고 부합한대다. 요 녀석에 잡혀, 요 녀석에 Y 잡혀, 얘의 두 배가 얘가 된다.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름모 수직이 되고 얘네가 2등분이 되고 요런 것들 우리가 활용하면은 얘를 가지고 막 직선의 방정식을 막 힘들게 영차, 명영차 막 이렇게 구할 때 그냥 끄적끄적대고 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얘는. 그렇다면은 기하적 특징 두 번째로는 빛반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포물선에 접선이 있어요. 자, 근데 포물선의 초점에서 포물선 위에 점에다가 이렇게 빛을 레이저를 삥 쏴요. 이게 만약에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여기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무조건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빛을 쏴도 이렇게, 이렇게 빛을 쏴도 이렇게. 이런 게 수능에 나오진 않죠. 자, 포물선의 특징, 얘를 빛을 쏘면 어디로 반사, 이런 게 수능에 나오진 않겠죠. 그럼 뭘 기억하자는, 뭘 봐두자라는 거면은 여기서 포물선 모양의 거울에 내가 곡선 모양의 거울에 빛을 쐈을 때그 반사되는 원리는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이 접선 모양의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동일하대요. 왜냐고요? 난 거기까진 몰라. 내가 물리 선생님이 아니잖아.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이 접선의 모양의 거울에 빛이 반사되는 것 같다. 즉, 여기서부터 요각, 요 입사각, 반사각, 얘네들이 같다라는 것을 눈에 담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랑 얘랑 평행하죠? 너랑 너랑 같아요. 그럼 너네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너랑 너랑 길이가 같지? 그게 아까 그림에서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것과 동일한 느낌의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 그림을 눈에 담아두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너랑 너랑 같으니까 너의 각이랑 너의 각도 같겠구나. 요 정도 그림까지는 우리가 눈에 담아둘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제 은근히 종종 등장하는 친구인데 X축, Y축. 포물선이 요래 있어요. 포물선이 요래 있어요. 포물선에 너무 좀 위아래가 비대칭이 됐다. 좀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그죠? 자, 요렇게 포물선이 있어요. 여기에 초점 F가 있어요. 초점, 아니,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려. 접선 두 개를 그렸는데 그 접선 두 개가 수직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게 준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즉, 준선 위의 점에서 내가 접선 두 개를 그려주게 되면은 그 접선 두 개는 언제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접선 두 개는 언제나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아마 얘를 대놓고 물어볼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다만,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점이 하필은 준선이야? 너네들이 직각이라는 걸좀 빨리 캐치를 해보자. 캐치를 해보자.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좀뭐 기억해줄 만하지만, 막 이것까지는 막 그렇게 막 꼭, 꼭 엄청나게 외우라기보다는 한번 정도 보고서 느낌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 접점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얘네들을 이으면 언제나 초점을 지나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은 중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죠? 너도 같아요. 그럼 뭐도 그릴 수 있어? 원도 그릴 수 있어. 요런 상황의 그림이 종종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여기 둘을 이은 중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원, 이런 느낌의 그림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을 뭐 이렇게 막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자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는 아, 요런 그림의 상황도 있구나. 한 번, 두 번, 아마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공부했다라면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한세 번쯤 얘기하면은 여기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진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얘는 좀꼭좀 외우셔야 돼요. 이첫 번째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얘를 알고 모르고 했다.

따라서 계산의 그 어떤 그 단계가 많이 차이가 나요. 얘는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 접선 얘기를 해보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접선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접선이 아닌 정의를 이용한 1강, 2강, 3강의 문제들보다 더 쉬워요. 할게 너무나 빤히 정해져 있거든. 공식 쓰면 되지.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어요. Y제곱은 4X예요. 그럼 여기서 얘 X좌표가 일단 1이라는 게 금방 등장을 하죠. 그럼 위에 한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기하적인 성질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라고 하는 포물선 밖의 점에서 그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기울기를 보니까 기울기를 Y는 MX 플러스 M분의 P라고 써놓고 이것의 X좌표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어서 M값을 찾아주고 접선을 찾아주고 그렇게 막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접점의 X좌표는 쟤랑 절대값이 같고 부었다 타고 반대라고 플러스 2야. 바로 나와버리는 거죠. P X좌표가 2라는 걸 알았어. 그럼 2 대입하면 Y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루트 씌워주면 2루트 2. P의 좌표가 금방 등장을 해요. 그럼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굳이 접선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누구? PFO 요만큼의 각에 대한 내가 코사인 값을 물어봤어. 그럼 너가 세타면은 너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는데 너가 길이가 얼마야? 1이야. 너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 너의 길이가 얼마야? 3이야. 그러면 게임 오버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야?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요. 끝났죠. 끄적끄적대니까 끝났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너랑 너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계산의 난이도는 많이 달라진다고요. 꼭좀 기억을 해두자. 포물선에서 정말 꼭 기억해두고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그쵸?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13번으로 넘어갑니다. 13번 넘어가면은요.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서 접선을 내가 L이라고 불러줬어요. L. 직선 X는 마이너스 6이 만나는 점 여기를 B라고 불러줬고요. L의 수직인 직선이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이 X는 마이너스 6과 맞는 점을 C라고 불렀을 때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불러준 상태에서 AB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고민할 게 없죠. 2차 곡선, 포물선의 방정식을 알려준 상태에서 기울기를 언급을 했어. 그럼 우리는 고민할 거 없이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y는 뭐라고? mx 2분의 1의 x 플러스 m분의 p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X, 이 접점, A의 좌표를 알아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는 뭐니? 마이너스 6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어요. 그럼 내가 A의 좌표를 알아야 이 직선을 구하든지 말든지 막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A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너랑 너를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 통해서 접점의 좌표를 찾느냐? 아니. 여기에 뭐만 찾으면 돼? X좌표만 찾으면 돼. Y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 접점의 X좌표는 뭐예요? 4예요. A의 X좌표가 4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X좌표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Y좌표는 뭐가 된다? Y좌표도 4가 된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라는 점의 좌표가 4,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또 ABC의 좌표를 구하라고 해서 C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요 직선의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네.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X좌표가 4고, Y좌표가 4인 점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플러스 4는 12가 된다. 거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6, 2, 12.
플러스 12, 24. C의 Y좌표는 24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25가 되고, 요만큼의 높이는 4와 마이너스 6의 차인 10이 돼서 125가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낼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굳이 얘가 필요하냐 이거죠. 왜요?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이 삼각형의 넓이였던 건데, 지금 너의 x좌표를 알아낸 상황이면, 굳이 y좌표를 찾아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울기를 내가 알잖아. 얼마라고? 2분의 1이라며. 그럼 얘가 2대1로 증가하는 거니까, 너가 2대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우리 이미 얼마를 알았어? 10을 알았어. 얘를 가지고. 그럼 얘가 2대1이니까 얘는 뭐야?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 수직이니까 얘가 1대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0의 두 배인 20이 되는 거야. 그럼 25, 10이 그냥 나오잖아. 뭐하러 이런 과정을 거치냐 이거죠. 기울기를 알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좀 현명하고 정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기울기를 아는데 굳이. 그쵸? 기울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냥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었는데, 내가 넓이를 구하려면 A의 좌표가 필요하다 라고 꽂혀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Y는 y1분의 2에 x 플러스 x1이 접선이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1을 뭐라고? 4라고 찾아주고 그 y1을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x1을 4라고 찾아주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시험에서 접한다고 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기울기가 2분의 1때 2분의 1 기울기 2분의 1이야? 기울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지라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다만, 만약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중간에 막히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했을 때,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 볼수 있다. 라는 것 정도 13번 문제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해 놓고, 포물선 Y제곱은 4X를 줬고요. 두점 P, A, 2루트 A. a, 마이너스 2루트 a가 있어요. x축 예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포물선과 두 점에서만 만난다. 포물선이 있고 원이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 다른 데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근데 교육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배우는 수학,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곡선과 곡선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의 정의를 엄밀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부연 설명을 이렇게 다쓸 겁니다. 접선과 접선이 일치한다. 이 접선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명확하게 문제에서 써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엄밀하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라는 건 사실 교육과정에서 배운 적은 없다. 근데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장이 등장하겠구나. 그럼 접선과 접선 일체, 그럼 원에 대해서 이 접선과 포물선에 대해서 이 점에서 접선 일치한다? 원에서의 접선이니까 일단 직각부터 그려놓고 출발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O, Q, A, P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A라는 점이 2A, 0예요. P라는 점은 A, 2 루트 A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P라는 지점이 X좌표가 얘의 X좌표의 절반이야. 그럼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2등분 된다는 얘기야. Q도 마찬가지죠. 그럼 OA의 수직 2등분 선상에 있어? 너랑 같아. 그리고 이 원도 그렇고, 이 포물선도 그렇고, X축에 대하여 위아래 대칭이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대칭이 될 거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OQAP는 마름모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마름모가 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에다가 네 배려 주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너의 길이가 A이고 너의 길이가 2루트 A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네 배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의 제곱, A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 플러스 4A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플러스 4A가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한 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해서 A 제곱 플러스 4A는 A 곱하기 3A가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얘가 3배 A제곱이니까 이항시키면 2A 제곱, 나눠버리게 되면은 2A는 A의 제곱, A가 양수니까 사라지게 되겠죠? A의 값이 2가 된다라고 A를 찾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얘기를 할래요. 그리고 얘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이 보이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을 떠올렸던 거죠. 그래서 얘의 기울기는 접선의 방정식이 y1y는 두 배의 p. 이 초점에 지금 x좌표가 얼마야? 1이니까 2p. 2 곱하기 x 플러스 x1.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루트 a분의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PA라는 녀석의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 2A에서 A를 빼주면은 A 분의 0에서 2 루트 A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A가 기울기일 거예요. 요 기울기와 요 녀석의 기울기를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A를 약분해서 뾰로롱 사라져버리고 A 곱해주고 마이너스 곱해주게 되면은 A의 값이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A의 값을 2를 찾았다라면 게임 오버입니다. 너는 4 곱하기 루트 속에다가 A 제곱에다가 플러스 4배 A는 8을 곱해 더해주게 되면은 너라는 녀석은 2루트 3이니까 8루트 3이 정답이 되겠지롱. 됐죠? 해서 14번 문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세팅해놓고 A를 찾아야 되겠다. 뭘 얘기할까? 접선이 일치한다. 직각을 이용해서 기하적인 요소를 사용하든 아니면 도형의 반영을 세워서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을 사용하든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14번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뭔가 그 의학서적에서 보는 이렇게 안구 그림 같은 느낌인. 헛된 소리 하지 말고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이요.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의 접선과 포물선 Y제곱은 AX 위에 2사분면에 있는 점 Q에서의 접선이 모두 A 0에서 만난다. 해놓고 그림이 없네? 그림이 없으면 내가 그려야 되겠지. 그려보자고요. 자, 포물선 y제곱은 16x. y제곱 조금 그림을 조금만 더 아래쪽에다가 x축을 그려볼게. 한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x축. 그 다음에 요런 정도의 느낌으로 y축. 근데 y제곱은 16x를 먼저 한 요런 느낌으로 내가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y제곱은 ax인데 a가 음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게요. 근데 여기 위에 1사분면에 P에서의 접선과 여기 2사분면에 있는 Q에서 접선이 0,2라는 지점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요렇게 그려주면, 얘기했죠. 우리가 포물선의 그 접선의 어떤 기하적인 성질, 그런 어떤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 한다면은, 아이고, 지금 내가 너의 접선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 기울기를 뭐, m1이라고 둘까? 뭐, y는 m1x 플러스 m1분의, 여기에 p의 값은 4잖아요. 그쵸? 근데 이 녀석의 y절편이 2니까, 너가 2가 돼야 되는구나. m1은 2가 되구나. 이런 식으로 힘들게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접선을 찾고 막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얘가 지금, 0,2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접선의 y절편이 둘다 2라는 거예요. 접선의 y절편은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 2니까 이 접점의 y좌표는 4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 접점의 y좌표의 절반이 2니까 너의 접점의 y좌표도 뭐가 된다? 4가 된다. 즉, 한 방에 이 둘의 y좌표가 4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x좌표는 y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 4, 16이죠? x좌표는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y좌표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녀석의 x좌표는 a분의 1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두 직선이 누구랑 x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를 했대. 요

지점이 바로 우리는 A라고 불러주었고, 이 직선 L, 요 녀석이 X축과 맞는 점을 B라고 불러주고, 요 직선 M, 요 녀석이 X축과 맞는 점을 C라고 불러줬을 때 ABC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여기서 A의 Y좌표가 2라는 걸 아니까 요만큼의 길이만 알면 되고, 접선의 X절편만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 접선에만 역시 구해서 X절편 아니라고 그랬죠? 접점 X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B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녀석의 X좌표는 마이너스 1분의 16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3분의 7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6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A분의 16을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A분의 16은 1에서 3분의 7을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인가요? 네! A, 4, 4.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정답 등장!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기했던 것처럼 얘의 두 배가 여기 Y좌표다. 접점이 Y좌표다. 그 다음 얘의 두 배가 접점이 Y좌표다. Y좌표가 일치하고 아는 값이구나. 그럼 얘네들 대표해서 X좌표를 구하고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너의 X좌표 알면 절대값 갖고 부호반대로. 너의 절대값 갖고 부호반대로.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계산 이게 다잖아요. 예. 끄적끄적 되다가 끝나는 거죠. 그쵸? 정말 유용하게 써먹는다. 기억해둬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15번 문제 봤습니다. 정말 유용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 자꾸 하고 있어요. 16번 문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4X예요. 그 Y제곱은 4X 위에 있는 14분면에는 점 A에서의 접선일 접선 얘기를 했어요. X축과 만나고요. 직선 AF가 포물선과 만난 점을 또 다른 점을 C라고 불러주고요. AC랑 BC를 이어봤더니 직각으로, 직각, 오케이. 그 상태에서 AF랑 FC랑 CF랑 곱했더니, 더한 게 아니고 곱했어요. 그거 2 더하기 2루트이래요. ABC의 넓이를 S, 선분 BC의 길이를 K라고 했을 때 S랑 K를 곱해주세요. AF랑 CF랑 곱한 게2 플러스 2루트예요. AF 곱하기 CF를 한 녀석이 2 플러스 2루트이에요.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방법. 지금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보이죠? 그리고 AF랑 FC의 길이를 곱한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너의 길이 1강에서 얘기했던 거죠. 너의 길이를 L1이라고 두고 너의 길이를 L2라고 둔다면은 L1과 L2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거 더하기 이거는 P분의 1. P가 1이잖아요. 1분의 1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L1, L2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L1, L2를 더해준 녀석은 L1과 L2를 곱해준 녀석 것 같고, 지금 AF랑 FC가 L1과 L2니까 곱해준 녀석은 더한 녀석과 같아서 2 플러스 2루트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L1, L2를 더한 거와 곱한 거가 이거가 되는 거니까 L1, L2는 T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2 플러스 2루트 2의 t에다가 두 근의 곱이 2 플러스 2루트 2는 제로가 되는 방정식의 두 근이 L1, L2입니다. 합과 곱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이거 반사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느냐? 그냥은 될까 안 될까 복잡해 보이는데 루트 2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녀석을 내가 루트 2로 묶어봤어. 루트 2로 묶어봤더니 루트 2 플러스 2야. 어라? 얘랑 얘를 더하면 2 플러스 2루트 2네? 그럼 여기서 얘는 t 마이너스 루트 2와 t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나눠져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큰 녀석,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를 L1이라고 하는 녀석을 2 플러스 루트 2와 L2라는 녀석을 루트 2로 쪼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찾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어?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여기가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 그쵸?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준선을

조금만 더 지약을 해볼까? 준선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너의 길이가 L2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봐야 되겠죠. 너의 길이가 L1이라는 것을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BC의 길이를 원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BC의 길이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서 지금 F라는 녀석이 뭐야? 1,0야. 그럼 여기서 F라는 녀석이 1,0면은 여기서 BC라고 하는 녀석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L2는 아니까. 그럼 여기 길이는 뭔가 했더니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 이렇게 마름모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BF의 길이가 L1의 길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BC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의 제곱? L1 제곱에서 L2 제곱을 빼줘. 그럼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주게 되면 4 플러스 6. 아, 4 플러스니까 6 플러스 4루트 2에서 요거 제곱인 2를 빼줘. 그럼 얘는 4 플러스 4루트 2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BC를 뭐라고 표현했어? K라고 표현을 했어. 얘가 바로 뭐야? K의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K는 여기다 루트를 한번더 씌워야 되거든?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루트 속에 요렇게 루트,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걸 계산 어떻게 깔끔하냐 이런 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안 다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를 다이렉트로 쓰는 거는 아마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지 않을 거고 K제곱을 그대로 갖다 쓸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ABC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K잖아. 그 다음에 높이는 뭐야? L1 더하기 L2거든. L1 더하기 L2는 내가 안단 말이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지? 그럼 2를 약분해버리게 되면 너는 K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지? S가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버려요. 그럼 문제에서 최종 원하는 건 누구야? S랑 K를 곱했거든. 그럼 S 곱하기 K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가 K를 추가시켜주는 거니까 K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거든요. K의 제곱 얘를 써먹자. 그럼 너를 뭘로? 4로 묶어주게 되면은 1 플러스 루트 2. 얘가 얘인데 여기에 뒤가 하나 더 붙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너는 4에다가 요거 제곱해서 1 더하기 2는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죠? 전개한 12 플러스 8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라고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포물선 위 초점, 거기를 지나는 직선, 그게 포물선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에 대한 언급을 했으니 합도 구할 수가 있겠고 합과 곱을 알면은 근외공 2차 방정식을 세팅해서 각각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한 거죠. 구해놓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차근차근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마름모를 떠올렸던 것뿐이에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 보자. 이번에는 저 길이가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 문제니까, 접선다는 얘기니까, 뭔가 이제 좀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접선을 그렸으니까 좌표를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접선의 접점 x1, y1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x1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x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AF랑 CF랑 길이의 곱에 대한 얘기를 문제에서 언급을 했거든. 그럼 AF랑 CF를 길이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준선을 그려보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AF는 일단 AA' 요만큼의 길이랑 같다. 근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같은데 여기가 x1이니까 이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x1에다가 1을 더한 거거든. 그래서 AF는 x1 더하기 1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CF야. CF인데 CF는 여기서 요렇게 되거든. 근데 요 길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x1으로 세팅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X2로 세팅.

0: 설명을 하자니 여기는 뭐 접선도 아니고 새로 그은 것들을 뭐 이렇게 응? 접선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야, 그럼 내가 시트를 잡는 게 과연 현명할까? 문자를 늘리는 게 현명할까? 여기서 기하적인 요소를 찾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가 같잖니? 직각이고 직각이잖니? 각이 같잖니?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직각의 빗변의 한각 RHA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여기서 CF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거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은 얘가 1콤마 주니까 X1에서 1을 빼준 거다. X1에서 1을 빼준 게 CF의 길입니다. 요걸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AF랑 CF를 곱해준 것이 2 플러스 2루트2라고 얘기를 했으니 X1 제곱 마이너스 1이 2 플러스 2루트2라고 얘기를 했으니 X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3 플러스 2루트2라는 것이 일단 나와버렸어요. X1의 제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1은 루트 속에 3 플러스 2루트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루트 속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런 것들을 푸는 걸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어. 그럼 굳이 얘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X1 제곱의 덩어리 그대로 일단 둬. 일단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누구? BC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내가 BF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 아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 요 녀석 같은 두 삼각형 합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랑 너의 길이도 같단 말이지. 그럼 BC의 길이는 누구랑 같아? 저 A 여기 A의 Y좌표 Y1과 같아요. 근데 Y1 제곱이 4X1을 만족하니까 Y1이라는 녀석은 2 루트 X1이거든. 왜? X1의 제곱을 하니까 X1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리고 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고 너의 길이가 너의 길이랑 같겠죠. 너 같고 너 같으니까. 그럼 결국 ABC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도 같아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왜 X1, X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X1. 여기는 Y1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거든. 그럼 S라고 하는 녀석은 K, BC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넓이라고 한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2x1, 그리고 높이 y1을 곱해주어서 x1 곱하기 y1이죠. 근데 x1, y1을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어? 2루트 x1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2x1 루트 x1이 되겠지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S 곱하기 K가 되는 것이고 너랑 너를 곱해주게 되면 이두개 만나서 4 X1 하나, 루트 X1, 루트 X 만나서 X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너는 4에다가 X1의 제곱인 3 플러스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너는 4, 3, 12에다가 8 루트 2가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왔죠? 계산은 얘가 좀더 간단했어요. 계산은 얘가 좀더 간단했었는데 이런 삼각형을 만들어서 떠올리는 둘이 합동이라는 과정을 떠올리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접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접점의 좌표가 필요해. 접점의 좌표를 세팅하고 나서 내가 할수 있는 조건들을 정리를 해 봤던 거죠. 그럼 X1의 제곱이라는 값을 아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녀석들을 내가 최대한 X1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과정에서 합동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길이들을 찾아내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계산 자체는 두 번째, 요두 번째 풀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풀이가 좀더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 아이디어는 쉽지 않았다. 그 발상, 아이디어 발상은 첫 번째 게좀더 자연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았죠? 잘 복습해 보고 여러분 걸로 가져가길 바라요.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타운에 접수 나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김 유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따뜻해져서 주변에 축제도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중간고사도 딱 끝났고 이제 막 뭐 수련회, 뭐 학교 행사 굉장히 많아질 시즌이 되었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잡고 중심 잘 잡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내년에 충분히 만개할 수 있습니다. 밝게 빛날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회 실전 모의고사 함께 1번부터 풀어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지금 물집과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학생 A, B, C가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각각 기준선 Q, P를 동시에 지난 입자 XY가 각각 등속도 운동하여 기준선 R을 동시에 지난다. XY의 물집과 파장은 각각 3, 람다 0, 2, 람다 0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선생님이 딱 봐야 될 포인트는 동시에 지나서 동시에 지난다 라는 포인트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X는 Q에서 R까지 이동을 하고 Y는 P에서 R까지 이동을 할 때 같은 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Q와 R 사이 그리고 P와 R 사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 제시되어 있고 시간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결국 입자 X 그리고 Y의 속도를 너희가 구해봐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에 물질파의 파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파의 파장은 이 입자의 운동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속도 비교하고 XY의 질량까지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ABC의 대화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옆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입자 X, 입자 Y에 대해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처음에 물질파의 파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 분의 프랑크 상수 H로 주어져서 파장이 3람다 0, 2람다 0로 주어져서 선생님은 역수로 그대로 쓸 거예요. 물질파가 아니지 얘들아. 운동량을 각각 2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속도를 선생님이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시간이 같은 시간만큼 걸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속도의 비는 각각 XY 입자의 이동거리의 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X의 이동거리 4L 그리고 Y의 이동거리 9L이니까 실제 이동거리의 비는 4대 9, 속도의 비도 표기한 것처럼 4대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량의 비를 구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물체의 질량에 속도를 곱한 값이 운동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다 써본다면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2라고 하는 이 값이 이 둘의 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써낸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위에 계속 표기를 어떻게 해왔어 지금까지? 문자 다 생략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의 비로 표현했으니까 이 값 역시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3, 그리고 2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구분 지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C가 운동에너지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운동에너지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너지라고 하는가 말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2분의 1의 mv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em분의 p의 제곱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em분의 p의 제곱으로 구하려고 할 때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분 모에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질량 2분의 1을 지우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숫자 그리고 이 운동량의 숫자를 이용해서 구한다면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8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 Y의 운동에너지의 크기는 2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 모두 비교를 해봤다면 학생 A, B, C가 한 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A, 운동량의 크기는 X가 Y의 2분의 3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운동량의 크기는, 자, 여기에 2분의 3배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3배를 곱하면 같은 값이 나오지가 않죠. 몇 배를 곱해야 돼, 얘들아? 3분의 2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 학생 A가 한 말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 B가 하는 얘기 보도록 할게요. 질량은 X가 Y의 2분의 3배다라고 하는데 이 빨간색 숫자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고 하는 이 값에 2분의 3을 곱하면 앞에는 3이라고 하는 빨간색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 B가 한 얘기는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C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X가 Y의 9분의 4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곱해? 27분의 8을 곱해야 앞에 있는 X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나와서 학생 C가 한 말도 오답으로 체크하면 결국 학생 B가 한 말만 정답인 2번이 정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가장 처음에 물질파의 파장이 운동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숫자 쓰고 시작하는 것 반드시 연습하고 2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가와 나의 핵반응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가와 나의 주어진 이 핵의 입자의 질량을 지금 이 표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는 이 가와 나의 핵 반응식에서 X가 어떤 핵인지, 원자 핵인지, Y가 어떤 원자 핵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냐? 바로 질량수 보존. 그리고 하나 더, 전하량 보존.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질량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에 질량수의 합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하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전, 그리고 반응 후의 전하량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X의 지금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하단의 수를 A, 그리고 질량수에 해당하는 수를 B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에도 동일하게 A, B 이렇게 써지겠죠? 자, 그 상황에서 Y 역시 동일하게 표현한다면, 자,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전하량 X, 그리고 질량수 Y,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이용해서 바로 A, B, X, Y 구해보도록 할게요. 나부터 이용해볼게요. 반응 전에 지금 질량수는 1 플러스 B라고 볼수 있죠.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그대로 반응 후에 질량수 3이 돼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B는 2라고 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1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값은 2라고 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 이용하면 A라고 하는 값은 1이라고 구해낼 수 있죠. 그럼 이 결과에 의해서 X라고 하는 지금 원자 핵은 원자 번호 1, 그리고 질량수가 2가 2에 해당하는 중수소라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수소에 해당하는 입자의 질량은 어디에 있어야 되더라? 질량수가 2, 그리고 양성자 수가 1에 해당하는 M3가 바로 X 혹은 중수소 원자핵의 질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했다면 이제는 가를 이용해서 XY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쓰고 가겠습니다. 자, 구해볼게요. 2 플러스 Y라고 하는 이 값은 4 플러스 1이다라고 할수 있고 1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은 2 플러스 0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Y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대로 3. X는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가 1이기 때문에 이 Y 역시 수소 원자 핵인데 질량수가 3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중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Y에 해당하는 이 입자의 질량은 뭐다? 바로 M4에 해당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모두 찾아냈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 이러한 핵반응식이 나왔을 때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구한 것처럼 질량수 보존 그리고 전하량 보존을 이용해서 숫자를 모두 채울 수 있니?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렇게 질량수라고 하는 핵을 구성하는 입자는 보존이 되는데 질량은 보존될까? 아니요라고 했잖아. 자, 그것과 관계가 있는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질량 결손, 그건 뭘까, 얘들아? 자,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총 질량이 줄어든다란 얘기야. 근데 그게 원치 않았단 얘기야. 오, 만약에 내가 입자라면?
자, 그래서 질량을 잃음으로써 무언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생한 에너지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 결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E1, E2를 제시했거나, 발생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니까, 혹은 E1의 E2의 값을 질량 결손으로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보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역 보기부터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기역 M3 플러스 M4라고 하는 이 질량의 값이 M1 그리고 M6의 합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M3, M4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M3 앞에서 구한 것처럼 X라고 하는 입자의 질량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질량이니까 MX라고 쓸게요. X의 질량. 자, 그리고 M4라고 하는 것은 Y의 질량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럼 X와 Y의 질량을 나타낸 것을 보니까 누구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바로 가의 핵반응식과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반응 전에 총 질량이 이 값이란 얘기야. 자, 이 값과 무엇을 비교한다? 반응 후에 총 질량을 비교했을 때 반응 전에 총 질량에 해당되는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기역 보기이다라고 얘기하면 찾아봐야 되겠죠. 그대로 볼게요. 자, 사카의 헬륨 원자핵에 해당하는 지금 원 입자의 질량이 M6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M6가 되겠죠. 총 질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얘들아. 왜? 이번에 중성자도 나왔잖아. 자, 그럼 반응 후에 총 질량은 M6 플러스 M1에 해당하는 누구? 중성자의 질량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둘의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반응 전에 총 질량이 반응 후에 총 질량에 해당하는 값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서 기역 보기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기 볼게요. 니은 E2는 M2 플러스 M3에서 M5를 뺀 값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M2 보도록 하겠습니다. M2 이 값이죠. 질량수 1, 양성자 수 1에 해당하는 바로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에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의 질량, 그리고 X의 질량에 해당하는 M3가 결국에 반응 전에 질량이 될 것이고, 이 반응 전에 질량에서 질량수 3에 해당하는 헬륨의 질량에 해당하는 M5를 뺀이 값이 누구? 발생한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니은, 맞는 말이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중성자 수는 X와 지금 질량수 3의 헬륨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중성자 수라고 하는 이 값과 양성자 수를 더한 값이 우리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이 질량수 3의 헬륨에 갖고 있는 중성자의 개수는 3-2가 돼서 1개이다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X 역시 위로 올라가서 본다면 바로 이거였지, 얘들아. 자, 그러면 질량수 2에서 원자 번호, 양성자 수 1을 뺀 값이 역시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X의 중성자 수, 그리고 질량수 3의 헬륨의 중성자 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항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고 이 문항을 맞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출제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빠르게 습득하시고 다음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항은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기파 한 글자로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이라는 것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 광속 시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빛의 속력은 바로 진동수와 파장의 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플랑크 상수와 진동수의 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동수라고 하는 물리량이 커진다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고 기역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역. 기역의 영역에서 빨간색 빛은 보라색 빛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합니다. 자, 기역이 어떤 빛이야, 얘들아? 가시광선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어렵다면 빨주노초 파란보,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끝에 있는 빛이 빨간색 혹은 보라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빨간색 한자로 뭐 얘들아? 적이야. 그리고 보라색은 자야. 자주색 할때 자. 자, 그럼 이 빨간색의 바깥에 있는 것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외선은 아무리 내 손에 쪼여줘도 타지 않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이라고 하는 빛은 내 손에 비추어주면 바로 새카맣게 태웁니다. 그만큼 자외선은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에너지가 큰 빛은 진동수가 큰 빛이기 때문에 파장은 선생님이 반대로 표현한다면 작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의 파장 혹은 진동수의 비교가 어렵다면 적외선과 자외선을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얘들아? 보라색이 진동수가 큰 빛이고 파장이 짧은 빛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우, 맞죠, 얘들아? 자,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보도록 할게요. 진공의 소속력은 니은, 라디오파, 그리고 디귿이 같다라고 합니다. 자, 진공의 소속력은 사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같다라고 가장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진동수는 기역이 디귿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자, 진동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진동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시광선이 이셋 중에 가장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파, 그리고 라디오파 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 가시광선, 그리고 디귿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에 해당되는 것이 니은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기역이 디귿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크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은 사실 시간을 굉장히 줄여야 하는 문항이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른 분류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것이고, 파장에 따라서 분류한 그 전자기파를 어디서 쓰는지까지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 체크하고, 공부하시고 우리 그대로 4번 문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답 3번 기역,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면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의 일부 나와 있을 것이고 가그림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에서 방출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의 계열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PQR이라고 하는 것은 파생 계열, 그리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스펙트럼 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자체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 간격이 갖고 있는 의미, 이 N1, N2, N3, N4 이 사이에 간격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수평선을 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자, 옆에 우리가 익숙한 수평선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 양자수가 1일 때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되더라? 양자수가 2일 때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에너지 준위의 간격은 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이번에 양자수가 3일 때의 에너지 준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수 4, 양자수가 5일 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지금 가의 그림에서 ABCD의 전자의 전위를 그대로 선생님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3에서 1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3에서 2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5에서 양자수가 어디지, 얘들아? 5에서 2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5에서 3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이 전자가 전이할 때 선생님이 표기한 이 화살표의 길이는 바로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화살표의 길이가 가장 큰 A가 에너지가 가장 크고, 자, 그리고 C, 그리고 B, D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굉장히 길게 그렸는데 사실 이 간격이 여기 3과 2 사이의 간격보다 좁기 때문에 화살표의 간격이 더 좁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헷갈리지 않게 좀더 내려서 그려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에너지가 AC, BD 순이었다는 얘기는 진동수 역시 AC, BD 순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A가 가장 짧고, 그리고 C, B, D 순으로 점점 길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화살표의 길이가 곧 에너지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 전체의 길이는 B와 D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 C의 에너지의 크기는 B의 에너지의 크기, 그리고 D의 에너지의 크기의 합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에 대한 얘기고 옆에 그림으로 가서 나에 대한 얘기 함께도 보도록 할게요. 자, PQR을 보기 전에 아래 보면은 파장의 길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는 선생님 쪽으로 올수록 길어진다라는 걸볼수 있고 반대편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이 말은 진동수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PQR 중에 진동수의 크기,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큰 빛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라이먼 계열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발머 계열. 자, 그리고 마지막 R이 파생 계열의 지금 빛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역니은 디귿이 파장이 가장 긴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기역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이라고 하는 빛은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전이하는 경우냐? 바로 2에서 전자가 1번으로 양자수 1로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할수 있어요. 니은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3에서 양자수가 2인 곳으로 전자가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양자수가 4에서 양자수가 2인 경우로 전이하는 경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한다면 이 A, B, C, D 중에서 기역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 바로 B. 양자수 3에서 양자수 2인 경우로 전이하는 경우. 자, 그래서 결국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B이다라고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이제 기억 안죠?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피에서 방출된 빛은 살균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라이먼 계열의 빛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외선 영역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번은 맞는 얘기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발머 계열이 어떤 빛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파생 계열의 빛은 적외선 영역의 빛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정답 체크하고 각 영역이 어디에 해당하는 빛인지도 써놓고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Q는 발머 계열이다라고 하는데 위에 표기한 것처럼 발머 계열이 맞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니은은 B에서 방출된 빛이 빛에 의한 스펙트럼이다라고 하는데 니은은 B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역시 맞는다. 정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디귿. 선생님 말이 자꾸 꼬이네요. 4번 보도록 할게요. 광장계 에너지는 기역에서가 디귿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지웠는데 선생님과 멀어지는 칠판의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이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과 멀어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역에서가 디귿에서보다 광장계의 에너지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전에서 계속 정답이다, 정답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 문항은 가와 나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C에서 방출된 광장 한 개의 에너지와 D에서 방출된 광장 한 개의 에너지의 차는 B에서 방출된 광장 한 개의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각 각각의 경우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ED 그리고 EC였나요? 쭉, 선생님 가장 처음 EC부터 써야 되죠.

EC, ED, 그리고 EB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에 이 관계를 써놓은 이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 C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D에서 방출된 광자 한 개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써놨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이 D를 좌변으로 이항시킨다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이게 성립한다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D근 역시 맞는 얘기라고 볼수 있어서 이 문항의 옳지 않은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4번 체크하시고 이제 5번 문항 한장 넘어가서 자성체와 관계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체 A 그리고 자성체 B가 지금 강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외부의 자기장에 노출시킨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볼게요. 누가 누군지. 자, S 극이 지금 이 아래쪽에 제시된 걸볼수 있죠. 자, 그럼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기한 이 노란색 외부 자기장과 자성체 A는 나란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성체 A와 자성체 B가 강자성체 혹은 반자성체라고 했을 때 나란하게 정렬되는 것은 강자성체에 해당돼서 자성체 A는 그대로 강자성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나도 가와 동일하게 이 자성체의 아랫부분에 S극을 그대로 배치해 놓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외부 자기장은 S극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노란색 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되는 자성체 B는 그대로 반자성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성체 A의 정렬을 바탕으로 극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얘기하냐? 강자성체니까 아래 자석과 붙을까, 밀어낼까? 그걸 생각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어떤 힘이 작용하지, 얘들아? 강자성체는 아래에 있는 자석과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은 S극과 가까운 이 아랫부분이 N극 역할, 위에 부분이 S극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힘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자성체 안에 배열을 이용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 자성체 안에 배열을 그대로 바깥으로 연장을 해본다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 P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기가 되겠죠. 자기력선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는 자석의 N극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표기한 것처럼 이 P부분이 자성체 A의 N극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 나도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윗방향으로 이 자성체 B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윗부분이 이번에 N극 역할, 아랫부분이 S극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자성체 A에서 이 외부 자기장에서 이 자성체 A를 빼내서 만든 것이 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에서 다로 제거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강자성체의 특징에 따라서 자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유지되어서 P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자석의 N극처럼 역할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석의 N극 역할을 하도록 유도된, 자기화된 이 P 부분을 나에서 자성체 B를 꺼내서 한번 가까이 해봤을 때 그때의 자기력선을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항의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제대로 표현된 것을 골라보기 위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쭉다 지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성체 A의 P 부분이 어떤 극이었나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극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N극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N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의 끝에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1번은 제대로 나오게 그려져 있고 2번은 들어가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선 자체가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이 P 부분이 S극이다라는 걸 뜻해서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동일하게 2번처럼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P 부분이
S극 역할을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3번 역시 정답이 될수 없고 5번 역시 같은 원리로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 하나다라고 할 텐데 아까 A는 강제성체지만 B는 반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A와 B는 가까운 쪽에 서로 같은 근 역할을 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B의 A와 가까운 부분 역시 자기력선이 나오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런데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 A에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표현되어 있고 이 나온 자기력선이 B로 들어갈 수 없게 그려진 4번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성티에 대한 문항인데 조금 신선하게 출제된 문항이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고 정답 4번 체크하고 6번 운동량 그리고 충격량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충돌하는 과정을 1, 2, 3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데 잠깐 한번 이 문항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의 1에서 3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인 물체 A가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한 후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후 B는 정지한 물체 C와 충돌한 후한 물체가 되어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와 B가 충돌할 때, 그리고 B와 C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 각각 0.5초, 그리고 0.4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몇 가지 개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V라고 쓸수 있죠.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충격량이라는 것은 RS면 충격하는 동안,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 그리고 걸린 시간의 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야, 얘들아, 사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법칙이 있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력이 존재하지만 않으면 뭐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만일 A와 B가 충돌할 때 보도록 할게요. A의 운동량이 변화했다라고 할게요. 감소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감소한 운동량만큼 누가 운동량이 증가해야 돼? B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식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얘기하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두 물체의 이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서 지금 물체 C의 질량부터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단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0.5초라고 하는 것이 물체 A와 B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0.4초라고 하는 것이 물체 B와 C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0.5초 이 사이의 속도가 변화한 이유가 바로 A와 B가 충돌해서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B가 속도가 0.4초 동안 변한 이유는 누구와 누구? B와 C가 충돌해서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C를 보기 위해서 이 B와 C가 충돌할 때를 보도록 할게요. 자, B와 C가 충돌할 때 B의 속도 변화량은 2.5V에서 V로 감소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1.5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B와 충돌한 C는 정지에 있다가 누구와 B와 함께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때 B의 속도가 V였다라고 얘기한다면 C의 속도도 V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말은 C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V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0에서 V만큼 증가한 것이니까.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3대 2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가 누구? B 대 C가. 그렇다면 질량의 B는 B 대 C가 2대 3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결국 앞에 그림에서 B의 질량이 2m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C의 질량은 3m이다라고 먼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4분의 5P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P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A가 충돌전의 속도가 4V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P라고 하는 이 값은 M의 4V에 해당하는 4M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B의 운동량, 충돌한 직후에 B의 운동량은 충돌 직후 B의 속도를 생각한다면 속도가 2.5V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2m 곱하기 2.5V는 5mv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5mv는 앞에서 p가 4mv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분의 5p라고 쓴이 기역 보기는 첫 번째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보기 보도록 할게요.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c와 충돌할 때의 3분의 5배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용해서 충격량을 구하고 충격력 곱하기 걸린 시간의 곱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와 충돌할 때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한다라고 하면은 자, 0에서 질량이 2m인 상태에서 2.5V만큼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대로 5mv라고 하는 것이 A의 충돌 후, 선생님 얘기 잘못했다. B의 충돌 후 운동량이 되겠죠. 자, 이 값을 0.5초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바로 A와 충돌할 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C와 충돌할 때 받은 평균 힘의 크기도 동일하게 구한다면 질량이 2m. 자, 그리고 속도가 1.5V만큼 변했으니까 결국 이 값은 R에 쓰면 3MV가 됩니다. 자, 그런데 3MV라고 하는 이 충격량이 0.4초 동안 지금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3MV 나누기 0.4초를 한 값이 C와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에 몇을 곱해야 되더라? 3분의 4를 곱해주면 앞에 있는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분의 5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 값을 3분의 4배라고 고쳐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오답 체크하고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서 C의 질량은 2m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C의 질량은 위에서 3m이라고 구현했으니까 디귿까지 오답으로 체크한다면 이 문항은 정답은 1번에 있는 기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뭐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쓸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풀때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잘 써보시고 정답 1번 체크하고 7번 바로 힘의 평형 관계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먼저 함께 볼게요.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A가 반대편에 실로 연결되어 B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석 B의 질량은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2m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물체를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4mg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석 C의 질량은 5m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각 물체는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각 물체 혹은 이 전체의 알짜임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A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는 용수철을 잡아당겨져 있기 때문에 늘려져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탄성력. 자, 그리고 이 물체 A를 잡아당긴 것이 실로 연결되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에 작용하는 장력 4mg가 선생님 쪽으로 있어서 이때 두 힘이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아서 A는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그대로 4mg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C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C에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하나씩 표기해 볼게요. C는
질량이 5m이기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5mg라고 하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 자석 B가 연직 아래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실의 장력 바로 4mg가 있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에 의해서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2mg라고 쓸 수가 있고, 이 자기력이 2mg라면 이 수평면이 자석 C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바로 3mg라고 또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이용해서 그대로 보기 기억력 디귿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다라고 하는데 2mg가 아닌 4mg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수평면에 실을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 항력이 되는데 그 힘의 크기는 3mg이다.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디귿. 실이 B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평형 관계이다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평형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평형 관계의 두 힘은 물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방향은 반대이지만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평형 관계는 아니다 라고 해야 돼서 7번 문항 정답은 1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8번에 바로 파동과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물결파가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합니다.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쭉 거치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이 실선은 모두 마루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인접한 마루 사이 거리가 영역 1에선 D, 그리고 2D, 여기는 2.4D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의 시간에 따른 변이를 나 그래프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P는 지금 마루인 상태에서 다시 마루로 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이야, 얘들아? 4T0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4T0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파동, 물결파의 주기가 4T0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 주기는 영역 2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역 1, 영역 2, 영역 3에서 모두 같은 것이다라고 하겠죠. 그럼 영역 1에서의 주기도 몇이다? 4T0. 영역 2는 조금 전에 구한 대로 4T0. 그리고 영역 3에서도 4T0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기억. 1에서 물결파의 진동수는 ET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주기가 4T0였기 때문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를 취해서 구해서 구한다면 4T0분의 1이 돼야 돼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물결파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 작은 각, 이 작은 각이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역 2에서의 작은 각이 바로 입사각, 영역 3에서의 이 작은 각이 굴절각이라고 하겠죠. 자, 작은 각이 경계면에서 각을 두 개로 표현했을 때 작은 쪽의 각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한다면 굴절각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은 보기는 지금 맞는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3에서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OT0분의 3D이다라고 하는데 주기가 4T0이고 지금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결국 파장이라고 하는 값이 2.4D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그대로 계산하면 OT0분의 3D가 나와서 디귿 역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4번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영역 1, 영역 2에서도 그대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각각의 속도만 한번 식으로 쓰고 간다면 영역 1에서의 속도는 4t0분의 d, 그리고 영역 2에서의 속도는 4t0분의 2d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진동수라고 하는 것 혹은 주기라고 하는 것은 영역에 상관없이 다 같은 값이다. 파원에서 결정돼서 다 일정한 값이다라고 하지만 파장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속도도 그에 비례하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파장에 비례하게 속도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물결파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깊어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역 1, 2, 3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영역 3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영역 1, 2, 3의 깊이를 구해보자라고 했을 때 영역 1이 가장 얕고 영역 2가 두 번째, 영역 3에서 깊이가 가장 깊다라고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필기하시고 한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LED에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 보면은 지금 전압이 일정한 직류 전원 장치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스위치 2개. 그리고 저항이 같은 다이오드 1에서 6까지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스위치를 여 닫으면서 연결을 해 가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빛이 방출되는 LED를 한번 표기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험 결과 1, 2, 3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실험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을 보면은 스위치 1을 닫고 스위치 2는 열어서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게 제어한 걸볼수 있어요. 그럼 스위치 1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위치 1의 플러스 극, 반대편 마이너스 극을 표기해서 지금 빛이 방출되는 LED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 흐르냐면 6과 5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한 이 핑크색에 해당되는 6과 5는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 전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극에 가까운 LED 6의 왼쪽 부분은 P형 반도체, 오른쪽은 N형 반도체, 그리고 LED 왼쪽 5의 왼쪽은 마이너스 극과 같기 때문에 N형, 여기가 P형 반도체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편 LED 4 그리고 LED 3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1을 보면은 이번에 스위치 1은 열어놓고 스위치 2를 A에 연결해 놓은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상황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A에서부터 흘러서 LED 2를 거쳐서 LED 6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 지금 표기를 한걸 보면 A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이 플러스 반대편이 마이너스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왔을 때이 LED 2의 오른쪽, 선생님과 가까운 부분은 플러스과 가까워서 P형, N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윗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LED 6에 빛이 나기 위해서는 LED 4에 반드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LED 4의 오른쪽 부분이 A의 마이너스 9가 가까워서 여기가 N형, 여기가 P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A에 연결된 실험 2의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는 LED는 2번, 그리고 기억에 해당되는 것이 4번, 그리고 6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역시 같은 원리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니은에 표현될 것이 바로 5번 LED가 될 것이고, 그렇게 표현되기 위해서 X는 N형 반도체, 그리고 반대편이 P형 반도체라고 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그대로 아래에 있는 기억니은 틱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 X는 위에서 N형 반도체라고 했으니까 주로 전자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다라고 하는 이 기억보기는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실험 2일 때 기억에서 N형 반도체의 전도띠의 전자는 P형 반도체의 원자가띠의 양궁과 결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빛이 난다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혹은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니은 보기 역시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보기 니은은 LED 5이다라고 하는데 이 디귿 보기까지 정답으로 체크해서 정답은 5번에 있는 기역니은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각각 5분의 3m 그리고 20분의 17m인 비면에 물체 AB를 감안해 놓았더니 C는 높이가 5분의 2인 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한 덩어리가 된다. 이후 수평면에서 A와 BC가 충돌하여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정지한다. BC의 질량은 각각 2kg, 4kg이다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쭉 읽었을 때 체크를 해본 것은 끝에서 한두 번째 줄이에요. 같이 보시면 A와 BC가 충돌

돌아요.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정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충돌하기 전에 A는 내려와서 빗면에 따라 운동을 했고, 그리고 B와 C도 한 덩어리가 되어서 빗면을 따라 운동을 하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충돌한 후 정지하여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0이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찰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돌 전후에 A, B, C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충돌 후 운동량과 충돌 전 운동량은 같아야 되고 결국 충돌 전 운동량도 0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그리고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속도라고 하는 것이 물리량이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서 부호가 있다라는 거야. 결국 선생님 쪽으로 오는 운동을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는 플러스 방향 운동을 할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둘을 합해서 0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A의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가 B와 C의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몇 가지 식을 쓰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C라고 하는 물체, A라고 하는 물체를 모두 정지된 상황에서 빗면에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빗면의 높이만큼, 높이 변화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도를 표현해보자라고 하면 루트 EGH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H만큼 내려왔을 때 그때의 물체의 속도가 V라면 이렇게 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E의 질량 m의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 수, 쓸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B와 C가 충돌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C가 높이가 20분에 9m만큼 내려와서 B와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충돌할 때의 C의 속도를 바로 앞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C의 속도를 VC라고 쓰면은 이게 E의 중력과 속도 C, 그리고 변화된 높이 20분의 9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그대로 3m per sec가 되겠죠. 이때의 C의 질량이 4kg이기 때문에 충돌 전 C의 운동량의 크기는 4kg 곱하기 3m per sec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정지되어 있는 B와 충돌하여 한 물체가 되어서 질량이 6kg인 물체가 되어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때의 속도를 구해라고 얘기하면 2m per sec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질량이 6kg인 물체가 속도가 2m per sec가 되어서 수평면을 향해서 5분의 2m에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려오는 사이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 지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A의 이 지점에서 수평면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그대로 A의 질량을 MA라고 하면 MA 곱하기 중력과 속도 C, 그리고 가장 처음에 물체로 놓은 높이 5분의 3m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먼저 A의 운동량을 표현을 해본다면 E의 MA, 그리고 MA 10, 5분의 3. 여기에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B 그리고 C의 운동량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량을 구하기 위해서 수평면에서 B와 C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위에 한번 수평면에서의 BC의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높이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높이가 5분의 2m일 때를 생각해서 보도록 할게요. 높이가 5분의 2m일 때 B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이 6kg, 그리고 중력과 속도 10, 그리고 높이가 5분의 2m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도가 2m per sec로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총질량 6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선생님, 여기에 화살표를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서 수평면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고, 수평면, 기준면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바로 BC의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여기에 동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의 총질량 6, 그리고 6, 10, 5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의 6, 2의 제곱. 여기에 전체 또 제곱근을 씌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충돌 전후의 운동량이 보존되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둘을 그대로 등식으로 놓고 푼다면 계산했을 때 A의 질량에 해당하는 MA는 6kg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항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항 파동의 간섭 보도록 할게요. 지금 S1과 S2에서 진동수 그리고 뭐 진폭이 같은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때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P점, Q점은 물결의 임의의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을 쭉 그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P에서 변위의 크기는 S1에서의 최대 변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P를 보면은 실선과 점선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고 실선과 점선은 마루와 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은 어떤 간섭을 한다, 얘들아?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상쇄 간섭을 해서 둘이 거의 소멸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점이 P점이 되기 때문에 최대 변위의 크기보다 S1에서의 최대 변위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에서 PQ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5개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선을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같은 선끼리 만나는 어떤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선으로 쭉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쭉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그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식으로 쭉 그려지는 걸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빨간색 선으로 표기된 라인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PQ와 이 빨간색 선이 만나는 지점은 총 4개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5개가 아니라 4개이다라고 표현해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디귿 R에서 마루와 골이 중첨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R은 빨간 선이 그려져 있는 지점이죠. 어떤 간섭?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자, 그렇다면 마루 혹은 골과 골이 중첩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R에서 마루와 골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디귿 보기는 오답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11번 문항의 정답은 1번에는 기역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문제 선생님과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뒤쪽에 있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10문제, 9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까 반드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와서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해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함께 또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핵심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2번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묻고 있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요. 당연히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두 개인가를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보통 질소와 질소, 탄소와 탄소, 중심 원자 두 개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겠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자, 그러면 중심 원자 두 개인가 확인해 주면 쉬울 겁니다. 두 번째 갈게요. 7번에서 물의 전기 분해예요. 물의 전기 분해에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부피비가요, 2:1인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여기 질문은 질량비까지 갑니다. 그럼 우리는 부피비, 그럼 기체에 대한 건 부피비와 분자수비가 비례관계다 라는 걸 활용할 거고 여기서 묻는 질량비는 분자량을 같이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부피비를 가지고 질량비 찾는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의 전기분해에서 식을 써보면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2:1로 발생하더라. 그럼 우리 부피비도 알면 당연히 질량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요, 9번에서 묻고 있는데요. 한 개 들어있는 거? 쉽게 표현해볼까요? 바로 홀전자 수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홀전자 수가 지금 3개니, 2개니, 1개니 아니면 없니? 라는 질문을 할 텐데 이 표현을 조금 돌려서 전자가 1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홀전자 수로 해석하면서 풀어보는 연습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탄소 화합물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우리한테 화학식을 주면서 이건 메텐이야, 아세트산이야, 에탄올이야 라고 하는데 여기는 구조식을 줬고 우리한테 직접 맞춰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여기 메테인에 대한 특징, 그 아세트산에 대한 특징, 에탄올에 대한 특징, COOH가 붙어있는지 OH가 붙어있는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인지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탄소화합물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그럼 메테인의 특징부터 가볼까요? 메테인은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세트산이다라고 하는 거, 에탄올이다라고 하는 거 특징 가봅니다. 자, 에탄올은요. 올 할 때 여기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C2H5OH로 우리가 화학식 기억해 주면 되고요. OH가 붙어 있다. 올. 자, 아세트산 갑니다. 아세트산은 어떤 애가 붙어있냐면 바로 카복실기라고 해서 COOH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CH3COOH, 그래서 COOH가 이렇게 붙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찾아보는 것만 남았다. 가에서는 탄소랑 순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메테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요, COOH, 여기 보이나요? 자, 카복실기다. 뭐다라고 했어요? 바로 아세트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OH가 있어요. 올. 그래서 C2H5OH니까 이거는 에탄올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부터 가볼까요? 가의 연소 반응인 발열 반응이다. 이 메테인이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 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가정용 연료. 그래서 액화천연가스 LNG의 우리가 주성분이다 라고 배웠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가정용 연료, 다시 말해서 메테인을 연소시켰을 때 열이 발생해.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나를, 아세트산을 물에 녹인 수용액의 액성을 물어봤습니다. 자, 아세트산을요. 바로 물에 녹여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수소 이온이 나오게 돼요. 자, 수소 이온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액성이 무엇이다? 산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라고 가주면 되겠죠. 디귿 갑니다. 단은 에탄올은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자,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요.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요리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기역과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탄수화물에 대한 이 유용성, 어디에 활용되는가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 화학식도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식 또는 우리한테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누가 메텐이고 누가 아세트산이고 누가 지금 에탄올인지 각각의 특징을 보고 매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이제 구조식을 떠올리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원자에 비공전자쌍이 있는데, 중심원자가 지금 두 개인데, 구조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거, 무극성 공유 결합에 대해서 아까 유니크한 개념청해요에서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중심원자가 두개 있을 때, 바로 이 무극성 공유 결합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그림은 분자, 다이소다의 구조식을 나타냈습니다. 가와 나와 다에서 봤더니 사실 이 모양 자체가 얘네들이 직선형이야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고 얘네들에 대한 분자 모양을 맞춰주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합니다. 가의 분자 모양은 평면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형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산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전자쌍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산소 양 옆으로요. 약간 수소가 처지도록. 다시 말해서 구분형 구조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형 구조는 평면 구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 구조다. 입체 구조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모양을 이렇게 써주면서 얘는 평면 구조야 또는 입체 구조야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주면 좋겠죠. 두 번째 갑니다. 니은. 나는 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이다 라는 게 헷갈린 친구들은요. 딱 보자마자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봐주세요. 그럼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면 대칭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대칭 구조다? 다시 말해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닌 분자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극성 분자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대칭 구조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극성 분자다라고 가주면 돼요. 디귿 갑니다. 나와 다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두 개인가를 보면 조금 수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에서 보니까 여기 질소, 여기 질소, 중심원자가 두 개고요. 서로 지금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공유 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맞고요. 다에서도요, 탄소와 탄소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소의 원자에 공유결합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평면 구조와 입체 구조에 대한 개념 한번더 정리해 보시고요. 이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더라? 극성 공유결합 무엇이었더라라는 거 한번 더 생각하면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찾을 때 중심원자가 두 개인 경우에는 찾는 게 수월하구나라는 거 한번 더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3번에서는 동적평형을 묻고 있고요. 제가 제 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핵심 키워드이자 복습해라라고 하면서 한번 더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동적평형이었습니다. 자, 이 동적평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밀폐된 진공용기 부피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도 V리터, EV리터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져 있다. 그럼 부피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지금 물에서 수증기로 가고자 하는 이 증발 속도 일어나고 증발도 일어나고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되고자 하는 응축도 일어날 텐데 이 부피가 클수록 여기에 채우고자 하는 수증기는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거다. 다시 말해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서는 부피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알려줬는데 1회 모의고사에선 부피 비교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대놓고 알려줬어요.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한 시간으로 누구의 부피가 더 컸을 거야라는 건 유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1회 실전 모의고사의 동적 표현이 어려웠다? 그럼 이걸로 이해하시면 너무 도움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익히고 우리가 3회 사회에서도 계속 부피가 다른 게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 틀리지 않고 맞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발문 갈게요.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고요. 0에서 T1, T2, T3는 시간 순서대로 지금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가설은요,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의 부피가 클수록 물의 액체 상태와 그리고 수증기가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기 기억에선 길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건데요. 탐구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T도에서 밀폐된 진공 용기 V리터의 1과 2V리터의 2에 각각 W g을 넣어줍니다. 지금 넣어준 물의 질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T로 유지하며 시간에 따른 진공 용기 속 물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표와 같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V리터의 1에서는 여기서 V리터의 1에서는요, T1일 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였고요. 이번에 이 V리터, 다시 말해서 용기 2에서는요, T2일 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설은 옳고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학생 A의 탐구 과정 및 결과와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부피는요, 용기 1과 2에서 2가 더 커요. 그때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한 시간이 오래 걸린 애는 T1보다 T2인 거죠? T2가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부피가 클수록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는 데 시간은 더 됐다? 길어졌구나. 그래서 이 기억, 길어진다라는 것은 올바른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 갑니다. 2에서, 이 용기 2에서 T3일 때 여기 수증기에서 액체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린 처음에 물을 넣어줬고요. 이 물이라는 게 증발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생성되었고 수증기가 응축되어서 역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T3다라고 하는 건 T2 때 동적 표현 상태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동적 표현 상태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 속도가 같은 상황이다. 그럼 다시 수증기가 액체로 가는 이 역반응은요, 일어날 수 있는가요? 당연히 일어나죠.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계속 역반응은 일어난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틀렸습니다. D급 갑니다. 그럼 이제 W1과 W3를 비교해봐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부피가 크다라는 건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의 용기와 비교했을 때요. 이 정반응이 지금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수증기 양은 비교적 원보다 더 많을 거고요. 물의 처음에 시작한 양 같았기 때문에요. 이 원과 비교했을 때이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과 비교했을 때 물의 양은요,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했을 때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W1이 W3보다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나올 거니까요, 부피가 클수록 우리한테 부피가 누가 크니라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 표현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달라졌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길어졌다라는 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미 부피에 대한 건 다르게 줬고 시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탐구 활동 문제는요, 이미 이 안에 탐구 과정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설에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 4번으로요, 가보도록 할게요. 2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건데요. 분자식을 나타내는 속도가 빠른 친구들은 스르륵 해결합니다. 자, 근데 아직 나는 미흡해 하면은 하나하나 여기서 찾느라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분자식 그리는 연습 충분하게 하시고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구가 공유전자쌍분해, 비공유전자쌍수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탄소지수, 산소플로린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들에 대한 후보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가능한 공유전자쌍수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수 몇인가를 빠르게 나타냄으로써 누가 중심원자구나라는 거를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해사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W에서 Z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5대 규칙을 만족합니다. 그럼 가부터 가볼게요. 중심원자가 W일 때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3개. 그럼 중심원자 이미 하나 있고 양옆에 Y가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그럼 얘가 지금 공유전자쌍수가 최소 얘네가 2개가 가능한 애가 W 이 가운데 있어줘야겠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산소가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뭐도 올수 있냐면 양쪽 역시 이중 결합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탄소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왔다면 공유전자쌍수는 4, 근데 비공유전자쌍수가요. 얘가 4가 되면 당연히 분자는 그 4배돼서 16이 되어야 되는데 비우 전자쌍수가 16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탄소가 아니라 산소일 것 같은데 W가 그래서 우리가 공유전자쌍수가 2개일 때 그럼 산소라면 양옆에 지금 공유전자쌍 하나만 가능한 애 플로린, 플로린이네. 그럼 비공유 3개, 2개, 3개 다 더하면 8개. 그래서 4구나라고 빠르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찾았으니까요. W는 산소, Y는 플로린 찾았다. 그다음 나에 대해서도 그대로 갑니다. 여기 산소, 플로린. 그럼 Z를 가지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래요. 그럼 Z 빼고는 2개 해야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산소, 산소는 공유전자쌍 2개 가능하네. 그럼 플로린은 하나 가능하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공유전자쌍 3개 가능하네 누구예요? 바로 질소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질소 찾아줍니다. 그럼 이제 기억 한번 찾아볼까요? 그 공유전자쌍이요. 하나, 둘, 세 개. 거기다가 비공유는요, 산소가 2개, 질소 하나, 플로린 3개. 그래서 총 더해주면 6개. 그래서 기억은 2가 됩니다. 그 다음, 다로 갈게요. 다에서 X는 아직 모르지만, 이 Y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플로린 찾아냈고, Z는 질소다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럼 X가 중심원자일 때,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니까, 양옆에 플로린과 질소가 오면 딱 3개가 됩니다. 플로린은 공유전자쌍 하나, 질소는 3개. 그래서 4개가 가능한 X는 누구야 된다? 탄소야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더 우리 맞는지 확인할게요. 탄소라는 거 공유전자쌍수가 4개고요. 여기에서 비공유는 하나, 질소 3개니까 4개. 그래서 1이다라는 게 맞네요. 기억 갑니다. 기억에서 X는 질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네요. 그래서 틀렸다. 니은. 기억은 2입니까? 네, 2라고 저희가 찾아놨어요. 그래서 맞다. D급 갑니다. 다에서 Z의 부분적인 음전하를 물어보고 있는데 Z는 질소고요. 여기서 보니까 탄소와 질소를 비교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탄소랑 질소 비교하면 질소가 더 커져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거는 전기 음성도를 조금 돌려서 질문하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에서는요, 화학 반응식인데요. 화학 반응식은 항상 여러분들 지금 실전 모의고사는 5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는 3면으로 되어 있죠, 수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면에서 화학 반응식 문제 하나 출제되고, 앞에서 하나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앞에서 출제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한테 피스톤, 이 실린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또는 강철 용기가 주어졌을 때, 남아있는, 여기 나타나져 있는 거 반응물, 여기에서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는가를 봐주셔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반응물이 있어? 그럼 남아있지 않는 애가 한계 반응물. 이 한계 반응물에 의해서 반응이 완결됩니다. 그럼 얘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남아있는지, 다시 말해서 누가 모두 다 소모되었는지를 찾아주어야 된다. 자, 그래서 발문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림의 실린더에서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A다라고 하는 게 여기 부피. 자, 우리 부피다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부피를 진짜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분자수와 부피가 비례관계다라는 거를 통해서 부피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힌트가 가능한 이유는 가로 열고 탄 실린더 속 기체의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우리는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분자수를 더해준 값과 부위에 대해서 비례관계. 여기에서 분자수를 더해준 값과 부피와 비례관계, 이걸 통해서 A를 구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몰과 이 Y몰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곱해줄 겁니다. 그럼 반응 전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B가 나중에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한계 반응물입니다.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하는 건얘 때문에 반응이 완결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얘를 가지고 정리합니다. B라는 게 이물 모두 다 반응하면 그때 C는요, 3대 2, 3분의 2, 다시 말해서 3분의 4만큼 생성될 거고요. A는 얼마만큼 소모돼야 돼요? 1대 3이니까 3분의 1 해주면 3분의 2만큼 소모가 될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라는 건 3분의 2만큼 소모해서 1 남은 거예요. 그럼 이 X다라고 하는 건1 더하기 3분의 1을 해서 얘가 3분의 5구나. 그럼 여기에서 C라는 거는 3분의 4만큼 생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한테 이제 분자수와 부피랑 비례관계에다 활용해서 부피 구해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반응 전에 전체 분자수는 이 A라는 거 3분의 5와 그리고 B라는 게 지금 2죠? 그래서 얘네가 3분의 11입니다. 이게 바로 V리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수는요, 1 더하기 A가 1만큼 남았고, C는 3분의 4만큼 생성됐으니까, 3분의 7만큼이 바로 이 분자수. 그때 우리는 얘를 지금 V라고 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분자수에다가 11분의 3을 곱해준 비율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1분의 3을 곱해주면, 아, A라는 값은 몇이다? 얘네들은 11분의 7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1분의 7, A 값. 11분의 7이고요. X는 3분의 5, Y는 3분의 4. 3 없애주면, 다시 말해서 5분의 여기에서 4가 되네요. 그래서 55분의 몇이다? 28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5분의 28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다. 그리고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은 애,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소모된 애를 찾아줘서 한계 반응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는 얼만큼 반응에 참여하였는지, 누가 얼만큼 생성되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실린더뿐만 아니라 강철 용기나 우리 자주 출제된 유형들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요, 이 원소를 찾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이 원소를 찾으면 한번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를 찾지 않고 쭉쭉쭉 가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나마 좀 시간 단축해 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더 노력해서 우리는 A2 플러스야? 그럼 얘가 금속 원소인가? 그럼 얘 맞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그림의 화합물 AB와 C2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A2 플러스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금속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B2 마이너스다라는 거는 비금속원소의 원자가 전자를 얻고 바로 음이온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원래 얘가 두개 있었는데 버린 거고 두 개가 없었는데 얻은 거야 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기억 갑니다. 얘는 금속원소라고 제가 찾아냈고요. 여기에서 A에 대한 고체 상태는 금속 원소일 때 고체 상태? 바로 전기전도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니은 갑니다. 그럼 BC2.
이 B라는 거는 바로 비금속 원소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한 애였다. 그래서 두 개를 얻었던 거였고요. 여기서 C라는 거는 지금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네요.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공유결합을 하고 있네. 근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C와 C인데 공유전자쌍 수가 하나죠? 그럼 얘네들은 전자가 각각 하나씩 부족한 애들이었다. 그러면 B는 두개 부족하니까 B 하나에 C가 두개 와서 그래서 BC2가요. 바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결합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건 틀렸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D급 갈게요. A와 C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A와 C가요. 몇대 몇으로 안정한 화합물을 이제 이루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A라는 건 전자가 두 개가 넘치는 애여서 두 개를 차라리 버리는 양이온이 되는 애였고요. 여기 C에선 전자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 하나를 얻고자 하는 애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A는 2 플러스, C라는 거는 1 마이너스가 되는 애이기 때문에 안정한 화합물은 A가 하나 있을 때 C가 몇개 와줘야 돼요? 두개 와줘야 된다. 그래서 AC2가 맞습니다. 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원소를 찾고 싶다면, 원래 여기 전자가 두개 있는데 버린 거다. 그럼 마그네슘. 여기에서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산소. 여기에선 얘가 없었다. 하나가 없었던 애 플로린.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찾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아까 유니크한 개념을 청이요라고 해서 제가 이 물의 전기 분해는 부피비를 보통 물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질량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량을 고려하여서 질량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전기분해 장치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시간 t일 때각 정극에서 생성된 기체의 종류와 질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물이 분해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하나는 수소기체, 하나는 산소기체입니다. 그래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는 2대1의 이 분자비, 사실 여기 우리 반응계수 B가 생성된 분자수에 대한 B이자 그리고 이게 곧 부피비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대1이다라는 건데요. 이때 우리한테 표에서 준 힌트는 플러스 극에 생성된 기체, 바로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거는 산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거는 수소기체입니다. 그래서 X와 Y에 대해서 각각의 무슨 기체가 생성되는지 찾아냈고요.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피로 힌트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여긴 부피로 힌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각각 생성된 거를 찾아줬습니다. 기억 갑니다. 자, X라는 건 산소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니은 가서요, A와 B에 대한 비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A와 B를 봤더니, 사실은 부피비가 산소라는 건 1일 때, 수소라는 건 2만큼 생성됩니다. 이건 부피비. 지금 우리한테는 1대 2, 다시 말해서 산소가 1몰 생성될 때 수소가 2몰 생성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그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단, 여기에서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은 1과 16이다. 그래서 산소에 대한 건 분자량이 아니라 원자량이 16이에요. 분자량 구해야 돼요. 왜냐면 이원자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량에다가 두 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수소라는 거 원자량 지금 1에다가 얘도 지금 이원자니까 두 배를 해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2가 사라지고 16대 2니까요. 8대 1이죠? 그래서 8분의 1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16분의 1은 틀렸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D급 갑니다.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화학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요 그림을 봤을 때 우리는 물의 전류를 흘러주었더니요, 산소와 수소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물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을 때, 이 산소와 수소라는 건 바로 이 결합은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물이 생성될 때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저희가 같이 정리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실험 결과가 디귿이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실 때는 한번더 내가 이 질량비에서 혹시나 얘네 원자량만 고려했는가? 왜냐면 우리가 원자량만 고려해도 문제가 없었던 게요. 얘네 모두 다 이원자이기 때문에 지워져요, 이가. 그래서 놓친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분자량 고려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 이원자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굳이 이를 곱하지 않은 친구는 잘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고려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한번더 실수하지 않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번 페이지에서 마지막 문제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1회 실전 모의고사를 복습을 잘한 친구는 이걸 잘 맞췄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비커 안에 기존에 있었던 양이온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이온의 전하와 새로 들어온 금속이 산화되어서 양이온이 되었을 때그 전하랑 비교를 하면은 기존에 있는 양이온의 전하보다 큰 애가 들어왔을 때와 작은 애가 들어왔을 때와 우리가 비교를 하면 이 수행액 속에 당연히 이온수 변화가 일어날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각각의 전하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걸 X2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Y란 금속이 들어와서 산화되었고 1가 양이온이 되었더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반응 개수가 바로 1대 2다라는 걸알수 있고 1몰의 지금 X 양이온이 나갈 때 Y 양이온 2몰이 들어와 다시 말해서 이 수용액 속의 변화는 1만큼 증가하는 거야라는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X2 플러스 똑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Z라는 금속이 들어와서 산화되었고 얘가 바로 3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반응 계수는 3대 2가 돼요. 그럼 X 양이온이 3몰 나갈 때 Z 양이온 2몰 들어와. 그럼 얘는 1몰이 감소하는 반응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수용액 속에 이온수 변화가 증가하면은 작은 애가 들어왔고 감소하네? 그럼 큰 애가 들어왔어. 라는 판단을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각각이 처음에 시점이 어떤지 발문으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문 읽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표는 금속 양이온 A 양이온인데요. 지금 A 양이온에 대해서는 전하가 몇인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양이온이 있고요. 여기 처음 시작점은요. 바로 5몰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5몰이 주어졌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B금속과 C금속을 넣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X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B 또는 C다라고 되어 있고요. A에서 C,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전하들은 3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용기를 봤더니요. 1에서는요. 바로 B가 들어가서 B 양이온으로 산화되었고 지금 아직 A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산물이 모두 다 양이온 되었을 겁니다. 그대로. 그럼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원에서는 5몰에서 3.5몰로요. 얘네가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전체 이 수용액 속 이온수가 감소합니다. 얼만큼? 1.5만큼 감소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에서는 C를 넣어주었고 C가 C 플러스 되었고 아직 이 양이온 남아있어요. 그럼 얘도 알수 있는 건 C가 모두 다 2몰의 양이온으로 산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건 전체 수용액의 양이온은 6몰이 되었어? 그럼 얘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얼만큼? 1만큼.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눈치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감소했기 때문에 A에 비해서 B다라고 하는 건 전하가 어떻다? 클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선 증가했기 때문에 A에 비해서 이 C다라고 한 전하가 어떨 것이다? 작을 것이다. 그럼 얘는 딱 중간에 있어야겠다. 그래서 얘가 2 플러스일 때 얘는 커야 되니까 3 플러스, 얘는 작아야 되니까 1 플러스구나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갈까요? 세 번째 용기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번에 넣어준 건 X인데 전체가 4.5몰로요. 얘는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딱 보아하니까 감소했는데 얼만큼? 0.5만큼 감소했다.
감소했다라는 건큰 에너지와 작은 에너지와 그러면 이 전화가 큰 애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얘는 뭐다? be 3 플러스가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기어 x는 c인가요? 아니요. b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5몰에서 4.5몰로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전하가 큰 애가 들어왔어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C와 B에 대해서 이 전하를 비교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C다라고 하는 건 1, B다라고 하는 건 3이죠. 1분의 3이니까요. 비율이 3이 맞습니다. D급 갑니다. 그러면 이 금속 얼만큼 들어간 거야?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2 플러스일 때, 3 플러스일 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식을 봐주면 1만큼 감소하는 반응이죠. 자, 근데 얘는 지금 0.5만큼 감소했으니까요. 아, 1만큼이 아니라 그 반절이야. 다시 말해서 얘가 1.5몰만큼 반응하고 얘는 지금 1몰만큼 반응한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1.5몰 나갔을 때얘 1몰만큼 생성된 거야. 그럼 다시 가봅니다. 그럼 얘가 진짜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가 1.5몰만큼 반응했어요? 그럼 얘 지금 얼만큼 남아요? 3.5요. 그럼 얘가 지금 1몰만큼 들어서 1몰 된 거예요? 둘이 더해주면 몇인 거예요? 3.5와 1을 더해준다? 바로 4.5가 돼준다. 맞네요. 그래서 X라는 거, 다시 말해서 B라는 게딱 1몰 넣어줬고, 이 모든 게다 B3 플러스로 산화되었기 때문에 1몰 양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X라는 거 1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우린 전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증감과 감소한 것을 통해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해줘야 되고, 여기도 또한 지금 감소했잖아. 그래서 얘가 큰 애가 됐겠지라는 걸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응 횟수를 통해서 얼마만큼 얘네가 감소하였음을 알수 있어야 되고, 그럼 기존에 얼마만큼이 시작점인가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1회 모의고사에도 출제될 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식을 한번더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갑니다. 자, 9번 말고도 사실은 마지막 페이지, 바로 17번에도요, 이 유사한 유형이 있어요. 이 유사한 유형들을 풀 때는요, 사실 이 발문에 딱 후보를 몇 개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크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주면 2, 3주기 원소라고 주고요. 좀 작게 주면 2, 3주기에다가 16에서 18주 원소다. 이렇게 좀 작게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힌트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숫자에서 조금 의미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9번과 17번을 통해서 의미 찾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많이 연습시키는 게 이거를 빠르게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 연습시키긴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익숙한 숫자가 나왔을 때 빠르게 X에서 Z 원소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기 의미하는 숫자 무엇인가? 이 숫자에 대한 의미 파악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 3주기 16에서 18쪽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고요. 여기는 딱 좁혀서 줬어요. 2, 3주기. 그리고 16에서 18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실 16, 17, 18 해서 총 6개밖에 안 돼요. 2주기, 3주기 하면. 그래서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미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에,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인데요. 여기 만약에 이 5와 5가 이 밑에 분모라는 게 똑같아서 상쇄가 됐다라면, 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사라졌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게 분자가 곧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의미한다면, 실제 값이라면, 이런 가정을 제가 했을 때, 얘가 될수 있는 건 2p에서 이미 3개 채웠고, 3p에서 2개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3p에서 2개 채우는 상황밖에 y랑 z 모두 다 똑같은 원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아, 그럼 얘네가 사실은 분모를 없애고자 곱해진 값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x가 5분의 몇, y라는 건 4분의 몇, Z라는 것도 4분의 몇이라서 이거를 없애고자 해서 얘가 4대 5대 5가 된 건가? 라는 생각으로 X를

2배 대주면 8분의 6. 그래서 하나는 4분의 3, 하나는 8분의 6. 이렇게 두 가지 원소가 있겠네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능한 건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s, 2s, 2p에서 두 개. 자, 근데 우리가 2p에서 채울 때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무조건 얘네 2p는 세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p 얘는 몇이다? 5다라는 걸 찾아냈는데 중요한 거. 아직 y가 2p5인지 z가 2p5인지 몰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2p5고요. 그리고 하나는 8분의 6,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들어있는 게 8개니까요. 3p에서 똑같은 구조예요. 하나, 두 개 다 채워졌고 나머지 하나가 홀전자인 경우. 그래서 p오비탈은 2p와 3p에는 최소 하나에서 최대 두 개까지 들어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6개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2p5, 또 다른 하나는 3p5를 갖게 될 거다. 자, 근데 힌트 하나 더 줍니다.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y가요, z보다 큰데요. 어떤 경우냐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y가 더 크대요. 그래서 y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3p5구나. 그럼 얘가 지금 2p5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게요. 자, 2주기 원소는 한 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주기 원소는 EP6와 EP5에서 두 가지예요. 틀렸다. 니은,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거 제가 아까 유니크한 K님은 청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자가 한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다라고 하는 건 홀전자 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다라고 하는 건 홀전자 수 있어 없어요? 없죠. EP6니까 모두 다 짝을 이루고 있다. 자, Y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3P5 마지막에 하나씩 홀전자 수가 있네요. 그래서 Y가 더 크다. 그럼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갑니다. 디귿에서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를 비교할 건데요. Y랑 Z에 대한 특징 보이나요? 바로 같은 쪽이기 때문에요. 사실 홀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홀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로 같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은 당연히 3주기와 2주기 비교하면 3주기가 더 크겠죠. 왜냐면 2주기는 1s, 2s까지, 자, 3주기는 1s, 2s, 3s까지니까 그래서 y가 더 큰 게 맞다. 그래서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저는 사실은 이 숫자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해서 찾아낸 거고요. 사실은 6개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주기, 3주기, 16, 17, 18 해서 6개 쓰면 6개밖에 안 되니까 6개, 그럼 참 6개 쓰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 여기에서 얘네가 특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실제 얘네 분자값이 안 되니까 분모값으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분모도 약분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최대 3주기까지는 9개이기 때문에 2배도 어렵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 5에서 지금 얘가 2배 되는 거 어렵기 때문에 4에서 2배 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빠르게 저는 이거를 분모에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머릿속에 이 계산이 된다면 얘네 실제값 이거겠지라고 써주시면 되고 만약 나는 빠르게 가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6개 쓰는 게 더 빠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요 바로 17번 할 때는요 이 안의 숫자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9번과 17번 같이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바로 10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10번에서는 바로 용액의 농도 문제고요. 저번에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용질의 양으로 갈 건지 아니면 농도의 관점으로 갈 건지 무엇으로 갈 건가요? 라고 했던 기억나나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은 문제를 많이 풀수록 우리 눈이 커진다. 자,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X 몰 농도 A 수행 만드는 실험이고요. X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가 25도에서 0.5몰 농도 150ml의 물을 넣어 수용액 500ml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바뀌고요. 용질의 양으로 간다면 여기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75mmol이거든요. 전 mmol로 갈게요. 75mmol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용질의 양으로 가는 걸 선택해볼게요. 그래서 500ml에서 200ml니까 또 취했기 때문에 75에서 얘네가 500 중에 200이야? 500

분의 2배를 해줬고, 여기다가 지금 0.4 곱하기 300ml 혼합해서 500ml 만들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지금 몇이에요? 120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30, 120이니까 150이 된다. 그래서 나에서 용질의 양은 150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더. 원에서 300ml. 그럼 원에서는 75였고요. 이 75에서 500 중에 300이니까 75, 500 중에 300이야. 5분의 3.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45mm몰. 자, 이번에 2에서 200ml래요. 그럼 2에서 200ml니까 요거 150에서 지금 원래는 500ml인데 200ml죠? 그럼 5분의 2. 5분의 2니까 여기에서는 30. 그래서 여기가 60입니다. 그러면 혼합해서 만든 게 X모의 농도 500ml니까 얘 안의 용질의 양은 45 더하기 60이네요. 그래서 45와 60을 더해주면 105가 되고요. 이 값이 몇이냐면 500ml 곱하기 바로 X모의 농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 밀리리터로 가주는 이유가 밀리몰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몰이 아니라 사실 밀리몰로 가고 있다. 계속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를 5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뭐다? X 값이다. 그래서 0.21이 바로 이몰 농도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농도 관점보다 용질의 양의 관점이 조금 더 수월했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취했다, 여기서도 취했다, 물을 넣어서 희석시킨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용질의 양을 계속 혼합시켜주고, 아, 여기 전체에서 이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취한다라는 거 뒤에서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11번이에요. 11번에서는 원소의 주기성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9번에서는 원소를 굳이 찾지 않고 전자배치로서 표현을 했더라면 원소의 주기성에선 대놓고 발문에 원소들을 줍니다. 그 원소들이 가지고 우리는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특징을 찾아내줘야 돼요. 특히나 제1과 제2가 주어졌을 때는요, 작았던 애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몇 쪽인지 원자가 전자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발문 갑니다. 표는 원자 W에서 Z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인데요. W에서 Z는 질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작았다가 그것도 이 중에서 가장 작았다가요. 제2 이온화 에너지가요, 가장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급격히 커지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얘는 지금 몇 쪽이다? 바로 원자가 전자가 1이다.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급격히 커졌다라는 건 바깥에 하나 떼고 나서 그 다음 떼는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1쪽이는 누구예요? 딱 하나 나트륨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비해서 이 나트륨에 비해서 큰 애들을 한번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대략적으로 나타내면 3주기에서는 나트륨 다음에 마그네슘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원자 번호 순을 제가 나타냈고요. 그럼 2주기에선 질소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근데 마그네슘보다 당연히 질소와 산소가 더클 거고요. 근데 여기에선 예외적인 구간이라서 바로 질소가 더 큽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얘가 마그네슘이라면, 만약에 마그네슘이라면, 마그네슘이면 나중에 제2이온화 에너지가요. 얘가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얘보다 컸던 건데, 그대로 제2이온화 에너지가 얘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커져요. 제1에서는 W가 크고요.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는 Z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알려준 거냐면, 사실 여기 예외적인 애들에 대한 힌트 준 거지롱!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나트륨에서 마그네슘이라면, 이 Z가 마그네슘이라면,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눈치를 좀 빨리 채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건, 아, 얘가 지금 W보다 작죠? 그래서 산소고, 얘는 지금 큰애 질소고, 다시 하나 뗐을 때는 질소는 지금 전자 배치가 질소에서 하나 뗀 바로 탄소 배치, 산소는 질소의 전자 배치니까 다시 산소가 커질 겁니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X라는 건 마그네슘인 거죠. 그래서 기억, W는 질소다라는 게 맞고요.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 A는요, 마그네슘 제2 이온화 에너지는요, 지금 2860과 비교하도록 주어졌네요. 그럼 지금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당연히 여전히 질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D급 갈게요. 제3 이온화 에너지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도록 했다라는 건 우리한테 사실은 제3 이온화 에너지가 혹시나 엄청 커진 애가 있니? 다시 말해서 이쪽인에 있니? 라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인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X가 가장 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제1과 제2를 비교함으로써 누가 지금 예외적인 구간인가 이걸 한번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엄청 커졌어요. 급격히 커졌어요. 그럼 원자과 전자를 여기서도 찾아줘야 되고, 원자과 전자수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2족과 1족을 찾아낸 힌트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판단한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자마자 마그네슘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너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그네슘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줬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그네슘을 조금 제외하면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때 얘네들 차이가 얼만큼 날 것인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으로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까요?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발문의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 자료 안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잘 활용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잘 보면은 우리가 산소는 산화수를 다양하게 갖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지 한번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원소 X와 관련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X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이고, 정균소는 탄소와 수소 비교했을 때 탄소가 클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우리가 고려할 때 탄소가 크다라는 거를 봐주면 된다란 뜻이에요. 자, 그때 우리한테 N 값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리고 A, B, C 이제 구해봐라 라는 뜻이네요. 갑니다. 자, 가에서는요, 딱 보아하니까 산소에 대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4개죠? 마이너스 8이고,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X가 7이고요. 나중에 N 값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7에서 M으로 되었습니다. 요 정도만 써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과산화수소에서는 산소가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다 라고 설명했던 기억나죠? 왜냐면 우리가 구조식 그려주면서 얘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보니까 산소는 지금 호돈수 물질 여기 0이다, 산화수가.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주었더니 산소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요. 1만큼 증가를 하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원자가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증가에 대한 두 배.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진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반응 개수가 5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총 증가, 산화수의 총 증가가 몇이다? 10 증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반대에는요, 여기서 10 감소를 할 거예요. 10 감소인데 얘네 반응 개수는 2죠. 그래서 얘몇 감소를 하고 이거 10 증가 맞추기 위해서 두 배를 해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몇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5 감소했다. 그래서 M은 몇이다? 바로 2다. 그래서 7에서 2로요. 5 감소했구나. 그래서 M은 2 플러스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 가에서요. X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 7과 2가 있는데 2가 가장 작은 값. 실제 값이네요. 그러면 우리 나에서도 X의 산화수 가장 큰 값. 5가 될 겁니다. 이것도 실제 값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산화수 5. 여기 이온의 전하가 곧 산화수죠? M은 2 플러스로 찾아냈으니까요. 얘가 산화수 2. 그래서 5에서 2로요. 얘는 지금 얼마만큼 감소해요? 3 감소다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3 감소인데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곱할 건 따로 없다. 자, 그럼 이제 위아래. 지금 감소가 있으면 증가도 있겠죠? 증가 감소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산소 마이너스 2, 4개 있다 마이너스 8, 수소 1인데 2개 있다. 그럼 마이너스 8과 2를 더한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탄소

탄소는 6인데요. 얘가 두개 있죠? 그래서 산화수 하나가 3. 뒤로 갑니다. 이산화탄소네요. 산소의 산화수가 지금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덤 0이 돼야 되니까 탄소는 4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화수 변화를 봐주니까 얘는 지금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 1 증가했는데 주의할 거. 얘가 지금 탄소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그럼 얘는 두개 없, 두 개가 아니니까 2 보류. 그리고 반응 계수 3. 그래서 이거 곱하기 3에서, 아, 얘네가 지금 몇 증가다? 6 증가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얘가 6 증가예요. 그럼 6 증가면 얘네들은 몇 감소가 돼줘야 돼요? 6 감소가 돼줘야 돼요. 산화수가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는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6 감소가 되기 위해서, 아, 얘네들은 사실은 몇 배를 해줘야 돼요?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 계수가 2, 여기도 2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N 값도 찾아내 볼 건데요. 얘가 지금 5다라고 했어요. 근데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예요. 자, 다 더해서 얘네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소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6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몇개 있으면 돼요? 3개요. 그래서 N이란 건 몇이다? 3이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을 찾는 건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산소가 3 곱하기 4에서 12, 여기 3 곱하기 2에서 6, 12 더하기 6은 18. 그럼 여기가 6 곱하기 2니까요. 12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얘가 6이다. 그럼 얘가 6이면 여기에서 얘는 몇이다? 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지금 2네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b 곱하기 플러스 1이죠? b는 요2 곱하기 2니까 4. 그래서 b는 몇이다? 6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6이다. 그럼 얘가 6인데, 여기 사실 수수가 숨어 있어요. 3이 6. 6 더 6은 12. 그래서 6이 1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은 맞았는데, 사실 6이 12? 여기 12가 아닌데, 앞에 수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찾아도 6,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전하량 보존을 찾아도 6. 그래서 A라는 거는 3. 자, B다라고 하는 거는 6. C다라고 하는 거 6. 자, 여기에서 지금 A가 3이 아니라 2였죠? 2. 여기에서 얘네가 3입니다. 그럼 얘네는 3분의 14다라고 해서 답은 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 가지 문항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8번에서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에 대해서 수용액 속 이온수의 변화는 반응 횟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에서 용액의 농도에 대한 의미는 용질의 양에서 취했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서 취한 부피를 나눠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번에서 산화하는 반응이었죠.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풀었던 내용들을 복습하시고 다음 모의고사 때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실전의 강한왕, 여러분의 수능왕 멘토 김성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 81번부터 같이 또 문항 분석할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려운 문제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복습을 잘 하셨겠죠? 자, 이번 시간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체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82번, 83번, 84번, 86번 이렇게 있는데 네 문항 또 집중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되는 거.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자,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딱 봐도 그런 느낌이 들죠? 자, 4번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반응전과 후의 실린더 속에 전체 기체 밀도가 D1, D2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또 반응전과 반응 후의 모든 물질을 나타낸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AB랑 B2가 반응 후에 없으니까 그냥 얘는 AB, B2가 다 반응해서 반응 후에 과량으로 없고 생성물만 존재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계수 그냥 완성시켜서 다 기체니까 계수비의 역수비로 가면 밀도비가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아이고. 네. 자, 그래서 A, B2. 자, 완성시켜 보시면요. A 하나. 근데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두 개야. 그럼 B는 짝수기로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두 개니까. 그럼 얘를 두 배로 늘리고, 그다음 A가 또 두 개 됐으니 이렇게 늘리면서 B는 네 개로 맞추면 되겠다. 자, 2대 1대 2의 반응이다. A, B와 B2가 다 반응해서 A, B2가 되는 반응. 그럼 반응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는 몇 대 몇? 3대 2로 가면 되겠지. 3대 2. 그렇죠? 몰수비. 자, 그럼 반응전과 반응 후에 반응전과 반응 후에 몰수비가 3대 2야. 그럼 질량은 늘 보존되기 때문에 밀도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기체에서 부피는 몰수니까 이 몰수비의 역수비가 이제 밀도비가 되는 거죠. 질량은 보존되니까 어차피 무시하셔도 되고요. 부피비가 결국 몰수비랑 같은 거니까 반응전과 반응 후의 부피비도 요게 된다는 거지. 반응전, 부피, 반응 후 부피. 그럼 역수치하면 반응전이 이제 2가 되는 거죠. 2대 3. 그래서 얘는 2대 3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아,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니까 부피가 감소할 것이고 그럼 밀도는 거꾸로 증가하는 거구나. 반응 후에 이런 것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8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번은 자 얘도 그 당시에 꽤 어려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새로운 이론은 아니고 약간 새로운 형태의 느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시작은 A, B, C가 되는 반응인데 일단 여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와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도 반응 도중에 여러 구간이 나와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반응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완결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반응 도중이야. 그리고 또 특이한 지점이 A하고 B의 질량의 비율이 나왔네, 비율. A와 B의 질량의 비율. 만약에 각각 이게 질량이다. 8g이 될 7g이고 뭐 9g, 7g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사실은 그냥 그 질량의 변화를 보면 되는데 얘는 그 질량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8g이고 7g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9g, 7g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바로 상대값을 갈 수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일단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일단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 몰수의 변화가 나와 있고 몰수는 여기서 얼마? 일단 어차피 얘는 안 나와 있으니까 뺄게요. 이 구간 T1부터 T3까지만 볼게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몰수가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의 반응에서도 구간별로 쪼개봤을 때는 몰수 감소 반응이면 몰수가 감소할 거고 몰수 감소량이 여기는 0.3몰이라고 보면은 상대값이긴 하지만 몰수라고 본다면 여기는 같은 기준으로 0.6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반응에서도 쪼개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반응한 것과 여기서 반응한 것의 반응량의 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 반응량의 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질량의 값을 질량의 상대값으로 바꿔서 질량 보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이제 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우리 하나를 기준으로 갈 수는 있죠? 기준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T1에서 A가 8g, 그럼 B가 7g을 보면 T2에서는 이게 또 9g, 7g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기준은 한 개로만 가야 돼. 그럼 T1의 이 값을 기준값이라고 정해놓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반응해서 일단 A, B는 질량이 감소할 거 아니야. 반응물이니까. 자, 문제에서 A, B만 줬어. 둘 다 반응물이지.
둘다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가 어쨌든 질량이 반응하면 10까지 갔을 때, T2까지 갔을 때 A가 X g만큼 감소한다라고 치면 뭐 B는 어쨌든 얘도 감소하겠지. 몇 g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반응 구간에서는 여기서 이 값을 얼마로? 8-X, 7-Y라고 식을 쓸 수가 있다고요. 근데 XY니까 문자 두 개니까 식두개 써야 되고, 그럼 식 하나를 더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 또 새로운 기준 잡고 여기서 또 나타내면 안 되고요. 의미가 없는 거야. 같은 기준에서 반응량의 비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반응량 1, 여기 두 번째 구간의 반응량이면 누적해서 가면 여기까지 반응량이 1이라고 본다면 또 같은 기준에서 T1에서 T3까지 한 번에 갈때 반응량은 얼마? 3이 되겠지. 누적하면 1대 3의 반응량의 비가 되는 거야. 같은 기준 T1 하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T1에서 A하고 B의 질량의 비율이 8g, 7g으로 가정을 했다.

그럼 기준은 이거 하나여야 된다고요. 그럼 T2로 갔을 때는 어쨌든 반응물이니까 둘다 감소한다고. 그러면 그때 모르니까 얼만큼 반응하는지 모르니까 8-X g, 7-Y g을 두자고. 그럼 여기 기준에서 T3까지 갈 때는 이게 지금 T1이잖아요. 갈 때는 몇 X로 가야 돼? 얘를 기준으로 풀 거니까 8-2X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가는 거니까 반응량이 1대 3이잖아. 그럼 8-3X, 7-3Y로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하면 X 대 Y가 AB의 반응 질량 B, 그럼 질량 보존으로 C의 반응 질량 B, 뭐 분자량 B 싹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자, 그럼 요 비율이 얼마? 요 비율이 T2에서 9분의 7, 요 비율이 2분의 1, 이렇게 식을 쓸수 있잖아. 요식 하나, 요식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게 9분의 7, 요게 2분의 1에서 계산 여러분이 할수 있죠? 간단한 계산이니까. 우선 시간을 줄이고자 한 문제로도 더 풀려고 일단은 계산을 생략할게. 요거는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X는 5분의 4, Y는 5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구했을 때, 이 X랑 Y를 구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면 여기서 5분의 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X랑 Y가 몇대 몇이다? 4대 7이다. 이게 뭐야? 이 반응에서 A와 B의 반응 질량비가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 X 대 Y가 4대 7, 반응 질량비가 4대 7, A 대 B가. 그러면 A 대 B가 4대 7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써볼까요? 반응식에다가. 반응 질량비가 4대 7이다. 그러면 질량 반응한 게 4g, 7g이어서 11g이 없어지면 11g 생겨야 돼. 이게 이 반응의 질량비야. 자, 그럼 분자량의 비는? 구할 수 있죠. 1대 2대 2잖아요.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가 분자량 비니까 여기만 두배 하면 되겠지. 뭐 얘가 1몰이다 하면은 이거 2로 나누고 2로 나눠도 되지만 같은 2몰이고 얘는 1몰이다라고 한다면 같은 몰수일 때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여기다가만 두배 하면 되겠죠. 8대, 7대, 11. 이게 분자량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미 C분의 A는 구한 거야. 11대 8. 11대 8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XY는 이제 초기. AB만 있을 때. 여기는 완결. 뭐 이런 상황으로 또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 AB의 질량이 같은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자량비를 또 이용해 주는 거지. 같은 상황, 질량이 같아. 그럼 분자량의 역수비로 AB의 몰수비가 존재하겠죠? 같은 질량일 때 분자수비는 분자량의 역수비니까 여기서 분자량비가 8대 7이기 때문에 여기 질량이 같을 때는 몰수비가 몇 대면? 7대 8, A가 7몰, B가 8몰로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고요. 또 새롭게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응 전은 15몰. 그럼 X는 15라고 치자. 반응 전에 전체 몰수. 그럼 Y는 얼마? 그럼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A 플러스 2B, EC인데, B가 8몰, A가 7몰.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B가 1개 반응물, 얘 8. A는 남는 거네. 3몰 남고요. 8몰 생겨. 전체는 11몰의 비율. 굳이 이거랑 맞출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건 얘네끼리 보고, 자, 반응 질량비를 여기서 구해. 반응 질량비를 구해서 분자량비를 구한 다음에 그 분자량 여기다 이용해서 몰수비 바꾼 다음에 또 새로운 기준. X랑 Y에서의 비율만 구하면 되니까 얘네끼리 또 독립적으로 다시 구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럼 X가 15고 Y가 11이니까 X가 15고 Y가 11이다. 곱하면 얼마? 약분돼서 15분의 8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3번. 네, 83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금속과 염산의 반응인데요. 자, 금속과 염산의 반응. 지금 뭐 염화물 나와 있고 수소개체가 발생했으니까 예상이 가능한데 금속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제에서도. 그치?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양적 관계의 원리를 묻고자 하는 문제야.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은 A 고체 1g. 이거 쓸게요. 충분한 양? 그럼 얘는 신경 쓰지 말아라. 무조건 1g 다 반응한다. 그래서 생성물 생성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때 발생한 H2의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게 1g에서 우리가 생성된 수소개체 부피를 구한대. 그냥 V라고 할게. 자, 근데 여기서 A 대신에 금속 B를 이용하여서 똑같은 걸 반복한대요. 그럼 B도 1g만큼 넣어서 그래서 수소기체의 부피를 이제 구한다는 거지. 반복한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다에서 가와 하나 측정한 H2 부피를 비교한대. 그럼 만약 여기서 3부위야. 여기서 막 2부위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정한 거다, 그냥. 그러니까 3부이고 2부이면 몰수비는 3대2. 3대2인 거죠?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얘가 3몰 생겼어? 그럼 얘는 몇 몰이야? 2대3이니까. 아, 2몰만큼 반응했을 때가 A는 1g에 해당을 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다 2부위가 나왔어. 내가 2몰이라고 칠게. 이거 3부위를 3몰로 한 것처럼, 3몰로 한 것처럼, 내가 다 정한 거야, 임의로. 이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지금. 자,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주려고 데이터를 임의로 집어넣은 거고요. 3부위가 만약에 3몰이다. 만약에. 그럼 2부위는 2몰이 되는 거지? 그럼 3몰이니까 얘는 2몰이라고. 이거는 2대3의 계수 비로 맞춘 거죠. 그럼 2몰일 때 질량이 1g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A 원자량 나오죠. 2몰일 때 1g이니까 1몰당 질량 0.5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얘도 얘가 3부위가 3몰이면 2부위일 때 2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2몰이면 1대1의 몰수비니까 얘도 2몰인 거야. 그럼 얘도 나누면 뭐 0.5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임의로 값을 막 집어넣은 거라서 같은 화학식량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려고 했을 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B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요. B의 원자량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일단 여기서 봐봐. 1몰의 부피도 자, B의 원자량. 1몰의 부피도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냐면 이 정확한 부피만 구하면 돼. 여기서 부피가 뭐 30ml 나왔다. 이거 10ml 나왔다 해봐. 그럼 몰수비는 몇 대면? 3대1인 거지. 그래서 부피비가 기체에서는, 기체 H2에서 부피비가 3대1이면 몰수비도 3대1인 거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A의 원자량을 통해서 B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이거는. 자, 식을 써드릴게요. 자, A를 먼저 기준으로, 첫 번째 반응 먼저 기준으로 A1g 무조건 다 반응했다. 원자량 몰라. 자, A 원자량. A 원자량을 써볼게. 자, 이게 반응한 A의 몰수. 2대3으로 갈 거고요. 근데 생성된 기체의 H2 부피, 그냥 V, H2의 부피. 이렇게 써보자. 부피. 나누기 1몰에.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를 나눴을 때, 이게 2대3인 거야.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B가 똑같이 1g. 자, B의 원자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B의 원자량 구하는 목적이고, 얘가 지금 목적이야. 얘가 X야, 지금. 그치? 자, 그 다음에 비율은 1대1인 거죠? H2. 마찬가지로 똑같이 H2의 부피를 측정한다 했으니까, 얘 부피와 이 온도 압력 조건,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당 부피를 나눴을 때, 이게 1대1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AX를 구하려면 일단 얘 필요하겠지. 얘 없잖아, 자료에서. 그래서 A 원자량 일단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몰수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 얘는, 얘몇 몰인지 알아? 알지? 2대3의 계수비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정확하게 몰 부피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자, 2대3의 계수비가 있으니까 이 원자량 나오면 몇 몰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금속 A에 반응한 몰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2대3의 비율로 수소기체 몰수가 나온다고. 그럼 부피가 뭐 2부위가 나왔다 쳐봐. 부피는 측정한다 했으니까. 그럼 2부위일 때몇 몰이다라고 하면 여기 마찬가지 부피가 몇 부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부위일 때몇 몰인지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부피비는 몰수비니까. 수소기체는 부피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부피만. 몇 부위인지 모르겠지만 부피만 알면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A 몰수 기준으로 여기서 몰수는 항상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의 부피와 얘의 부피 비교하면 여기서도 얘의 몰수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 몰 부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역시 몰 부피는 필요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식을 썼을 때 이렇게 쓰지만 몰수의 관계를 구할 때 이렇게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얘의 원자량이 주어진 동시에 얘의 몰수가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야. 얘 부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수비를 통해서. 계수비를 통해서 얘의 몰수가 나오면 얘의 몰수가 나오고, 아, 그 몰수일 때이 기체 부피가 이만큼이구나. 그럼 이 부피를 비교했을 때, 아, 얘도 몇 몰이구나가 나오는 거 정확하게. 그쵸? 그럼 얘몇 몰이니까 나오니까 여기서 1대1 이용해서 그때 얘의 몰수도 얘랑 같다라는 관계로 B의 원자량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일단 1몰의 부피는 필요 없다라는 거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필요 없다? 여기서 A 원자량 주어지면 정확한 몰수 나와요. 계수비 2대3이야. 몰수비 2대3인 거니까 여기에 수소기체 몰수는 2대3의 관계로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단한 가지. A의 원자량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 84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84번 문제는, 자, 얘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정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처음에 이제 양적 관계에 들어갈 때,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에 좀 워밍업을 하겠죠? 개념 설명해주고, 뭐 워밍업 할수 있는 문제로 연습을 할 거야.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 유형 문제를 보여줄 때이 문제를 꼭 보여주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양적 관계의 정확한 이제 흐름. 그리고 이 문제 데이터가 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뭐 질량도 나와 있고 밀도도 있고요. 근데 부피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져 있을 때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문제로서 좀 설명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봐봐. 진짜 효율적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에 반응 전의 전체 객체 밀도가 5D1인데 얘는 7D1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 기체니까 전부 다 기체니까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잖아.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의 역수비는 또는 밀도비는 뭐랑 똑같아?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는 반응 전 질량. 그쵸? 그다음에 반응 후 부피, 반응 후 질량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같잖아.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비의 역수비가 밀도비야. 그럼 기체에서는 이 부피비가 뭐랑 똑같아? 몰수비랑 같잖아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의 역수비가 밀도비라고. 그러니까 밀도의 자리를 바꾼 역수값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실험 1에서는 5대 7이니까 자리 바꾸면 7대 5야. 그럼 7대 5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야. 그러니까 7에서 5로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7에서 5로 감소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몇대 몇이야? 11대 9야. 그럼 11에서 9로 감소하는 상황이구나. 뭐가? 전체 몰수의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 7몰일 때얘 11몰 볼수 있어요? 얘가 2몰 감소한다라고 가정하면 얘도 2몰 감소한다고 볼수 있냐고. 그건 아니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어. 우연히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구한 건 그냥 밀도의 역수만 취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7대 5로 몰수가 감소하고 얘는 11대 9로 감소한다는 거지. 얘가 2몰 감소했다, 얘도 2몰 감소했다, 반응량 1대1이다. 이렇게는 아직 못 간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럼 그거는 뭘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냐? 출제자가 그거는 좀 쉽게 줬습니다. 반응 후에 전체 객체 부피가 나와 있잖아. 5대 9래.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5대 9. 그럼 7몰, 5몰, 11몰, 9몰로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둘다 몰수가 감소했는데 몰수 감소량이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이니까 몰수 감소 반응에서 감소량이 같구나. 그럼 반응량의 비가 몇대 몇이다? 그치. 1대1이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항상 양적 관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구간을 쪼개서 봐도 실험을 여러 개로 봐도 반응량의 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얘 개수만큼 반응했다. 그럼 얘도 개수만큼 반응한 걸로 정하면 돼요. 몰수의 상대값으로 질량을 바꿔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게 핵심인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자 쉽게 가는 풀이로 가볼게. 반응 전에 3W, 5W가 있어. 반응 후에도 3W, 5W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반응 후의 상황이 둘다 누가 남았냐면 A가 남았어. 이것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야. 둘다 A가 남았다. 1대 5로. 그럼 이 말은 뭘까? 잘 생각해봐. 이 말은 일단 둘의 반응량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이걸 쓸게요. 이 반응식 그대로 반응량 같아. 그럼 둘다한개 반응으로 뭐라는 거지? A가 둘다 남았지 반응 후에. 둘다 A가 반응 후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한개 반응물은 둘다 뭐야? 한개 반응물 다 반응한 물질은 둘다 B란 소리야. 근데 반응량이 같잖아요. 같은 물질이잖아. 그럼 얘의 반응량 같아야 되고 둘다한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 전의 비의량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반응 전의 비의량. 요거 이해하시겠어, 여러분? 그럼 반응 전의 비의 몰수가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봐봐. 요걸로 그냥 갈게요. 여기에 비가 있을 거고 7몰 중에 여기도 비가 있을 텐데 여기 몰수와 여기 몰수는 같다는 거야, X몰로. 관계를 일단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모두 같을까요? 반응량 같으니까. 얘가 한개 반응물로 같기 때문에 반응 전 얘의 양도 같지만 반응 후에 C의 양도 같을 거 아니야. 그쵸? C의 생성된 양도 같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이제 C의 양이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C가 있고 C가 있는데 얘가 뭐 Y몰이라고 치면
얘가 Y몰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반응 전에 비몰 같았죠? 반응 전에 B의 몰수 서로 같았지? 실험 1과 2에서. 반응 후에 C의 몰수 같았지? 자, 그럼 B하고 C는 다 같은데, 여기서 왜 3몰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야? A 몰수의 차이가 3몰이라는 거야. 그럼 반응 전에도 A가 몇몰 차이가 나야 돼? 3몰만큼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둘다 A가 반응 후에 과량으로 남았잖아요. 반응 후에 과량 남았잖아, 얘들아. 그러면 반응 전에도 3몰 차이, 반응 후에도 3몰 차이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야. 어차피 B의 양은 같고 C의 양 같아. 이 차이가 4야. 그게 A 몰수의 차이겠지, 3몰이. 여기도 차이가 4야. C의 양 같잖아요. 그게 A 몰수의 차이야. 그럼 A가 반응을 해서 없어지긴 했지만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반응 전에 A 몰수의 차이도 3몰. 반응 후에 A 몰수 차이도 얼마? 3몰이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XY로 썼지만 이거는 관계를 보여주게 썼지 XY를 구하는 건 아닌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복잡하게.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 그럼 A가 3몰만큼 차이가 나. 근데 문제에서 반응 후에 질량이 1대5로 줬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반응 후에 질량비가 1대5다? 근데 이 간격이 얼만큼 차이가 나? 4만큼 차이가 나죠. 평가원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스케일을 범위를 맞추는 거지. 단위는 다른 거야. 질량과 몰수로 단위도 다른 거고 다 상대값이고 그렇지만 다 다른 값이지만 우리가 이 범위는 같은 스케일로 맞출 수가 있다고. 얘가 4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A의 양이 남아있는 게. 근데 우리가 정한 것도 몇몰 차이라고? 3몰 차이라고. 3몰 차이. 질량으로 나와있지만 이것도 4만큼 차이가 있잖아. 그럼 이 말이 뭐야? 이 질량이 결국 우리가 정한 몰수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인 거지. 요거 이해 가세요? 이게 질량이야. 원래는 이거 X몰, OX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차이가 4X몰이 3몰이다 해서 X는 1이다. 그럼 얘가 1몰이고 5몰이다. 원래 이렇게 정석적인 풀이가 맞긴 하지만 이걸 빨리 해석해 보면 요 차이가 질량 차이가 4고 몰수 차이도 4야. 그럼 질량과 몰수를 같은 값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가주시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A가 1몰, 5몰로 있다. 우리가 정한 값에 따라서 1몰, 5몰로 있다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복잡해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해볼게.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럼 반응 전에 7몰에서 이제 5몰로 바뀌었고 11몰에서 9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얼마 있어야 돼? 여기서? 그래서 반응 후에 A가 A부터 써보자. 1몰. 그럼 C가 3몰 있어야겠지. 합쳐서 5몰이니까. 그다음 A가 얼마? 5몰. C가 3몰 있어야겠죠? 합쳐서 9몰. 역시 C의 생성량은 같다. 반응량 같아서. 자, 그럼 C가 이만큼 생성됐어. 개수는 A만 몰라요. B는 알아. 1대2의 관계라는 것도 당연히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C가 3몰만큼 생겼으면 반응 전 B는 2몰이 있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B는 2몰, 여기도 같은 B. 같은 B의 양 2몰. 둘다한개 반응 몰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반응 전에 A가 5몰만큼 있어야 되고요. 반응 전에 A가 얼마? 9몰. 역시 3몰 차이구나. 그 차이가 고스란히 둘다 반응 후에 남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3몰 차이로 이어진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럼 계수 다 나온 거다. 여기서 A가 변한 양은 얼마? A는 5몰에서 1몰 남았으니까 A는 3몰 감소할 때 B는 2몰 감소했죠. 그때 C가 3몰만큼 생성됐지? 계수비는 2대1 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훨씬 간단해진다고. 이 상황 파악을 이렇게 해버리면 또 스케일도 맞추면 문제가 엄청 쉬워지는 거야. 풀이 과정이 엄청 짧아진다고, 얘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이제 2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계수 구했고. 그다음 B하고 C의 분자량의 B. 분자량 B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뭐 질량비가 있으니까 뭐 3대 5. 뭐 요걸로 가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3대 5니까 뭐 반응 전에 뭐 AB의 질량의 합이 3일 때 얘는 뭐 상대값으로 5다. 뭐 연립으로 가도 돼.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푸는 방식은 어차피 여러분 상황을 잘 봐봐. A만 몰수가 3몰 차이가 있는 거지. 반응 전이든 반응 후든. 그럼 반응 전에 이 EW만큼의 차이가 A 몇 몰에 당해? 3몰에 당해. 이게 훨씬 편하지. 바로 나오니까 직관적으로 값이. 그럼 A 3몰일 때 질량이 EW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전에 A가 5몰이야? 3몰일 때 2W야? 5몰일 때는 2.5W야. 근데 전체 질량 3W이기 때문에 얘는 2몰일 때 0.5W야. 이게 바로바로 된다고. 그러니까 되게 풀이가 편해진다고, 얘들아. 그래서 A가 2.5W? 그럼 1몰일 때 얼마? 1몰일 때 0.5지. 그죠? 그럼 C는 전체가 역시 반응 전 후에 3W로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또 2.5W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훨씬 빠르다고. 뭐세 줄을 계속 쓰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B하고 C의 분자량의 B는 B가 지금 0.5W일 때 2몰이다. 그럼 C는 2.5W일 때 4잖아요. 그럼 5배 할까요? 2.5W, 아, 그치. 잠깐만. 3몰. 여기 3몰이니까 이 2배 할게요. 몰수를 맞춰야겠지? 몰수를 3몰로 맞출게요. 그럼 얘 2배 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1W. 일때 얘는 2.5W니까 2대 5의 관계가 되는 거죠. 2대 5. 자, B하고 C 분자량 B는 2대 5의 관계이다. A이다. 답은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풀이 특히 답이 위서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5번. 자, 85번도 문제는 사실은 어렵게 된 문제는 아닌데, 또 17번에 있었고요. 근데 시어랑 역평가니까, 아, 얘는 평가원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정도. 자, 지금 보세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 역시 금속과 염세대 반응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테마별 화학 반응에서는 금속과 염세대 반응이 주된 반응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 충분한 양, 얘는 보통 충분한 양으로 주긴 합니다. 그래도 살펴볼 필요는 있어. 일정 양인지 충분한 양인지,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는 일단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충분한 양이니까 일단 신경은 안 써도 될것 같고, 금속 A와 B의 혼합물을 전체에 12.6g 넣어서 모두 반응시켰더니 H2가 15리터만큼 발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몰의 부피가 25리터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각각 반응한 A, B의 몰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 기억에 들어있는 B의 몰수는 크게 반응 전 B의 몰수니까 반응 전 A, B 몰수를 구하라는 거지, 결국. 그럼 어떻게 가면 될까? 어쨌든 A, B는 둘다다 반응했어. 그만큼 수소기체가 나왔는데 전체 수소기체의 양이 지금 이만큼 나와 있고요. 몰순환산이 가능한 상황이야. 그럼 얼마? 5분의 3몰. 전체 총양이 두 반응에서 총양이 5분의 3몰.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냐면 반응 전에 A, B의 전체 질량이 12.6g. 즉 A, B의 질량의 총합이 12.6g 이게 나왔어. 그럼 식을 어떻게 쓸까요? 그냥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A가 반응한 몰수를 우리 그냥 X몰이라고 두자. 모르니까 X몰. 그럼 얘는 몇 X야? 1대1. 계속 다 나와 있죠? 얘도 X몰인 거야. 여기는 2Y몰 할까? 2대3이니까 2Y몰만큼 있었고 다 반응했다. 얘는 그때 3Y몰만큼 나오겠지.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지, 연립으로.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3Y몰이 얼마? 3분의, 5분의 3. X 플러스 3Y몰이 5분의 3.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반응 전 금속의 질량, 원자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원자량이, 봐봐. 원자량이, 24, 27. 여기 나와 있군요. 24, 27. 24, 27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질량 몇? 24니까. 24X. 24X. 질량, 반응한 A의 질량, 반응한 B의 질량은 2Y몰인데 27이니까 27 곱하기 2Y, 27 곱하기 2Y가 되겠죠. 이게 지금 결국 반응 전의 질량의 총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게 얼마? 이게 반응한 질량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Y 연립하면 돼요. 쉽죠, 여러분? 자, 그럼 X는 얼마? 연립해 보시면 X는 이두 식을 연립하면 X는 0.1, 아, 0.3. 0.3, y가 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y가 0.1이래. 그 문제에서는 b를 물어봤어. y가 0.1인 거니까 2y는 0.2몰이다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6번. 네, 86번 문제는 보시면은 자, 얘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저는 많이 어려운데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원래 양적 관계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서 보통 처음 보면 또 너무 어렵게 보이긴 하지.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푸는 방법,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 C만 안 나와 있고요. 지금 상황은 첫 번째

셋이랑 먼저 보면 A가 8wg이 들어있다. 용기 1에. 근데 B를 조금씩 첨가하는 상황이야. 아, 그럼 B 첨가 반응이구나. A가 일정량인데 B를 넣어주는. A가 일정량인데 B를 넣어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그때 이 비율이 나와 있는 거구나. 그쵸? 상대값 아니고요. 얘네끼리 비율 아니고 그냥 이 비율 자체가 그대로 3대 8, 3대 4, 1대 2로 나와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외에는 일단 실험 1에서 조건은 요거밖에 없어. 실험 1과 실험 2는 각각의 독립적인 반응이고요. 뭐 분자량 정도는 같이 이제 공유해서, 같은 빅끼리 공유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독립적인 반응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나와 있다?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돼. 양적 관계를. 자, 뭘 구해야 되냐면, 일단은 계수 C 구해야겠죠. 실험 1의 조건이니까. 가반응이 실험 1. 그 다음에 나반응이 실험이기 때문에, 일단 가반응에서 계수 C는 실험 1로 구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질량이 첨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 비율이 정확히 나왔으니까요. 8대 3, 4대 3, 2대 1. 얘 변화를 봐봐. 자, 완결점이 어딜까를 보세요. 완결점. 완결점이라는 거는 물론 반응을 다 끝났을 때다 완결점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완결점은 우리끼리 용어인데요. 반응 후에 C만 있을 때, 과량으로 AB가 남지 않고, 싹다 AB가 다 반응해서 반응 후에 뭐만? C만 존재할 때,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정확히 데이터를 못 구해도,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다, 뭐, 요 정도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해볼게요.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자, 완결점을 한다면, C만 존재한다면,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C분의 C가 되겠죠? C밖에 없으니까, 반응 후에. 그럼 이 비율은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비율의 변화를 보시면, 얘는 8분의 3. 자, 이것도 분모의 값을 맞춰볼게요. 8분의 6. 그쵸? 8분의 4야. 자, 이 변화를 봐도 알아요. 여기서는 더 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이 전체 값이 이 비율이 증가했어. 여기서는 다시 감소했잖아. 이게 뭔가 상반되는 변화를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완결점은 요 사이에 있다는 거야, 항상. 꺾이는 부분. 기울기가 바뀌는 그 꺾이는 그 부분이 완결점이기 때문에 요 사이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좀더 해석해 드리면, 어쨌든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완결점에서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 여기서 8분의 6에서 8분의 6은 1보다 작고요. 8분의 4는 얘보다 1보다 작아, 그쵸?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아, 여기서 일단 증가하다가 변화가 다시 감소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완결점 1의 값이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왜 감소하나요? 반응 후에 과량으로 지금 물질이 B가 계속 넣어준 양만큼 남으니까 C의 양은 똑같지만 B의 양이 계속 과량으로 붙기 때문에 전체 또 값은 1보다 작아지는 거야. 완결점 이후에는. 완결점 전에는요. 전에는 남으니까 누가 남아? A가 남겠지. B는 다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결점이 여기 사이라는 걸 지금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B는 넣어준 양만큼 다 반응해야지. 여기서부터는 B가 과량이겠죠. 그럼 여긴 누가 다 반응해? A가 한개 반응물이겠지?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문제 풀 때.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반응량의 B가 나와, 안 나와? 나와. 반응량의 B가 나와요. 자, 완결점이 여기 사이다. 1의 값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네들은 다 반응했고, 얘는 남아요. 과량으로. 반응 후에 B가 남는 거고, A가 한개 반응물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반응량의 B는 1대2라는 건 얻을 수가 있잖아. 요런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럼 1대2로 반응을 했어. 그럼 생성된 물질도 1대2로 나와주는 상황이 되어야만겠죠? 그쵸? 상황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을 1대2로 맞추면 돼. 그때 전체 물질의 몰수가 맞춰진다는 거야. B가 1대2로 반응을 다 했다. 그럼 생성된 C의 양도 1대2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아까 8분의 3 그대로 쓰고, 근데 8분의 6으로 맞췄을 때 분모를 맞추니까 분자가 지금 1대2가 됐잖아요. 요 상황으로 가자고. 이렇게 C의 양을 두 배로 맞추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거 다 해석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걸 막 수식으로 다 쓰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걸 맞추니까 어떠한 결론이 얻어졌냐면,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변함이 없네. 이게 된 거야. 자, 우리 이거 앞에 정리했었죠? 반응을 했는데, 둘다 반응을 1대2로 했는데,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변함이 없다? 자, 이런 반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지? 이런 반응의 특징이 뭐 이런 걸로 했었지? 뭐 B, EC였을 때, 자, 누가 들어가는 상황? B가 들어가는 상황. 그럼 A가 3으로 있었다.

언제까지 사물이야? 반응 완결점까지 사물이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앞에서 정말 많은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 이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 형태가. A가 일정량 사물 있었다. B 일몰 넣었어. 일몰 넣었어. 반응 후에 전체 몰수 얼마야? 여전히 사물. B 이몰 넣었어. 완결이 되겠죠? 이때 역시 사물. 누구만 있어? C만 있어. 그래서 A가 있었던 양이 사물인데 생성된 C의 양도 완결점이 사물이면 A하고 일정량 있는 물질의 개수와 개수 2와 생성물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 관계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게 또 나온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사실 문제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A하고 C의 개수가 같다라는 관계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끝까지. 같다라는 관계로 가시면 여기도 지금 B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얘랑 이제 별, 이 문제랑은 좀 별개인데 여기도 이제 B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A하고 C의 개수 같아야 돼요. 그래서 C의 개수는 이제 1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C의 개수가 1이다. 이런 관계가 바로 보이는 거야. 막 계산해서 푼다기보다는 바로 아, 몰수 변화 없잖아. 넣는데 반응을 1대로 했는데 몰수 변화 없다? 근데 B가 한개 반응물이야. 그럼 B는 어차피 들어간 양만큼 감소해서 없어지고 그럼 결국 A하고 C의 개수 같아야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다. 보세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얘가 3몰 있었어. 얘가 처음에 3몰 있어. 얘 1몰 들어갔어. 추가로. 1몰 들어갔어. 근데 어차피 얘가 한개 반응물이죠. 지금 그 상황인 거야. 어차피 B가 들어간 양만큼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한개 반응물인 상황인 거야. 그럼 1몰 넣었지만 1몰이 그대로 없어진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없어진 양과 여기 생성된 양이 어때요? 개수가 같으면? 같잖아. 그럼 반응후도 몇몰 나와? 3몰 나온다는 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4-X, 0X. 물론 X를 쓸수 있죠. 개수가 지금 1, 1이라고 봤으니까 1,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얘가 한개 반응물인 상황, 개수가 다른 애가 한개 반응물인 상황이고 일정량 있는 물질과 처음부터 있었던 물질과 생성물의 개수만 같다면 항상 이러한 형태, 몰수, 반응 후의 몰수가 계속 일정한 상황이 나온다고. 언제까지? 완결점까지만. 그 이후에는 과량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 8분의 3의 비율이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몰수를 기준을 맞출 수가 있어. 자, 실험 1인데 지금 아직 가예요, 가. 자, A 플러스 B는 C가 되는 상황이야. 그쵸? 자, A가 8W 있었고, 얘가 3W 있었어. 얘가 한개 반응물이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3W 넣었을 때 몰수비가 나와 있잖아. 요걸로 바로 가볼게. 그러면 C가 3몰만큼 생성됐다로 가보자. 8몰, 3몰. 그럼 전체 몰수는 8몰로 간다는 거야. 그럼 얘가 몇몰 남았다? 5몰 남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는 다 3몰씩 반응했겠죠. 그러면 결론은, 자, 8W는 몇 몰에 해당해? 8W는 8몰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3W는 3몰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A 대비는 몇 대면? 분자량비가 1대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수도 구했고요. A 대비의 분자량비도 구했고, C의 분자량비도 나오죠. 질량 보존으로 1몰만큼 반응할 때 1g, 그때 얘도 1몰만큼 반응한다 1g, 없어지는 거 2g, 생성되는 거 2g인데 개수가 1, 1몰이야 얘도. 그러면 분자량비가 1대 1대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반응에서 개수 C가 1인 것과 A 대비 대 C의 분자량비가 1대 1대 2라는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반응에서. 그다음 두 번째 반응은 이제 분자량이 이제 같은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가시면 돼요. 적용해서 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실험 2. 자, 나로 가볼게. 자, 나는 자, 이게 되는 건데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문제에서 용기 2에 여기만 보세요. 이제 8W와 B3W. 자, 얘가 8W가 들어갔고 3W가 들어갔다. 자, 분자량비는 아까 몇이라고 했지? 1대 1대 2라고 했어. 분자량비가. 자, 그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C하고 B는 이미 분자량비를 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분자량 2, 얘 분자량 1로 보면 4대 3몰. 3몰 3몰로 보면 되겠네. 3몰 3몰. 4대 3, 정확하게. 4대 3의 몰수 B.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고요. 실험, 첫 번째 실험의 정보를. 그래서 완결시켰대, 여러분. 완결시켰어. 그럼 누가 다 반응해? 2대 1의 관계는 나와 있으니까 얘가 다 반응하겠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1몰 남아. 얘가 그러면 3몰이니까 2D 몰만큼 생기겠지. 굳이 쓰면. 근데 이 비율이 얼마?

그럼 D는 2.5고요. C는 2. 4대 5. C 대 D가 4대 5. 4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주시면 돼요.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 가볼게요. 네, 87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금속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반응시켜가지고, 이제 기억이 뭐냐. 자, 얘는 그냥 질량 보존으로 가면 돼요. 자, 이 반응을 모를 거예요, 많이. 그럼 질량 보존으로 갔을 때 뭐가 남는지로 이제 기억을 채우면 돼. 자, 그랬을 때 이제 M은 하나씩이고요. 개수 완성되어 있고, NA 하나 있고, 그 다음 CO3 그대로 있잖아. 그럼 수소 하나 남고요. 수소 3개 남네? 그럼 산소 몇개 남아? 산소 하나 남아. 그럼 수소 3개랑 산소 하나 남는데, 이 중에 하나하나씩 얘 가져갔지. 그럼 수소 2개 남죠. 그럼 H2지. 기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질량 보존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H2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이 있는데, 자, 니은은 나이저 반응 후 용액은 염기성이다? 그쵸? OH 마이너스가 있으면 염기성이지, 그치?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네, 디귿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요. 자, M의 원자량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기억의 부피 H2가 V리터이다. 그럼 여기 역시 또 1몰당의 부피가 나와 있죠. 24. 그러면 몰수 환산 가능하지? 24분의 V몰. 이게 생성된 H2의 몰수. 네, 뭘 구하라고요? 원자량. 그럼 몰수 관계. 얘가 24분의 V몰만큼 생성됐다라고 하면 개수비만 보면 돼. 1대1인 거니까. 그때 금속도 금속의 몰수도 같은 거죠? 24분의 V몰인 거야. 반응한 게. 근데 그때 질량이 얼마라고? 질량이 확인하시긴 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냐면, 이때 얘가 다 반응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W g을 넣었는데, 다른 한쪽에는 충분한 양의 얘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충분하게 넣었대요. 그럼 얘네들은 충분하니까, 이 양은 신경 쓰지 말아라. 얘 W g 넣은 만큼 무조건 다 반응했다.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 아 이만큼의 몰수가 WG에 해당을 한다라는 관계로 우리는 원자량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WG 나누기 24분의 V몰이 얼마다? A이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V분의 24W가 A이다. 그럼 디귿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 정답. 그럼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8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88번 문제는, 자, 여기서는 지금 A의 반응 개수 구해주셔야 되고요. 봐봐. 얘는 A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황이 질량이 나와 있고, 밀도도 구하긴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남은 반응물의 질량.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질량, 질량, 질량을 같은 단위로 준 거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남아야 돼요? 당연히? B는 1g 있었는데 2g 남을 수 없잖아. 반응하니까 무조건 줄어들 거고, 애초에 1g밖에 없었어. 그럼 여기서 A가 2g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반응 질량비가 바로 나오지. 몇 대몇 대면? 여기서 2g 남았다. 그럼 반응한 건 4g. 그럼 4대 1대 5의 반응 질량비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반응 질량비는 이렇게 나와. 가능하고요. 그럼 4대 1대 5니까 이것도 질량비 구했으면 여기 질량이니까 반응 질량으로 대입해도 돼요. 그럼 4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여기선 얘가 다 반응하고 여기선 얘가 2g 반응해서 아, 2g의 B가 남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전체 이제 밀도, 반응 후의 전체 밀도를 이용해서 반응 후의 전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반응 후의 몰수를 구할 수 있죠. 반응 후의 밀도는 반응 후의 부피분의 반응 후의 질량인데, 여러분. 질량은 어차피 보존되잖아. 보존되잖아요. 그쵸? 그럼 실험을 해서 전체 질량의 반응 전에 7g? 그럼 실험이도 7g인 거야. 자, 여기서 써볼게요. 실험이도 전체 질량이 7g인 거고요. 얘네 12g. 그럼 실험이도 반응 후에 12g인 거야. 근데 밀도라는 거는 질량 나누기 부피잖아. 이 부피가 기체에서는 몰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1 나누면 7 나올 거고, 얘는 2 나누면 6D 나오니까, 6이 나오니까 상대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응 후의 몰수비가 1대 2다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럼 반응 후의 몰수비가 1대 2야. 이걸로 맞추는 거야. 반응 후에 몰수비가 1대 2다로 가는 거지. 그럼 반응 후에 밀도가 나온 거니까 반응 후에 몰수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비교적 얘는 좀 간단한데, 여러분. 봐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몰수비를 1대2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또 뭐다? 역시 반응량의 B. 몇 대면? 여긴 B가 1g, 여긴 B가 2g. 아, 반응량의 B가

0: 1대2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대2. 뭐 정하면 된다고. 1대2니까. 정하면 돼요. 자, 처음 반응을 뭐 계수만큼 반응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은 계수의 두 배로 가면 되겠지. 네, 그러면 첫 번째 반응 써볼게. 첫 번째는 계수만큼 반응. 반응한 양이 A1, 2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정하는 거야. 그러면 실험 2는 마찬가지로 계수의 두 배가 될 거니까요.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두 배, 계수의 두 배, 2A, 2A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C는 어쨌든 2몰만큼 있었던, 2몰만큼 생긴 거고, C는 여기 4몰이 생겼다라고 가시면 되고요. 근데 한계 반응을, B가, 지금 한계 반응을 여기 1몰인 거지. 그러면 이 1몰이라는 것은 이 문제 표를 보시면 1g이 이제 1몰에 해당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고요. 몰라. 모르죠? X라고 쓰면 X-A가 되는데 이런 거 의미 없어, 여러분. 괜히 복잡해질 뿐이고, 일단 넘어가. 있었는데 남았다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자, 넘어갔을 때 여기서 우리는 A의 양을 정할 수가 있어. 왜? 이번엔 A가 한계 반응물이거든요. B가 한계 반응물이었는데 이번은 A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2의 1몰로 정할 수가 있다고. 몇 그램일 때? 8g일 때가 2의 1몰이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서 6g이었으니까 몇 분의 몇? 4분의 3의 비율. 그럼 1.5A몰이다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요. 일단 기다려 보는 거야. 그럼 0이고요. 얘는 4g이니까 역시 3몰로 보시면 되겠죠. 2몰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얼마 남아? 0.5A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면 이 비율이 1대 2라는 거니까요. 이 합이 1대 2라는 거니까 A가 얼마?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B는 1g 1몰 본 거니까 바로 3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A는 2가 나왔고. 그다음 반응선의 전체 개체의 밀도인데 질량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요. 질량 몇 대면? 7대 12. 자, 여기로 표로 가볼게요. 질량은 7대 12. 그럼 전체 몰수만 구하면 돼. 전체 몰수는 얘는 얼마였어? 여기 A니까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1.5A니까요. A가 2였죠? 그럼 여기 3몰. A가 3몰. 얘가 3몰이고 얘 1몰. 더하면 반응 전 AB 3몰. 근데 여기는 A가 2였으니까 3몰, 3몰, 8몰. 그럼 몰수비는 1대 2가 되는 거지. 다시 올게요. 그럼 몰수비는 1대 2. 약분했어요. 1대 2. 그러면 7대 6.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럼 7대 6. X7, Y6. X7, Y6. 그 다음에 계수 2하면 답이 3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중요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잘 집중해서 끝까지 잘 풀이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접으신 안국선입니다. 우리 공간좌표 지난 시간에 구의 방정식 그리고 구와 이제 직선,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까지 기본 개념을 좀 잘 정리. 선생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 봤어요. 잘 듣고 왔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의 방정식이 기본 개념 얘기할 때는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 문제에서 얘네들이 이제 공간 도형이랑 엮이면서 좀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구와 직선, 구와 평면이 만날 때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 직접 그려야 여러분께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복습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능 특강 95쪽 유제 6번부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제, 유제 다 끝내버리고 레벨 1 문제까지 좀 오늘 맞을 보도록 할게요. 95쪽 유제 6번입니다. 좌표 공간에 두 구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구의 방정식 이렇게 싸그리몽땅 전개를 해놨으면은 보자마자 우리는 반사적으로 뭐부터 하셔야 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줘야죠. 해서 S1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너란 녀석은 X제곱 플러스 2AX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예요. Z제곱 마이너스 10Z니까 Z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일단 아 몰라 그냥 무조건 전전 저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변의 상수를 맞춰주자. A제곱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5의 제곱이 들어갔어요. 이 녀석을 우변에다가 더해주고 여기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21을 우변으로 이양시켜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1이에요. 사라지죠. 25, 25, 50, 5. 반지름을 합니다. 너라는 녀석은 뭐다? 5 루트 2의 제곱으로 반지름을 일단 확실하게 숫자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구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구도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자고요. 두 번째 구는 x건 마이너스 6x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z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는 3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더해주고 여기에 있는 b를 이항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얘가 얼마야? 45야. 45에 25를 더해주면 60, 70인가요? 그럼 너는 70-b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여기서 내가 b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 반지름을 정확한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이렇게만 뒀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이 저렇게 전개를 싹 다 해놓은 게 주어지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거 만지면 나도 모르게 아 뜨거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나도 모르게 해버렸네 하셔야 돼요. 네. 변환해줘야 내가 중심에 대한 얘기,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심을 지금 이름을 불러줬어. 야, 시키는 대로 하자. A1의 이름은 마이너스 A, A1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2, 플러스 5가 될 것이다. A1의 좌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2의 좌표를 얘기해주면은 얘의 중심이니까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A2의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구를 XY 평면 위로 잘 보세요. 만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정사형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라고 하는 녀석이 XY 평면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부분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요걸 가지고 요 녀석의 반지름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얘는 XY 평면과 만나는 게 아니라 정사형이래요. 그럼 그대로 내려주게 되면은 구의 중심이 XY 평면 위로 떨어지게 되는 건 맞는데 얘가 반지름을 구의 반지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만나는 게 아니라 정상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들은 중심의 좌표를 XY 평면에다가 내려주고 반지름을 저 구의 반지름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C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얘를 XY 평면 위에 내리면은 중심 좌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X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반지름을 어떻게 된다? 얘를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거죠. 얘가 그냥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C2라고 하는 녀석도 이 구의 중심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요. 해서 X,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럼 X-3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6의 제곱에다가 그대로 가져오고 반지름도 그대로 가져와요. 70-B라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X좌표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두 구 모두 선분 A1, A2의 중점을 지날 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구애 방정식을 썼다고 해서 내가 좌표 공간상에다가 예쁘게 그려서 내가 구의 중심이 어디쯤 있다 구를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위치 관계만 봐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 S1, S2 모두 선분 A1, A2의 중점을 지날 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 해석을 구 요 녀석의 해석을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중점을 지난데 중점의 좌표 구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내가 A랑 A1, A2를 알거든. 그럼 중심의 좌표가 뭐가 나와? 2분의 뭐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3을 더해주고 2분의 2와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마이너스 4죠? 그럼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바로 나오죠, 그냥? 그 다음에 Z좌표는 5랑 마이너스 5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0이 나와버렸어. 그럼 얘가 이 구도 지나고 이 구도 지난다며 그럼 대입했을 때 식이 뭐야?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날 때 대입하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먼저 대입을 해본 거야. 여기는 B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뭐가 나와?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A니까 2분의 A 더하기 3이 되겠죠. 이 녀석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4의 제곱이죠. 그 다음 0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0 빼기 5는 자 5의 제곱에서 25가 되겠죠. 이 녀석이 50이래요.

시키면 25, 이하 시키면 9. 이거의 제곱이 뭐가 된다? 9가 된다. 그럼 2분의 a 플러스 3의 제곱이 9니까 너란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3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a의 값이 지금 양수라는 말을 했어요. a의 값을 양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플러스 6에서 3을 빼준 3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b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될 거예요. 그쵸? A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0이잖아. 0, 마이너스 2, 0, 그러니까 0, 마이너스 2, 0을 집어넣어. 그럼 0 집어넣게 되면은 3의 제곱. 그쵸? A가, 그쵸? 요 녀석 3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은 누구니? 마이너스 2면 그럼 4의 제곱이죠? 그럼 16이죠? 플러스. 제때 0 집어넣게 되면은 25예요. 요 녀석이 70 마이너스 B가 되니까 50이잖아. B의 값이 20이 되는구나를 이렇게. 그냥 큰 고민하지 않고 중점을 지날 때, 그럼 중점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중점의 좌표를 저기 대입하자 라는 형태로 A랑 B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얘네들의 기하적인 상황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구두 개가 있어. 구두 개가 있는데 구의 중심과 중심을 이은 중점을 구가 지난대. 그럼 생각해봐요. 구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구 둘의 중점을 두 개가 모두 동시에 지날 수 있을까? 안 된다라는 거지. 이 구도 중점을 지나고 이 구도 중점을 지나려면은 이두 개의 구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접하는 형태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접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가 중점이 되어야 A1이 되고 A2가 되어야 중점을 동시에 두 구가 지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하적인 상황을 생각했더니, 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의 반지름과 얘의 반지름이 어때? 같아야 돼. 그 상황에서 50과 70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돼. B의 값이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라는 것을 먼저 찾아버리고,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 5 루트 2라는 걸 알아. 근데 A1과 A2의 좌표를 우리가 알잖아. 그럼 A1, A2의 길이는 얼마야? 이거의 두 배인 10루트가 되겠죠? 그럼 10루트2라고 하는 녀석이 뭐는?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X좌표의 차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 8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Z좌표의 차 10의 제곱에다가 해주게 되고, 요게 200이니까 이항시키면 100 남죠? 이항시키면 36 남죠? A 플러스 3의 제곱이 36이니까 A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6, A가 양수 3이 되는구나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기하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아, 중점이 되겠구나, 반지름이 같겠구나를 찾아내서 B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 계산의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점을 지날 때, 지난다면 대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A랑 B를 일단 찾았어요. 그 A랑 B를 찾았는데, 이제 공통 부분의 넓이. 이 도형 두 개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립시다. A가 3이고요. B의 값이 20이에요. 그럼 이렇게 풀거나 저렇게 풀거나 A랑 B를 찾아주고 저원두 개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A 자리에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요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B에다가 20을 집어넣게 되면은 50이요. 얘네들을 찾아버린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공간도형, 공간좌표의 문제가 아니라 2차원 문제가 된 거예요. 평면의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할수 있죠. 두 원이,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Y좌표가 2예요. 이렇게 되는 원이 그려지는 것이고, 얘는 X좌표가 3이에요. Y좌표가 마이너스 6이에요. 원이 그려지는 것이고, 많이 감자 같지만 원이에요. 예, 중심을 조금만 더 올려서 그립시다. 예, 감자 같지만 원입니다. 그이두 도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죠. 초등학생 때 많이 한것 같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 공통 부분의 넓이는 너의 길이가 5루트2로 반지름이 모두 다 지금 똑같, 여기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대칭 하니까 요 부분의 넓이를 두배 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떤 정도의 각을 이루는지가 궁금하지? 그럼 너의 길이를 알거나 너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너의 길이는 구하기 힘들고 너의 길이는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거기서 저 원의 중심은 각각의 A1과 A2라는 요 점을 어디에다가 XY 평면에다가 내려준 수선의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녀석을 내가 A2,
라고 해서 불러주면은 마이너스 3, a가 3이었으니까 콤마 2, 콤마 0가 되고 여기를 a2 말고 여기 있으니까 뭐 얘를 a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얘를 a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3, 마이너스 6, 0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a1 프라임과 여기에 있는 a2 프라임에 대해서 얘네들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루트 속에 6의 제곱, 6, 6의 36, 차 해주면은 8의 제곱, 64 해주면 10이 나와요. 이 삼각형에서 너가 5루트이고 너가 5루트이고 너가 10이야. 1대1대 루트이네. 아, 직각이구나. 대칭 직각이구나. 결국 그럼 저 그림 무슨 그림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5루트인. 이 정사각형에서 요렇게 생긴 요 녀석의 넓이 우리 많이 했었다. 반 잘라서 요만큼의 넓이의 두 배. 요만큼의 넓이는 4분원, 4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5루트 제곱은 50인가요? 마이너스. 직각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의 제곱 50. 요 녀석을 몇 개? 두개 해주면 된다. 그럼 곱해주게 되면 너는 약분해주면 25파인가요? 마이너스 50인가요? 이게 공통된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와 이 Q에 대해서 PQ를 뭐 해주고? 더해주고. 75죠? 거기에다가 A분의 B, 3분의 20을 곱해주어라. 해주면은 25. 25 곱하기 20은 얼마? 500이 되겠다. 라고 우리가 6번 해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방정식이 나오면은 보자마자 이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중심 좌표 찾으라는 거 하고 판지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A1, A2의 중점을 지난다라는 녀석을 대입해서 식을 성립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림을 그려가서 내가 아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5번 문제 보시면은요. 점 C를 중심으로 하고 구 S가 X축과 A에서 접한답니다. 접한대요. 접한대요.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구의 중심이 X축, Y축, Z축에 대해서 구가 X축과 접한대.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야? 3, 0, 0야. 그렇다는 얘기는 구의 중심의 X좌표도 뭐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A의 값이 싱겁게 나와 버렸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y축과 두점 PQ에 대하여 지금 반지름 우리가 아직 모르거든. y축과 두점 PQ에 대해서 만난대. 이번에 y축과 만나는 점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저 뒤에서 저 P와 Q에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만난다 했을 때 이게 2루트이라는 것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 얘가 절반씩 나눠지게 되면서 이게 얼마다? 루트 6이다.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반지름을 모르지만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를 반지름 R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여기서 내가 X축과 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지름 R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R의 제곱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평면을 생각해 준다고 그랬죠? X축과 접할 때는 뭐가 된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된다. 이게 나오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 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루트 6의 제곱,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6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의 제곱을 더해주는 건데, 요 녀석의 제곱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평면을 생각했을 때 무슨 축? X축이 요렇게 와. Z축이 요렇게 와. 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구가 그려져서 여기에 지금 PQ에서 잘린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요 선분의 길이는 뭐야? 요만큼의 길이고, 얘는 구의 중심에 대해 X좌표 A, Z좌표 C에 대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지요. 근데 A의 값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어. 그럼 너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 R의 제곱은 9에다 6을 더해주면 15에다가 C의 제곱을 더해준 거라는 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A 값이 3으로 나온 상태에서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변변 빼주면은 B의 값이 뭐가 된다? 루트 15가 된다라는 것까지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C의 값은 우리는 아직은 몰라요. 너랑 같으니까 빼주게 되면 B제곱이 15랑 같으니까 B가 루트 15. 그런 상태에서 OC의 길이를 구하다라는 건 결국 모든 좌표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ABC를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아직 안 써먹은 조건. CPQ랑 XY 평면이 이루는 CPQ랑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래. 그러면 뭐 해주면 될까? 여기서 평면과 CPQ라는 평면과 XY 평면의 교선이
Y축이잖아. 그럼 여기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럼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그게 3수선의 정리에서 얘가 직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얘를 수선의 발을 내가 A축이라고

여기를 H라고 불러주고 여기를 C프라임이라고 불러준다면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 C, C프라임, H에 대해서. CH라고 하는 C프라임 H라는 녀석은 누구니? 중심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X좌표에 해당하는 3이 되겠죠. CC프라임에 대한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겠다? C가 되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래. 요만큼의 각이 6분의 파이라잖아. 그럼 그림을 조금 더 실감나게 그려주면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너가 3일 때, 너가 6이 돼야, 너가 C가 돼야 된다. 너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아, C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눠준 루트 3이 되겠구나. C의 값도 찾아버렸다라는 거죠. 끝났네? 반지름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OC의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OC의 길이는 루트 속에 A의 좌표, 아, X좌표, CX좌표, 그리고 Y좌표, 그리고 Z좌표를 제곱해서 더해준 게 되겠죠? 그럼 너는 얼마가 된다? 27이니까 3루트 3이 되겠구나. OC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겠다.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구와 직선이 뭐 접하네, 만나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담백하게 계산했더니 그냥 끝나버렸어요. 한번더 연습해 보자고요.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구의 중심의 좌표가 A, B, C인 반지름이 루트 15인 9예요.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구와 Y축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B의 길이가 2이다. 그러면 9라고 하는 녀석이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요렇게 Z축 있는데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Y축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 그때 그게 A랑 B라는 거잖아. 근데 요거의 길이가 2라는 것은 절반 나눴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떠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반지름이 뭐야? 1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의 제곱에다가 이거의 제곱을 더해주는 건데 이거의 제곱은 이 옆쪽에서 바라봤을 때 뭐라고 그랬지? 너가 X축, 너가 Z축에 대해서 이렇게 구가 그려지고 이거니까 X의 이 구의 중심에 A좌표와 Z좌표에 대해서 루트의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선생님이 초반이니까 자꾸 이걸 그려보는 거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와야죠. 그럼 여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C제곱이기 때문에 저 녀석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것이다. 그럼 정리를 해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14라는 것을 먼저 찾아냈어요. 9와 X축은 C에서만 만나고 9와 Z축은 D에서만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9라고 하는 녀석이 X축과 C에서만 만난다는 것보다 X축과 접한다. Z축과 D에서만 만난다, 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C고 여기가 D란 얘기예요. 그럼 접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반지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과 만난다. 9의 중심에 누구 좌표? Y좌표. 그리고 Z좌표. 우리가 순서를 바꿔 쓸게요. Y좌표의 제곱에다가 Z좌표의 제곱을 더해주면 반지름의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Z축에서 접한다라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에 무슨 좌표? X좌표랑 Y좌표를 더해준 거, 제곱해서 더해준 거와 같다. 조건들을 다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때 3면체 A, B, C, D의 부피를 구해달래. 지금 여기서 A, B는 여기에 있고 C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C가 들어가고 D라는 녀석은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D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3면체 A, B, C, D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A, B, C가 XY 평면에 있으니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 D의 Z좌표를 가지고 높이를 찾아내면 되겠다. 그럼 A, B, C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문자 세 개, 식세개 푸는 거는 일도 아니죠. 셋셋 뭐해서 더해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더해주면 30, 44, 2로 나눠주면은 22가 되겠네. 그럼 22가 되는 거니까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5잖아. 그럼 A 제곱은 얼마가 돼? 7.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5잖아. C의 제곱은 7.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4니까 B의 제곱은 8이 되겠다. 그러면은 A의 값도, 그리고 B의 값도, 그리고 C의 값도 양의 상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겠죠?

5번 해요. 3면체의 부피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입변에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 A라고 하는 녀석이 AB의 길이가 우리가 얼마라는 걸 지금 알아? 2라는 걸 알잖아. 그럼 높이는 누구야? C의 X좌표. 즉, 중심의 X좌표. 루트 7. 그럼 저기서 저 삼각형, 밑변의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AB의 길이는 얼마? 1. 아, 2. 그리고 요 높이는 얼마? 루트 7. 요게 밑면의 넓이고,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해주는 거죠. 높이는 중심의 무슨 좌표? Z좌표. Z좌표 루트 7이 되겠죠? 사라져버려. 그럼 부피는 얼마가 된다? 3분의 7이 돼버린다. 끝났죠?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관계식을 끌어내기만 하면은 ABC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상황을 보고서 누구를 밑면으로 할 거냐? XY 평면 위에 있는 점이 3개가 있으니까 걔네를 밑면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수적인 연산에 기하적인 상황을 내가 그려봐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유제 문제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이제 레벨 1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공간좌표에 대한 이야기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98쪽에 있는 레벨 1, 1번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 두 점이 있어요. A, B가 있는데 얘네와 Z축 위의 점 C에 대해서 A, C, B가 2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첫 번째 풀이 방법. Z축 위의 점 C라고 얘기를 했으니 C라고 하는 녀석은 Z축 위의 점, 그러니까 0,0,K라고 둘 수가 있을 거예요. ACB가 2분의 파이야? 그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C가 90도라는 거지. A, C, P. 그럼 직각 삼각형은 우리 가슴속에 항상 계시는 그분 누구? 피타고라스 형님. 피타, 피타.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C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BC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다더라. AB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5 빼기 1은 4의 제곱에다가 3과 마이너스 3의 차는 6, 6의 제곱은 36에다가 Z좌표의 차는 4, 4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A, C 제곱은 1 빼기 1과 0의 차 1의 제곱, 3과 0의 차 3의 제곱, K와 마이너스 2의 차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BC의 제곱은? X좌표의 차 5예요. 5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 마이너스 3과 0 차니까 3의 제곱, 그리고 K와 2의 차 K-2의 제곱이 됩니다. 좌변을 더해보면 16과 16을 더해주면 32죠. 그럼 더해주면 얼마야? 68이 나옵니다. 좌변은 68이 나오고요. 우변은 여기서 K제곱과 K제곱이 만나서 두 배의 K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상수 보면은 1에다가 9를 더하면 10이죠. 여기서는 4가 나와요. 여기는 25가 남았고요. 여기 9에다가 여기 4가 추가됐어요.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은 10과 4와 4를 더하면 18이죠. 그럼 18에다가 9를 더하면 27이죠. 27에다 25를 더하면은 50인가요? 52예요. 그럼 2K제곱이 50이니까 이항시켜버리면은 2K제곱은 16인가요? K제곱이 8이 나오게 되면서 양수, Z좌표는 양수라고 했으니 K의 값은 2루트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OC의 길이래. 그럼 얘가 2루트2니까 OC의 길이는 그냥 2루트2가 돼버리겠죠. 보자마자 직각이란 얘기를 보자마자 직각삼각형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는데, A, B는 고정된 점이잖아요.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뭐야? 직각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떠올리는 것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벡터 단어에서 특히 많이 연습을 했죠. 뭘 떠올려야 돼?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야 돼. P라는 점은, 저 C라는 점은 원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평면일 때 얘기잖아. 우리는 뭘 하고 있어? 공간을 다루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얘는 얘를 중심, A, B를 지름으로 하는 구 위에 누가 있다? C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점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줬을 때, M의 좌표는 A, B의 중점. 5 더하기 1을 2로 나눠주면 3. 3과 마이너스 3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0. 2, 마이너스 2와 2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0. 3,0,0이 9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AB의 길이를 계산해줘야 되겠죠? 아까

AB의 제곱이 68이었단 말이지. 그럼 계산해 보면은 AB의 길이는 루트 18은 2 루트 17이에요. 그쵸?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된다? 루트 17이 된다. 즉, C라는 점은 어느 점, 어느 구, X-3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에다가 Z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17의 절반이 루트 17의 제곱 17. 이렇게 되는 구 위에 있다는 거지. 근데 그 C가 구 위에 있는데 동시에 뭐야? Z축 위에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구가 Z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그 점이 어딜까냐라는 거지. 그럼 Z축과 구가 만난다는 것은 그 위에 점은 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X좌표랑 Y좌표에다 뭘 집어넣어요? 제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9 더하기 0 더하기 Z제곱은 17이니까 Z의 제곱 뭐가 돼버리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Z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가 되는 거야. 즉, 이 9가 이 Z축과 만나는 점에 Z좌표는 루트 2루트 2와 마이너스 1루트 2두 개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0,0,2루트 2가 C가 여기에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보자마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계산도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 않고요. 이렇게 푼다고 해서 계산이 막 드라마틱하게 뭐이 생각하는 것까지 해서 드라마틱하게 빨라진다. 그런 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평면에서 이 직각,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직각이란 얘기를 하면은 이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공간에서도 구 위의 점이구나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구의 방정식도 배웠기 때문에 두 지름의 양끝점을 알면은 중점좌표 지름 가지고 반지름 구해서 구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다른 직선과 만나네 어쩌네 저쩌네 된 얘기를 구의 방정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평면에서 했던 성질을 그대로 공간으로 가져서 구를 만드는 것도 할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서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시각을 볼수 있었던 레벨 1, 1번 문제였어요. 그쵸? 그쵸? 우리 벡터 단원에서 정말 많이 했던 거잖아요.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서로 수직이야. 원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거지. 공간에서는 구를 얘기해 줄수 있겠죠.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의 두점 A, B와 해서 얘의 좌표는 숫자로 다 줬고요. 여긴 아직 Z좌표를 몰라. ZX 평면 회전 P에 대해서 L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9가 되도록 하는 해서 아 선생님 점 P ZX 평면 회전 P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은 ZX 평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좌표 공간상의 X축, Y축, Z축이 ZX 평면 위에 점이니까 X좌표를 내가 모르고 A가 있으니까 뭐 P, Y좌표는 제로고 Z좌표는 C가 되겠네요. 하하하, AP 더하기 BP니까 루트 속에 당차게 저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계산해서 B-4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이 6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Z좌표 C-2의 제곱에다가 루트 0의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백이 이거 최소값을 9라고 해서 이거 무슨 식으로 계산을 해요? 루트가 하나만 있으면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더했어. 이거의 최소값을 식으로 연산을 우리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수적인 연산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게 공간 좌표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데 그게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은 빠르게 태세전환을 해야죠. 대수적인 연산으로 최소값을 해석할 수가 없네. 그럼 대수적인 연산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기하적인 뭔가 상황을 판단해 줘야 되겠네. 그럼 그림을 예쁘게 그려줘야 되겠네. 이 판단이 서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겠죠. X축, Y축, Z축. X좌표가 4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럼 4, 마이너스 6을 이렇게 그려주고 Y좌표로 2만큼 갔어. 그럼 2만큼 그려주면 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공간상의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서 보조선을 그려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A라는 점은 4,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 B라는 점은 X좌표가 0이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Z좌표는 모르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냥 대략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0, 마이너스 2, A 이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너가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P 더하기 BP래요. 어디? ZX평면 위에. 여기 어딘가에 P가 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덩 AP, 여기 뚱 BP 이거를 더해서 최소값이래. 이런 느낌 어디서 우리 봤는데? 멀고 먼 옛날 우리 1학년 시절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런 거 배울 때 좌표 평면상에 여기 점 A가 있지롱, 여기 점 B가 있지롱,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1학년 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응용 문제로 이렇게 강물이 있고 뭐 여기에 마을이 있고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지. 그런 류의 문제, 이거 최소값을 피해 좌표를 A,0,0라고 놔가지고 무직하게 루트 AP 더하기 BP를 계산했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점을 여기에 대칭이동을 시켜줘서 그거를 B'이라고 불러준다면은 AP 더하기 BP라고 하는 녀석은 수직이등 분선이 X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너의 길이랑 너의 길이랑 같아지죠?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돼? AP 더하기 B'P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은 이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어준 녀석 이것의 최소값은 AB'이다 라는 이런 계산을 1학년 때 했단 말이죠. 이게 입체로 넘어온 거예요. YXZ, ZX 평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튕겨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줘요. 너의 길이 같게 B'을 잡아줘요. 그럼 얘를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Z 좌표랑 X 좌표는 그대로 두고 Y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가 이 평면에 대해 대칭이동 시켜준 거니까 얘가 수직이등분 평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 프라임이 되는 것이고 그 녀석의 최소값은 A랑 B 프라임을 직선으로 이어준 거죠. 그쵸? 그럼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얘의 최소값이 9가 된다. 라고 하는 녀석은 AB 프라임의 길이가 뭐가 된다? 9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9의 제곱 81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과 점 사이 거리 x좌표의 차는 4 빼기 0의 제곱, y좌표의 차는 마이너스과 2의 차는 8이니까 8, 8이 64. 그리고 a-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80이니까 이 양식 해버리면 1이네. 그럼 a-2라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a라는 녀석은 3에다가 1을 빼준 1 또는 3에다 1을 더해주는 4가 되겠죠. 3에다 1을 더한 게 아니라 2에다가, 그쵸? 선생님 말을 잘못했죠? 2에서 1을 빼준 1과 2에서 1을 더해준 3이 되겠죠? A의 값을 모두 찾아냈어요. 모든 A의 값을 뭘 구해줘라? 합을 구해줘라? 그럼 답은 얼마가 된다? 1과 3을 더해서 4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1학년 때 했었던 내용,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보태기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때 점 P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었지? 우리는 옛날에 직선 해방 정식을 구해서 x축과 만나는 x좌표을 찾았어요. 그쵸? 그렇게 풀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수선 해발을 내려서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비율로 이거의 길이와 이거의 비율을 따져서 예를 들어 이게 2대 3이면 2대 3이니까 x좌표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을 찾아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1학년 때는 이 직선 해방 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공간에서 이 직선 해방 정식 우리가 할줄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좌표를 구할 때는 이 기하적인 요소를 얘기해 줘야 된다. 왜? 어떻게? 얘를 X와 Y, ZX 평면에 내린 수선 해발. 여기서 얘를 ZX 평면에 내린 수선 해발 해주면 여기 만난 점 여기에 P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 y좌표의 절대값이 6이 되는 것이고 요 녀석의 길이는 y좌표의 절대값이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3대 1이잖아. 그럼 이거는 몇대 몇? 3대 1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그때 점 P는 뭐야? 3대 1 내분점이 된다. 라고 우리가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점 P의 이 최소값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그 상황의 그림에서 그치지 말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알고 있는 값들을 통해서 비례를 찾아서 내분점 뭐 외분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걸 찾아서 내가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P의 좌표를 세팅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해요.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공간의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1로 내보내는 점을 P라고 합니다. 근데 그 P가 X축의 점일 때 P1, Y축의 점일 때 P2라고 할 때 P1, P2의 길이를. 그럼 고민할 게 없죠. 얘를 내가 뭔가 그려가지고 뭔가 할 것이 아니라, 야, 내분점, 무슨 내분점? 2대 1 내분점. 그럼 크로스로 곱해주자. 그럼 P의 좌표는 3분의 X좌표는 2에다가 A를 곱해. 2배 A. Y좌표 1에다가 3을 곱해. 더해줘. Y좌표는 3분의 2에다가 B를 곱해. Y좌표 1에다가 2를 곱해. 플러스 2가 되겠죠. 3분의 여기다가 2를 곱해. 그럼 2A 플러스 2B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 마이너스 4. 이게 점 P의 좌표거든요. 근데 얘가 X축 위의 점일 때 그럼 P1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X축 위의 점이라는 것은 누가? 얘와 얘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P1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를 얘기해 줄 때는 너가 제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의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때의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두 배의 A, 뭐 한번 쓸까요? 2배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면서 A의 값이 뭐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죠. A랑 B를 찾았어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냐? 그때의 점 P1의 좌표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때의 점 P1의 좌표는 A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3이는 6이죠. 6에다 3을 더하면 9죠. 3으로 나눠주면 3, 0, 0가 P1의 좌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Y축 위의 점일 때 라는 것은 Y축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 좌표? X좌표가 0, 그 다음 Z좌표가 0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P2좌표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X좌표가 0라는 것은 A의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거죠. 너가 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Z좌표가 0이라고 했으니까 분자 있는 연준석 A에다 2배 주면은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더하기 2배 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가 되죠. 그럼 넣어주게 되면은 2b는 7이니까 b는 2분의 7이 나와요. 그럼 ab를 찾았어. 그때의 점 p를 p2라고 해서 p2의 y좌표 구해볼까? 그럼 p2라고 하는 녀석은 x좌표는 0고요. z좌표도 0인데 2분의 7을 여기다 넣어봐. 그럼 2분의 7에 2를 곱하면 7이죠. 7에다가 2를 더해주면 9죠. 9를 3으로 나눠주면 3이죠. 3이죠. 다 찾았어요. 게임 오버죠. 너랑 너, P1, P2에 대해서 P1, P2의 길이는 루트 속에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의 차의 제곱, Z좌표의 차의 제곱 해주면은 3 루트 2가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뭐 없습니다. 얘를 그냥 담백하게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얘를 내가 좀 기하적인 연산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얘를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얘 내분점에 대한 이해가 익숙해지면은 야 Y축, X축에 있을 때는 YZ좌표가 0이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2대 1 지점에 0이 와야 돼. 그럼 2니까 2에서부터 2대 1 지점에 0이 오려면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B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냥 끄적끄적 돼서.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2대 1 지점, 마이너스 4에서 머릿속에 이걸 그리는 거야. 2대 1 지점에 0이 와야 돼. 그럼 여기 2겠지. 그럼 얘가 2가 되겠구나. 근데 B가 마이너스 1 있으니까 A는 3이겠구나.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 계산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 다음 두 번째 P2의 케이스도 보시면은 P2의 케이스도 보시면은 Y축의 점이다. X좌표가 0라는 거죠. 그럼 3에서부터 2대 1, 2대 1 지점에 0이 와야 돼, 여기에. 그럼 3에서부터 2대 1 지점에 0이 오려면 여기는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지 않겠어?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마찬가지로 Z좌표에 대해서도 얘가 2대 1이 되는, 0이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B의 값은 2에다 2분의 3을 더해주게 되면 2분의 7이 되겠구나. 이 연산을 수식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끄적끄적 2대 1이 되려면은 얼마가 돼야 되겠구나. 이 수직선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게 되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척척척척 좌표를 잡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풀이를 무조건 버리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들은 그냥 이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이거 딱 써줘가지고 계산해버리면 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좀 복잡한 더 어려운 문제에서 내분점 외분점의 문제 푸는 거에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일부분일 때, 그 복잡한 공간 도형 문제, 공간 좌표 문제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야 될 때, 이거를 매번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그냥 수직선상에서 몇대 몇이 되려면 얼마가 돼야 될까? 길이, 기하적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서 직관적으로 착착착 좌표를 찾아나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가 나왔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9, x 곱하기 y 곱하기 z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8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z 더하기 k는 제로다.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9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x 곱하기 8x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에다가 y 제곱 마이너스 4y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z 제곱 마이너스 12y니까 z 마이너스 6의 제곱은 66에 36, 2기는 4, 4, 4, 16. 더해주면은 얼마? 50. 인가요? 56. 우변에도 56을 더해줘야죠.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요. op의 중점을 q라 하자. q가 나타낸 동의 부피를 적어야 했을 때 k 값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연산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o라는 점은 0, 0, 0거든요. 그럼 p라는 점이 저 x, y, z에 대해서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야. 그럼 그 중점을 Q라고 불렀을 때 Q를 우리가 A, B, C라고 한다면 A, B, C가 어떤 관계식을 만족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A, B, C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Q, A, B, C라는 녀석은 누구야?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2분의 X, 2분의 Y, 2분의 Z거든요. 그럼 마치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그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의 아이디어인데, XYZ가 이런 관계식을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너의 관계식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X 대신에 뭐를? 두 배의 A를, Y 대신에 뭐를? 두 배의 B를, Z 대신에 뭐를? 두 배의 C를 집어넣어서, ABC의 관계식을,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 얘네들을 대입해요.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은 2배 a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b의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 c의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이퀄 56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그럼 좌우변을 얘가 9의 방정식이랑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 딱 봐도 뭐 해주면? 앞에 있는 요 2가 없애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양면을 뭘로 나눠? 4로 나눠주겠죠. 그럼 4로 나눠주게 되면은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b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c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우변은 4분의 56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즉, 이 q가 나타내는 도형이 이런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긴 뭐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분의 56 마이너스 k라는 9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한다. 이9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9의 부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9의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이거든요. 설마 까먹은 거 아니죠? 그렇죠? 9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너라는 녀석이 뭐다? 4 루트 3의 파이. 까먹은 친구들은 뜨끔. 예, 요렇게 우리가 부피 구했었어요. 그럼 4 나눠줘요. 그럼 R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3 루트 3이고 우리가 요 녀석은 루트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인수분해 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수학2에서도 많이 했었죠. 3차 반열식에는 이거 실수 하나밖에 없어요. 루트 3밖에. 어차피 X의 세제곱,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꾸준히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R이 루트 3이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그 R이 여기서 뭐야? 2분의 루트 56 마이너스 K가 루트 3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항시켜버리면은 루트 56 마이너스 K가 2루트 3인 거잖아요. 그럼 양면 제곱해주게 되면은 56 마이너스 K가 12인 거잖아요. 그럼 K 값이 44군요. 라고 답을 도형의 방정식 관점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힘든 과정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비슷한 류의 문제를 풀었었는데, 왜 그, 우리 그때 기억나요? 9가 있고, 여기 위에 점 5에 대해서 1대 2가 되는 지점에 Q가 있다 해서 우리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처럼 지금 문제에서 뭐 하는 거냐? O라는 녀석이 있고, P라는 녀석은 지금 어디 있어? 저 9에 있거든. 근데 OP의 중점에 뭐가 온대? Q가 온대.
그러면 이것 대 이것이 몇대 몇? 1대 2의 비율을 갖는 거잖아. 그럼 5라고 하는 고정된 점으로부터 저기까지 있는 거리에 있는 점을, P까지 있는 거리에 있는 점을 절반으로 다 땡겨온 게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죠.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어? 닮음을 생각할 수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가 했었던 닮음, 여기에 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얘가 어떻게 돼? 5를 기준으로 절반으로 압축이 빡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9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9는 이 9의 중심에 대해서 5와 이 9의 중심의 중점을 중심으로 갖고 이 9의 반지름을 절반으로 가지게 되는 9가 되겠다. 그럼 애초에 첫 번째 저 9, 이 9의 반지름이 요거였으니까 저거의 얼마? 이거의 반지름,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이거의 루트 씌워준 루트 56마이너스 K. 그거를 2로 나눠준 것. 이게 반지름이 돼서 너가 루트 3이구나. 이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건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그러니까 얘 도형의 방정식을 하고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 공간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도형을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식으로만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선생님이 1학년 수업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을 배울 때 도형을 수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건지 수식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기하적인 요소를 우리가 항상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고려를 해주게 되면은 훨씬 간단하게 그 어떤 관련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공간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공간 도형과 항상 엮여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좌표랑 공간 도형, 좌표 문제를 도형으로 풀 수도 있을 것이고, 도형 문제를 좌표로 풀 수도 있을 것이고, 도형 문제를 좌표로 푸는 게 때론 더 쉬울 때도 있고, 그냥 도형으로 푸는 게더 쉬울 때도 있고, 좌표 문제를 좌표로 푸는 게더 쉬울 때도 있고, 얘를 도형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게더 쉬울 때도 있어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해? 모든 걸다 날카롭게 다져놔야 갈아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날카롭게 다져놓는 건 뭐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레벨 1의 4번 문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점점점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해가지고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구애 방정식까지 해서 공간좌표 다 끝을 내버립시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9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점 테스트 15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 16번 문항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 가번 같은 경우는 B가 A를 업고 있고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는 A, B, C가 각각 실에 연결돼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쭉 읽어보면 질량이 C가 A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질량을 모르는 것이 A하고 C 두 개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A의 질량을 MA 그리고 C의 질량을 MC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있네요.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라고 해요. 그러면 나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를 A라고 했을 때 가에서는 B의 가속도의 크기가 그 두 배인 이 A를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조건이 있어요. 가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 요 힘을 말하는 거죠. 이 힘의 크기가 5분의 6mg이고 그리고 같은 실 P이기 때문에 이 P는 C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B. 그런데 실제로는 B가 A로 업고 있으니까 바로 이 B와 A 한 덩어리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5분의 6 mg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에서 C의 질량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중력도 C에 작용하는 중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나번에서 ABC가 한 물체로 운동할 때 외부력의 합력은 C에 작용하는 중력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을 뺀 것만큼이죠. 자, 요게 나번에서 외부력의 합력이고 세 물체는 그대로 함께 운동하니까 똑같은 숫자. 그때 가속도가 얼마다? 그때 가속도가 A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식은 두 개인데 미지수가 MC, MA, 거기다 A까지 미지수.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미지수가 너무 많아. 그런데 보니까 겹치는 미지수들이 있네? 나눠주세요. 이것도 없어지겠네. 따라서 MC-MA분의 MC가 2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곱한 값하고 이렇게 곱한 값하고 같으니까 결국 MC라고 하는 것이 MA의 두 배와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와 C의 질량비가 몇대 몇? 1대 2. 따라서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C의 질량은 E 라지 M이 되는 거죠. A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뭐하고 겹쳐요? B. 그런데 이 A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하면 A하고 B의 질량비가 1대 2인데 혹은 이 실이 A와 B 한 덩어리를 당기는 힘이 얼마이다? 5분의 6mg. 그대로 F는 MA, 운동 방정식 이용할 건데 가번에서 먼저 A하고 B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실 P가 당기는 힘 5분의 6mg밖에 없죠. 자, 이 힘으로 A와 B의 가속도가 얼마다? 이 A다. 그럼 가번에서 이번에는 C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아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할 테니까 C의 질량 2m에다가 가속도 얼마를 곱해야 돼? 2a. 그러면 4 라지 m a. 이게 바로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고 그리고 C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중력 2 라지 mg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럼 결국은 C에는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으로 알짜인 4 라지 m a가 되는 거니까 C의 식을 쓸 때는 2 라지 mg 마이너스 5분의 6 스몰 mg 이퀄 4 라지 m a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이상하네? 2차 방정식이 나오네? 맞아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보면 좌변에 GG 없애고요. 우변에 AA 없앨게요. 자,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될까? 2 라지 m 마이너스 5분의 6 스몰 m 분자 5분의 6 스몰 m 이퀄에다가 4 라지 m a는 2 라지 m 곱하기 2 a니까요. 이러면 이것도 다 약분될 수 있으니까 더 계산하기 편하겠다. 자, 그래서 우변은 2 라지 m분의 라지 m 더하기 2m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곱한 값은 이렇게 곱한 값하고 같죠? 그러니까 계산만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들은 직접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5 라지 m 제곱 플러스 mm 마이너스 6 스몰 m 제곱 이퀄 0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거 풀때 1, 5, 1, 6 그리고 요렇게. 따라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5 라지 m 플러스 6 스몰 m 이퀄 0 나오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라지 m이 스몰 m이다. 선생님, 라지 m이 마이너스 5분의 6m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질량은 마이너스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m이 스몰 m이다. 따라서 A의 질량은 m이고 C의 질량은 E 스몰 m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지 m만 스몰 m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보기 한번 볼게요. 기역번 C의 질량은 2m이죠. 니은 나에서 P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오 C 여기 있어요. 그럼 C의 질량이 2m니까 C에는 중력 2mg가 작용을 할 거고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C에 작용하는 중력이 A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니까 알짜 힘 방향은 아래 방향일 거고 2m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가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럼 이 가속도를 중력가속도 G의 형태로 풀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번에서는 질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속도 금방 계산되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총 질량 다 더하면 5m. 그리고 새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 EMG에서 MG를 뺀 MG. 가속도가 5분의 G네.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5분의 2mg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두 힘의 합력이 5분의 2mg가 돼야 되니까 실은 C를 5분의 8mg로 당겨야만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디귿. 나에서 이번에는 실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냥 한번더 계산하면 되죠.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하니까 5분의 1mg. 실 Q는 A를 당겨야 되는데 두 힘의 합력이 윗방향으로 5분의 1mg. 그러면 실 Q는 A를 5분의 6mg로 당겨야만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가끔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2차 연립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아, 출제자 선생님께서 좀 어렵게 문제를 냈구나 생각하고 차분하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A, B, 빗면에 있어요. 그리고 빗면의 기울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의 힘과 B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의 힘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3점 문항에서는 많이 나오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인데 이게 빗면이 동일하면 g 사인 세타 A가 같기 때문에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렇게 빗면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기울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A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의 힘 FA, B에 작용하는 빗면 방향의 힘 FB, C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EMG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A를 잡고 있다 가만히 놓았더니 빗면 1에서 A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빗면 2에서만 운동하는 B의 속력을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ET일 때 P가 끊어진대요. 자, 그러면 ET일 때 P가 끊어지면 얘가 끊어지는 거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요 구간에서 ABC가 함께 운동을 하다가 ET0일 때 P가 끊어지니까 이 구간에서는 A는 단독으로 운동하고 B하고 C가 함께 운동하는 구간이네요. 요 구간은. 이 구간은 생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구간이었고. 자, 그리고 3T0일 때, 오, Q마저 끊어진대. 실 Q, 요거죠, 요거. 그러면 3T0 이후에는 A, B, C 모두 단독으로 운동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3T0 직후니까 각각 운동할 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혼자 운동하니까 이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겠죠? 이 크기가 2분의 5T0. 2분의 5T0면 A가 단독으로 운동할 때인데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크기의 8배래. 그렇다는 얘기는 아, A 혼자 운동할 때 A의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한다면 B 혼자 운동할 때그 알짜 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이게 A의 8배니까 8F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은데요. 보기를 보고 하나하나 매...

예측할 수 없다. 자, 이 그림 보면, 아, 출제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거다? 바로 운동 방정식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B의 VT 그래프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죠? 기울기를 통해서 그치, 가속도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C, A, B, C가 모두 함께 운동할 때, 자, 그때의 가속도를 V0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ET0분의 V0. 그리고 B하고 C, 두물체가 운동할 때의 가속도를 A'이라고 하면 그때의 가속도는 T0분의 3V0. 그러니까 1대6이네. 따라서 함께 ABC가 운동할 때의 가속도를 A라고 하고 BC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를 그 6배인 6A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에 대입을 할 텐데요. ABC 모두 함께 운동할 때. 그럼 ABC 모두 함께 운동할 때는 A하고 B가 같은 편이네. C만 반대편이고. 그리고 CP가 끊어지잖아. 그랬더니 B가 어때 얘들아? 속력이 더 빨라져. 셋이 운동할 때보다. 그럼 결국 처음에 B의 운동 방향은 윗방향이었던 거죠. 윗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 B 뒤에서 따라오는 꼬리 A가 떨어지니까 속력이 더 빨라지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에 작용하는 중력, 이 mg가 A하고 B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 방향의 힘, 9F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EMG-9F. 자, 이 외부력의 합력으로 ABC 총 질량 5M짜리에 가속도는 A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B하고 C하고 함께 운동할 때, B하고 C하고 함께 운동할 때 외부력의 합력, EMG-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8F. 그래서 B하고 C를 한 덩어리로 간주하고 4M짜리에 가속도는 6A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빼주면 좀 간단해질까요? 자, 이렇게 빼주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 이퀄 뭐가 나옵니까? OMA 플러스 24MA. 아, 플러스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OMA에서 24MA를 빼주는 거지. 마이너스 19MA. 그럼 결국, 아, F 값이 19MA구나. 그럼 F 자리에 19MA를 갖다가 계산해줘요. 계산만 복잡해서 싫을 뿐이야. 그럼 나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이 A 값이 88분의 G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F 자리에다가 19MA를 대입하면 요 A, 이 88분의 G, 그게 바로 뭡니까? ABC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 자, 그렇다면 6A는 88분의 6G가 된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 값은 F가 A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A 대신에 88분의 G를 대입하면 이 F라고 하는 것은 88분의 19mg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로 표기가 통일이 된 거죠. F가 바로 무엇일까요? A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이게 88분의 얼마? 19mg라고 하는 거고. 자, B에는요. 이 힘의 몇 배? 8배. 곱하기 8 하면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11분의 19mg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억번 V0가 얼마냐? V0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고 그 기울기 값이 얼마예요? 88분의 G. ET0분의 얼마를 해야 그 기울기가 88분의 G가 나올까요? 44분의 GT0.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40분이 아니고 44분의 GT0. 기억은 틀린 문장. 니은 T0일 때, T0면 ABC가 함께
함께 운동하고

있을 때예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거죠, 요거. 함께 운동할 때 생물체가. 자, 그런데 이 B에는 또 Q가 당기는 힘도 있잖아. B에 관심을 가지려면 B가 너무 복잡해. 근데 이 실피가 B를 당기는 힘은 실피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똑같다. A는 심플하죠. 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를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88분의 G니까 88분의 mg. 그리고 A의 등 가속도 운동 방향. 자, B가 위로 올라가니까 A도 빗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A에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88분의 19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 두 힘의 합력이 88분의 mg가 돼야 돼. 아, 그러니까 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88분의 20mg가 돼야 되겠다. 88분의 20mg, 4로 약분하면 22분의 5mg죠.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마지막 디귿번 좀 지울까요? 2분의 OT0일 때, 2분의 OT0면 B하고 C가 함께 운동할 때네. 그리고 T0라고 하면 T0는 A, B, C 생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자, 그럼 먼저 생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88분의 G였습니다.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m 곱하기 88분의 G 계산하면 44분의 mg가 되겠네요. C에 작용하는 중력이 2mg예요. 44분의 88mg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C에는 생물체가 함께 운동하니까 분포 색깔을 좀 바꿀게요. 실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도 있을 거예요. 두 힘의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44분의 mg래. 아, 그러면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4분의 87mg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가 44분의 87mg인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B하고 C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C에 작용하는 중력은 2mg 변할 일이 없을 거고 BC가 함께 운동할 때의 가속도는 생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의 6배였으니까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C의 질량 곱하기 A가 88분의 G였는데 이것의 6배가 바로 BC가 운동할 때의 가속도. 요거 약분되네요. 44분의 6mg.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44분의 88mg. 윗방향으로는 Q가 C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두 힘의 합력이 아래 방향으로 44분의 6이 나오려면 아, 실 Q는 C를 44분의 82mg로 당겨야만 되겠구나. 44분의 82mg. 자, 그러면 87분의 82배이네요. 디귿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옳은 문장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17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복잡한 분수식. 사실 막 11분의 19 이런 거는 잘안 나오잖아요. 계산식에서. 그러한 분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정수로만 간단한 숫자로 표현이 됐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분수값으로, 복잡해 보이는 분수값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평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건너뛰면 안 되겠죠. 나 이거 할수 있어. 그래서 풀이 방법만 보면 안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물리학은 평소에도 이 사소한 계산까지도 해서 정작 수능 볼때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는 그림
가, 나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을, 연직 방향으로 크기가 4F인 힘을 각각 물체 B에 작용했더니 물체 A가 정지해 있다. 그럼 A만 정지하겠어요? B도 정지해 있겠죠?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고 해요. 그럼 일단 가에서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 자, 요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내가 B만 떼볼게. 그리고 이 힘을 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철수가 B를 왼쪽 방향으로 미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 B가 뭐 하고 있대요? 정지하고 있대요. 그러려면 이 B의 오른쪽 방향으로도 F의 힘이 필요해. 그러면 이 B의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F라는 힘, 이거 누가 줘야 돼? B를 보세요. B에는 철수가 작용하는 힘이 있어. 오, 근데 A가 붙어 있네. 그렇지. 이게 바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A가 B에 얼마의 힘을 작용한다? F의 힘을 작용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가 가하고 나에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나만 쳐다보세요. 아, 나만 보란다. 나에서의 B만 보세요. 자, 그럼 B, 4M 이렇게 있어. 이번에는 철수가 B를 윗방향으로 힘을 작용해. 힘 표시를 잘해야 돼요. 힘 표시할 때는 항상 목적어,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다가 작용점을 찍고 방향을 표시하잖아. 그래서 철수가 B를 4F로 힘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물체가 연직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그렇지, 중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B에는 그 위에 누가 있어? A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A가 B를 당길 수 있니? 어떻게 당겨? A가 실이야? 안 돼. 그러니까 A는 B를 뭐할 수밖에 없어? 밀 수밖에 없어요. 문제 제시문에도 A가 B를 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요거죠, 요거. 그럼 결국 A가 B를 미는 힘. 가에서 하고 똑같다며. 얼마? F야. 근데 뭐 하고 있대? 정지하고 있대. 그 얘기는 4F라고 하는 힘이 4mg 더하기 F와 같다는 거고, 이항하면 3F equal 4mg가 되겠죠? 따라서 F는 3분의 4mg 혹은 mg는 4분의 3F로 바꿀 수가 있는데, 선지를 보면 F1을 구하라고 하면서 F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아, mg를 F의 형태로 바꿔야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F1이 뭐냐? 나에서 천정이 A를 미는 힘의 크기예요. 그럼 나번에서 이 AB를 한 물체라고 봐. 그러면 5M짜리에 작용하는 중력 5mg가 있을 거고, 그리고 철수가 이한 덩어리를 윗방향으로 4F의 힘을 가하잖아요. 그럼 5mg라고 하는 것을 F로 바꾸면 어떻게 돼? 5에다가 곱하기 4분의 3mg. 4분의 15F이네. 그럼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4분의 15F. 중력이죠. 윗방향으로는 4F, 4분의 16F야. 정지하고 있어야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무슨 힘이 필요해? 4분의 16F고 얘는 4분의 15F니까, 아, 아래 방향으로 4분의 F라는 힘이 하나 더 필요하구나. 즉, 이한 덩어리를 미는 힘이 필요해. 그게 바로 뭡니까? 문제에서 말한 천정이 A를 미는 힘이죠. F1이에요. 따라서 F1은 얼마이다? 4분의 1F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한 물체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고, 한 물체를 쪼개서 푸는 것보다는 한 덩어리를 놓고 푸는 경우가 간단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체를 쪼개서도 생각해 보고, 한 덩어리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F와 mg 사이의 관계식이 있을 때, F를 mg 형태로 바꿀 것이냐, mg를 F 형태로 바꿀 것이냐, 하나라도 더 어떤 식을 줄이려면 선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가 F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mg를 F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8번 문제 풀이했고,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즉, 생긴 걸 보니까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보기 제시문을 보니까 요거는 또 이러한 것들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운동 방정식 F는 MA에서는 이 거리 같은 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시간 같은 거를 따졌어요? F는 MA에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나왔어? 거기다가 가속도가 주어졌어? 이런 경우에는 등 가속도, 운동까지 연합한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렇게 구간별로 짱짱짱 해서 여기서 속력이 얼마다, 뭐다, 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거의 F는 MA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연합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5m, m, 3m인 물체 ABC를 P, Q로 연결을 하고, 자, 이제 첫 번째 조건 들어가요. B를 점 A에 가만히 놓은 순간,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었겠죠. B가 A에서 B까지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동안에 C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이 물체 B가 B를 지나는 순간 뭐라고 되어 있어요? C를 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B가 A의 정지 상태에서 B로 가는 거고 결국은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돼 있으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겠네. 그게 표현한 게 바로 이거죠. 그때 가속도가 A라고 하는 거고, B를 지나는 순간에 뭘 놓느냐? C를 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F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 작용하는 힘 F가 없어진다. 그럼 결국은 이 0부터 T0까지 이때는 A, B, C 플러스 F가 함께 작용한 구간. 자, 그리고 T0 이후에는 C를 놓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쵸. 이 F가 사라지는 거니까 A, B, C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구간. 자, 그랬더니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면서 어딘가에서 0이 될 텐데, 문제를 보면 점 C까지 간 순간 다시 B로 오니까, 아, 이 C에서 순간 정지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B로 올 때, 그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어? V가 되겠죠. 자, 왜냐면 0부터 V까지는 새 물체에다가 F가 작용한 등 가속도 운동 구간이고, V에서 0이 됐다가 다시 B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C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의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가 0 됐어? 그럼 같은 지점에서 0에서 V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이 또 있어요. 그림 나는 B가 A에서 출발한 순간부터 P가 끊어지는 순간까지 B의 가속도인데 그 앞에 물체 B가 B를 지나 점 C까지 간 다음 다시 B에 도달하는 순간에 P가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ET0 이후에는 이 B가 누구랑 운동한다는 거야? 그쵸. C하고만 운동한다는 거예요. A는 단독으로 운동하겠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정리를 하면 ABC에다가 힘 F 작용할 때, 그 다음에 F는 사라졌을 때, 그리고 실피가 끊어졌을 때, 요세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보기에 제시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이거 하나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떻게 한다? 출제자의 의도.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F는 MA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BC와 함께 힘 F도 함께 작용할 때. 두 번째는 A, B, C 세 물체만 작용할 때. 자, 이렇게 한번 F는 MA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F가 얼만지를 모르니까요. A는 5m, 그리고 C는 3m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F가 없을 때를 먼저 생각해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A가 밑으로 운동하니까 B는 왼쪽으로 운동하겠죠? 이때가 바로 언제예요? A에서 C, A, B, C.

운동할 때. 그럼 결국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은, 아, 그러면 ABC에다가 F까지 있으면 그때 B의 가속도 방향, 알짜인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유추하지 않아도 여기 있죠. 0에서 V까지 속도가 증가해.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같고, 속도가 점점 감소해.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자, 요 경우, C에 작용하는 중력과 F의 합이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OMG. 이게 바로 ABC. 세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이고, 이거 계산하면 세물체의 총 질량이 얼마? 9M.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 주어져 있네요. A. 요거 하나 만족해야 되고, 그럼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줄여볼까요? F-EMG equal 9MA인 거고, 이번에는 F가 없어요. ABC만 있어. 그러면 생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은 A에 작용하는 중력 OMG에서 C에 작용하는 중력 3MG를 빼면 되니까 EMG. 이 EMG로 ABC 총 질량 9M짜리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예요? EA. 자, 그러면 요두 번째 식으로부터 A를 구할 수가 있네. A 값이 얼마? 9분의 G. 즉, 요 값이 9분의 G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럼 이 값은 9분의 2G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A 대신에 9분의 G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A 대신에 9분의 G. 그러면 우변이 MG네. 따라서, 아, F가 3MG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기 기억번, F를 물어봤잖아요. 내가 F를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F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운동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보기 제시문에 있는 질문에 답을 할수 있습니다. F는 3mg여야 되고요. 자, 니은 A와 B 사이의 거리, 요거죠. 그리고 BC 사이의 거리, 몇 배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내가 가속도, A에서 B까지 운동할 때, 그때가 요거죠.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 ABC만 운동할 때 가속도의 크기, 1: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속도 0, 낮은 속도 V, BC 구간에서는 처음 속도가 V, 낮은 속도가 0이야. 시간 안 써. 그러면, 아, 등가속도 운동에서 뭘 갖고 구하면 되겠다? 이하스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방향 같은 거 고려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값, 양수가 나오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가 몇대 몇이라고 얘들아? AB하고 BC 구간에서 1:2. 자, 그러면 낮은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 빼는 건데 절대값이니까요. 얘하고 얘하고 제곱의 차이야. 그리고 또 BC 구간에서는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야. 어때요? 이 값이 똑같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1:2라네. 그렇다고 하면 바로 AB, BC의 이동거리, 변위의 비는 몇대 몇이 되어야 된다? 2:1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주 잘 나오는 보기 제시문이에요.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운동 방정식이 연합된 문제에서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자, 디귿 T equal ET0인 순간, ET0인 순간부터는 이제 B가 누구하고만 운동해요? 그쵸. C하고만 운동해요. 그때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그럼 여러분들, 정지할 때까지라고 하니까 낮은 속도가 0이라는 거알수 있네. 그리고 ET0일 때의 속도를 처음 속도라고 논다면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 이용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속도가 0이야. 그리고 0이 되려면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는 반대 방향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시간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아, 나 그냥 이 ET0일 때의 속도를 플러스로 놓을래. 그리고 가속도를 마이너스로 놓으면 돼요.
혹은 나는 ET0일 때의 속도를 마이너스로 놓을래? 그럼 가속도를 플러스로 놓으면 되겠죠? 선생님은 ET0인 순간의 속도를 플러스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T0일 때가 바로 언제냐? 요때죠, 요때. 이 물체가 C까지 갔다가 다시 B를 지날 때 그때 실피가 끊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속도는 바로 뭡니까? A, B, C, F가 작용했을 때 T0일 때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0부터 T0일 때 이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야? 9분의 G에다가 T0. 근데 처음 속도가 뭐였어? 0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9분의 GT0라고 하는 것은 T0일 때의 속도의 크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T0일 때의 속도의 크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ET0일 때를 처음 속도로 놓을 거니까 V0 자리에 9분의 GT0 마이너스 가속도는 B하고 C하고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해.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고 질량도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해? 가속도는요. 두 물체를 한 덩어리로 간주해서 전체 질량분의 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 C에 작용하는 중력, 3mg죠. 아, 가속도가 4분의 3g이구나. 곱하기 t이구나. 이 t를 t0의 형태로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gg 지워주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t가 얼마가 나오느냐? 27분의 4t0가 나옵니다. 지긋 옳은 문장. 따라서 지금만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억 니은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자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수능에서 이 문제 나오면 너무 좋죠. 왜냐면 사실 디귿번 풀 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렸는데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아 그럼 디귿번 정답이네. 2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9번과 같은 문제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 방정식 F는 MA 를 이용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거리 같은 걸 구할 수는 없어요. 등 가속도 운동 공식과 연합해야만 풀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A, B, C 구간의 점들을 찍어놓고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 그림이 문제로 나왔다. 그럼 아, 출제자의 의도가 바로 F는 MA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연합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이 문제를 시작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문제가 20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1번 문제 제외하고는 만만한 문제들은 진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정도의 문제가 정말로 평가원의 기출 문제 수준입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게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대면해서 내가 진짜 수능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마치겠다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닥치니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려운 거고 열심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요거는 출제자 선생님이 이걸 의도하시는 거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복만이 공부의 왕도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수평면에 놓여있는 나무 C 위에 B가 올려져 있고 B 위에 자석 A가 떠있는 상태로 정지. 알짜임이 0이라는 거죠.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고맙게도. 자, 그러면 이 B는 C를 얼마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느냐? B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누를 수 있죠. A가 없다면. 그러니까 B는 C를 2mg로 눌러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mg로 누른다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3mg라고 하는 힘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B가 C를 누를 수 있는 추가적인 힘, 이 3mg는 어디서 나온 걸까? A하고 B가 자석이라면서요. A가 B를 누르

키우는 힘이죠. 즉 뭡니까? 자기력이에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 A가 B만 3mg를 누를까요? 아니죠. B도 A를 3mg로 반대 방향이니까 B는 A를 뭐라고 해야 될까? 밀어낸다고 해야 되겠다. 자, A가 B를 밀어내면 B도 A를 밀어내는 거죠.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에요. A가 정지해 있다면서요. 그 얘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자기력과 같은 3mg라는 거알수 있고, 아, 그러면 A의 질량이 얼마이다? 3m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B에 작용하는 힘이 5mg면 B는 가속도 운동으로 떨어져야죠. 근데 B도 정지예요. 왜 그럴까, 얘들아? 맞았어요. B가 C를 5mg로 누르잖니. 그럼 반작용으로 C도 B를 어떻게 해야 돼? 5mg로 떠받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B에 작용하는 R자 힘도 0이 돼서 B도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상황이고요. 더 이상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보기로 가볼게요.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3mg여야 되고,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이럴 경우에는 C만 보면 안 되죠. 왜? 수평면 위에 C가 누구까지 업고 있어? B까지 업고 있어. 한 덩어리로 간주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C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6mg죠. 만약 A가 없다면. 그런데 A가 뭐 하고 있어? B를 누르고 있어. 밀어내고 있잖아. 얼마로? 3mg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가 B를 누르는 힘 3mg까지 합해서 수평면하고 접촉해 있는 이 C가 9mg로 수평면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수평면 입장에서는 왜 나만 힘 받아? 너도 받아야지. 반작용으로 자기가 받은 9mg만큼 C, B한테 돌려주죠. 그러니까 C, B 한 덩어리에 R자 힘도 0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ㄷ번. 이것도 다행히 기억 니은이 틀렸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그럼 ㄷ번 그냥 정답이죠. C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C를 누르는 힘. C, B, B, C. 주어하고 목적어만 바뀌었네요. 자, 이게 무슨 관계예요? 바로 작용, 반작용 관계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2번. 디귿 하나만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3점 수능 테스트 몇 번부터 풀이를 했었나요? 16번부터 풀이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정말 이 3점 문제는 2점 문제와 정말 완전히 질적으로 수준이 다릅니다. 물론 2점 문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3점 문제를 할수 있는데, 내가 2점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해서, 그럼 나는 3점짜리 문제도 다 맞출 수 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를 보면, 선생님, 저는 정말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제가 물리적인 재능이 없나 봐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다음 시간에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럼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익히 알고 있던 용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운동량이 뭔지, 충격량이 뭔지 어떻게 돼야 돼? 그 개념들을 외워야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개념은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풀이 방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외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시간 제한 없이 놓여 있어요. 하루가 걸려도 되고, 이틀이 걸려도 돼.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30분 동안에 20문항의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고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계 교재가 있잖아요. 수능 특강. 곧 이어 수능 완성이 나오겠죠? 연계 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 유형, 이런 그림에 이런 정보가 제시되면, 아, 요걸 쓰는 거구나. 저런 문제에 저런 정보가 제시가 되면, 아, 저 개념을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해서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도 개념을 공부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어떻게 푸는지를 배워야 하고 그 방식도 외워야만 한다. 꼭 외우십시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3분의 1 지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6강에서 11번 마지막 문제를 못 풀어드렸어요. 이렇게 글을 이해한 내용,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자체도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좀 길죠. 문형학습보다 더 긴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의사소통기능 문제로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그냥 쭉 한번 볼 때 조금 이건 팁이긴 하지만 먼저 밑에 거를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길 때는 지루하니까 먼저 선택지부터 먼저 볼게요. 아, 요즘에는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한가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자주 이야기를 한다. 자, 세 번째,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자, 네 번째, 학교와 아르바이트는 바쁘지만 즐겁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자주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한다 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 내용이 상충하는 게 있나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아 대충 이 정도의 느낌이 여기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는요 학교나 아르바이트가 이소가씨 그때 바쁘다 그랬어요. 아까 심하다는 아니겠지. 아 바쁜 아이구나. 아르바이트도 학교를 하니까 가족과 육끌이 하나씩 지간과 아마리 아리마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욕구 하나씩을 이거는 좀 틀린 내용이겠네요. 그다음에 다카라 그래서 모토 이쇼니 스고시다이나 따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희망 뭐뭐 하고 싶다. 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라는 감동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요즘 별로 없죠. 현대 바쁘니까. 시간과 데키다라 시간이 생기면 완성되다 생기다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지. 여기서는 생기다. 자 민나데 모두 다 같이 여행을 하러 가고 싶다. 목적을 나타낸 조사 니에다가 희망의 조동사 따위 붙여있는 상황이고 타리 라고 되어 있으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열거할까? 자, 여행 가서 뭐 해요? 온천을 하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거나 하고 싶어요. 누구랑? 가족이랑. 자, 소래까라 그리고 이에대 집에서 에이가오 미따리 타리 여기 열거 많이 나온다. 이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도 단오시 소오데스 이 떨어뜨리고 소오데스 붙였으니까 추측의 조동사 즐거울 것 같다. 자, 손호도끼니 그때 지금까지 하나세나 같다 말하다가 하나 쓴데 하나 세류가 됐으니까 가능동사가 된 거야.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을 시간이 없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가족들이랑 같이 닥상하나시대 많이 이야기하고 가족도 이쇼니 이루코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시아와세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의 행복을 간지다이데스 느끼고 싶다. 자, 요즘에 지금 따이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희망을 나타내는 따이. 소스레바. 그렇게 하면 키또. 키또는 뭐죠? 틀림없이 꼭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스테키나 오모이데가 스크레르 마찬가지로 가능동사 만들 수 있다라고 추측해요.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1번, 2번 틀렸고요. 3번 갈게요. 자, 뭘 하고 싶대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딱맨 아래 문장에 나와 있네. 답은 3번 되겠고. 4번은요. 자, 바쁘지만 무척 즐겁다가 아니라 바쁘다고만 했어요. 즐거운 건 뭐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다고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내용과는 맞지 않고. 자,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 평상시에는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랑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화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7강 들어왔어요. 선택과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수원특강 교재 5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고 의지는 의지 권유형이 나옵니다. 목적은 뭐 하러라고 하는 조사 니 같은 거 나오겠고요. 또 요니 같은 조동사 요다의 활용 형태도 나오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서 아시겠고요. 자, 수능 포인트에 동사 어휘 나와요. 동사의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선생님이 동사 어휘를 수업을 할때 했습니다. 특강 4강에서 했죠. 자, 조사에 유의해야 할 동사도 조금 하긴 했으나 이번에는 조금 더 반복을 해가지고 그 조사에다 블랭크를 딱 뚫어놓는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 그거를 예, 그때 예고해 드렸듯이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 11개 풀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선택 들어갔습니다. 자, 명사에다가 뭐뭐 니스루를 하면 명사로 하다인데요. 이거는 명사로 뭘 하는 거예요?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명사로 결정하다, 선택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스키야키 니스루. 스루인데 지금 시오가 됐기 때문에 의지 권유형이 나온 거예요. 뭐뭐로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엄마와 아이의 대화.
今日の 晩ご飯, 何がいい? 오늘 저녁밥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따따까이 모노가 따뜻한 모노. 자, 물질적인 거는 것이라고 해도 모노로 잡아요. 자, 따뜻한 것을 먹고 싶어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사 가도 되고 오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스키야키와도 스키야키는 어때? 라고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네 스키야키니시요. 스키야키니스르 하면은 스키야키로 하겠다가 되지만 스키야키니시요 하면 뭐뭐로 하자 라고 의지 권유, 권유가 되네요. 해야지 라고 하면 의지, 하자 하면 권유. 자, 오니크토 타마고 카테 코나이토 그랬습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토는 뭐냐면 의무 표현.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인데 안 된다 지금 생략된 형태예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 된다를 생략하진 않아요. 말줄임표로 막 기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어, 나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점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문장을 끝낼 수가 있어요. 생략한 형태로 조금 우리나라라면 뭐 추측은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여기까지 써주잖아 말할 때도. 자, 코나이토, 나이토 하면은 뭐라고? 뭐뭐 하지 않으면이라고, 해부트,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오지 않으면이라는 거는 사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와야 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지금 스키야키 하려면 필요한 게 달걀이랑 필수 요소인 고기는 있어야지. 또, 가떼 코나이토, 옷, 사오지 않으면 안 되겠는걸? 와타시가 있고요. 내가 갈게. 라고 자진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호카니 이르. 호카니 이루모노 와 아루, 이루모노 와 아루. 자, 이 이루와 아루 한번 볼게요. 둘다 존재 동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루는요, 이 이루예요. 예외 인류입니다. 필요하다라는 동사죠? 자, 우리가 지금 헷갈려 하는 이 이루는요, 있다라고 하는 이루 동사예요. 센세 이마스카? 선생님 계시나요? 있나요? 하고 그때 이 이루와 이 똑같이 동음 이의어인 이루는 다르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은 있어? 존재해? 라고 물어봅니다. 자, 더 필요할 거 있니? 나 지금 쇼핑 가는데. 아시타노 아사 다베르 판또 바나나 오 오네가이. 자, 오네가이, 오네가이 시마스 카테 쿠다사이. 그 얘기죠. 사오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니스로 나왔습니다. 뭐뭐스로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여기다 썼잖아? 뭐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니스르 뭐뭐로 할래? 시마스까? 뭐뭐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나사루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나온 거야? 스르의 존경어는 나사루입니다. 나사루, 존경어라고 하는데 하시다가 됩니다. 남의 행동을 높이는 거예요. 내 행동을 낮추면 이따스예요. 나의 행동을 낮추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돼요? 하다로밖에 안 된다. 삼가하다, 뭐 처하다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하다, 내가 하다, 하다 원래 보통 나사루 상대방의 행위 하시다. 내가 하는 행위를 하시다라고는 하지 않지. 나는 오늘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남의 행동, 나의 행동, 나의 행동 될수 있고 이건 남의 행동도 될수 있는 기본. 자, 고레토 고레 노치니스루, 고레토 고레 노치니스루 어느 쪽으로 할래? 니스루라는 거 양자 태기를 해라. 아, 노찌 데모이요. 데모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지. 노찌 모이. 둘다 좋아. 라면 이게 되고, 노찌 데모이는, 아, 뭐, 어디거든 상관없어. 이 데모와 모의 차이입니다. 의문사에다가 뭐를 쓰면, 뭐, anything. all.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자, 에, 오노미모노와 나니니 나사이마스까? 뭐뭐로 하시겠습니까? 고히니시마스, 자기 거니까 나사이마스 안쓴 거야. 고히니시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택이나 결정할 때 쓰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의지형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우요우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응?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가 작년 거랑 좀 약간 왔다 갔다 한게 뭐냐면, 똑같은 건데, 예, 요우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 요우 이렇게 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 같은 얘기야 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또 우지 권유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뭐야 헷갈려요 선생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약간 이렇게 썼거든요 수능 특강에서. 근데 이번에 얘를 줄여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 의지권유형이라고. 그래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용어를 막 섞어 쓰는데 결국은 다 뭐야? 의지권유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헷갈려하지 마. 이건 별것도 아니지. 자, 갑니다.
3월부터 대학생이 됩니다. 4월부터 내는 건 일본이겠지만 우리는 편지가 3월부터죠. 자, 나이각세이 났다라 대학생이 되면 야떼미타이코토가 탁상하리마스. 되면 뭐뭐 하면 뭐가 있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대. 야떼미타이 따이 뭐뭐 하고 싶다. 자, 마지막 우선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는 니혼니 리유각 쓸 것도 됐어. 일본에 유학 가는 거예요. 요즘에 교환 유학 같은 것도 많이 쓰니까. 니혼고야 니혼 문가오 배인교 시대 일본어랑 일본 문화를 공부해서 니혼진노 도모다치오 닥상 츠크리타이 데스. 일본인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데키레바 가능하다면 홈스테이 모 시대. 아 그냥 해야겠다. 케미르는 시도예요. 뭐뭐 해보던데 자꾸 나오네. 이거 설마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모를 수 있지 뭐. 테 미따이. 이 루가 타이로 바뀐 거야. 루가 떨어뜨리고 이루 동사니까 타이로 바꿔서 마스형에다가 따이에서 뭐뭐 해보고 싶다가 되겠지? 지금 그게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것도 모르면은 자 야떼 미따이, 그렇지? 야떼 테 미따이 여기도 어디 나와 있어? 배인교 시대 니혼군 도모다치오 여기다 테 미따이 뭐뭐 해보고 싶다 해 보고 싶다. 해보다 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고? 가능하다면 홈스테이도 해보고 싶어. 일본의 가정에 가서, 그죠? 소래까라 그리고 유학생이 유학생에게 한국어 오시에르 보란티아 오시오 또 못데이마스. 자, 시오라고 하는 게 뭐야? 의직원이요. 이게 지금 의직원이요. 삼류 동사의 수르는 시오가 되는 거예요. 또 못데이마스. 자, 의직원형에다가 우요우형에다가 또 못데이마스를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작정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게 뭐야? 의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거지. 자, 모찌롱 뱅교 어머 이쇼케메스를 쓰머리 데스. 이것도 의지 쓰머리 데스. 자, 그럼 이걸 바꿔볼까요? 시오우 또 오모 때 이마스 똑같이 바꿔 쓸수 있죠?

4가지 써주고 룰을 떼고 요거를 붙여요. 그래서 무슨 형태로 요를 붙일 수도 있고 우를 붙일 수도 있으니까 요우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를 붙일 수도 있고 요를 붙일 수도 있어서 우요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치? 의직원이요. 자, 스루는 아까 했죠. 시요. 크루는 어떻게 돼? 얘는 읽을 방법이 중요한 거야. 코, 요, 우. 그 다음에 또 오모, 또 오모 데이르, 또 오모 데 있다가 나오는데, 또 오모는 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타시와 이코 또 오모이마스. 저는 가려고 생각합니다. 아타시와 이코 또 오모테 이마스.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타시와 이코 또 오모테 이마시다. 오모테 있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아요? 자, 말하는 사람이 예정이나 의지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결심이나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 53페이지 보세요. 私、夏休みにイギリスへ旅行に行こうと思います。저는요, 여름방학에요. 영국에 여행하러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오모 데이마스 쓰면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약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던 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좀 느낌이 들지. 왜 테이마스는 뭐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이 느껴져. 근데 오모이마스는 일정 기간이 느껴지게 아니라 그냥 의지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일시적으로 결심하거나 순간 그렇게 생각한 수도 있는 거지. 이 데스네. 아타시모 이키타이 데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쇼칸노 혼와 모 카에시마시타카. 카에스 돌려주다. 이에 마다 카에시테이마센. 돌려주지 않은 상태예요. 아사떼 카에소 또 오모테이마스. 내일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계속 그렇게 생각 내일 돌려주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비슷하지만 살짝 그 시간에 폭이 있는 게토 오모테이마스.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말하는 게토 오모이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지 끝났고요. 의직원용까지 배웠고요. 이제 목적으로 갑니다. 자, 요은이가 이 목적에 있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아와 유이의 대화입니다. 자, 스키짠 너 탄조비 파티 라이슈다네. 라이슈에 누가 있어요? 스키짱의 생일 파티가 있네. 서다네. 케이크 또 오카시도 주스와 뭐 탄원되어 있다요. 테 오크 뭐뭐 해두다. 이게 보조동사라고 해서 테 미루는 뭐뭐 해보다라고 하는 시도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뭐뭐 해보다, 뭐뭐 해두다. 그 다음 우리 또 배운 거뭐 있어? 앞강에서 태 호시 배웠습니다. 이게 뭐뭐 하기 바라다. 바라다 하면 좀 약간 바란다라고 할게. 뭐뭐 하기 바란다. 타베 때 미루, 먹는 걸 시도해보다. 타베 때 오크, 나중에 가면 배고플 거니까 먹어두다. 타베 때 호시, 네가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오는 행동은 남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얘네는 자기 행동이지만 다르죠. 자, 일단 갑니다. 미키짱의 탄조비 파티, 라이시다네, 소다네. 이것들은 다 탄원되어 있다요. 주문해두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리가토. 네, 민나가 타노시메르요니. 모두가 타노시메르는 뭐야? 일류동사의 가능동사 진짜 많이 한다. 그지? 가능동사 어떻게 바뀌어? 끝을 에단으로 바꿔서 룰을 붙이는 형태였어요. 타노시무가 어떻게 바뀌어요? 무가 메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룰을 붙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타노시메르 즐길 수 있다. 미인나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도록이 뭐야? 목적. 뭐뭐 하도록. 게임 뭐 준비시나이? 게임도 좀 약간 그 보드게임 같은 거 그런 건가 보죠? 준비시나이? 뭐뭐 하지 않을래? 이게도 좋지만 나니까 뭔가 이게 뭐 싯대르? 뭔가 좋은 게임 알고 있니? 그랬더니 고노아이다 랭쿤타치도 얕다노가 겉 우리 형식명사 겁 배웠습니다. 스거꾸 모실 것 같아요. 무척 재밌었어. 라고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렌이랑 같이 했던 최근에 무슨 게임 있나 봐요. 자, 갑니다. 자,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요운이 갑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운이 플러스 행위 요구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동사는 무의지동사나 나이형이나 가능동사가 오는 게 맞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53페이지 무의지동사, 동사의 나이형, 가능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이형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이형. 응? 무슨 말이냐? 아마이모노와 다베나인데스까? 저단거잘안 드세요? 예, 데키르다케 가능한 한뭐당 조절하나 보다. 다베나이오니 시대 이른데스. 자, 먹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니라고 하면 이 요니 앞 목적 그를 나타내는 요니 앞에 오는 거는 무의지 가능 동사 또는 나이형이 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걸 모르더라도 해석하다 보면은, 아, 이게 목적으로 해석이 되네. 그러면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동사에 해당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에마 알아? 혹시 학교에서 만들어 봤어?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 뭐,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일본 신사나 절에다가 이렇게 판넬 같이 생긴 걸 이렇게 걸고 그러잖아요. 이 에마가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원. 기대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마스요온이라는 형태로 씁니다. 동사 기본형 아니에요. 마스형에다가 요온이를 씁니다. 내가 때이 마스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마스요온이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예문을 보면 모두가 시겟니 고우카쿠. 정말 이번 시험 다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수능, 그지? 자, 모두가 시험에 합격 데키마스 가능하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러면서 마스요온이를 씁니다. 루요온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격하도록 하면서 뭔가 지시를 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또 있는 이 요니. 우리가 지금 요니를 두 개를 배웠단 말이야. 목적과 기원을. 근데 변화도 할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뒤에 나루가 와. 여기 10강이에요. 지금 우리 강 아니야? 이게 뭐 어디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79페이지 나와 있는 거좀 땡겨왔어요. 왜냐면 어차피 목적도 왔고 기원도 왔는데 또 이게 요니가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한꺼번에 할때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좋겠지. 자, 뭐뭐 하게 되다의 의미로 능력이나 상황이 변할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습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가능 동사, 오모우, 칸가이로 하고 됐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요. 예, 고노홍어 연대가라 이 책을 읽고 나서 니혼분가니 교미오 모츠 요니나루 뭐뭐 하게 되었다. 모츠 요니? 모츠가 뭐였더라? 여기는 가지도록? 모치마스 요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원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에 뭐뭐하게 되다가 된 거야. 모츠 요니나. 그러니까 기원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고, 아, 여긴 변화구나. 자, 츠고구고데 테가미가 가케르 요니 나리마시다. 가케르 요니 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면 여기는 목적이 되겠지. 쓸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쓸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지. 勉強します. 이렇게 쓰면 얘는 목적이 되고 얘는 변화가 되는 거야. 그지? 아,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죠? 기능이. 자, 코도모 모테이르 하하노 키모치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와카루 요온이 나루. 보니까 여기 다 나루 나오네. 그지? 나루. 자, 이 정도. 나중에 하면서 같이 배우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형학습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적은 타메니입니다. 타메니, 뭐 하도록 또는 위에서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자, 목적 두 번째 갑니다. 와타시와 쇼라이 이샤니 나리타이 데스. 나는 장래의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와타시노 이모토와 나의 여동생은요, 산사이 노 토키 3살 때, 오모이 병기니 났다 고도가 아리마스. 병기니 나루는 아프다라는 거지. 중병에 걸린 적이 있다. 예, 자, 아, 의사가 된 계기네요. 나의 장래 희망은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즉, 장래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의 여동생은 3살 때 아주 무거운 병에 걸렸습니다. 나까나까 좀처럼이죠? 나오라 나이. 낫지 않는 병기다. 난치병이지 라고 이와레 때 말을 들어서 가족과 민나 도테모 심파이시마시다. 모두 걱정했어요. 데모 하지만 오이샤상가 이모토니 아우 뭐뭐에게 맞는 구슬이 사가시테 크레테 테크레루 뭐뭐 해주다. 상대방이 나에게, 야, 3인칭이 2인칭에게, 2인칭 1인칭에게 수수동사 뭐뭐 해주다. 3인칭이 1인칭에게 줘도 뭐뭐 해주다. 먼 쪽에서 내 쪽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 여동생. 의사가 1인칭 그룹에 있는 우리 여동생에게 맞는 약을 처방해 주셔서, 찾아주셔서 이모도와 겐기니 나리마시다.

건강해졌습니다. 소원토끼, 그때 私も 病気の人を 助ける. 助ける는 돕다죠. 구조하다, 돕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돕는 의사になりたい 또 思いました.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가 아니라 니죠. 니나루. 자, 오이샤산になる. 이샤になるのは 겉. 의사가 되는 것은 다이헨다. 그지? 뭐 여러분 이제 점수 생각하겠지. 메디컬 생각하면 또 오모이마스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메노 다메니. 그죠? 꿈을 위해서 간바리마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타메니는 위에서입니다. 때문에도 되고요. 위에서도 됩니다. 목적을 내기도 하고요. 이게 1번 뜻, 2번은 때문에. 병기노 따메니 하면은 병 때문에, 병을 위해서는 아니겠지. 명사 노따메니 또는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다메니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동사의 기본형에다 타메니 붙인 형태가 예문 나와 있네요. 자, 타카시는 미국에 갑니까? 예, 이게 비가 타카신가 봐. 온가쿠오 벤쿄스루 따메니 뭐뭐 하기 위해서. 온가쿠노 벤쿄 노따메니 해도 되지만 스루 대신에 노따메니 이쿠토 이때 이마시다. 아, 아니구나. 아, 이때 이마시다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다카시시가 아니야. 또 이때 이마시다는 뭐야? 뭐뭐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전해드린 거야. 아, 타카시 미국 간대요? 가는 겁니까? 네, 음악 공부를 위해서 간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네요. 제3자인 것 같습니다. 타카시 씨는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우리 57페이지 펴시고요. 동사 어휘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아가루부터 시작하죠. 동사에 다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렵죠. 암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즘에 더 느껴요. 암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가 많은 디바이스를 쓰잖아요. 핸드폰도 쓰고 막. 그쵸. 모든 걸다 기록할 수가 있고, 뭐, 자동 저장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뇌가 아는 것 같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진짜 뭔가 옛날하고 달라요. 하, 제가 요즘 너무, 예, 뭐, 나이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암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암기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무조건 반복. 뭐, 선생님, 꽃 이름을 외운 적이 있거든요. 꽃? 꽃 이름 진짜 어려워요. 뭐, 라넌큘러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유명한 꽃이지만, 그래도 뭐, 안 외워진단 말이야. 근데,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맥락 없이 뭔가를 외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꽃을 어떻게 했냐면, 벽에다 막다 붙여가지고 계속 반복했어요. 화장실 가면서도 보고 계속. 그런데,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외웠다가도, 한 700번 하면 외워지려나 할 정도로, 오기가 날 정도로 외웠는데, 마찬가지예요. 동사도 진짜 이거 3페이지, 말이 3페이지지. 이거 어떻게 외워? 라고 하지만, 어느 날 외워집니다. 뭐 해야? 반복해야. 진짜예요. 반복하면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반복하면. 근데 물론 빨리 외우는 사람은 있어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 또 장기 기억력으로 빨리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 중에는. 그럼 부럽지 뭐.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지 뭐. 자, 이거 뚫어놨어요. 뚫어놨더니 이게 몇 페이지냐면 57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거 뚫어놨더니 모르겠지. 조사에 유의해야 할 동사예요. 조사에 유의.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가 동사를 보면 이 동사가 조사에 유의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야. 와카루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다라는 표현. 뭐를 이해하다죠. 조사 오를 써야 될것 같지만 오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오가 아니라 가. 코히노 오이시사가 와카루 토신이 나리마시다. 커피 맛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조즈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뭐 동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즈다는 나형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가 뭐뭐가 능숙하다 뭐뭐를 잘하다 인데 이것도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쓰는 아주 대표적인 아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거 시험에 정말 뻔뻔하게 엄청 많이 나오는 친구. 왜? 에서로 해석되거든. 여기에서 보이는 저 섬이 가장 스키다데스. 저 섬을 가장 좋아해요. 자, 스키다도 마찬가지에 가를 쓰네. 자, 조즈다 마찬가지로 반대말인 했다다. 스키다 마찬가지로 반대말인 기라이다. 다 조사 뭘 써요? 앞에 가를 씁니다. 오를 못 쓴다는 거야. 가를 써야 된다는 거야. 자, 동사는 와카루 이런 거. 네, 여기서도 보세요. 에서기 때문에 대를 써야 될것 같잖아? 대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하,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기출 풀어봐봐요. 진짜 많이.

나요. 고고카라미에르. 그러니까 예, 심화가 이렇게 있어. 뭔가 뭐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제주도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남해에서 제주도를 바르는 거예요. 뭐 제주도 어떤 앞에 있는 섬이 있다고 쳐. 여기서 보는 섬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할때 여기가 섬을 보는 에서라는 건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섬을 쳐다보는 장소로 이해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시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선의 출발점. 프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까라가 되겠지. 네? 여기부터 촥 보는 카라, 고고카라 쏘는 시선. 고고카라 미에르에 아노시마. 저 섬은 이치방 스키난데스. 제일 좋아요. 이렇게 보시겠죠? 자, 또 계속 고노카이샤 네 하타라쿠. 자, 움직일 동자 나왔잖아. 움직일 동자가 있어, 이게. 이거 우고쿠라고 있죠? 사람 인자를 딱 붙여. 그럼 우고쿠가 아니라 하타라쿠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한자 보면 움직일 동자는 있지만 이 사람 인자가 붙은 이런 글자는 없어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글자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람, 사람이 움직이는 건 뭐야? 일하는 거예요. 자, 움직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소 플러스 조사 대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뜻으로 뭐가 있어? 니 스토메르가 있습니다. 스토메르. 둘다 일하다예요. 아다시와 EBS 대 하타라쿠. EBS 니 스토메르. 자, 둘다 EBS에서 일하다인데요. 이 하타라쿠는 뭔가 EBS에서 일하는 행위가 좀 포함된 느낌이라고 한다면 EBS의 소속, 우리 뭐 개근 하잖아요. 근자거든. 개근, 정근, 뭐 근속 이러죠. 이 근이라고 하는 거는 근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조사 니 어디 어디에 존재하는 거, 어디 어디에서 움직이니까 조사 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 하타라쿠 스모리 데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만나다 할때 조사 오안 써요? 그럼 뭐 써요? 니를 쓰거나 토로 씁니다. 니아우, 토아우. 자, 그 다음에 카이모노니 이끄. 목적을 나타낼 때 조사 니 쓰는 거 알고 있지? 뭐뭐 하러. 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될게 뭐야? 아,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쓰는구나. 대를 쓰지 않고 까라를 쓰는구나. 자, 대하고 니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구나. 둘다 일하다이지만. 받아 적어. 그 다음에 두개 동시에 다쓸수 있는 것도 있고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 니는 많이 해서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형식이 아니라 동작성 명사 플러스 니 플러스 이동 동사 이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동작성 명사 플러스 목적의 조사 니 플러스 이동 동사. 이동 동사가 뭐지? 가다 오다 돌아오다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뭐뭐 하러 가다 오다. 에간이 이끄 영화 보러 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자. 재밌지 않아, 이거? 난 되게 이런 거 재밌던데. 선생님 조사 되게 좋아해요. 자, 보자. 이거 조사는 생각해야 돼. 사실은 막그 무지성 암기가 아니라 같이 따위. 나는 너하고 붙어서 니, 투, 맨투맨 할때 약간 투의 느낌 니잖아, 그지? 자, 오카츠라는 말, 찾아보면 나오기도 해. 근데 잘안 씁니다, 이거. 니카츠를 써야 됩니다. 니카츠. 마찬가지로 이기다도 니 마케루, 지다도 니 마케루예요. 누구누구 A 팀은 니 마케루, 니혼 니 마케루, 일본의 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다나 에 나카무라상 노츠고 네, 나카무라상의 사정으로 이 대는 뭐였지? 우리 원인에 되겠죠? 자, 9시로 바뀌다. 니카와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투잖아 투. 영어 에이, 투가 영어의 투 이거. 원모로 바뀌다. 약간 그런 느낌 들죠? 니에는 뭔가 전환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니 가요 데이르. 자, 다니다. 뭐 을을 다니다. 학원 다니다. 학교 다니다 할 때. 니 가요를 쓸것 같지만 이 가요라고 하는 조사가 다니다인데 예를 들면 가다라고 하면 한 방향으로 여기에 딱 가는 게 가다잖아. 다니다는 어떤 느낌이야? 왔다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원래 여기 학원 집. 집, 학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게 카이오가 다니다잖아. 너는 뭐, 야, 넌 PC방에 다니

다니냐? 이렇게 하면 뭐예요? PC방 자주 간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다니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가다는 그냥 한 방향인데. 자, 니 카요테 이마스를 쓰면요. 뭐뭐를 다니다이기 때문에 터치가 있어서 조사 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선생님 들더라고요. 어디 어디에 목적지로 가고 또 가고. 자, 그다음에 스무는 니 스무입니다. 그다음에 니 츠도메르죠. 이거 많이 했지. 아까 이거 뭐였어? 근무하다였잖아. EBS 니 츠도메르, EBS 대 하타라쿠. 자, 이런 맥락에서 여기도 좀 해봐요. 자, 어디 우리 거주하다, 주민 할때이 주자야, 살 주자. 그 장소에 스무. 예를 들면 와타시와 소울은 있음 하면은 소울은 쓴데 이마스. 그럼 서울에 입적해서 거기 주민센터에 나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 대, 이거 뭐 나올까? 살다. 똑같이 살다야. 살다. 일하다가 아니라 살다.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 에? 쿠라스. 쿠라스. 여러분 그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거 독신 생활 뭐라 그래? 히토리 쿠라시라고 하잖아. 쿠라시. 라이프.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전철도 타고 식당에서 사 먹기도 하고 인근 산책하기도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쿠라스라고 한다면 스무는 존재하는 거야. 거기에 내가 그 주민등록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어서 존재한다는 느낌이 좀더 있다고 보는 거죠. 니 있으면 한자를 보면 알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좋다. 이길 안내도 진짜 짱이에요. 보세요. 자, 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이게 통과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카도가 이렇게 있어. 카도가 뭐냐면 모퉁이잖아. 얘를 쭉 가다가 예를 들면 이 카도에서 이 카도를 통과 기준 돌아서 조사 오죠. 통과 기준의 조사 오. 마가르도 에기니 데마스.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보면 어디야? 니 대류만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 하나 더 넣은 거예요. 마가루 앞에다가 통과의 조사 5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요. 자, 이 모퉁이를 돌면 여기 나와요. 자, 보자 보자. 이것도 설명을 지금 할 시간이 있죠? 여기 나와요. 데바스 역 에키. 자, 이가 다음에 그대로 대응시켜주면 우리 뭐 쓰고 싶어져, 갑자기? 가 쓰고 싶지? 가. 근데 여기는 가가 아니고 뭐 써? 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니를 쓰는 이유는, 자, 장소 플러스, 니 플러스 대류를 쓰면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도착 장소예요. 출현 장소. 아,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 있잖아. 도라마니 데마스. 드라마 출연 장소. 출연, 거기 출몰, 출연한다고. 자, 그런데 장소 플러스 오 대류를 쓰면 뭐가 되죠? 출발 장소가 되는 거야. 아다시와 서울다이가쿠 데마시다. 나는 서울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서울대학을 나오다. 이에오 데마시다. 집을 나왔어요. 이렇게. 출신지도 되고, 출신한 곳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돼? 그냥 출발 장소도 되고. 출신 출발. 그런데 가를 쓰면 어떻게 돼? 가서 보자. 가. 가대로. 얘 주체야. 주체. 주체. 아침에 동해안에 갔어요. 얼마 전에 강릉에 갔더니 그 강릉 동해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새빨간 혓바닥 같은? 그쵸. 희가대로.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맨날 볼 때마다 놀라요. 일출 이렇게 보면은 희가 대류. 그러니까 운동성을 가진 주체. 해가 나오다. 안녕? 난 해야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소니까. 이건 주체가 아니잖아. 자, 여기까지.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조사에 유의할 동사 봅니다. 자, 뭣뭣이 되다. 니나루.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닮다, 토, 니, 다, 둘다 됩니다. 자, 야마구치산이 니때르 또모하나이? 야마구치산 또 니때르 또모하나이? 이렇게. 자, 어디 어디에 타다는 니, 노루. 그 다음에 내리다는 오, 오리루. 자, 오리루와 후루 헷갈리면 안 돼. 오리루는 버스에서 내리는 거예요. 교통수단에서
차에서 오 오리루가 되는 거죠. 또 오 대신에 뭘 써도 되냐면 까라 써도 됩니다. 카라 오리루 써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수량의 강자, 내릴 강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후루가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 아메가 후루, 육기가 후루.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에 와 좋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 예예예. 예. 그치, 통과에 뭐가 나와야 돼? 신고 오. 저 신호, 신호등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요. 저 신호를 오른쪽 또는 왼쪽, 여기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니나에 나와요. 마가떼 그다사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준점, 통과점을 방향으로 꺾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 모퉁이를 꺾어주세요. 기준점으로 해서 꺾어주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미기, 미기에 이런 식으로 방향, 이건 방향 아니잖아. 통과점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사에 유의해야 할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많은 22, 23, 24, 25, 26. 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조사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풀어봐. 그치. 오사가 여기 나오는 거죠. 뭐 써야 돼? 가. 뭐 써야 되죠? 니나, 에. 단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토그? 그렇지. 카라. 대 아니야. 니, 토. 오케이. 자, 이거 다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풀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7강에 있는, 아, 이거 했을까, 여러분이? 아, 나 지금 믿을 수가 없네. 54페이지부터 동사 어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하더라고. 안 해, 못 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했으면 문제 풀기 진짜 쉬운데. 자, 회사에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이 나의 일이에요.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하겠죠. 근데, 뭐로부터 받겠지. 에게 하는 게 아니라. 거늠에 가케루. 니 가케루가 되겠고,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하면은. 근데,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거겠죠. 받는 건뭐 써? 우게루로 쓰겠지. 자, 주의요 우게루. 주의를 받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나는 거를 당하는 거죠. 주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 숙제를 자주 까먹었대요. 자, 두 번째 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거. 자, 모스그 넨샤가 내루요. 자, 내루. 넨샤가 내루. 가. 운동성을 가진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헌또다. 자, 이까나이또. 뭐, 나이또 뭐뭐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뭐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지금 생략되어 있는 상태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시로 뛰자. 그 얘기죠. 어떻게? 서둘러서. 이소구. 이소이대. 아유이대. 걸어서. 우고이대. 움직여서. 하따라이대. 이래서. 마니아때. 시간에 맞춰서. 자, 마니아때 이소가나이또는 뭐 우리나라 말로 시간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이라고 될것 같은데, 마니아때라는 말은 시간에 대다, 시간에 대서 가지 않으면, 이게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가다라는 거와는 가는 행동을 얘기해 주는 게 맞겠죠. 좀 언뜻 보면 답일 것도 같지만, 자, 3번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셔츠 되게 이쁘다. 아, 고마워. 이것은 여름에 자주 후끈한다. 여름에 자주 어떻게 할까요? 옷을 입어야겠지, 뭐. 키르. 근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에 입다는 이렇게 키르겠죠. 근데 여기에 키르는 전화를 끊는 거겠죠. 그와 이야기했는데, 도츠유대 도중에서 전화를 키르시까 나끊었졌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선택지가 없었다라는 거. 시까 나끊었졌다.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뭐뭐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선택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뭔가 있었어? 했더니 뭔가 있었겠지 뭐. 답은 2번입니다. 자르다와 입다. 동음 이후어인 키루였죠. 자, 4번 들어왔어요. 여기 게시키가 토테모 기레다네. 게시키가 뭐였더라? 경치. 아, 소다네. 사진을 테오쿠. 뭐뭐 해두다. 이 쿠가 코로 바뀌고 우로 했어요. 뭐뭐 해두자. 뭐뭐 해 두자가 되는 거지. 뭐뭐 해두자. 아, 사진을 찍어두자. 토떼오고 테이커 포토지 히토즈 토떼미오까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거기에 있는 과자. 아우, 엄청 맛있어 보여. 소다네. 하나 집어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떼. 이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 선택지가 없네요. 일본에서 너무 강하게 첫 번째에서 토르를 요구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고노혼이 너 뭐, 이 책에다가 어떻게 생각해? 아, 도때모 와카리야스 그때 알기 쉬워서 맹견이나 르혼다 또 뭐. 이 책에 대해서, about 고노혼, about이 뭐지? 니츠이테. 그냥 답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다 쯔이테를 넣어봅시다. 아까, 에키니츠이테, 이 축구는 이 축구예요. 도착하다. 근데 아까 나왔던 얘는 뭐였지? 똑같이 착을 쓰고 키루. 얘는 입다. 도착하다. 답은 3번. 아, 정말 이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알게 되면 되게 기쁘지 않나요? 6번입니다. 곡건이 크루토키. 여기 올 때, 노노에끼오 키타노. 어떤 역을 지나쳐 왔니? 라고 하는 통과의 조사. 오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딱 토어 때, 토우루를 쓸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지? 자, 그럼 밑에를 보세요. 신주쿠에 기대, 신주쿠역에서 노리카에 때 기다요. 환승해서 왔어. 소원한다. 와다시와 시부야에 끼오. 어떻게 해왔을까요? 대때 기다. 나왔다. 통과해서 왔다. 내려서 왔다. 걸어서 왔다. 운반해서 왔다. 그러니까 뭔가 어느 역을 걸어서 왔냐?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환승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걸쳐서 환승한다는 건뭘 통과해서 걸쳐서 온 거기 때문에 토우루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노리카에루가 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 조금 헷갈렸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신이 간단한 사진이에요. 사진의 간단한 아주 심플한 설명을 쉬운 설명을 도모다치니 오크리마시다. 설명을 어떻게 해서 친구한테 보냈대. 사진의 간단한 설명을 이거는 너랑 나랑 언제 찍은 거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고치라노 오사시미와 여기에 있는 생선은요. 사시미 회는요. 쇼유오 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먹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시미를 먹는 방법은 찍어서 먹을까요? 간장을 부어서 먹을까요? 찍어서 먹겠죠. 네, 부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뭐 군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맘에 막 이렇게 막기로 돼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뭐 안에 있는 걸좀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몇 방울. 근데 보통은 무쳐서 먹죠. 이게 무치는 거는 츠케루입니다. 카케루처럼 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톡톡 찍어서 먹는 거는 츠케루. 설명을 붙여서 친구한테 보냈다. 딱 츠케루가 딱 좋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알아. 니 나루, 이제 안 되지. 대 아니고 카라 잘 썼지. 토 니테이루, 맞지. 이거 뭐야? 목적의 조사, 니 와야 되지. 딱딱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심플하고 오히려 쉽다니까요, 이런 게. 자, 그러면 찍어보면 뭐가 돼요? A, C가 되겠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야경은 이쁘다. 훌륭하다. 졸업하면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또랑 비슷한 음식이 한국에도 있어요. 뭐 청국장 있겠지. 쇼핑하러 갔습니다만 달걀을 사는 걸 까먹었대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은 AC 옳은 거니까 9번 들어왔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이 이치고게 기요 쿠다사이 그랬습니다. 고치라 데 고자이마스 고치라 데스인데요. 이거 이쪽입니다. 예, 이쪽입니다. 오노미모노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히니시마스 결정 선택을 하는 게 나오죠. 니 시마스카 니 나사이마스카 쓰는 게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너 지금 뭐 하니? 그 얘기죠.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무엇에 사용합니까? 이 도구는 무엇에 사용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니니 나리따이 데스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는 선택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답은 3번. 자, 빈칸에 들어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시다상과 부산에 타코토가 아리마스까? 간적 있냐고 경험을 물어요. 네, 아직 없대요. 하지만 가고 싶다고 하겠죠. 아마리 오보에 데이마생 그다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방학에 갈 작정이에요. 아, 좋네요. 이번 여름방학에 갈 작정이에요. 시인상와 이타코토 아리마스카 가본 적 있나요? 그랬더니 네, 어렸을 때 한번 간적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쓰는 게 맞겠죠? 요카타라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돼요? 아, 기뻐요. 그럼 스마호 대 스마트폰으로 구하시구 자세하게 시라베테 미마쇼카 테미루 뭐뭐 해보다 조사해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B, A, C 되겠죠? 답은 3번. 11번 들어왔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야마시다상과 함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습니다. 책을 빌리러 갔대요. 나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여행책을 막 찾았대요.
많은 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모시로소나 홍오 에라비마시다. 저 여기서 중요한 게이 에라비마시다예요. 이 사람을 책을 빌리러 갔는데 가장 재밌을 것 같은 책을 골랐다는 거야. 그럼 이

책을 사실 대출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뱅키오 노타메니 목마기 위해서 목적이었죠. 예, 멍사에다 노타메니. 자, 영어책도 빌렸습니다. 도서관은 무척 조용했고요. 공부하는데 쪼도 이딱 좋은 장소였어요. 또 다음 주에도 책을 빌리러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고. 지난주에 친구와 도서관에 간게 아니라 어제 갔다라고 돼 있죠. 어제가 지난주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내일도 책을 빌리러 갈 작정,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서 내일이 다음 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재미있을 것 같은 여행책을 빌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에라비 마시다. 선생님, 고른 것뿐인데요. 빌린지는 모르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대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빌리러 간 거기 때문에. 자,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책을 산게 아니라 빌렸다. 그죠? 빌렸다입니다. 사는 것과 빌리는 건 다르지, 도서관에서는 책을 사는 게 아니니까. 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강 다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특강하면서 제일 중요한 과가 20강 중에 제일 중요한 과가 7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이 동사 오이 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心を様でした。じゃあ、また。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우리 유통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요. 이제 그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들이 있어요. 결제 지급 수단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교재 기준 7강이죠.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기출 분석은 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매매 활동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매매 대금 결제 수단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년 동안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매매대금 결제 수단은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금융 파트랑 금융 상품으로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보는 용어들을 오늘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 매매활동이나 유통관리, 물류관리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오늘 배우는 매매대금 결제 지급 수단은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봐서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가볍게 좀 기쁜 마음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목차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결제수단이에요. 지난번 키워드는 매매였잖아요. 이제 매매에서 필요한 결제수단. 그래서 여기 안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화, 수표, 어음, 카드, 기타.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카드나 기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수표나 어음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 상업 객체에서 배웠잖아요. 상업의 주체, 객체 배울 때 그중에 유가증권 중에서 수표나 어음을 묶어서 뭐라 그랬죠? 금전증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화폐 기능을 하는 증권, 금전증권 배웠죠? 그래서 금전증권에 대해서 깊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카드, 여러분이 쓰는 뭐 체크카드, 선불카드, 교통 충전카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등장할 거고, 마지막으로 많이 쓰는 페이, 요즘 모바일 페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전자지갑처럼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런 형태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앞에서, 뒤에서 금융상품 다 위아래로 연계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특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결제 수단은 교재 기준으로 총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 그리고 이제 통화 화폐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수표랑 어음이에요. 금전증권, 화폐증권, 그 다음에 카드, 기타 이 순으로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통화부터 볼게요. 자, 통화는 교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을 갖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활용되는 화폐. 화폐가 또 뭐냐? 상품의 교환이나 유통활동에 있어서 매개작용, 교환하는 작용을 하는 교환지급수단이다. 근데 여기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통화는 우리가 지금 지갑에 있는 지폐나 주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기능을 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다른 수단들을 뒤에서 같이 볼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화폐의 기능은 여러분이 교환의 매개 기능, 가치 척도 기능, 가치 저장 기능

다 비슷한 말들 같잖아요. 좀 시점의 차이를 두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교환의 매개 기능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때 이제 예를 들어 뭐천 원짜리 물건을 샀다. 그럼 천 원짜리와 그 지폐와 그다음 물건을 교환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거래할 때 교환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교환 기능을 갖는 걸 교환의 매개 기능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쓰고요.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를 측정한다. 우리가 처음에 이 물건이 얼마인지 딱 측정할 때그 판매 가격을 정하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일까라고 딱 측정할 때, 화폐로 측정 표현할 때 가치의 척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치의 저장 기능은 약간 미래 시점으로 옮겨가면 돼요. 내가 이거를 저장했다가 1,000원짜리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며칠 뒤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저장 기능까지 있다.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화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수표를 볼 거예요. 수표랑 어음은 선생님이 아까 계속 강조하는 대로 금전증권입니다. 화폐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표. 선생님이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키워드들 여러분이 잘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수표란 큰 금액의 현금 결제할 때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예금주가 예금 한도 내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금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일정 금액을 수표 소지인에게, 이 소지인이라는 표현 계속 등장할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것을 누구에게? 은행에게 위탁한다. 자, 위탁한다는 표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탁이라고 선생님 이해하라고 했었죠. 은행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할 건데 이 소지인이 나중에 갖고 오면 그걸 현금으로 바꿔줄래? 하고 은행에게 부탁하는 유가증권. 구체적으로는 무슨 증권? 금전증권까지 알아놓으면 완벽하겠죠. 이게 수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밑에다가 조그맣게 상환급이라고 써놨어요. 이 상환급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할 때 대금 지급 조건을 시기별로 나눴었어요. 그때 상환급 배웠죠? 상환급은 동시 지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수표를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급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시기별로 나누는 건 선생님 표로 나중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참고로만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수표. 자, 그럼 이제 수표의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해해 봐야겠죠. 우리가 수표의 종류 굉장히 많은데 이 종류가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까짐없이 다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수표일까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한다. 자, 중요한 거요. 은행 스스로를 지급인으로 지정해서 발행도 본인이 하는 수표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행이 내가 지급할게라고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모두 은행이 되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거의 적고 지급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보증수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증수표라는 용어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은행이 발행해서 굉장히 안전한 수표, 내 앞으로 자기 앞 수표라고 합니다. 자기 앞 수표. 은행이 내 앞으로 발행하고 내가 직접 지급인이 될게라고 하는 게 자기 앞 수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봤을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게 대표적인 자기 앞 수표일 수 있어요. 내가 은행에 가서 거래 은행에 가서 내 예금 안에 돈이 있는데 그거 수표로 발행해 줘. 그러면 은행이 그 자리에서 발행해 주거든요. 그게 자기 앞 수표입니다. 자, 두 번째. 당좌 예금 가입자가 은행과 당좌 계정 약정을 맺는데요. 자, 당좌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계를 대원 배웠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썼었죠. 회계 처리할 때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당좌라는 뜻은 그러니까 지금 당좌, 지금 이 자리에 좌르가 자리 좌자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당좌 예금 가입자, 당좌 계정의 뜻에는 지금 결제하겠다는 의지 이런 게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당좌 계정 약정을 맺고 은행을 지급인으로 위탁해서 발행하는 수표죠. 그래서 무슨 수표일까요? 계속 당좌 했기 때문에 얘는 당좌 수표입니다. 당좌 수표는 반드시 당좌 계정 약정을 맺어야지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개인이랑 기업이 다 발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계 개인이 하는 건 있다 볼 거고 보통 당좌의 수표는 결제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발행되는 수표이기 때문에 거액이 보통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부분 많이 이용해요. 거액 그리고 신용을 받
바탕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죠. 당좌예금 가입자가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 용지에 필요사항을 적거든요. 그 필요사항 기재사항을 여러분 옆에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세요. 그런 사항들을 기입하고 기명날이 난다. 내 이름이랑 사인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수표 처음 봤을 때 뜻에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당좌수표는 특이하게도 하나의 계약을 더 맺으면 그걸 초월해서 더 초과해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좌 차월이에요. 이 차자가 빌릴 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좌 차월 계약을 추가로 맺으면 한도가 이미 예금의 잔액이 없어도 여기 맺은 만큼 추가로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 한도 내에서 당좌수표 발행이 가능하다는 게또큰 특징이었죠.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가는 회계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할 것 같아요. 당좌수표. 자, 여기서 조금 하위 버전으로 하위 버전의 내용이 가계 당좌수표입니다. 가계가 발행하는 당좌수표예요. 보통 당좌수표는 기업이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가계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가계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게 개인이라고 나오죠.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계 수표 용지에 똑같이 필요사항 기재하고 기명날인 똑같이 해서 발행하는 수표예요. 그런데 얘는 한도가 있어요. 밑에 나와 있듯이 가계의 경우 100만 원, 아니면 뭐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경우 500만 원,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이유는 보통 아까 지급 계좌, 신용을 바탕으로 좀 하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둡니다. 개인이 발행했을 때는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는데, 가계 당좌 수표 요즘 많이 쓸까요? 요즘 거의 안 쓰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 아니면 등등의 다른 지급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또그 다음에 수표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수표의 모서리에 두 줄의 평행선을 긋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표도 괜찮습니다. 그 수표에 평행선을 그어요. 이 그림 나와 있듯이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이 수표 앞에 이런 쪽에 이렇게 두 줄을 평행하는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찍찍 긋는 거예요. 그러면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등으로 부당 지급을 방지할 수가 있대요. 사실 먼저 어떤 건지 쓰고 시작할까요? 얘는 횡선 수표입니다. 횡선을 그어서 횡선 수표예요. 이 횡선 수표는요, 사실 어떤 종류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압 수표, 여긴 자기압 수표 예시만 나와 있지만 당좌 수표도 가능하거든요. 수표에다가 그으면 그거 자체가 횡선 수표가 되는 거라서 어떤 안정성을 주는 옵션을 주는 그런 성질의 수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내가 이거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소지인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소지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횡선 수표예요. 확인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원 확인을 위해 일단 해당 금액을 예입해요. 예입한다는 말은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계좌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죠. 계좌.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그 시간 동안 소지인이 맞는지 신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옵션 같은 느낌이 있는 수표다. 횡선 수표.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이유는 일반 횡선 수표는 그냥 두 줄. 그으면 되는데, 이 특정 횡선 수표는 여기 안에 내가 어떤 은행의 지점을 적으면 여기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들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표의 발행 일자를 입금이 가능한 미래의 일자로 기재한대요. 입금이 가능한 미래의 일자. 미래의 일자를 내가 미리 적어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리 선자. 선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선일자. 그래서 미래 일자를 기재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돼야지 우리가 인출할 수 있어요. 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후급이라고 해놨죠. 후급. 원래 수표는 바로 지급하면 제시하면 바로 현금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급에 해당을 하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미래 일자를 미리 적어놓기 때문에 후급 형태의 수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선일자 수표. 자금이 없을 때 당연히 활용하겠죠. 지금 당장 자금이 없을 때 결국은 결제를 일시 연기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선일자 수표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수표 종류 볼게요. 송금 수표랑 여행자 수표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적었고요. 은행이 자기의 지점 또는 거래가 있는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송금하기 위해 발행한 수표인데요. 요즘은 워낙에 이런
수단들이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행자 수표는 해외여행할 때 현금의 도난 분실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여행자가 외국에서 간단하게 서명만 하면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표다. 이런 수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수표는요, 전체적으로 상환급이다. 그리고 뭐만 조심하면 된다. 선일자 수표, 미리 날짜를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날짜 정해놓기 때문에 후급 형태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은행에게 위탁하는 형태입니다. 나 이거 지급해줘라고 위탁하는 형태가 바로 수표예요. 자, 그러면 금전증권의 수표를 배웠으니까 나머지 하나 또 배워야죠. 뭘까요? 어음입니다. 어음. 자, 어음은요, 여러분이 어음도 사실 회계에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익숙할 텐데 그걸 깊이 있게 이제 발행자와 역할 분담을 시작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음은 발행인이 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 100만 원, 100만 원을 일정한 시기에,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줄게라고 하는 거죠. 지급할 것을 약속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100만 원을 지금 너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없으니까 나중에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 만기가 있어요. 딱 일정한 시기에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급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경우는 약속 어음이라고 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탁할 때는 환어음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후급 형태라고 봅니다. 어음 자체를. 그래서 약속어음과 환어음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알아봐야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선생님 넣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받으러 옴, 지급어음 이런 거 회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상 구분으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방금 말했던 약속어음, 환어음, 우리가 당사자가 누군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 볼 거고요. 회계 처리상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옴, 자산 처리하죠. 그리고 지급어음,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 처리하죠. 그래서 지급어음 이런 게 있었고 발행 목적상은 내가 대부분은 이제 상업어음으로 많이 활용되긴 하는데 원자재를 샀다거나 매입 상품을 샀다거나 이럴 때 상품 매입 대금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하면 상업어음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금의 융통을 위해 활용되는 거면 우리는 융통어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업어음, 융통어음은 뒤에 수능 실전 문제에서 가끔 나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자 넣었고요. 여러분 교재에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약속어음, 환어음 봐야죠. 이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이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조를 하면서 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약속어음은 뭘 한다고 했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 일단 내가 돈을 줘야 되는 발행인이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똑같죠? 소지인에게, 자, 소지인이라는 말은요, 최종적으로 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지인이라고 합니다.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줄게라고 하기 때문에 지급 약속증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약속 지급길이 됐어요. 요 일정한 금액을 약속했으니까 일정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주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발행인이죠. 그래서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속어음에서는 당사자가 두 명이다. 첫 번째 발행인, 두 번째 소지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환어음은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당사자이 3명이에요. 그래서 발행인 똑같아요.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지급인에게 일정한 기일 만기일에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어음의 수취인 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어떻게 하는 거? 부탁하는 거, 위탁한 증권. 그래서 지급 위탁 증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사자가 3명이죠? 발행인, 지급인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취인. 자, 수취인과 소지인의 차이가 뭘까요? 수취인은요, 말 그대로 어음을 처음 받았을 때그 수취인이에요. 그런데 소지인은 최종적으로 이 어음이라는 게 배서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권리를 이전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소지인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수취인, 소지인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지인에게,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부탁한 증권. 누구에게? 지급인에게. 원래는 내가 줘야 되는데, 너 어차피 나한테 돈줄돈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냥 대신 위탁할게. 너가 대신 돈을 지급해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이 지급인을 어떻게 해요? 지명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가 대신 나 대신 돈을 지급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인이 어음의 지급인을 지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3명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더볼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제 약속어음이에요.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라고 했어요. 발행인이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소지인 최종적으로 그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 그래서 약속 증권이다. 지급 약속 증권이다라고 하고 그림으로 봤을 땐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발행인이에요. 그 수리 둘이 어떤 거래를 했겠죠. 상품을 주고받는, 사는 매매 거래를 했겠죠. 그래서 외상 거래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고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약속 어음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발행인이 약속 어음을 발행합니다. 누구에게? 이 수취인 처음 받은 사람한테 발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만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만기일이 딱 되면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 가서 내가 이걸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심이란 단어 있습니다. 추심 뒤에서 같이 있다 볼 거예요. 이 추심이란 용어는 내가 은행에 결제해 달라고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쉽게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기가 됐을 때 은행에 가서 추심을 의뢰합니다. 이거 줘라고 하면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죠? 이 거래자 발행인이 같이 하고 있는 거래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합니다. 지급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예금이 있을 때 지급을 해주겠죠. 그럼 다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발행인이 곧 누구다? 지급인과 똑같다.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다. 그 당사자는 약속 둘만 등장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약속 어음. 자,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환 어음은 당사자가 몇 명이 등장한다고요? 3명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환어음을 발행한 입장에서 발행인이라면 원래는 내가 돈을 줘야 맞는 건데 어차피 다른 채무자가 있어요. 너 나한테 돈 주기로 한거 있었잖아. 그냥 너가 바로 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인을 지정을 하는 거죠. 발행인이 그 3명이 등장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일정 기일 만기일에 어음에 기재된 금액 어차피 나한테 줘야 되니까 너가 대신 줘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수취인 소지인한테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소지인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위탁한 증권. 위탁 정말 중요합니다. 단어 위탁한 증권. 그래서 그림으로 볼게요. 세 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떡하죠? 좀더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발행인이 위에 있어요. 갑상점이 발행인이에요. 내가 이제 거래를 했겠죠. 누구랑? 처음에 을상점 수취인. 이거 처음에 그 어음을 받은 사람 수취인과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한 거죠. 내가 언제까지 줄게? 환어음 발행했습니다. 환어음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급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3자를 내가 지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어차피 병상점이 줄 거야. 병상점이 나한테 줘야 될 돈이 있었어. 이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얘한테 받으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요. 환어음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만기일이 됐을 때 그걸 지급 제시를 하면 안 돼요. 어떤 단계가 필수냐? 인수 단계가 필수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 보면 만기가 되기 전에 환어음 인수 제시예요. 인수. 인수라는 단어도 추심이랑 같이 이따 정리해 볼 거예요. 내가 너가 지급인이 될수 있도록 너가 확정을 해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어음 인수해라고 하는 거죠. 지급인한테. 누가? 수취인이. 인수해. 그럼 만약에 요새 인수 안 하면요? 나안할 거야. 나 지급인 안할 거야. 라고 인수를 거절해버리면 이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이 어음은. 근데 인수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이 병상점이 지급인으로 딱 되는 겁니다. 지급 의무가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가야 되죠? 그래서 추심을 또 의뢰합니다. 추심. 아까 뭐라고 했어요? 추심? 은행에다가 나 이거 돈 주세요 요청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의뢰하면 똑같아요. 그 다음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인이 예금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지급 제시하면 이 병거래 은행이 또 지급해주고 다시 대금 인출하고 이런 순서는 아까 약속 어음이랑 똑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환어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당사자가 3명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발행인, 그리고 수취인, 그리고 여기 지급인. 지급인을 누가 지정한다? 발행인이 이 사람한테 너가 대신 돈 줘라고 지명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만기가 되기 전에 일단 인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너가 일단 지급인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이걸 인수해라고 해서 인수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지급인이 된다고 했죠. 인수를 안 하면 부도가 나고요. 환어음의 경우 만약에 여기서 대금 인출이 안 됐다, 지급 제시가 안 되면 그때도 또 부도가 나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환어음의 경우는 부도 가능성이 두 번입니다. 약속 어음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파트에서 같이 좀더 상세하게 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여러분 같이 본 건데 어음 내용이 선생님 설명할 때다한 번씩 언급은 하긴 했어요. 그래도 한번 상세하게 보는 게 좋으니까 용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어음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인수, 배서. 이 단어들이 중요해요. 할인, 추심. 근데 이중에 선생님이 이미 두 가지는 설명했죠? 첫 번째, 인수. 인수는 어디서 등장했죠? 약속어음, 환어음, 환어음. 그래서 사실 이 인수라는 용어는요, 무조건 환어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쓸수 있지만, 다 약속어음, 환어음 쓸수 있지만, 할수 있지만, 이 인수 단어만 환어음에서 씁니다. 인수라는 건 뭐냐면, 어음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기명날인에서 서명해서 내가 지급할게라고 하는 거죠. 아까 봤죠? 인수. 추심도 봤어요. 우리가 만기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 어음 소지인한테
통신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고 어음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요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어려운 단어기 수심이 어렵기 때문에. 자, 배서양도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어음이라는 거는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하면 권리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기일 되기 전에 어음 뒷면에다가 권리를 이전한다고 하고 키명란에 이름 쓰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은 다음에 다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지인과 수취인이라는 용어가 달랐죠.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소지인이었죠. 자, 할인은요, 얘랑 좀 연결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기일이 되면 은행에 달려가서

안 됩니다. 환어음에만 쓰일 수 있는 단어라는 거. 부도나 소구권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부도난다는 아까 잠깐 설명했어요. 그래서 수표나 어음에서 다 해당하는 용어거든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돼도 어음이나 수표를 적힌 금액을 못 받았어요. 그럼 부도가 났다 표현합니다. 부도 어음, 부도 서표 이런 표현을 쓰고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권리를 줍니다. 다시 소구해서 그 옛날에 있던 권리를 가져와 소구권, 상환, 청구권 다시 상환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수표나 부도 어음 발생하면 발행인이나 이전 배서인 제시해서 그걸 다시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약속어음과 환어음 비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놨지만 이 표에 있는 모든 내용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어음은 가장 큰 특징 뭐죠? 당사자가 두 명이에요. 발행인, 수취인 두 명.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환어음은 무조건 세 명이에요. 발행인이 누구를 지명한다? 최종적으로 하는 이 지급인을 지명을 하죠. 그래서 지급인까지 세 명입니다. 그 복잡한 그림. 성격을 보면 약속을 하는 거죠.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줄게 약속하는 거고, 환어음의 경우엔 지급인에게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 자, 기재사항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적지 않았지만 지급인이 없잖아요. 지급인을 제외한 7가지. 얜 8가지예요. 왜죠? 지급인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지급인. 그 지급인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자, 부도 가능성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한 번이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두 번이에요. 부도 가능성 두 번이나 했어요. 왜요? 내가 그 지급인한테 이거 환호음 인수해줘 라고 한번 인수하잖아요. 요청하죠. 근데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더. 만기가 됐을 때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환호음. 인수 절차 필요 없어요. 인수란 단어 안 써요. 그런데 환어음 아까 어음에 인수, 환어음에 있다 그랬죠? 얘는 인수 절차가 뭐예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인수 절차. 그리고 이 돈을 최종적으로 이제 어음 만기일 지급길이 됐을 때 지급하는 사람은 발행인이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지급해야죠. 그런데 지급인으로 지명된 자, 누가 지명하죠? 발행인이 지명했을 때 지급인이 되고요. 자, 만기 표시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만기 표시가 있다. 보통 약속어음은 주로 확정일 수급이지만 지금 환어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같이 볼 거예요. 가볍게.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그 만기일 표시 방법이에요. 환어음에 확정일 수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확정일이에요. 확정일이 정해져 있어요. 연, 월, 일을 명실, 확실하게 확정하는 그런 방식.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 정기. 우리가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정기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걸 우리는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람 출급, 이 일람이란 표현, 일람 출급 자체의 이 단어가 무역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 잠깐 설명하면, 일람은 다시 말하면 얘는 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시. 제시했을 때 바로 출급하는. 그래서 어음을 제시한 날을 만기일로 해서 제시, 어음을 제시하면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일람 출급입니다. 일람 출급. 일람 후 정기 출급. 아까랑 비슷하죠? 어음을 제시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정기가 지난 후에 우리가 지급하는 걸 일람 후 절기 출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음에서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그 차이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통점들 포함한 차이점들이 되게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랑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수표랑 어음을 묶어서 금전증권이라고 했죠. 화폐증권. 그걸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는 카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보다는 좀 익숙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표나 어음을 많이 보진 못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이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물론 직불카드는 여러분도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이렇게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그 체크카드 먼저 볼게요. 체크카드는요, 사용 시간과 사용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직불카드의 단점, 직불카드 뒤에서 나오는데 요즘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의 조상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옛날에 나왔던 지금 체크카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이따 볼 거고, 이런 단점을 통해서 이제 보완하고자 나온 거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이 내에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이 신용카드랑 가맹점이 왜 나오냐면요.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따 그림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뭐 통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처리를 결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하고 전자상거래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잔액 범위 내에서 긁는 순간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시, 그러니까 상환급 결제 수단이라고 봅니다.

결제 지급 수단은 뒤에서 또 같이 볼게요.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카드예요. 신용 굉장히 중요하죠. 신용카드 회사가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여기서 회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과 가맹점 이걸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가맹점들을 모집하고 회원이 가맹점의 상품이나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갔을 때 신용카드를 긁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음식점 자체가 가맹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긁었을 때 우리가 회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니까. 카드 회사가 먼저 상품 대급을 지급해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안 써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겠지만, 보통 신용카드는 내가 긁으면 아까 체크카드와 다르게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나가죠? 내가 지급기를 정해놔요. 예를 들어, 월급 다음날, 다다음날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그때 한꺼번에 신용카드 회사가 대신 낸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카드 회사가 먼저 나 대신 돈을 내줘요. 그리고 일정 기간 후 회원이 나죠? 나로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그 정해준 일자에 한꺼번에 또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카드 사용 한도액이 정해지고 신용에 따라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할부 구매와 현금 서비스 혜택이 있다. 할부 구매 뭔지 아시죠? 내가 무이자 할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내 10만 원을 3개월에 3만 원씩 낸다던가. 이렇게 할부 구매.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혜택은 현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것도 신용카드에서 같이 종종 키워드 같은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모를 거라고 했던 직불카드 가볍게 볼 거예요. 이 그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원이 누구였죠? 이게 나였어요. 내가 카드를 긁는 사람, 회원이 나였고 카드 결제를 해요. 어디서요? 음식점이나 서점이나 뭐 여러분이 가는 그 방문 가맹점 어디나 될수 있죠? 가맹점에서 내가 상품 구매하고 카드를 긁어요. 그러면 이게 승인 요청이 갈때 어디를 거쳐 가냐면 이 VN 사업자를 통해서 갑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단말기 설치해주고 통신망 결제 통신망 관리해주는 사업자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를 통해서 승인 요청 가고요. 요즘 계속 최종적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대급 지급이 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돈을 언제 낸다고요? 나중에 통지가 가면 한꺼번에 그때 입금하면 됩니다. 보통은 자동적으로 그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때 다 이제 돈이 이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 좀 VN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했고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생님 설명했던 대로 차이점이 좀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걸로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이렇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있고요. 선생님 공통적으로 아까 가맹점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용 한도는 신용. 이 체크카드는 무조건 예금 잔액입니다. 예금에서 있어야 우리가 이제 긁고 사용할 수 있어요. 결제 방법 나중에 한꺼번에 빠져나가잖아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후급, 선구매 후결제. 일단 신용카드 회사가 먼저 내주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후급이라 보고요. 체크카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긁는 순간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 동시에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승인 절차, 신용 한도의 신용 불량 여부 확인하고요. 예금 잔액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는. 할부 구내 가능한 환경 서비스, 이거 아까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둘다 가능해요, 서비스가. 그렇지만, 환불 구매 불가능하고요.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신용 공여 기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부로 달아놨습니다. 자, 직불카드는 가볍게 볼게요. 직불카드 가맹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금을 결제하면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결제되는 거예요. 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은행 계좌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선불카드는 미리 선자. 내가 미리 지불한다. 미리 금액을 낸다는 거죠. 프리페이드.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요즘은 교통카드 같은 것도 이제 찍으면 나중에 뭐 후불로 한꺼번에 되거나 통제 빠져나가거나 하는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선불형 교통카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의점 같은 데서 카드를 구매하면 거기다 돈을 충전해 놓는 거예요. 미리 10,000원, 20,000원 충전해 놓고 그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리 충전해 놓는 거기 때문에 미리 선자. 그래서 선불카드를 씁니다. 충전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 그래서 얘는 성급 형태에 해당하고, 이따 선생님이랑 지급 시기로 정리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선생님이 교재는 없는데,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수표, 그리고 어음, 그리고 카드를 이제 분류했어요. 지급 시기에 따라 분류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급, 상환급, 후급은 사실 우리
저번 시간에 유통 시간에 배웠죠? 성급은 내가 미리 선착, 미리 지급하는 형태고, 상환급은 동시 지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급은 나중에 외상 거래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표는 여러 가지 종류를 배웠는데, 수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환급이에요. 대부분 상환급에 들어가 있죠. 우리 배웠던 수표들. 그런데 후급, 선일자 수표.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썼죠? 미리 날짜를 정해서 내가 그때 줄수 있다고 한게 바로 선일자 수표였기 때문에 후급 형태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어음은요. 어음 자체가 이 둘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지급 기일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금액을 언제까지 줄게라고 적어놓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후급이죠. 그리고 카드, 아까 말했던 선불 카드, 미리 돈을 충전하기 때문에 일단 난 돈이 나가야 되죠. 내가 그돈안 쓰더라도 일단은 미리 충전, 선불 카드, 뭐 백화점에서 쓰는 그런 뭐 기프트 카드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다음에 상환급, 동시 지급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크 카드, 옛날에 많이 썼던 직불 카드, 둘다 예금 잔액 안에서 내가 이걸 결제하는 순간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신용카드 뭐였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가 미리 나 대신 결제를 해줘요. 가맹점한테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고 우리는 어떤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때 여태까지 썼던 내용을 금액을 한꺼번에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신용카드는 지금 결제는 가능해서 내가 물건을 사고 뭔가 서비스를 누릴 수는 있지만 내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나중이다. 후급이다. 그래서 후급에 있죠. 그래서 이 사실 이 성급, 상환급, 후급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급 수단별로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뭐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분석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성급이고 왜 후급이고 왜 동시지급인지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기타 지급수단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가볍게 볼 건데요. 지로제도라는 건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보통 상품 대금 결제, 공공요금 대금 결제 납부할 때 현금이나 수표 이용하지 않고 수취인이 은행에 지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지로 제도. 보통은 공과금에, 보험료 공과금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뭐그 학자금 같은 거 활용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전자화폐는 디지털 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IC 카드형이 있고 네트워크형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적 가치, 그러니까 돈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했다가 나중에 내가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지역 화폐 카드 있어요. 그다음에 미리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충전을 하면 그 지역 에서 쓸수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뭐 충전했다. 그러면 그 중에 8% 10%를 더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우리가 충전형으로 지역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화폐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죠. 전자화폐 예시. 자, 모바일 카드는 이 칩이 중요합니다. 칩을 탑재해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이제 앱 카드도 많고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도 많아서 사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게이 모바일 간편 결제 페이 형태일 것 같아요. 이 페이 형태는 서비스 제공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받아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계좌 모두 등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핸드폰 하나에 전자지갑처럼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밀번호, 요즘은 홍채인식, 지문 뭐 등등등 이런 걸 입력해서 한 번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신용결제, 할부결제, 쿠폰 적용,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행, 주차 정산 뭐 등등등 이것보다 더 있겠죠. 엄청나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갑 같은 거안 갖고 왔을 때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회사를 말할 순 없지만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QR코드, 그냥 바코드 같은 거 보여주면 바로바로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실 당장 뭐 현금이 없어도 언제든지 대금 지급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편리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타 지급수단, 여러분이, 요즘 세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요즘 이런 거 쓰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8강 매매대금 결제수단 이제 총 정리해보고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제수단 우리가 매매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연장선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상품을 매매할 때 그걸 지급하는 수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를 보는 게 이번 시간의 메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장 가볍게 통화를 봤죠. 통화 화폐 기능, 그래서 뭐 화폐를 가치를 저장하고 매개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보자. 그래서 스타트했었죠. 그래서 수표와 어음은 유가증권 중에서 무슨 증권? 금전증권. 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연결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전증권, 화폐 기능을 하는 금전증권 대표적으로 수표랑 어음인데 그중에 수표는 이런 종류를 봤고 어음은 이런 종류를 봤어요. 수표는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위탁하는 거, 은행에게 부탁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수표였어요. 그래서 자기 합 수표만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얘기했었죠. 자기 합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0: 하고 은행이 지급해요. 내가 지급해 줄게라고 하고 내가 발행하는 거죠. 은행이. 그래서 굉장히 뭐가 높다?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보증 수표라는 표현을 썼었고, 당좌. 그다음에 가계 당좌 수표 둘은 비슷하긴 하지만 일단 당좌라는 뜻이 결제 수단의 목적이 컸어요. 지급 결제. 그래서 당좌 예금 내가 거래 약정을 맺으면 사용할 수 있는 발행할 수 있는 수표였고 보통은 거액의 대금 결제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었죠. 신용도 바탕으로 하는. 그리고 가계. 가계는 가계가 쓸수 있게 개인이 쓸수 있도록 그 가계 당좌 수표의 좀 하위 버전인데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좌 수표는 만약에 예금 잔액 한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당좌 차월 계좌를 맺으면 어떡하죠? 당좌 차월 계좌를 맺으면 예금에 돈이 없어도 차월 계약을 맺은 한도 내에서 또 추가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자, 횡선 수표는 약간 옵션 같은 거라고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압 수표나 아니면은 뭐 당좌 수표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됐죠? 횡선을 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횡선을 그으면 횡선을 그으면 안정성이 옵션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소지인이 맞는지 이걸 정말 현금을 지급 제시해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일정 기간이 필요해요.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비교적 부도나 이런 거를 부당 지급 같은 걸 막을 수 있었죠. 그리고 현금을 바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횡선수표. 그리고 우리가 두 줄을 그었을 때 안에다가 특정 지점이나 은행을 적으면 거기서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특정 형태가 있었고 적지 않으면 일반 형태. 그리고 횡선수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줄을 그었을 때 이거 다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자, 선일자 수표 특이하다고 했죠. 왜요? 미리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다고 했어요. 기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통 수표들은 내가 지급 제시를 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환급이라고 본다면 이 선일자는 내가 나중에 이 날짜에 줄게라고 약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형태다? 후급 형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송금 수표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죠. 계좌에서 이동하는 계좌끼리. 여행자 수표는 여행자가 해외여행 갔을 때 여행자 편하게 현금 대용처럼 쓸수 있게 발행된 수표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압, 선일자, 당좌, 뭐 횡선 이 정도가 여러분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어음도 너무 중요하죠. 이 수표 자체는 일단은 은행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탁하는 거. 자, 이 어음에도 이 위탁하는 환호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이란 표현을 종종 공통점으로 묶어서 씁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약속어음과 환호음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발행인은 다 있어요.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발행인이 내가 너한테 이걸 지급할게라고 약속하는 거죠. 수취인 소지인에게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게 되면 약속어음. 나는 약속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가 있는데 그 채무자한테 내가 그 지급권을 넘길게. 그 사람한테 돈 받아. 라고 지명하면 지급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당사자가 3명이 있었던 환어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 표를 선생님이랑 같이 봤었죠. 그 굉장히 모든 특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뭐 만기 거절, 지급 같은 거절이 있을 때 부도가 나고 이 환어음 같은 경우엔 인수 거절이 있을 때또 부도가 나고 그런 가능성이 두번 있었던 거 당사자가 2인 3인인 거 이런 등등의 표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드랑 기타가 있었어요. 이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직구 선불카드 있었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체크카드. 체크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 통장에 돈이 있어야 내가 긁는 순간 빠져나가죠. 그래서 동시지급 상환급 형태였고요. 이 신용카드는 누가 나 대신 돈 내준다? 신용카드 회사가 나 대신 돈 내준다. 대신 이 신용이라는 건내 신용을 바탕으로 한도액 같은 게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그 돈을 내가 썼던 돈을 카드 회사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후급 형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어요. 또 차이점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이 있는데 현금 서비스, 현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현금 서비스, 신용의 바탕으로 그다음에 할부 구매 같은 거 가능한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직불카드는 체크카드 이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보완한 게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보통은 직불카드보다 체크카드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불카드는 미리 선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충전하는 거, 교통카드, 백화점, 선물카드 이런 것 같은 거, 내가 미리 넣기 때문에 얘는 선급 방식이었다.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건이 전체적으로 시기, 선생님 마지막에 정리해 보여줬던 그 시기표 있죠? 결제 시기별 정리해놓은 그 표, 잘 기억하시면서 특징 정리해보세요. 자, 기타는요, 이제 지로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은 요즘 모바일 간편결제, 페이 형태로 거의 다 전자지갑 형태로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 모바일 카드는 IC 칩이 있어야 되고요. 전자 앞에 우리가 충전해서 지역 앞에 선생님이 가치를 저장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IC 카드 형태도 있고 화폐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식도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지로 제도는 공과금 같은데 학자금 같은데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수능 2022학년도 문제고요. 이 문제가 사실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모의고사나 굉장히 많은 출제 유형을 봤을 때 그중에서는 그래도 난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여러분이 일단 이 제시문을 보고 이게 어떤 지급수단이 찾아내는데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좀 난도가 있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A기업의 상거래 활동 가 나에 나타난 지급수단의 공통점을 물어봤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지급수단을 주고 공통점. 단 지급수단은 수표나 어음, 지급, 유가증권 중에 금전증권, 금전증권 종류 안에 해당하는 걸로 제한을 뒀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A기업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계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계가 어쨌든 거래처겠죠? 우리가 왜 계약을 하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기계에서 주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했대요. 그리고 나서 자사, 우리 기업, A기업을 발행인으로 하고, 채무자, 세모세모 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했다.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하면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줬는데요. 이 동그라미 당사자 보세요. 세 명이죠. 위 느낌이 오죠. 뭘까요? 네, 환어음입니다. 그래서 가는 환어음인데 그냥 세 명이니까 환어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A기업이 여기랑 거래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A기업이 발행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지급인이 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이미 채무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이 세모세모 기업을 지급인으로 내가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힌트가 너무 확실하게 환호음이 되는 거죠. 발행인, 수취인, 마지막 지급인. 그래서 이 세 명의 당사자 때문에 환호음이다라고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나는요. A기업은 사과주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단 A기업, 아까랑 똑같은 기업, 네모네모 농장에서 재배한 사과를 매입하고 당좌계약, 이미 너무 힌트를 줬죠. 당좌계약에 근거해서 자사를 발행인, 우리 A기업을 발행인,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대요. 지급인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은행한테 발행하고 너가 대신, 나 대신 뭐 나중에 지급할 때 돈을 내줘 라고 위탁하는 어떤 형태? 수표 형태. 그래서 얘는 이미 이거 하나 보고 찾았을 것 같긴 하지만 당좌 수표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당좌 수표랑 환호음이랑 공통점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통점이 뭔지 볼게요. 1번, 일정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수단이다. 자, 위탁. 계속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어요. 위탁, 위탁, 위탁. 수표 자체는 은행에 위탁하는 거죠. 지급을. 당좌 수표 맞죠? 환호음은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죠? 지급을? 이 제3자 세모세모 기업한테 내라고 지급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통점이기 때문에 1번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횡선을 그어서 분실에 따른 손해를 방지한다. 횡선 찍찍 이렇게 그었었죠. 두 줄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당한 소지인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했던 횡선수표 아니죠. 공통점. 미래 일자를 발행일로 기재한다. 이거 뭐였죠? 내가 지금 당장 여유가 없어서 미래 일자로 미루는 거. 선일자 수표였죠. 지급수단의 필수 기재 사항으로 만기가 있다. 자, 만기가 있는 건요. 일단 여기 환어음에 해당하고요. 만기 자체는 이 환어뿐만 아니라 그냥 어음, 낙속어음도 해당하는 얘기라서 어쨌든 공통점 아니고요. 일남원 정기출급으로 발행되면 인수, 인수 중요하죠. 뭐라 그랬죠? 인수는 무조건 환어음에만 등장하는 용어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공통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좀 어려운 문제 갖고 왔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래도 난도가 아주 어렵지 않은 형태로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또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수능 실전 문제 너무 좋은 문제 있고 꼭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마치기 전에 또 명언 봐야겠죠. 명언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지금의 노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쌓이고 있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공부가 당장에 내가 계단식으로 약간 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의 실력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노력하는 만큼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의심이 되는 것 때문에 사실 공부가 끈기 있게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이런 습관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쌓이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20여 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유통 파트 반드시 문제를 풀어와야 해설 강의가 의미가 있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채점하고 더 시간 된다면 해설까지 보시고 선생님 강의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마다 항상 마인드맵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체 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 마인드맵으로 전체 강의 정리하는 거 놓치지 말고 꼭 오늘도 진행해 주세요. 자, 함께 마인드맵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교재 13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 아마 흐름이 이제는 인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오늘은 학교 생활 통신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호응 관계가 나옵니다. 이 호응 관계 단어들을 알면 문장이 더 풍부해지고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독해할 때도 훨씬 실력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호응 관계 부분 꼭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법, 존재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짜이, 요시 이세 가지를 비교해서 오늘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에서는 다이어와 관용어 그리고 또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셨나요? 이제 유형학습으로 가서 오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 중에 다양한 중국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도록 할까요? 마상 지오야오 毕业了. 자, 마상 하면은 곧이란 뜻입니다. 지오야오러는 임박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곧 뭐뭐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곧 졸업이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我们每天都说几句话吧.几句吧. 우리 모두 다 몇마디씩 좀 하자. 쉐先来 누가 먼저 할래? 我先来 제가 먼저 할게요. 我很高兴认识了你们这么好的朋友. 아주 기쁘다는 거죠. 뭐가 기쁘냐면요. 너희 같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알게 돼서 기뻐. 我希望大家都能找到满意的工作. 나는 희망한대요. 그리고 역시 희망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을 찾기를 희망해, 기원해. 자, 이렇게 지금 전체 대화의 형태로 나오지 않고 각각 한마디씩 진행되어 있는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한번 보죠. D는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下次我们见面的时候，我的汉语水平一定会比现在更好。 다음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나의 중국어 실력 水平 하면 실력이죠. 나의 중국어 수준 실력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我们国家非常美丽. 우리나라가 국가 나라죠. 非常美丽 대단히 아름다워. 好玩的地方特别多. 놀만한 곳도 아주 많아. 有机会一定要来玩吧.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와서 놀자.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이 하왈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하오 뒤에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 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용법입니다. 혹은 뿌하오 동사에서 뭐뭐 하기 쉽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뿌하오 대신에 난 뭐뭐 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난이 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밑에 예문 속에서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这个地方不太好找네요. 이곳은 찾기에 쉽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那件事其实他一个人很难解决네요. 그 일은 사실 그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很难解决 혹은 不太好找 찾기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how 뒤에 동사를 넣어서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보이는 건 하왈더디방. 요 표현은 문화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해석하시는 거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제 F가 말합니다. 以后我们不能天天见面了. 앞으로는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天天 우리 앞선 강의에서 명사의 중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명사를 중첩하는데 모든 명사가 다 중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이름절 명사에서 중첩이 가능한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天天이었어요. 예, TNTN 혹은 매이티엔 같은 뜻이었습니다. 매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죠. 매일 만나지는 못하지만 보고 징창 짤 聊天群里 联系吧. 우리 채팅방에서 계속 연락을 하자. 别忘了在你们好朋友的名单里加上我的名字。别忘了, 잊지 마, 뭘 잊지 마는지 그 뒤에 대상이 나옵니다. 너희의 좋은 친구 명단에서 나를 더하는 걸,
나를 추가하는 걸 잊지 마. 别忘了我们说好明年这个时候到学校来看老师，到时候不见不散。 우리가 说好인 거죠. 说 말했는데 그 결과가 잘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 잊지 마. 뭐냐면요. 내년에 이때 학교에 선생님 보러 오기로 한거 잊지 마. 到时候, 그때 不见不散, 꼭 만나자. 만남이 없으면 헤어짐이 없다. 라고 우리 맨 처음 첫 과에서도 학습했던 것 같네요. 꼭 만나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생활 관련된 표현들 함께 정리해 봤고요. 이번엔 통신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통신이라고 하면 전화상에서 쓰일 수 있는 거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 있겠죠. 우선은 여보세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성으로 way라고 사전에서 찾으면 나오지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way하고 이성으로 읽습니다. way是 张敏吗? 张敏입니까? 我是小白. 나 小白야. 小白好久不见. 小白 오랜만이야. 你给我打电话有什么事吗? 나에게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今天看篮球比赛的时候，突然想起了我们高中的时候一起打篮球的事。 오늘 看篮球比赛的时候, 농구 경기를 볼 때, 갑자기 想起了, 생각이 났대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想起了,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께 농구했던 일이 떠올랐어. 그래서 전화를 갑자기 한 거죠. 原来是这样. 아, 알고 보니 그런 거였구나. 자, 原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고 보니란 뜻이고, 일의 진상이 밝혀졌을 때 原来 쓸 수 있었습니다. 아, 那时候每天一吃完午饭就去打篮球，依旧那样。 예,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매일 점심을 먹자마자 농구하러 갔었는데. 谁说不是呢? 누가 아니래. 자, 누가 아니래. 당연하지. 그래서 앞에 얘기를 동의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那时候我刚打篮球没多久，你教了我很多。 그때 내가 막 그 농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가 나를 가르쳐 줬잖아. 네가 나를 많이 가르쳐 줬잖아. 你现在还经常打篮球吗? 너 아직도 자주 농구를 해? 자, 不经常打了, 자주 하진 않아. 现在我每天都去公司,没时间打篮球. 지금은 매일 회사에 가서 농구할 시간이 없어. 既然说到这儿了, 我们这个周末一起去打篮球怎么样? 자, 既然, 기왕 뭐뭐 한 김에 라는 뜻이었어요. 기왕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일이 나온 김에,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농구하자, 어때? 好的, 좋아. 周末我也没什么特别的安排.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 我们一起打篮球吧. 우리 같이 농구하자. 자, 이 既然이란 표현들 오늘 호응 관계에서도 같이 학습할 내용입니다. 통신 문장까지 같이 해석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호응 관계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급 단계에서는 단순히 단어를 내뱉거나 아주 기초적인 문장을 내뱉는 수준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호응 관계 단어들을 익히고 나면 문장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집니다. 앞뒤 맥락이 생기고, 그리고 이 호응 관계 단어들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점점 더 중국어 실력이 느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특히 중국어, 수능 중국어에서도 이 호응 관계를 잘 알면 독해 문장이 잘 해석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항상 해석할 때마다 주요 호응 관계 문장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해석을 바로

해석하라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석에 힌트가 되는 부분들, 특히 호응관계 단어들은 동그라미로 치신 후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응관계를 잘 기초를 다져놓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본문에서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오늘 각 잡고 한번 정리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 전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앞으로 독해 실력을 늘리는데, 또 작문 실력을 늘리는데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응관계의 단어들은 조건과 가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바로 나왔죠. 앞서서 나왔던 찌라는 용법이 등장합니다. 찌란, HOB 하면요. 기왕 A 한 김에 B 하다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이 호응관계 단어들은 이렇게 대놓고 이걸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나오는 예문을 보고 한국어를 가리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호응관계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를 크로스 체킹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도 이따가 이 한국어를 좀 가려놓고 해석을 해본 후에 내가 생각하는 의미와 이 의미가 맞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既然你病了, 네가 이왕 기왕 병이 났으니까 就好好休息吧, 잘 쉬어라. 기왕 병이 난 김에 그냥 푸셔, 이 얘기죠. 자, 이 찌란찌오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한자가 좀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자 문제로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의미를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포인트를 꼭 확인하세요. 자, 다음은 메이오찌오의 의미입니다. 모든 메이오는 요를 빼고 메이로만 말할 수 있어요. A 하지 않고 곧 B 하다라는 뜻입니다. 我的话还没说完，他就哭了。 사실 이런 호응 관계들은 굳이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의 말이,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었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가정의 용법입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如果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만약에란 뜻이었습니다. 걔랑 같은 뜻으로 야오실이 있었죠. 같은 뜻이었어요. 바꿨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끝에 더화를 붙여도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찌우랑도 같이 쓰입니다. 要是你想父母的话，就给他们打电话吧。 부모님이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가 되겠죠. 이렇게 뭐뭐더화, 야오시, 뭐뭐뭐뭐더화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자, 다음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호응관계 표현입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인웨이, 수어이가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因为我没有他的电话号码，所以联系不上。 나는 그의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다. 자, 연락은 이렇게 연결돼서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던 것들이 붙을 때이상 결과보어를 붙이거든요. 联系不上 하면은 가능보어의 부정형으로 연락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대조와 양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A는 A인데 그러나라고 이렇게 전환되는 의미일 때 A是 A, 不过 可是 但是 이런 것들 다 바꿔 쓸수 있었죠. A는 A 하기는 A 하지만 땡땡하다 이렇게 쓸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这条裙子好看是好看，可是对我来说太小了。 이 치마는 예쁘기는 예쁜데 A是 A，可是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예요. 对我来说 나에게 있어서는이었습니다. 对 A来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다, 너무 작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호응관계에 虽然, 但是이 나왔습니다. 이 但是 대신에는 可是 다 바꿔 쓸수 있어요.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虽然外边很冷,但是房间里很暖和。 비록 밖은 춥지만, 그렇지만 방 안은 아주 따뜻하다라는 뜻입니다. 虽然, 但是. 이렇게 호응관계 단어들이 나오면, 아, 왼쪽에 이런 게 호응관계구나 라는 걸 파악했으면 이 복해 문장에서 앞으로 이 호응관계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쳐서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선택이에요. 우리 선택도 앞서서 좀 살펴본 예문들도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不是 A, 就是 B. 자, 이 문장은 좀 해석에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가 아니면 B이단데요.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하시면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A 아니면 B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

해석할 때 不是 A 就是 B 이렇게 씁니다. 这几天天气很奇怪，不是太热就是太冷。 요 며칠 날씨가 아주 이상하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둘중 하나라는 거죠. 너무 덥거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둘 중에 하나,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할 때는 不是 A 就是 B 형태를 쓴다. A가 아니라 B다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A 还是 B인데요. 자, 이 문장 선택의 부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或者와 还是를 비교할 때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A냐 아니면 B냐. 근데 그 문장은 사실은 是 A 还是 B인 거죠. 그래서 앞에 是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你喝咖啡还是喝茶? 너 커피 마실 거야? 아니면 차 마실 거야? 자, 이렇게 의문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还是를 썼고요. 하지만 평서문에 썼을 때는 或者 또는 이라는 의미로 或者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께 바로 나오네요. 或者 A 或者 B, A든지 혹은 B든지 라는 뜻입니다. 如果你有什么问题或者问我或者问他都行. 자, 이렇게 或者가 두 개 양쪽에 같이 나오는 문장을 우리가 처음 봐요.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만약 너에게 무슨 질문이 있다면, 만약 네가 무슨 질문이 있으면 나에게 묻거나 혹은 그에게 묻거나 都可以, 다 괜찮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에 관련된 것들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전에 설명드린 건데, 요 새롭게 나온 不是 A 就是 B 구조는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열거와 병렬입니다. 不但而且也 그 구문인데요. 예, 점층의 표현이죠. A할 뿐만 아니라 또한 B하다라고 정도가 점점 점층적으로 심해질 때 쓸 수 있습니다. 他不但聪明而且好学했네요. 그녀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예, A, 예, B도 있어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风也停了，雨也住了. 바람도 멈추고 그리고 비도 그쳤다. 자, 이렇게 두 가지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요요 구문입니다. 요요도 여러 번 했었죠. A 하기도 하고 B 하기도 하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일 수 있었죠. 빙고 요다 요티엔. 사과가 크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 이럴 때요. 요요 구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유와 비교예요. 시앙, A, 이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뭐뭐처럼 뭐뭐하다입니다. 老师像妈妈一样关心我. 선생님이 엄마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죠. 像 A, 이양. A처럼 B하다. 자, 이렇게 전체 호응관계 단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호응관계는 꼭 정리하시는데 다시 한번 방법 말씀드려요. 그냥 막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우선 문장 속에서 한국어 가리고 의미 파악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안 외워진 건 또 외운다. 그리고 앞으로 호응관계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독해 문장에서 동그라미 쳐서 전체 구문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시면 작문 실력 향상하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어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어법 항목은 존재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 있다에 해당하는 아이들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우리는 있다 하면 그냥 있다잖아요. 근데 이 있다가 여러 가지 있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법들이 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정리해 볼 거예요. 아마 따로따로따로는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얘네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정리하는 건 처음이실 겁니다. 어떤 용법상 차이가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짜이예요. 자, 짜이는 있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한국어 해석이 어디어디에 있다로 됩니다. 자, 우리가 작문을 하려고 할 때 어디어디에 뭐뭐가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거의 대부분 짜이를 쓰시면 맞습니다. 자, 근데 짜이의 위치를 좀 볼게요. 짜이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 자리에 오고요. 그리고 짜이가 오고 그 뒤에 장소가 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항상 가지고 온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정형은 어디 어디에 없다니까 부자이를 쓰겠죠. 그쵸? 그래서 부자이를 쓰면 일반적으로 부자이를 쓰고요. 书店在学校旁边. 서점이 학교 옆에 있다. 자,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한국어 해석됐고요. 그리고 뒤에 학교 옆이란 장소 나왔으니까 书店 주어 자리에
앞자리가 동사로 쉐샤오 방비엔이 목적으로 이렇게 온 형태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那本书在我的桌子上. 그 책이 내 책상 위에 있다. 자, 짜이드의 장소 나왔고요. 위에 있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번수 특정한 거, 그 책이라고 특정한 건 나왔잖아요. 이번수 하면 불특정한 거지만 나번수 하면 그 책이 우리가 지금 대화에서 말하고 있는 그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보죠. 你的书包不在我这儿. 너의 책가방이 나에게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자, 부정형 쓸 때 대부분 부자이 쓴다고 했고요. 여기서 유념하실 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짤입니다. 자, 你的书不在我. 우리말로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는 네 책이 나한테 없어 라고 해서 不在我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이 중요한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짜이는 뒤에 항상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수반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我, 나는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인칭대명사를 장소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뒤에 这儿이라는 지시대명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我这儿, 내 이쪽이란 뜻이니까요. 네 가방은 나한테 있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법 같은 데서 얘를 빼고 你的书包不在我만 쓰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짜이의 용법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요우의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우자문도 용법이 우리가 그냥 있다. 없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는 한국어로 해서 해석했을 때 뭐뭐이,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되면 요를 사용됩니다. 그래서 장문하실 때도 뭐뭐이, 뭐뭐가 있다면 아, 요를 쓰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요 그리고 어순도 중요한데요. 아까 짜의 뒤에 장소가 나왔는데 요는 그 반대입니다. 요자 앞에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요우가 나오고 뒤에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나옵니다. 중국어에서는 화제를 앞으로 당겨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특정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말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의도가 이 짜이자 구문에랑 요우자 구문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끌어서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장소에 뭔지 모르지만 그게 있다, 존재한다 이걸 나타내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요 뒤에는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나옵니다. 이 특정하고 불특정하고의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어떤 문장인지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예문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요자 문장이 존재를 나타낼 때 문장의 주어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고요. 혹은 당위사구가 되고요. 요자 뒤에는 불특정한 대상이 온답니다. 자, 어려운 말이 지금 떼거지로 막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정 형식을 볼게요. 아까 짜이의 부정은 부자이였죠. 근데 여우의 부정은 메이여우죠. 예, 뿌여우 아니잖아요. 예, 메이여우로 부정합니다.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 앞에, 주어 자리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는데 근데 얘를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어느 장소에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어느 장소에라고 그 장소에라는 말을 한국어로 붙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 문장을 실수를 합니다. 전치사 짜이를 붙여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요. 짜이 방젤리 여우 이거른. 방 안에 한 사람이 있다. 방 안에를 넣어주고 싶어서 이 앞에 짜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자문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장소를 나타내는 주어잖아요. 지금 방젠리라는 애가. 그래서 그 앞에는 전치사 짜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그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짜이 방젠리 하지 않고 방젠리 요 이거런이라고 쓴다. 자, 그럼 이 문장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에 한 사람이 있다. 자, 뭐뭐 이 있다라고 해석했어요. 뭐뭐 이가 이 있다 혹은 뭐뭐 가 있다라고 해석했을 때 요 쓴다고 했죠. 주어 자리에 방입니다. 방지엘리만 쓰고 전치사 짜이는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존재문으로 요 이거른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뒤에는 특정한 사물이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온다. 자, 이 여우자 구문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우는 있다라는 뜻이고 그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나타내요. 그게 불특정한 것이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것만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불특정한 것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방에 한 사람이 있다.
다음 문장도 하나 더 보죠. 또 같은 공식.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桌子上有几本书, 책상 위에 몇 권의 책이 있다. 무슨 책이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나오고 几本书, 불특정한 책들이 몇 권이 있다라는 그 존재하는 상황만을 묘사하는 문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책상 위에, 한국어로 에가 있기 때문에 짜이 쪼어즈상 하고 싶은데, 존재문에서는, 여기서 요자 존재문에서는 짜이를 쓰지 않는다고요. 짜이를 쓰면 틀린 문장이다. 그래서 쪼어즈상 요几本书, 어순도 맞고, 해석도 맞고, 몇권이 있다 맞고, 그리고 첫 번째 주어 자리에 짜이 안온 것도 잘했고, 맞는 문장이죠. 자, 세 번째예요. 教室里现在没有学生. 교실 안에는 지금 학생이 없다 했어요. 자, 여우의 부정 형식은 没有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형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자, 지금 짜이와 여우의 구문을 비교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짜이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어 자리에 특정 사람, 사물이 나오고 뒤에 장소가 나오는 반면에, 여우는 장소 주어를 먼저 갖고, 그리고 불특정한 사람, 사물이 뒤에 나온다. 이 어순 위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문제 포인트로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밑에 나오는 말은 특정 대상은 짜이 앞에 오고 불특정한 대상은 여우 뒤에 쓰인다. 이것은 중국어의 어법 특징과도 아주 맥락이 일치하는 문장입니다. 특정한 것은 주어 자리에, 말하고 싶은 화제를 주어 자리에, 그리고 불특정한 것은 뒤에. 먼저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화제를 먼저 말하는 습성 때문에 이런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계속 예문 보죠. 자, 짜이와 여우자 문장을 좀 구별해 놓은 문장입니다. 那个公园在学校附近. 그 공원은 학교 부근에 있다. 어디 어디에 있다 했어요. 짜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공원이 학교 부근, 학교 부근 장소, 목적어, 学校附近 뒤에 왔습니다. 学校附近有一个公园. 그 공원, 우리가 말하는 그 공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정한 그 공원은 학교 부근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 초점이. 얘는 학교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긴 있는데 불특정 뭔지 모르겠어요. 공원이 있어요. 있기는. 그 있다라는 걸 더 초점에 맞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학교 부근에 공원이 하나 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쉐샤오 부진 나왔고요. 이거 공원 불특정한 사람 사물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그 강아지는 의자 아래에 앉아 있다. 那只小狗,只 하면 동물을 세는 양사였고요. 자, 椅子下面,下边이네요. 자, 의자 아래에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강아지가 어디 어디에 있다 나왔으니까 짜이고요. 그리고 뒤에 椅子下边 장소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椅子下边有一只小狗. 의자 아래, 우리가 아는 그 강아지가 의자 아래에 있다 이 얘기고요. 여기는 의자 아래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누구 강아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는 것 자체,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강조하는 초점이 두 개가 좀 다르다고요. 의자 아래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자, 이렇게 짜이와 여우자 문장 비교해봤습니다. 어순 중요하고요.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정한 것과 불특정한 것의 위치. 자, 마지막으로 실 정리해 볼게요. 네, 실은 뭐뭐 이다라잖아요. 해석도 달라요. 어디 어디 에 있다나 뭐뭐 이가 있다가 아니라 뭐뭐 이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그래서 A가 B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물체가 어떤 공간에서 유일한 것이다. 혹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뭐뭐다. 지우실의 의미일 때, 그럴 때 강조나 확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실의 용법입니다. 这座山上都是花. 이 산은 모두 다 꽃이다. 이 산은 꽃 이렇게 되는 거죠. 도서관 시변시 电影院. 도서관 서쪽은 영화관 이렇게 되는 거고요. 那儿就是他的办公室. 거기가 그의 사무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这个楼的一楼是超市. 이 건물의 1층이 슈퍼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가 B이다라는 문장으로 쓰일 때 시를 쓸 수 있다. 자, 요렇게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OX 퀴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스스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고 정답과 함께 맞춰보세요. 1번부터 가볼까요? 这儿就是张敏的家. 여기가 바로 장민의 집이다. 자, 앞서 했던 이 실의 용법 바로 나왔네요. 실이 바로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 여기가 장민의 집.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우 앞에 실이 바로 뭐뭐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우와 같이 붙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2번 볼게요. 我昨天买的那本书在桌子上.

내가 어제 산그 책이 짜에 어디 있다. 桌子上, 책상 위에 있다. 내가 어제 산그책 특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 있다라는 뒤에 짜이 뒤에 장소 나왔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짜이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3번. 我的书包里没有两本书. 내 책가방 안에 두 권의 책이 없다. 자, 이 문제 좀 중요하게 받으실게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좀잘 보세요. 지금 여우자 문장에서는 뒤에 불특정한 대상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걔를 심지어 부정을 했어요. 없다라고 말했죠. 존재하냐 안 하냐에 초점이 있다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권 있는지 세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바꿔 써주면 뭐더 수발이 매우 수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책이 없다. 몇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얘는 X고요. 4번 볼게요. 在路上一个人也没有，很安静. 길에 한 사람도 없다. 대단히 조용하다가 되겠죠. 자, 在路上 할때 요런 거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有没有 존재문이에요.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有没有 존재문에서 첫 번째 주어 자리에 오는 아이는 짜이, 어디에라고 해석이 될지라도 짜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얘는 루상, 이거라니 매이어, 한 안징 이렇게 존재 문장에서는 짜이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이 여우자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죠. 자, 이렇게 같이 한번 OX 퀴즈 풀어봤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 이런 것들 문항으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복습하시면서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는 수능 실전 문제를 통해서 더 곰고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9번은 먼저 호응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관계 문제 앞서서 봤으니까 연달아서 함께 학습해 볼게요. 听说莉莉汉语说得非常好，是吗？ 듣자니까 莉莉가 중국어를 대단히 잘한다던데, 맞아? 没错, 맞아. 자, 没错, 틀림이 없다니까, 자, 맞다라는 또의 의미겠죠. 他说汉语 중국인 流利. 그가 중국어를 말하는데 중국인처럼 유창해. 자, 뭐뭐처럼 뭐뭐하다라는 표현. 像 A 一样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호응관계 단어 像 이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호응관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문들입니다. 不但 而且 A일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하다. 그러니까 점칭형 의미이고요. EBN, EBN은 A 하면서 B 하다. 동시 동작이고요. 除了 A 就是 B 하면 A 아니면 B를 한다라는 뜻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5번 因为 A 所以 B 하면 A 때문에 그래서 B 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한 호응관계 단어는 1번, 2번,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것 중에서 헷갈리는 게 있는지 봐두시고, 또 추가로 다음번에 이제 호응관계 더 추가하면서 나머지 것들도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이제 10번 가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我的手机在床上. 자, 여기서 지금 뭐가 포인트가 되고 있는지 보면, 在,是, 여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법 항목에서 중요했던 존재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재 표현들 짜이시 여우 비교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선 그 정의 정확하게 알아야 됐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각각 특정한 거 불특정한 거 장소 어디에 위치하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1번 我的手机在床上 내 휴대폰이 침대 위에 있다. 침대 위에 있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짜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짜이 뒤에 床上이라고 장소, 침대 위. 床만 나오면 장소가 아니죠. 근데 그 뒤에 상을 붙여서 장소화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얘도 방위사 붙여서 장소화 시켜준 건잘된 문장이고요. B번, 我的右边是我姐姐. 내 오른쪽이 내 언니다, 우리 언니다. 역시 A가 B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A가 바로 B이다라고 말할 때 是 넣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C번 我们班里有那个中国人. 우리 반에는 그 중국인이 있다. 자, 한국어로는 맞을 것 같은데 이 여우자 문장의 중요한 특징 놓쳤죠, 지금. 자, 보세요. 我们班里 장소입니다. 장소가 주어로 왔고 앞에 우리 반에 여기서 장애라는 표현에 짜이 전치사 안쓴건 잘했어요. 하지만 이 뒤에 여우 뒤에 특정한 곳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

없었다는 거. 이두 가지 포인트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C가 틀렸으니까 A와 B가 정답이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꼭 틀리지 않으셨어요. 맞고요. 틀리셨다면 다시 한번 꼭 앞에 내용 다시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발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발음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출신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 演出已经结束了. 자, 结束라는 단어 이전에 여러 번 봤었습니다. 우리가 다 반대말 말할 때도 봤었고요. 그리고 본문에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공연이 이미 끝났다라는 뜻이죠. 끝나다, 结束라고 하고요. 한어 병음은 이렇게 씁니다. 자, 혹시라도 이 단어 모르셨다면 답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면 아직 시험이 아니라고 했죠. 우린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많이 틀려야 또 실제 시험에서 가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으니까요.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틀렸다면 더큰 소리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는 지혜훈입니다. 결혼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2번 B는 지괴, 이상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C는 习惯, 습관이란 뜻이죠. 자, 여기 나온 단어들 발음 비슷한 것들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이성사성이니까 이성사성 찾아볼까요? 그래서 지괴, 그리고 习惯 이렇게 해서 B와 C,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포인트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지혜라는 이성으로 시작하는 것은 A, B, C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한자, 얘 사성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성이고, 일성이고 하잖아요. 한국인이 많이 헷갈리는 성조 일성과 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일성사성 발음에는 주의하시면서 큰 소리로 계속 읽으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출신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도서관 안은 아주 조용하다. 조용하다 할 때, 안징, 요 안징, 깐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안징할 때 찡자 요거 아니라고 했죠. 자, 푸르른 조용하다 할 때는 푸르른 조용한 들판을 떠올리셔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푸를 청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깐징할 때 깐자죠. 깨끗하다. 이수변 들어간 거고요. 祝贺你考上了大学. 네가 대학 합격한 걸 축하해. 早上我一般喝牛奶. 아침에 나는 일반적으로 그 우유를 먹는다. 자, 일반, 이반도 이상하네요. 이반은 이동하다 옮기다 할때 빤입니다. 앞에 손수변 들어가 있잖아요. 빤지야 할때 빤이에요. 이상하다라는. 여기서 이반은 손수변 없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D 볼까요? 따이엔징가 나웨이시쉐. 안경을 낀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엔징하고 징 사성으로 읽으면 안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D 4번이 되겠네요. 3번으로 가보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다이어 문제 등장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다이어가 나왔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다이어에서 이미 한번 앞서서 봤던 거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他有困难，我们应该他一把。 그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도와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건，你不要一直那样站着。 계속 서 있지 마라. 나 이즈 꼬라이 쪼어줘. 의자를 가져와서 끌고 가져와서 앉아라.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라인데요. 앞서서 설명했던 예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는 끌다 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다 라저 워더 이브 옷을 잡아 당겨서 무랑 워저 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돕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워먼인가의 라타이바. 이 문장 그대로 나왔죠. 이 라타이바는 아예 구문으로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라타이바 할때 라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자, 끌어당겨서 돕는 거니까 의미도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번 독해 문장 가볼까요? 마상到某某站了，准备下车吧. 예, 곧 땡땡역에 도착합니다. 내릴 준비하세요. 我们要不要换车? 우리 차를 갈아타야 해? 不用换, 갈아탈 필요 없어. 离某某站很近. 이 역하고 아주 가까워서 走5分钟就到了. 5분이면 도착해. 好的, 좋아.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죠. 비经常走错方向. 예, 비는 자주 방향을 틀리게 간대요. 아니죠.
2번 A와 B요.

교환 량츠 처 A와 B는 두번 차를 갈아타야 한대요. 근데 여기서는 차를 갈아탈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2번도 아니고요. A번, 3번, A的家离 뭐뭐站很近. A의 집은 이 땡땡역에서 아주 가깝다. 여기 보시면 리 땡땡站很近 하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5분钟就到了인데 A의 집이란 얘기는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고요. 4번 A와 B 打算下车后走着去 내린 후에 걸어갈 예정이다. 저 5분钟就到了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B觉得走着去有点麻烦. B는 걸어가는 것이 좀 귀찮다고 생각한다. 역시 맥락과 관계없는 문장이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你想吃什么? 너뭐 먹고 싶어? 我想吃辣的，吃麻辣烫吧。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마라탕 먹자. B가 A가 뭐라고 했어요? 我们吃火锅怎么样? 자, 원래 마라탕 먹자고 했는데 훠궈를 먹자고 지금 의견이 바뀌었네요. A가 다른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훠궈 먹자. 어때? 有辣的，也有不辣的。 이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잖아. 아, 그럼 뭔가 매운 걸잘못 먹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네요. 1번. 我不太喜欢吃辣的. 나는 매운 거 먹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우리가 찾던 문장입니다. 2번. 味道好的不能再好了. A的不能再好了. 이것도 고정격식으로 기억하실게요. 더할 나위 없이 A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맛이 엄청 맛있다. 이 얘기고요. 现在餐厅没有座儿. 座儿 하면 좌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 좌석이 없다. 这家店卖的菜太贵了. 이 식당에서 파는 요리가 아주 비싸다. 服务员对客人很热情. 종업원이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다 되겠습니다. 6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덥지? 你还是不要出去了. 너안 나가는 게 좋겠다. 안 돼요. 저는 이미 짱민과 약속을 했어요. 오후 2시에 학교에서 농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밑줄. 对身体不好,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你最好换个地方.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다. 好,我听你的. 밑에 들어갈 말뭐 있을까요? 饭吃得很急. 밥을 아주 급하게 먹었다. 2번, 你应该多喝热水.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晚上喝了很多咖啡. 저녁에 커피를 아주 많이 마셨다. 衣服不能穿得太少. 옷을 얇게 입어서는 안 된다. 这种天气在外面活动. 이런 날씨에 밖에서 운동하는 건 건강에 안 좋아. 라고 나오면 자연스럽겠죠? 정답 5번입니다. 7번 가볼게요. 내 딸과 말 선생의 아들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한 학교에 다닌다. 말 선생의 아들은 나의 딸과 나이가 같대요. 都是3年级, 다 3학년입니다. 그러나 한 반은 아니래요. 他儿子在1班, 그리고 我女儿在4班. 내 아들은 1반이고요. 그의 아들은 1반이고 내 딸은 4반이죠. 그래서 쉴때 그들은 같이 항상 논대요. 好像跟一个班的同学一样. 한 반의 친구 같습니다. 자, 맞는 문장 찾아야 되는 문장이네요. 바이 선생님의 아들은 운동을 잘한다. 안 나왔고요. 나의 딸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쉰다. 안 나왔고요. 나와 바이 시엔성은 같은 직장에 다닌다. 안 나왔고요. 나의 딸과 바이 선생님의 아들은 사이가 좋다. 밑에 거 보면 好像一个班的同学一样 하고 같이 논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나와 바이 시엔성의 아이는 같은 반 학생이다. 다른 반이지만 같이 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8번 가보도록 할까요? 8번은 관용어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렇게 관용어 문제는 밑줄이 그어져 있고 밑에 이렇게 그 문장을 해설한 게 중국어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문장의 직역을 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직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답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现在天这么晴，不知道一会儿会怎么样. 지금 날씨가 이렇게 맑지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可不是嘛, 나왔죠. 可不是嘛 항상 중요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라고 A의 말에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6月的天,孩子的脸. 6월의 하늘이 아이의 얼굴 같대요. 天气变化很大. 날씨 변화가 아주 많아서 每天要注意看天气情况. 매일 그 날씨 상황을 주의해서 봐야만 한다. 자, 이렇게 변화가 큰 날씨더러 6月的天,孩子的脸. 6월

0: 6월의 하늘이 아이의 얼굴처럼, 아이 얼굴도 표정이 막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의 날씨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찾아보면요. 시아티엔더 텐치 한난차에. 예, 그 여름의 날씨를 추측하기 어렵다고요. 2번. 매년 6월에 위샤더 한다. 매년 6월에 비가 자주 내린다. 비가 많이 내린다네요. 자주가 아니라 많이죠. 위샤더 한다니까요. 주의 텐치 변화 잘 보회감마. 날씨 변화에 주의해야지만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4번. 아이즈 쥐에더 텐헤일러 인가에 저디엔 회자. 아이가 날씨가 날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일찍 집에 가야 된다라고 느낀다. 그리고 칸 아이즈더 리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지우능 칠다 타야오 쉬엄마. 아이의 얼굴을 보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름의 날씨가 추측하기 어렵다. 자주 바뀌어서 추측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 1번처럼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렇게 관용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해서 직역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근데 가끔 직역을 했을 때 어떤 의미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면서 문장 속에서 유추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같은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밑에서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티엔치 비엔화한다 라고 바로 뒤에 문장이 나와 있었죠. 이렇게 관용어 표현 밑줄 친 것에 바로 앞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답을 찾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항상 관용어 문제도 수능 중국어에서 한 문제씩 매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이하시는 것도 좀 익숙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란저운 요로미엔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볼게요. 란저운 요로미엔은 간수 란저우一种很有名的面. 란저운 요로미엔은 간수의 란저우 지역의 유명한 면 요리입니다. 从清代就有了. 청대 때부터 있었대요. 청나라 때부터. 란저운 요로미엔은 부단라죠. 하이오도입니다. 소고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야채들도 있대요. 사람들은 그것이 이칭203홍4绿5黄이라고 한대요. 사실 해석할 때 뭔지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색깔의 이런 의미를 띠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석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맑은 건데요. 이 맑은 건 국물이 맑아서 얼바에 두 번째는 흰 거래요. 안에 무가 들어가는 게 그 흰 무. 그리고 싼홍 세 번째는 빨간 거예요. 고추 기름이 들어가서 싼홍이라고 하고요. 쓰리 같은 경우에는 고수, 초록색깔 고수가 들어가서 네 번째로 녹색, 그리고 우황 다섯 번째로 노란색인데요. 이 면의 색깔이 노란색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可以说一碗面里色香味都有. 한 그릇 안에 색깔과 향, 맛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죠. 란저운 요로면 看起来好吃, 吃起来更好吃. 起来는 뭐뭐 하기에란 뜻이었습니다. 란저운 요로면은 보기에도 맛있고 그리고 또 먹기에는 더 맛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걸 찾아보면 색깔, 지역, 재료, 맛 다 나왔지만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2번입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역시 중요했던 것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처음으로 호응관계 단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응단계 많이 있었는데 학습 방법 선생님이 자세히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짜이, 요시 비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짜이, 요시 모두 다 있다라는 뜻이었지만 존재 표현에서 각각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꼭 복습할 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뵐게요. 짜이지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라의 고정남입니다. 자, 11강이죠. 11강은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내용의 첫 번째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또 이와 관련해서 연장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어요. 직업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포함해가지고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수능에서 또 출제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직무수행 능력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 이 지금 특히 NCS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념, 분류, 구성, 그 다음에 구성 항목 내용, 그 다음에 학습 모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으로 많이 전환됐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공정 채용. 다른 말로 하면 뭐 블라인드 채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정 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무 수행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바로 직무 수행 능력이에요. 이 직무 수행 능력은 우리가 전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직업 능력이 있고 그 직업 능력 안에는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강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언급하고 그냥 넘어왔어요. 그죠? 이 시간에 살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수행 능력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직업 능력, 그 다음에 선택 직업 능력, 산업 공통 직업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필수 직업 능력은 뭐냐?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능력이 바로 필수 직업 능력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직업 능력은 뭐냐면은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핵심이죠.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체 특성이 다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기업마다 다르죠. 그 기업에 맞는, 즉 그 특성에 맞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선택 직업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 갖춰야 하는 능력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건 선택 직업 능력이다. 이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답지의 형성이 되거든요. 제시문이라든가 답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능력 뭐다? 선택 직업 능력이야. 산업 공통 능력은 뭐, 공통 직업 능력은 뭐냐? 해당 분야에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다. 즉, 그 산업에서의 공통 직업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해당 분야를 하면 그 특정 산업에서, 그 특정 산업에서의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다. 서비스면 서비스, 산업, 제조업이면 제조업,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산업별로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분야,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산업 공통 능력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될 수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의 개념하고, 구분돼서 여러분이 좀 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왜? 제시문이나 답지를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NC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즉,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누가 체계화한 거야?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우리가 NCS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NCS는 교육 훈련, 자격, 그 다음에 채용, 배치, 승진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적인 부분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개념적인 부분.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뭐다?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해서 뭐? 국가가 체계화한 것. 그게 바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다라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지식, 다양한 기술, 다양한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국가 직무 능력을 통해서 체계화시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디에 적용해? 자격이라든가 교육 훈련, 채용 배치 승진에 이제 적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NCS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잖아. 그쵸? 실무 교과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이 바로 NCS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그 NCS와 관련된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 능력 단위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또 능력 단위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행정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학교에 수업한다 했을 때그 사무행정에서 학습 모듈 배우는 것들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건 학교마다 그 학습 모듈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왜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까?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고용, 평생 직업 능력 개발과 연계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론도 제기하고 하지만 어쨌든간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전공 과목에서 실무 과목은 바로 NCS를 기준으로 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건 뭐야? 수능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NCS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직무능력 표준 즉 NCS의 분류를 보면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해서 분류했어요. 자,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세분류는 매년 이제 바뀌어. 더 세분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계속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되기 좀 힘들겠지. 그러니까 세분류의 개수는 제시되지 않지만 작년, 재작년 기출 보게 되면은 대분류의 개수는 나왔어. 대분류 24개는 변하지 않았거든. 잘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대분류는 24개다는 거, 요거 암기해버려. 대분류 몇 개? 24개다. 대분류 몇 개라고? 24개이다는 알고 있으면 좋겠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분류 다음은 뭐야? 능력 단위. 능력 단위 다음은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분류책이 어떻게 돼요?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 다음이 능력 단위. 그 다음이 능력 단위 요소.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있냐? 자, 대분류는 노동시장 정보와 연계해서 한국 고용직업분류에서 중분류를 따온 거야. 차용 따왔다는 거지. 중분류를 차용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용직업분류 중 중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의 규모나 크기가 이질적인 분야가 존재할 경우에는 직능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중분류는 직능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되 이를 수행해야 할 활동 수행 대상을 구분해서 이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분류 수준의 자격에 의해서 경력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분류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면 되겠고. 소분류는 또 중분류 내에서 이질적인 분야가 존재할 경우 직능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분류는 중분류 내에서의 어떤 직능 유형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세분류. 세분류는 뭐 내용보다도 우리가

시험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건 뭐냐? 세 분류를 뭐라 그러냐면 직무라 그래요, 우리가. 직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세 분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세 분류는 뭐라고? 직무다라고. 요게 이게 핵심이야, 요게. 요게. 이따가 문제 풀때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거에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분류 체계가 나온 다음에 직무는 뭐 공이 뭐뭐뭐다라고 답지로 형성돼. 그게 바로 뭐다? 세 분류를 보면 직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세 분류가 곧 직무다. 즉, 세 분류는 직무다. 이렇게 기억해. 이거 암기. 자, 대분류 몇 개? 대분류는 24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분류 몇 개? 24개. 세분류는 직무다라는 거.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분류는 뭐 예를 들면 음식 서비스 13, 14 건설, 뭐 15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분류가 분류되어 있다면 중분류는 건설 안에서 건설 공사 관리, 02 토목 관리, 03 건축, 04 플랜트. 요 건축이라는 중분류 안에 세 분류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02 건축 시공의 소분류에서 세 분류로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출제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답지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뭐냐? 직무는 어느 거? 이 중에 어느 거야? 이거지, 이거. 공사 타일 시공이야. 그래서 직무는 공사 타일 시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지가 형성이 돼. 그럼 오케이, 맞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무는 세 분류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세 분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직무다. 즉, 세 분류가 곧 직무다. 이렇게 암기해 놔두면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작년 기출 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세 분류가 직무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세 분류가 직무라고 그랬죠. 세 분류 다음이 뭐다? 능력 단위. 능력 단위 다음이 능력 단위 요소다.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 능력 단위 요소. 요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놔두세요. 자, 세 분류는 10개에서 약 3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게세 분류다라는 거. 즉, 능력 단위의 어떤 집합이 세 분류. 꼭 직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능력 단위는 2개에서 10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능력 단위 요소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것보다 요 내용 잘 기억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자, 능력 단위 별로 능력 단위 요소가 제시가 되고요.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이 제시가 돼요. 능력 단위별로. 그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가 돼요. 제시가 돼요. 아마 여러분 NCS 교재 가지고 있을 거 있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거 딱 열어보면 체계가 나와 있어요. 이 체계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능력 단위별로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운영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CS는 결국 능력 단위들의 어떤 집합이 바로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NCS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여러분이 배우는 학습 모듈도 역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NCS 구성에 관련돼서 용어들에 대한 개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 자, 이 중에서 수능에서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거 제가 별표 쳐드릴게요. 자,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 이거 잘 나와요. 이거. 그다음 능력 단위 요소.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수행 준거, 요거, 요거. 요세 개가 제가 가장 많이 나와. 요거.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에 대한 개념. 요 부분이 잘 나오고, 나머지 것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꼭 강조드립니다. 자, 능력 단위란 뭐냐? 요것만 암기하세요. 밑줄 친 부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라는 거예요.

응용단위 위가 직무야. 세분류잖아. 그치? 아까 설명했듯이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야. 결국 능력단위는 뭐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이거 암기해버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요 개념 굉장히 잘 나와요. 요거 굉장히 잘 나온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굉장히 잘 나온다. 자, 능력단위 요소는 뭐냐? 능력단위. 즉, 이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을 우리가 능력단위 요소라고 한다라는 거야.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을 우리가 능력단위 요소다. 요 개념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인 작업 상황은 뭐냐면 능력단위 수행과 관련된 범위, 물리적 환경 조건, 그 다음에 능력단위 수행과 관련된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등을 우리가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지침은 뭐냐면 능력단위 성취 여부 평가 방법과 평가 시 고려될 사항이 바로 평가 지침이다. 이건 평가 시 고려될 사항, 방법과 평가 시 고려될 사항. 이렇게만 여러분이 암기해 주면 되겠고, 직업 기초 능력은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앞에서 언급했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직업 능력이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다라는 거. 수행 준거는 뭐냐?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를 위해 도달해야 되는 수행 기준이야. 즉, 능력 단위 요소별로 제시되고 있는 게두 가지라 그랬잖아. 수행 준거랑 지식 기술 태도라 그랬지. 능력 단위 요소별이야. 그래서 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잘 나온다라는 거. 요것도. 그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라는 것은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두 개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다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온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알아야 될건 뭐다? 분류 체계다라는 거. 대분류부터 해서 쭉 해서 능력 단위 요소까지 체계를 알아야 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그다음에 능력 단위, 능력 단위 요소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 세분류는 뭘 의미한다? 직무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분류는 몇 개로 분류됐다? 대분류는 24개다. 24개다. 대분류는 24개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 개념. 뭐라 그랬어?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의 개념. 능력 단위 요소란 뭐라고 했어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을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행 준거의 개념. 수행 준거의 개념 뭐라고 했어? 능력 단위 요소별로 뭐 해야 돼? 성취에 도달해야 돼? 수행 기준을 제시한 게 바로 수행 준거다라는 거. 요게 역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아마도 올해에도 요 중심으로 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이제 평가 지침, 그 다음에 뭐, 적용 범위 작업 상황, 이 내용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반드시 메모했다가 요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NC에서. 요 정도만 알아도 거의 80%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NC에서 관련된 뭐, 추가적인 내용, 또 암기해야 될 거나, 시험 문제 잘 출제된 내용은 이렇게 수업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언급해 줄 테니까 잘 별표 쳐놔 두세요. 그 다음에 국가직무용 표준과 학습 모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학습 모듈이잖아. 그치? 능력 단위별로 우리가 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즉, 정리하면 국가직무용 표준의 능력 단위를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를 우리가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한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더라고. 능력 단위를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를 뭐라 그런다? NCS 학습 모듈이라고 한다. 이 개념. 요것도 잘 나왔어. 작년에도 출제됐어, 이게. 자, NCS 학습 모듈은 NCS 능력 단위 한 개당 한 개의 학습 모듈로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 단위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학습 모듈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능력 단위가
한 개의 능력단위 하나의

학습 모듈로 개발되어 있어.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실무 교과들을 보게 되면, 실무 과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즉, 능력 단위 하나가 이제 하나의 학습 모듈이라는 거. 이렇게. 하나의 학습 모듈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배우는 그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실무 과목. 3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고 2학년 때도 배우잖아? 과목 중에 우리 학습 모듈 몇개 배우냐? 이렇게 따져보면 나와요. 1학기 때뭐 2개 내지 3개.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단위를 이 2개 내지 3개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교과로서 이제 묶어서 학습 모듈이 묶여서 하나의 교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건 학습 모듈의 개념. 즉, 능력 단위를 교육 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자료를 NCS 학습 모듈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능력 단위에 하나의 학습 모듈로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개발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뭐몇 개의 능력 단위 묶어서 하나의 학습 모듈로도 하고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성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구성 예시. 보건과 관련된 건데 보면 대분류는 이제 공유 보건 의료, 중분류 보건, 소분류는 이제 공익 보건 지원, 세분류는 지역사회 위생 관리. 세분류 뭐라고 했어? 직무라 한다. 이거.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와. 이 직무, 즉 세분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지. 즉 공호 지역사회 위생 관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직무 정의. 지역사회 위생 관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의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 환경, 건강, 안전 분야에서 유해한 생활 환경을 예방 관리하는 일이다라는 거야. 즉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직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다음 뭐라 했어? 직무 다음, 즉 세분류 다음이 능력 단위라 그랬지. 그래서 능력 단위는 01뭐 위생 관리, 04 폐기물 관리, 뭐11 지역사회 위생 관리 이런 능력 단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능력 단위 요소로서 생활물 폐기 관리 하기.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폐기물 관리 하기. 농축산수산 폐기물 관리 하기야. 왜 하기 동그라미 쳤을까? 능력 단위랑 능력 단위 요소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딱 봤을 때 능력 단위 요소는 대부분이 뭐 100%는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뭐뭐뭐 하기로 딱 끝나. 아, 이거 딱 보는 순간 요게 이렇게 가려져 있어도 아, 능력 단위 요소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 이거 두개다 가려져 있어. 나올 수 있잖아. 이렇게 충분히. 아, 이거는 능력 단위고 이거 능력 단위 요소다. 구분하는 방법 뭐뭐 하기라고 들어가면 능력 단위 요소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문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좀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죠. 그다음에 수행 준거. 수행 준거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제시가 되죠. 그치?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가 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생활 폐기물 관리를 뭐 뭐뭐뭐 수립할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수행 준거를 제시가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이 배우는 학교에서는 이게 학습 목표를 수행 준거로 제시해서 학습 목표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식기술 태도 능력 단위 요소별로 지식기술 태도가 제시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기술 태도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어떤 NCS의 구성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예시가 제시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출제한 거 보면은 이 예시문을 가지고 많이 하고 꼭 간혹 가다가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공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보건 분야 이런 거다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체계로 되어 있고 능력 단위 요소가 나와 있고 수행 준거가 나와 있고 지식기술 태도가 나와 있구나. 요게 뭐 수산물과 관련된 것도 나올 수 있어. 수능에서 뭐 농업 관련된 거 나올 수도 있고 뭐 상업과 금융과 관련된 뭐 NCS 관련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체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는 게더 중요한 거야. 내용이 뭐 이거 우리가 알아서 뭐해 다 이거 다 계열이 다른데 이거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자, 이제 큰 카테고리 보시면은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보게 되면 NCS 기반으로 해당 직무를 분석해 직무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학벌, 어학 점수,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을 지양하고야. 지양.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스펙으로 갖춘 인재야. 그래서 오버스펙이 아니라 온스펙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바로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직무를 중심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직무 중심이라는 거, NCS는. 자, 기존 채용과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기존 채용도 보게 되면, 채용 공고 시 담당 업무 채용인은 우대 사항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NCS 기반은 직무 기술서가 제시가 돼. 직무 기술서가.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채용 분야의 구체적인 수행 업무 및 필요 능력이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공이 직무 기술서가 제공된다는 건그 의미는 뭐냐?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거야.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 스펙이 뭐 어학 점수가 뭐 토익 900점이야. 이런 것보다는 뭐다?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거야. 아, 물론 이제 어학에 관련된 직무, 외국 바이어들 만나는 그런 직무다 하고 한다면 당연히 어학이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야. 어떤 그 직무에 맞는 인재인지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지. 특히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전부 다100% NCS 기반으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서류 전형에서 보게 되면 학력, 가족 사항, 어학 점수 등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 및 스펙과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작성 중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냈었어. 물론 뭐 일반 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적는 아직도 이제 회사들이 있어. 100%는 아니겠지. 없어진 게. 그지? 근데 이제 NCS 기반으로 채용한다라고 뭐 이미 공고가 돼서 NCS 기반으로 채용한다. 우리 회사는 제시가 되거든. 그럴 때는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직무 관련 교육 경험이라든가 경력, 자격 사항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희망해서 원하는 직무를 하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직무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 신입사원보다 이제 뭐 경력사원들을 많이 뽑아서 신입사원을 채용 안 하니까 너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률이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야 신입사원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고 실제 기업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NCS 기반 중심의 채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학을 가더라도 나 고등학교 때 NCS 관련 과목 배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역시 특히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NCS 기반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도 표준 인적성 검사, 지식 중심의 전공 필기 시험을 응시를 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NCS 기반 채용에서는 필기 시험도 NCS 기반 필기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업무 능력 중심으로 해서 시험 보고 있다라는 거. 아마 NCS 기반 뭐 금융권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아마 응시해 본 학생들은 이제 쉽게 이거를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 취미, 성장 배경, 일반적인 비구조화된 면접이라면 직무 관련 구조화된 면접으로 NCS는 채용하고 있다. 자,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문제들이 대해서 질문할 건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야. 구조화돼. 근데 비구조화됐다라는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질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면접이 바로 NCS 기반 채용이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 선생님도 예전에 뭐 금융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할 때쯤에 이제 채용 그 공고가 나서 내가 이제 응시를 했었거든요. 추천서가 와서 뭐 은행에 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은 아 이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때 내가 느끼기 지금 보니까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금융권 이런 데서는 NCS 기반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다라는 거. NCS 기반 능력중심의 채용 단계별 보게 되면 첫 번째 채용 공고를 하겠죠. 그다음에 서류 전형이 2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 3단계가 필기 전형, 4단계 면접 전형.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채용 공고문의 어떤 모집 분야, 채용 인원, 자격, 근무 조건, 전형 일정, 우대 사항 등이 제시가 되고, 특히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지원 직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좋다 그래서 그냥 취업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거야. 서류 전형 마찬가지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직무 중심에 대한 어떤 교육 사항, 경험, 자격 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경험 및 경력 기술서와 자기소개서는 직무에서 갖춰야 할 능력이라든가 직무 관련 경험 및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험이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 딸도 이제 대학생인데 경험해라. 학점에 신경 쓰지 마. 학점 그 신경 쓰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네가 진짜 가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더 많은 경험을 토대로 너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직무 중심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전형 같은 경우도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필기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전공 시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한 소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도 시험 보죠. 같이 보게 되죠. 그다음에 사당의 면접에서는 주로 이제 경험 면접이라든가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것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자, 경험 면접이라는 것은 지원자가 작성한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정하는 면접이 이제 경험 면접이고, 그다음 상황 면접은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직무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 중심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이 상황 면접이다라는 거. 그다음 발표 면접. 발표 면접은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토론 면접은 직무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의 직무 능력과 상호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토론 면접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모든 면접이 뭘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면접들이고, 실제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이제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이제 보통 1학기 말, 뭐 2학기 초부터 이제 많은 원서들이 오잖아요. 지원서들이. 그래서 공고문을 보고 지원할 때 최종 면접 가서 이제 면접까지 간 학생들 보니까 이러한 면접들로 대부분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채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더 추가적으로. 자, 공정 채용이라는 것은 기존의 직무 능력 중심 채용 방식에서 뭐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한 발전된 채용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 채용 방식은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거기에서 뭐야, 뭐를 빼는 거냐면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평가 요소를 제거하고 뭐를 중심으로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채용이 이제 공정 채용이다라는 거. 이거 오타났네. 채용.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보통 블라인드 채용. 요거 개념, 요것만 기억하면 돼. 밑줄 친 거.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인 요소의 평가에서는 뭐 한다? 제거하고 뭘로? 직무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이 바로 공정 채용. 다른 말로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존 채용 제도의 어떤 불공정성을 좀 해소하고자 한 거였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우수 인재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때문에 이제 공정 채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자, 공통점으로 본다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과 직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기술서를 제공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고자 하는 건 공통점은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공정 채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뭐 한다? 배제한다라는 거야. 배제한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아마 그렇게 문장이 나와 있을 거야. 회사에서 채용. NCS 기반 공정 채용 이런 회사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NCS 기반으로 할때 공정 채용하겠다라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채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큰 차이는 없대. 공정 채용하게 되면 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채용 방식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사실은. 그, 이 문장만, 요 밑줄 친 문장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요 분류체계, 요게 나와. 요거. 작년에도 출제했어. 출제됐어요, 이거. 작년에도. 그래서 그 분류 번호를 여러분이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다음에 능력 단위까지 제시가 돼. 각두 자리씩 제시가 돼요. 그다음에 언더바, 그다음에 개발 연도, 그다음에 버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때 010101001 언더바 12V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씩 끊으라는 거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 단위. 그래서 두 자리씩. 두 자리씩 끊어지고 언더바 그다음에 요게 개발 연도야. 개발 연도. 그다음에 버전 1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은 그 제시문에 요 번호가 나와. 분류 번호가 나와. 뭐03 02 01 03 01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언더바 뭐20 V1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이거 딱 보고 여러분이 알수 있어야 되겠지. 둘둘둘 끊어야겠지. 그지? 둘둘둘. 그럼 답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중분류는 뭐, 02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 분류 체계만 여러분이 요것만 기억 잘하면, 요것만 기억 잘하면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 여러분이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분류 체계 이거 작년에도 많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68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직업 능력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직업 능력은 직무 수행 능력과 뭘로 구분된다?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가는 뭐다? 직업 기초 능력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직업 기초 능력의 개념을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기업체 특정에 따라서 갖춰야 하는 능력. 이거는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하는 거지. 선택 직업 능력. 이때 거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개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개인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요거는 특정 직무를 위해 수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다? 직무 능력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되는 능력이다. 자,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였지? 필수 직업 능력. 필수 직업 능력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이건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직업 또는 직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다. 자, 해당 분야에서 요거는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지. 그치? 요거랑 헷갈린단 말이야. 산업 공통 직업 능력하고 직업 기초 능력이 좀 많이 헷갈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직업 또는 직무에 관계없이야. 요 부분하고. 자, 5번이 정답이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야. 직종과 직위에 상관없이, 직종과 직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야. 그래서 두개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직업 기초 능력과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할 때 밑줄 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1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응했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새모새모당이 발의했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골자로 고용노동부와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네모네모 사태뿐 아니라 채용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부와 세 차례 정도 논의했고 발의 시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지.
자, 공정채용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강요나 채용 세습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까지 상향하고 채용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부정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담았다. 자, 친족에 대한 우선 특별 채용 요구, 특정인의 채용을 위한 부정청탁 등을 채용 강요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라는 거야. 그동안에 공정하게 채용이 안된 경우들이 가끔 이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기억. 채용 직무에 대한 정보는 사후에 공개하는 채용 방식이다?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내용은 뭐야? 공정 채용에 관한 내용이잖아. 사후에 공개한다? 아니지. 사후에 공개하면 큰일 나지. 그지? 사전에 공개해야겠지.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 방식이다. 당연하지. 공정 채용은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기존의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방식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한 발전된 채용이다. 맞지? 맞지?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외한다, 배제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공정 채용의 핵심이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면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응용해서 본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은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분류와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포기해서 고른 것은 가 세분류. 세분류는 뭐라 그래? 직무라 그런다라는 거. 직무라 그. 자, 나 문제 나올 때마다 세분류 나오면 바로 옆에 직무를 꼭 적어놔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 헷갈릴 수 있잖아. 그지? 기억. 가는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능력 단위라 그러잖아. 이건 지금 직무잖아. 이게 나지, 나. 나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답이 될수 없고,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다? 능력 단위다. 요거 암기해 버리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기억은 답이 될수 없고. 자, 니은. 나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된다? 능력 단위는, 이잖아. 능력 단위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되는 거 맞지? 그 니은은 맞는 답이지. 디귿. 다는 직무를 의미한다. 직무를 의미하는 건 뭐야? 가잖아, 가. 세분류가 직무라고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에서 다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당연하지. 전부 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하는 항목이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니을이면 4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기본적인 개념, 능력 단위의 개념,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해라.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수행 준거에 관한 개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라라는 거. 자, 4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직무 관련 용어에 대한 20곡의 놀이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한 곡에 봤더니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직업 능력입니까? 아니오야. 아니오야. 이거는 지금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거야 같아. 그지? 자, 근데 아니래. 그래서 직업 능력에는 우리가 두 가지 나누잖아.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자, 두 번째. 산업 현장에서 교육 훈련 자격 채용 승진 그러니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까? 네. 네래. 자, 이 네를 보면 핵심이네, 이거. 네. 데이터베이스래. 결국 NCS란 얘기잖아. 그치? 국가직무능력 표준. 자, 세 곡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능력입니까? 아니래. 자,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국가가 체계한 것입니까? 국가가 체계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개념이야, 이건 개념. 뭐에 대한 개념이야?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거다라는 거지. 예를 봤을 때. 그치? 아,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야. 결국 정답 뭐야? 가에 들어갈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다. 라는 거야.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해 놨둬야 돼.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강의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화를 하는 게 핵심이야.

이거 뭘까? 능력, 단위, 요소야. 그걸 어떻게 또 유추할 수 있어? 능력 단위 요소별로 뭐가 제시가 돼? 수행 준거가 제시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잘 들은 학생은 간을 그냥 딱 보는 순간 능력 단위 요소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는 거야. 그치?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행 준거가 제시되고, 능력 단위 요소는 문장 표현에서 마지막 뭐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 자주 그렇게 대부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알수 있지. 자, 1번 볼게요. 1번.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이다. 이게 1번이 정답이네.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 기술이 바로 뭐에 대한 개념이야?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이지.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문제 쫙 보니까 어때? 개념만 충실하게 알아도, 개념만 충실하게 알아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치? 1번이 정답이야. 다음 2번,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자,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이잖아. 그치? 능력 단위에 대한 개념이야. 근데 간은 능력 단위 요소니까 답이 될수 없지. 자, 능력 단위 수행과 관련된 범위,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적 조건이야. 이거는 적용 범위 및 환경에 대한, 작업 환경 상황에 대한 거잖아. 그치? 상황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능력 단위 요소가 아니다. 자,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를 위해 도달해야 되는 수행 기준이야. 뭐라 그랬어, 이거? 수행 준거에 대한 개념이지. 그치?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가 아니다. 수행 준거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거. 능력 단위별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직무 능력. 이건 직업 기초 능력이지. 직업 기초 능력. 우리는 가는 능력 단위 요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1번 요거는 맞았어, 틀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이 기본 개념. 여기 정말 개념으로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개념들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요게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건 개념이 뭐다라는 거. 용어가 뭐다라는 거. 알아내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요 분류 번호 코드 가지고도 답지를 형성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두 번째 단원에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소리 질러! 현재 후!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왔고요. 오늘 문제 풀이까지 하면 벌써 다섯 개 중에 두 개 단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도 열심히 활기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무리를 상큼하게 해야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풀이를 했기 때문에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 5번 문항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붙었는데요. 이게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배설 과정에 대한 내용은 사실 생명과학원의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설이라든지 뭐 재읍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이해를 도와주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별표를 붙여봤습니다. 3단원 항상성과 연결해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두에서 그림은 콩팥의 오줌 생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게 바로 혈관이거든요. 혈관이면 우리의 붉은색 혈액이 흐르는 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관에는 혈액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건 좀 이제 두꺼운데 요렇게. 그래서 혈액이 지나는 관은 색깔로 일단 좀 구분을 해놨고요. 이런 혈액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심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콩팥 쪽으로 갈라져서 들어오면 우리가 콩팥 동맥이다. 심장에서 나왔으니까. 콩팥 동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진행을 합니다. 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모세혈관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 모세혈관이 압력에 의해서 이 혈액 안에 있던 물질들 중에 일부가 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줌이 생성되는 첫 단계, 여과라고 부르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던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럼 여과된 요 물질들은 더 이상 혈액이라고 볼 수 없죠. 혈관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돌아온 요 물질들은 이제 오줌이 될 운명인 물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예비 오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과된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여과된 물질의 대부분은 보통 물입니다. 물이 많은 양, 물은 워낙 이제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 편이고, 물이라든지 뭐 포도당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노폐물들 중에서 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과되어서 빠져나오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여과된 물질들이 다 밖으로 배설되면 우리는 곧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여과되는 물의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과된 물의 거의 99%를 기역과 같은 반응을 통해서 이 예비 오줌들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재흡수라고 불러요. 기역에 해당하는 과정이 재흡수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어디로? 오줌이 될 뻔했던 애들이 혈액으로 다시 흡수된다. 그래서 재흡수예요. 다시 한번 흡수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들 중에 이제 물이라든지, 물은 한 99% 정도 흡수가 되고요. 포도당은 100%. 포도당은 분자가 작아서 나가긴 했는데 너무 소중한데 어딜 나가 하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포도당은 100%. 근데 만약에 당뇨병이라서 포도당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혈액 속에 너무 많아, 그래서 재흡수를 해도 해도 밖으로 나가는 애가 생겨, 그럼 이제 당뇨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화살표, 버려야 되는 건데 미처 아직 덜 나간 애들, 이쪽으로 해가지고 분비를 하게 됩니다. 분비. 이거는 에너지를 써서 찾아내서 여기 다시 오줌 쪽으로 보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오줌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방광이 모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생명과학원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기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요 자료를 보면 되는데, 일단 나중에 재흡수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 그러니까 재흡수죠. 여기에서 물의 이동이 포함된다. 요거는 맞죠? 그쵸? 그래서 한99% 정도 되는 물이 여기 이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체액의 농도가 너무 진해. 지금 우리 몸이 너무 고농도가 돼버렸어.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뻔했던 애들 중에 대부분을 다시 재흡수합니다. 재흡수량을 늘려가지고 혈액 속으로 물을 많이 다시 땡겨오는 거죠. 그럼 혈액이 좀 묽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또는 우리 혈액 속에 물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묽어. 그러면 이 재흡수량을 좀 줄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오줌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체액의 농도, 삼투압을 조절한다는 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오줌에는 질소 노폐물이 있느냐? 누가 있어요? 요소가 있죠.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요소의 농도는 지점 D1에서가 지점 D2에서보다 높다. 사실 디귿은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틀렸어도 전혀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조금 기저에 많은 내용들이 좀 깔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풀수 있다, 충분히. 일단 요소라는 것은 이렇게 역화가 된 것에 거의 한 4~50%가 재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나간 거에 한반 정도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이 여기 들어있는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농도는 D1, 이 혈액에서의 요소 농도가 훨씬 높아요. 왜일까? 이 오줌에는 물이 굉장히 소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100이라는 양이 나갔어. 100이라는 물이 나갔는데 99만큼이 재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100 중에 1만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적은 양의 물에 요소가 다량 들어있다고 볼수 있겠죠.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농도는 지점 D1에서가 D2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D2에서가 물의 양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보기로 볼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못 맞췄어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거는 저번에 배웠던 그 콩즙과 요소의 반응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보다는 3.3번이 좀더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요 요소에 관련된 내용은 3.3번으로 연습을 좀 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그래도 풀기는 풀어볼게요. 표는 시험관 1, 2, 3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일정 시간 t가 지난 후 용액의 액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시험관에는 요소 용액이랑 증류수 섞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묽어진 요소 용액일 뿐. 그죠? 그러면 그때 액성이 중성이었다는 얘기는 증류수도 중성이고 요소도 중성이니까 섞었을 때 중성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는 요소 용액에다가 생콩즙을 넣었습니다. 요소 용액은 1을 통해서 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는데 생콩즙을 넣었더니 염기성이 됐어요. 일단 여기서 가능성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그냥 개념을, 이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생콩즙 자체가 염기성이었다도 얘기할 수 있겠죠? 중성이랑 염기성이랑 섞어가지고 염기성으로 액성이 측정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고, 생콩즙이 염기성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 요소랑 생콩즙에 있는 무언가가 반응해서 염기성의 물질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제 후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에 요소 용액 플러스 끓인 콩즙을 넣었습니다. 그럼 생콩즙이랑 끓인 콩즙의 차이점은 뭐예요? 생콩즙은 콩의 그 세포 안에 있는 효소들이 계속 역할을 할수 있는 상태고, 끓인 콩즙은 열에 의해서 그런 효소들이 다 변성이 됐어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효소는 끓이면 다 변성돼서 쓸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효소가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럼 그냥 요소 용액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얘는 요소는 중성이었는데, 끓인 콩즙에 있는 무언가가 반응을 일으키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걔랑 섞었더니 산성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끓인 콩즙이 산성이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생략이 돼 있어서 아니면 끓였지만 그 어떤 효소의 작용 말고 다른 물질하고 뭐 반응했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문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2에 넣기 전에 생콩즙은 염기성이다. 사실 이거는 이 자료만 봤을 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푸는 문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염기성이라서가 아니고,

생콩즙은 사실은 끓인 콩즙이나 마찬가지로 산성입니다. 이건 그냥 알고 푸는 거죠. 산성입니다. 근데 중성이랑 산성이랑 만났는데 거기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염기성인 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생콩즙은 사실 염기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 2에서 요소가 분해되어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인데,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요소 자체는 중성이지만, 분해되어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BTB 용액으로 확인하면, 이게 이제 파란색의 색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소를 놔둔다고 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가 생콩즙을 넣어주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효소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 반응이 촉매가 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반응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 그다음에 디귿. 요소 분해 효소. 이 요소를 분해하는 요 효소의 구성 성분에는 단백질이 포함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효소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맞출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끓였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그런 활성을 잃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고요. 여기에서 얘가 원래 그냥 염기성이었는데 사실 어떤 물질을 끓였을 때그 pH가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끓였다는 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 이 생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은 약간 전통적인 형태의 기관계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는 건데요. 뭐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보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해요. 뭐예요? 호흡기죠? 기체 교환. 그 다음에 B는 영양소가 들어오고 찌꺼기가 나갑니다. 요거는 소화계겠죠? 영양소 공급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C는 가운데서 다 물질 이동을 담당하는 순환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오줌을 배설하는 배설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 A는 순환계이다.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호흡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에는 질소 노폐물의 이동이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자의 의도대로 정석으로 풀면, 지금 여기 소화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계의 한 기관계로 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던 암모니아가 간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요소로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을 향해서 가는, 소화계를 향해서 가는 화살표에 질소 노폐물의 이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대로 푼 거고,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넓혀서 풀이를 해보자면, 이건 그냥 혈액의 이동이죠. 혈액순환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은 사실은 하나의 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갈라졌다가 다시 모일 뿐이지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에는 여기 만약에 암모니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는 없겠느냐? 아예 없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농도의 차이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뭐 요소로 전환이 되겠지만 100%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요 소화기를 이루는 어떤 기관들 중에서도 세포호흡에 아미노산을 이용한 경우, 그러면 또 암모니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들에는 산소도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조직세포로 가는 요 화살표 요렇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있을 거야. 근데 농도의 차이일 뿐이다. 뭐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니은 같은 보기, 어떤 요 흐름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느냐 하는 거는 보통은 맞는 보기입니다. 아예 없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풀이 시간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 D, 배설계는 A와 B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림상 얘는 둘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 순환계이기 때문에 디귿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은 어떤 문장형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체내 물질 대사 이상에 대한 설명이다.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각각 대사성 질환 또는 대사 증후군을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정체를 밝혀보겠다.
한 사람에게서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여러 개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상지표가 여러 개가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진짜 병명이 붙은 대사성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이상 요소들의 집합. 그래서 그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대사증후군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A,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까 왜 그런지 5번 문제 풀이할 때 봤죠. 보통은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너무 넘쳐가지고 오줌으로도 나가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혈관도 뇌혈관도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의 원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9번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요 자료까지만 봤을 때 실전형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 그냥 이런 자료 읽는 문항이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근데 요거 계산을 시키는 거는 약간 평가원 스타일은 조금 아니다. 근데 그 계산도 사실 별건 아니긴 하거든요.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런 자료가 있는데 보통 이 2단원의 이런 자료에서 문제는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냥 바로 보기로 넘어가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체질량 지수가 26.0인 사람은 과체중에 해당이 되느냐? 그냥 보기 읽고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26.0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25에서 30 사이. 그러면 비만 1단계지 과체중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몸무게가 50kg이고 그 다음에 키가 1.5m인 성인은 정상 체중에 해당이 되느냐. 이 니은이 바로 그 수학적 계산, 산수죠, 산수. 산수를 시키는 건데, 요 표에 따라서, 요 표에 있는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럼 1.5가 키니까 1.5의 제곱은 2.25죠. 분해. 그 다음에 50kg이 몸무게니까 50. 그래서 50을 2.25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실제로 평가를 나올 때 이렇게 막 계산을 소수점으로 떨어지게 나오는 거를 시키는 일이 드물지만 아예 없진 않으니까 이렇게도 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했을 때 22.22222가 나와요. 계속 2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 체중의 범위에 들어오죠. 정상 체중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 것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키가 미터 단위다 라는 거. 그래서 160인데 160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비만 3단계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대사성 질환을 나타낼 가능성이 낮다. 비만 3단계가 낮겠어요? 정상 체중이 낮겠어요? 정상 체중이 그런 질환의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가 잘못되었다. 반대로 되었다.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사성 질환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미용상 좋지 않은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건강에 여러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10번 문제. 그린 가는 사람 A에. 그래서 가의 자료가 A 거, 나의 자료가 B 건데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A는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체중이 어떻게 될까? 체중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먹는 게 쓰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런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체중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간은 에너지 과잉 상태에 해당이 된다. 에너지 과잉은 나와 같은 상태고 에너지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상태가 지속되면 A는 몸에 저장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덜 들어오니까 쓰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있는 거를 분해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살이 빠지는 거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나의 상태가

지속되면 비는 비만이 될수 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해서 계속 방치가 되면 비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는 11번.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사실 이것도 실전형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요. 2단원에서. 평가원에서도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A와 B의 체지방량을 일정기간 T 전후로 각각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대요. 체지방량 측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시간 동안 A와 B 중 하나는 많은 양의 먹이를 먹었고, 다른 하나는 적은 양의 먹이를 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체중이 증가했대요. 뭐, 찾는 거는 일도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많은 양의 먹이를 먹은 애는 누구인가, 이렇게, 누가 체중이 늘었는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A는 요 전에, 그, 일정 기간 전에 요만큼이었는데, 후에 더 증가했어요. 체지방량이 증가한 A가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측정했을 때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훅 떨어진 B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양의 먹이를 먹었을까? A겠죠, 그쵸? A가 많은 양의 먹이를 먹은 애다. 그럼 B는 적은 양의 먹이를. 그럼 둘 중에 누가 체중이 증가했을까? 체지방량이 곧 체중은 아니지만, 체지방량이 요만큼 늘고 요만큼 줄었으면, 그만큼 변동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어떤, 그 비슷한 어떤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한 것은 A일 겁니다. 체중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 시간 동안 A의 체중은 감소하였다. 아닙니다. 체지방량이 이렇게 늘었는데 감소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T 동안 B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났다. 그럼 지금 B는 요만큼 체지방량이 줄었어요. 왜? 먹이를 너무 적게 줘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내가 지금 먹는 먹이로서는 이만큼밖에 충당이 안 돼. 그럼 나머지만큼은 내가 살아있으려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분해해서 쓴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호흡으로 영양소를 계속해서 분해해서 소모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났을 거고 여기서 퀴즈. T라는 시간 동안 A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자, 세포호흡이란 영양소를 분해해서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A는 지금 그 기간 동안 체지방량이 이만큼 늘었어요. 그럼 A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당연히 일어났어야 합니다. A에서도. 왜? A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호흡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얘는 왜 체지방이 늘었어? 그거 이상으로 먹이를 줬거든. 그만큼 썼는데도 그거를 상회하는 어떤 그 에너지 양을 계속 공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 비축할 수 있는 정도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다음에 디귿. T라는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먹이를 섭취한 동물은 B이다. 뭐 그럴 리가. A겠죠.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 체지방량의 증가가 곧 체중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서가 달렸죠. 단 제시된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일반, 일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 사람은 체지방량은 줄었는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죠? 뭐 먹이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뭐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조건은 다 통제를 해줬으니까. 체지방량이 체중으로 좀 연결이 된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2번입니다. 세 학생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A, 가만히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에너지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뭐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잠만 자고 일어나는데 막 몇천 칼로리를 막 소모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에너지 소비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죠. 근데 기초 대사량에다가 잠자고 있더라도 좀 움찔움찔 뭐 움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엄밀한 의미의 기초 대사량은 정말 그냥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그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심장 박동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숨 쉬어서 산소 공급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해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거나 높아지지 않게.

않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쓰이는 에너지 양이 기초 대사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 B는 기초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이 포함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은 아예 구분되죠. 활동 대사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기초 대사량 이외에 활동에 사용한, 다른 활동에 사용해서 추가로 소비된 에너지 양을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니까 포함 관계가 될 수가 없다. 아예 별개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학생 C, 성별과 활동의 강도는 모두 1일 대사량, 1일 에너지 소비량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1일 동안 쓰는 에너지 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이 되겠죠. 성별이 남자일수록 보통 기초 대사량도 높고, 활동의 강도에 따라서도 소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맞는데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는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등장한 연계 예감. 근데 이게 뭐 어려운 자료는 아니고요. 뭐 2단원 문제들이 원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니까 그 안에서 이런 자료들이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 형태상.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이 사람의 식사 후 혈당량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폐, 간, 그다음에 폐, 심장, 간, 콩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도 다써 있고 혈관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위치 확인하고 디귿과 리을의 위치 확인하고 미음의 위치 확인합니다. 어떤 부분의 혈관을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챙길 만한 보기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중에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자료는 지금 식사 후 혈당량 변화잖아요. 이때 밥을 먹었어요. 그럼 혈당량이 치솟았다가 조절이 돼가지고 다시 감소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한창 치솟아 있을 때가 구간 1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단위 부피당이면 같은 부피끼리 비교했을 때 똑같은 양 있으면 어디에 뭐가 더 많냐? 이거 비교하란 얘기입니다. 산소의 양은 동그라미 기역의 혈액이 동그라미 니은의 혈액보다 적다. 요 문장 그대로 부등호를 해주시고 진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폐로 가기 전에 폐로 지금 가는 중이고 니은은 폐에서 기체 교환하고 나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산소는 어디 더 많아요? 충전하고 나오는 길에 많아야지. 산소는 충전하고 나오면 많아야지. 사실 지금 온몸의 조직세포 지났다가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게 기역이란 말이에요. 산소 다 나눠주고 쓸거다 쓰고 제일 떨어져 있을 때. 그게 기역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굉장히 적은 상태. 그다음에 니은에는 많은 상태니까 기역에서 더 적다. 맞는 보기인 거죠. 옳습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기역 자리, 기역 혈관에, 기역은 혈액입니까? 혈관입니까? 기역이 혈액이니까 뭐 혈관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CO2는 여기 가는 길에 이제 버리러 가는 길이니까 여기서 제일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버리고 나오는 길에는 홀가분하게 적어져서 나오게 되겠죠. 니은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CO2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구간 1 동안 혈당량은 디귿의 혈액이 리을의 혈액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요거는 3단원의 내용도 일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몰라서 못 풀었어도 괜찮다. 자,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리을은 이게 소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싶었겠지만, 얘가 소장입니다. 그럼 소장에서 뭘 해? 소화하고 흡수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지금 이원 구간에서는 지금 혈당량이 최대치야. 소화되고 흡수된 양이 최대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막 쏙쏙 흡수하고 있어. 그러면 이 소장에서 흡수된 이 포도당이 요 바로 직후에 이 혈관, 리을에서는 굉장히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리을의 혈당량은 지금 거의 최대치. 아주 많은 양의 포도당이 지금 막 건져 올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수송기를 떠난 거죠. 근데 간에서 뭐가 일어나냐?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 일도 일어나지만 혈당량 조절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너무 혈당량이 높아. 그러면 간에서 그 정도를 좀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바꿔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포도당이 아닌 거예요. 다른 물질이 됐으니까. 그러면 포도당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겠죠. 다른 물질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을 거치고 나오는 디귿 혈액에는 혈당량이 낮아진 상태로 좀 조절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조절이 된 상태로 돌아 나오게 된다. 그래서 혈당량은 디귿의 혈액이 리을의 혈액보다 높다. 지금 이 문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을이 지금 최대치로 높고 간을 통해서 조절을 좀 해서 낮춰서 나오는 게 디귿이어야 한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요런 것들. 지금 모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보기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디귿의 혈액이 미음의 혈액보다 많다. 요것도 굉장히 잘 물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디귿이 여기입니다. 얘또 간을 지나서 나온 혈액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는 혈당량 비교를 했지만 이제는 요소 농도 비교하겠다. 미음은 콩팥을 거치고 나온 혈액입니다. 자, 그럼 요소의 양은 어디에 많을까? 간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암모니아였던 것이 간을 거치고 나면 요소로 바뀌어서 디귿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디귿은 요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좀 높아진 상태죠. 요소 생산 공장을 거치고 나온 상태니까. 그래서 요소가 많은 상태가 디귿. 그런데 지금 콩팥이라는 곳은 요소를 오줌으로 갖다 버리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콩팥을 거치고 나면 쓰레기 버리고, 그죠? 노폐물 버리고 홀가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미음의 혈액. 그럼 여기는 버리고 나온 혈액이니까 요소의 농도가 낮아진 상태. 그래서 요소의 양을 비교하는데 디귿의 혈액이 미음의 혈액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기가 더 많은지도 알아야 돼. 여기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니까, 변환되니까 여기 요소가 더 많이 포함돼서 나오는 혈액이다. 근데 여기는 콩팥을 통해서 버리고 나오는 혈액이니까 요소 양이 적어진 상태다. 그 비교를 정확히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 오르니까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2번은 사실 수능에서는 조금 지엽적이라고 할수 있는 자료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꼭 수능에 나오는 만큼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린 간은 사람의 소장에서 영양소가 소화되어 흡수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소화되는 소장 내부 공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다 됐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소화가 됐어. 그러면 소장의 상피세포로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혈관이든 뭐 암죽관이든 해서 수송이 되는 과정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라는 최종 분해 산물이 있는데 각각 지방산과 포도당 중 하나래요. 보면 녹말이 최종적으로 분해된 산물은 뭐겠어?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은 단당류죠. 그래서 포도당이 동그라미 기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이 덩어리가 있었는데 덩어리가 일단 잘게 쪼개져야 되고 여기까지는 그냥 지방이라는 물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리를 떼내. 이건 소화죠. 그죠? 이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소화를 한 거죠. 그러면 요렇게 다리 한개 달린 거는 우리가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이름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이름 긴거 물어본 게 아니죠. 여기서 기억과 니은은 지방산과 포도당 중 하나다. 요렇게 다리 하나. 그게 바로 니은. 이게 지방산이다. 그리고 나 그림에서 A와 B는 각각 암죽관과 모세혈관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 더 혈관처럼 생긴 게 누구야? 만약에 이 그림을 처음 봤다 쳐요. 누가 더 혈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A 같지 않아요? A가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둥처럼 들어있는 것이 암죽관이에요. 그래서 경로가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포도당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지방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니은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그죠? 지방은 원래 요런 형태인데 다리 3개 달린 형태인데 지방산 2개와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 것이다. 니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주는 것도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에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디귿, A는 암죽관이다. 입니다. A가 모세혈관이니까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 텐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전 테스트에 이 요소 분해 실험 보면서 3.3번으로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자료를 해석해서 풀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오줌 속의 요소 분해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콩즙에 들어있는 유레이스에 대한 설명이 위에 두개 나오는데 자리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옆에다 따로 적어볼게요. 콩즙에 효소가 있어요. 이름은 유레이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많이 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우시죠. 유레이스. 얘는 요소라는 물질을 가수 분해해서 기역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랑 유레이스라는 요 효소가 만나면 효소가 이 요소를 막막 분해해가지고 뭘 만드냐? 동그라미 기역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대요. 근데 이 동그라미 기역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긴 하죠. 그렇죠? NH3,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하는 그런 과정. 우리가 사실은 이산화탄소 얘기는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진짜로 분해를 하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 얘한테 초점을 좀 맞추긴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유레이스다. 그다음에 BTB 용액의 액성 변화도도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노초파 각각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색깔이 변화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준 자료죠.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 및 결과에서 콩즙이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분해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에서 시험관 1, 2, 3를 준비하고 표와 같이 용액을 첨가한 직후 시점 T1 딱 섞었을 때 그때 색깔 한번 보고 한참 반응하게 놔두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점 T2일 때 용액의 색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자, 시험관 1에서는 오줌의 액성을 보겠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봤더니 초록색이었다. 그러면 오줌은 중성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는 콩즙에 BTB 용액 넣어서 액성을 보겠다. 그랬더니 노란색이었어요. 그러면 콩즙은 산성이라는 것을 2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럼 3에서는 중성인 걸 확인한 오줌과 산성인 걸 확인한 콩즙을 섞고 BTB 용액을 넣습니다. 그러면 산성과 중성이 섞였으니까 약간 뭐 약산성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 산성이지, 산성이니까. 처음엔 노란색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파란색, 염기성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와서 보면 요소는 중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산성인 콩즙을 넣어줬죠. 그랬더니 암모니아가 발생하면서 염기성이 된 겁니다. 요 요소가 분해가 되어야만 이런 색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소가 콩즙에 의해서 분해됐구나라는 것을 암모니아의 발생, 파란색으로의 색 변화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콩즙이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색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을 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되는가? 아미노산이 아니죠?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pH는 1의 오줌이, 그 다음에 2의 콩즙보다 높다. 중성이 pH의 숫자는 더 크죠? 산성보다. pH 7이니까. 그래서 높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3의 용액에서 T1과 T2 사이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지금 산이 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는 감소한 거죠. 감소. 이온이 증가하면 더 산성이 됐을 텐데 염기성이 됐다는 건 수소이온이 적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4번입니다. 4번은 연계 예감 붙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런 자료가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붙여봤고. 그림은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그러니까 둘다 당뇨병 환자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인슐린을 주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표는 당뇨병의 두 가지 원인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표의 내용을.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아예 못 만든다.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1형 당뇨병. 그 다음에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만들더라도 인슐린의 반응이 안 된다.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경우, 작용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 이게 뭐가 1형이고 뭐가 2형인지 굳이 외우진 않아도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근데 A와 B가 각각 1형 또는 2형 당뇨병 환자래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어.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려고 하겠죠. 근데 뭐도 들어왔지? 인슐린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인슐린이 들어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A. 근데 B는 탄수화물이 들어왔는데 인슐린도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량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B는

인슐린이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인슐린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왜 당뇨병이었을까? 인슐린 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분비만 되면 걔 말을 들을 준비는 돼 있는데 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당뇨병이었다. 그래서 B가 1형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지금 뭐 인슐린 넣어주든 말든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인슐린을 못 알아보는 2형 당뇨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대사성 질환 중에는 당뇨병이 있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D은 구간 1 동안 B의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이 일어났다. B는 인슐린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같이 들어왔어. 그럼 지금 뭐 포도당이 쏙쏙 흡수가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A를 봤을 때 흡수는 이렇게 똑같이 되고 있을 텐데 거기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그런 조절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혈당량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려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그런 합성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디귿 맞고요.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디귿 보기 3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은 사실 별표 붙인 게 이것도 자료 해석 한번 해보시라고. 그 자료의 내용이 생소하지만 그림만 잘 해석하면 충분히 풀수 있거든요. 볼게요. 그림 간은 어류의 순환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포유류, 사람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예, 순환계인데, 그러면 나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나의 포유류는 심장에서 한번 원동력을 줍니다. 그러면 일단 폐를 거쳐서 와요. 그럼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한번 다시 짜줘서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또쭉 짜주고 출발하고, 또쭉 짜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문두에서 혈액은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급격히 혈압이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치고 들어오면 혈압이 너무 낮아서 멀리 가기가 어려우니까 심장에서 다시 한번 짜줘서 힘을 주는 그런 구조로 포유류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류는 훨씬 더 조금 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심장에서 한번 출발해. 힘 줬어. 근데 모세혈관 거치면서 후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로 압력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온몸의 모세혈관 가서 또 한번 낮아지고 겨우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래서 원동력을 한 번만 주고 느려지고 또 느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 보고 바로 보기 내용 확인해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가에서 심장으로부터 나온 혈액은 아가미와 온몸의 모세혈관을 모두 거친 후에 심장으로 돌아온다. 요거 그냥 보면 이렇게 길 따라가 보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기억 맞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니은 심장과 혈관은 모두 순환계에 속한다.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들이다. 니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 요거를 잘 비교를 좀잘 해야 되는데 일단 지점 D2분의 D1의 혈압은 지점 D4분의 D3의 혈압보다 작다.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D1은 심장에서 막 나온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압력이 지금 높겠죠. 최대치겠지. 근데 D2는 요렇게 모세혈관을 한번 거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D1에 비해서 확실히 혈압이 낮아져 있겠습니다. 분모의 값이 확실히 작겠죠. 자, 근데 D3. 얘도 심장을 막 나온 D1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D3는 지금 혈압이 최대치일 거고, D4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왔기 때문에 더 낮아지긴 했겠지만, 이 사이에 모세혈관은 없다. 그래서 D4에서도 조금 낮아져도 그게 미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값으로 봤을 때는 분모가 확실히 작아진 요쪽, 요 값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쪽이 더 작은지 묻고 있기 때문에 저건 잘못된 비교다. 그래서 기역, 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갈게요. 6번은 그냥 자료를 잘 봐주시면 되는데, 그린 간은 어떤 지역에서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비율을 나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여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자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바로 보기 먼저 보라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에 콜레스테롤은 지질에 속하는가? 지질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기타 뭐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우리의 그 어떤 지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에 50대부터 70대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비율을 봤을 때 남자에서가 여자에서보다 높은지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이 자료 봐주면 되죠. 50대부터 70대만 끊어서 봤을 때 여자가 더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에서보다 높다.

그림은 사람의 들숨. 들숨, 혈액 A, 조직세포, 혈액 B, 날숨에 기체의 기역과 니은의 분합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 기역과 니은이 각각 산소 아니면 이산화탄소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분합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기체 덩어리가 있죠. 그 기체 덩어리에서 각 종류의 기체, 예를 들면 산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얘네들 각각이 차지하는 부분적인 압력을 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래서 들숨에 기역이 훨씬 높고 니은이 낮아요. 이것만 봐도 알겠죠? 들어오는 숨에 뭐가 많아?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혈액 A에는 폐를 거쳐서 나온, 이제 막 나온 그런 혈액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많고 이산화탄소 적은 상태. 근데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간다? 그러면 조직세포한테 산소 다 내주고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받아서 늘어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그 혈액 P, 이제 조직세포 거쳐서 심장 가는, 그 다음에 아직 폐로 가기 전에 요 혈액들도 비슷한 조성일 텐데, 그래서 산소는 많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높아진 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폐포를 통해서 날숨으로 나가면 또 그때는 밖에 날숨에는 이렇게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분합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역과 니은은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상황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CO2이다. 틀렸고, O2고. 그다음에 니은 단위 부피당 산소의 양은 혈액 A가 혈액 B보다 적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혈액 A의 산소가 훨씬 많죠. B보다. 그쵸? 자료에서 확실히 읽을 수 있고. 그래서 A가 B보다 적다는 잘못된 내용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에서 호흡계로 이동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지금 CO2잖아요. CO2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에서 호흡계로, 조직세포에서 받아와서 호흡계를 통해서 버리게 되죠.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그래서 디귿 오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볼게요. 8번은 단순히 덧셈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그림은 학생 A, B씨의 평균 1일 에너지 섭취량. 근데 지금 영양소 종류별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뭐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뭐 이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외우게 해서 문제 풀지 않거든요,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냥 계산을 해놨습니다. 각각을 다 그렇게 그램당 킬로칼로리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다 더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A, B, C가 1일 동안 섭취한 에너지 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 표에는 1일 대사량,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비량이죠. 소비량의 값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 섭취량 값을 옆에다가 더한 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A는 다 더해보면 2000. 그 다음에 B는 2700. 그 다음에 C는 3000입니다. 그러면 A는 소비량이 더 많고, B는 같고, C는 섭취량이 더 많은 상태.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1일 대사량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이거 뭐죠? 이건 기초대사량이죠. 그래서 정의를 잘못하고 있다. 틀렸고, 니은, B는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맞고, 디귿,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A와 C는 모두 체중이 증가한다. A는 소비량이 더 많으니까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C는 증가를 하더라도, 그래서 둘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만 맞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2단원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와서 너무 잘했고요. 일단 자기 자신에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공지는, 우리가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 건데, 3단원 말고 5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왜 5단원으로 가는지는 5단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두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순두특강 개념의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11강 순서입니다. 11강에서는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볼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의사소통은 간단한 건데, 이게 별도로 시험에 출제가 두 개가 각각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날짜를 묻고 답하는 법, 요일을 묻고 답하는 법, 의사소통에서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문법에서는 이제 수사를 배울 건데, 수사와 관련된 것이 시간과 날짜 표현이라서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에서는 러시아 발레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법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부터 1000까지의 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철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발음 중심으로 보시고, 아, 얘가 수사 몇에 해당하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1부터 10까지는 기본 수사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진, 2, 드바. 이거 좀 별표 표시해 볼게요. 별표 표시한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3, 3, 4, 치띠리, 5, 뺏, 6, 쉐스, 칠심, 8, 모심, 9, 제비치, 10, 지시치. 자, 여기에는 다 이렇게 야가 있어서 강세가 없으므로 야가 이 발음 되는 부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과 2, 1과 2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별도로 한 이유는 1과 2의 형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형태가 아니고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11부터 19까지 보시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이것들이 다 같은 것이 복붙이 되어 있습니다. 낫짓. 자, 그래서 1은 아진인데요. 11 하면 아지나짓. 2는 드반데, 2는 드비나짓. 여기가 아가 아니라 예가 된다는 거. 드비나짓. 3은 뜨리고요. 13은 뜨리나짓. 4는 쥐띠리, 14는 쥐띠리나짓. 5는 뺏, 15는 삐나짓. 6은 쉐스티. 16은 쉬스나째치. 그럼 17은 어떻게 될까요? 심나째치. 18은 베심나째치. 19는 지비나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부터 19까지 봤고, 이제 20, 30 볼게요. 20, 30은 공통점이 이제 나째치에서 나가 빠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게 사라지고 나머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도 마찬가지. 드리째치. 자, 그러면 2와 3에서 뒤에 요게 붙으면 20, 30이 된다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에서 가장 조금 돌연변이처럼 생긴 친구가 40입니다. 아, 40은 쏘럭이에요, 쏘럭.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아이 같죠? 쏘럭. 그리고 50에서 80까지 보시면 역시 또 같은 아이들이 쭈룩 등장하고 있어요. 자, 50은 삐찌시앗. 이게 5고, 얘는 10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10에서 미약신하게 빠진 아이죠? 60은 슈스지시앗. 그 다음에 70은 씨엠지시앗. 80은 모심지시앗.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닮았고, 얘는 독특한 아이고, 여기가 이제 닮았고요. 그 다음에 100부터 볼게요. 100은 러시아어로 스토예요, 스토. 스토인데, 90이라는 수사는 어떻게 되냐면, 100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고, 여기 앞에는 9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읽어볼게요. 지비노스타. 지비노스타. 90, 100, 10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 할게요. 2가 드바라서 비슷하게 이제 앞에 철자가 시작되고 있는데, 200은 디비에스치라고 합니다. 디비에스치. 300은 드리스타. 그 다음에 400은 쥐띠리스타. 다음 500, 600, 700, 800, 900까지는 뒤에가 이렇게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t's sot, she sot, sim sot, we sim sot, jibi sot 이렇게 되고요. ship, jishi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터 1000까지의 수사를 살펴봤는데 선생님 그러면 55는 어떻게 말하나요? 55는 지금 칸에 없잖아요. 그런 걸 합성 수사라고 해요. 55는 단독 수사가 없고 50과 5를 연달아 말하면 됩니다. 64도 마찬가지예요. 60을 먼저 말하고 4를 말하면 돼요. 이 아이들은 합성 수사라고 이제 부르죠. 합성 수사는 이제 뒤에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격, 5 다음에는 복수 성격이 오는데 그 기준을 뒤에 오는 수사에 맞춰서 적용시켜 주면 돼서 5 다음에 복수 성격이니까 이거 다음에 복수 성격이 오고요. 4 다음엔 단수 성격이니까 요거 다음엔 단수 성격이 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끝자리 수를 보고 이 원칙을 적용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기수와 관련된 이거 부연 설명되어 있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죠? 합성 수사 형태는 83은 무심지시아시 80이고 3가 3이라서 이렇게 연달아 표현하면 되고요. 100의 자리 수사도 마찬가지예요. 541은 뭐뭐 말해야 돼?

541. 그래서 디솥 소록 아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룹에는 51명의 사람이 있다. 그룹 하면 러시아어로 그룹바입니다. 아로 끝난 여성 명사라서요. 그 앞에가 원래 이 그룹 하면 에다가 와야 되는데 그가 뭐뭐에 하고 그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 전치격이 와서 에따의 전치격 에떠이가 오고 그룹바의 전치격 그룹베가 왔어요. 이 그룹에는 몇명 있냐면 51명 있어요. 그러면 50이라는 수사와 1이라는 수사가 오고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오니까 뒤에 그렇게 격변화를 적용시켜주면 되죠. 자, 피치시앗 51 아진 실라비엑 단수 주격 형태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아이가 단수 주격 형태가 칠라비엑이고 단수 생격 형태는 칠라비엑 까가 되고요. 아가 붙어서 복수 생격이 특이하죠? 뭘까요? 칠라비엑 코프 아니잖아요. 단수 주격과 동일한 형태 칠라비엑이 복수 생격에도 적용이 돼서 여기가 같은 형태의 특별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별표 쳤던 거에 대한 설명 여기서 나오네요. 수사 1은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인데 그 하나에 해당하는 명사가 남성일 때는 아진, 여성일 때는 아드나, 중성일 때는 아드노, 복수일 때는 아드니가 온다. 그래서 이런 형태. 아진, 아드나, 아드노, 아드니가 온 거죠. 가방 하나 알면 아드나 숨가. 책상 하나, 아진 스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라는 수사는 4개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했던 드바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비엔데요. 그러면 언제 드바를 쓰고 언제 드비를 쓰냐? 남성과 중성 앞에서. 그러니까 그두 개인 명사가 남성이나 중성이면 드바를 쓰면 되고 두 개에 해당하는 명사가 여성이면은 드비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한 남학생과 두 여대생이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슈콜닉은 남성 명사라서 아진, 아드나, 아드노, 아드니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아진 쓰면 돼요. 아진 슈콜닉. 그 다음에 드비에가 온 것은 스튜디엔트가 여대생. 여대생이 여성 명사라서 드바가 아닌 드비에가 왔고 이 다음에는 성격이 오죠. 단수 성격. 2, 3, 4 다음에 단수 성격이 오는데 아로 끝난 명사의 성격 원래 의인데 그 앞에 크가 왔을 때는 의 자리에 이가 와야 되는 거니까 드베 스투지엔트케가 되겠죠. 미 쉿다운 읽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여러분 아로 끝난 여성 명사고 장소나 방향을 표현할 때 전치사 나가 아닌 부랑 결합합니다. 그래서 무비빌리아지에게 도서관에서라는 말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제 격지배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설명을 제가 판서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여기 하고 여기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단수 생격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 이상은 복수 생격이 와요. 그리고 21, 36, 43, 57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합성 수사라고 했고 뒤에 오는 이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합성 수사는 이 원칙을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21이 5 이상이라고 해서 복수성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21은 20과 1이 만난 수사고 1이 그 다음에 주격을 원하고 있으므로 요거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 오는 거고요. 자, 36은 30과 6이 만나는데 마지막 숫자 6을 보니까 5 이상이니까 이때는 복수성격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요. 43은 40하고 3이 만나는 거라서 뒤에 3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단수성격이 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나는 사전 네 권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네 권의 사전이 있어. 그 말인데 누구누구에게 우플러스성격 소유 우민이야. 아니 너에게면 옷집이야. 이렇게 되겠죠? est, 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수사가 나왔어요.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오죠? 자, 근데 얘가 뭐냐면 슬라바리. 남성 명사예요. 미약해서 하고 끝나는 명사의 생격은 야입니다. 그래서 슬라바리아 하고 형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실에 35명의 학생이 있다. 아우지토리아. 요게 이제 강의실인데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이크라트코에 이야 이에로 끝나는 명사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격변화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단수 역격에서 요것이 이이가 되고요. 단수 전치격에서 모두 세개다 이이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네 둘은 복수생격이 이이크라트코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치격 어미 이이가 왔죠.
강의실에 35는 합성수사죠. 30을 말해야 되고 5를 말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왔죠? 드리짜치 30 해야지 5. 뒤에를 보니까 5로 끝났죠. 5로 끝나면 뒤에 복생격이 오니까 복생격 어미 오프가 붙어서 스투지안 더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수의 시간을 넘어 서수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는 첫 번째의 두 번째 first, second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순서를 표현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형용사처럼 변화합니다. 형용사처럼 생겼죠. 그러므로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격이 일치한다. 수식하는 명사와 일치한다. 형용사처럼. 자, 1부터 10까지 해당하는 서수. 먼저 첫 번째의 러시아어로 베르위예요. 베르위. 베르위에 따슈. 1층 할때 이렇게 표현하죠. 베르위에 따슈. 프타로이. 두 번째의 발음할 때 역행동화 일어나서 프타로이라고 있고요. 세 번째의 드레지. 그 다음 네 번째의 치트비오르티. 다섯 번째의 비아티. 다음 여섯 번째의 쉬스토이. 강세가 다 오이에 있어서 뒤로 어미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시지모이. 여덟 번째의 와시모이. 아홉 번째의 지비아티.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야에 있어요. 구는 지에비자고 예에 있는데 서수는 지비아티하고 뒤에 야에 강세가 있어요. 지시아티. 열 번째의. 자, 보시면 1과 2. 아진 드바 빼고 나머지는 뜨리치 뜨리 삐아치 쉬에시시엠 모심 지에비지시. 기수랑 거의 유사해서 얘네 같은 집안 형제구나 알수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조금 다르니까 여기만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1번째의 아지나자치가 11번째, 11이라는 수산 그 기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붙이면 11번째가 되고요. 느바자치가 20인데 느바자티 하면은 20번째의 자 소트 하면은 아 스토어가 100인데 소트 하면은 100번째의 여기도 이렇게 붙어서 1000번째의라는 어휘가 탄생하고 서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의 등장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게 일치시켜줘야 되는지는 결정이 되겠죠. 자, 지금 엘리베이터가 6층에 있다. 몇 층에 할때 러시아어에서는 전치사를 나를 씁니다. 나 플러스 전치격. 나 플러스 전치격이 적용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Сейчас 지금 리프트. 엘리베이터가 나 플러스 전치격. 원래 6층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스토이 에따슈가 되겠죠? 이게 남성 명사니까. 근데 몇 층에 할때 전치사 나를 쓰고 얘가 전치격을 원하니까 각각 전치격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쉬스토바. 쉬스덤. 활생불주. 쉬스팀. 쉬스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치격 형태가 되어 있고요. 얘도 역시 전치격은 얘를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쉬스톰 에따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내 형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자, 우치사 하면은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오빠가 재학 중인데 학년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초중고에서 학년과 대학교에서의 학년이 쓰는 어휘가 달라요. 자, 고등학교까지는 꾸 클라스를 쓰고요. 클라스. 대학교 학년은 꾸르스를 씁니다. 그리고 몇 학년에 하고 표현할 때 이제 전치격을 쓰는데 부나 전치격을 쓰는데 초중고에서 학년은 부 플러스 전치격을 쓰고요. 얘는 나 플러스 전치격을 써요. 저기는 이제 대학교니까 꾸르스가 쓰였겠죠? 그리고 전치사가 나가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왔고요. 이세 번째의 전치격 형태가 왔고 꾸르스의 전치격 형태가 왔어요. 얘는 모스크바 공립대학교 마스코프스키 가스타스비니 우니베르시에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치자가 나왔으니까 몇개 설명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뒤에 그제가 오면 어디에 재학 중이다 라는 말이고요. 우치츠다 다음에 까크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치츠 하라쇼 뭐 이렇게 왔어.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요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우 성격에게

역격을 배우다. 내가 이반에게 음악을 배우고 있다 하려면 야 우추스 우 이바나 음악의 역격, 아르꼬나 명사의 역격, 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날짜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몇시 표현 할때 1번 정확한 시간. 지금은 3시 47분이다. 그럼 그대로 수사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Citrus 3 치사 단수 생격 3시 이게 40이죠? 7 47분 수사 중에 합성 수사네요. 47은 뒤에 7로 끝났으니까 다음에 복수생격이 와야 되는데 복수생격은 minute 형태죠. 그다음 2번 대략의 시간 시차스 치사 드바 원래 정확한 시간은 드바치사인데 대략 2시쯤 이렇게 하려면은 그방 순서를 뒤집어 주면 돼요. 그래서 치사 드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또 전치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공간의 의미에서 뭐뭐 주변에 시간적 의미에서 몇 시경에라는 뜻을 가진 생격 지배 전치사 오컬러를 써주면 되고 이 아이가 생격을 지배하는 건데요. 드바의 생격이 드부후예요. 3의 생격은 뚜요후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복수 생격을 쓴 이유는 2, 3, 4가 앞에 오는 전치사 때문에 생격을 그러니까 격변화가 되어 있어요. 격변화가 된 상태면 생격으로 변화된 상태면 뒤에 오는 명사는 원래 2, 3, 4 다음에는 단수 생격이 오지만 이 수사가 생격으로 변화된 상태면 뒤에는 단수 생격이 아닌 복수 생격이 오기 때문에 차스의 복수 생격 형태가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법 사항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처음 나오는 건데 VS라는 아이 제가 언제 소개를 했냐면 이거에 반대되는 거가 스 생격 얘는 아니다. 쓰 족격이죠. 쓰 족격. 얘는 vs 플러스 생격. 얘는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고요. with. vs는 without, 뭐뭐 없이라는 말이어서 커피인데 우유가 들어간 커피, 우유가 빠진 커피, 없는 커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코페 스멀라콤. 자음으로 그 오로 끝난 명사의 이제 족격 형태에 왔고요. 우유가 들어간 커피, 우유가 없는 커피는 vs 생격이니까 말라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뭐뭐 없이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두 번째가 시험엔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몇분 전이란 말이에요. 몇분 전. 그리고 이거를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Teachers 빼고. 지금은 10이죠? 10시 5분 전이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역행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까그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치사와 어떤 격을 결합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저번에 한번 정의했던 거예요. 몇 시에, 무슨 요일에 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시에 후차스, 토요일에 후스보트 하면 되고요. 몇 주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할 때는 나 플러스 전치격입니다. 얘만 나를 써요. 여기도 부니까. 나 플러스 전치격. 원래 에따, 니젤, 얀데 각각 전치격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월과 년은 전치사를 이것과 동일한 부를 쓰긴 하는데 격이 달라져서 전치격을 사용합니다. 마이가 5월이에요. 근데 마이 하면 5월에 되는 거고요. 고트의 전치격은 강세인 우가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브로슐롬과 두 작년 해 작년 에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앞에 오는 브로슐레가 지난 의란 말이어서 지난해에 작년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수요일에 요일은 부 플러스 대격이라서 원래는 쓰리 다예요. 강세 조심하세요. 쓰리 다 하고 주격은 아의 강세가 있는 반면에 아로 끝난 명사의 대격은 운데 강세가 앞으로 이동해 있네요. 스리에두가 됩니다. 강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스리에두, 수요일에 그녀가 하지지, 다녀왔다. 이동동사 중에 부정태동사의 과거는 왕복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디에 다녀왔다? 치아들, 극장에 다녀왔다. 공연 보는 극장입니다. 치아들은 영화 보는 곳이 아니고요. 이동동사에서 꾸다를 지배하고 치아들은 늘 불안 결합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나 플러스 전치격이 몇 주에라는 말인데 슬리에두쉐이는 슬리에두쉬 라는 다음 의라는 말의 지금 변화 형태인데 니젤리아가 여성이었으니까 이게 뭐였을까요? 주격에서는 슬리드 샤야였겠죠. 근데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몇 주에를 표현해야 돼서
요거의 전치격 형태, 요거의 저치격 형태.

와서 다음 주에라는 말이 된 겁니다. 무지 브라스닉, 휴일이 있을 거다. 브라스닉, 대발은 묵음. 올해에, 브로슐롱가도 하면은 작년에고요. 웨덤가도 하면 올해에라는 말입니다. 올해에, 무이파이에젠 파이에하지. 갈 것이다. 어디로? 꾸다. 마스크부. 모스크바로 갈 것이다. 이번은 이제 까그다에 대한 표현으로 정확한 날짜, 며칠에라고 이제 할때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며칠에라고 할 때는 서수의 성격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설명하려면 그 앞에 걸좀더 닦아놓은 다음에 저기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오늘이 며칠입니까? 날짜를 물어보는 질문 기억나시나요? 까꼬이를 이용한 건데, 치슬로 숫자, 날짜라는 명사가 중성 명사기 때문에 까꼬이가 와야 돼요. 까꼬이. 시보냐? 치슬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보드냐 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3월 8일입니다, 6월 1일입니다 하고 월, 일 순서인데,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뒤집어서 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월이 와요. 그리고 월은 항상 생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생각의 구조가 이런 거죠. 몇 월의 몇 번째 날입니다. 몇 번째 순서네요? 순서는 서수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 치슬로가 중성이기 때문에 서수, 중성, 주격 형태가 와요. 자, 그러면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15냐. 1월의 첫 번째 날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페르브인데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중성이니까 페르바이에 이렇게 써야 되고요. 뒤에 치슬로랑 이렇게 연결이 되므로, 그다음에 1월은 임발에요. 미야키상 남성 명사. 참고로 1월부터 12월까지 미야키상 끝나는 남성 명사가 굉장히 많은데, 걔네 모두 다 말했던 것처럼 남성 명사라서 성격 어미는 야가 됩니다. 그래서 임발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며칠에 시험이 끝나, 며칠에 우리 소풍 가지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봤을 때는 질문이 요거와 요거를 생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까꼬바 치슬라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답을 할 때는 순서는 변함없이 일과 월이고, 또 하나 변함없는 것은 월이 생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서수, 중성까지는 동일한데 주격이 아니라 생격이 온다는 겁니다. 생격.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봤을 때는 월도 생격이고 일도 생격인 거예요. 그럼 1월 1일에 하려면은 뒤에 있는 달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변화 없으니까 임발이야. 근데 앞에 것을 생격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페르바바 이렇게 해줘야 돼요. 1월 2일에 하려면은 따로 오바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설명할 내용이 2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2번을 이해하려면 1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시 우리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 며칠에는 서수의 성격을 표현한다. 이제 요게 그 말이에요. 그녀는 아나 빠이에젠 갈 것이다. 사람 쪽으로 하려면 크 플러스 역격이라서 크가 왔고, 너의 역격 집에 왔어요. 근데 며칠에? 5월 2일에. 마이가 5월이죠. 그거의 생격이니까 마야가 왔고요. 후따로의 생격, 후따로 보고 왔어요. 5월 2일에. 자, 그 다음에 그는 태어났다. 아나라지리시야. 아지나왔다 봐. 이게 11번째의죠. 그거의 지금 생격 형태. 그러니까 11일 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1일에. 그 다음에 악지아브로. 이것도 남성 명사인데 강세가 생격되면서 야로 이동을 해서 악지브리아라고 읽어요. 10월의 11번째 날에 그가 태어났다. 10월 11일에 태어났다. 근데 몇 년도의니까 마지막 요거를 2008년이니까 마지막 수사 8, 8번째의를 생격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2000이죠. 디베티슈츠. 디슈츠가 여성 명사라서 디베 같고요. 2008년도의 10월의 11번째 날이라서 생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며칠 에라고 표현할 때 일을 서수, 중성, 생격으로 잡는다라는 거. 자, 기간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동안 할때 전치사

하면 대격을 쓰시면 돼요. 젤리젠 하면 하루 종일이란 말이고 다른 말로 위스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위스시아프시오프시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묶어서 대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젤리 젤라야 젤라의 젤리에 그러니까 젤리의 형용사 변화를 해주신 다음에 명사 시간 명사를 붙여서 걔를 통으로 마찬가지로 대격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뭐뭐 동안이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뭐뭐 만에 할 때는 자 플러스 대격. 완료상하고 많이 결합하죠. 자 드바미시자. 2개월 만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예정이에요. 얘는 나 플러스 대격. 나 니젤유 대격. 일주일 예정으로. 나곧 하면은 1년 예정으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서 독서했다. 무이치다리 도마 위에시젠 같은 말이죠. 젤리젠과 바꿔 쓸수 있고요. 아나나 피살라스 가스쿠 그녀가 동화를 썼다. 뭐뭐 만에 2주 만에. 니젤리아가 여성이라서 이가 드바가 아니라 드비에가 왔습니다. 그다음 이 다음엔 단수격이라서 성격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자, 올해 또 나왔는데요. 웨덤가 두 올해 그가 떠날 것이다. 어디로? 꾸다. 서울로. 나 미시스 한달 예정으로 나 플러스 대격 예정으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반복 표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하는 대답이에요. 얼마나 자주? 깍 차스다. 자, 얼마나 자주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빈도 부사가 가장 많이 쓰이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상, 보통, 자주가 먼저 오겠네요. 자주, 때때로, 보통. 자, 써볼게요. 항상, 시그다. 자주는 차스다. 저기 질문에 나온 아이죠? 때때로, 드물게, 인나그다. 보통, 아부이추나. 이런 아이들이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 되겠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이 까슈디 각각의라는 말인데 까슈디 형용사 변 어떻게 돼요? 까슈디, 까슈다야, 까슈다에, 까슈디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묶어서 대격으로 만들어 주면 뭐뭐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중성 명사라서 까슈도에 왔는데 중성 명사는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니까 까슈도였더라면은 아침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뭐뭐마다라고 표현할 때두 번째, 세 번째도, 요건 아니고요. 요것도 동일합니다. 같은 의미의 뭐뭐마다. 빠 플러스 복수 역격. 쓰리다 하면은 수요일인데, 아르꾼남 명사 복수 역격이 암이죠. 빠 쓰리다 하면은 수요일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나는 전치사 쓰기 싫은데, 그러면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대신에 그냥 복수 족격으로 표현해도 돼요. 복수 족격. 자, 그러면 토요일마다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해볼게요. 까슈다야 수보따겠죠? 수보따가 여성 명사니까. 근데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얘를 대격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까슈두유 수보뚜 하면 토요일마다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빠 플러스 역격. 빠 수보땀. 나는 전치사 쓰기 싫어. 그러면 복수 족격. 수보땀이. 아르꾼나는 명사의 복수역격, 복수격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어떤 기간에 몇 번이라고 할때 이것도 제가 몇번 써드렸는데요. 번이 이거예요. 그리고 1 다음에는 라스고요. 2, 3, 4 다음에 단수격이니까 라사가 오고 왜 복수성격 형태가 없지? 왜냐하면 출라백과 동일하게 단수주격과 복수성격이 동일한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성격도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부 플러스 대격으로 뒤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 하면은 3이 단수격 지배하니까 뜨이라사 부 플러스 대격 곧.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5번 어떻게 할까요? 삐아치. 5 다음에 복수성격인데 복수성격이 얘랑 똑같으니까 라스. 부 쓰고 한달 대격 미시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테니스 친다. 까슈데 우트라 뭐 이그라임 테니스 이그라치 부 플러스 대격 운동 대격. 바스리담 수요일마다 까슈두스리에두랑 똑같겠죠? 아니브스테 차유사 그들이 만나고 말한다. 아라시 아플러스 전치격 뭐뭐에 관해 러시아에 관해 라스 한번 무미시츠 한 달에 한번 야 예슈 나는 다닌다. 크 플러스 역격 이동동사 다음에 사람 쪽으로 간다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이라서.

와우시키 할머니 댁에 다녀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썼던 회화 표현들도 여기 조금 몇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가 코에시 보네야 치슬로. 얘가 중성이라서 이렇게 됐고요. 날짜 대답할 때는 순서가 일 다음에 월이 오고, 오늘이 몇월 며칠이다 할 때는 일은 서수 중성 주격, 월은 생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용되는지 볼까요? 베르바의 서수 중성 주격 같죠? 첫 번째 날입니다. 뒤에 이제 치슬로가 생략됐기 때문에 앞에 중성이 온 거고요. 마르트 3월인데 3월의 하고 월은 생격이라서 마르타가 왔어요. 당신 생일은 언제 까그다 구체적인 날짜를 물어볼 때는 1월에서 1에서 변화가 생기죠. 서수 중성 생격 며칠 에할 때, 아 까그다 언제 우바스 당신에게 젠 라쉐니아 젠은 날 얘는 탄생 라쉐니에 예로 끝난 명사의 생격 왜냐 명사 플러스 명사가 오면 뒤에 명사 생격이니까 후타로바 구체적인 날짜에서 일은 생격이라서 후타로 있으면 안 되고 후타로바 인바리아 1월의 두 번째 날에서 앞에가 서수 중성 생격 월은 계속 생격 너는 언제 태어났니 라지자 태어나다 까그다 디라지시야 너 언제 태어났어 나는 2005년 5월 10일에 태어났어 5월 10일에 하고 애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가 서수 중성 생격이 돼야 되고 5월은 계속 생격입니다 자 볼게요 이아라지시야 나 태어났다 이게 열 번째의 지시아뜨의 생격 형태예요 시아따범마야 5월의 열 번째 날에 태어났다 그리고 몇 년도의 하면은 2002 디비티시츠 되고요 5년이 5가 마지막 수사라서 고거의 생격 형태 2005년의 5월 10일에 내가 태어났다 자 이어서 요일을 물어보는 질문은 젠이 들어갑니다 젠이 날이라는 말인데 가코이시 오드냐 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러시아에서는 요일만 한정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어떤 날인가요? 무슨 요일인가요? 시보디아 수보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자, 요일 한번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볼까요? 월요일 길죠? 어떻게 하죠? 러시아어로 파니제니크, 화요일 후토르니크. 후타로이가 두 번째의라는 서수인데 후토르니크 앞이 비슷하게 생겨서 요일에서 두 번째가 화요일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수요일 스리다, 목요일 시트비아라크, 금요일 비아니차. 토요일 수보다 일요일 와스크레스에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후카코이지엔인데요. 무슨 요일에 여기에서 시보드냐 빼고 요거 앞에 불을 붙여주면 무슨 요일에라고 구체적인 요일을 묻는 질문으로 탈바꿈이 돼요. 무슨 요일에 니라보다에 에따무지 이 박물관은 일하지 않나요? 쉬나요? 그럴 때 대답은 무슨 요일에 공식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대격이죠. 후스보뚜 토요일에 후스리에도 수요일에 후빠니지니 가면 월요일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일과 관련된 거 날짜와 관련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대화문 세 개를 순서대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대화문 아냐 아냐야 까그다 언제 우찌비야 너에게 있니 젠날 탄생 그래서 탄생일이라서 이게 생일이 되는 거죠. 명사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 생격 너 언제 생일이야? 그러면 며칠 에 생일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날짜이므로 일에 해당하는 것이 서수 중성 생격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11번째의라는 서수의 생격 형태입니다. 뒤에는 5월의 생격 형태고요. 5월 11일에 내 생일이 있어. 내 생일 5월 11일이야. 야라지스야 내가 태어났어. 2008년도에 태어났고 너는 언제 태어났니? 나는 태어났어. 2008년도의 삐아따바. 삐아따에. 서수 중성 주격은 삐아따인데 요거의 생격 형태가 왔어요. 일에 해당하는 거 5일이 되겠죠. 5일.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다르니까 10월의 생격 형태라서 10월 5일에 나는 태어났어. 2008년도. 나는 오신유 미야키스나 끝나는 여성 명사의 족격은 윤데 아침, 점심, 저녁,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는 명사를 각각 족경으로 만들어주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돼서 이거는 가을 애라는 말이 되겠죠? 나는 가을에 태어났어. 아, 너는 가을에 태어났는데 나는 봄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다. 비스나 아로 끝났기 때문에 족격이 비스노이가 돼서 봄 애라는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까짜, 스카쥐, 까짜야 말해줘. 까그다, 언제, 우나스, 우리에게, 무듯, 뭐가 있는지.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뒤에 오는 것이 주어예요. 느린느야 브이핫니에, 긴 휴일이 언제 우리에게 있는지 말해줄래? 이게 지금 아니 형태라서 무듯이 됐죠. 위치 동사 변화 미래시제 한번 볼까요? 야 무두, 뜨이 부지쉬, 오나나 무짓, 뭐이 무짐, 위 무짓지, 아니 무듯.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그것을 할 예정이다, 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요거 해당하는, 아니 해당하는 것이 무듯이라서 동사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예 노션 오띠흐. 자, 문예 노션 오띠흐. 선생님이 어떤 거 설명할 것 같으세요? 필요하다. 뭔말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죠? 나다. 노슈나.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고 의미상의 주어 역겨우기 오고 요 구문이 올 때는 과거는 will러, 미래는 무제. 요거 우리가 앞에서 많이 반복했었죠. 근데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책상이 필요하고 밝은색 치마가 필요하고 이럴 때 그러면 뒤에 오는 것이 필요한 명사에 해당하는 성수에 따라서 즉 남성, 여성, 중성, 복수에 따라서 그 필요하다는 말 자체도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누신이었어요. 누신. 자, 뭐뭐가 필요하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필요할 때는 뒤에 남성이 올 때, 여성이 올 때, 중성이 올 때, 복수가 올때네 가지 형태로 달라지는데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일 경우에, 즉 필요한 것이 남성일 경우에는 노션이고요. 필요한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여성일 때는 노슈나가 오고요. 복수가 중성이 올 때는 노슈나, 복수가 올 때는 노슈니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 쓰는 것은 동일하고요. 명사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과거시로 표현하고 싶어요. 필요했었다라고 하려면 브이치 동사의 과거시제 노션 will 얘는 여성형 노션 will라 노션은 will로 복수의 노션은 will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띠흐 아띠하지 휴식하다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거든요. 쉼 휴식. 이게 남성 명사잖아요. 자음을 끝나서. 그래서 노션이 온 거고 의미상의 주어 역격 문예가 온 거죠. 나에게 휴식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우나스 우리에게 위하드니의 휴일은 나 플러스 전치격 뭐뭐 주에 원래 다음 주 슬레도샤야 니젤란데 나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전치격 어미가 각각 형용사 명사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휴일들이 있는데 와스크레스니에 일요일, 파니젤릭 월요일, 이프토르니 그리고 화요일이야. 스파시바 고마워. 못다그다 야이 아따후누. 그러면 그때 내가 쉬게 되겠구나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목 나바이바이 좀 드로고이젠. 젠 하면 날이잖아요. 드로고이젠 하면 다른 날에 빠이 좀 가자. 나바이 뭐뭐 하자 제안의 표현이고요. 미샤 미샤야. 미샤는 여러분 어떤 이름의 애칭이죠? 미하일. 미하일 이름 해당한 애칭 미샤. 마샤도 있어요. 마샤는 마리아 여자 이름의 애칭입니다. 마샤.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인의 이름 정리하면서 러시아인의 이름의 구성은 이름, 부칭,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칭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남자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예비추, 오비추를 붙이고 딸을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예브나, 오브나를 붙인다. 그래서 이반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의 부칭은 이반오비치가 되고 딸을 낳으면 이반오브나가 된다. 여기까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이름과 애칭과의 연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애칭을 알고 계셔야지 이름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시면 다시 한번 펼치시고 수업 끝난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샤. 미샤야, 니 뽐니쉬. 너 기억하고 있어? 뽐니쉬, 기억하다. 까그다, 언제, 무이종. 우리가 가는지, 뭐 하러? 보러 가는지. 이동동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 당연히 이동의 목적을 표현하겠죠. 보러 가는지, 뭐를? 로스키 필름, 러시아 영화를. 미에스티, 함께. 여러분, 미에스티는 함께고요. 미에스타,
요거는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랍니다. 그리고 얘가 생격을 지배해요. 미에스터 집이야 하면 너 대신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거너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 내가 나 봄유 기억하고 있지. 무이 데가 바릴리스 우리 약속했잖아. 빠이치 가기로 후키노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하고 며칠 에 가기로 날짜 구체적인 날짜 일이 오고 월이 오는데 월은 생격으로 표현해주고 일은 서수 중성 생격으로 표현해준다. 구체적인 날짜 표현할 때. 자, 이윤 있고요. 이윤 있고, 이율 다시 쓸게요. 6월과 7월을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가 너무 닮아서 이윤, 이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니은이고, 얘가 리을 발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한글 순서대로 하면 앞이 먼저 오니까 니은 발음 나는 것이 6월, 리을 발음 나는 것이 7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외웠던 것 같아요. 얘네 모두 미약계산 끝나는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남성 명사 생격 만들 때 야로 바뀌어서 야로 바뀌었어요. 왜냐? 월은 생격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느바자치가 20이라는 건데 그거는 기수고 느바자테 하면 20번째 의인데 그대로 중성 형태 주격을 쓰면 안 되고 며칠 에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표현할 때는 생격을 써야 하니까 느바자타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하면 우리 6월 20일에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했잖아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브라우다 정말이야? 시보드냐 마샤스 가잘라 오늘 마샤 마리아겠네요. 마리아가 말했어. 슈도 뭘 말했냐면 이그자멘 시험. 근데 과목 구분할 때는 빠 플러스 역격을 쓰니까 뒤에 빠 플러스 역격 등장한 겁니다. 수학의 역격. 수학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며칠에 역시 또 6월의 생격 몇 번째 날 생격. 드리짜따봐. 드리짜따에 요것이 30번째 의의 서수 중성 주격 형태인데 6월 30일에 하고 에가 붙었어요. 구체적인 날짜라서 서수 중성 생격 똑같아요. 적용된 겁니다.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노마슈도 내가 생각하기에 야니스마고 스모치 할수 있다. 완료상 파이치 가다. 극장에 갈수 없을 것 같아. 다바이 빠이 좀 부드러워 이젠 다바이 하자 빠이 좀 가자. 들고 이제 다른 날에 가자. 보슬리 이그자멘나 보슬리 플러스 생격 뭐뭐 후에 상황의 후에 시험 후에 우나스 우리에게 무짓 있을 거야 뭐뭐 일 거야 젤라에리에타 여름 긴그 그런 긴 여름이 있잖아. 젤라에는 꽉 찬이죠. 꽉찬 여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름 내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스파시바 자빠니마니 자 플러스 대격으로 감사의 이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이 되겠고요. 참고로 스파시바는 감사 대상은 역격을 표현해서 만약 여기에 굳이 넣으려면 스파시바 집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스카시 까그다 집에 우도우니 보슬레게 자메나 말해줘 언제 시험 후에 언제가 너에게 더 편한지를 말해줘 비교급 야쿠플류 빌리에트 내가 표를 살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화의 주제는 러시아 발레입니다. 러시아 발레 영상 혹시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러시아 발레에 대해서 아주 뭐 재밌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이 다뤄져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발레는 18세기 초에 안나 이바노브나 여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최초의 황실 발레 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모스크바에 있는 볼쇼이 극장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이 이제 개관을 했어요. 발쇼이 치아트르랑 마린스키 치아트르 각각 이두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어떤 심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극장을 중심으로 러시아 발레가 이제 세계적 수준의 발레로 발돋움한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러시아 발레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두 극장의 발레단 중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마린스키 발레단은 섬세하고 고전에 충실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19세기 후반 치콥스키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게 된
모스크바의 발쇼이 치아트르는

극적이고 강렬한 표현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발레로 차별성을 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릴 인물은 디아길레프인데요. 문화 예술 기획자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발레 기획자, 무대 공연 기획자. 그래서 지금 초상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능에도 몇번 출제가 된 인물입니다. 디아길레프와 발레 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발레 공연 제작자였어요. 그래서 1908년 파리에서 무소르스키의 오페라 마리스 가드노프 한번 써볼게요. 마리스 가드노프. 요런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발레를 대표하는 무용수 니쉰스키 하고요. 정말 전설적인 발레리나죠. 안나 파블로바를 파리 무대에 선보이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1909년에 파리에서 제목에 있는 발레리스 발레단을 창설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무대 예술로 전통적인 러시아 발레를 탈피해서 유럽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그런 발레단이 되겠습니다. 그 발레리스 발레단의 특징은 러시아 특성이 가미된 발레와 음악이었고요. 이걸 서구에 소개하면서 어떤 그 발레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그런 발레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진, 샤스타코비치, 스트라빈스키, 림스키-코르사코프 등 러시아 최고의 작곡가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이고리 공이나 페트루슈카 같은 작품을 무대에 선보였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때 사진을 이렇게 접해 보면 흑백 사진이긴 한데 이 시대에 이런 무대 연출을 했다고? 라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그런 혁신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러시아 발레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 디아길레프는 최근에 등장한 러시아 문화 요소인데 기출 문제에서 한세번 정도 반복돼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제가 소개한 것처럼 러시아 문화와 관련된 그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마지막 시간이 항상 문화잖아요. 문화를 볼때 그냥 텍스트로만 여러분이 접하지 마시고,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러시아어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더 유발할 겸, 항상 영상을 보시면서 제목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다양한 그런 화면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의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 늘 말씀드린 거지만 수능특강의 핵심은 복습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낯설었던 표현들, 이해가 잘안 됐던 표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만나 뵈러 오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은 16번째 만남이고요.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10강, 10강부터 13강까지 선생님이랑 개념에서 다뤄보지 못했던 수능 실전 문제를 선생님이랑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0강에 있는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0강입니다. 10강 4번이에요. 4번. 자, 다음 땡땡 기업 클라우드 기반 물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세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땡땡 기업이요. 클라우드 기반의 물류 관리 시스템을 자, 주문 관리부터 자동 주문, 입고 생산, 물류센터 배송까지. 자, 요런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우리 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볼게요. 가와 나는 유통물류에 해당한다. 자, 우리 선생님이랑 물류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가는 입고야. 자, 입고라는 거는 생산 공정에, 지금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물류를 말합니다. 자, 이럴 때 물류는 우리는 유통물류라 하지 않고요. 이거를 우리는 조달물류라고 하죠. 얘는 조달물류. 그죠? 조달 물류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에 들어가는 물류는 바로 생산 물류에 해당이 되죠. 얘는 생산 물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유통 물류에 해당한다.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유통 물류는 출하된 후에 고객한테까지 전달하기까지 물류를 우리가 유통 물류라고 하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땡땡 기업의 물류 관리 시스템은 SCM이다. 자, 이거 SCM이 뭐냐면 우리 이거 알아야지. 공급 사슬 관리야. 공급 사슬 관리. 즉, 자, 공급 업체로부터 우리 소비자까지 이 모든 생산 과정을 공급하는데 그 공급에 관련된 걸다 사슬처럼 연결해서 생산을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SCM 공급 사슬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주문 관리부터 이렇게 원료 공급업체 주문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SCM 관련된 내용이 맞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이에요. 전기 발주 모형을 적용해서 주문 관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전기 발주 모형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주문 관리가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경제적인 발주량을 주문한다.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하는 거. 우리가 정기 발주냐, 정량 발주냐 이두 개야. 그런데 예를 들어 500개 정도로 우리가 세팅해 놓고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1000개를 주문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일정 수준에 이르면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거는 바로 정량 발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량이기 때문에 정기 발주는 일정한 기간에, 매주 수요일,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뷰 볼게요. 위성 항법 장치, 이게 바로 GPS지. GPS. 위성 합병 장치를 기반으로 배송 제품의 위치를 추적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 관리 활동 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생산관리활동보고서에 생산제품 음료에 대해서 현황 분석과 생산 및 재고관리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별 제품의 연간 생산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C등급이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자, 이 음료에 대해서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있어. 이 음료에 대한 등급 A, B, C에 대해서 A등급은 주력 제품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B등급은 여름 시즌의 시장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야. 자, 그다음 C등급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만 생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연간 판매량을 하고 있어. 판매량이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 5%야. A등급은 80%나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연간 판매량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또 C등급을 보니까 필요할 때만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재고를 많이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는 생산량이 가장 낮겠다는 거지. 판매량도 적고 필요할 때만 생산하니까 생산량이 가장 낮은 게 C등급이다. 어때요?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계절 재고에 해당하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계절 재고가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여름 시즌의 시장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생산하는 거다. 이게 바로 계절 재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B등급은 몇 퍼센트인가? B등급은 바로 이 1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땡땡 기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 중 제조업에 해당한다. 어때요? 음료는 식품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뷰 볼게요. 판매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재료 발주 모형은 가장 높은 게 뭐였죠? 자, 이거 A등급이야. A등급은 정기적으로 주문한다. 정량 발주가 아니라 정기 발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 디귿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뭔가, 자, 우리 공업일반 보면 이렇게 제시문의 양이 굉장히 많아.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뭔가 딱 체감상, 아, 읽기 싫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술을 봤더니 AI, 자,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창고에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서 이렇게 제품 이동 무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도 여기 친환경 운송수단을 도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창고에는 자동 창고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창고 볼까요? 창고에는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서 원자재 및 제품 이동 무인 시스템을 구축한 게 바로 자동 창고 시스템이죠.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에서 공부했습니다. 맞는 보기. 그쵸?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완성품의 운송은 물류의 분류 중 유통물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품의 운송이 뭐냐면 여기 완성품 소비자까지의 완성품 운송 과정에서 이런 걸 절감했대요. 그러면 유통물류라는 건 뭐냐면 유통물류는 출하된 후 고객한테까지 전달하기까지의 물류를 우리가 유통물류라고 하죠. 자, 소비자까지 완성 운송 과정에서 이 물류 과정이 유통물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뒤급 볼게요. 사례 분석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자 한다. 여기 있는 게 리드 타임 단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리를 볼게요. 자, AI 기반 수요 예측과 최적의 재고 수준 유지는 AI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얘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최적의 재고 수준. 그러면 얘는 균형성, 물류관리 원칙 중에 균형성이라던가 경제성이라던가 또는 적시성, 요런 것들을 반영한 거죠. 그런데 물류관리 원칙 중 권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은요, 뭔가 의사결정의 주체와 책임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 내용은 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디귿의 보기. 자, 4번이, 8번은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9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재 관리에 관한 질문과 학생이 작성한 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발점으로부터 이동할 경우 도착점으로 오른 것은 도착점이야. 정답일 경우에는 진행 방향으로 한칸 이동, 오답일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일괄 구매는 각 생산 부서에 재고파기 어렵죠? 이거 맞는 보기. 그쵸? 중앙 부서에서는 생산 부서에 재고파기 어려워. 그쵸? 자, 그다음 재고의 완충 기능은 안전 재고를 이용해서 생산과 유통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 완충하는 게막 보장하는 거 맞죠? 자, 그다음 얘기해 볼까요? 재고량이 최소량에 도달할 때마다 발주량을 주문하는 모형은 정량 발주이다. 최소량에 도달할 때마다 어떤 양을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양을 주문하는 거야. 500개 이하로 떨어지면 1000개 주문. 선생님이 정량 발주, 정기 발주 예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친구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얘도 맞는 거죠. 자, 그다음 제품 포장 등이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물류는 반품 물류가 아니라 얘는 폐기 물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 틀렸어. 자, 그러면 답지를 볼까요? 정확하게 한게 요거 하나네. 틀렸잖아, 틀렸잖아, 틀렸잖아. 그죠? 자,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칸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자재 선정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재 선정표의 자, 목적을 보면 건축 구조용 압연 현관 구입을 위한 업체별 사양을 비교하는 거야. 얘를 구입을 위해서 압연 현관이야. 자, 그다음 선정된 자재가 있는데요. 자,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얘를 집중 구매를 통해서 확보하고, 자, 필요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창고에 보관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기업의 선정 조건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선정 조건. 자, 가중치 점수가 있고, 업체별 사양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답지 보면서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이에요. 선정된 자재의 보관은 조달 물류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 선정된 자재는 필요시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창고에 보관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창고 입고 후부터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까지의 물류, 조달 물류 어때요?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자재 선정 결과 최적의 자재는 A 기업의 제품이다. 이거 뭘 보면서 알수 있냐면, 자, 자재 선정 결과 최적의 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한번 보는 거야. 점수를 보는 거야. 이 점수를 봤을 때, 자, 일반용인 경우에는 인증이 KS 그리고 1,400.

300원 이상 킬로그램 3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용 요걸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일반용이야. 그런데 얘가 케이스 인증인 것만 이거네. 근데 1300원 이상이냐?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3점을 줄수 있다. 3점. 그죠? 비기업은 아니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내진용으로 봤을 때 이게 내진용이야. 그런데 GR 인증과 ISO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만 점수를 주는 거야. ISO. 근데 얘는 이게 아니죠. 얘만 받았네. C기업. 얘는 몇 점? 5점. 자, 1200원 이하이기 때문에 5점. 자, 그랬을 때 점수로 봤을 때이 5점. 3점보다 5점이 크니까 C기업. 자, 그래서 최적의 자재는 C기업의 제품이다. A기업이 아니라 C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재 구매 방법은 분산 구매 방식이냐? 여기 보면 써 있어. 일정량의 재고를 집중 구매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일괄 구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분산 구매 틀린 답지. 4번 볼게요. 업체별 사항에서 국제 인증 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국제 인증은 우리가 공업 일반에서 우리 세 가지만 하라고 했어. ISO, IEC, 그다음 ITU.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제시문에는 ISO 요거 있죠? ISO, 요거 ISO. 그럼 ISO로 받은 거는 어때요? C기업 하나죠.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이기 때문에 얘도 들린 답지. 자, 그다음 구매하고 하자 하는 자재의 재질을 물어보고 있어. 한국 표준, 한국 산업 표준이야. 그럼 KS. 근데 요 C는 뭐였죠? 얘는 전기입니다. 전기. 근데 우리 재질 같은 경우에 보통 금속이 많더라. 볼까요? 건축 구조용 압연 형광이야. 이건 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D에 해당이 되죠. KSD. 그래서 KSD에 분류되어 있다. 들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11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1강. 1번이에요. 1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A 기업에 대한 내용이야. 선생님이 제시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 기업은 고객들에게 주문한 제품을 익일 도착 및 주말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모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로 기존 방식 대비 동일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60% 이상이나 증가했다.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쵸? 자, 창고 내에서 주어진 경로를 스스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물품 정리 및 운반을 하고 있다. 스스로 운반하고 있어. 그럼 얘는 무인 반송차 AGV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다음 제품 출하 전에 로봇을 이용해서 전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했다. 전체 검사하는 거야. 샘플링 검사가 아니라 전체 검사. 이거 뭐죠? 전수 검사에 해당이 돼. 전수 검사. 자, 이로 인해 A 기업의 고객 만족도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니은이에요. 세모 서비스 시작 이후 생산성이 감소한 게 아니라 60% 이상 증가했다. 이거 보면 생산성이 증가한 거잖아. 자, 그래서 얘는 아 감소였다. 들린 보기. 그다음 디귿 무인 반송차를 활용해서 물품을 운반하였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세모 서비스를 통해 코틀러 제품 정의 중 유형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코틀러의 제품 정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제품이냐, 이거를 유형화한 유형 제품이냐, 그다음 세 번째가 확장 제품이냐.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배송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게 세모 서비스. 이런 서비스는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그쵸?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야. 이건 뭐야? 확장 제품에 해당이 되니까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기업과 디귿의 조합인, 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견학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땡땡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기업이 있고 생산품이 무인 청소기예요. 그리고 품질, 물류, 재고 관리를 했을 때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 이거 외우라겠지. 한명 회사가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졌지. 한 명. 미음. 무한 책임. 이렇게 선생님 외우라고 했어. 그쵸? 자, 얘는 무슨 회사야? 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졌다. 한도가 있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얘는 들린 보기. 니은 볼게요. 품질 관리에 TQC 기법을 적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TQC. 그럼 여기 품질 관리부터 볼까? 품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 부분의 활동을, 여기 써 있어. 그대로. 종합적으로, 토탈.
관리하는 기법이야. 그래서 얘는 TQC 토탈 퀄리티 컨트롤, 종합적 품질 관리에 해당이 되죠. TQC 만님 보기. 그다음 D가 물류 관리에 자동 창고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볼까요? 물류 관리에 컴퓨터의 지시에 의해서 물품을 꺼내고 운반하고 저장하는 등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자동 창고 시스템 맞죠? 자, 그래서 얘도 만님 보기. 그다음 리을 재고 관리에 ABC 재고 관리. ABC는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이야. 여기 보면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등급으로 분류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이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업 장면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자, 이건 설비, 생산 설비에 대한 계획, 유지, 개선 등 합리적으로 실행해서 설비 기능을 최대한을 발휘하는 활동. 이 설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설비 관리에 대한 내용. 국어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기억 볼게요. 간인, 장비의 장애를 복구하는 활동이다. 고장 수리는 장비의 장애를 복구하는 활동. 맞죠? 맞는 보기.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난인, 개선 활동이야. 개선 활동. 개선은 장애 발생 전에 고장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거는 개선이 아니라 예방 점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들림 보기. 그다음 디귿. 다는 다가 예방 보전입니다. 우리 설비 보전 관리 요기 중에서 예방 보전은 설비의 고장이나 정지, 성능 저하 등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거 예방 맞죠? 맞님 보기. 그다음 리을 볼게요. 라는 사후 보전이야. 사후 보전. 이거는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 자, 고장 발생 후에 복구 비용보다 예방 보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방 보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복구, 고장 발생 후에 복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뭐 고장 발생 후에 복구하는 보전 활동이 바로 사후 보전에 해당이 되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리을의 조합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그죠? 자, 그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은 땡땡 기업의 컨설팅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땡땡 기업의 컨설팅 보고서에 품질 관리, 공정 관리, 물류 작업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제안 사항에 보면 품질 관리에 품질 개선을 위해서 계획, 실행, 검토, 조치 단계의 순환 과정 네 단계야. 순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자, PDCA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데밍이 얘기했죠. 데밍의 PDCA 사이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냥 공정 관리 볼까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 이동식 조립 라인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해당이 되겠죠. 컨베이어. 자, 그다음 볼게요. 물류 관리.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제품에 무선으로 인식되는 전자 태그를 부착해서 관리한다. 무선 주파수 RF. 그다음 여기다가 나의 ID. RFID 시스템. 무선 식별 시스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교통카드라든가 아니면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런 것들. RFID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RFID. 자, 그다음 작업과 관리 보도록 할게요. 생산 과정 작업을 세분화하고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해서 숙련도와 능률을 높일 것을 제안한. 그러면 생산 합리의 원칙에 세 가지가 있었어. 전문화를 할 것이냐, 단순화를 할 것이냐, 표준화를 할 것이냐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 보세요. 작업자별로 업무를 전담했어. 그러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향상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숙련도도 높아지고 능률도 높아지네. 이거는 얘는 전문화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전문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품질 관리에서 식스시그마 활동 적용을 제한하였다. 품질은 데밍의 PDCA야. 이거를 자꾸 헷갈리게 돼. 자, 데밍은 4단계입니다. 그다음 식스시그마는 총 5단계야. 5단계. 우리 친구 5단계. 우리 자, 여기 백지에다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 측정, 분석, 계산, 통제. 5단계입니다. 얘는 4단계야. 자, 그다음 공정관리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을 제한하였다. 맞님 보기. 물류관리에서 무선 식별 시스템 RFID 활용을 제한하였다. 맞님 보기. 자, 그다음 작업관리에서 볼까요? 생산 합리의 원칙주 전문화. 맞님 보기.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인 5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땡땡 기업의 문제 해결 계획서의 일부이다.

회의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땡땡 기업의 문제 해결 계획서 보면, 모니터를 생산하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업 관리가 나오고, 공정 관리가 나오네. 두 가지. 그죠? 그랬을 때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 땡땡 기업의 생산품은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비내구재에 해당한다. 자, 생산품이 뭐였죠? 모니터였어. 모니터는 우리 가전제품이야. 오래 견뎌, 오래 써.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구재라고 합니다. 내구재. 근데 비내구재가 아니죠. 아닐 비. 비내구재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죠? OJT 방식으로 작업자 훈련을 했느냐? 작업자 훈련 방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OJT냐? 오프제이티냐? 그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오제이티냐? 아니면 저기 멀리 가서 연수원에 가서 집체 훈련하는 오프제이티냐? 그거야. 자, 그럼 작업자 훈련 볼까요? 작업자의 훈련이 작업자를 선발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제이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 자, 어때요? 맞는 보기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공정관리에서 통제 중 통제 기능이 진도 관리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자, 공정관리야. 우리 공정관리에 계획 기능 세 가지, 통제 기능 세 가지. 선생님이 공부 가르쳤어. 선생님 가르쳤어. 이거 요즘에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생산의 능력과 실제 작업량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를 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 통제하는 기능이 이게 바로 여력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진도 관리가 아니라 여력 관리.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 리뷰를 볼게요. 최선의 작업 방법과 최적의 시간 사출을 위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봐봐. 최선의 작업 방법, 최선의 시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거야. 이거는 시간 연구, 작업 관리, 시간 연구, 테일러. 동작 연구는 길브레스. 우리 선생님 이거 공부하라고 했어. 그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자, 그 다음, 이제 12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강.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세모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모시님, 관리자급 직위의 직렬을 다양화해서 성역 없는 업무를 책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게 인적 자원 관리 원칙 중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맞죠? 자, 그다음. 또한 공무원의 능력과 업무 실적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과급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기 특별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1월 이내에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일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이게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제를 선택적으로 하는 거. 그죠? 그럼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입니다. 다자녀 공무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장기 특별 임금은 임금 제도 중 성과급제를 활용하여 지급한다. 성과급제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이 되고 있죠. 장기 특별 임금을 지급한다. 최상위 등급으로 이거 성과급제에 대한 내용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세모시가 적용한 인적자원 관리 원칙에는 이거야. 해당 직무 수행에 가장 적절한 인재를 배치하는 게 바로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과는 디귿의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대화를 통해 할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교사가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특수근무급을 받는 회사에 취업해도 괜찮다고 의견을 냈네요. 이외에 여러분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학생이요. 저는 기업의 경영 성적과 재정 상태를 파악해서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활동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의 지원서를 내고 싶어요. 자, 우리 생산 관리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 안에 뭐 생산 관리, 그 작업 관리, 공정 관리 있지만 또 회계 관리라는 것도 우리가 막판 조금 배웠어. 자, 회계 관리는 그 기업의 예를 들어 성적표라던가 아니면 가계부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해 관계자한테 보고하는 거죠. 회계 관리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볼까요? A 학생은 경영 지원 활동 중에 회계 관리 분야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 어때? 이거 만님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B 학생이야. 그럼 B 학생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려면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 창의력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창의력 개발의 원칙이죠. 자, B학생의 희망사항은 인적 자원 관리 원칙 중 창의력 개발의 원칙에 해당한다. 맞님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보상 때문에 공정 보상, 이게 아니라 공정 보상, 공정하게, 균등하게 보상한다는 얘기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얘기에 의미가 더 있는 거고요.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C 학생이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니, 볼까요? C. 저는 회사 복지로 우수사원 해외 연수, 주택 자금 저금리 대출, 자녀 학비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볼까요? 이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는 법정 외 복리후생 제도를 활용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어때? 이거 법정 외 복리후생이 맞죠? 우리 법정 복리후생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뭐 있죠? 4대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우수사원의 해외 연수라던가 주택자금의 저금리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든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법에 써있진 않아.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법정 외 복리후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요, 격과 니은 디귿 모두 조합인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 컨설팅 사전 기초조사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설팅 전담 회사에서 A 기업, 전기 장비 제조업체고요. B 기업은 가정용 소형 가전제품 생산업체야. 이랬을 때 선호도 조사를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기업의 사원들은 공헌도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하는 원칙, 이게 바로 공정보상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호한다. 그럼 인적자원 관리 원칙 여기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 안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는 게 맞죠. 공정보상의 원칙. 맞님 보기. 그다음 니은 볼게요. B 기업의 사원들은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 관리 원칙이 바로 단결의 원칙입니다. 얘는 이 중에서 어때요? 단결의 원칙 가장 낮은 거. 맞님 보기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디귿 볼게요. A와 B 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체고 생산업체야. 생산업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제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개는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코드 중 제조업은 우리는 C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C. 그죠? E는요. 선생님이 에코라고 외우라고 했어. 에코. 그래서 보통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하는 업이야. 그쵸? 얘는 제조업 C. 맞는 보기가 되겠죠. 아, E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 A 기업의 사원들은 B 기업의 사원들보다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성과급이었죠. 이의 방식을 선호한다. A는 B보다 얘를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죠? 요거보다 얘가.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격과 니은 리을의 조합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이제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A와 B 회사가 도입할 인적자원관리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A 회사는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자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업무 공간을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마련해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 마련해서 근무한다. 이게 바로 재택근무제에 해당이 되겠죠. 재택근무제에. 그리고 자, B 회사는 사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살출하는 제도야. 이게 바로 성과급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2번이죠. 자, 그다음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 회의 안건 요약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볼게요. 경영위원회 정기 회의에 근로 여건 개선 현안과 기업문화혁신TF팀, 그 다음 파트너즈 안전보건팀 정기활동, 생산 5팀의 대외 입상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수 대상자는 기능신 조직의 구성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수를 누가 하느냐? 그 대상자를 보면 여기 써 있어. 구성원 동기부여와 성장을 위해서 기업 문화 혁신 TFT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함. 그 연수를 대상자가 누구냐? TFT. 이거는 뭐죠?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되는 거죠. 프로젝트 조직. 기능식 조직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인상한 수당은 기준외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 여건 개선 현황 여기 볼까? 근로 여건 개선 현황 여기 나와 있어. 이 중에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서 뭐를 했냐? 초과 근무 수당을 인상함.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기준 임금이냐? 아니면 모두 주는 게 아니야. 한 사람한테만 주는 기준 외 임금이냐? 이걸 알아야 돼. 자, 기준 임금. 얘는 초과 근무 같은 경우는 모두 초과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기준 외 임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특수 근무 수당. 이게 있었죠. 자, 이 초과 근무 수당은 기준 외 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 OJT 방식으로 안전교육과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자, OJT냐, OFJT냐, 우리가 요거를 좀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외부에 위치한 기업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연수원에서.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OJT는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OFJT는 저기 가서, 연수원에 가서 집체 교육하는 거야. 자, 외부에 위치한 기업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행한다. 그럼 이거는 OFJT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생산 5팀이 국가품질 경영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활동은 품질 분임조 활동에 해당한다. 자발적으로 소모임, 품질에 관해서 소모임을 하는 거야. 어떤 거 볼까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내 소모임이 꾸준한 품질 개선 활동을 실시해서 이렇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발적 소모임, 자주적 소모임, 품질 분임조. 우리 소모임은 품질 분임조밖에 없어요. 알았죠? 요것만.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가 가, 나, 다, 라 되어 있을 때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영자의 권한이 최하위층까지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조직 형태로 인해서 횡정 연결이 잘 되지 않아 부서 간 유기적인 조정이 어려움. 수직적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있는 거. 명령 일어나의 원칙으로. 이게 바로 직계식 조직이죠. 직계식. 직계식 조직. 한번 볼까요? 간은 직계식 조직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직무 수행상의 중요도와 난이도, 위험도 등 상대적 가치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돼 있어. 미흡. 자, 근데, 자, 얘는요, 계량적 방법인 점수법, 요소법, 요소 비교법을 활용해서 직무 평가를 시행할 수 있죠. 직무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얘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다는, 다 볼까요? 업무에 대한 OJT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업무에 대한 직장 외 교육이 부족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죠. 직장 외 교육이 아니라 OJT는 직장 내 현장에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리을이에요. 라에 나타난 임금 체계야. 이게 볼까요? 근속 연수 계속해서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자, 경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연공 급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자, 얘는 직무급제이다? 아니죠. 직무급제는 어떤 직무 수행상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야. 직무의 난이도. 자, 어때요? 이거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기업과 니은의 조합이 1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13강에 있는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강. 자, 1번과 2번 세트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소개 자료의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기업 소개 자료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거는 청소기네요. 그쵸? 로봇 청소기야. 로봇 청소기를 대상으로 IEC, 그다음 KSC, 그다음 지식재산권은 특허, 그리고 시장 및 수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면서 스팸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1번.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무한 책임 사원. 그럼 우리가 책임 사원 알아야 돼. 얘가 무한 책임 사원이냐, 유한 책임 사원이냐,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무한은 한도가 없을 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재산이 담보가 되는 거야. 내 책임이 잘못됐을 때. 그쵸? 자, 그럼 이거는 한명 회사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또 심지어 여기 이렇게 주식회사라고 딱 친절하게 써 있네요. 주식회사는 내가 이 주식을 100만 원치만 사면, 100만 원치만 투자하면 그 100만 원치만 책임지면 돼. 이게 바로 한도가 있을 유한 책임이야. 무한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답도 풀어볼까요? 자, 2번입니다. 정부로부터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벤처기업이면 이걸 받을 수 있어. 볼까요? 벤처기업, 여기 써있네요. 벤처기업.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청소 로봇 성능 평가에 관련 표준은 국제 전기 회의에서 규정한 것이다. 어느 것 때문에? 국제 전기, 국제 우리 ISO와 인터내셔널 전기 표준 회의야. 그거는 IEC에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국제 표준 ISO냐,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냐, IEC냐, 국제 전기 표준 회의 또는 기술위원회야. 그다음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 근데 IEC, 자, 볼까요? IEC. 청소 로봇 성능평가 관련 표준이 IEC에서 규정한 거야. IEC, 이거에서 규정한 것이다. 어때요? 맞는 답지죠? 자, 그럼 4번. 취득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존속기간인 설정 등록한 날부터 출원일로 20년. 특허죠. 특허. 우리가 산업재산권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산업재산권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산업상. 자, 이렇게 재산이 되는 거야. 무형자본. 자, 네 가지가 있었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특허는 20년. 권리 존속 기간이야. 자, 그다음 실용신안은 몇 년이죠? 실용신안 10년. 그리고 디자인권 20년. 상표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근데 갱신이 이렇게. 갱신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상표권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거 특허 20년이다. 예, 맞는 보기. 그다음 5번 볼게요. 물 흡입 기능 안전성 관련 표준은 한국 산업 표준의 분류 기호 중 전기 부분이야. KS 중에서 전기는 C라고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해서 C. 자, 볼까요? KSC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부분에 해당한다. 맞는 답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다음 장 시장 및 수출 현황이 나타난 제품의 수명 주기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받은 수출 인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수명 주기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얘는요, 뭘 보면서 알수 있냐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해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다. 매출액이 급격히. 그래서 시장에 우리 수명주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몇 개의 기출문제 가지고 이론에서 얘기해줘서 급격히 뭐가 증가했어. 이거 다 성장기야. 자, 성장기. 자, 성장기에 관련된 거죠. 성장기. 그중에서 우리 수출 인증을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인증이라 해서 중국. 중국은 CCC에 해당이 되는 거죠. CCC.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수출 인증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UL은 미국. CCC 중국. PSE. 얘는 일본입니다. 유럽에 내가 수출하고 싶다? 걔는 CE. 그죠? 그래서 2번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지식재산권과 동일한 권리 침해 사례입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화, 우리 세무세무를 부탁해는 개봉을 3주 앞두고 제목, 네모네모를 부탁해로 변경했대요. 왜냐면,
A 출판사 작가 B 씨의 소설 '세무세무를 부탁해'를 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제목과 소설 제목이 동일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영화 제작사는 제목을 변경하.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에 대한 거야? 상표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얘와 동일한 권리침해 사례를 찾는 겁니다. 1번.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경쟁사가 자사 등록, 얘는 실용 신안권이었죠. 상표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C 방송사의 인기 캐릭터 팽땡은 무단 사용한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제재로, 저작권이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D사의 알약 물병 디자인을, 이건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에 관련된 거죠. 얘도 아니죠. 그 다음 4번 볼까요? F사는 경쟁국이 자사의 LTE 표준 특허, 이건 특허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근데 5번 볼까요? 핫도그 프랜차이즈 상호를 유사하게 사용한 업체가 얘와 혼동을 일으켜 상호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상호, 이게 상표에 관련된 내용이 맞죠. 그래서 얘가 맞는 답지. 3번은 이 상표권과 동일한 권리침해 사례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인사 발령 공고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형 배터리 기술 개발과 특허권 취득을 위한 조치 개편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다음 같은 인사 발령 사항을 공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F팀이라는 거는 얘는 경영 지원 조직이 프로젝트 조직을 구성한 거야. 그죠? 자, 이거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한번 기억 보도록 할게요. 땡땡 전자는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 이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한명 회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얘는 틀렸죠. 얘는 무슨 회사야? 여기 이렇게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다음 니가 볼게요. 프로젝트를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본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를 취득하고 싶어 하냐면 목적이 있어. 여기에 보면 특허권 취득을 위한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어 해. 그럼 특허권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태가 없을 무형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형태가 없다. 무형 자본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조직 개편 방안으로 구성한 경영 지원 조직은 사업 부재가 아니라 프로젝트 조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 다음 리얼 볼게요. 인력 교육을 위한 직무 교육 형태는 OJT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 시월 본사 연수원에서 집체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는 OJT 방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맞죠. 그죠? OJT.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이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안에서 통합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도 요런 문항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다음은 창업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A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기업은 한명 회사고요. 주요 사업을 봤더니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친환경 생활 용품이었어. 자, 그다음 기술 및 인증이 GR 인증도 있고 ISO도 있습니다. 자, GR은 굿 리사이클드. 그래서 얘는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이야. 그쵸? ISO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화 기구 우리 같이 외우라고 했어. 그 대신 14,000일 인증인 거는 얘는 어디에 관련된 거죠? 환경. 환경에 관련된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운영 계획을 봤더니 여기 안에서 자, 원자재 조달이 폐의류, 플라스틱, 폐종이 등이 리사이클링 가능한 소재를 확보를 해서 제품 디자인 및 생산에 자체 디자인 팀과 협업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 및 판매는 외부 업체에 위탁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정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억 보도록 할게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한명 회사가 유한 책임이 아니지.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자주 나오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무한 책임. 얘는 유한 책임. 자, 요랬을 때 얘는 한명 회사. 무한 책임 사업만으로 이루어진 거야. 얘는 유한 회사, 얘는 주식회사. 자, 요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사원으로 이루어진 거는 합치자 해서 합자회사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한 책임 사업만으로 이루어진 얘는 한명이니까 무한 책임.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우수 재활용품 품질 인증, GR 인증이야. 요게 써 있죠. GR 인증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지급 볼게요. 유통 및 판매는 아웃소싱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거 외부 업체에 위탁 예정이다. 소싱을 하는데 아웃, 외부

0: 위치에다가 위탁하고 있다. 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획득한 국제 인증은 ISO야. 획득한 국제 인증 ISO. 인터내셔널 ISO. 그죠? 얘는요.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화 기구 맞죠? 여기에서 제정한 환경 경영 체제에 관한 인증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도 요거, ISO 국제표준화 기구의 두 가지 구청 관련된 시리즈다? 얘는 품질. 그죠? 자, 그 다음, 14,000에 관련된 거다? 얘는 환경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000이니까 환경 맞는 보기. 그래서 8번이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이 부분. 우리 3단원에 관련된 공업일반 선생님이 총 5개 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3단원에 관련된 이론 다 공부했고요.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이론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능 실전 문제를 내가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접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의 왔어요. 이제 산업안전이랑 우리 진로 쪽만 하면 되니까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완강하면 공업일반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만점을 선사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산업안전으로 선생님과 함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2개, 신발 이렇게 3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2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2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에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 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화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 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 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 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에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대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일으켜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닿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체력 향상을 할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가르쳐 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 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 다음에 심장, 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0: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 번 마시고 두 번 뱉어도 되고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0: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6: 아버지.
5: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6: 92점.
5: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6: 이문세의 소녀.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왔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6: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5: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5: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6: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5: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6: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분 몸

0: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Can anybody hear me? Hello? Hell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4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곤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한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쿠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키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린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6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

제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무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무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퀵클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 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청동의 성벽을 두른 떠다니는 섬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섬의 지배자 아이올로스는 바다의 바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여섯, 딸이 여섯이 있고 이들은 동시에 부부 여섯 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저 세상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정상의 인간으로 볼수 없는 크고 작은 특징들을 드러내요.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생을 모르는 듯이 이들의 삶은 낮에는 잔치, 밤에는 휴식, 이 둘로만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개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필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 족은 마치 퀴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닮은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Excuse me, I lost my wallet. I think I left it on the bus.
2: What color is your wallet? How big is it?
1: It's as big as my hand, and it's yellow.
2: Is this your wallet?
1: Yes, that's mine. Thank you.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Lost, wallet, left, bus, 그리고 as는 하나의 묶음으로 봐주세요. 우리 함께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lost인데 원래는 l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lose. lose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고 우리 대화에서 보였던 lost는요. 과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게 되겠죠. 이렇게 영어는 원래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됐을 때는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lose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고 잃어버렸어요 라고 이미 일어난 일 얘기할 때는 lost. 마찬가지로 leave는요 무언가를 두고 오는 거, 놓고 오는 거, 뭐 두고 가는 거 이런 거를 leave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놓고 왔어요, 어디에 놓고 내렸어요 이렇게 과거의 일로 얘기할 때는 left 이렇게 표현해요. leave, left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해 두면 좋겠죠. Wallet은 지갑이에요. 우리 이렇게 좀 납작한 남자들 지갑 보면 납작하고 이렇게 열어서 지폐, 종이돈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지갑을 보통 wallet이라고 하고요. Bus. 우리말로는 버스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bus. As. 이 표현 잘 봐주세요. As랑 as 사이에 꾸미는 말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비교하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s, 어떠한, as, 뭐뭐처럼 하면 뭐뭐만큼 어떠한, 내 손만큼 크다, 뭐뭐만큼 뭐 검은색이다, 뭐뭐만큼 작다 이런 표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개미만큼 작다 이렇게 뭔가를 비교해서 모양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as이에요. 어떻게 쓰는지는 우리 대화에서 확인해 봐요. 자, 오늘의 대화. 여자애가

0: Excuse me. 실례합니다. I lost my wallet.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 left it on the bus. 버스에다가 그거 놓고 내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경찰서에 간 것 같아요. What color is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은 무슨 색깔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색깔, 크기, 모양 이런 걸 알아야지 찾아줄 수 있잖아요. What color is your wallet? 당신의 지갑은 무슨 색깔인가요? How big is it? 크기는 얼마나 큰가요? How가요. 어떻게란 뜻도 있지만 얼마나란 뜻도 있거든요. How big 하면 얼마나 큰가요? How small 하면 얼마나 작은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갑이 얼마나 큰데요? 그랬더니 It's as big as my hand. 우리 아까 as 봤잖아요. As big, 크대요. As 뭐만큼? My hand. 뭐 제 손 크기만 해요. 내 손 크기 정도 됩니다. 라고 할 때 a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nd it's yellow. 그리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고 손바닥만한 지갑. Is this your wallet? 딱 듣고 바로 찾아주셨죠. 이게 당신의 지갑인가요? Yes, that's mine. 네,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Mine. 기억하죠?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갑을 찾은 이야기.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5, 85 들어가서 761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하고 뜻 알아보기.
1: I lost my glasses.
0: 잘 들었죠? I lost my glasses. Glasses는 안경이에요. 저는 제 안경 잃어버렸어요.
1: I lost my wallet.
0: 오늘 나온 문장. I lost my wallet. 저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1: I lost my backpack.
0: 이번에는 I lost my backpack. 등에다 메는 가방이니까 책가방이겠죠. 배낭.
1: I lost my passport.
0: I lost my 까지는 지금 계속 똑같아요. 저는 제 뭘 잃어버렸을까요? Passport. 여권. 저는 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1: I lost my key ring.
0: I lost my key ring. 이거는 친구들 알 수 있겠죠. 내 열쇠 고리를 잃어버렸어요.
1: How big is it?
0: 물어보는 말 다시 나왔죠. How big이니까 얼마나 큰가요? How big is it? 그거 얼마나 큰가요?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좋아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버스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것은 제 것이에요. Okey-dokey.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5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펭수가 경찰이고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려서 대화하는 상황.
2: Hello.
0: Hi.
2: Did you lose something?
0: 뭐 잃어버린 게 있냐고 바로 물어봐 준다. 저는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기억나죠? I lost 나의 my 지갑 wallet. 말해볼까요? I lost my wallet. Alright, 찾아줄 수 있을까?
2: Where did you lose it?
0: 어디서 잃어버렸냐고 물어봤더니 버스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똑같이 잃어버렸다니까 I lost it. 그것을 어디서요? On the bus. I lost it on the bus. 버스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지?
2: Okay. We have two wallets from the bus.
0: 벌써?
2: Is this your wallet?
0: 벌써 잃어버린 분실물 지갑이 경찰서에 와 있나 봐요. 보여주면서 Is this your wallet? 이게 당신의 지갑입니까? 네, 그것은 제 것이에요. Yes, that's 내 거. Mine. Yes, that's mine. 하하하. 이렇게
2: okay,
0: 지갑 찾기 그리고 펭수와 대화 성공.
2: Bye.
0: Bye. Thank you. 어때요, 친구들? 아는 내용으로 대화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죠? 자,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뭐 지갑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다양한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거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Hi, AI 니콜. 다양한 지갑, 가방의 이름 알려줄래?

그냥 책가방 같은 거. Crossbody bags는 이렇게 크로스, 선생님 지금 메고 있죠? 크로스로 메는 가방을 얘기하고요. Clutch는 끝없이 이렇게 드는, 딱 이렇게 맞춰서 드는 작은 가방을 clutch라고 한다.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 대화를 배워봤죠. 배운 내용 앱으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완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자기장 파트 실력 완성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리고 그 반대 과정인 전자기 유도까지 열심히 풀어보고 있는데, 오늘로 이어서 이제 실력 완성 문제 9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그렇죠?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할 때 이거 비슷한 거 뭐가 있었냐면 전동기가 있었다. 전동기. 거기는 전동기고, 즉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력을 활용하는 건 전동기.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발전기.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 같은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주는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원리를 살펴볼 텐데. 자, 문제 읽으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자, 그림 가는. 시간 t는 0초일 때, 오케이, 0초일 때 확인하시고, 0초일 때,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PQ를 축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는 사각형 도선이, 지금 이렇게 사각형 도선이 있고, PQ축이 지금 요거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오케이.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요.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일 때의 모습이다. 아, 0초일 때가 지금 이 면이 자기장 방향의 수직입니다. 자기장은 지금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한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 나는 가의 순간부터 사각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요 문제에 대한 이 선택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 문제 볼 때 어떻게 이 전류가 생겨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우리 이 전자기도 법칙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었다. 그렇죠? 자, 간단한 실전 개념이 있었어. 자, 실전 개념. 물론 이거는 기본 개념이기도 하면서 실전 개념이기도 해요. 뭐였냐면 유도 전류 I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방향은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봅시다.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비례하고, 이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뭐에 비례했냐면 시간 변화분의 자기 손속의 변화량에 비례했습니다. 즉 1초 동안 자기 손속이 많이 변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큰 것이고, 그게 유도 전류를 많이 흐르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 손속의 변화가 없어, 0이야. 그럼 전류가 안 흘러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해야 전류가 흘러.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딱 0초인 상황은 자기장이 지금 이 면을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넓은 사각형 면을 다 통과하고 있어. 통과하고 있어요. 따라서 0초일 때는 뭐가 최대냐면 자기 손속. 오케이. 이 자기 손속이 최대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통과하고 있어요. 모든 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각형 도선이 이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회전하게 되면 이 도선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해. 그럼 회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럼 도선이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살짝 회전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점을 A점, 요 점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라고 한번 명칭을 써볼게요. 자, 얘가 살짝 도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줄어들다가 자기장과 나란해지는 순간 자기 손속이 0이 돼버리겠죠. 다시 더 회전하는 순간 자기 손속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기 시작하겠지. 자, 그러면 회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봅시다. 자, 회전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손속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기서 도선에서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은 자기 손속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니까 자기 손속이 점점 줄어드네? 줄어드는 게 싫어? 어떻게? 줄어들지 마! 막아내야 되겠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따라서 전류는 DCBA.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쭉 와가지고, 여기 딱 접하죠. 그렇죠? A, R, B.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심, 명심해야 될 것.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A, B에서 나온 이긴 도선은 지금 여기 딱 접하고 있죠. 여기만 접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DC가 연결된 이 도선은 여기 뒤에 있는 금속에 접하고 있죠. 따라서 얘는 여기하고, 얘는 여기하고 만납니다. 따라서, 얘가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오?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조금씩 감소하네? 감소하네, 감소하네. 안 돼! N극은, 지금 N극이 향하는 방향을 엄지손가락 감아주어봐. 따라서 DCBA로 전류가 흐릅니다. 따라서, 0초가 지나는 순간부터 어디로 전류가 흐른다? D에서, C에서, 그 다음 뭐지? B에서, 그 다음 A로 전류가 흐르겠지.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쭉 왔어요. 와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A에서, R에서, B로 흐르겠죠. 그쵸? 따라서, 아, 회로에서는 A에서, R에서, B로 흐르는구나. 요거 딱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회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상황을 말해주는 거다. 그쵸? 자, 두 번째 상황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도선이 완전 딱 90도 회전해가지고 평평하게 됐어. 그럼 이 상황이겠다. 그쵸? 이렇게 놓여있을 때는 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 이 면은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자기 손속이 0인 거다. 그쵸? 0. 따라서, 여기. 딱 여기. 2분의 t제로 좀 되겠죠? 2분의 t제로. 딱 4분의 1 시간이 흘렀을 때. 2분의 t제로일 때쯤 가니까는, 오? 딱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지금 얼마가 된다? 자기 손속이 0이 돼버립니다. 0. 자기 손속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최대. 왜 자기 손속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최대가 되냐면, 우리 잘 보세요. 여기 전류의 세기는 자기 손속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변화. 변해야 돼. 자,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변하냐면, 자기 손속이 돌다가 자기 손속 0이 된이 순간에, 요 지점에서가 자기 손속 변화량이 최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물레방아에서 물이 떨어진다 합시다. 물레방아가 가장 빠르게 되는 순간 언제냐면, 위에 물에 많이 남아 있을 때가 아니고, 물이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가장 많이 떨어질 때. 그리고, 물레방아가 제일 많이 돌 때는 뭐냐면, 물이 떨어지다가 가장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일 운동 에너지가 클때 많이 떨어지겠죠. 즉, 물이 떨어지는, 그 같은 시간 동안 물이 떨어지는 양이 가장 많을 때, 물레방아 속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자기 손속의 양이 최대인 게 아니고, 자기 손속의 변화량이 최대일 때가 자기 손속이 아 변화량이 최대일 때가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자기 손속 0이 이 순간 이때가 자기 손속 변화율이 최대라서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봅니다. 그럼 이 지점이 지금 A, B, C, D에서 90도 돌았기 때문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되겠죠. 자또 90도 돌았어. 90도 돌게 되면 이제 D 지점이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고, 얘가 D. 완전 거꾸로 뒤집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딱 지금 T제로인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언제가 된다? 자기 손속이 최대가 된다. 왜? 90도니까, 여기 딱 자기장의 방향과 면이 이루는 방향이 딱 90도니까는 자기 손속이 가장 많이 통과하는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회전을 해요. 자, 회전을 해가지고 딱 한다? 그럼 A가 요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회전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손속이 최대인 상황에서 돌아가니까는, 오, 자기 손속이 줄어드네? 또 줄어들지 마! 막아야 되겠다. 그쵸? 줄어들지 마 하는데 A가 밑에 있어. 줄어들지 마! N극에서 S로. 감아치니까 전류는 A, B, C, D 쭉 와서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쵸? 따라서. 자, 이렇게 감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아져. 따라서 이렇게 감아지니까는 자, A에서 어디로 간다? B에서 간다? C에서 간다? D에서 가. 맞습니까? 자, 근데 A, B 도선은 지금 어디에 연결됐냐면 긴 쪽에 연결돼 있다고 했고 여기 DC 도선이 짧은 선이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랬다. 고정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A, B가 연결된 도선은 어디? 여기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딱 A, B가 내려가가지고 여기 90도가 된 순간부터 또 회전할 때는 감아지니까는 어떻게? A, B, C, D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각형 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A, B, C,

D가 되겠고, 그리고 회로에서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이겠죠. B, R,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 R, A. 어, 소문자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소문자입니다. A, R, B. 자, 여기서 A, R, B. 그리고 여기서는 B, R, A로 흐르게 됩니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자기 선속은 0이지만 어떻게 된다? 어, 여기서는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된다. 자기 선속의 변화율이 최대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 T0로 가는 순간 원상 복귀, 다시 여기에 A,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도돌면 또 이런 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T0까지를 뭐라 부르냐면은 한 주기라고 부릅니다. 한 번. 처음 전류의 세기가 다시 반복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죠? 처음에 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걸린 시간 한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점검합니다. 요 처음에 우리가 세팅한 A, B, C, D에서 A, B가 연결된 긴 도선 항상 앞쪽에 있는 이 금속, 원통형 금속, 여기에 접촉해서 움직이고, DC, 이 짧은 DC, 얘는 뒤에 있는 도선에 붙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뱅글 돌아가는 순간 이제 AB가 밑에 가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긴 도선 여기 붙어 있고 짧은 여기 DA 도선이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해서 AB가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오, 다시 돌아가네? 돌아가지 마. 어떻게? 자기 손도 줄어들지 마. 감아지게 되면 전류는 ABC로 흐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케이, 여기서는 BRA로 흐른다는 거. 요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합시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선택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기억! 도선이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냐? 전환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도선이 돌아가는 거는 왜 돌아가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보통 바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그런 동력에 의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겠죠? 니은갑니다. 0T는 T0일 때 T0다. 그렇죠? 도선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최대냐? 그치. T0가 되면 얘가 한 바퀴 180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기 선속이 최대값인 거죠. 자, D급갑니다. 4분의 7 T0일 때, 자, 여러분 봅시다. T0, 그리고 여기는 얼마? 2분의 3, 즉 4분의 6 T0. 그럼 4분의 7 T0는 이쯤 있겠다, 그쵸? 자, 이때는 언제냐면 얘가 270도 회전하고 조금 더 회전한 상태야. 즉 얘가 뭐냐면 ABCD가 여기 있다가 한 번 더 갔어. 이제 요 상황에서 여기가 ABCD인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회전할 때 전류가 어디로 회전이냐 그 말인 거죠. 자, 똑같아요. 자, 봅시다. 얘가 자기 선속 0이야. 0인 상태에 회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N극에서 지금 자기 선속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싫어. 막아내야 되니까. 다시 감아줘.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감아지게 되면 얘 긴 쪽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A, B, C, D로 흐르다가 여기로 와서 B, R, A로 흐르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요거하고 똑같이 만족하는 거죠. 따라서 A, R, B가 아니고 B, R, A가 되어서 D긋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꼭 여러분이 점검하고 와야 될 포인트 이거예요. 전류 그래프, 시간 전류 그래프에서 0초일 때와 T0일 때와 ET0일 때, 맞죠? 즉 전류가 0일 때 자기 선속 최대, 전류가 최대일 때 자기 선속 0. 왜?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큰 겁니다. 그리고 T0일 때, 전류가 0일 때 자기 선속 최대, 다시 전류가 최대일 때 자기 선속 제로. 이것만 잘 체크해도 이 문제에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또 물어본다면 특정 지점에서 자기 선속이 최대냐 또는 자기 선속 변화율이 최대냐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지. 해서 이 문제 정답은 기억 니만 옳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 재밌게 풀어주시고요. 한번 꼭 정리하시고 오케이, 발전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10번 문제 한번 갑시다. 10번 문제는 발전기랑 유사하지만 다른 전동기다. 그렇죠? 원인이 달라요. 발전기는 외부 동력이 전기를 만들고 얘는 전기 때문에 동력이 생기는 거고 달라요. 자, 갑니다. 그림은 플러스 X 방향의 균이랑 자기장 내에서 오케이, 자석이 일정한 세기, 균이랑 자기장이겠죠?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답니다. 회전할 때 0초인 순간의 모습이다. 0초인 순간. 오케이, 좋아. 이때 A, B, C, D는 각각 도선의 내 모서리이고 A, B, C, D 내 모서리다. 그렇죠? 그리고 도선 A, B와 C, D는 각각 어떻게 된다? A, B는 마이너스 Y, C, D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때 회전

회전 죽이는 T래요. 회전 죽이 T. 좋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봅시다. 기억. 영초일 때 전류의 방향은 A냐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봅시다. 일단은 AB가 지금 이쪽으로 힘을 받아. DC는 여기를 힘을 받아. 그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력이 생기는 건데, 자, 자기장은 지금 여기를 보고 판단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자기장은 NSS로 가는데 DC 도선 위를 힘을 받아.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된다?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쪽에. 얘는 마찬가지야. 자, 자기장의 방향은 NSS인데 힘은 아래로 받아. 전류는 위로 가는 거죠. 따라서 전류는 A에서 B, BC, CD 쭉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요. 그쵸?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간답니다. 따라서 B 방향이 되겠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갑니다. 0초일 때. 도선 BC에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냐? 자, BC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그쵸? 우리 기억납니다.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은 자기장의 색이 곱하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인데, 문제는 언제 가장 큰 힘을 받냐면 90도일 때. 즉,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방향이 90도일 때가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BC 도선은 자기장과 나란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이거 봅시다. 2분의 T일 때. 2분의 t라는 것은, 자, 한 주기가 t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t는 얘가 180도만 회전한 거예요. 즉, 180도 회전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여기 A가 되고, 여기 B가 되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가 D가 된게 뭐냐면, 180도 회전한 2분의 t겠죠. 도선 A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냐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AB라는 것은 이 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서, 뺑글 돌았어. 돌게 되면 전류는 똑같이 일정한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ABCD에서 AP와 CD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전류 흐름이다. 그렇죠? 쭉 흘러, 흘러, 흘러, 흘러. 그럼 여기서 자기장은 이쪽에, 도선 힘은 이쪽에, 전류는 이렇게 똑같죠. 그렇죠? 따라서 위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Y가 맞고, 더큰 힌트는 뭐냐면 정류자라는 게 정류자. 정류자는 뭐냐면 이 도선이 자기장 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이 정류자였어요. 그럼 여기서 180도 회전한다고 해서 여기는 도선이 갑자기 아래로 받아버리면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없어. 그럼 똑같은 방향으로 자꾸 회전해야 돼. 그럼 이쪽 왼편에 N극에 있는 도선은 항상 아래쪽, S극에 있는 도선은 항상 위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AB가 이게 뱅글 회전해가지고 여기 AB가 와도 결국은 위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아주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월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우리 11번 문제 한번 갑시다. 11번. 자, 다음은 자기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말굽자석 사이에 여러 번 감은 코일을 매달아 정지시키고 집게도선 AB를 연결합니다. 여기 AB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스위치를 연결해서 코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자, 이때 연결하기 전 요거, 연결한 후 요거, 나다, 그렇죠? 움직였네, 힘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단자에 연결한 AB의 위치를 바꾼 후 나를 반복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봅시다. 나의 결과는 자석의 자기장과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맞는 거죠? 자, 이때 힘 F는 뭐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색이 곱하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오케이. 이 부분 딱 이해하시고. 좋아요.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님 봅시다. 나에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색을 크게 하면 연직 방향에 대해서 코일이 기울어진 각이 커지냐? 자, 전류의 색이 세지게 되면 힘을 많이 받겠지,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이 기울어지겠죠. 연직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기울어질 겁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네. 오케이. 기억 니은까지 오케이. 좋아. 디귿 갑니다. 다의 결과에서, 자, 다의 결과에서 코일의 기울어진 방향은 나에서 반대 방향이냐? 자, 다는 뭐였냐면 AB의 극을 바꿨어. 전극을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전류의 방향이 바뀌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자, 자기장 속에서 이쪽이 엄지손가락이 전류,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이 바뀌었네. 힘도 바뀝니다. 따라서 나에서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겠지. 맞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맞는 얼마가 된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12번 갑니다. 12번. 너무 중요해.
자, 우리 이거 배우면서 어떤 걸 한번 정리했었냐면, 간단한 실전 개념 한번 갑시다. 자, 물론 요 문제 상황에서 이 도선이 등속 운동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점검합시다. 유도 전력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유도 기질의 크기에 비례해. 유도 기질력의 크기는 시간 변화분의 자기 손속 변화에 비례해. 자, 이때 우리 자기 손속은 뭐였냐면 외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었다. 그렇죠? 면적. 여기서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로 바꾸냐? 외부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상황에서 시간 변화분의 면적 변화를 따질 수가 있고, 그 만약에 요 도선의 세로 길이가 L이고 얘가 V라는 속력으로 등속 운동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면적 변화량은 L 곱하기 V였다. 기억나시죠? 요게 우리 기본 개념 정리하면서 했던 겁니다. 전자기 유도할 때 혹시나 생소한 친구들, 개념 안 들은 친구들은 꼭 들어가서 보시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자, 봅시다. 지금 얘 움직여. 자, 그러면 이 닫힌 도선, 요 사각형의 닫힌 고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죠. 유도 기전력은 이 증가하는 자기 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들어가는 게 증가하네? 오? 들어오는 자기장이? 들어온 걸 막아야지. 엄지손가락을 반대로 가리키면 돼요.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아,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에요. 감아지는 방향이 전류 방향입니다. 따라서 감아지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따라서 A 저항 B로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저항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 저항 B로 흐르겠죠. 그 이유는 뭐냐? 증가하는,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데 그 자기 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짐으로 ARB로 흐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갑니다. 금속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 봅시다. 얘가 움직여. 그렇죠? 움직여. 움직일 때 뭐냐? 이 도선은 힘을 받아. 왜 힘을 받냐? 전류가 흐르겠지. 맞습니까? 지금 이 도선에는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흐를 때 얘는 자기장 속을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 맞죠? 자기장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류는 이렇게 흘러. 90도. 우와, 힘 받겠다. 그렇죠? 따라서 결국은 얘가 움직이네.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전류 방향. 힘은 왼쪽.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힘 F를 받게 됩니다. 오케이. 저 부분 생각하시고, 따라서 금속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흐르게 되고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제 오른손 법칙이죠.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 네 개 손가락, 전류 윗방향, 이때 요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받으므로, 즉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그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이쪽이죠. 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힘을 받게 된다. 왼쪽 힘을 받는다. 그때 그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전류의 세기 곱에 비례한다. 이 정도까지도 알아도 좋고요.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기장 방향 찾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명심합시다. 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엄지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오케이? 따라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 부분 또 기억하시고, 이렇게 12번까지 우리 또 재밌게 해결을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13번 넘어가 봅시다. 13번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꼭꼭꼭 풀 수 있어야 하는 13번 문제. 이 전자기 유도 파트에서 우리가 꼭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감점될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요거를 또 우리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실전 개념 간단하게 한 개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실전 개념. 막상 문제 풀 때는 기본 개념을 알아도 좋지만 기본 개념을 살짝 강화한 실전적인 개념을 알아도 너무 좋죠. 그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그 개념을 설명할 때는 디귿자형 도선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다. 그렇죠? 이 상황.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도선이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는 게 있고
자기장 속에 폭파묻혀서 가는 경우가 있고 자기장 영역을 빠져나

가는 경우 세 가지를 가정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하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자기장에 쓰기 D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얘가 들어가는 상황, 중간에서 자기장용에 쏙 들어간 상황, 빠져나오는 상황. 오케이, 좋아. 이때 중요한 것, 요 세로 길이를 L이라 합시다. 움직이는 속력을 V라고 할게요. 자, 이때 우리 배운 바에 따르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유도 기대력의 크기에 비례했어. 얘는 뭐에 비례하냐? 자, 시간 변화분의 자기 손속의 변화에 비례하는데, 요 상황에서는 지금 도서대에 작용하는 이 통과는 자기장의 세기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변하냐면은 이 자기장에 통과하는 면적이 점점 변하죠. 얘가 계속 들어가잖아. 면적이 자꾸 변해. 따라서 아 B는 변하지 않아. S 면적이 변해요. 따라서 얘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죠. 얘를 변형시키게 되면은 자기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B 끄집어내고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S는 뭐냐면 이 자기장에 통과하는 면적이에요. 그럼 요 들어간 부분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면적은 자기장에 통과하는 면적은 L 곱하기 X겠다. 그렇죠? 따라서 B 곱하기 L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지. 왜? L은 또 변하지 않고 X만 이 영역에 들어감에 따라서 X만 변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X는 1초 동안에 요 들어간 길이기 때문에 속력 V가 되겠지. 따라서 우리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뭐라고 대응시킬 수 있었냐? 뭐에 비례하냐?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도선의 세로 길이 곱하기 뭐 속력 V에 비례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배웠어요. 오케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 잘 봐요.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들어갈 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디냐? 오? 들어가네?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 들어가는 게 싫어. 들어오지 마. 반대로 막아야 되겠죠. 가마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맞죠? 이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때 유도 기전력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은 B, L, V에 비례한다고 볼수 있고, 빠져나올 때는 이제 반대 방향이야. 왜? 갑자기 들어가는 자기장이 사라지니까 줄어들지 마. 감아지겠죠. 유도 전류 방향, 시계 방향이 되겠고,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또 B, L, V에 비례하겠죠. 즉, 들어갈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와 나갈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입니다. 자, 이때 폭 쌓여서 움직일 때는 문제가 있어. 얘는 잘 봐야 돼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 자체가 안 변해. 자기장도 일정, 면적도 일정. 따라서 얘는 자기 손속에 변화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0이다. 그렇죠? 따라서 폭 자기장 영역에 쌓여서 움직일 때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제로입니다. 요 부분 가지고 한번 딱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 오케이, 3D라고 주어졌어요.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를 지납니다. 그렇죠? 이때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3에서 여기 B0 나와 있다. 그렇죠? 이때 표는 도선에 고정된 P의 위치에 따라서 오케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봅시다 한번. 이제 뭘 여기서 해야 되냐? 자, 우리 조금 전에 정리한 거 다시 갑니다. 이때 유도 전류는 뭐에 비례하냐면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얘는 B 곱하기 L 곱하기 V. 물론 이제 얘를 L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한답시다. 문제에서 등속 운동한다 했기 때문에 V로 둘수 있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무슨 관계를 찾아야 되냐? 결국은 얘는 변함이 없어. 즉, 면적 변화율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류와 이 자기장의 관계를 찾아야 돼. 즉, B0와 I0 간에 어떤 비율 관계가 있는지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기억은 마이너스 Y냐? 요 전류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자, P점이 8D를 지난대요. 8D. 자, P점이 8D를 지날 때는 요 가로 길이가 3D이기 때문에 왼쪽 끝은 5D에 있겠죠. 5D. 4, 5, 2쯤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날 겁니다. 여기가 P가 있겠죠. 이때 전류 세기와 방향을 가만히 봅시다. 빠져나오네? 오?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사라지네? 사라지는 게 싫어, 그쵸? 감아줘? 안 돼, 줄어들지 마. 감아줘? 오케이.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일 때 전류는 PP네? 그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죠. 이때 전류의 세기가 I0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났어. 왜? 이때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0 LV네? B0 LV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인데 얘가 지금 I0랑 비례하네. 아! 그럼 B0랑 I0랑 지금 개수가 1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계 찾았고,

이제 8D 위치를 분석했기 때문에 2.5D로 갑시다. 왜? 8D는 이미 우리가 아는 정보였고 4.5D를 보고자 하니까 얘를 몰라. 따라서 2.5D로 가겠습니다. 2.5D 위치를 잘 그리셔야 돼요. 2.5D는 여기가 3D이기 때문에 2.5D는 여기 있어요. 여기. 따라서 요쯤 도선이 통과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통과하겠죠. 이렇게. 좋아. 자, 이때 얘가 지금 얼마냐면 자, 2.5D이기 때문에 요 끝은 0.5D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럼 원 영역은 요 도선 안에 폭 쌓여 있다. 그쵸? 여기서 너무 중요한 점한 개.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자기장 영역에 폭 쌓여서 이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지 않을 때는 유도 기전력을 안 만들어. 자, 왼쪽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요 도선을 보니까는 원 영역의 자기장은 이 도선 영역 내에서 자기장이 면적이 안 변해. 따라서 2.5D일 때는 원 영역의 자기장은 기전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2만 지금 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를 봅시다. 여기서 2.5D일 때 전류의 세기가 2I0이기 때문에 I0는 B0에 비례하네. 그럼 2I0는 2B0에 비례하겠지. 따라서 2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될 거고 방향을 보셔야 돼.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을 보니까 플러스 Y야. 플러스 Y. 그럼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고 있네. 가만있어. 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네? 그 말은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 들어갈 때는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걸 반대 방향에 나오는 거네. 오케이. 따라서 2번 영역은 들어가는 자기장이구나. 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니까 얘는 들어가지 마. 막아내야지. 그렇죠? 반대 방향. 이렇게 반시계. 플러스 Y. 좋아요. 따라서 2는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해석했고, 자, 이제 2, 3를 찾았으니까 1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너무 중요한 단서 예를 딱 봅시다. X는 4.5D. 볼게요. X는 4.5D. 4.5D를 가만히 딱 봅시다. 4.5D 위치는 어디냐? 자, 4.5. 딱 여기, 애매한 여기, 여기. 애매해. 여기, 여기, 딱, 여기, 여기. 4.5D니까는 1.5D니까 대략 한 이쯤. 1과 3를 어중간하게 걸치고 있는 상황이래. 그쵸? 자, 이때 볼게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딱 뜨시고. 여기가 P점인데, 3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와 1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합을 찾아야 돼. 왜? 자, 지금 이 도선 영역 내에 2는 또폭 쌓여가지고 2가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은 변화가 없어. 따라서 이 4.5D일 때는 2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없습니다. 그쵸? 2가 만드는 유도 기전력은 없고 오로지 3와 1의 합을 찾아야 돼. 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3를 가만히 봐요. 자, 우리 8D 조건을 보면은 3 영역에서 빠져나올 때 I0인데 마이너스 Y야. 그럼 3 영역에 들어갈 때는, 즉, 요 영역이죠. 3 영역에 들어갈 때는 빠져나올 때와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I0로서 얼마? 위로 가야 돼. I0. 플러스 Y로 위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4.5D일 때는 3번 영역에 의해서는 I0의 전류가 흐르는데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줘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생겨. 왜? 어? 4.5D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인데 이미 3에 의해서 I0야. 그러니까 원이 자기장 0이 된다는 말인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아, 원 영역에서는 이 I0가 흘러주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만들어줘야지만 더했을 때 얼마? I0로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렇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마이너스 Y가 되겠고 이제 원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를 봅시다. 원 영역 봅시다. 그러니까 원 영역은 어떻게? 이 I0인데 마이너스 Y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네? 빠져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자, 잘 봐요.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시계 방향. 오, 빠져나가네? 시계 방향이네? 그럼 빠져나올 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든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자기장이네? EI0네. 따라서 원 영역에서 EI0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EB0라는 소리고 EB0.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자, 들어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마.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감아지는 방향, 그렇죠? 따라서 들어가는 자기장으로 EB0입니다. 따라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마 해서 EI0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3 때문에 들어가네? 들어오지 마. 막아내네. 그쵸? 위로 플러스 I0. 따라서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잘 보셔야 돼요. 각 부분의 합이다. 그쵸?

원 영역과 투, 쓰리 영역과 원 영역 부분의 합치는 방법으로 구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원과 쓰리만 다루면 돼. 왜? 어차피 투는 여기 4.5 뒤에 있어야 투는 기전력을 못 만든다. 그렇죠? 그럼 투는 버려. 버리고 오로지 지금 우리가 원과 쓰리만 보자고요. 그럼 이때 지금 도선이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두 개만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때 지금 I0가 흘러야 돼. 그렇죠? 총 전류의 세기가 I0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요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야 되냐? B0LV에 비례해야 됩니다. B0LV. 자, 그러면 이 둘의 자기장의 차이가 B0만큼 느껴져야 되는데, 3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자, 그럼 1은 EB0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나오는 방향이면, 나오는 방향에서 EB0다가 들어가는 방향에 B0로 가게 되면은 3B0만큼 느껴지죠?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EB0가 돼야 되면 EB0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따라서 나오는 방향으로 B0만큼 느낄 거예요. 맞습니까? 오, 들어가는 방향이 B0가 줄어드니 나오는 방향으로 B0로 느껴지겠네? 그럼 나오지 마! 해서 또 막아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감아진다. 마이너스 Y 방향이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찾아도 좋습니다. 이거는 부분의 합이 아닌 전체로 보는 겁니다. 전체 과정으로 보는 것. 전체 하나로 볼 것이냐, 부분으로 볼 것이냐. 잘, 관점을 잘 설정합시다. 자, 기억 봅시다. 자, 기억은 마이너스 y냐? 맞죠? 이응갑이다. x는 d일 때. 자, d는 지금 여기죠. 딱 원영역 들어간 상황이죠.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이냐? i0냐? 아니죠. 지금 1번 영역은 자기장의 세기가 2b0이기 때문에 저 전류의 세기는 2i0가 될 겁니다. 틀렸어요. d은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두 배냐? 1하고 2하고 세기는 같습니다. 그렇죠? 2b0로.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분으로도 구해보고 전체로도 구해보고 한번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 파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 알려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 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4번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꼭꼭 꼼꼼하게 정리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오케이, 원, 투가 있습니다. 이때 한 변의 길이가 2D인 도선이 금속과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고요. 나는 가의 원, 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오케이, 조건이 주어졌다. 3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I0랍니다. 오케이, T는 3초일 때 P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얼마가 된다? 지금 주어진 바가 I0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다. 여기서도 필요한 실전 개념이 있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개념할 때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뭐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시간 변화분의 자기 손속의 변화에 비례하는데, 지금 저 문제 상황은 도선은 움직이지 않아. 즉, 도선의 면적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그래프가 주어졌으니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변합니다. 따라서 뭐에 비례하냐면, 자, 면적은 끄집어내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 즉, 시간 자기장의 그래프에서만 해석하면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 해석. 자, 요것만 딱 하는 관점으로 갈 거고, 자, 봅시다. 기억합니다. 1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4I0냐?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자, 여기서 볼게요. 3초일 때를 가만히 보니까, 자, T는 3초부터 해석합시다. 3초일 때 보니까는 시간 변화분의, 델타 T분의, 델타 B,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냐면, 잘 보시면 쭉 간다. 그쵸? 4분의 B0, 즉, 4초분의 B0만큼 어떻게 된다?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 자, 이거 2번 도선입니다. 1번 도선은 지금 시간 변화분의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가 된다? 0이다. 그렇죠? 따라서 1번 도선은 3초일 때는 기전력을 만들지 못해. 왜? 자기장이 변해야 돼요. 자, 따라서 3초일 때는 2번 영역만 기전력을 만듭니다. 이만큼. 알겠죠? 따라서 오, 면적은, 자, 2번 영역의 면적, 요 면적을 편의상 S라 하자. 얘도 편의상 S라 하자. 따라서 2번 영역에서 만드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면적 S 곱하기 4분의 B0가 되겠다. 요것이 지금 I0에 비례한다. 따라서 I0는 4분의 B0. 비례관계가 1하고 4분의 1 관계에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자, 갑니다. 오케이. 좋아. 가봅시다. 1초일 때. 1초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죠. 이거. 1초일 때. 1초일 때는, 자, 1초일 때 보니까는 2번 영역이 만드는 이 기전력은 여전히 똑같아요. 이제 t는 1초일 때. 1초일 때 2번 영역이 만드는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S 곱하기 4분의 B0죠. 근데 방향을 보셔야 돼, 방향을. 얘는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해. 자, 2번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증가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 자기 선수가 방해하고 싶어. 나오는 방향이래, 그쵸? 나오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맞죠? 따라서, 아, 2번 영역에서 1초일 때 P에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를 만듭니다. 이때는 따라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 I0를 만듭니다. 요거 딱 체크하시고, 자, 2번 영역하고 1번 영역 갑니다. 1번 영역. 1번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2B0. 맞죠? 2초 동안의 2B0. 따라서 1분의 B0입니다. S 곱하기 1분의 B0. 요것이 기전력의 크기고, 자, 방향을 보셔야 돼, 방향. 지금 얘는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줄어들지 마! 막아내야 돼. 가마죠? 반시계. 오? 마이너스 X 똑같네. 따라서, 아, 얘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만드는데, 얘보다 4배 커요. 4I0 그립니다. 자,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된다? 5I0인데, 방향은 어디가 된다? 마이너스 X 방향. 어디서? P점에서. 따라서, 기억. 1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4I0가 아니라 5I0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겁니다, 니은. 1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야. 맞지요? 맞고, 뒤로 갑니다.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 1대와 4.5초 1대가 같냐라고 물어봤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3초하고 4.5초하고 여기 다 그렇죠? 3초일 때는 방향이 어디였냐면 3초일 때는 지금 누구만 살아있냐? 여기서 2번 영역만 살아있죠. 얘만 살아있어. 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I0를 만들었어. 오, 따라서 3초일 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만드네. 누구만 살아있기 때문에? 2만 살아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4.5초 갑니다. 4.5초일 때 보니까 원은 이제 증가해. 오, 원이 증가하네? 증가한다고? 나온다고? 에이, 증가하지 마! 나오지 마! 이제 막아내는 방향이래, 그쵸?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마죠? 어떻게? 반시계! 아, 플러스 X 방향. 따라서 이때. 원 영역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겠고, 2 봅시다. 2도 이제 줄어들어. 오,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드네? 맞죠? 자, 감소하고 있다. 그쵸? 들어가는 게 줄어드네? 줄어들지 마! 감아줘? 어떻게? 줄어들지 마! 감아줘? 시계 방향. 여기서 시계 방향이니까 P에서는 플러스 X 방향. 얘도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를 만드네. 아, 4.5초일 때는 둘다 지금 플러스 X 방향. 3초일 때는 마이너스 X 방향. 반대다, 그쵸?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2번이 되겠고,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도선이 움직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데, 시간에 따른 면적이 변해. 자기장에 통과된 면적이 변하겠죠? 이렇게 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유도 기전력, 전자기 유도 문제 잘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15번 가겠습니다. 이 15번 문제는 우리 3단원 내용을 배워야 풀수 있어. 그치만 우리가 일단은 풀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봅시다. 한번 풀어봐야죠. 여기 LED라는 게 있는데,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전기 소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PN에서, 자, 여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기억만 합시다. P형 반도체, 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P 방향에서 N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요. P에서 N 쪽으로만 전류가 가도록 만들어주는 전기 부품이 되겠습니다. 해서, 아, 저거는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3단원 배울 때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문제 상황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1, 2가 연결된 동일한 두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지나는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습니다. 이때 ABC는 레일 위의 지점인데 A에 가만히 놓은 좌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해가지고 B를 지나는 순간 LED 1에서만 빛이 방출됐대요.
자, 얘가 여기 딱

지났어. X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어디서 지나 B를 지날 때 1에서만 빛이 방출됐고 방출. 근데 2에서는 그러면 빛이 방출이 안 됐겠다. 그렇죠? 오, 이 말이겠죠. 그리고 C에서 가서 멈췄습니다. 이때 다시 쭉 하고 X는 N극 또는 S극이고 기억은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쌤 P형 반도체가 뭐고 N형이 뭐예요? 그 3단원의 가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는 한번 P에서 N 쪽으로, 즉 P 알파벳에서 N 알파벳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X는 S극이냐? 한번 볼게요. 얘가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게 요놈 말을 해, 이 친구만. 이 친구만 빛이 들어오네? 자, 그럼 잘 봐요. 얘만 빛이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간 상황에서 얘는 안 들어왔어, 그치? 얘가 안 들어왔다는 거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전류 방향 이쪽이었단 소리입니다. 이쪽, 왼쪽. 왜? P에서 N으로선 빛이 들어와야 돼. 즉, P에서 N으로 가게 되면 빛이 들어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온 것이고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것은 지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이겠죠. 감아줘봐, 이렇게.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S극이 유도가 된 이유는 얘가 다가오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S극인데 그럼 얘가 S극, 얘가 N극이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측해 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N극이 멀어져. 멀어지는 상황인데 여기 빛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멀어질 때 여기는 S극이 만들어지겠지. 얘를 잡아당겨야되니까 여기가 N극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엄지손가락 맞추시고요. 감아줘,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전류는 위, 위, 위, 위, 위, 위 쭉 가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P가 되고 N이 돼야지만 전류가 흐를 거고 빛이 방출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기억 볼까요? X는 S극이냐? 아니죠. X는 N극입니다. 틀렸고요. 이웃, 기억은 N형 반도체냐? 자, 기억은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N형 반도체여야지만 전류가 P에서 N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D급 봅시다. 자석이 C에서 내려와, C에서 내려와서 다시 B를 지날 때, 다시 B를 지날 때, 그럼 다시 이렇게 간단 말이겠죠, NS가. 이때 LED2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냐. 자, 역방향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고요. 자, 순방향, 순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요 단어 하나만 딱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역방향은 전류가 안 흘러, 뭔가 역, 이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걸 말해요. 자, 이걸 가지고 딱 들어갑니다. 자, 다시 C를 지날 때, C에서 내려와 다시 B를 지나네? 자, B를 지날 때는 지금은 요 솔레노이드로부터 이 자석이 멀어져.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겠지. 그럼 감아지게 되고 엄지손가락을 N극에 맞추고 감아지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위, 위, 위, 위, 위, 위 가서 쭉 가서 P에서 N이네. 아하, 역방향 전압이 아니고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구나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요거는 쌤하고 이제 40몇 강부터 뭘 할 거냐면은 그 3단원에서 이제 반도체 다이오드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P형 반도체가 뭔지 N형 반도체가 뭔지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 코일로부터 멀어질 때는 당기구나. 가까워질 때는 밀어내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 딱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유도 기재력의 크기에 유도 전류가 비례하고 그 유도 기재력의 크기는 시간 변화분의 자기 손속 변화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해서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자기장이 변할 때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 상황에서 도선이 쭉 와가지고 자기장 영역을 통과할 때 그 두 개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늘 정리한 거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시고 열심히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하세요. 자,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완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선박과 용도에 따른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공공운항관리센터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울릉도의 안전한 백길 바다 여행을 위해 관련 기관 합동으로 울릉도 기점 여객선 특별 점검에 나섰다. 자, 이번 특별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울릉도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과 설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선박은 여객선이죠. 여객선입니다. 울릉도까지 운항하는 여객선이고, 이 여객선은 상선에 해당되죠. 상선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상선에 해당되는 선박은 여객선, 그 다음에 일반 화물선, 그리고 전용 화물선, 한 가지 화물만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전용 화물선,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뭐 원유 운반선 이러한 것들과 전용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용 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도 상선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과 여객을 함께 운송하는 하객선, 그다음에 벌크선, 그다음에 바지선도 모두 다 상선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객선이 상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기 선택지에서 상선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바지선 상선에 해당되고요. 벌크선도 상선에 해당됩니다. 자, 쇠빙선이라는 것은 얼음을 깨는데 사용되는 선박, 우리가 쇠빙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쇠빙선은 특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은 어선에 해당됩니다. 어선. 그래서 상선에 해당되는 것은 바지선과 벌크선인 기역과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선박을 분류할 때 상선, 어선, 특수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상선에 해당하는 선박을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2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대화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조구조, 선박의 아래쪽 부분의 구조를, 바닥 부분을 우리가 선조라고 얘기하죠. 선박의 선조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박의 선조 구조 하면 이중조 구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배를 건조하고 싶나요 하니까, 연안 운송용 화물선을 건조하려고 합니다. 선박은 주로 얕은 연안 해역을 운항할 예정이고, 일부 구간에는 암초가 있는 해역도 있으니, 자, 선체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체의 바닥을 이중으로 건조해야 합니다. 선체의 바닥을 두 겹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이중으로. 그래서 이중조 구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중조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세깅 현상과 호긴 현상에 잘 견딘다 맞는 내용이고요. 유지부수가 간단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자, 단조 구조와 이중조 구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조 구조가 유지부수가 더 간단하겠죠. 선박 평용수 및 청수 탱크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선체 파손 시 화물이나 연료가 바로 유출되어 환경 보호 측면에서 불리한 게 아니고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중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됐을 때 침수 공간을 한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물이나 연료가 외접판만 파공되면 내접판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이나 연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중저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중저 구조 계속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중저 구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박의 선조 구조는 단조 구조, 하나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단조 구조, 이렇게 판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판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단조 구조와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접판과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외접판 또는 외판이라고 합니다. 외접판과 안쪽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내접판이 되겠습니다. 내접판. 외판, 내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외접판과 내접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좌초가 돼서 이렇게 파공이 되더라도 침수 기억을 여기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게 이중저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중저 구조의 특징 중에 장점 중에 세긴과 호긴 상태에서도 잘 견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왼쪽 형태가 세긴이고 오른쪽 형태가 호긴입니다. 자, 요렇게 요 지금 물결설은 파도인데요. 파도가 요렇게 있으면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위쪽으로 가운데는 중력이 크죠. 중력이 큽니다. 그리고 선수와 선미 쪽에서는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 선저의 아랫부분은 인장력이 작용하고 갑판 쪽 부분은 압축력이 작용합니다. 압축력. 그래서 결론은 세긴 상태에서는 선박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상태가 세긴 상태가 되겠고요. 반대로 파도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은 중력이 작용하고 선수와 선미 쪽은 중력이 작용하고 가운데는 부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위쪽은 인장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은 압축력이 작용해서 선체가 이렇게 구부러지려고 하겠죠. 자, 그런데 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저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긴 상태라든지 호긴 상태가 되더라도 두 개의 판이기 때문에 더잘 견딜 수 있겠죠. 즉, 덜 구부러진다라는 거죠. 세긴과 호긴 상태의 똑같은 단저 구조와 이중저 구조를 보겠을 때덜 구부러진다. 덜 구부러지기 때문에 잘 견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선박의 안정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선내 침수를 방지할 수 있고요. 방지할 수 있고. 자, 각각의 내접판과 외접판을 또 격벽으로 나누면 각각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을 탱크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박 평형수 탱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선박 평형수 탱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를 조종하기 쉽다라는 겁니까? 선박의 트림 조절이 용이하다. 자, 트림이라는 거, 선박 우리 트림. 트림은 선박의 기리 방향의 기울기를 우리가 선박의 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수 트림, 그다음에 등울수, 그다음에 선미 트림. 선미 트림 상태 세 가지가 있는데 선수 트림은 선수 홀수가 홀수는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홀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수 홀수가 선미 홀수보다 더클 때를 선수 트림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홀수는 선수 홀수와 선미 홀수의 깊이가 같을 때를 등홀수라고 얘기합니다. 선미 트림은 선수 홀수보다 선미 홀수가 더클 때를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선박이 운항할 때는 선미 트림 상태로 운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유는 선미 트림 상태로 운항을 해야지만이, 선박을 운항하는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유는 뭐냐? 선미 쪽에 스크류 프로펠러와 그 다음에 타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물속에
잠겨야지만이, 즉, 선미 쪽의 홀수가 충분히 더 많이 잠겨야지만이, 프로펠러 효율과 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생물 명명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전에 생물의 이름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명칭들은 생물을 명명하고 식별하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나 명명과 식별 기능은 서로 조화롭지 않았다. 이에 린네는 1753년 출간한 식물의 종이라는 책에서 최초로 이명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이름이 종에게 고유의 표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자, 지금의 생물의 이름은 대부분 이 이명법을 사용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생물의 이름을 붙일 때이 이명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명법은 자, 우리 참다랑어 학명을 가지고 이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다랑어의 첫 번째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태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학명은 두 가지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속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명. 그 다음에 뒤쪽의 이름을 종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다 해서 이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참다랑어의 속명은 투누스입니다. 투누스. 그 다음에 종명은 틴누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투누스, 틴누스라고 얘기하는데, 속명의 앞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종명은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명법의 표기 규칙을 보면은요. 자, 학명이죠. 학명은 속명과 종명으로 구성된다라는 게첫 번째 규칙이고요. 자, 두 번째는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을 한다. 자, 활자체를 사용할 때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속명, 정명 모두 다 이탈릭체로 표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명법에 대한 세 가지 규칙. 학명은 속명과 종명으로 나타나고, 속명은 첫 번째가 대문자로 사용하고, 종명은 소문자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탈릭체를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우리 보기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법은 속명과 종명으로 작성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틴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학명을 붙인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종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면, 자, 속명의 첫 글자가 대문자죠. 종명이 아니고, 속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이탈릭체로 표기한다. 이탈릭체로 표기하는 것은 맞는 내용인데, 보기 선택지 디귿에서 종명이 아니고, 속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한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맞는 종 선택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이명법, 즉 생물의 명명법 중에 이명법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일기에서 알수 있는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오늘 어머니가 물질을 하러 나갈 때 나도 함께 나섰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해녀가 물속에 들어가서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장치가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해양 생물을 채취하는 걸 나잠어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잠어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어머니는 해안가에 도착해서

마스크와 핀만을 단단히 착용한 후 천천히 바닷속으로 들어가셨다. 한참 있다가 어머니는 그물망에 전복과 소라를 채취하여 올라오셨다. 어머니가 힘들어 보였지만 나도 한번 들어가서 채취해 보고 싶었다. 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해녀의 나잠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나잠업은 싱고업이죠. 싱고업. 싱고업입니다. 싱고업. 그래서 이 싱고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자, 허가업에 해당한다? 아니죠. 싱고업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업을 법적 관리 제도로 분류해보면, 면허업, 허가업, 싱고업으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을 해야 한다. 싱고업은 신고만으로도 영세한 어업이네.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1년에 최소한 60일 이상은, 조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금지 수면에서는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 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의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신고업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 5년.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면허업과 신고 면허업 그다음에 허가업 그다음에 신고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업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어업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업의 대표적인 게 정치망업과 마을업이 면허업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주로 면허업하면 일정 수역을 점유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업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고요. 허가업이라는 것은 원래는 금지된 업인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어업인에게, 특정인에게, 이 금지된 것을 해제시켜 줌으로써 어업권을 보장해 주는 게 허가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안업, 또 근해업, 구획업 모두 다 허가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유효기간은 5년이고 이 허가업은 어구마다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업은 우리가 영세 어업인의 소규모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고만으로 어업 활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신고업이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나잠업이라든지 맨손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 보기 선택지에서도 나왔듯이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을 해야 되고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허업, 허가업, 신고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4번 문항까지 했고요. 5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어구, 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급속 냉동 장치를 갖춘 대형 어선을 사용하며 주로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한다.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일정 수심까지 내린 후 끌그물 어법이죠. 끌그물 어구 어법이라는 거알수 있고, 우리가 이걸 그물을 일정 시간 끈다라고 해서 애망 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트롤업이죠. 트롤업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면서 홍어, 가오리, 명태, 가자미 등을 어획한다. 자, 이

역법은 그물이 해저 바닥을 끄면서 해저 바닥을 끄니까 저층 끌그물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저층 트롤업이다. 끌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해저 지형과 저서 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자, 대형 트롤 그물들이 해저 저층 트롤 같은 경우는 앞에 전개판이 있죠. 그 다음에 또끌 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저를 훑고 다니기 때문에 해저에 있던 어떤 기존의 그런 자연 환경을 훼손시킬 수가 있겠죠. 훼손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롤업을 할수 있는 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근해에서는 트롤업을 금지하는 구역이 대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연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형 트롤업을 할수 있게끔 해준다. 또 대부분의 어선은 어류를 냉동으로 보존할 수 있는 냉동 창고를 갖추고 있어서 바다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다. 제시문은 트롤업, 저층 트롤업, 저층 끌그물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넓은 해역에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부정형 문항입니다. 부정형 문항이죠. 자, 넓은 해역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넓은 해역. 계속해서 일정 시간 동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넓은 해역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요. 대상물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어법이다. 가장 적극적인 어법이 트롤어업입니다. 그래서 어군 탐지기로 어군을 확인하게 되면 그 어군을 쫓아서 계속해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어법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제시문에 나와 있죠.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형 전개판이나 끌줄이 계속해서 해저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이 답지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자, 끌줄과 후리줄 사이에 전개판을 설치한다. 자, 트롤업은 이렇게 있으면 끌줄이 있고요. 끌줄이 있고 이 사이에 또 전개판이 이렇게 붙어 있고 후리줄이 이렇게 있고 뒤에 자루그물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루그물이 붙어서 일정 시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이게 전개판이 되겠죠. 전개판. 자, 전개판을 설치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력선으로 그물을 끌고 가는 구조를 갖는다. 애망어법이다. 끌고 가는 애망어법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우리 트롤업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사례에서 A 어선에서 활용된 수중 정보 수직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앞 시간에 선생님이 수중 정보 수집 기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군 탐지기, 네트 레코더, 네트 존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저층 트롤 어구. 자, 트롤에서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 하면 네트 레코더입니다. 네트 레코더. 바로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망에서 사용되는 것은 네트 존대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저층 트롤어구를 이용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A어선의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 A어선 선장은 어구의 동작 상태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물속에 수중에 정보 수집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물의 평균 침강 깊이가 80m 내로 확인된다. 침강 깊이 망심이 되겠죠. 망심. 그 다음에 어구 경사각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다. 경사각이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가

네트 레코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 레코더는 네트 레코더의 원리는 이렇게 자루국물이 있으면 트러러그에서 이렇게 끌줄이 이렇게 후리줄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개판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끌줄이 있고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자 네트 레코더는 세 개의 초음파 진동자와 한 개의 보통 수온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주로 어디에 설치하냐면 천장망, 자룻구멍 위쪽을 천장망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세 개의 진동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여기가 해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해저라고 하고 여기가 해수면이면 자, 위쪽으로 하나 초음파를 발사하고 아래쪽으로 발사하고 또 그물 입구 쪽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발사하게 되면 결론은 우리 그물이 얼마만큼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지 망심을 알수 있죠. 망심의 내용을 알수 있고 그다음에 해저부터 그물까지의 높이도 요 초음파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물의 입구가 얼마만큼 잘 벌어져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물 입구로 들어오는 어군의 동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저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한 개의 수온 센서로 수온도 알아낼 수 있는 게 네트 레코더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초음파 신호를 활용한다, 음파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양쪽 전개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다. 전개판 사이의 간격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전개판 감시 장치입니다. 전개판 감시 장치고, 전개판 감시 장치의 원리는 자, 전개판에서 서로 초음파를 발사해서 이 간격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개판 감시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트 레코더는 전개판의 간격을 알 수는 없죠. 자, 해저의 상태, 어군의 소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해저의 상태도 요 밑으로 발사하는 초음파를 통해서 알수 있고, 어군의 소재 위치, 즉, 그물 주위에 있는 어군의 존재 위치도 알 수가 있다. 자, 발진기, 송수파기, 증폭기, 지시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 발진기, 송수파기, 증폭기, 지시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군 탐지기입니다. 탐지기. 자, 그래서 맞는 선택지는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양식장의 유용동물 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뱀장어 양식장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양식장 소장님은 먼저 양식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양식장은 물속에 생기는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여과 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어 계속 재사용한다고 하셨다. 뭡니까? 순환해서 사용한다. 사육수를 순환해서 사용하는 양식 방법.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순환 또는 여과식 양식장입니다. 또 인위적으로 수온 조절이 가능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사육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순환 여과식 양식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순환 여과식 양식장은 사용한 물을 다시 여과시켜서 순환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육수조에서 더러워진 물, 아까 배설물이나 찌꺼기 또는 먹이 찌꺼기를 통해서 오염된 물이 자, 물리적 여과, 침전 여과를 통해서 1차 걸러지고 생물 여과를 쪽에서 화학적 여과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펌프를 통해서 보내서, 자, 수온 조절 장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가열 또는 냉각 장치가 물의 수온을 조절하는 장치죠. 그래서 대상 생물에 가장 적합한 수온을 만들어서 사육수를 다시 사육수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산소 공급 장치도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게 순환 여과식 양성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육수를 여과조에서 걸러서 계속 사용한다.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뭐만 있으면 되니까 사육수조를 설치할 수 있고, 기타의 물을 순환시키거나 또는 여과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육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단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온이 낮은 겨울에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기 선택지에서 맞는 것을 찾게 되면은요. 자, 사육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물이 귀한 곳에서도 양성이 가능하다.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의 특징이죠. 계속해서 여과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도심에서 양식이 불가능하고 도심에서도 사육수조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양성할 수 있죠. 장거리 운송에 불가피해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틀린 내용이죠. 도심에서 충분히 대상 생물을 키울 수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을 통해서. 자, 규모가 같을 때 초기 시설비와 시설 유지비가 가두리 양식보다 많이 소요된다. 가두리 양식은, 해상 가두리 양식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두리 안에 대상 생물을 가두어서 키우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 수면이 넓겠죠. 넓습니다. 그래서 물도 바닷물이 자유롭게 그물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가두리 양성보다 순환 여과식 양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왜? 여과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온 조절 장치, 그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펌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하는데 초기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대여에서 가에 들어갈 화로 운반 장치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저는 졸업 후 화로를 운반할 때 가를 설치하여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운반할 거예요. 자,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가 대사 기능 저하죠.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줘야 된다. 운반하는 동안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것은 운반 전 2, 3일 동안 먹이를 주지 않는다. 금식시킨다. 그 다음에 운반 용수를 평소의 수온보다 저온으로 유지시켜서 활동량을 떨어뜨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를 보충해 줄수 있는 산소 공급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과 장치도 물을 깨끗이 해주는 여과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물을 제거해 줄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화로를 신선한 상태로 운반할 수 있다. 자, 최근 뉴스에서 고급 화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고온의 수조 환경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장거리 운송 중 오류 폐사율이 높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화로 운반업에 종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를 지키는 것이란다. 그래서 특히 운반 시 오류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야 폐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사 기능 저하 방법은 설명을 했었죠.

자, 기억, 상태 안정을 위한 LED 조명을 설치한다와 관련 없는 내용이죠. 저온 유지를 위한 수온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저온 유지를 통해서 수온을 낮춰줌으로써 활동량을 적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백색 소음 발생기를 설치한다.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온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니은이 정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 대사 기능 저하를 어떤 금식하고 그다음에 운반수의 용수에 수온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수산식품과 동일한 건조 방법의 수산식품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수산식품은 청어나 꽁치를 수분 함유량이 40% 정도로 되도록 말린 것이다, 건조한 것이다. 갓 잡은 신선한 청어나 꽁치를 영하 10도씨의 냉동 상태로 두었다가 12월부터 실외에 내걸어 냉동과 해동을 거듭하여 말린다. 자, 실외에 내걸어 냉동될 때는 저녁에 온도가 떨어질 때 얼게 되겠죠. 그다음에 해동될 때는 낮에 해가 비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또 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렸다, 그 다음에 얼림과 그 다음에 해동이 반복되는 거죠. 자, 그리고 먹을 때는 우선 뼈를 발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생미역, 마늘조각, 실파, 풋고추, 초고추장을 곁들여 먹는다. 자, 이러한 수산식품이 뭡니까?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과메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메기. 예전에는 청어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꽁치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청어와 꽁치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말리는 거. 동검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검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드는 동검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려서 수산식품을 만드는 걸 건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과메기는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드는 동검품이고요. 답지에서 동검품을 찾는 내용이죠. 그래서 굴비는 염검품입니다.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굴비는 염검품에 해당이 되고요. 황태는 얼렸다 녹였다. 명태를 덕장에 마찬가지로 과메기처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말리는 게 동검품이고요. 자, 쥐치포는 조미건제품입니다. 조미건제품 일정의 조미를 해서 말리니까 조미 건제품이 되겠고요. 마른 김은 소건품입니다. 소건품. 김의 원래의 상태로 본연의 상태로 말리기 때문에 소건품이 되겠고요. 자, 가스오부시는 가다랑어 포라고 얘기하죠. 가다랑어 포인데 가스오부시는 자백건품입니다. 자, 자건품은 삶은 후에 말린 것을 자건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건품은 구워서 말린 것을 배건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배건품이라는 것은 가다랑어를 삶은 후에 구워서 말린 다음에 곰팡이를 붙여서 딱딱하게 말린 것을 우리가 가스오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다랑어, 우리나라 말로는 가다랑어 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스오부시는 자백원품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항은 건제품의 종류를 구분할 줄 아는지, 그 중에서도 동검품의 종류를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 2번이 정답이고요. 건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동건품입니다. 그래서 동건품에는 황태와 그다음에 과메기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자료에서 알수 있는 수산물 유통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산업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을 출하, 판매하는 유통 방식으로 시세 파악과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판매 물량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수산물의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수급 조절을 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산지 도매 시장, 즉 수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산지 도매 시장에 본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위탁합니다. 위탁. 맡긴다는 거죠. 대신 팔아달라고 위탁하는 게 산지 도매시장이고요. 여기에서 산지 중도매인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고, 이게 다시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수산물 유통 방식은 크게 개통 출하와 비계통 출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계통 출하. 개통 출하는 수산업 협동조합의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맡긴다, 위탁한다라는 거죠. 위탁. 내 수산물을 알아서 팔아달라라고 전량 맡기게 되는 거죠. 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적죠.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전량 다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느냐? 경매를 통해서 수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즉,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량 다 맡기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적다. 자, 수산업 협동조합의 위탁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우리가 개통출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산업 협동조합 이외에 수산물의 모든 유통 방식을 비계통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통출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자, 기억. 생산자의 판매 위험성이 적다. 왜? 수산업협동조합에 대신해서 다 팔아주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수산물을 전부 다 맡기기 때문에 판매 위험성이 적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생산자의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죠. 다 전량 맡기기 때문에. 자, 생산자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생산자는 전량 다 팔아달라고 맡기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가격은 뭐를 통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개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죠. 기역과 디귿. 3번이, 개통출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개통출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생산자는 수산물을 수협에 위탁하는 거죠. 수협에 위탁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위탁하는 거고, 수협의 책임하에 공동 판매하는 형태이다. 자, 수협은 생산자를 대신해서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매를 통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판매에 대한 위험성이 적게 되고, 그다음에

판매위원회에서는 적게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신속히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신속히 생산자가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다. 일부 수수료만 떼고 신속하게 판매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개통출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수산물 유통 방식 개통출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출제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일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선박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죠. 그래서 상선, 어선, 특수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여객선, 상선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기 선택지에서 상선을 찾는 문항이었고요. 2번, 일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중조 구조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선박의 선조 구조 중에 이중조 구조에 대한 문항이었고, 이중조 구조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자, 3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생물의 명명법, 이명법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4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법적 관리 제도에 대한 어업의 분류 중에 신고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잠업이 제시문으로 제시가 되었죠. 5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어구어법 중에 트롤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6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중정보 수집기기 중에 네트 레코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트 레코더 하면 트롤. 업에 사용되는 수중 정보 수집 기기고, 그다음에 선망에 사용되는 것은 네트 존대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유용 동물의 양성 중에 순환 여과식 양성 방법에 대해 출제가 됐고요. 8번 이단원 화로 운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9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건제품 중에 동검품 과메기와 황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10번 이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수산물 유통 방식 중에 개통출하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10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네, 농어 기초기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회 이제 후반부 11번부터 20번까지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제 1회하고 조금 중복된 내용이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중복된 내용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출제확률이 높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 함께 보죠. 자, 다음 기사에서 농촌진흥청이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자, 1강에서는, 1회에서는 농업, 이게 생명공학 기술이 아마 그 조직배양 기술로만 나왔었는데, 이제 보통 수능에서 출제되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례를 두고, 이제 이 사례에서 어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했는지를 찾고, 그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사례를 찾는 이런 스타일의 문항이 잘 그동안 잘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이렇게 크게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직 배양 기술, 말 그대로 조직 자체를 배양해서 좀 크게 만드는 거죠. 완전한 성체로. 대량 증식 기술, 조직 배양 기술 내에 대량 증식 기술, 그리고 무병 개체, 병이 없는 개체를 만든 증식 기술, 그리고 품종 개량 기술, 뭐 배배양, 꽃밭 배양 등, 그리고 바이오리액터, 생물 반응기 이런 배양 기술이 있고, 동물 생명공학에 보면 수정란 복제와 체세포 복제가 있어요. 둘 다 복제를 하는데,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을 잘라서 각각의 수정란을 만들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렇죠, 수정란에 복제가 됐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죠. 체세포 복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아니고 난자, 난세포와 세포, 그러니까 체세포의 핵, 체세포의 핵. 그러니까 그 체세포의 핵과 난자의 세포질을 합쳐서 만들어서 체세포를 공여해준 개체와 같은 클론인 개체가 나타나는 게 체세포 복제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 표지 기술. 분자가 표지판 들고 있어요. 나 누구예요?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술은, 아, 얘가 어떤 놈인가? 판별이라는 거예요. 판별. 외관상으로 보면 똑같아. 똑같아. 이 똑같은 걸 외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염기서열에 대한 차이를 감별해서, 아, 얘가 어떤 놈인구나 해서 판별하는 기술이에요. 많이 사용하는 게 전기용농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식물의 형질전환. 형질전환은 새로운 형질의 품종을 만드는 건데, 자, 아그로박테리아 이용법 있고 유전자 총법이 있어요. 새로운 형질이라 함은 기존에 없던 품종이에요. 없던 품종. 없던 DNA, 없던 유전 요소를 집어넣는데, 그 유전 요소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흙에 있는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유전을, DNA를 전달시키면 아그로박테리아법, 아그로박테리아 이용법. 유전자 총, 텅스텐으로 코팅을 한 다음에 유전자 총을 쏴서 유전자를 도입을 시키면 유전자 총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질체 융합법에서 세포 융합법, 그리고 돌연변이 유도 방법,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 있는 돌연변이 유도 방법. 이렇게 크게 생명공학 기술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 제시 문제에서, 아, 이게 지금 조직배양인지, 수정란, 그러니까 동물생명공학처럼 수정란 복제인지, 체세포 복제인지, 아니면 분자표지 기술인지, 아니면 뭐 식물형질변환 이런 방법인지, 원형질체융합법을 이용했는지, 돌연변이를 이용했는지를 알고 나서 그 방법과 같은 사례를 이용한 걸 찾는 문.

이런 문항 형태가 주로 지금까지 주로 나왔습니다. 10강까지 해서 아마 이와 비슷한 문항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일반 쌀과 유전적 특성이 비슷해 구별이 어려워. 구별이 어려워. 그냥 보기에 구별이 어려워. 그래서 중대립 쌀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 무언가를 판별하고 판별하고 비교하는 기술은 무슨 기술이다? 분자표지 기술이다. 자, 중대립 쌀은 일반 쌀보다 쌀알 크기가 약 1.3배 크며 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품종이 많아서 판별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구진이 개발한 품종 판별 기술, 판별 기술은 분자 표지 기술이라고 알면 돼요. 유전자 분자 표지, 그냥 나왔네요, 분자 표지. 이용해 특정 유전자의 보유 유무를 확인하는 판별법으로 유전자의 염기 사열 차이를 이용해 특정 형질의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 판별 기술이에요. 분자 표지 기술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기존 품종 판병 기술의 키다리병 저항성과 그리고 저장성 관련 유전자를 탐색할 수 있는 표지 인자를 추가해서 중대립쌀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품종 순도 유지와 브랜드 관리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뭔가 글은 길게 써놨지만 어디서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판별할 수 있다, 여기서 분자 표지 기술을 임을 이미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사례 중에 분자 표지 기술을 이용한 거 봅시다. 생장점을 배양했어. 이거 조직 배양이네. 감마산 처리했습니다. 돌연 변이죠. 꽃가루 배양했어. 이것도 조직 배양이죠. DNA 마커를 사용해서 품종을 구분해 놨어. 이게 분자 표지 기술이죠. 블루진을 삽입해서 파란색 장미를 만들었네. 이건 유전자 제조업 기술, 형질 전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죠. 다음 기사에서 할수 있는 가축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물병 어렵다 그랬어요. 동물 질병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물 질병이 조금 더 쉬운 게 뭐냐면 교과서하고 연계 교재에 그렇게 많은 질병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수능 특강 14강이죠. 14강에서 보더라도 1종 전염병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2종 전염병, 3종 법정 전염병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뒷부분에 가면 축종별로 해서 대표적인 질병만 크게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질병은 꼭 알고 가세요. 그 질병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우리 교과서 두 종이잖아요. 그두 종에 나오는 질병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4강에 정의되어 있는 축종별 대표적인 질병, 그것까지만 공부하면 수능에서 나오는 질병은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질병인가 봅시다. 세모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질병의 병원처만 공용할 수 있는 나노 테라노스틱을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나노 테라노스틱은 질병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초미세 나노입자 기반 기술을 말한답니다. 자, 이 질병은 걔네요. 반려견이 야생동물에게 물려서 발병하는 것으로 걔가 야생동물에게 물려서 발병한대요.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것만 듣고도 어떤 병인지 대충 나오네.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동공이 확장되고 과민해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요. 광견병이죠, 광견병. 심해지면 흙과 풀 등과 같은 이물을 먹으며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개는 풀을 먹습니다. 이물을 먹으며 때때로 근육경련, 마비가 나타납니다. 치사율이 100%예요. 걸리면 치사율 100%. 연구진은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세포를 공격하는 광역학 치료법에 주목했습니다. 특정한 빛을 받으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병든 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은 치사율 100%. 100%. 자, 광견병, 제2종 가축 감염병.

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광견병인데 2종이네요. 1종이 아니고. 이유는 예방 접종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2종 가축 감염병이고.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도 걸립니다. 포유류 걸립니다. 포유류 걸려요. 그러니까 소도 걸립니다. 광견병. 감염 시에는 동공 확장, 결막 출혈,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나 치료는 안 됩니다. 발병이 되면 치사율 100%. 광폭형, 미치는 형과 마비형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도, 근육이 마비가 돼요. 혀가 마비가 돼. 혀가 마비가 되니까 침을 삼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침은 계속 나오는데 삼킬 수가 없으니까 떨어뜨리죠. 침을 질질. 목 근육이 부어요. 그러니까 침만 삼켜도 아파. 물만 봐도 무서워해. 그래서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 하죠. 공수병. 광견병. 자, 그럼 광견병에 대한 설명 봅시다. 병원체는 광견병 바이러스 오른 내용이고요. 인수공통 광견병, 사람과 가축이 같이 걸립니다. 발병한 가축은 항생제로 치료하지 않고요. 거의 죽습니다. 치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2종 가축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미음으로 된 1번이 정답입니다. 14강은 가축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달걀 질병, 닭, 돼지, 소 질병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앞쪽에 보면 그 가축의 품종, 여기서 보면 이제 애완동물 나오죠.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광견병이 충분히 출제가 되고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광견병.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바이러스고 2종 가축 감염병, 광폭형 마비형으로 나누고,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자, 13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작업이 한창인데 무슨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종에 단근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단근? 당근도 아니고 단근? 화문을 써줬으면 좋으련만. 근데 화문 자체가 어려워서. 단근, 잘라요. 무엇을? 뿌리를 잘라. 뿌리를 잘라. 단근은 그래서 설명을 해줬네요. 길게 뻗어 있는 일부 뿌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는 거. 모종에. 어떻게 하는 작업인가요? 그러니까 포기에서 한뼘 정도 떨어진 부근의 토양에 칼을 찔러서 뿌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 작업은 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그러니까 모종의 뿌리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 10강 조경에 보면 뿌리 돌림이라는 게 있죠. 뿌리 돌림. 노세목이나 그 이제 옮겨 심을 때, 묘목 옮겨 심을 때 뿌리 돌림을 하죠. 어떻게? 2, 3년에 걸쳐서 한 번은 여기를 잘라주고 한번또 이만큼 잘라주고 이만큼 잘라주고 이만큼 잘라주고 뿌리가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잘라진 부위에서 어떻게 잔뿌리가 또 나오잖아. 잔뿌리가. 그러니까 잔뿌리가 나중에 많이 생겨. 2, 3년 동안 하면. 잔뿌리가 많으면 얘를 옮겨 심었을 때 훨씬 더 수분, 영양분을 훨씬 더 많이 잘 흡수할 수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뿌리를 잘라주죠. 잘라줘. 이제 크게 보면 그거하고 지금 같은 효과죠. 모종의 뿌리를 잘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식 후에 몸살을 죽여준다. 모종을 옮겨 심었을 때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수분과 양분을 빨리빨리 흡수해서 몸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니은 잔뿌리 발생량이 많아지겠죠. 단근을 해줘서 뿌리를 잘라준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잘려진 부분에서 잔뿌리가 나기 때문에. 디귿 모종의 초기 수세를 모종들의 초기에 커가는 이 세력을 균일하게. 그렇죠. 뿌리가 많이 발생되는 놈은 확클 것이고 뿌리가 적게 발생되는 놈은 적게 클 건데 뿌리 크기를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커지는 게 균일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13번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근, 길게 뻗어 있는 일부 뿌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뿌리를 자르면, 물론 뿌리를 자르고 바로 옮겨 심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뿌리를 자르고 잔뿌리가 날 시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서 잔뿌리가 많은 상태에서 옮겨 심으면 정식 몸살을 줄일 수 있고 잔뿌리 많이 발생되고 모종들이 비슷하게 커가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세모세모시 농업인들이 변경한 농산물 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농산물 거래 방식. 자, 농산물 거래 방식이 크게 현물 거래, 선물 거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물 거래는 현재에 존재하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벼를 파는 거지. 가을에 생산한 사과를 파는 거고, 여름에 생산한 여름에 수박을 파는 거예요. 현물 거래. 현재 물건이 있어. 그 현물을 생산자가, 농업인이 어디에다 파느냐. 도매시장으로 출하려면 도매시장 거래. 도매시장. 그 다음에 소매시장. 그 다음에 생산자. 소매시장으로 출하려면 소매시장 거래. 근데 시장으로 출하지 않아. 시장 바깥에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요. 그건 산지 직거래, 시장 외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현물 거래는 현재 있는 물건을 거래하는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어떻게? 도매시장 거래가 있고, 소매시장 거래가 있고, 시장 외 거래가 있고. 즉, 시장 외 거래는 직거래가 됩니다. 직거래. 그러면 도매, 소매, 시장 중에 가장 유통비용이 적게 드는 게 뭘까요? 시장 외 거래겠죠? 직거래.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는 판매하는 사람은 약간의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소비하는, 그걸 구입하는 사람은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왜냐하면 유통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고, 약간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게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제시문으로 가서요. 세모세모시 농업인들은 그동안 생산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했네요. 도매시장.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했으나 최근 아홉 색깔 농부라는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물을 거래하는 방송으로 변경했네요. 도매시장에서 협동조합으로. 자, 이 조합은 이 협동조합 봅시다. 농장의 체험활동하고 농장의 체험활동하고 융합시킨 도농 교류형으로 농산물 거래 방식을 개발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운영 방식은 네모네모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들이 신청하게 되면 가족 단위로 농장을 방문을 하네요. 방문을 해. 그래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가입한 사람들이 파종에서 수확까지 다양한 이벤트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생산된 수확물은 농장을 직접 방문한 회원들이 주문에 의해 거래되네. 그러니까 원래는 도매시장으로 판매를 하다가 이걸 협동조합으로 바꿨는데 이 협동조합은 어떻게 판매를 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받고 회원 가입을 한 사람들이 직접 와서 파종해서 수확까지 해요. 그리고 그 농장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직거래가 되는 거지, 직거래. 그렇죠? 도매시장에서부터 직거래로 농산물 거래 방식이 바뀌었어. 근데 변경한 게 직거래네. 그럼 직거래에 대한 설명.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겠죠. 도매시장이었으면 생산자,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비자 이렇게 되는데 직거래니까 생산자, 소비자 끝. 1번 정답. 자, 송품장을 기초로 거래되는 건 경매죠, 경매. 자, 시간과 공간을 제약에 받지 않아. 이거 뭐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입니다. 자, 4번은 생산자의 공동판매죠. 미래에 약정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방식, 미래에 약정한 가격,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유통단계가 축소되는 직거래. 그렇죠? 1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다음 기사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왕조 실록 세종 25권에 실린 글에는 당시 돼지네?

중성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거세를 했네요, 거세. 왜? 거세의 목적이 들어가면 되겠네. 거세의 목적. 자, 거세. 거세. 거세는 크게 요것 때문이죠. 요것 때문에. 수컷 호르몬 냄새 때문에 고기의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세를 하게 되면, 수컷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좀 잡내가 없는, 웅치가 없는 고급용을 발생하기 위해서 고급용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죠. 그렇죠? 일단 말이 나온 김에 돼지의 사양 관리 한번 보고 가죠. 돼지는 일단 태어나면 초유 먹여야죠. 초유. 왜? 여기 초유에는 뭐가 많다? 글로불린, 단백질, 무슨 단백질? 면역 단백질이 많이 형성된 초유 먹이고, 그다음에 철분조사. 돼지 너무 빨리 커요. 그래서 먹는 것만으로도 철분이 보충이 안 돼. 그래서 따로 철분을 2회 정도 해서 철분 주사를 놔야 됩니다. 돼지는 성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알짱알짱 되는 걸못 봐. 가서 물어버려야 돼. 호기심이 강해서. 그래서 한 마리씩 키우지 않아요, 돼지는. 한 방에 막 12에서 많으면 20두까지 같이 키우죠. 그러니까 꽉꽉 물어버리면 돼지가 사는데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오염이 돼. 오염이 되면 어떻게 뭐 파상풍이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돼지는 태어날 때 송곳니가 왼쪽, 오른쪽, 아래, 위에 각각 두 개씩, 여덟 개가 완성이 돼서 태어납니다. 돼지는 송곳니가 여덟 개가 완성이 돼서 태어나. 그런데 어미젖을 먹다가 깨물어버리면 어미젖에 상처가 생기겠죠. 상처가 생기면 어미가 사는 곳 또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다 감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렸을 때 송곳니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수태지의 경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웅치가 발생하기 전에 거세를 시키게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건 뭐다? 거세의 목적. 거세라면 빈혈이 예방이 돼요? 안 되죠.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분주사를 넣어야 되는 거고, 웅치를 제거하기 위해 2번 정답이고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거세를 하면 안 되고, 초유 면역 글로불린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초유를 먹여야겠죠. 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잘 먹여야겠죠. 잘 먹이고, 수종 적기 잘 판단해야겠고, 어미돼지의 유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아, 송곳니를 잘라야겠죠. 자, 15번의 정답은 거세의 목적. 웅치를 제거해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 1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1회에서 거의 똑같죠? 발문이 똑같아. 발문이 똑같아. 친환경 방제는 경종적,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으로만 한정한다. 거의 비슷합니다. 1회 2회가 같은 발문을 쓰고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도 거의 같은 발문이에요.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든지, 다음 대화에서 할수 있든지, 그렇죠? 다음 뭐 인터뷰에서 할수 있든지, 친환경 방제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 자, 어떤 사례인가 봅시다. 귀농인 A씨는 과수원 주변에 풀이 크게 자라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에 선진 농가에 문의하였더니 물 500리터에 소금 30kg를 섞어서 살포해 보라고 조언을 했네요. 귀농인 A씨는 좋은 대로 소금을 물에 녹인 후에 과수에는 소금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초에만 소금물을 뿌렸어요. 천천히 살펴서 시간이 지나자 소금물로 인해 잡초가 말라 죽는 효과가 나타났네요. 소금물. 이와 같은 원리가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 보니 그림과 같이 뿌리털을 이루는 세포의 농도보다 흙 속의 농도가 높아 식물층의 수분이 빠져나와 방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요거 다르게 말하면 뿌리가 수분을 끌어다니는 힘보다 농도가 높은 소금물

물이 수분을 끌어다니는 힘이 높다는 얘기지. 이게 식품 가공 원리에서 나올 때 뭐로 나와요? 삼투압으로 나오죠. 삼투압. 삼투압. 소금 물을 이용을 했네. 소금. 살균제. 천연적인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는 살균제. 물론 살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화학적 방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방제. 자, 선충을 예방에 돌려짓기를 했어. 이건 재배적이니까 경종적. 초파리를 방지하기 위해 유화 등을 설치를 했네요. 이건 물리적이 되겠고. 응해를 방지하기 위해 살아있는 칠리, 응해, 생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생물적 방제. 노균병을 방지하기 위해 석효 보리도액, 이거에, 이게 화학적 방제네요. 풋마른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저항성 대목을 이용했습니다. 정확성 대목. 저항성 대목이니까 이건 재배적인 경종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왔던, 1회에 나왔던 문항과 발문이 같아요. 발문이 같다는 얘기는 물어보는 내용 요소가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어보는 형태와 같다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형태. 아마 이번 수능에도 같은 발문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경종적, 다시 한번 보고합니다. 다시 한번. 자, 물리적 방법은 말 그대로 가열한다든지, 직접 잡아서 죽인다든지, 기계로, 잡초 같은 걸 기계로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덫을 놓는다든지, 이게 물리적 방법입니다. 화학적은 자연 생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 물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유기 화학 물질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화학 자재. 목초액, 제충극, 석회보도액 이런 것도 있죠. 생물적은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해서 방지를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될 수도 있고 큰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경종적 방법은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거나 작부 체계를 조절한다거나, 그러니까 재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이 경종적 방법입니다.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경종적. 그러니까 좀 노출이 많이 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거 자체가 좀 쉬울 수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에 나오면 대부분 좀 난이도가, 저난이도, 정답률이 높은 그런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방제 방법. 자, 다음 17번 보도록 하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농업 기계에 대한 설명이네요. 농업 기계.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농업 기계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농업 기계를 전공한 친구들이 보면, 와, 이것도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정말 굉장히 쉬운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 농기계를 전공하지 않는 친구들은 단어부터가 지금 생소하지 어렵죠. 자주식이니, 사행정 사이클이라든지, 차동 잠금 장치라든지, 그래서 어렵죠.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리고 농업 기계 기술 자체가 보통 원래는 이제 두 문제 정도씩 세팅이 됐던 것 같은데, 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 그한 문제 정도로만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 정도로. 한 문제 정도도 굉장히 좀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그 우리 그 농업 기계 기술 그 수능 특강으로 오면 17강, 18강 두 강이잖아요. 이거 1시간 정도만 보면, 1시간 정도만 보고 기출문제 풀어내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장면 보죠. 1번 장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계의 사용법과 안전지침 등을 숙지하고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이건 이제 모든 농업기계와 마찬가지죠. 점검할 때는 무조건 안전, 그 엔진을 꺼야 되고, 주클러치가 있네. 클러치가. 클러치는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과 변속기로 가는 동력을 이어주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합니다. 클러치는. 그러니까 클러치를 끊어줬다는 건 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현재 줄수 없는 상태예요. 연결이 되면 같이 주는 거고. 주 클러치는 끊

끊김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실지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는 클러치 페달 뭐 이렇게 하는데, 주클러치라고 하는 건 크게 그 경운기 또는 관리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 거, 주클러치. 자, 클러치는 끊긴 상태에서 놔야 되고요.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사지에서는 조향 클러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주 클러치가 있고 조향 클러치가 있고, 조향은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진행 방향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회전할 때 조향 클러치를 평지와 반대로 작동시켜야 됩니다. 평지와 반대로. 그렇죠? 클러치는, 조향 클러치는 바퀴로 가는 클러치를 떼게 되면 바퀴는 그냥 그 동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력이 떼져버리면 그냥 혼자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클러치하고 조향클러치가 있다는 걸 보아하니 여기에 나오는 농기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하고 뭐다? 경운기 아니면 관리기예요. 자, 겨울철 장기 보관 시. 겨울철 장기 보관이 나왔다는 건 연료를 채워넣느냐 빼놓느냐, 수분 응결로 인해 연료 교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연료를 어떻게 가득 채워서 보관한다. 가득 채워서 보관하는 건 디젤 기관. 그럼 경운기와 관리기 중에 디젤 기관은 뭐예요? 경운기죠, 경운기. 그런데 경운기하고 관리기,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엔진을 어느 걸 사용하냐에 따라 너무 많은데, 경운기도 아마 찾아보면 가솔린 기관을 탑재한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디젤 기관을 탑재한 관리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경운기는 경유를 사용하죠. 디젤 기관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사용합시다. 여기가 나온 건 이제 경운기입니다. 경운기. 자, 경운기는 자주식 농업기계에다 자주식,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있다. 엔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쟁기는 안 돼요. 쟁기는 비자주식이야. 로터리도 비자주식이야. 자주식 농기계에 결착을 시켜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주식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거. 경운기는 자주식이에요. 기관은 사행정이다. 사행정. 사행정이 뭡니까? 연료를 실린더에 흡입.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빵, 폭발. 그 다음에 배기, 가스, 배기. 이게 1, 2, 3, 4에서 사행정 사이클 방식 맞습니다. 자, 3번 차동 잠금 장치를 해제한다. 차동 잠금 장치는 회전할 때 양쪽 바퀴수를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운기는 차동 잠금 장치가 없어요. 없어. 그냥 조향 클러치로 연결했다. 바퀴가 굴렀다 안 굴렀다 함으로써 조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문제치고, 요즘에 나오는 농기계 문제치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자주식이라는 이 단어, 혼자 움직일 수 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다. 기관은 사행정이다. 압축,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아는지 사행정. 그리고 차동 잠금 장치는 보통 이제 핸들로 움직이는 애들 있죠. 트랙터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7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경운기 이렇게 생겼죠. 이게 주클러치고, 이게 조향 클러치입니다. 조향 클러치. 그래서 이쪽 걸 레버를 잡아당기면 이쪽 바퀴에 동력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평지에서 이걸 잡으면 동력이 전달 안 되니까 이 바퀴는 멈추고 이쪽 반대쪽 바퀴는 돌아. 그럼 어떻게 경운기 이렇게 돌네. 그렇죠? 그런데 내리막이라고 봅시다. 내리막. 내리막 때 이걸 잡으면 동력이 전달이 안 돼. 근데 내리막이니까 어떻게, 무게가 있으니까 더 빨리 내려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쪽 바퀴는 엔진에서 오는 회전수대로 돌려 그러는데 얘는 더 빨리 내려가.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는 반대가 돼요. 반대가. 경운기. 경운기. 디젤 기관 경운기입니다. 자, 다음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알수 있는 식품의 제조 원리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품의 제조 원리가 많습니다. 그쵸? 호화, 전분에 물을 주고 열을 주면 팽윤해지고.

쌀에 물 주고 끓이면 밥이 되는 거. 당화, 단당류 분자가 다른 당류와 결합하지 않은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화학적 변화, 단맛 내는 거. 염지, 소금, 설탕, 아질산염 등 이런 재료를 고기에 침투시키는 공정.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물질이 서로 분자 속에 들어가는 유화. 물 분자 속에 기름 분자가 들어간다. 수중 유적형.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들어간다. 유중 수적형. 발효, 효모나 세균, 그러니까 미생물이 유기화물을 분해해서 뭐 알코올이나 유기산 등을 생기게 하는 작용. 발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할수 있는 식품 제조 원리 봅시다. 이 식품은 카세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됩니다. 라테어. 근데 영어가 아니니까 라틴어니까 어떻게 읽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 자, 기원전 카나나라는 상인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자, 사진과 같이 이게 양의 위입니다. 양의 위. 양의 위를 말려서 만든 물통에 우유를 채우고 우유를 넣고 사막을 지나는 중에 우유를 마시려고 물통을 열었을 때 수분이 나오고 그 안에 흰색 고체 덩어리가 있었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고체 덩어리를 먹어봤더니 고소하고 입에서 살살 녹았다고 해요. 양의 주머니에 있던 레닛, 응유효소, 우유를 응축시키는, 응고시키는 효소, 레닛이라는 효소가 우유를 굳게 하고 사막을 지나는 동안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이 식품이 숙성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틴어로 카세우스라고 하는데, 현대, 요즘 말로 하면 치즈입니다. 치즈. 치즈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제조 원리. 응고. 레닛이 무슨 효소다? 응유효소다. 우유를 굳게 하는 응고 나타나요. 발효. 치즈 발효되죠? 발효. 호화. 전분이에요, 전분. 녹말. 전분이, 전분에 물을 넣고 열을 가했을 때 평균되는 거. 전분 없죠? 유화. 서로 섞이지 않는 걸 섞이게 하는 거. 없죠? 그래서 치즈를 만들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기역과 니은, 응고와 발효.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품 제조 원리 문항이 그동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걸 주고, 이제 여기서 나타난 식품 제조 원리, 여기서 나타난 제조 원리를 하나를 주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찾는 문항으로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하고 20번 세트 문항이네요. 자, 19번하고 20번 보니까 일단 식재 평면도가 나오고, 물어보는 게 식재 평면도 해석을 하는 문항이 있고, 그리고 식재 평면도 이 가나에 어떤 걸 심을 것인가, 어떤 걸 식재할 것인가, 라는 이런 문항이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이 출제됐던 문항 스타일이에요.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많은 문항 스타일이고요. 자, 봅시다. 19번, 20번, 세모세모. 시,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설계 대화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김팀장, 세모세모시 휴게공간의 도면은 완성되었습니까? 네, 공원의 중앙에 가로, 세로 15m의 사각형 무대를 설치해서, 이게 가로, 세로가 15m인가 봐요. 15m. 축제에서 평면도를 작성을 했고, 가구역, 이 부분이네요. 가구역은 수경시설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수경식물, 그러니까 물속에 나는 식물을 식재 설계하고, 나구역 여기네요. 나구역에는 가을에 꽃이 피는 여러 해 살이 초하루, 여러 해 살이, 한해 살이 초하루, 두해 살이? 한해 살이 초하루, 여러 해 살이 초하루 나눌 수 있는데, 나는 가을에 꽃이 피는 여러 해 살이 초하류로 화단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식재 평면들은 좀 이렇게 나왔고. 자, 19번 문항 보죠. 위 식재 평면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한 거 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해석 한번 봅시다. 자, 일단 2점 세선으로 구획선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무대가 있고, 여기에 방위 표시가 있네요. 그래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그럼 이쪽이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총 7그루, 높이는 3m, 수간 폭이 2m인

소나무 7그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그루가 베이직 설계되어 있고, 느티나무는 한 그루네요, 여기. 키가 3.5m. R이니까 근원 직경이네요. 근원 직경이 20cm인 느티나무가 여기 한 그루 설계되어 있습니다. 측백이 22그루, 22그루. 높이가 2.5m. R, 근원 직경이 10cm의 측백이 22그루가 이렇게 무대의 북쪽과 동쪽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가 이제 모화심기로 100그루, 높이가 1.2m, 수간폭이 0.6m, 사철나무 100그루가 여기 베이직 설계되어 있고, 철쭉이 500그루네요, 500그루. 여기 퍼걸러를 중심으로 해서 500그루, 높이는 0.5m, 수간폭이 0.4m 되는 철쭉이 500그루가 여기 베이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수경시대라고 그랬고, 나는 가을에 꽃피는 열애사의 초하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에서 이제 이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2회차니까 지금 보고,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H가 뭐지? R이 뭐지? B가 뭐지?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5회 정도 넘어갈 때에는 이게 이제 줄줄이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결국 알아야 될게몇개안 되잖아. 몇 개. H가 뭔지, R이 뭔지, 좀 어렵게 가면 B가 뭔지. 그렇죠? 그리고 W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식재된 거 지금 이제 교우 식재되고 있고 거기까지 몰라도 되겠어요. 이거 이제 아, 이거 뭐 하시먹구나 이 정도까지. 이게 퍼걸로구나, 무대구나. 이거 보고 동서남북 잡을 수 있고, 뭐그 정도만 알면 돼.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한 2년? 2년 전부터 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넓이 구하는 게 나와요. 넓이 구하는 게. 그동안은 이제 넓이 구하는 게안 나오는데, 한 2년 전부터 넓이 구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무대의 실제 넓이, 지금 여기 넓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동안 나왔던 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를 주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주고, 뭐, 그래서 여기 거리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가로세로 15m라고 줘버렸네. 친절하게. 가로 세로 15m니까 무대 실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그렇죠. 그러면 75에 15니까 225제곱미터. 기억은 맞는 내용이네요. 이거 무대 그 넓이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수학이 아니고 굉장히 쉬운 산수 정도의 문제니까 너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고, 가장 키가 큰 수정은 소나무다 그랬어요. 자,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가 크다. 키는 H로 표현이 되죠. 소나무가 3m예요. 느티나무가 3.5m네. 그러니까 가장 큰건 느티나무가 3.5니까 느티나무가 가장 큽니다. 자, 화렵수. 침엽수와 화렵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소나무 침엽수, 느티나무 화렵수, 측백 침엽수. 사철나무 화렵수, 철쭉 화렵수네요. 화렵수는 세 종. 화렵수 볼까요? 느티나무, 사철나무, 철쭉 세 종이네요. 총 601그루. 철쭉 500개. 사철나무 100개. 느티나무 하나. 601개. 맞네요. 무대 동쪽에, 무대 이쪽이 북쪽이야. 동쪽이 이쪽입니다. 무대 동쪽에 느티나무가 단독 식재됐다. 무대의 서쪽에 느티나무가 단독 삭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이거 지금 해석할 수 있는지, 요거 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렵수, 침엽수 나눌 수 있는지. 그러니까 화렵수, 침엽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 우리 그 10강, 수능 특강 10강에 보면 나무 좀 나눠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관목, 뭐 교목 이렇게 나눠 놓은 거. 그 부분 알고 가야 됩니다. 꼭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실제 넓이 맞고 화렵수 맞고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목 규격 표현할 때 높이, 수간폭은 다 미터예요. 그렇죠? 근데 흉고, 근원, 지름만 센티미터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아는 거 돌다리 지금 두들겨 보는 거예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식재평균대에서 가, 나에 식재할

가나 구역이 식재 설계한 적용식물로 적절한 것이에요. 자, 가는 수경식물, 나는 가을에 꽃이 피는 여러 회사의 초하류. 우리가 초하류를 다 알기 어렵고 수경식물을 다 알기 어려워요. 어디에만 그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 수능 특강에 초하류 종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초하류 종류만 좀 알아내면 돼요.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수생, 수련이나 연,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불회옥재물의 창포, 붕어마름 이런 건. 네. 그리고 여러 해살이 보면 국화, 뻔한 거고, 베고니아, 부영, 꽃향부, 도라지, 옥자마 이런 것들. 한 해살이, 맨드라미, 셀비어, 나팔꽃, 코스모스, 채송화, 곽꽃, 펜지나 피추니아.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 안 나오고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볼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다시 문항으로 가서 가는 수경 물속에서 살수 있는 그렇죠? 튤립은 우리 봄에 꽃이 피긴 한데 튤립은 물속에서 안 살죠. 그냥 일반 땅에 삽니다. 국은 아니고. 자, 나는 가을에 꽃이 피는 여러 해살이 초하류예요. 초하류인데 가을에 피어. 국화, 여름. 아유, 국화, 가을. 펜지, 봄. 피추니아, 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지금 19번하고 20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 H, W, 요거 두 개. 특히 흉고지름하고 근원지름. 흉고지름은 지름의 그 근원 바닥에서부터 1.2m 위에 있는 거, B. 이거 두 개는 단위가 센티미터라는 거. 문항을 보면 알겠지만 숫자만 나타나 있어요. 여기가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 부분 해석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 한해 살인지, 연해 살인지. 알뿌리 초하류인데 추식인지 춘식인지 언제 심는 건지 언제 심는 건지 이것도 한 번씩 잘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회까지 해서 1회와 2회 총 10번의 기회 중에 2회 차를 한번 풀어봤어요. 어때요? 좀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좀 중복된 내용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3회, 4회 갈수록 더합니다. 그렇게 중복된 내용은 뭐가 많다? 출제될 그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건뭐 여러 번 연습하니까 잊어버리기가 더 힘들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3회부터 또 다음 시간 3회부터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개념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능 실전 문항 10문항과 우리 기출 문항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에서 CEO의 인사말을 통해 알 수 있는 회사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 회사는 총 면적 84만 제곱미터, 25만 4천 평, 선석 길이 1,400m, 컨테이너 모선 18,000 TEU급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자, 우리가 TEU라는 것은 20피트짜리 20피트 컨테이너를 1TEU라고 합니다. 1TEU라고 얘기하고요. 자, 보통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컨테이너는 20피트짜리가 아니고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40피트 컨테이너는 그러면 2TEU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TEU라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선이, 컨테이너 선박이 컨테이너를 얼마만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즉, 18,000 TU라는 것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8,000개를 수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8,000 TU급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최첨단 IT 시스템 및 하역 장비를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객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고의 터미널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터미널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는 CEO의 인사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내용을 보기 선택지에서 찾아보면은요. 자, 수출입 화물을 판매하는 게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객용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여객 터미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거, 적 양화 및 보관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 만나는 접속점을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컨테이너 터미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기사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국책사업인 세모신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4일 이 지역 출신 도의원 2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항만의 기능을 확장한 컨테이너 기지를 내륙에 건설하여 배후물류 단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항만의 기능을 확장한 컨테이너 기지를 내륙에 건설한다. 우리 앞쪽에 ICD라고 얘기를 했었죠.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 자, 관계자는 항만 지원 시설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모 지역 특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2040년 세모 신항 완공 시기에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터미널의 혼잡을 줄여주는 단순 보조 야적장이 아닌 통관, 그 다음에 환적, 보관 세 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지를 반드시 건설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제시문은, 제시문은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륙 컨테이너 기지, 즉, 컨테이너, 원래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이러한 기능들, 통관, 한정, 보관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는데, 터미널에 너무 혼잡해서 터미널 외부에 이러한 기능을 할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게 내륙 컨테이너 기지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는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의 약자로서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 시설로 고정 시설을 갖춘 물류 기지이다. 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의 일시적 저장, 그다음에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의 통제 하에서 수출입 내지 연계 수송을 위한 일시적 장치, 그러니까 쌓아두는 거죠. 그다음에 보관, 수송 등을 담당하는 기지가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륙 통관 기지, 내륙 컨테이너 통관 기지가 건설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기억. 화물 분배의 경제성이 향상된다. 자, 화물을 기존에 그 좁은 컨테이너 터미널에 많은 물동량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분배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죠. 그러나 그러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내륙에 그러한 기지, 통관 기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화물 분배의 경제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즉, 분배하는 데 시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다. 자, 물류 수송 교통 체증을 감소하고 있다. 자, 두 군데서 원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와, 그다음에 내륙 통관 기지에서 이러한 업무가 동시에 진행을 할수 있고 업무가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물류 수송 교통 체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컨테이너선 접안 시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다. 자, 디귿은 기존의 컨테이너 터미널 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ICD의 기능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기사에 나타난 세모 기업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형태는 우리가 공공 터미널하고 전용 임대 터미널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세모 기업이 대만 네모네모항의 세계 부두에 대한 계약을 20년 연장했다. 즉, 세모 기업이 대만의 네모네모항의 세계 부두를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세모 기업은 이미 설립한 대만 현지 법인을 통해 네모네모항의 두 개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은 이들 가운데 계약이 만료되는 한개 터미널에서 운영해 오던 세개 부두의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자, 이 계약은 세모 기업이 국가 또는 항만 관리자로부터 암벽과 인접한 컨테이너 야드를, CY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세모 기업이, 세 개의 부두를 빌려서 사용하는 그러한 계약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민간 차원의 교류지만 회원업이라는 상징성을 놓고 봤을 때, 이번 협력은 국가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형태는 전용 임대 터미널이죠. 전용 임대 터미널. 그래서 선사가 국가 또는 항만 관리자로부터 암벽과 인접한 컨테이너 야드를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터미널을 운영 형태에 따라 분류해 보면 공공 터미널,

와, 퍼블릭 터미널과 전용 임대 터미널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공공 터미널은 선박의 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의 화물을 선적, 양육하는 작업 기간 동안에만 컨테이너 크레인 및 마셜링 야드를 항만 관리자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전용 임대 터미널은 선사 또는 항만 운영 회사가 국가 또는 항만 관리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즉 암벽과 인접하는 컨테이너 야드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터미널의 이용은 임차 기간 동안 제약 없이 빌린 사람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반면에 공공 터미널은 양육화물 같은 경우는 수일 이내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내려놓으면 그 컨테이너는 수일 이내 반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서 들어온 컨테이너는 빨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올 수 있냐? 본선 입항 수일 전에 컨테이너 터미널로 반입이 가능하다. 자, 터미널 운영은 독립 운영회사에서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한다. 자, 반면에 전용 임대 터미널은 임차자인 선사죠. 선사에서 직접 관리 또는 별도 지정 하역 회사에서 운영한다. 항만 요율에 의해서 이미 요금이 산정되어 있고, 전용 임대 터미널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서 요금을 지불하죠. 그래서 계약 위에서 요금이 산정된다. 자, 운영 방법은 초기적인 형태이다. 컨테이너 물량 규모가 작은 초기적인 형태이다. 소유 주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먼저 사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방식이다. 반면에 선사의 서비스 개선이 불가능하다. 선사의 직접적인 통제가 공공 터미널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터미널 시설 능력이 풍부한 선진 항만 형태이다. 독자적으로 선사가 터미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선사가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그러한 특징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이죠. 임차한 선사 단독 이용 또는 공동 이용한다. 복합 운송이 고속화시킬 수 있다. 운항 효율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 선사의 직접 통제 및 정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전용 임대 터미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세모세모 기업은 전용 임대 터미널의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모세모 기업은 계약에 의해 요금이 산정된다. 일정 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는 전용 임대 터미널 형태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컨테이너 도입 초기의 운영 형태는 공공 터미널이죠. 공공 터미널 운영 방식이다. 자, 임차한 기업이 터미널을 단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임대 터미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부정기선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주로 이용한다. 자, 부정기선을 취급하는 항구에서 이용하는 형태는 공공터미널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용 임대 터미널과 관련된 것은 기업과 디귿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컨테이너 터미널 채용 공고의 일부이다. 공고문을 통해 채용될 사람이 담당하여 운전할 컨테이너 하역 설비로 오른 것은, 자, 4번은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땡땡한 컨테이너 터미널 내 특수차 운전원을 구합니다. 담당 업무는 땡땡한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서 셰시에 연결된 특수 이동 설비를 운전한다. 자, 셰시에 연결된 특수 이동 설비는 야드 트랙터.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 이적하거나 본선 하역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죠.
자격증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특수.

투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담당 업무에서 샤시에 연결된 투스 이동 설비라는 걸 보면 야드 트랙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나머지 우리 하역 설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하역 설비. 가장 중요한 게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장비들 중에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하역 설비다. 그래서 가장 크기 때문에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컨테이너 크레인은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자, 우리가 문항을 풀다 보면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해서 보기 선택지에서 정선택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답지나 또는 보기 선택지로 이 내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의 숫자가 터미널 화물의 처리 능력과 가장 관련성이 깊다. 자, 스트레들 캐리어는 암벽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거나 적지 않은 데 사용되는 장비로 기동성은, 바퀴가 달려서 기동성은 좋죠. 기동성은 좋으나 길이 방향으로 3단까지, 1열 3단이죠. 3단 1열 정도가 적재 가능하여 야드의 활용도가 낮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정답이 야드 트랙터죠. 샤시를 견인해서, 터미널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하역 설비가 야드 트랙터다. 그래서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암벽과 야드 사이에서 작업용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차량이다. 자, 탑 핸들러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탑 핸들러고요. 자, 리치 스테이커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이렇게 생긴 하역 설비가 리치 스테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도록 하겠는데, 5번, 6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컨테이너 터미널 견학과 관련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양과학부에 재학 중인 K 학생이 학교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홍보관으로 견학을 갔다. 담당 안내어는 아래 같은 터미널 배치도를 보여주면서 이 터미널 배치도는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던 배치도입니다. 터미널 배치도를 보여주면서 주요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특히 LC 화물이죠. 소량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수입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꺼내어 화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뭡니까?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CFS라고 얘기합니다. CFS. 수행하는 시설에는 전국 컨테이너 터미널 최초로 무인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말해주었다. 자, 이로 인해 입출고 시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화물의 주인, 화주와 터미널 화물 기사 간 소통 오류 해결과 화물 기사 대기 시간 단축으로 터미널 생산성 증대를 비롯해 화주, 터미널, 화물 기사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자, 그래서 제시문은 컨테이너 터미널의 배치도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CFS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5번 문항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터미널 배치도에 나타난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부터 E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컨테이너 크레인이고요. 자, B는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트랜스퍼 크레인이고, 자, C는 게이트죠.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D는 마셜링 야드죠. 마셜링 야드고, E는 에이프런이죠. 에이프런. 자, A는 스트레들 크레인이라, A는

스트레들 크레인이라고 한다. A는 뭡니까? 컨테이너 크레인이었죠. A니까 컨테이너 크레인. 틀린 내용이 되겠죠. B는 트랜스퍼 크레인이죠. B는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방금 앞쪽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여기가 에이프런이죠.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이게 레일이네요, 레일.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그래서 B는 트랜스퍼 크레인인데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C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C는 야드 내 컨테이너 배치를 통제, 감독하는 시설이다. 자, 야드 내 컨테이너 배치를 전체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것은 컨트롤 센터죠. 컨트롤 센터. 그래서 컨트롤 센터에 대한 내용이죠. C는 게이트인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컨트롤 센터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틀린 답이고요. 자, D 구역은 마셜링 야드입니다. 마셜링 야드.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양육하기 위하여 순서대로 정렬시켜 놓은 공간이다. 그래서 D가 마셜링 야드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구역은 에이프런이죠, 에이프런. 에이프런 구역은 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는 에이프런은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된 넓은 공간을 우리가 에이프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E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세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통관시설입니다. 통관시설. 통관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마셜링 야드에 대해서 4번이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윗글에서 무인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제시문에 보면 CFS가 뭐 전국 최초로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CFS. 6번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항이죠. 자, 빈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것은 컨테이너 야드가 되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컨테이너 화물을 조작장에는 화물의 혼재 작업이 이루어진다. 혼재 작업이라는 건 앞에 여러분 설명했었죠. 소량의 화물, LCL 화물. 화주가 각각 다른 소량의 화물, LCL 화물을 FCL 화물로 채우거나 또는 수입된 화주가 여러 명인 FCL 화물을 화주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혼재 작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화물의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CFS,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컨테이너와 하역 기기를 정비 보수한다. 이건 정비 공장이죠. 정비 공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기 위해 소개하고 있는 수출용 컨테이너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수출용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외경 20피트짜리네요. 20피트고. 자, 그래서 수출용 컨테이너를 이렇게 판매한다는데 특징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서 이 컨테이너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서 일반 컨테이너는 도어는 뒤쪽에서 이렇게 양문 쪽이 열리는 형태죠. 도로 출입이 어려운 화물이나 높이가 초과하는 화물을 운송할 때 주로 사용된다. 자, 그럼 위쪽이 열리는
그런 컨테이너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기계류, 철강 제품, 유리 패널 등 높이가 높은 화물을 적재할 때 사용되며 구조적으로 타 장비와 구분되는 특징인 탈착식 지붕을 가지고 있다. 지붕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지붕은 탈착식 봉과 방수포로 구성되어 있다.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방수포 천으로 덮을 수가 있다. 구성되어 있어 필요할 때 쉽게 열수 있으며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위쪽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위쪽이 개방되니까 위쪽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이러한 컨테이너를 우리가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앞에 정리를 했었죠. 위쪽이 개방되는 거, 오픈탑 컨테이너.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우리 나머지 컨테이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는 위쪽이 이렇게 개방된 것이죠. 위에를 천이나 캔버스로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량 화물, 판유리나 강제품 수송에 적합한 컨테이너로 천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캔버스 덮개로 되어 있으며 컨테이너 상부에서 하역이 가능하다. 열리기 때문에 하역이 가능하다. 자, 냉동 컨테이너는 내부에 냉동기와 단열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주로 생선과 육류 등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컨테이너가 냉동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탱크 컨테이너는 자, 유류, 화학약품 등의 액체 화물을 수송할 때이 탱크 안에 넣어서 겉의 모양은 우리가 컨테이너 규격에 맞춘 거죠. 유류 화학약품 등의 액체 화물을 수송할 때 사용한다. 자, 플랫트랙 컨테이너는 지붕 및 앞벽, 뒷벽과 옆벽의 일부를 제거한 모서리 기둥만 있는 형태로 기계를 실는다거나 또는 원목 또는 자동차 등을 수송할 때 적합한 컨테이너가 플랫트랙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은 오픈탑 컨테이너 종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었습니다.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컨테이너 화물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자, A는 나의 제품이라고 했네요. A 전체가 나의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컨테이너죠. 하나의 컨테이너에 화주가 한 명이죠. 화주가 한 명입니다. 한 명. 즉, 화주가 다 동일한, 화주가, 이 컨테이너 전체의 화주가 한 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화물 우리가 FCL 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FCL 화물. 자, 두 번째 컨테이너 화물을 가득 채웠는데 A, B, C 회사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A 회사, 그다음에 B 회사, 그다음에 C 회사 제품이 섞여 있다. 자, 그래서 A는 컨테이너 한 가득 채워서 운송하는 형태, FCL 형태죠. 컨테이너 한 개의 화주가 한 명이다. FCL이고요. B는 컨테이너 한 개를 다 채우기에는 부족하여 다른 회사의 제품을 함께 운송하는 형태이다. LCL이죠. LCL 화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의 화주가 여러 명이다. 자, A는 FCL 화물은 화물의 컨테이너 단위로 비용이 책정된다. 자, A는 FCL 화물이죠. FCL 화물은 컨테이너 단위로 비용이 책정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전체가 화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자, B는 LCL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서 혼재 작업이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컨테이너를 화주가 여러 명인,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을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A는 FCL은 LCL보다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 B가 부가적인 가능성이 컨테이너 화물 조작료가 필요하겠죠. 왜? B는 화주가 여러 명인데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A가 아니고

자, 9번 다음 상황에서 할수 있는 컨테이너 하역 설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어떤 건지 알수 있습니까? 하역 설비는 컨테이너 크레인이라는 걸알수 있죠. 컨테이너 크레인이다. 자, 크루즈 여행 중인 A씨는 30분 뒤 입항한다는 선내 방송을 듣고 입항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갑판 위로 올라갔다. 선박 진행 방향의 좌측에 보이는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가가 우뚝 솟아 있었고,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그 뒤편에 많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다. 자, 컨테이너 크레인은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자, 요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답지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컨테이너를 배에 선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 컨테이너를 실어서 끌어올려서 암벽에 붙어 있는 컨테이너 선박에 실는 기능을 한다. 선적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셰시를 연결하여 컨테이너를 이동 운송한다. 자, 셰시를 연결하여 컨테이너를 이동 운송하는 하역 설비는 야드 트랙터죠. 야드 트랙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다음 보면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어 암벽과 야드 사이를 운영한다. 이거는 샤시에 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거하고 기역과 컨테이너를 배에 선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기사에 알수 있는 하역 장비를 이용한 컨테이너 하역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컨테이너 하역 방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트랜스포 크레인 방식, 그 다음에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 그 다음에 세시 방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모 중공업은 네모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를 쌓거나 쌓인 컨테이너를 무인 이송 장비 및 외부 트레일러에 실어주는 장비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자, 이 장비는 다리 모양의 기둥 사이에 7에서 9열의 컨테이너를 3에서 5단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것만 읽어봐도 하역 설비 중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세모세모중공업은 네모네모 항만공사에서 수주한 장비를 계기로 국내 연간 산업을 활성화하고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장비 제작 산업에 부활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제시문의 사진에 보면 많은 이 노란색이 다 트랜스퍼 크레인이죠.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크레인 하역 방식 중 트랜스퍼 크레인 하역 방식이다. 자, 트랜스퍼 크레인 하역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걸 찾는 문항인데요.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방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셰시 방식,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 자, 셰시 방식은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셰시에 트랙터만 연결해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장치 중 컨테이너에 손상이 없다. 단점으로 뭡니까? 컨테이너 개수만큼 셰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1단 이상 쌓을 수 없어서 넓은 장치장이 필요하다. 단점이죠. 스트레들 캐리어는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을 수 있다. 통상 2단인데 쌓을 수 있어 야드의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 기동성과 작업성의 유연성이 높다. 비교적 고장이 많고 높은 장비 유지 비용이 필요하고 컨테이너 손상률이 높은 단점이 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이죠. 컨테이너를 3에서 6단으로 쌓을 수 있어서 야드의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 전산화, 자동화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을 이용하면 전산화, 자동화가 가능하다. 요 문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치화 물량이 많은 경우 작업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 제시문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임을 알고 답지를 찾아보면 전산화 자동화가 가능하다.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역

정 선택지고요.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 방식이다. 맞는 내용이죠. 셰시에 트럭테를 연결하여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셰시 방식이죠. 셰시 방식. 암벽에 양화된 컨테이너를 집어 올린 상태로 이동시킨다. 이거는 스트레들 캐리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은 기역과 니은이죠.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문항, 열 문항 함께 풀어봤고요. 최근 그러면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된 기출 문항이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 나타난 컨테이너 하역 설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트랜스퍼 크레인 방식과 셰시 방식인데, 컨테이너 장치장 내에서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이동하거나 쌓아 올린다. 셰시 방식은 컨테이너를 샷시 위에 실은 상태로 에이프론과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동한다. 자, 가는 트랜스퍼 크레인, 나는 샷시입니다. 가는 에이프론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인다. 에이프론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틀린 내용이고. 자, 트랜스퍼 크레인, 아니, 나는 샷시죠. 샷시는 이동을 위한 야드 트랙터가 필요하다. 자, 샷시를 견인해서 움직일 야드 트랙터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가, 트랜스퍼 크레인, 나, 샷시는 모두 컨테이너를 3단 이상으로 다단 적재할 수 있다. 자, 샷시는, 다단으로 적재할 수 없죠. 샷시는 컨테이너 하나만 올릴 수 있으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선택지는 니은 하나밖에 없고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 사장이 확장하고자 하는 시설, 가나로 오른 것은, 자, 사장이 올해부터 다수의 화주가 의뢰한 소량 화물이 급증하고 있고 물동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시설 중에서 소량의 화물을 모아서 보관했다가 집적했다가 같은 목적지별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뭡니까? CFS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을 확장합시다. 자, 그리고 선박 적부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를 하역 순서대로 정렬해 쌓아두는 날을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세요. 자, 선박에 어떤 컨테이너부터 실어야 되는가를 표시해 놓은 게 컨테이너 적부 계획이죠. 선박 적부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를 실을 순서대로 정렬해 놓은 거, 정렬해 놓는 장소, 마셜링 야드죠. 자,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나는 마셜링 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력 시험 문항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에서 할수 있는 컨테이너 하역 설비, 가, 나로 오른 것은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는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부두로 양화하거나 부두에서 선박으로 적화할 수 있을 것, 에이프론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움직일 것 뭡니까? 에이프론에 따라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크레인. 자,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크레인이 되겠죠. 컨테이너 크레인이 되겠고요. 자, 나는 컨테이너를 3단 이상으로 적재 가능할 것, 컨테이너 장치장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할 것, 컨테이너 장치장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서 운동하는 하역 설비, 트랜스퍼 크레인이죠.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크레인, 나는 트랜스퍼 크레인입니다. 자, 실제 이렇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작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항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제시문 안에 힌트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힌트, 모식도를 준 시각적인 힌트와 텍스트로 준, 텍스트로 또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L군의 실습이 이루어질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물어본 문항이죠. 앞에 문항은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1군은 땡땡 컨테이너 터미널에 현장 실습생으로 배치되었다. 실습 첫날 현장 책임자는 아래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빈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업무를 실습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빈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데 적입할 화물은 화주가 각각 틀리죠. A 화주의 화물 이만큼. 그다음에 B 화주의 화물 이만큼. A, B, C, D 화물이죠. 각각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시설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죠. CFS입니다. 그래서 CFS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가에 들어갈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됐는데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증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에. 비에. 선화 증권이죠. 자, 선화 증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물을 이상 없이 선박에 실었을 때 선사가 화물을 이상 없이 다 실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유가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니네 화물 우리 선사에 A 선박이라는 선박에 이상 없이 다 실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화주에게 발행해 주는 증권이다. 자, 해상 운송에 대한 수업 중 선생님께서 선박을 이용한 컨테이너 운송을 발표라고 시켜 이에 따라 A, E의 순서로 강락히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화물을 선적하면 선사에서 수출자에게 B를 발급해 줍니다. 선화증권을 발급해 준다. 자, 선사가 수입자는 화물을 뭐를 제시하며? DO죠, DO. 자, 원래는 DO를 선화증권을 제시하게 되면 화물 인도 지시서 DO를 발급해 주고 그 DO를 주면 화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가 또 동일한 거니까 선화증권이 되겠죠. 선화증권. 자, 화주가 발행한다? 아니죠. 선사가 발행해 줍니다. 운송화물의 선적을 증명한다? 이상 없이, 이거 틀린 내용이네요. 화주가 발행한다니까. 이상 없이 화물을 실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선화증권을 보여주게 되면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A군이 검색한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서 이동시키거나 올리고 내리는 하역 설비이다. 다리 모양의 기둥 사이에 7에서 9열의 컨테이너를 3에서 5단 쌓을 수 있다. 트랜스퍼 크레인이죠. 트랜스퍼 크레인은 바퀴, 타이어 방식과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레일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체 동력이 없어 트랙터에 연결시켜 이동한다. 이거는 샤시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내용이고. 레일 방식은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한다.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땡땡의 운이 금회할 컨테이너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옳은 것은, 자, 컨테이너 선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땡땡의 운은 빈 컨테이너를 구하기 어려워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세모 지역에서 수입하는 육류와 생선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전용 컨테이너가 부족하여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땡땡의 운은 장기간 육류와 생선이 부패,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송할 수 있는 전용 컨테이너. 자, 육류와 생선이 부패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전용 컨테이너는 냉동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있어야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컨테이너 천장이 캠퍼스로 덮개로 되어 있다. 이거는 오픈탑 컨테이너죠. 앞에 우리 풀었었습니다. 화물에 맞게 설정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냉동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부패하지 않는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컨테이너 측면 하부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가축을 운송할 때, 동물을 운송할 때는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배설과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리을은 동물을 수송할 때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냉동 컨테이너는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다음 대회에서 과장의 답변 내용으로 알수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 컨테이너, 지금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여기가 컨테이너 터미널의 주요 시설이라든지 또는 하역, 설비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주문한 제품 발송되었을까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 회사에서는 어제 반출되었고요. 제품이 소량이라 목적지가 같은 화물들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로 보내려고 보관 중입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CFS죠.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를 얘기하냐? 컨테이너 터미널의 시설은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항입니다. 자, 다음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관련되어서 팀장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최근 우리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의 물동량이 증가한데 운영 현황은 어떤가요? 하니까 선박 적부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직전에 정렬하여 쌓아두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 쌓아두는 공간, 직전에 선적하기 직전에 쌓아두는 공간은 마셜링 야드죠. 마셜링 야드입니다. 자, 그래요. 그런 상황이면 터미널 운영에 큰 차질이 빚을 수 있으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에이프런을 확장한다. 아니죠. 에이프런은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이 설치된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셜링 야드를 확장한다. 자, 마셜링 야드에 대한 내용이죠. 컨테이너 터미널에 적합한 선회장을 확장한다. 자, 선회장이라는 것은 선박의 선수방위를 바꿀 수 있는 수역, 바다 위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셜링 야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셜링 야드를 확장해야 한다. 니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컨테이너 터미널과 관련된 실전 문항 10문항과 기출 문항, 최근 3년간의 기출 문항 9문항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해봤었잖아요. 또 하나 더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동아리로 밴드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 옆 동네 수학투 하고 계신 수기미 수학투 하고 계신 주영쌤도 밴드를 또 하셨대요. 동아리로. 그래서 대학교 때 가시면 한번 또 밴드를 해보시라. 제가 이제 욕심을 내고 그때 이제 그 밴드에서 보컬도 하고 기타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그 밴드에서 첫 곡이 힘내 노래였거든요. 걸스 제너레이션 님 분들이 부르는 그 힘내가 이때 그한 음원으로 한 9명이 부르지 않을까요? 하는 거를 열심히 혼자 부르느라 바빴습니다. 늘 바빴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래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연주하는 친구들이 이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시작부터 막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면 동아리 또 이제 아이고 꼭 이제 다양하게 들어보시는데 그중에서 밴드 어떠실까라는 말을 남겨보며 저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변형이라고 말을 붙이면서 정리를 해봤거든. 폭, 주기를 건드려 봤어요. 아직 정리가 잘안돼 있다면 전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들어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몇개 예시를 달아보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어 볼게. 먼저 나아가도 괜찮아. 제가 적는 거를 한번 먼저 그래프, 를 완성해 보세요. 자, 이게 1번이에요. 2번. 이 친구는 좀 단순하고, 이렇게 탄젠트까지 한번 세 경우를 다뤄볼게요. x-π. 이렇게. 자, 우리 이러한 친구, 요 친구, 여기 2π라고 2x로 바꿀까요? 이 친구는 폭을 만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뒤집어져 있구나.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러면 뒤집어져서 아래로 볼록인 것부터 이제 마이너스 2를 최소로 찍으면서 올라가나 싶었더니 보니 뒤에 플러스 1이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올라가 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사인의 진동을 그릴 때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치? 그 진동되는 축의 중심을 1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Y는 1이라는 이 직선을 살짝 쿵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 1을 기준으로 폭이 이만큼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1에서 2만큼 더해서 3이 최대로 갖는 진동을 갖겠구나. 그리고 아래로부터 볼록인 함수가 그려지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 나가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는 3에서 3, 그리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지금 이때의 주기 즉 여기서 1 값이 되는 이만큼에 대한 x 좌표가 지금 2파이가 되겠지. 주기는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래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세 배를 얌전히 늘리긴 늘렸는데 딛진 않았는데 주기를 건드렸다 그거지. 지금 이 친구는 우리가 쭉 반으로 줄여버리겠다라는 거잖아. 즉, 주기를 생각해 보시면, 본래 2파이였던 코사인에 대한 주기를 2로 나눴으니, 파이라는 새로운 주기 하에서 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늘렸어. 3배로. 그러면, 최대는 3일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3일 것이야. 그런데, 주기가 파이래.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의 함수 개형을 일단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 나갈 텐데, 아, 이때 한 주기에 나타내는 그 x, 이 위치가 파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사실 끝인 거겠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더 자세히 나타내 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쓸모가 또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 주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탄젠트? 괜히 조금 더 어려워해. 같은 건데 말입니다. 자, 일단, 2분의 1. 이 곱해져 있는데,
보기 좋게 아래에다가 탄젠트 2분의 1을 앞에다 이렇게 빼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이 친구 누구라고? 주기를 건드리는 친구라고. 그러니까 본래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는데 그 친구를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2파이로 주기가 일단 늘어나요. 그런데 그 친구를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또 시켰습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울걸? 그래도 어려울걸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려보세요. 희한하게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2파이의 주기니까 파이, 크게 그릴까요?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본래 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탄젠트가 그려질 텐데. 그치? 그 친구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끌어왔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또 여기도 이제 이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평행 이동까지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주기가 이제 2파이로 맞고 파이만큼 이동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좋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28번 문제부터 비슷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아 보자고. 자, 가볼게. 이 친구의 최댓값을 묻고 있어. 보자마자 7. 그치? 왜? 앞에서의 이 4코사인 x에 대해서는 최댓값이 4일 거잖아요. 그치? 위에 찍히는 게 4일 거고, 거기에다 3을 더해주랬으니 사실 이 최댓값은 7. 이렇게 바로 끝내버릴 수는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변형된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가보려고 하거든요. 훈련하면 좋으니까.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도 코사인도 원래는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친구인데, 전체적으로 3을 올리라고 했으니까, 아, 그 진동의 축을 이렇게 Y는 3이라고 잡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 폭이 위아래로 4, 4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보다 4 올라간 7, 그리고 3에서 4 빼준 마이너스 1, 최대 최소값 가지면서 우리는 그려주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한 주기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2파이라고 이제 찍히게 되는 걸 테고, 지금처럼 7,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7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최소값도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3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2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이번에는 탄젠트네요. 자, 괄호 안에부터 일단 좀 보기 좋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파이를 밖으로 꺼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y는 탄젠트, 천천히 할게요. 파이, 빼주시면, x에다가, 뒤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주기를 건들 것이야. 본래의 탄젠트에 대한 주기는 파이인데요. 그 친구를 여기 곱해져 있는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1, 이라는 새로운 주기를 가지는 지금 탄젠트 함수를 그릴 거야. 그 친구를 평행이동하래.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즉,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까지 시켜달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려보자. 아니, 주기를 구하라네. 일단 문제는 바로 풀어버리자. 1. 그치? 파이를 파로 나누니까 1이다라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주기가 1이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보통 이제 탄젠트 함수를 그릴 때에는 주기의 절반 있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폭으로 두면서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쪽 2분의 1, 0, 또한 1. 이렇게 두시면 본래는 이제 주기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탄젠트 함수가 이제 가운데 중심이 그려질 텐데 그 친구를 이제 2분의 1만큼 옮기라고 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과 x는 0을 이제 점근선으로 갖고 또 마찬가지로 1에서 점근선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또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마지막에 주기 1로 잘 되어 있는지 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나타내주면 되겠다. 문제는 아주 1초 만에 사실 풀어지는 문제이다 하고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로 가볼게요. 30번. 이번에도 최댓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 보자마자 6. 그쵸? 일단 여기서 최댓값 이제 찍히는 게 5고 플러스 1을 했으니까 6.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4. 왜? 답을 6. 최소값은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1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제 최소값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을 텐데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그래들 이 친구도 이제 쉽게 그릴 수 있겠지? Y. 1만큼 일단 위로 올렸으니까 저는 계속 그 진동이 되어지는 중심축, X축이랑 평행한 그 축을 일단 잡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가 이제 y는 1만큼 축을 올렸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5만큼 up, 즉 6이 최대가 되고, 1에서 5 빼준 마이너스 4가 이제 최소가 되면서 우리는 뭐 다른 거는 뒤집거나 다른 평행이동은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 최대 찍히고, 최소 마이너스 4 찍히고, 축 중심 1로 돌아오는, 그쵸? y는 1로 이렇게 돌아오는 지금의 한 주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2파이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최댓값은 6이고, 마이너스 4를 또한 여기 2분의 3파이에서 갖는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제가 지금 양수인 쪽으로 이제 한 주기만 그리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31번으로 가볼게요. 자, 닫힌 구간 0에서 파이까지 라고 되어 있고, 그럴 때, 사인, 저러한 주기가 바뀐 함수가 A에서 최댓값을 갖고 B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사실,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하다면. 근데 저는 그리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제가 그릴 거는 y는 마이너스 사인 2x죠. 그런데 지금 주기가 2파이를, 아유, 2x, 2로 나누고 있으니 파이라는 새로운 주기가 나왔거든. 그래서 구간이랑 이렇게 살펴보면, 아, 한 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주기 바뀌고 또한 뒤집힌 거고 폭은 안 변했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거 시작되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때 한 주기가 파이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각각 최대, 최소 또 0을 갖는 이 부근을 우리가 표시를 해줄게.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라는 x 값이 된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절반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여기는 이제 4분의 3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로 구해지는 게이 A 값. 그치? A가 지금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 1. 이런 식으로 이제 좌표처럼 적어줄게요. 그리고 최소. 는 어디서 갔니? 여기죠. 즉, 4분의 1파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이 지금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x좌표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2분의 1파이죠. 2분의 1파이, 2분의 파이 분의 우리 1에서 마이너스 1 빼주는 거니까 2 해서 파이분의 4라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까 머릿속으로 하라고 할수 있다라고 한게 뭐냐면 그래프가 이제 감소한다, 이제 뒤집혔다라는 걸 아니까 그 주기에 대해서 4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이제 최소값, 또 4분의 3 되는 지점에서 이제 최대값 갖는 걸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좌표 찾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 바로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으로 가볼게요. 코사인의 값이 이제 음수인데 사인은 저렇고 마이너스 사인은 저렇고 사인을 구하라. 이거 어이? 이전 강의에서 많이 하던 문제네요. 그쵸? 다시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건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저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고 요 친구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살짝 쿵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인은 말이야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뒤를 내가 사인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뒤집어 주셔야죠. 그에 대한 값이 지금 7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7 사인 세타가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관계시 다시 데려와야겠네. 제곱. 분 1이다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사인 대신에는 마이너스 7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제곱하면 49의 사인 제곱이거든. 그럼 합치면 50. 사인 제곱이 50개가 되어지는 게 지금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인 제곱은요. 50분의 1이 되어지면서 사인은 제가 구하려는 건 사인이죠. 사인은 루트 50분의 1이에요. 이럴 때 지금 부호가 궁금한데 지금 앞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인은 플러스가 되어서 양쪽이 마이너스로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친구 그냥 루트 50분의 1 이렇게 끝이 나는 거라 조금 더 정리해주게 되면 5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쵸? 10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으로 가볼게요. 그도 마찬가지야. 차. 2분의 파이가 있기는 한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대칭성을 생각해 주자고. 지금,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이 안에 친구를, 부호를 뒤집고 싶어. 즉,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나는 다루고 싶은데,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데려와 달라고요. 이때, 마이너스 일단 잘 데려와야지. 잊지 말고 데려오고, 이 친구 각변환 시켜주기 위해서,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치?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인 거니까, 플러스겠네. 그쵸? 그럼 바로 여기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면서 그 값이 지금 5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또 바로 우리 출력되지. 5분의 4라고 말이야. 제곱 제곱 더하면 1인인 거니까. 그럴 때 지금 세타에 대한 각이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래요. 그래프로 그릴까 이번에는? 이렇게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래요. 마이너스 찻 완성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볼게. 34번 볼게요. 함수가 이제 탄젠트에 대한 친구를 주기도 만지고 있고 폭도 만지고 있고 그 위아래에

동도 만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2분의 파, 아, 2 파이, 파이. 파이라는 이제 원래의 탄젠트의 주기에다가 2로 나눠서 새로운 주기를 일단 생각해 줬죠. 주기가 이제 2분의 파이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생각할 때 2에 대한 절반, 즉 이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이쪽에는 4분의 파이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탄젠트 함수를 그려낼 수, 하나의 그 증가하는 그 구간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데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이 왼쪽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구간에서 b가 어디까지 모르겠으나 이 친구는 뒤집어져서 감소하는 친구일 텐데 a만큼이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 있긴 하나 우리가 감소인 상태라는 건 알죠?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최댓값인 7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집어넣게 되면 a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저 친구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 값이 지금 7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우리 여기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이 친구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 라는 것이고 탄젠트 60도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A 이만큼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 3. 이 지금 7이 들어갈 수 있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A라는 값이 지금 4라고 구해지네요. 그쵸? 그러면 A가 4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 이 친구가 지금 A가 4라고 그렸으니까 아예 그려버립시다. 여기 A는 4, 0,4를 그러면 지나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는 탄젠트 함수가 그려질 거고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이 B라는 지점은 우리가 4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얘보다 넘어가면 점근선이라 함수가 끊겨버리거든. 그래서 최소값은 일단 이 마지막 뒤에 있는 b에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b가 되었을 때 3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f, b를 넣게 되면 우리가 저 4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식 데려와 주시면 루트 3의 탄젠트, 이 x에 대한 값이 지금 3이라는 거고 이를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왔다 갔다 넘길게요. 그러면 루트 3. 탄젠트 2x에 대한 값은 넘어가서 1이 된다라는 거고 나눠 주시면 루트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2x가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거 6분의 파이죠. 이 친구가 이제 6분의 파이가 되어서 x는 12분의 파이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12분의 파이 지금 딱저 범위 안에 잘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요. A가 4고 12분의 파이 곱해주시니까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이 친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확히 뒤집어 주셔야 앞에서 최댓값을 갖는다로 잘 시작할 수가 있겠지. 그래프 생각해 주시고 3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보자. 자, 이 친구에 대한 최댓값이 8이고 주기가 파이라고 한다. 아하, 보자마자 사실 다 바로 보이면 좋을 텐데. 주기를 건드리는 b인데 양수라고 했네요. 그러면 b분의 본래 코사인의 주기인 2파이, 2에 대한 값이 새로운 주기 파이. 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는 2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댓값이 8이라고 했는데 한칸 올린 그 진동 축에서 우리가

더하니까 8이 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7이 되는 거지. 양수라고 안 줬으면 마이너스 7도 될수 있는데. 해서 7과 빈 2를 더해서 9가 지금의 답이 되겠다.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에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다음에 범위 그리고 직선일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이 길이가 나와 있네요. 이 길이가 지금 3분의 8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A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저 친구 한번 봅시다. 본래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잖아, 그치? 그런데 A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A로, 양인 A로 나누어졌더니 지금처럼 A분의 2분의 파이가 새로운 주기가 되어지면서 따라서 지금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결국은 이 AB에 대한 X 좌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즉, 이 코사인 AX에 대한 그 함수 값이 1이 되어지는 그 X를 일단 표현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가볼게. 그러면 코사인 AX는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AX에 대한 범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어진 범위, 즉 0부터 a분의 2분의 파이라는 저 범위에다가 다 a를 곱하시면 0에서 ax 그리고 2파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ax를 생각해 줄 수가 있거든. 이 범위 안에서 2분의 1을 만드는 이 친구는 누가 될까요? 2분의 1 만드는 친구. 코사인 그래프까지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즉, 이 값과 이 값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죠.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가 일단 대태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라는 그 값이 되니까 주기인 2파이에서 3분의 1파이 또 빼주면 되는 거죠. 즉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이 x는 말이야, 결국은 a로 나눠줘서 3a분의 파이와 3a분의 5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이 친구 누구예요? 이 값들이죠? 여기가 이제 3a분의 5파이. 이 친구가 내리면 3a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 그렇게 되면 우리 ab에 대한 그 길이를 여기서 여기 빼주면 되는 거니까 3a분의 4파이라고 나타내 줄수 있고, 이 값이 지금 3분의 8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3분의 8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a가 어떻게 되나요? 암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돼야겠네요. 2분의 파이가 되어야 지금 3분의 8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오, 여기서 끝이 나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a의 값이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문제는 이제 1이 되어지는 그 x를 이제 이렇게 a에 대한 표현으로 정리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2분의 1이 되어지는 그 정의역에 대한 값, 사실은 이 ax부터 이렇게 코사인 함수로 찾아준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저 범위에 대해서 2파이까지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호로록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범위가 이렇게 바뀌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푸셔야 나중에 좀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 AB가 있어가지고 다친구간 0에서 2A에 대해 정의된 함수, 저러한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맛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 볼까? 죽이 건드리고 있어. 세 배로 폭을 넓혔네. 근데 비만큼 이동을 했는데 양수래. 올렸어. 뭐 하여튼 올렸어. 올렸는데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대. 아, 그럼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 최소가 되어지는 이 밑으로 볼록한 이 부분에서 지금 딱 X축이 지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기부터 생각해 볼까요? 2파이죠. 본래 사인이. 그 친구를 앞에 곱해져 있는 a분의 파이 이렇게 나눠주니 우리는 이 a라는 새로운 주기를 알수 있으면서 그러니 범위도 딱 2a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생각해보자. 그러니 지금 오직 한 점에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딱 테트리스 맞춰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지금 3배를 시켰다라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b가 몇이 돼야 될까요? 3만큼 올라가야겠지. 아래로 3만큼 내려왔을 때딱 0이 닿아야 되는 거니까. 즉, b가 3으로 찾아지면서 이 진동하는 축이 3이 되고요. 이렇게 y는 3이 되어지면서 최소가 0, 그리고 최대가 6이 찍히는 이러한 함수가 그려진다. 하이.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진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 이 A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응? 그럴 때 결국은 이 지점이 지금 E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이 A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2분의 A. 2분의 A, 2분의 2A, 2분의 3A. 2분의 3A가 2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지금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B가 3이었죠? 3분의 4에다가 B 3 더해주시니까 3분의 13.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우리가 오직 한 점을 갖는다라는 걸 통해서 B, 바로 3이라고 구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생각해 줘가지고, 주기의 4분의 3이 되는 그 지점. 이 2였구나라는 식으로 수를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삼각함수의 변형, 제가 변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변형을 계속 이용하는 그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으로 가볼게요. 자. 코사인에 대한 두 함수가 나와져 있는데, 이 친구, 일단 주기를 만졌네요. 그쵸? 주기가 바뀌고 같은 주기에서 뒤집은 다음에 내렸어. 그러한 두 함수가 있어서, 어떠한 K랑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뭐 이렇게 하고 길이를 그려봅시다. 자, 그립시다. 일단, 저 Y는, Y는 FX에 대한 저 코사인, 주기 생각해 볼게. 2파이잖아. 2파이를 말이야. 6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 파이 지우시고 12인 주기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0부터 12인 구간에서 다루라라고 했으니까 한 주기를 다루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까지 다룰 수 있으면서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절반인 6, 3, 9 이렇게 코사인 여기서 찍고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그래프가 일단은 y는 fx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럴 때 지금 y는 k랑 이 친구랑 두 점에서 만나면서 그 점에 대한 거리가 8이래. 헌데 봐봐. 3이랑 9는 그 갭이 차이가 6이잖아요. 근데 6보다 8이 더 크니까 K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니? 여기에 이제 y는 k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a1, a1이 더 왼쪽에 있다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a1 여기 a2가 있으면서 이 갭이 지금 8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이의 거리가 괜찮죠? 6보다 커야 되니까 위에 그려줬고, 그럴 때 이제 gx도 한번 마저 그려볼게요. 저 친구는 일단 축을 전체로 그래프 하나로 내렸으니까 진동의 축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진동의 축이 되면서 같은 주기를 가지며 마이너스 3을 곱해줬으니까 폭의 너비는 3배가 되는데 걔를 또 뒤집었네. 그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최소는 말이야. 마이너스 1에서 3만큼 빠지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최대는 2가 되겠죠. 3만큼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그래프가 여기 3, 마이너스 1을 지나야만 해요. 저처럼 이렇게 지나야 하는 점을 그리면 찝으면 그리기 쉽거든요. 6, 2를 지나면 되고, 9에서 마이를 지나면 되고, 12에서 또 마사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지금 y는 gx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만나는 이 좌표가 내가 베타를 1을 더 작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이제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괜찮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려봤습니다. 그냥. 좋아요. 자, 그럼 가보자. 일단 길이가 A1과 A2에 대한 길이가 알파네요. 알파. 이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6으로부터 4만큼 떨어진 10, 여기가 10, 그리고 여긴 4만큼 내려가서 2에서 k를 갖는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f(x)에다가 우리는 2를 넣었을 때그 값이 지금 k가 된다라는 거고,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어지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지금 K가 된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2분의 1이 되는 베타 1을 찾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G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었더니, 즉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이라는 값이 지금 2분의 1이 될 때가 여기가 이제 베타 1, 베타 2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넘어가면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이고, 괜찮니? 그렇게 되면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즉 이제 6분의 파이 x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이때 이 친구 말이야. x는 0에서 지금 12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6분의 파이 죽였지, 아까. 결국은 6분의 파이 x 해주시면 2파이에서 0에 해당하는 값으로 여기를 찾아주셔야 돼. 코사인의 그래프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나는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세요? 저는? 그러면 2분의 1로 뒤집어가지고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친구는 3분의 파이잖아. 이 값이 지금 3분의 파이라서 이 길이가 지금 3분의 파이라는 거예요. 그쵸?

찾고 있는 그 x는 양쪽에다가 파이분의 6 곱하시면 파이분의 6 곱하시면 몇이니? 4랑 여기 파이분의 6, 8. 이런 식으로 나와서 각각 이들이 지금 내가 작은 거를 베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베타 1, 여기가 이제 베타 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그 x 좌표가 사실은 4, 8 이렇게 되고 있다.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지금 그들의 갭 차이는 4가 된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제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그 코사인의 값들을 구했죠. 이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x가 아니야. 알겠지? 지금 이 코사인 함수에 대한 전체 정의역 값,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걔를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x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래 주기부터 한번 살펴볼게. 주기가 2파이잖아. 코사인이, 사인이. 그 친구를 지금 비파이로 나눴더니 새로운 친구의 주기는 비분의 2가 돼요. 그쵸? 그런데 그림 잠깐 넘어가 볼까요? 찹! 넘어가 보면 이만큼의 주기가 지금 비분의 2라는 거고, 여기가 이제 비분의 2. 그런데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이거에 대한 2분의 3배라 지금처럼 비분의 3까지 우리는 다룰 것이다 라는 거를 줬어요. 앞에.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우리 OAB에 대한 그 넓이가 5이고, 그리고 직선 OA와 OB에 대한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고 합니다.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고 해요. 이럴 때 구하려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 오케이. 자, 가볼게. 착.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AB에 대한 그 거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왜? 주기가 지금 비분의 2잖아요. 그런데 이 최대와 최대에 대한 그 길이, x의 길이도 결국은 한 주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선분 AB에 대한 길이도 지금 비분의 2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식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OAB는 말이야. 2분의 1에다가 지금의 저 선분 AB. 의 길이는 비분의 2죠. 그리고 높이가 지금 a예요. 그치? a 데려와서 이 친구가 지금 5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지어주면서 비분의 a가 5니까요. a는 ob라는 이러한 하나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관계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기울기의 곱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을 이제 표현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비분의 2잖아, 그치? 그러면 절반인 여기가 비분의 1. 그러면 이 친구는요, 여기의 절반이니까 2비분의 1, A. 괜찮지? 그리고 2비분의 1, 2비분의 2, 2비분의, 아, 여기까지 가네. 2비분의 5. 그럼 여기가 2비분의 5, A. 이런 식으로 좌표가 써지면서 각각의 기울기 써준 다음에 곱할게요. OA에 대한 그 기울기는 그러면 2B분의 1분의 A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해달래. OB에 대한 기울기 2B분의 5분의 A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5분의 4가 되고 A가 2개, B가 2개 이렇게 곱해져서 그 값이 지금 4분의 5가 된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착착 정리해 주시게 되면 A제곱, B제곱은 4분의 5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 16분의 25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AB는 지금 각각이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4분의 5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A가 5B라며. 그러면 A 자리에다가 5B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5의 비제곱이잖아요. 그러면 B가 4분의 1이고.

0: 아, b가 b 제곱이 4분의 1이고 b는 양수인 2분의 1이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 a도 구해지겠네요. 왜냐하면 곱해서 지금 4분의 5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2를 곱해주시면 2분의 5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두 값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더해주시면 3 이런 식으로 최종 완성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좋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식. 을두개 꺼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끝이 났는데, 39번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주기와 그 폭을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b분의 2가 주기가 되었는데, 아까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 주기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b분의 2까지 다뤘지만, 지금은 또한 이제 b분의 3까지 다루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지금 단순하게 이런 범위가 옆에 적혀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주의 깊게 안 보죠. 근데 우리가 문제 빠르게 풀때 말고 다시 꼼꼼하게 씹어서 다시 볼 때에는 아, 이러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한 주기 또는 1.5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 번씩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기를 계속 다루게 되면서 이렇게 폭까지 다루게 되니까 두 개의 함수가 또한 겹쳐지게 되는데 지금 38번 같은 경우도 두 개가 이제 크로스되는 게 이제 처음 그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함수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 그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변형으로 또 다른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김상건입니다. 이정쌤이 강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8번부터는 제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자료실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직업을 어떻게 보는지, 나아가서 사상가들끼리는 어떤 포인트가 비교될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 자체가, 출제 유형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세한 비교 포인트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혹은 이 사상가 내적으로 깊이 있는 이 내용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들 맞추는 거다 맞추고, 남들 틀리는 것도 다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퀴즈의 미래 강의를 통해서 만점, 대박을 목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포인트는 딱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동양 사상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가,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게 됩니다.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정명과 덕치, 대동사회로 이어지는 포인트, 맹자가 얘기하는 본성에 대한 관점, 성선설, 나아가서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들의 항심 유지를 위해서 항산 보장이 필요하다. 그게 어진 군주의 역할이다라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맹자가 얘기하는 노심과 노력, 대인과 소인의 분업 기억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나아가서 백성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순자의 경우에는 맹자랑 대비적으로 성악서를 얘기했고요. 얘를 바탕으로 분업을 해야 된다. 그를 통해서 그렇죠. 더 도덕적인 사회, 왕도 정치가 실현된 사회를 이뤄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맹자만이 아니라 순자 또한 왕도 정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심화 포인트지만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내려와서 정약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직자 윤리에서 청렴윤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에서 또 보게 되겠지만 절용, 청렴, 애민이란 포인트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양윤리 관련돼서 또 직업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톤, 칼뱅, 베버, 마르크스가 출제가 되고요. 요즘 트렌드의 경우에는 플라톤과 칼뱅, 마르크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의 경우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분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통치자, 방위자, 이 생산자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덕을 발휘하고 조화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인, 정치, 또한 1인 1업, 조화 이런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 칼뱅은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죠, 그렇죠? 직업을 수행하는 것은 신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마르크스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의 분업, 이것은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로 노동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인간을 소외시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를 제시하면서 자발적인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요 내용들 다시 검토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헷갈리는 포인트, 가져가야 될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네. 8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갑 지문을 보면서, 을 지문을 보면서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잡은 다음에는 내려가서 선지에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갑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동자 또한 물건처럼 상품처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노동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그쵸?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자본주의에다가 세모를 치면 되겠습니다. 이 갑사상가의 경우에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을 강제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은 강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 강제된 노동이 멈출 때에 자유의 영역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발적인 노동을 해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래야지 인간의 본질을 신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떠올라야 되죠? 바로 갑은 마르크스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사회가 도래되었을 때 바로 이 자발적 노동을 우리가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여러분들 마르크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마르크스. 네, 다음 이제 내려가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에게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정해주신 초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어주신 의무다. 우리가 알고 따를 때 바로 소명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신의 소명이야, 신의 부르심이야, 콜링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은 여러분들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바로 칼뱅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을은 칼뱅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뱅. 그럼 바로 한번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곳에서 노동의 본질은 실현된다.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곳이 어디지?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 바로 위에서 여러분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강제된 노동이 멈출 때 자유 영역이 비로소 시작된다.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사회가 도래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인 노동을 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한 포인트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공산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사회 여러분들, 계급과 국가가 소멸된 사회, 나아가서 생산수단이 공유되는 사회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1번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이 조금 바뀌어서 나올 때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번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바꿔질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넘어가서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기술적 분업을 통해서 노동 소외를 없애야 된다. 안타깝게도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자본주의의 기술적인 분업은 오히려 노동의 소외를, 인간의 소외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를 통해 없앤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2번 선지 지우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노동하는 것과 독실한 신앙생활을 병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B 틀렸습니다. 이 칼뱅 여러분 경우에는 직업을 소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노동과 신앙생활을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선지입니다.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이 부여한 소명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칼뱅은 노동을 직업을 신의 소명이라고 바라보면서 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걸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노동은 다른 목적을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다. 먼저 여러분들, 갑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위한 수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갑 틀렸다고 지울 수 있고요. 나아가서 칼뱅의 경우에도 노동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빛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동이 신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수단으로 될수 있다라는 걸 칼뱅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처럼 칼뱅도 말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선지까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번 문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과 소인. 그렇죠?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 바로 소인에 대한 설명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 대인과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라고 얘기합니다. 분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대인과 소인 얘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더 연결 지으게 되면 바로 노심과 노력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직업관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맹자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글자를 조금 굵게 해서 더 한번 선명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사람마다 국가 안에서 자신의 천성. 이 천성이라고도 여러분 표현하고요. 이 다른 기출 지문들을 보게 되면 타고난 성향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가장 어울리는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인 1업을 해야 된다. 타고난 성향에 맞게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 중에 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세 계층, 아까 얘기했던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나아가서 조화 이룰 때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다, 정의로운 국가다,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을은 누구예요? 바로 서양의 플라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 실제로 기출을 풀때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적어 드릴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맹자라고도 안 쓰고 맹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플라톤도 안 쓰고 풀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제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과 소인은 모두 생산을 위한 육체노동에 힘써야 된다? 둘다 육체노동에 힘써야 된다? 아니죠, 그렇죠.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 대인의 경우에는 정신노동, 바로 노심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소인의 경우에는 다스림 받는 자로서 노력, 육체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업을 얘기했습니다. 둘다 육체노동에 힘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와 백성의 직분은 구분이 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죠? 맹자가 딱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우리 분명히 각자 역할이 있어 달라.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이렇게 분업하고 보완하면서 잘 사는 사회, 도덕적인 사회가 될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찾고 있는 가장 적절한 거 분업, 상호 보완적, 맹자 포인트 2번 정답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수호자의 재산 축적을 허용해선 안 된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여러분들 정의로운 국가에서 사유재산 소유가 가능한 계층, 바로 생산자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자와 방위자를 포함한 수호자 계층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플라톤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 포인트까지 연결 지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여러분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간 역할 교환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플라톤 여러분들 1인 1업을 얘기합니다. 역할 막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통치자하고 방위자하고 나 지금 별론데 역할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에 맞게 1인 1업하고

좋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역할 교환 X라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직무가 주어질 때 정의로운 국가가 완성된다. 이 정의로운 국가라는 건 사실은 플라톤의 표현에 더 가깝겠지만 이 맹자가 얘기하는 의로운 국가, 뭐 도덕적인 국가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부분이 둘 모두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플라톤과라고 맹자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직무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계층에서의 역할, 각자의 역할들을 지금 분업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다 앞부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갑과 을 모두 X치면 되겠습니다. 5번 깔끔하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직업 윤리의 경우에는 동사양을 같이 비교하는 문제 또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주제와 다르게 이 직업 윤리는 동사양 콜라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부터 천하를 두루 이롭게 함은 직분과 예의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 문장에서 딱 하나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여러분 바로 예의가 되겠습니다. 예의, 예의. 예의라는 중요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때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나라가 혼란해져서 편히 살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은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야. 그걸 냅두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거야. 그걸 싫어했던 선왕 혹은 성왕이 예의를 만들어서 예를 제정해서 사회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돈될 수 있도록 질서 잡을 수 있도록 바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예에 의해서 직업이 분담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떠올라야 될까요? 바로 갑은 순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순자. 순자라는 걸알수 있는 거는 예의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한다라는 맥락을 통해서 순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맹자가 출제가 되었다면 맹자가 강조하고 있는 항산 보장 혹은 대인 소인, 나아가서 노심 노력과 같은 포인트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지문을 보면서도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단서들을 자꾸 찾기 위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물결,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된다. 한 명당 한 가지를 해야 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1인 1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 1업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한다. 탁월함 여러분들, 한 글자로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덕이 되겠죠, 그렇죠? 덕. 덕을 발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방위자는 용기의 덕을, 생산자는 닥치, 절제의 덕을 발휘해서 서로 조화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는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을은 플라토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라톤의 관점에서 서로 일에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섭하지 말고 조화 이루자. 바로 플라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어른 여러분들 플라톤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내려가서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 통달해야 된다? 그냥 말만 놓고 보게 되면 그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가의 관점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순자의 관점에서 기역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그쵸? 군주는 여러분들,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역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넘어가서, 네, 니은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한 글자로 뭘까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예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대로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디귿 또한 동그라미. 다음 리을.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역할 구분, 분업, 분담 여러분들 분명히 더 나은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리을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출 문제를 특히 공부할 때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나올 때는 별표를 함께 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상가들이 겹치는 비교할 만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별표를 치고 함께 다시 공부하고 다시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나중에도 다시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비교 문제가 고득점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대박 만점 이루기 위해서 비교 문제 잘 해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니은, 디귿, 리을 바로 5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철학자에 대한 얘기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글자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여러분들? 철, 인,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쵸? 철학을 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거나 통치자가 철학을 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바로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철인 정치다라고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가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고 하면 국가는 파멸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봤던 기출에 나왔던 역할 교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답은 바로 플라톤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상인은 우리가 같이 배웠던 생산자 계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사는 방위자 계층으로 보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을 보겠습니다. 어질고 능력이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등용한다. 서인의 자식도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바르며 포인트, 예를 쌓아 본성을 극복하면 관리가 될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님이 어떤 역할이었든 어떤 계층이었든 너가 만약에 예를 쌓아서 너가 만약에 덕과 능력이 된다면 예에 따라서 너는 그에 맞는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부모님의 그런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과 능력을 보고 예에 따라 직업을 분업해야 된다. 직업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 순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순자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순자의 지문들을 쫙 반복해서 보다 보면 예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나아가서 본성이라는 것을 극복, 뭐 교화, 변화시켜야 된다는 맥락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아마 직업윤리 관련돼서 공부할 때 정리했겠지만 순자의 경우에는 화성기위라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지문 속에 녹아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특히나 이 만과 같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짝 신경을 딱 써야 됩니다. 만. 통치자들만 공동생활, 공익 추구 괜찮은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플라톤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통치자들만이 아니라 통치자와 방위자, 아울러서 수호자 계층이 공동생활, 재산 공유하면서 공익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치자만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1번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타고난 성향에 맞게 역할 분담해야 돼. 그리고 1인 1업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번 여러분들 우리가 찾고 있는 플라톤 관점 맞죠? 그쵸? 동그라미 치면 되고 정답 찾았다. 바로 2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직업에 충실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회복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기적인 본성이 악한 본성에 따라서 회복이 아니라 교화, 변화시켜야 됩니다. 조금 예리한 포인트, 날카롭게 봐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미 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극복이지 회복이 아니야, 그치? 따라서 연결 지어서 3번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자가 출제가 되면 본성에 대한 관점도 함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길 권장드려요.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예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하고서 잘한다?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 예에 정통한 사람, 예를 들어 군자의 경우에는 다스리는 역할을 잘해야죠, 그쵸?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을 이해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4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다스리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X. 5번입니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희망,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각자 원하는 직업을 해야 된다? 말은 되게 좋아. 되게 상식에 맞는 것 같아. 근데 순자와 플라톤이 살고 있던 시대에 나아가서 순자와 플라톤의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순자의 경우엔 여러분들 예에 따라서 덕과 능력에 따라서 분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플라톤의 경우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분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 모두에게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두 사상가의 관점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둘다 X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문제의 트렌드가 변한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이 갑과 을의 공통점을 물어볼 때이 쉼표가 아니라

과 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실하게 and의 개념, 갑과 을 모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쉼표가 아니라 이 갑과 을 이렇게 표현되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제 문제를 쫙 분석하다 보면 그런 변화의 트렌드 또한 읽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을지는 네, 물음표. 네, 정답 바로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지닐 수 있다. 굉장히 유명한 맹자의 구절이죠, 그렇죠? 네.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지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인데, 도덕적으로 막 빵을 훔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다. 일반적인 백성이라면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쌤 왜 굳이 일반적인 백성이라면이라고 지금 제안을 두셨죠? 방금 이렇게 느꼈다면 굉장히 똘똘한, 똑똑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맹자의 경우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이 맹자의 표현에 따르면 여러분들, 선비들은, 도덕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선비들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의 빵은 훔쳐먹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다음 또 기출에서 지문에 활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갑은 바로 맹자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면 곡식이 물이나 불과 같이 풍족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를 다스릴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산을 보장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풍족해지면 백성에게 어찌 불인함이 있겠는가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사람들은 선한 본성, 선한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다시 한번 맹자라는 거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왕공과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네,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으로 귀속시킨다.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서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덕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이 직업을 우리가 분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의라는 포인트를 보면서 을은 승자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교 사상가 맹자와 순자를 비교한 문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바로 한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백성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바로 항산 보장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왜?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2번 또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백성에게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항산을 보장해줘야지 사람들이 항심, 도덕적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1, 2번 여러분들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맥락은 크게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사회적인 역할은 능력보다는 선호에 따라 결정? 내가 원한다고? 내가 희망한다고? 아니지, 그치. 이 순자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덕과 능력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예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회적 역할이 분담돼야 된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순자의 포인트예요. 정확히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딱 이렇게 압축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출 표현들 괜찮다, 이거 잘 정리가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다가 옮겨서 적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줄여서 2022.9.6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4번 선지 괜찮았어, 순자에다가 더할래라고 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출 강의만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해서 개념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사회적인 분업은 사회 질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유교 사상가 맹자와 이 순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분업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둘다 보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치는 이유, 아까 또 얘기했죠, 그쵸? 네, 좋아요.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볼게요. 네, 철인들이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서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시켜 나라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철인, 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최고 지배자,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나아가서.

올바른 것, 정의, 그쵸. 정의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쵸. 정의를 중대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에 맞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맥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다뤘었던 철인 정치와도 연결지어서 볼수 있겠죠? 갑은 플라톤. 이 기출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이 쫙 듣기가 좀 가끔은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반복된 걸 듣고 연습하면서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반복되니까 조금 약간 졸려올 수 있어. 잠잘 깨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제 을입니다. 명군이 어진 군주가 백성의 생업을 관장함에 있어 부모 공양과 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지 백성을 선한 대로 이끌 수 있다.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어진다. 일정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도덕적인 마음을 지니기가 어렵다.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맹자, 항산의 보장까지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려야 된다. 조음 자체가 뭘까? 조음 여러분들, 한자로 선, 조을 선이라고 하죠. 그쵸? 그럼 자체는 뭘까? 플라톤의 개념에서 이데아가 되겠죠. 이 조음 자체는 여러분들,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선의 이데아를 뜻하는 거예요. 플라톤 여러분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에서 통치자들은 이 선의 이데아를 모범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플라톤의 개념을 한 70%까지 정리한 친구들은 아직 선의 이데아란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 이데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같이 보시면 돼요. 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모범이 되는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 다음 니은입니다. 통치자는 백성의 삶의 기반인 항산을 보장해야 되죠. 그쵸? 바로 어진 군주, 명군 여러분들. 성인, 그쵸? 명군. 이런 군주 다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통치자는 손수 농사를 짓고 다스리는 일도 해야 된다. 통치자 여러분들 분업해야지. 다스리는 거에 전념해야지. 농사까지 지면 팥 빠서 어떻게 해, 여러분들, 그쵸? 따라서, 네. 이런 거 이제, 네. 홀리면 안 돼요. 네. 낚이면 안 돼,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딱 구분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디귿 지우시고, 리을 보겠습니다.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이행해야 된다. 분업에 따라 각자의 역할 다 해야 돼. 각자 역할 잘해야 돼. 열심히 수행해야 돼. 최선 다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둘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리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항으로 사상간 다르지만 이렇게 겹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정답 기역과 니은과 리을 바로 4번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주장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이 뭐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어진다. 이거 아까 봤던 맥락이랑 되게 비슷한데? 아까는 이 한자어로 표현되었지만 지금은 좀 풀어져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일정한 여러분 생업, 바로 항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일정한 마음, 바로 항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백성이라면 항산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 항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묘하게 지문에 대한 번역이 가끔 문제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크게 맥락에서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명한 군주,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명군, 어진 군주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준다, 항산 보장해 준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를 모시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쫙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한 후에 백성을 선한 대로 유도하기 때문에 백성이 잘 따라온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 유교의 맹자다라고 딱 보시면 되겠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는 예를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된다. 맹자는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했던 성선설의 대표 주자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 악한 본성 삐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1번 여러분들 오히려 누구에 대한 설명이죠? 순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따라서 1번 네, X 치고 이거 순자다라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번입니다. 통치자는 백성에 의한 통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 이거 급하게 읽은 사람은 동그라미 친다. 여러분 그랬죠. 그렇죠? 뜨끔하지. 그렇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잘 봐야 돼, 여러분들. 백성에 의한 통치? 백성이 다스리는 걸 역할하는 건가? 아니지, 그치. 맹자가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는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민 정치,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에 의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게 돼야 돼. 네. 굉장히 미묘한

단어의 차이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렇죠? 백성에 의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게 돼야 된다. 위민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We are we 백성 민자. 따라서 요 2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틀렸다고 과감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3번입니다. 통치자가 인의를 해치더라도 백성은 항상 복종한다. B 틀렸습니다.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역성 혁명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군주가 인의를 해쳤어. 백성을 괴롭혔어. 그럴 때는 엎을 수 있다. 역성 혁명할 수 있다라고 맹자가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지워주시면 돼요. 옆에다가는 역성 혁명. 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통치자는 덕치가 아니라, 에이, 틀렸지. 덕치를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지, 그치? 바로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통치자는 백성의 선한 삶을 위해서, 바로 항심을 위해서, 항심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항산을 보장해야 된다. 바로 맹자의 포인트, 바로 얘기하고 있죠, 그쵸? 정답 바로 5번인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맹자의 직업관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맹자 개념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풀게 되면 아마 연결이 잘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번 문제 별표 치고 복습할 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출은 여러분들 개념 공부에도 너무나 도움 되기 때문에 반복 숙달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가 비속하거나 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물결, 신의 부르심에 따라 봉사하고 있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 바로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가 바로 소명입니다. 그렇죠? 직업 소명서를 얘기하는 갑은 칼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뱅. 이제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무력해진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그치? 따라서 자본주의에다가 세모. 이 사상가는 지금 자본주의에서 오히려 노동자가 괴로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은 노동자의 본질에 속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소외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외된 노동 혹은 노동의 소외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더 이상 나의 본질을,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일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강의하면서 굉장히 즐겁거든요. 여러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내가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어,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인 노동을 회복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을은 마르크스라고 보면 되고요.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비판 포인트, 나아가서 노동의 소외, 인간의 소외 포인트까지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으로부터 얻은 것은 신의 선물이다. 칼뱅이 하고 있는 직업 소명설과 연결되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입니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나로부터 멀어진, 그쵸? 노동자로부터 멀어진 노동, 그쵸?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소외가 되었고 나아가서 그것이 인간 소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마르크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이 공장의 부품처럼 대우를 받고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 마르크스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경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적절한 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본주의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마르크스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표현은 어렵지만 마르크스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출의 경우에는 마르크스를 공부하기 좋았던 기출입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노동의 본질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칼뱅의 경우에는 노동을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나아가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진정한 노동, 그것은 바로 자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진정한 노동, 자발적인 노동과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리을은 칼뱅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기어니은 디귿의 몇 번? 4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 6번을 볼 건데, 6번.

한번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 출제 경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업윤리와 청렴 중에서 이 청렴의 포커스를 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참고로 23학년도, 24학년도까지만 해도 6월, 9월 수능에 반복적으로 정약용해, 목민심사의 내용을 활용해서 청렴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분들 25년도와 6년도를 보게 되면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파트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건 또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들 출제를 쉬었다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6월, 9월 모의평가 한번 출제 경향을 보시면서 한번 공부할 때 방향을 잡길 바라고요. 6월, 9월 때안 나오면 수능에도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따라서 기출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강의 정도로만 한번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쭉 나온다고 했는데 이때 9월에 한번 쉬었다라는 거 지금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한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한번 간략하게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게 나올 때는 반드시 세모를 표시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가끔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잘 풀어놓고 괜히 이런 문제에서 옳은 걸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 반복되면 실력이 돼요. 여러분들 6월,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수능 전까지는 그런 실수 절대 하지 않도록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까지 딱 구분하면서까지 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장치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관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야. 관청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 백성이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세금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 쓰는 거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물건 사용의 폐해를 살펴서 백성들의 힘을 덜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낭비하면 안 돼, 아껴 써야 돼, 절약해야 돼, 검소해야 돼, 절용해야 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껴 써야 된다, 여러분들. 네, 정약용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절용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아껴 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청렴한 선비 나왔습니다. 청렴한 선비. 변술자리에 부임하러 갈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는데, 이때 가족이란 아내와 자식을 일컫는다. 형제간에는 가끔 왕래해도 되지만 오래 머물러서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새롭게 이제 일자리를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할 건데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약용이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괜히 가족들을 데려갔다가 부정청탁에 휘말리고 뇌물에 휘말리고 할까 봐 처음부터 그러지 말자.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목민심사에 나오는 내용들 바로 정약용이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정약용. 보통 청렴 문제는 목민심서의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입니다. 사사로운 정에 따른 이익보다는 청렴을 중시해야지, 그치? 사익에 얽매이기보다, 사익에 막 이렇게 휩쓸리기보다는 바로 이 공직자로서 공익을 힘쓰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쵸? 봉공의 자세, 공익을 받드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해의덕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용해야 돼, 나아가서 청렴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약용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맞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때 이 자해의 덕, 사랑의 덕이라는 건 정약용의 관점에 따르면 공직자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선 아껴 써야 돼. 그들의 힘을 덜어줘야 돼.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선 청렴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2번 동그라미 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청렴한 관리상이 되기 위해선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가족에게는 엄격해야 돼. 빨리 읽으면 맞는 말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 천천히 봐야 돼요. 자신에겐 관대하고 가족에게 엄격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들 엄격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3번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찾고 있던 옳지 않은 거 3번 나왔기 때문에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4번입니다. 세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돼. 여기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청렴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문 속과 연결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독서 실력 키울 때 좋습니다. 5번입니다. 공적 재산이 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념해야 돼. 위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연결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백성들이 힘써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야. 따라서 함부로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5번 또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4호번은 뭔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를 옳지 않은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해. 하지만 나라 곳간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 공공의 것을 내 것처럼 여겨야 돼. 그것이 바로 어진 목민관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민관, 그렇죠? 당시의 지방의 수령들 얘기하는 말이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공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민관의 자세로서 절용의 자세를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자신의 생일에 관청 사람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 안 됩니다. 받지 않고 오히려 내어놓는 바가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목민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약용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1번입니다. 근검 절약하면서도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그렇죠? 두 번째, 절약의 대상을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공적인 것 또한 아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3번, 절용을 통해서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현해야 되죠. 그렇죠? 다음 4번, 국민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청렴을 과시해야 된다. 일단 자랑하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지? 그런데 청렴을 과시한다? 난 청렴합니다. 네. 아니지. 그렇지? 따라서 여러분들 4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문 속에 단서가 있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5번입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정당한 것이 아니면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위의 내용과도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걸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지 못해 무식한 수령은 한 고을을 얻기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교만의 사치에 그래서 공금을 함부로 써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청렴한 사람은 청렴함을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당장의 뇌물 때문에 막 사치 부리고 막 부정부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청렴을 오히려 이롭게 여긴다, 오히려 편안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령이라는 말과 청렴으로 도를 얻는 것이라면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목민관이 지켜야 될 자세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목민관이 청렴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거다. 무식한 수령들은 막 청렴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재정적인 여유는 목민관의 자의적 공금 집행을 정당화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좀 곳간에 좀 여유가 좀 있어. 아, 여유 있으니까 목민관인 내가 아, 마음대로 공금을 집행해도 되는구나. 그게 괜찮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설명 들은 순간 느끼죠, 그쵸? 아닙니다, 그쵸?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목민관이 자의적으로 공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디귿입니다. 청렴은 인을 실현하려는 목민관의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쵸?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인을 실현하는 마음, 오히려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청렴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리을, 목민관의 청렴은 자기 수양보다 외적 강제를 통해서? 누가 막 지켜보고 막 억지로 하기 때문에? 아니지, 그치? 오히려 자기 수양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리을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고, 기억 디귿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한 목민관이 되려는 자는 어지러워야 돼. 어질고 싶은 자는 청렴해야 돼. 청렴하고 싶은 자는 검소해야 돼. 절용은 목민관의 첫 번째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용하고 청렴해서 애민정신 실현해야 돼. 이게 정약용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벼슬사리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자 한자뿐이야. 을을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 마음의 두려움을 간직해야 방자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공직자라면, 청렴한 선비라면, 청렴한 관리라면, 두려움을 꼭 기억해야 돼. 벼슬사리 할 때, 너 맘대로 그냥 방탕하고 사치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고 나아가서 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공직자는 청렴이 본연의 덕이며 의무임을 알아야 된다. 딱 정약용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 청렴해야 돼. 그것이 의무야. 그것이 본연의 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1번 여러분 선지의 경우에는 많은 지문 속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아마 지문들을 공부할 때 많이 봤을 내용이에요. 따라서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직자는 절용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절제에 힘써야 되죠. 그렇죠? 동그라미. 절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절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번, 공직자는 법을 지키며 백성을 편안하고 이롭게 해야 돼. 그렇죠? 네. 법을 지켜야 돼, 법을 두려워해야 돼랑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공직자는 공무를 처리할 때 사욕을 개입시키면 안 돼. 그렇지? 공익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봉공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4번 동그라미 정답 5번 되겠죠, 그렇죠? 공직자는 백성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위세를 앞세워야 돼? 지금 여러분들, 공직자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백성이 공직자를 두려워하도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묘하게 선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어야겠죠? 이 기출 문제 풀면서 제가 계속 함정들을 말할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계속 연습해야 돼.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게. 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포인트 제가 하나만 적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약용의 관점에 따르면 절용해야 됩니다. 아껴 써야 돼요. 네, 글을 통해서 청렴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글을 통해서 애민 정신을 실현해야 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인내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은 여러분들, 네. 이 앞서 나왔던 공자맹자의 포인트들을 많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문 보면서 인과 뭐 인의예지 이런 말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정약용이 그들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목민가는 검약한 생활을 통해서 청렴함을 가져야 돼, 함양해야 돼, 길러야 돼. 청렴함을 바탕으로 백성을 사랑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청렴을 통해서 애민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목민관이 되었다고 의복과 말을 새로 장만하여서 부임제로 가거나 함부로 행동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탐욕스러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그럼 이참에 한번 차나 바꿔볼까? 옷좀좀 약간 비싼 걸로 바꿔볼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탐욕스러워질 거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사치에 빠지면 안 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 목민관이라면, 공직자라면, 절용 절약해야 돼. 사치 부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아끼기만 하고 어려운 친척에게 두루 베풀지 않으면 멀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결 한번 치겠습니다. 일단 아끼는 게 중요하구나, 절제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위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끼는 것만 하면 또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친척이 있어.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난 절제해야 되니까 반드시 아끼겠어. 저들한테 베풀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해야지. 베풀기도 해야지. 그치? 이 물결친 부분이 선지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녹봉을 아껴서 주변의 곤궁함을 보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쵸? 마무리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해야 돼. 공익에 힘써야 돼. 당연히 맞겠죠. 그쵸? 2번입니다. 공직자는 곤궁한 친척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조차 가지면 안 돼. 아니야, 도와야 돼. 오히려 베풀어야 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위에 이미 여러분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요 포인트 아니다. 분명히 네, 무조건 악기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3번입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과도한 소비를 자제해야 돼. 절제해야 돼. 부임지에 새로 갔다고 새로운 의복과 말 사면 안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다음 4번. 공직자는 공무 수행을 위해 책정된 공금을 과다 지출해서 안 돼. 아껴 써야 돼. 절제해야 돼. 절용해야 돼.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동그라미. 5번, 공직자는 청렴하기 위해서 검소하고 절약한 태도를 가져야 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절용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렴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고 있습니다. 기출만 잘 풀어도 수능에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2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의 몇몇 책들의 경우에도 때로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문단을 나눠서 지문을 나눠서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사상가를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구조 봤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이렇게 나눠진 부분들에서 내가 각자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진 지문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눠진 지문의 문제 또한 다시 보면서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지문 보겠습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선지와 연결됩니다. 그쵸? 앞에 문제에서 봤었던 1번 선지였나? 그쵸? 그 표현과 굉장히

저는 반드시 청렴해야 되고 청렴하고 저는 반드시 절용해야 돼. 아껴 써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약 혹은 절용해야 돼. 그러므로 절용은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두 번째 지문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지문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청렴과 절용과 나아가서 애민이란 이 포인트까지 같이 연결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표 치고 다시 복습할 때 참고하길 바랄게요. 이제 내려가서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 실천은 이니에지를 구현하는 바탕이 된다. 이니에지 여러분들, 유교의 맹자가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사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야, 공직자라면 목민관이라면 청렴을 실천해야 돼. 그를 통해서 덕을 실현해야 돼. 그를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약용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와 맹자의 뜻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직자는 올바른 공무 수행을 위해서 사치, 낭비, 탐욕을 없애야 돼. 절용해야 되라는 것과 바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쵸? 사치 부리면, 탐욕 부리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공금을 마음대로 쓰게 될 거예요. 방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라고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마. 공직자라면 백성들을 위해야 돼라고 얘기하죠. 네, 3번 여러분들, 2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공직자는 절용을 백성 통치의 유일한 실천 방안으로 삼아야 된다. 주목해야 되는 단어 유일한, 네, 유일한, 오직, 뭐뭐만 이런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과 윤리 여러분 특히나 모든 뭐뭐만 유일한 아니면 어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곤 합니다. 3번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 오답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정약용이 절용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절용만이 통치의 유일한 실천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끼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절용, 청렴, 인내의 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일한 실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 3번 자연스럽게 지워주면 되고요.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에 특히나 주목하면서 생윤 공부에 힘을 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절용 실천은 애민정신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왜 아껴 써야지? 왜 청렴해야지?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치? 백성들을 위해서. 4번 동그라미. 5번, 공직자의 청렴과 절용은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의 조성에 기반된다.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과 더불어 행복한, 더불어 즐거움을 느끼는 사회를 위해서 절용 청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정약용 또한 도덕적인 사회를 꿈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노쇠하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은 진실로 딱한 일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결. 너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민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처지가 가여운 거, 안타깝지. 근데 그걸 위해서 공직자가 되겠다? 그걸 위해 목민관이 되겠다? 그건 아니야 라고 지금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의 공적이치로 보면 벼슬을 위해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벼슬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벼슬을 위해 사람을 선발하는 거지 너의 처지를 위해 벼슬을 선택하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목민관에 임명되어서 부임제에 갈 때는 검소해야 돼, 절약해야 돼, 절용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재물이나 자산이 이 관청 여러분들 많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검소함을 지녀야 돼. 좀 이게 오니까 좀 여유가 있네? 막 써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또한 고을의 선비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한 수레의 책을 가져가는 것이 청렴한 관리의 자세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딱 부임할 때, 가서 다스릴 때, 나름대로 그 고을의 학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책들을 좀 많이 갖고 와서 사람들도 역시나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게, 교화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목민심서의 또 다른 포인트 같이 보았습니다. 지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문들 새롭게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정약용이 말하고 있는 목민관의 자세, 청렴, 절용, 애민, 정신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1번부터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관은 관할하는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그쵸?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절약해야 돼. 동그라미. 2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민관의 간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다. 올바른 일이 아니다.
야, 가족을 위해서 너의 딱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민관 되고자 하는가? 바람직한

하지 않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지문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깔끔하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정답 바로 2번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 특히나 청렴 관련된 주제의 경우엔 독서처럼 딱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비싼 옷을 살, 3번입니다. 비싼 옷을 살 여유가 있더라도 몸인가는 소비를 절제해야 돼, 절용해야 돼, 아껴 써야 돼. 그쵸? 4번, 공과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몸인간의 올바른 태도이다. 그렇죠?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의 사적인 욕구가 이 공익에, 그렇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이제 내려가서 5번입니다. 몸인간은 관할 지역에 학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렇지? 마지막 여기. 책 한 수레에 책을 가져가야 돼라는 부분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봤던 낯선 선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직업과 청렴의 윤리에 대한 내용들 한번 쫙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강조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고 수능 대박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이렇게 끝내고요. 네, 다음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호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0강까지 온 거 알아요?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금방 온다니까. 1강부터 쭉 들어온 친구들은요, 어느덧 벌써 10강이네? 지금까지 나아갔던 거 한 3번 정도만 더 나가면 이제 끝낼 수 있겠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해안지형에 이어서 화산지형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화산지형에서도 주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좀 이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안지형이죠. 근데 해안지형은 사실 한번 해두면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해안지형하고 화산지형은 진짜 쉽거든. 한번 해놓으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알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6번 문제고요. 이게 무려 수능 문제야, 얘들아. 다음 글의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의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지구온난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해안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빈하고 해안사구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퇴적보다는 침식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사빈과 해안사구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큰 문제죠. 최근 수능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해안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은요, 사빈과 해안사구의 퇴적물 순환을 방해하고 해안 침식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포집기, 또 그로인 등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포집기하고 그로인에 대한 내용은요, 이때부터 이제 계속 등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요. 사빈은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잘 발달한다라고 되는데, 사빈을 보자마자 우리는 머릿속에, 아, 요거는 퇴적지형, 그치? 마니아 곳이야? 많이어야 되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퇴적지형이요? 모래 해안입니다. 퇴적지형이 두 개가 있어, 얘들아. 만에서는 모래 해안과 갯벌 해안 두 개가 있잖아. 모래 해안입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만이라고 해야 돼. 만. 만. 그쵸? 자, 니은입니다. 해안 사구의 지하수는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높다라고 나오는데요. 좀 꾸준히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좀 그려보면은, 뭐, 별거 아니니까 금방 그려보자,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해안 사구를 그리면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빈은 해수면 위에 있는 게 이제 사빈이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언덕도 점점점점점 퇴적물들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빈하고 해안사구 같은 경우는 많이 비교하는 게 퇴적물의 입자 크기를 많이 비교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니까. 이제 더 작은 입자들이 날아가는 거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바람의 힘하고 파랑과 연한유의 힘을 비교했을 때 파랑과 연한유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더 무겁고 좀 전체적인 그런 퇴적물들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근데 어쨌든 이 해안 사구도 모래다 보니까 사실은 비가 왔을 때 투수가 되는 층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가 오면은 투수가 됩니다. 투수되면서 뭐가 생겨요? 이렇게 지하수층이 생깁니다. 이 지하수층이 드러나서 이 습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치? 그래서 신두리 해안 사구에는 두웅습지가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핵심은 뭐예요? 지하수라는 거야. 이게 염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거의 없어야 맞지. 사실은 왜? 요거는 담수니까, 민물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염분 농도가 높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죠. 낮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는데요. 디귿을 살펴보면 모래포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래포집기는요, 모래 퇴적을 유도하여서 해안사구의 침식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한번 그려보면은 모래포집기는 이런 식으로 지어요.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는 거야. 자, 구조물을 세우다 보면은 이 바람의 힘이 조금 약화되지 않겠어요? 자, 바람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침식을 일으킨다는 거야, 퇴적을 일으킨다는 거야? 퇴적을 일으킨다고요. 항상 힘이 약해지면 퇴적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구조물은 바람의 힘을 약화시켜서 퇴적을 유도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사빙과 해안 사구의 그런 모래를 침식하는 것을 좀 가속화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그로인입니다. 그로인이 뭐냐면요. 그로인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C입니다. C 바다. 자, 여기 구조물을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세우는 거지. 여기가 이제 사빈이라고 가정을 했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구조물은 강한 힘이 작용해도 웬만하면 침식이 잘 발생하지 않는 힘이 굉장히 강한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파랑도 영향을 주고 또 연한유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파랑과 연한유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파랑과 연한유의 힘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이 안에 조금 퇴적을 많이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빈의 침식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핵심은 뭐예요? 파랑과 연한유의 힘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야. 자,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이잖아. 여기서 더한 단계 나아가지고 어떻게 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렇게 퇴적물이 쌓였을 때, 과연 연한유의 방향은 어디인가? 막 이런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그려보면은 약간 이런 거지. 이렇게 됐을 때, 퇴적물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위로 가는 거겠니? 아래로 가는 거겠니? 1번이겠어? 2번이겠어? 이게 1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연한유가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에서 퇴적을 유도. 퇴적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도 보고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김에 좀 정확하게 하면 좋잖아. 그치? 뭐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었어요. 문제의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거를 바람인지 파랑인지 연한인지 연계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66번입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해안선 굴곡도 변화인데요. 굴곡도 변화가 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치? 굴곡도가 뭔지 보니까 항상 각주가 나오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각주가 좋다는 것은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으면 안 줘, 보통. 굴곡도가 클수록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런 우리나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리는 건 되게 쉽지 않니? 내가 좀잘 알려줬잖아,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그릴 수 있지 않니? 그렇지. 벌써 다 그렸잖아. 이렇게 그렸을 때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산맥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1차 산맥은 주로 남북 방향이고, 주로. 무조건 남북 방향은 아닙니다. 주로 남북 방향이고. 그리고 2차 산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서해안 쪽을 향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지. 이것도 뭐 북쪽이냐, 중남부냐, 북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북부는 랴오둥 방향이고, 중남부는 중국 방향이지.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해안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해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남해도 나름대로 좀 복잡해졌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치? 그게 바로 굴곡도입니다. 반대로 동해는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단조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조롭다. 알겠죠? 자, 어쨌든요. 가나 다는 각각의 뭐래요?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10년대와 비교해서 20년, 2000년대도 주어진 걸 보면 뭔가 굴곡도가 변화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겠죠. 일단 가나 다 중에서 항상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이러면은 차이점이 큰 것부터 빨리 골라내는 거야. 차이점이 가장 큰게 뭐예요? 누가 봐도 다야. 다는 그냥 1910년대나 2000년대나 변화가 없으면서 또 뭐예요? 굉장히 적어. 굴곡도가 굉장히 적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중에서 굴곡도가 제일 적은 거.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죠? 뭐였어요? 동해안이었지, 동해안. 그럼 우리는 서해하고 남해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뭐가 서해고 뭐가 남해일까? 사실 이것만 보면 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 거야, 2000년대. 가와 나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나는 굴곡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굴곡도가 줄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줄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지? 바로 간척이죠, 간척. 주로 간척에 의해 가지고 해안선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되게 복잡했던 거를. 그치? 그래서 간척하기에는 서해가 좋을까, 남해가 좋을까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정답은요. 정답은 서해가 남해보다 간척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뭐 교과서적인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지.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서해에 수심이 얕아. 남해보다 평균적으로 더 얕아요. 그래서 간척을 하기가 더 용이한 거야. 뭐두 번째 이유로는요. 대도시와 좀 가깝지 않을까? 대도시. 지금 막 서울과의 거리도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도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간척을 했을 때도 용이하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접근성.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워서 풀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서해가 간척이 더 많이 발달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냥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그럼 이런 우리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나가 결국 뭐냐면은 여기 서해야, 서해. 가는 자연스럽게 남해가 됩니다.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기억이에요. 나의 굴곡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은 간척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맞는 설명이죠. 니은입니다. 나는 서해는 동해보다 해안선의 평균 조차가 크다. 그치? 그러니까 갯벌이 있으니까 간척하기에도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치? 맞는 설명이죠. 그치? 수심이 얕으니까 갯벌도 더잘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디귿입니다. 가는 남해안이 맞는데요. 다는 서해안이 아닌 거지. 그치? 리을입니다. 굴곡도 변화가 가장 큰 해안은 동해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치? 그래서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이라고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와 나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두고 풀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수능에서는. 서해, 남해 둘 중에 한 번씩 대입을 해보는 거지. 일단 가에 서해를 넣어볼까? 그래도 말이 되네? 남해를 넣어볼까? 그래도 말이 되네. 어차피 정답은 기역, 니은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도 좋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문제 푸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일단은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어요. 자, 다음입니다. 67번 문제예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뭐가 나왔나 보니까요. 해안 구조물이 나왔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해안 지형과 구조물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와 B는요, 사빙과 해안 사구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미 좀 답은 굉장히 찾기 쉽게 나왔죠. A 같은 경우는 바다와 가까워요. 둘다 퇴적물인데 바다와 가깝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사빙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B가 해안 사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풀도 자라는 거 봐서는 아, 여기가 사구겠구나라고 추론도 할수 있었어요. 그럼 가의 구조물은 뭐겠어? 자연스럽게 이거는 모래를 모으는 모래 포집기가 되는 거야. 모래 포집기. 포집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어쨌든 이 모래 포집기의 역할은 뭐야? 바람의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퇴적을 유도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태안의 사례가 나왔네요. 그치? 태안의 사구가 발달해 있으니까 이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A는 사빈이죠. 사빈은 모래해안입니다. 그럼 곳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만이라고 해야죠. 만. 만. 자, ㄴ입니다. B는 사구는요. 태풍이나 해일 피해를 완화해 준대요. 사실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구조물이든 뭔가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으면은 태풍과 해일 피해를 당연히 완화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 결국 파도가 엄청나게 큰 거를 넘어오는 것을 사구라는 언덕이 막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방파제라고 하죠. 당연히 완화해주겠죠. 뭐 태풍이 발생하든 뭐 해일이 발생하든요. 맞는 설명입니다. 티귿 A는 B보다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진짜 단골 문제야, 단골 문제. 항상 사빈하고 사구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걸 안 물어보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정도야, 쉽게 말하면은. 자,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리니까 바람에 의해 가지고 퇴적된 게더큰 퇴적물이겠어요? 아니면은 파랑과 연한 유에 의한 퇴적물이 더큰 퇴적물을 퇴적시키겠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다고? 파랑과 연한 유의 힘이 더 세다고요. 그치? 바람의 힘이 더 약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바람의 힘이 파랑과 연한 유보다 더 힘이 셌잖아요. 그러면은 사빈에는 이미 모래가 없었어야 돼. 퇴적되는 족족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날라갔어야지 뒤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자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사빈이 사구보다 더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자, 리을입니다. 가는 모래 포집기는요, 침식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퇴적을 유도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침식 가속화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 막는 역할. 그쵸? 그래서 퇴적을 유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퇴적 유도. 퇴적 유도한다. 누구의 힘을 약화시킨다? 바람의 힘을 약화시킨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뭐그 이상 어렵게 나올까? 더 이상 내기는 또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이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67번의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이었습니다. 자, 다음 68번입니다. 68번을 나가기 전에요, 우리 이제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딱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 한눈에 보기 한번 봐야죠. 앞에서도 뭐 하천 지형, 해안 지형 이렇게 한 문제씩 꼭 단골로 출제가 되지만요, 화산 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씩 꼭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되기가 오히려 어려운. 근데 한번 해놓으면 절대 틀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하천이나 해안이나 화산이나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해놓으면 결국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충분히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요한 포인트만 좀 잡으면 되거든요. 그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카르스트 지형하고 화산 지형을 비교하는 거야. 그치?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화산 지형 안에서도 좀 많이 비교가 일어나죠. 이제 보통 그래서 지형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형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형도에 일단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카르스트하고 화산 지형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동굴 나왔을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카르스트 지형인 석회 동굴과 화산 지형인 용암 동굴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용암 동굴은 주로 제주도에서,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은

주로 조선 누충군 그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뭐요 정도 포인트만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렵게 나오면은 앞에서 배웠던 이제 하천 지형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도 해요. 특히 침식분지 지형하고 연계가 되기도 좋거든요. 그러면은 암성 문제를 같이 내기도 너무 용이합니다.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8번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13번 문제고요.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래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지? 자, 경주 양남의 주상절리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경주에 어떻게 주상절리가 있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 그냥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기억을 보면은 결국 뭐야? 주상절리야. 주상절리 핵심은 뭐예요? 빠르게 수축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빠르게 수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하천을 만난다든지, 용암이 빠르게 식기 위해서 하천 만난다든지, 바다와 접한다든지, 그치? 결국 하천과 바다와 접하는 면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주상절리인 거죠. 그런 핵심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니은 디귿도요. 용암 동굴도 나오고 석회 동굴도 나오는데요. 제주도에 어떻게 석회 동굴 특성이 나타나? 아,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마요. 그치?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타나기도 해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사빈에 있는 이제 모래 중에서 보통 조개껍데기 같은 게 많이 섞여 있기도 하거든요. 그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모래가 뒤로 날렸는데, 그게 또 용식에 의해 가지고 녹아가지고 탄산칼슘이 돼가지고 여기서 침전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석회 동굴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용암 동굴이고 석회 동굴인 거야. 그리고 리을의 나리 분지와 알봉이 나오는데요. 나리 분지와 알봉도 진짜 많이 나오지. 특히 이 울릉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알봉. 그치? 그래서 이거를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뭐예요? 화산채, 종상 화산채 비교하고, 그리고 나리 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봉,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이거 1, 2, 3이요. 형성 순서입니다. 당연히 종상 화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함몰되고, 그 다음 볼록 중앙 화구가 만들어진 거죠. 1, 2, 3. 이 순서만 기억하면은 웬만하면은 나리 분지, 알봉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일이 없는 거야. 그럼 리을은 어딘 거야? 리을은 여기가 리을인 거고요. 그리고 3번이 미음인 거지. 그치? 요거 머릿속에 좀 그리면 좋아요, 여러분들. 볼게요. 기억은요,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수축되어서 형성된다. 결국 핵심은 빠르게 수축이 일어났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네. 동그라미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니은의 기반암은요, 용암 동굴의 기반암은 뭐예요? 용암 동굴하면은 현무암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현무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이다.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가 될 수가 없죠.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돼? 석회암이라고 해요, 석회암. 이거는 석회암과 관련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디귿을 물어봤으면 맞는 설명이겠죠. 그렇죠? 맥락상은 아니더라도. 그렇지? 3번입니다. 디귿에서는 대부분 종유석과 석순이 나타난다라고 되는데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맞는 설명. 리 4번입니다. 리을은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칼데라 분지가 되는 거겠죠. 함몰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항상 물어보는 거, 요거 물어보거든요. 형성 시기. 형성 시기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아. 한번 해두면은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두세요. 뭐가 더 먼저 형성됐어? 일단 함몰이 되고 나서 볼록 나와야지. 그러면은 리을이야, 미음이야. 리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 미음인 거지. 종상 화산채까지 하면 요게 1번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지 않은 거 또는 옳은 거할 때, 예를 들어서 정답이 1번이 나왔어.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더 봐주세요. 이게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특히 정답이 1, 2번에 나왔을 때,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한번더 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습관이 잘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실히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69번이에요. 다음은 한국지리의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답글의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한번 골라보는데요. 이걸 보고 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우리는 A에서 E까지의 지형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핵심적인 거. 한, 탄, 강이 나옵니다. 결국 한탄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철원의 용암대지를 물어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용암돼지인 거야. 용암돼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지형도 보면요. 이 지형을 보고서 어딘지 안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물론 동해라는 힌트도 있어요. 동해의 섬 지역이구나, 울릉도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울릉도 지형도 하면은 거의 등장하는 게이 지형도예요. 그러면서 C, D, E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되게 편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리라고요? 이렇게 그리라고. 이런 식으로. 종상화산 만들어지고, 함몰하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 중앙화구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라고 했어요. 1번 종상화산체 만들어지고, 2번 함몰되고, 3번 알봉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항상 이거를 비교할 거야. 그럼 결국 C가 뭐예요? C가 C는 1번이 되는 거고요. E가 칼데라 분지, 나리 분지가 되는 거고, 알봉인 중앙화구구가 D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A, B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좀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그려보는 거하고 안 그려보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옆에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산이 있는 거야. 산이 있어. 자, 원래 여기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열하 분출에 의해 가지고 이 골짜기가 메워지죠. 그치? 메워집니다. 근데 하천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 하천에 의해 가지고 파지죠. 이런 식으로 파집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었어요? 이게 협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협곡. 이게 한탄강이에요. 한탄강. 협곡이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이제 절벽처럼 나타나는 곳을 협곡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탄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그리면 사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는 어디 부분인 거야? 사실은 A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B 부분은 여기 산지를 물어보는 거지. 원래 있던 산인 거야, 그냥 B는. 알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요. 갑은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해서 형성된 평탄면입니다. 그게 바로 용암돼지입니다. 현무암질 용암의 열화 분출로 해가지고 메워진 거지. 맞는 설명입니다. 을, B는 화산 쇄설물이 쌓여서 형성된 화산체인데요. 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는 B는 원래 있던 산이라니까. 원래 있던 산이기 때문에 화산체라고 볼수 없어요. 그냥 화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냥 원래 있던 산. 맞습니다. 병입니다. 이는 주로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되었다. 자, 우리는요, 차별 풍화, 차별 침식을 하면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야 되냐면요, 침식 분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항상 침식 분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침식 분지도 여기 화산 지형하고 같이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침식 분지. 꼭잘 비교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 어쨌든 아닌 거야. 정. C는 D보다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라고 되는데, 결국 물어보는 거는 형성 시기. 항상 울릉도 나오면은 형성 시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C하고 D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먼저 형성됐다고요? C 형성되고, 그 다음 E 형성되고, D 형성되었으니까 맞는 설명인 거지. 그치? 정답은요, 갑과 정이 됐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결국 나오는 게 요거야.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70번이죠. 다음 자료는요, 제주도와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결국 어떤 지형이 나왔나 보니까 울릉도와 제주도 지역이 나왔어요. 그치? 머릿속에 그럼 떠올리는 거야. 울릉도 뭐 나오지? 사실 울릉도는 너무 간단해. 그냥 그리면은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지 않니, 이제는? 똑같이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종상화산체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잘 그려야지. 종상화산체 만들어졌어요. 함몰됐어요. 그래서 함몰돼서 화구가 되게 무너진 걸 제가 같이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형성된 게 볼록하면서 알봉이 형성됐어요. 그럼 형성 단계를 보자면은 1번, 나리분지 2번, 알봉 3번인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나리분지네요, 결국. 그러면은 기역은 뭐가 되고, 2번이 기역을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알봉인 3번은 디귿을 물어보고, 니은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니은. 니은. 니은. 네.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몇번 그려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엔 안 그려.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라고 한다면요.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만장구라고요. 백록담이 나옵니다. 제주도에 굴이 나왔다. 동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용암동굴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용암동굴이겠구나. 그럼 디귿은요. 용암동굴입니다. 용암동굴. 용암. 동굴. 자, 리을은 백록담이죠. 백록담은요, 흰 사슴이 뛰어노는 연못이라는 뜻의 이 호수. 백록, 그치? 흰 사슴. 한자죠, 그냥 한자.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대요. 1950m. 그쵸? 바로 한라산이죠. 그래서 백록담은요, 화구호로서도 되게 유명합니다. 화구호. 화구라는 게 결국 화산 지형에 그 용암이 나오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화구예요. 근데 거기에 호수가 있으면은 물이 고였으면 그걸 화구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구호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볼수 있어요. 네. 자, 보면요. 이제 뭐 문제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사실은. 기역은 점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했다. 점성이 작다라는 거는 끈끈하다는 거야, 끈적이지 않는다는 거야. 점성이 끈적임이잖아. 끈적임이 작은 용암이라고 한다면 잘 움직이는 용암이 되겠죠? 그러면서 형성된 용암 되지. 말 자체는 맞는데, 지금 뭐가 틀렸어? 나리 분지는 칼데라 분지이죠. 칼데라 분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요거는 무슨 설명이야? 용암 대지에 대한 설명이죠. 기역은 뭐예요? 칼데라 분지입니다. 그럼 칼데라 분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 함몰이지, 함몰. 그러니까 항상 함몰을 생각하는 거야. 함몰이 등장하냐 안 하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칼데라에서는요. 알겠죠? 함몰 꼭 나옵니다. 꼭 나와. 니은입니다. 알봉의 기반암의 차별침식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반암의 차별침식으로 형성된 거는 뭐가 되는 거지? 항상 말하죠. 차별침식, 차별풍 하면은 침식분지를 떠올리세요. 요거는 침식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침식분지. 선생님, 알봉도 침식 될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야. 기반암의 차별 침식이라고 한다면 주변보다 더 파져 있어야 돼. 애초에 중앙 화구인데 말이 안 맞죠. 그치? 아닙니다. 3번입니다. 디귿은 흐르는 용암의 표면과 내부 간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용암 동굴은 냉각 속도 차이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요. 이게 용암이 이렇게 흘러갈 때 용암이 이렇게 흘러갈 때, 겉부터 식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면서 식으면은 겉바속촉 상태가 된단 말이죠. 겉바속촉. 아직 속은 촉촉한 거야. 뜨거운 상태인 거지, 뜨거운 상태. 그치? 근데 이 뜨거운 상태에 있는 용암이 밀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용암 동굴이 되는 거예요. 구멍만 딱 남는 거지, 구멍만 남는 거. 저 용암 동굴입니다. 매끈매끈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매끈매끈합니다. 자, 그래서요. 냉각 속도 차이 형성.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냉각 속도 차이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치? 정답이고요. 리을은 화구가 함몰되며 형성됐다. 사실 호수에 물이 고여 있는 건 맞는데요. 문제는 화구호라는 게 문제였지. 함몰된 게 아니에요. 함몰돼서 칼데라가 만들어진 거는 칼데라 호입니다. 이거는 백두산 천지에 대한 설명인 거야. 백두산 천지. 그래서 천지에 대한 설명이다. 칼데라 호이죠, 대표적인. 이거는 화구호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니은은 기역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결국은 또 나오죠. 이거 물어보는데, 울릉도 물어보는데 형성 시기 안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야, 이제는. 그래서 니은 기역 봤을 때 형성 시기 함몰이 먼저 일어나서 칼데라 분지가 만들어지고 알봉이 만들어지니까 형성 시기가 늦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화산 지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니까 난이도가 어렵게 나와봐야지. 알겠지? 뭐 어렵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지형도 나오는 게더 어렵죠. 이 문제에서요, 좀 까다로워 보이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한번 일단 볼게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가, 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인 거야. 보니까. 가는요,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옳음이 있어. 옳음이 있다는